입니다. 한국장애인단체 총연맹이 지역장애인단체 실무자들의 전문성과 실무 역량을 높이기 위해서 2026 장애인단체 역량 강화 교육 업스쿨 찾아가는 교육을 제주도와 대전에서 진행을 하는데요. 이번 교육은 수도권까지 이동이 어려운 지역 실무자들에게 더 가까이 다가가서 현장에서 도움이 되는 교육을 전하기 위해서 마련이 됐습니다. 7월 8일 제주 혼디 누림터에서 인공지능 활용 실습과 재무회계 실무 그리고 노무관리 교육이 진행이 되고요. 이어서 7월 31일에는 대전 사회서비스원에서 사업계획서 작성법과 AI 활용 실습, 의사소통 교육이 이어질 예정입니다. 장애인단체의 실무자라면 누구나 신청을 할 수 있고요. 참가 신청은 구글 폼을 이용해서 온라인으로 할 수 있고 교육 수료자에게는 수료증이 발급됩니다. 자세한 교육 일정과 신청 방법은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홈페이지에서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누군가의 일상을 더 나아지게 만드는 그 노력들이 이번 교육을 통해서 더 단단해지고 더 멀리 퍼져나가길 기대하겠습니다. 함께하는 세상 만들기 장애인 문학 화제 집중 이 사람 장애인 일자리 장애 공감 시간으로 함께하겠습니다. 첫 곡입니다. 박성신의 한 번만 더.

0: 장애인 문학 소설과 동화 스피를 창작하는 장애 작가와 문학 작품에 담긴 장애와 장애인을 만나는 시간입니다. 장애인 문학 차희정 문학평론가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1: 네, 안녕하세요.
0: 자, 오늘은 어떤 작품을 소개해 주시나요?
1: 예, 오늘은 정세랑 작가의 소설 목소리를 드릴게요라는 제목의 소설을 소개합니다. 그 소설은 판타지 장르답게 현실 너머의 사건이 발생하고 또 인물이 등장합니다. 작가는 그 한 사람 안의 유해함, 공동체와 시민사회 안의 유해함에 대해 고민하면서 스스로의 유해함을 신중하게 또 더불어 기꺼이 제거하기로 마음먹고 먹는 주인공의 목소리를 받아 적고 싶었다. 뭐 이렇게 말했는데요. 자신도 몰랐던 공동체 속에 자신의 유해함은 무엇인지, 또 왜 기꺼이 이를 제거하기로 결정했는지를 이해하는 독서의 과정은 개성적인 인물 출연과 또 개연성 있는 사건 전개로 매우 흥미롭습니다.
0: 예, 공동체에 유해한 존재가 등장한다니 어떤 인물들일지 궁금해지는데요.
1: 네. 그 소설은 정부가 나서서 공동체에 해를 끼치는 인물들을 색출해서 수용소에 격리하는 미래의 현실을 배경으로 그 다섯 명의 공동체 속의 괴물이 등장합니다.
0: 오, 예.
1: 그 소설의 주인공인 34세 영어교사 여승규는 그의 목소리가 폭력과 살인을 부른다는 이유로 수용소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제자 중에 무려 16명이 살인자가 된 것인데요. 그 평범했던 학생들이 졸업 후에 군대에서 그 동료와 선임을 쏘거나 또 MT에 가서 동기를 계곡에 밀어떨어뜨리고 또 술집에서 시비 끝에 맥주병을 꺼내 찌르거나 뭐 음주운전, 뺑소니, 방화, 고문, 유괴, 살인 뭐 이런 등등 아주 끔찍한 범죄자가 되었습니다.
0: 예.
1: 졸업생들뿐만 아니라 그 재학생들도 패싸움하고 날카로운 학용품 등으로 서로를 찌르고 해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승균의 목소리 때문에요.
0: 학생들을 가르치는 선생님이 한 분만은 아닐 텐데요. 왜 여승균 선생님의 목소리가 원인이라고 보는 거죠?
1: 수용소 소장의 말에 의하면 승균의 목소리가 폭력적 인자를 가진 이들에게 일정의 각성 효과를 만든다고 합니다. 그의 목소리가 살인자들 안에 잠재된 폭력성을 발현시킨다는 거죠. 소장은 승균에게 성대 제거술을 제안합니다. 연금을 최대한 주고 목소리를 쓸 필요가 없는 다른 직장도 알아봐 준다면서요. 만약 승균이 성대 제거술을 받지 않겠다고 결정하면 그는 평생 수용소에서 지내면서 가족들에게는 연수 중에 사고로 사망했습니다. 라고 통지할 거라는 내용도 전달합니다. 소장은 수용소 안에서는 승균의 편의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하면서도 신중히 선택하길, 그러니까 성대 제거술 받기를 권고합니다.
0: 정말 놀라운 이야기고요. 목소리가 폭력성의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건데 꽤 충격적으로 들리는데요. 정작 승균 자신은 이런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었는데 좀 억울하겠는데요.
1: 네. 그 자신이 공동체에 유해한 존재란 걸 몰랐던 이는 승균 말고도 3명이 더 있었습니다. 재수생이었던 21살 정하미는 자신의 생각과 감정이 머리카락과 함께 거리 곳곳에 떨어지고, 거리를 걷던 사람들은 하민의 생각을 자신의 생각이냐 받아들이는 문제로 수용소에 갇혔습니다.
0: 예.
1: 그는 머리카락을 비롯해 몸 전체의 레이저 제모를 고민하고 있는데요. 시술을 받기만 하면 군 면제에 국립대 학위까지 줘서 보내주겠다 이런 제안을 받고 있죠. 또 수용소의 터줏대감인 64세 슈퍼보균자 김경모는 스스로는 발병하지 않지만 온갖 바이러스와 세균을 아주 치명적인 형태로 타인에게 옮긴다는 이유로 스스로 정부에 연락해왔고 수용소에 갇혔습니다.
0: 예.
1: 그는 청소년기부터 자신의 곁에 있던 사람들이 갖가지 병에 감염되거나 죽거나 고통받거나 하는 모습을 보면서 괴로웠거든요.
0: 그런데 조금은 이상한 게 그들끼리는 또 수용소 직원들은 아무 문제가 없는 건가요? 인사도 하고 뭐 일상적인 대화도 나눴을 텐데요.
1: 재밌는 게 그들끼리는 또 그들을 지키는 수용소 직원들에게는 아무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 수용소 직원들은 일목인이었기 때문인데요. 뭐 이런 겁니다. 그들은 돈이나 권력, 명예가치 이런 흔하고 뭐 그럴듯한 것에는 전혀 관심이 없어요. 하지만 뭐 특정 모델의 잠수함이라든가 멸종위기 양치식물 뭐 이런 다소 뜬금없는 것들에는 아주 집착하기 때문에 승균, 하민, 경모로부터 사실 어떤 영향도 받지 않았던 겁니다. 일목인이라 불리는 이들은 자신의 관심사 외에는 타인과의 소통이나 공감을 수행하지 않는데, 이는 사람들 사이의 관계가 의미 없다고 생각하는 현대인들의 모습일지도 좀 모르겠습니다. 수용소에 갇힌 또 한 명의 괴물은 어린 구

0: 굴 11세 소년 이수연입니다. 굴은 시체를 먹는 식식귀인데요. 식식귀 수연은 정원에 이런저런 신체 부위를 묻어두고는 그 밤새 작은 삽을 들고 정원 이곳저곳을 지분거리고 다니고 있습니다.
1: 하민, 경모, 수현. 이 세 뜻 승균이만큼이나 위험하고 특별한데요. 주인공 승균이가 어떤 선택을 할지 궁금해지는데요.
0: 예. 승균은 결국 성대 제거술을 받게 될 거다. 뭐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때까지 그저 몇 달간 내가 유급 휴가를 누리겠다. 뭐 이런 결정을 하죠. 실제 승균에게는 월급이 그대로 나왔고요. 지내고 있는 생활 공간도 쾌적했습니다. 인터넷을 사용할 수 없다는 것 말고는 좀 불편함이 없었는데 뭐 쇼핑도 자유로웠고 음식도 아주 좋았어요. 승균은 목소리가 사라질 것을 생각해서 그들에게 대형 노래방 기계를 주문합니다. 그리고 노래방 그 책의 첫 장 가로부터 시작되는 노래부터 하루 한 페이지씩 아는 노래는 다 불렀죠. 하민도 좋아하는 게임기를 실컷 사서 즐겼고요. 경모는 방에 특제 당구제를 들여놓았고 소장과 바둑을 즐겼습니다. 수연은 좀비 영화 DVD를 실컷 보았고요. 승규는 평화롭고 또 만나고 싶지 않은 사람을 만나지 않아도 되는 수용소가 이제는 좀 좋아지기까지 했습니다. 특히 돈으로 인한 갈등이 깊었던 가족들을 피할 수 있어서 더욱 좋았죠. 그런데 마지막 수용자로 인해 수용소의 이러한 파편적 평화 이건 깨집니다. 주변 사람들을 중독자로 만들었다는 혐의를 받고 수용된 27세 신현선이 그 주인공입니다.
1: 마지막 합류자 때문에 수용소가 어떻게 달라진 건가요?
0: 우선 정부는 명확히 연선이 어떻게 주변 사람들을 중독에 빠뜨리는지 밝혀내지 못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녀를 가둔 거죠. 그 연선의 능력이 뇌의 중독에 관련된 부위를 자극하는 것 같다. 뭐 이런 추론만으로 그런 그녀를 가둔 건데요. 연선은 자신이 왜 갇혀야 하는지를 설명하라고 또 내가 왜 유해한 괴물인지 증거를 대라고 며칠간 소리쳤지만 이내 수용소에 잘 적응하고 심지어 활력소가 되었습니다. 뭐 이런 겁니다. 요일별로 수용소 전체 구성원에게 요리를 하라 뭐 이렇게 요리 담당을 정해주고요. 뭐 다양한 취미활동 모임을 만들고 정기적인 체육대회 뭐 각종 모임 이런 것들을 만들어서 수용소 사람들은 어느 순간 굉장히 바빠졌습니다. 그리고 수용소 안에는 활력이 넘쳤죠. 구성원은 모두 연선을 좋아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연선에게 그 발열과 구토 증상이 나타납니다. 숨도 쉬기 어려울 만큼 점점 나빠지는 연선을 보면서 승균과 하민 또 경모와 수연은 연선을 수용소 밖으로 내보내기로 계획합니다. 경모로부터 감염되었을 것 같은데 자신과 달리 병을 얻은 연선은 자신들과는 다른 존재라는 확신에서였던 거죠.
1: 예, 연선 덕분에 사람들 사이에 어떤 연결이 생겼는데요. 예. 그렇다면 연선을 탈출시키려는 계획은 어떻게 성공을 했나요?
0: 성공했습니다. 승규는 해적 방송을 해서 일목인들을 유인했습니다. 그리고 감시가 소홀한 틈에 하민과 경모가 연선을 부축해 수연이 만든 무덤 굴 속을 통해 연선을 탈출시킵니다. 덕분에 승규는 며칠간 암흑 속에 격리되었고요. 이후 승규는 구성원 간 관계를 부정하거나 또 소통과 관계 구성의 필요와 의미조차 관심 없던 이들에게 어울림을 경험하고 또 그 기쁨을 느끼게 했던 연선을 그리워하게 됩니다. 연선의 얼굴은 보고도 기억할 수 없을 만큼 좀 몰개성적이었지만 승규는 그녀를 다시 만난다면 정확하게 얼굴을 기억할 수 있을 거라고 확신합니다. 특히 가족 간 절연과 또 사회에서 느낀 소통의 부재, 공동체에서의 소외 이런 것들을 경험한 승균에게 연선은 우리, 함께, 또 같이 이런 것들을 경험할 수 있게 해주었습니다. 그래서 승규는 성대 제거 수술을 선택하고 수용소 밖으로 나가 연선을 만나기로 결정합니다.
1: 네, 승균의 결정을 이해하지만 다른 이들은 이별이 아쉬울 것 같은데요.
0: 네, 뭐 하민도 자기는 정말 좋은 가발이 개발될 거라고 믿어요. 그러면 내가 가까운 미래에 세상 밖으로 나가서 당신을 만날 겁니다 라고 하고요. 경모는 세상에 스스로 자신이 병균을 퍼뜨릴 테니 나는 죽어서 또 화장이 되어서야 여기를 나갈 수 있겠다라고 슬프게 웃습니다. 수연도 헤어짐이 아쉽긴 마찬가지고요. 승규는 목소리가 없어도 연선과 통할 거라고 또 연선을 통해서 세상과의 관계 맺기는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확신합니다. 이렇게 소설은 명확히 규정할 수 없는 특정한 한 존재를 통해서 낱낱이 흩어져 버린 공동체 회복의 희망을 뿌려놓고 있어서 인상적입니다.
1: 예. 타인을 편견 없이 이해하고 함께 경험 회복의 희망을 이야기하는 정세랑의 소설 목소리를 드릴게요. 함께 만

0: 함께 하면 서로가 행복해집니다.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더불어 사는 지혜를 나누는 프로그램 KBS 3라디오 함께하는 세상 만들기입니다.
1: 정수진의 화제 집중 이 사람 정수진 리포터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2: 네, 안녕하세요. 경기도 김포에 덕포진 교육박물관이 있는데요. 이게 옛날 초등학교를 연상케 하는 고즈넉하고 추억이 느껴지는 박물관입니다. 여기에 두 분의 관장님이 계시는데요. 그 중에 한 분이 시각장애인인 이인숙 관장이세요.
1: 뭔가 네. 숨겨진 이야기가 있을 것만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데요. 어떤 사연일까요?
2: 네, 그 두 분의 관장님들은 부부고요. 원래는 초등학교 교사였습니다. 그런데 부인이 불의의 사고로 시각장애인 이 됐고 학교를 떠나게 된 거예요. 가르치는 일이 천직이라 믿었지만 더 이상 학생들을 만나지 못하게 됐기 때문에 그 부인을 위해서 남편이 옛 교실이 있는 교육박물관을 만들었고요. 96년부터 30년

0: 반을 하는데 저를 이 교실로 데리고 들어와요. 그러면서 이 책상 걸상을 만져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뭐 몇 학년 몇 반이야? 그랬더니 3학년 2반이래요. 제가 이제 풍납초등학교에서 3학년 2반을 마지막으로 그만뒀거든요. 그리고 이제 저를 데리고 가서 저 풍금 앞에 앉히더라고요. 그러면서 뭐야 이게 그랬더니 올겐이라고 그래요. 근데 저기 음악 책이 있는데 이렇게 만져보라고 주면서 풍금을 한번 쳐보래요. 어우 근데 속으로 앵거 가 올라오더라고요. 왜냐하면 이 사람이 내가 안 보인다는데 뭐 내가 거짓말을 하는 줄 아나. 저는 이거 생전 이제는 끝인가 보다 생각하고 있는데 한번 눌러보래요. 그래서 그냥 도레미파솔 어머 되더라고요. 안 보여도. 그러면서 저한테 한 말이 할 수 있다 해보자 하면 된다 이 말을 자꾸 나보고 따라하래요. 따라했더니 아우 저는 눈이 안 보여서 아무것도 못할 줄 알았더니 그걸 제가 해내더라고요.
1: 네. 그러니까 앞은 안 보이지만 풍금 연주하면서 노래도 부르고 이야기도 하시는데요. 특히 이인숙 관장은 음악과 시를 통해서 희망을 발견했기 때문에 박물관에 오신 분들에게 그 내용을 전해주고 있고 그 많은 시들 약 150편을 다 외우고 있습니다. 네, 예. 노래는 워낙 좋아해서 많이 부르시고 있고요. 네.
2: 풍금을 직접 연주하면서 부르는 노래를 들어보고 싶은데.
1: 네. 주로 동요를 많이 부르시는데요. 그 현장 함께 감상하시면서 관련 내용도 들어보시죠.
0: 고향에서 그렇게 나를 쫓아다니던 오빠가 생각이 나서 오빠 생각 한번 부르겠습니다. 힘을 내자 힘을 내자 하고 아무리 주먹쥐고 이래도 그거는 나한테 도움이 안 돼서 구체적으로 아 그러면 내가 좋아하는 노래였으니까 노래를 부르자. 희망과 용기와 힘을 주니까. 다음 두 번째는 시를 외우기 시작했어요. 시 속에도 역시 다 메시지가 있으면서 또 힐링이 되는 시가 많잖아요. 그리고 이제 좋은 스토리텔링이 만약에 라디오나 이런 데서 나온다 그러면 귀담아 들어가지고 제가 각골명심을 해서 여기 오신 분들한테 꼭 전달을 하는 그런 의무감을 가지고 있어요. 또 스트레스 받고 우울하고 이럴 때 내가 이런 식으로 풀고 있으니까 여러분들한테 사실은 외치는 소리입니다. 그러면서 항상 수업에 임하고 있어요. 또 노래를 부를 때도 그냥 부르지 않아요. 힘차게 불러요. 그래야지만 좀 가슴속에 멍들은 게 뻥 뚫리는 것 같아서 막 여기 오신 분들이 기운 없이 부르고 그러면 제가 막 야단치잖아요.
1: 네. 덕포진 교육박물관에 가면 이렇게 늘 풍금 연주하면서 동요 부르는 이인숙 관장의 밝고 활기찬 모습을 만나볼 수 있습니다.
2: 예,
1: 네.
2: 이렇게 행복하고 활기찬 모습을 만나기까지는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겠죠.
1: 그렇죠. 처음에 실명했을 때는 삶에 의욕도 없고 아 내가 쓸모없는 가치 없는 사람이 됐구나 하는 생각에 죽음까지 떠올렸는데요. 그때 남편이 아, 어떻게 하면 부인을 살릴까 하는 고민을 한 끝에 덕포진 교육박물관을 만들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의 이인숙 관장을 만날 수가 있는 건데요. 이인숙 관장은 앞이 안 보이니까 이제 끝이구나 하고 좌절을 했는데 스스로 해내는 걸 느끼면서 아, 하면 된다, 할 수 있다 하는 말을 체감했다고 합니다.
2: 예. 네. 지금은 박물관에 오시는 분들과 함께하는 시간이 너무 좋으신 것 같은데요. 네. 어떤 보람을 느끼고 계실까요?
1: 네, 이인숙 관장이 초등학교 교사를 22년 동안 하셨기 때문에요. 많은 노래들을 알고 있고 지금 예전에 불렀던 거 다 연주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신감 있게 활동하고 있는데요. 교실에 한 분이 앉아있든 몇십 명이 있든 늘 좋은 음악과 감동 있는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거든요. 그 수업하는 기쁨, 보람을 들어보시죠.
0: 여기 오신 분들이 앉아서 수업을 듣잖아요. 그러면 제가 눈이 번쩍 띄어요. 그냥 여기 누가 한 사람이 와도 저는 그냥 한 40명 앉아있다고 그러고 수업을 해요. 그래서 제가 남을 가르친다는 것은 내 자신한테 파워를 주기 위해서 하는 거구나. 힐링하기 위해서. 나는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선생님 되고 싶었고 내가 최선의 노력을 하면서 내 운명 인정하면서 눈에 안 보여도 이렇게 수업을 한다. 어떤 할아버지가 만물 박사래 나보고 시 외우지 좋은 스토리텔링 얘기해 주지 풍금 잘 치지 노래 부르지 그랬더니 선생님이 노래 부르는데 소름이 쫙 끼치면서 감동받았다는 얘기지. 제가 무슨 노래를 그때 불렀냐. 아우 전 진달래가 너무 보고 싶은데 진달래 못 보잖아요. 그래서 봄이 오면 산에들에 진달래 피네 진달래 피는 곳에 내 마음도 피어 그 노래를 해드렸거든요. 그랬더니 그 할아버지가 나보고 만물박이 근데 저는 자부심을 갖는 게 내가 하여튼 뭐 살아있는 동안은 요만한 일에도 최선을 다하자. 그리고 제 자신을 아끼고 힐링하면서 자신을 잘 돌보아야지 남도 사랑하는 거다. 그게 제 지론이거든요.

0: 이렇게 사람들과 함께하고 또 노래를 힘차게 부르다 보면 본인도 위안받고 힐링되고 용기가 생긴다고 합니다.
1: 예, 이렇게 네. 제2의 인생을 행복하게 사는 부인을 보면 네. 이 박물관을 만든 남편도 아, 내가 이 일을 하길 참 잘했구나 이런 생각을 하실 것 같은데요.
0: 맞습니다. 또 남편인 김동성 관장이 참 애처가시더라고요. 부인이 좋아하는 동태찌개, 새우젓 호박찌개, 된장찌개를 직접 해주시는데 요즘은 먹는 것도 또 먹냐, 간이 짜다 이러면서 부인의 불평이 늘고 있긴 하지만 예. 앞이 안 보이는 부인을 위해서 즐겁게 요리하고 있습니다. 특히 그 고난과 시련을 겪고 잘 지내고 있는 부인이 너무 대단하다는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요. 김동선 관장 함께 만나보시죠.
2: 그 처음에는 나만 수업을 했었어. 처음에 작범해 보고 이제 옛날 얘기를 많이 해주는 거지. 그렇게 어려웠었다 우리나라. 그러면서 하다가 나와서 풍금도 쳐보고 좀 수업도 하라고 그랬더니 아 눈도 안 보이는 사람이 무슨 풍금을 치냐고 아니 해봐 그랬더니 자꾸 하더니 그냥 막 오시는 분들이 아주 참 좋다고 아우 대단한 사람이다 자기가 처음에는 수업도 안 오겠다고 그러고 그랬는데 지금은 나보다 더 유명해졌어 대학에서도 오라고 그래 강의해달라고 그래서 오시는 분들한테 그렇게 열심히 잘해주고 그러니까 좋죠 뭐 내가 만약에 시각장애인이 됐었으면은 나는 못 살았어 근데 그걸 다 이겨내면서 그게 고마운 거야 그게 이제 자기가 이제 다 이겨내고 풍금도 치고 노래도 하고 오시는 분들한테 또 좋은 얘기를 많이 하기 위해서 시도 많이 외우고 또 노래도 좋은 노래들을 많이 부르면서 이렇게 열심히 살아가는 게 그게 고마운 거죠.
0: 네, 이렇게 이인숙 관장은 늘 옆에 있는 남편과 함께 이 교사의 사명감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지금 연세가 80이시거든요. 네, 건강하셔서 본인이 좋아하는 일 오래오래 하시면 좋겠습니다.
1: 예, 화제 집중 이 사람 정수진 리포터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0: 네, 고맙습니다.
1: 노래 한 곡 이어서 듣겠습니다. 염수연이 부릅니다. 어쩌다가.

0: 장애인 일자리 김영아 장애인 재활상담사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1: 네, 안녕하세요.
0: 자, 오늘은 취업을 준비하는 분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주제입니다. 바로 직업훈련인데요. 일을 하고 싶은데 어디서부터 시작을 해야 할지 막막한 분들이 많이 있다고요?
1: 네, 맞습니다. 장애인 당사자분들이나 가족들을 만나다 보면 우리 자녀가 무슨 일을 할 수 있을까요? 저는 어디에서 훈련을 받아야 할까요? 라는 질문들을 굉장히 많이 하십니다. 그런데 직업훈련은 단순히 기술 하나를 배우는 과정이 아닙니다. 내가 어떤 일을 좋아하는지, 어떤 환경에서 안정적인지, 어느 정도의 지원이 필요한지를 알아가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취업 준비의 첫 걸음은 무조건 구직부터 하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맞는 일의 조건을 찾아 훈련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0: 예, 그러면 직업 훈련을 생각할 때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뭘까요?
1: 네, 첫 번째는요, 직업 평가와 상담입니다. 내가 손기능이 좋은지, 반복 작업에 강한지, 사람을 만나는 일이 좋은지, 조용한 환경이 필요한지 등을 살펴보는 과정인데요.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지역에 있는 지사나 장애인복지관 등을 통해서 상담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 결과에 따라서 훈련이나 현장실습, 취업알선 등으로 연결될 수 있습니다. 무슨 직업이 좋을까를 혼자 고민하시기보다는 전문가와 함께 확인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0: 예, 장애인고용공단 구직상담과 직업훈련 정보를 얻으려면 어떻게 접근을 하면 좋을까요?
1: 네, 가장 현실적이고 빠른 방법은 가까운 곳에 있는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지사에 문의를 하는 것입니다. 공단은 장애인의 취업상담, 직업능력평가, 직업훈련, 취업발성, 고용유지까지 연결하는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기관입니다. 온라인으로는 공단 홈페이지나 워크투게더를 통해서 훈련 정보와 채용 정보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정보 자체가 너무나 많기 때문에 처음에는 전화상담이나 방문상담을 통해서 본인의 상황을 설명하시고 방향을 잡는 것이 좋습니다.
0: 예, 직업훈련이라고 하면 직업능력개발원을 떠올리는 분들도 많은데요. 어떤 곳인가요?
1: 네,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 속해 있는 직업능력개발원은 장애인분들이 실제 취업에 필요한 직무능력을 배우는 전문 훈련기관입니다. 지역별로 운영이 되고 있는데요. 사무행정, 정보기술, 디자인, 제조, 서비스 등 다양한 직종에 전문화된 훈련 과정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일부 과정의 경우에는 기숙사 생활이 가능하기도 하고요. 훈련비 지원이나 훈련 수당 같은 제도와 연결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모집 시기와 과정이 계속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최신 공고를 살펴보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0: 발달장애인을 위한 별도의 훈련 기관도 있을까요?
1: 네, 맞습니다. 장애인고용공단에는 발달장애인훈련센터가 별도로 있습니다. 이곳은 지적장애인과 자폐성 장애인의 특성을 고려해서 직무훈련과 사회성 훈련을 함께 진행하는 곳입니다. 제조기술, 스마트 사무행정, 서비스 산업처럼 실제 현장에서 필요한 직무를 중심으로 훈련하고 직업 흥미와 적성을 발견할 수 있도록 직업 체험 과정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발달장애인분들의 경우에는 무슨 일을 배웠느냐만큼이나 어떤 환경에서 안정적으로 배웠느냐가 중요하기 때문에 이런 특화 훈련은 매우 큰 의미가 있습니다.
0: 예, 부모는 보통 자녀가 빨리 취업하기를 바라는데요. 그런데 훈련을 먼저 하는 것이 왜 중요할까요?
1: 네, 사실 취업은요, 빨리 하는 것보다 우리에게 잘 맞는 곳을 찾아서 안정적으로 안착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준비가 충분하지 않은 상태에서 취업을 하시게 되면은요, 첫 직장에서 실패 경험을 크게 겪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훈련과 실습을 통해서 나에게 맞는 직무와 환경을 찾으면 취업 이후에도 오랫동안 일을 이어갈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특히나 발달장애인 분들은 낯선

0: 그런 환경이나 새로운 사람, 갑작스러운 변화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기 때문에 직업훈련 과정에서 출근 연습, 지시 이해, 동료와의 소통, 쉬는 시간 사용까지 총체적으로 배우고 취업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1: 예, 직업훈련을 선택할 때에는 어떤 기준으로 보면 도움이 될까요?
0: 네, 첫 번째로는요. 직무의 이름을 보시기보다는 실제로 이 과정에서 무엇을 하는가를 보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사무행정이라고 했을 때 이 업무가 전화응대가 많은지, 자료 입력을 주로 하는지, 문서 정리 업무가 많은지에 따라서 해야 하는 역할이 완전히 달라지겠죠. 두 번째로는 훈련하는 방식이 훈련생인 당사자에게 맞는지를 살펴봐야 합니다. 말로 설명하는 방식이 편한지, 그림이나 시범이 필요한지 등을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훈련 이후에 취업 연계나 사후 지도로까지도 이어지는지를 살펴봐야 합니다. 훈련만 받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실제 일자리로 이어지는 구조가 매우 중요합니다.
1: 예, 장애인 고용공단에는 실제 일자리로 이어질 수 있는 제도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0: 네, 가장 대표적인 제도로 지원고용을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지원고용은 중증장애인이 사업체 현장에서 훈련을 받으면서 취업 가능성을 높이는 방식입니다. 직무지도원이 현장에 함께하면서 업무 순서나 작업 속도, 동료와의 소통을 지원해 드립니다. 교실에서만 배우는 것이 아니라 실제 일터에서 배운다는 점이 매우 중요합니다. 현장에서 해봐야지만 알 수 있는 당사자의 강점이 분명히 존재하기 때문이죠.
1: 예, 그러면 직업훈련은 꼭 취업 직전에만 필요한 건 아니겠군요?
0: 네, 그렇습니다. 직업훈련은 학교 졸업 직전, 전공과 과정이나 성인기가 되어서 구직 준비하는 시점, 퇴사 후에 재입사를 준비하는 과정 등 여러 시기에 걸쳐서 필요할 수 있습니다. 한번 훈련을 받았다고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삶의 전체적인 시기에서 다시 점검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예전에는 나에게 제조업이 맞다고 생각을 했지만 나도 나이가 들면서 서비스 보조나 사무 보조가 더 맞을 수도 있고요. 건강 상태가 바뀌면서 근무 시간이나 직무를 조정해야 하는 상황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1: 예, 훈련을 받기 전에 가정에서 준비할 수 있는 것도 있을까요?
0: 네, 가정에서 준비할 수 있는 것들도 매우 많이 있는데요. 가장 중요한 것은 생활 리듬을 갖추는 것입니다. 정해진 시간에 기상을 하고, 씻고, 옷을 입고, 대중교통을 이용하고 약속 시간을 지키는 연습을 하는 것은 직업훈련에서 매우 중요한 기초 작업입니다. 또한 집안일을 하나의 역할로 맡아보는 것도 매우 좋은데요. 분리수거나 식탁 정리, 빨래개기, 물건 정리처럼 정해진 순서가 있는 활동은 직무훈련과도 매우 크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일은 갑자기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일상 속의 작은 책임에서부터 시작됩니다.
1: 예, 직업훈련 과정에서 부모님들이 좀 조심을 하고 유의해야 할 부분이 있을까요?
0: 네, 우선은 자녀를 대신해서 선택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부모님이 보기에는 안정적인 직종이 좋아 보인다 할지라도 당사자에게는 너무 지루하거나 힘들 수 있습니다. 반대로 부모님이 걱정하시는 일도 당사자에게 의외로 잘 맞을 수가 있습니다. 때문에 이 일은 안 돼 라고 미리 정하기보다 여러 직무를 체험해보고 당사자의 반응을 관찰해야 합니다. 표정이나 피로도, 집중시간, 반복 가능성, 사람과의 관계를 총체적으로 함께 봐야 합니다.
1: 예, 결국 직업훈련은 일자리를 정하는 과정이라기보다 사람을 이해하는 과정이군요.
0: 네, 정확합니다. 직업훈련의 핵심은 이 사람이 어떤 직업을 가질까가 아니라 어떤 방식으로 배우고 어떤 환경에서 안정적인가, 전반적인 것들을 발견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1: 네, 오늘 내용을 정리를 해보면 장애인 직업훈련은 무조건 빨리 취업하기 위한 과정이 아니라 직업평가와 상담을 통해서 나에게 맞는 일을 찾고 직업능력개발원이나 발달장애인훈련센터, 지원고용 같은 제도를 활용해서 실제 일터로 나가는 준비 과정이군요.
0: 네, 그렇습니다. 직업훈련은 취업의 대기실이 아니라 가능성을 발견하는 현장입니다. 훈련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강점을 발견하고 일자리로 이어질 때 취업은 단순한 결과가 아니라 삶의 방향이 될 수 있습니다.
1: 네, 장애인 일자리 김영아 장애인 재활상담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0: 감사합니다.
1: 노래 듣고 이어갑니다. 김범수의 약속.

0: 생생한 장애계 뉴스와 실생활 정보 KBS 3라디오 함께하는 세상 만들기 진행의 김기만 아나운서입니다.
1: 장애에 대해 잘 알아가고 장애 감수성을 높일 수 있는 시간입니다. 장애공감 김유화 장애인식 개선 강사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2: 안녕하세요.
1: 최근 장애 유형과 관련한 새로운 소식이 있습니다. 어떤 소식인지 청취자분들께서 궁금해하실 텐데요. 소개를 좀 해주시죠.
2: 네, 오늘은 23년 만에 달라진 장애 유형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우리나라에서 장애인으로 등록되려면 법에서 정한 장애 유형 중에 하나에는 해당돼야 하는데요. 혹시 먼저 떠오르는 장애 유형이 있으세요?
1: 뭐 지체장애, 청각장애, 시각장애 같은 유형이 먼저 생각이 나는데요.
2: 그렇죠. 말씀하신 세 가지는 실제로 우리나라 그 등록장애인 중에서도 비중이 가장 큰 장애 유형입니다. 보통은 겉으로 드러나는 장애를 먼저 떠올리기 쉽지만 장애 유형을 조금 더 들여다보면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 신장장애, 심장장애, 호흡기장애, 간장애처럼 몸 안의 기능에 이제 손상이 있는 경우도 장애로 인정되기 때문인데요. 그렇다면 당뇨도 장애로 인정될 수 있을까요?
1: 예, 당뇨장애라는 말은 조금은 생소한데요. 당뇨도 장애가 될 수 있는 건가요?
2: 당뇨장애라는 명칭은 없지만 2026년, 그러니까 올해 7월 1일부터 췌장장애가 새롭게 장애 유형에 포함되었습니다. 2003년 이후에 무려 23년 만에 장애 유형 확대인데요. 이번 신설로 기존 15개였던 장애 유형이 16개가 되었습니다.
1: 예, 23년 만이라고 하니까 예, 정말 오래 기다려온 변화인데요. 췌장장애와 당뇨는 어떤 관계인가요?
2: 췌장은 여러 역할을 하지만 그 중에 하나가 혈당 조절 기능입니다. 췌장의 내분비 기능에 문제가 생기면 몸은 혈당을 안정적으로 조절하기 어려워집니다. 법령에서는 췌장장애인을 췌장의 내분비 기능 부전으로 인한 혈당 조절의 장애로 일상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사람으로 설명합니다. 쉽게 말하면 혈당을 조절하는 췌장 기능이 심각하게 떨어져서 지속적인 치료와 관리 없이는 일상생활을 유지하기 어려운 경우라고 볼 수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1형 당뇨를 떠올릴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병명 자체보다 실제 기능 손상 정도와 그로 인해 일상생활에 얼마나 지속적인 제약이 생기는지입니다.
1: 예, 많은 분들이 1형 당뇨를 흔히 소아당뇨로 알고 계시는데요. 실제로는 어떤 질환인가요?
2: 1형 당뇨는 말씀하신 대로 흔히 소아당뇨라고 불려왔지만 어린이에게만 해당되는 질환은 아닙니다. 또 단음식을 조절하면 되는, 조심하면 되는 정도로 이해해서도 안 되고요. 1형 당뇨는 췌장에서 인슐린이 영구적으로 분비되지 않기 때문에 인슐린 치료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식사와 활동량, 컨디션에 따라서 혈당을 계속 확인하고 조절해야 되고요. 식사를 할 때도, 외출을 할 때도, 학교나 직장에 있을 때도 혈당 변화는 계속 신경 써야 합니다. 혈당이 너무 낮아서 생기는 저혈당이나 반대로 너무 높아져서 생기는 고혈당은 몸 상태를 급격하게 악화시킬 수 있고 때로는 빠른 의료적 대처가 필요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1: 예, 단순히 건강을 잘 관리하면 되는 문제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실제로는 생활 전반에 상당한 영향이 있겠군요.
2: 맞습니다. 이 어려움은 건강관리에서만 끝나지 않습니다. 혈당 관리를 위해서는 병원 치료와 약 소모품 비용이 계속 필요합니다. 연속 혈당 측정기나 인슐린 펌프 같은 의료기기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부담이 더 커질 수밖에 없고요. 몸 상태가 불안정해서 학업이나 직장 생활을 안정적으로 이어가기 어려워지면 소득은 줄어드는데 치료와 그 치료비와 관리비는 계속 들어가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는 거죠.
1: 예, 결국 아프면 아플수록 더 힘이 드는데요. 지금까지는 개인이 버텨온 거잖아요. 이번 변화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2: 그동안에는 이런 어려움이 상당 부분 당사자와 가족 개인적으로 이제 감당이 되어 왔는데요. 그래서 췌장장애가 장애 유형에 포함되었다는 것은 혈당 관리, 의료비 부담, 그리고 학업과 직장 생활의 어려움처럼 서로 이어져 있는 문제들을 더 이상 개인과 가족의 부담으로만 두지 않겠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잘 보이지 않았던 어려움을 사회가 함께 바라보기 시작한 그런 변화로 생각할 수 있는 거죠.
1: 그렇다면 장애 등록을 하면 바로 여러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건가요? 실질적으로 어떻게 달라지는지도 궁금한데요.
2: 장애 등록을 한다고 해서 모든 지원이 자동으로 주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개인의 상황과 장애 정도, 소득이나 나이, 각 제도의 기준에 따라서 실제로 연결되는 지원은 좀 달라질 수가 있어요. 다만 등록 이후에는

0: 의료비 지원, 활동 지원 서비스, 그리고 장애 수당, 공공요금 감면, 세제 혜택 같은 제도와 연결될 가능성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체장장애 등록의 의미는 단순히 혜택을 받는 것으로만 이해하기보다는 필요한 지원을 신청할 제도적 기준, 그 기준 자체가 마련되었다는 점에서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 물론 그 지원이 실제 생활에 충분한 도움을 주는지는 앞으로도 계속 살펴봐야 될 부분입니다.
1: 당뇨병 외에도 평생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한 질환들이 있는데요. 장애 인정 여부는 어떤 기준에 따라서 결정이 되는 건가요?
0: 중요한 질문을 해주셨어요. 당뇨만큼이나 지속적인 치료와 관리가 필요하고 일상을 이어가기 어려운 질환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장애 유형은 보통 병명 하나만을 기준으로 정해지기보다는 몸에 어떤 기능에 손상이 생겼는지를 중심으로 나눠집니다. 그래서 간 기능에 심각한 손상이 있으면 간장애, 신장 기능에 문제가 있으면 신장장애, 호흡 기능에 문제가 있으면 호흡기장애처럼 분류되는 것이고요. 이번 췌장장애도 당뇨라는 병명 자체를 장애로 인정하기보다는 췌장의 내분비 기능에 문제가 생겨 혈당 조절이 어렵고 그로 인해 일상생활에 상당한 제약이 생기는 경우를 새롭게 살펴보게 된 것입니다. 물론 이렇게 설명드린다고 해서 다른 질환으로 힘든 분들의 어려움이 좀 덜하다는 뜻은 결코 아닙니다. 오히려 이번 변화는 우리 사회가 그동안 잘 보지 않았던 내부 기능의 어려움도 더 구체적으로 바라보기 시작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1: 예, 제도권 안으로 들어온 것 자체가 의미가 있을 텐데요. 앞으로 풀어야 할 과제들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0: 맞습니다. 이 장애 유형에 포함되었다고 해서 모든 문제가 한 번에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판정 기준이 엄격해 제도 밖에 남는 사람들이 생기지 않을까 그런 우려도 있고요. 의료기기 비용 부담이나 학교와 직장 안에서 관리 환경처럼 여전히 풀어야 할 과제들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이번 장애 유형 확대는 중요한 변화입니다. 췌장장애 신설은 단순히 새로운 장애 유형 하나가 추가된 것을 넘어서 우리 사회가 그동안 잘 보지 못했던 어려움을 제도를 통해서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기 시작했다는 그런 사례로 볼 수 있는 것이죠.
1: 예, 오늘 이야기를 듣고 보니까 췌장장애에 대한 이해를 넓히는 것뿐만 아니라 장애를 바라보는 우리의 시각, 우리의 기준도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봐야 할 것 같은데요.
0: 네, 저는 이번 변화가 장애를 이해하는 기준을 조금 더 넓혀준다고 같이 생각했습니다. 장애는 이름이나 진단명만으로 설명되기보다는 그 상태가 한 사람의 일상에 어떤 제약을 만들고 있는지를 함께 살펴볼 때 더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췌장장애 신설도 그런 흐름 안에 있고요. 아직 풀어야 할 과제는 남아있지만 적어도 이제는 일상을 흔드는 지속적인 어려움을 제도 안에서 논의할 수 있는 출발점이 생긴 거니까요. 그럼 다음 시간에는 이 이야기를 이어서 장애를 보호나 지원의 대상으로만 보는 것이 아니라 권리의 주체로 바라보는 변화, 그 장애인 권리보장법을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1: 네, 오늘은 장애 유형의 의미와 췌장장애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 나눴습니다. 김유하 장애인식 개선강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0: 감사합니다.
1: 네, 오늘 준비한 시간은 여기까지입니다. 전인권의 걱정 말아요 그대 보내드리면서 인사드리겠습니다. 함께하는 세상 만들기, 지금까지 아나운서 김기만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0: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1: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2: 해마다 여름철이면 장마와 집중호우 등으로 많은 피해가 발생합니다. 집중호우가 시작되면 라디오나 TV를 수신해 기상예보와 진행 상황을 숙지하고 호우에 대비해 대형공사장, 비탈면 등 안전상태를 확인해야 합니다. 소나기가 많이 내리는 여름철에는 낙뢰도 집중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기상정보를 미리 확인하려는 노력으로 낙뢰를 예방하고 젖은 손으로 전기기구를 만지지 않는 등 감전사고를 방지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여름철에는 폭염과 전염병 예방에도 신경을 써야 합니다. 폭염특보가 발효되면 한낮에 뜨거운 햇볕과 격렬한 운동을 피하고 식중독 원인균이 집중적으로 발생하는 여름에는 위생관리에 주의를 기울여서 여름철 안전사고와 건강관리에 유의해야겠습니다. 재재난예방, 재난방송 주간방송사 KBS 라디오가 함께합니다.
3: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잠시 후 10시를 알려드립니다. KBS 3라디오 사랑의 소리 방송입니다. HLKC

0: 심준구의 세상 보기.
1: 올해 2026년은 송암 박두성 선생이 한글 점자 훈맹정음을 반포한 지 10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이걸 기념하기 위해 올 한 해 다양한 행사가 열리고 있는데요. 혹시 뭔가 참여해 본 적 있으신가요? 안녕하세요. 시각장애 방송인 심준구입니다. 오늘은 경기도 일원에 사는 분들에게 훈맹정음 관련 전시를 하나 소개해드릴까

합니다. 국가유산청 국릉유적본부 세종대왕유적관리소에서는 훈맹정음 반포 100주년을 기념하는 특별전 훈민정음과 훈맹정음 28자의 빛 6개의 별을 마련했습니다. 훈민정음 기록물과 초기 한글 점자 제작 도구 등 역사적 유물을 대거 공개한다고 하는데요. 장애의 벽을 깨다 훈맹정음 구역에서 박두성 선생이 직접 쓴 맹사일지와 훈맹정음 점자표를 비롯해 점자 아연 원판, 점자 사자기 등의 유품도 만날 수 있다고 합니다. 주말에 방문한 시각장애인 관람객은 현장 영상 해설사의 안내를 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요. 경기 여주시 세종대왕 역사문화관에서 7월 19일까지 열린다고 하니까요. 특히 시각장애 자녀가 있는 가정에서는 꼭 한번 방문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첫 곡은 둘다 서세 노래 듣습니다. 긴 머리 소녀.

심준규의 세상보기 방송 내용 소개해드립니다. 오늘 방송을 시작할 때도 말씀드렸지만 올해는 우리나라 한글 점자 훈맹 정음이 세상에 나온 지 10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1926년

국제 강점기라는 어려운 시대 속에서도 시각장애인들이 우리 말을 읽고 쓸 수 있어야 한다는 신념 하나로 훈맹정음을 만든 분이 있었죠. 시각장애인의 세종대왕이라 불리는 송암 박두성 선생입니다. 훈맹정음은 단순한 문자체계를 넘어 시각장애인에게 교육의 기회를 만들어주고 세상과 소통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준 소중한 문화유산인데요. 올해 훈맹정음 반포 100주년을 맞아 송암점자도서관에서는 박두성 선생의 발자취를 따르는 특별한 역사문화 탐방 프로그램을 마련했습니다. 오늘 초대석에서는 송암점자도서관 박수화 관장을 모시고 박두성 선생은 어떤 분이었는지, 훈맹정음 100주년이 갖는 의미는 무엇인지, 그리고 기념 투어에는 어떤 내용이 담겨 있는지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시각장애 바이올리니스트 김정인의 귀에 쏙 클래식 명곡에서는 줄리아니의 기타 협주곡 1번 작품 번호 30을 감상합니다. 쿨의 노래 먼저 듣죠. 슬퍼지려 하기 전에.

0: 책 한 권을 읽는 일, 편지 한 장을 쓰는 일, 누군가에게는 너무나 쉬운 일이지만 누군가에게는 오랫동안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100년 전 박두성 선생은 시각장애인도 자신의 언어로 읽고 쓰며 살아가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한글 점자, 훈맹 정음으로 결실을 맺었는데요. 2026년 훈맹 정음 반포 100주년을 맞아 그 의미를 다시 돌아보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송암 점자 도서관 박수아 관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관장님 안녕하세요.
1: 네, 안녕하세요.
0: 네, 지난해 1년 전 여름에도 모셨는데
1: 네. 네,
0: 1년 만에 다시 인사드려요.
1: 아, 그러니까 다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0: 더위 어떻게 지내세요?
1: 열심히 100주년 기념 행사들 많이 마련해서 준비 중에 있어서요. 정신없이 지금 지내고 있습니다.
0: 송암 점자 도서관이 인천에 있죠?
1: 네.
0: 잘 모르는 분들을 위해서 먼저 도서관 소개부터 부탁드립니다.
1: 네. 저희 송암 점자 도서관은 인천의 하나뿐인 유일한 점자 도서관으로서 시각장애인들의 문화 프로그램이나 그다음에 정보 접근에 대한 그런 많은 프로그램들을 지금 진행을 하고 있고요.
0: 네.
1: 그다음에 점자 도서 제작, 그다음에 기타 다른 대체 자료 제작을 통해서 인천에 계시는 시각장애인들에게 정보를 제공하는 그런 일들을 하고 있고, 또 저희는 박두성 기념관, 송암 박두성 기념관을 운영함으로써 우리 박두성 선생님의 업적을 널리 알리고자 하고 있는 도서관입니다.
0: 네, 관장님도 시각장애인 당사자시죠?
1: 네.
0: 송암 점자 도서관을 이끌고 있는 게 한편으로는 자부심도 있으실 것 같아요.
1: 네, 너무나 네. 큰 자부심이죠. 네.
0: 지금 시각장애가 어느 정도세요?
1: 저는 현재 저시력이고요. 오른쪽은 거의 잘 안 보입니다. 그래서 왼쪽으로만 좀 생활을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가까이 있는 것들을 잘, 그러니까 볼 수 있고요.
0: 네.
1: 멀리 있는 건 저도 잘 못 보고요.
0: 올해는요, 훈맹정음 반포 100주년이 되는 해잖아요.
1: 네.
0: 그 중도에 실명한 분이나 비장애인은 박두성 선생이 훈맹정음을 만들었다는 게 이거 무슨 얘기지? 처음 듣는 말일지도 몰라요.
1: 네.
0: 설명을 좀 해 주세요.
1: 송암 박두성 선생님은 1888년에 인천 강화의 교동이라는 곳에서 태어나셨고요.
0: 네.
1: 9남매 중에 장남으로 태어나셨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우리 시각장애인 그 선생님 으로서 재직을 하시면서 우리나라에 한글 점자가 없음을 가슴 아파하시고 본인이 직접 연구와 또 많은 고민을 거쳐서 한글 점자를 창제하시고 반포하셨고요. 그다음에 그 반포를 통해서 우리 한국에 있는 시각장애인들이 지금 이렇게 잘 살고 있게끔 네. 해주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0: 그 비장애인들이 세종대왕을 생각하는 거나 우리 시각장애인들이 박두성 선생을 생각하는 거나 별다르지 않아요, 사실은.
1: 아, 그럼요.
0: 저도 네. 지금 점자 예, 방송 진행하면서 읽고 있습니다만은 이거 없으면 어쩔 뻔했어요.
1: 그럼요.
0: 네. 네. 근데 우리 박두성 선생은 시각장애인이 아니셨죠?
1: 네, 비장애인이셨습니다.
0: 네, 시각장애인을 가르치는 교사셨는데 그래서 점자에 관심을 가지셨다고 이해해도 되는 겁니까?
1: 그렇다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때 시각장애인들이

0: 이 가르치는 그 순간에 박도 선생님 선생님 하셨던 순간에는 사실은 그때는 일제 강점기 시절이었기도 했고요. 네. 그래서 근데 이제 일본어 점자를 배우면서 시각장애인들이 너무나 어려워하고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면서 아마 그 우리의 점자 우리나라 글에 대한 점자에 대한 그 필요성을 너무 절실하게 느끼셨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비장애인이시지만 직접적인 학생들의 고통을 어린 모습들을 보면서 아마 그 한글 점자 창제를 마음을 먹으신 것이 아닌가 그런 네. 생각을 합니다.
1: 그 앞서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박도성 선생의 생가가 교동에 있잖아요.
0: 네.
1: 지금 강화도에서 그 교동도 거기까지 다리로 연결이 돼 있더라고요.
0: 네.
1: 가봤는데 그 생각 둘러보고 하면서 정말 시각장애 한 사람으로서 마음이 여러 가지 생각이 드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 시각장애인들을 그렇게까지 생각하셨을까. 그러니까 앞으로 우리가 좀 얘기를 더 나누겠습니다만 참 어려운 시기에 그 일을 해내셨단 말이에요.
0: 네.
1: 그리고 그런 뭐 시각장애인들 점자가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은 맹학교 교사라면 누구나 생각할 수 있었겠죠.
0: 네.
1: 그러나 그걸 실제로 연구하고 하면서 만들어낸다? 이거 쉬운 일 아니지 않습니까?
0: 몹시 어려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1: 그러니까 말이죠. 그런데 이 훈맹정음이 만들어지기 전에 말이죠. 네. 아예 점자가 없었던 겁니까?
0: 아니요. 그렇진 않고요. 일본 점자와 그다음에 그 로제타 홀 그 선교사님이 가지고 들어오신 뉴욕 점자라고 있었습니다.
1: 네.
0: 그래서 그거를 이제 한국의 그 어순에 맞게 이렇게 뭐라 그럴까요? 다듬어서 이렇게 사용을 했었는데 그게 뉴욕 점자 같은 경우는 네 점씩, 사 점씩이어가지고 우리나라의 그 다양한 초성, 중성, 종성을 표현하기가 어려웠다고 합니다. 그래서
1: 네.
0: 그런 것들을 이제 직접 보시면서 이게 한글 점자가 따로 정말 조금 더 편리하고 효율성 있는 점자가 있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신 것 같습니다.
1: 네. 훈민정음 있잖아요. 한글.
0: 네.
1: 그 창제하실 때 세종대왕과 집현전 학자들이 네. 함께 했다.
0: 네.
1: 어렸을 때 그렇게 많이 배웠죠.
0: 네.
1: 그리고 특히 집현전 학자들의 무게가 많이 실렸었어요. 저 어렸을 때 배울 때는. 근데 요즘 들어보니까 세종대왕의 역할이 절대적이었다.
0: 네.
1: 네, 이런 이야기들도 많이 나오더라고요.
0: 네.
1: 우리 훈맹정음은 어떤 과정을 통해 만들어졌는지 박두성 선생님 혼자 만드신 건지 같이 만드셨는지
0: 네.
1: 네, 이 부분 좀 설명을 해 주신다면요.
0: 처음에 이제 필요성을 우리 박주성 선생님께서 느끼시고 많은 고민들을 아마 하셨던 것 같아요. 그럼에 있어서 그 제자분들을 아마 이렇게 모집을 하셨던 것 같습니다.
1: 네.
0: 비밀리에 육화사라는 점자 연구회를 만드셔서 그 사실은 좀 힘든 시기였으니까 조용히 아마 그 제자분들과 같이 이 훈맹정음을 만드신 것 같습니다.
1: 네. 1920년대에요. 이때가.
0: 네.
1: 일제강점기였잖아요.
0: 네.
1: 조선어 말살 정책을 실시하던 시기였는데 당시에 한글 점자를 만든다는 거 이거 어려울 뿐 아니라 위험한 일 아니었을까 싶어요.
0: 몹시 그렇죠. 되게 많이 어려웠던 시기고 사실은 선생님께서도 아마 많은 용기가 필요하지 않으셨을까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이제 그 어떤 시각장애인도 장애가 있지만 본인의 글을 읽고 쓰고 하면서
1: 네.
0: 우리 당당한 사회에 한 그 사람으로서 자리를 잡아야 한다는 그 신념 아래 아마 끝까지 그 이 창제를 멈추지 않고
1: 네.
0: 펼쳐내신 것 같습니다.
1: 결국 박도성 선생이 그런 어려움을 감수하면서까지 훈맹정음을 만들려고 했던 이유가 애맹정신?
0: 네. 네,
1: 그런 마음일까요?
0: 그렇죠. 우리 박도성 선생님께서는 시각장애인이 그러니까 읽고 쓰고 해야 비로소 비록 눈은 안 보이지만 정신은 살아 있게끔 한 나라의 어떤 그 구성원으로서 자리
1: 네.
0: 잡게끔 하시기 위해서 애맹 정신을 직접 몸소

0: 일본 그 총독부에 네. 직접 이제 탄원서 같은 걸 내셨습니다.
1: 아.
0: 그래서 비록 눈이 안 보이지만 일본 점자로 하기에 너무 어려우니 한글 점자라도 배워서 우리가 장애인이지만 그래도 최대한 우리가 이 사회에서 살 수 있도록 해달라 그렇게 허락을 받는 그 요청을 아마 하셨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행히 총독부에서 허락을 해 주셨다고 해요.
1: 한글.
0: 네. 한글 점자를 배우겠고.
1: 네네네.
0: 그것이 이제 막 시각장애인에 아마 국한되었었기 때문에
1: 네.
0: 그러지 않았을까는 싶습니다만 어쨌든 그런 허락을 받으셨고 그 과정을 통해서 조금은 이제 편안한 마음으로 아마 그 반포 작업을 하신 네. 것 같은데 전국에 있는 시각장애인들에게 그 우편을 통해서 네, 그 점자 교육 자료라든가 점자를 쓸 수 있는 도구라든가 이런 것들을 보내셔서 직접 독학으로 배울 수 있게끔 그렇게 이제 그 이렇게 룰을 짜셨던 것 같아요.
1: 네.
0: 그래서 이제 그걸 배우고 또 그 사람이 다 배우면 다시 그 도구나 이런 것들을 받아서 또 다른 사람에게 우편으로 보내고
1: 네.
0: 이런 식의 방식으로 반포를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1: 네. 그때 뭐 인터넷이 있었겠습니까?
0: 아,
1: 뭐
0: 네.
1: 전화가 있었겠습니까? 전화도
0: 없었죠.
1: 없었다고 봐야 되거든요.
0: 그때 네. 우편으로 보내기 시작했던 게 이제 지금도 점자로 된 우편물은 무료로 보낼
1: 네.
0: 수 있잖아요.
1: 점자 재종이라고 쓰면
0: 네네네.
1: 무료로
0: 네네.
1: 보낼 수
0: 그때
1: 있죠.
0: 그때 당시에 이 제도가 처음 생기고 박두성 선생님께서 직접 이거를 만드신 분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1: 네. 네. 박두성 선생은요. 후맹정음을 만든 뒤에 조선맹인사업협회.
0: 네.
1: 네. 이런 단체를 또 조직을 해서 보급사업을 펼쳤다고 들었어요.
0: 네. 박두성 선생님께서는 이제 한글 점자 창제도 물론 중요한 일을 이제 해내셨고 그 이후에 또 시각장애인들이 책을 읽고 싶어도 못 읽고 잖아요. 자료가 없으니까. 그래서 그 협회를 조직하셔 가지고 그 전국에 있는 시각 장애인들에게 본인이 직접 그 점자 제작을 하신 책들 같은 것을 이제 대출을 해 주고
1: 네.
0: 또 이제 그거를 돌려서 전국에서 필요하신 분들이 신청을 받아서 또 이렇게 우편으로 보내서 독서를 하실 수 있게끔 지원하고 그다음에 자립을 또 지원하고
1: 자립까지.
0: 네네네. 이런 사업을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1: 네. 근데 이게 한글 점자로 보면요. 완성도가 정말 대단해요.
0: 네.
1: 어떻게 이렇게 세밀한 데까지 우리 시각장애인들의 필요를 반영했나
0: 네.
1: 이런 생각 정말 점자를 쓰면 쓸수록 더 깊이 느껴지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완성도를 높게 하기가 쉽지 않았을 텐데 예전에 뭐 어느 정도 좀 만들어 놓고 후진들이 좀 점점 발전시키자 뭐 이렇게 하자라고 생각할 수도 있었을 법한데 절대 그렇지 않단 말이죠.
0: 네.
1: 정말 과학적이다 이런 얘기들 많이 평가받고 있죠.
0: 네. 우리나라 한글이 과학적인 걸로 평가받고 있듯이 우리나라 그 한글 점자 역시도 정말 효율적이고 과학적이다라는 평가를 지금 현재 받고 있습니다.
1: 네.
0: 그 여섯 점의 점으로 그 모든 글씨 글을 표현할 수 있다는 것은 정말 대단한 그 과학적 그 개념이지
1: 네.
0: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1: 한글은 특이하게도 초성, 중성, 종성이 있잖아요.
0: 네.
1: 이거를 이제 점자에서는 쭉 풀어서 쓰게 되는데
0: 네.
1: 초성 쓰고 중성 쓰고 종성 쓰고
0: 네.
1: 그 다음 나오는 글자에 초성 쓰고 중성 쓰고 종성 쓰고
0: 네.
1: 근데 이걸 쭉 쓰면요. 사실 이게 초성이 없는 글자도 있기 때문에
0: 그렇죠.
1: 이게 이 글자에 종성인지 저 글자의 초성인지 이런 걸 순간순간 헷갈릴 수가 있습니다.
0: 네네.
1: 그런데 한글은요. 그 한자 한자가 중성을 중심으로 이렇게 모이도록 설계가 되어
0: 네.
1: 있어요.
0: 네.
1: 참 기막히지 않습니까?
0: 너무 네. 과학적이죠.
1: 그 가치를 또 인정받아서 문화유산으로도 지정이 됐죠.
0: 네. 2020년도에 국가문화유산으로 지정이 돼서 현재까지 이제

0: 관리되고 있습니다.
1: 지금 훈맹 정음을 반포한 게 1926년인 거잖아요. 네. 올해가 2026년이니까 꼭 100년이 이제 된 건데 우리 시각장애인에게 올해 2026년은 정말 뜻깊은 해가 아닌가 그런 네. 생각 들어요.
0: 몹시 그렇습니다.
1: 네. 송암 점자 도서관에서도 그래서 준비하고 계신 것들이 많이 있죠.
0: 네, 저희가 송암이라는 또 우리 박조성 선생님의 호를 따서 또 그 도서관 이름으로 또 사용을 하고 있는 것도 있고요. 네. 그다음에 저희가 박조성 기념관 또 운영을 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정말 올해가 어느 해보다도 뜻깊은 해인 것이 정말 맞고요. 또 저희가 살아있는 동안에 또 100년을 맞을 수는 없을 거잖아요. 그래서 너무 많은 이 정말 소중한 점자에 대해서 알리고 또 이렇게 홍보를 하려고 저희가 많이 준비는 하고 있습니다만 이게 큰 뭐 단체나 이런 것들은 아니기 때문에 어쩌면 좀 미비할 수도 있겠지만 저희 입장에서는 엄청나게 준비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1: 네, 우선 기념 투어가 있더라고요. 이거 어떤 건지 설명을 좀 해주세요.
0: 네, 그 박두성 선생님의 그 발자취를 따라서 그 박두성 선생님의 이제 기념관, 그 다음에 생가, 그리고 그 광화에 가면 그 박두성 선생님의 로드 길이 있어요. 네. 그렇게 해서 그 프로그램을 짜서 예, 원하시는 분을 신청을 받아서 저희가 7월 22일부터 25, 28 이렇게 세 번에 걸쳐서 문화 탐방을 기획을 하고 있습니다.
1: 네, 저도 의미 깊게 느껴졌는데 아니, 선생님 이름을 딴 길이 있더라고요. 네. 박두성로가 네. 있어요.
0: 네.
1: 거기도 다 이렇게 가볼 수 있는
0: 네,
1: 거군요.
0: 네. 바로 그 생가 옆에 쪽이어서요.
1: 네.
0: 생가와 함께 그쪽도 같이 함께 둘러보고 우리 박조성 선생님의 어떤 발자취와 업적에 대해서 생각하고 느낄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려고 합니다.
1: 네. 그 생가 안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말씀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0: 생가 안은 이제 박조성 선생님이 자랐던 곳을 재현을 해놓은 것이기 때문에
1: 네.
0: 박조성 선생님이 실제 살았던 집 모양 그대로
1: 네.
0: 재현을 해놓은 상태고요. 그리고 이제 점자로 이제 벽에 점자로 이렇게 만들어놨어요. 점자.
1: 만져볼 수가 있게
0: 되어
1: 있더라고요.
0: 만져볼 수도 있습니다.
1: 네. 네,
0: 그 실제로 손으로 만지면서 아 이건 무슨 잔에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들을 서로 나누실 수가 있고요.
1: 맞아요.
0: 예, 그다음에 그 뒤쪽에는 이제 우리 박두성 선생님 흉상이 네. 또 있으면서. 바다 뒤편에 흉상 뒤편이 바다거든요.
1: 여기가 네. 교동 섬이에요.
0: 네네 그러니까. 맞아요.
1: 네.
0: 거의 북한하고 맞보고 있다고 보셔도 될 것 네. 같긴 한데 어쨌든 예, 그렇게 현재 조성은 되어 있고요. 그때 같이 이제 만약에 문화탐방을 가시면 시각장애인 해설사 분이
1: 네,
0: 함께 이제 동행을 하셔서
1: 네.
0: 직접 박두성 선생님의 업적에 대해서 해설을 해드릴 예정입니다.
1: 네.
0: 네.
1: 그 벽에 보니까 저는 이제 정한이하고 같이 갔기 때문에
0: 네.
1: 읽어주셨는데 그 박두성 선생이 어떻게 해서 점자를 만들게 되셨는지 그리고 교편 잡으셨던 일들 그런 것도 간략하게 정리가 돼 있더라고요. 벽에.
0: 네. 네.
1: 그런 것들도 다 설명을 들을 수가 있군요.
0: 그럼요. 저희가 작년에 이제 100주년을 준비하기 위해서
1: 네.
0: 시각장애인 분들을 직접 이제 까다로운 감별이라 그래야 되나 하여튼 심사를 통해서
1: 네.
0: 우리 그 해설사 하실 수 있는 분들을 뽑았고 직접 교육을 해드렸어요.
1: 그래서 특별히 그렇게 준비를 하셨군요.
0: 예, 그래서 전맹이시거든요. 저희 해설사분들이. 그래서
1: 네,
0: 그분들이 직접 동행을 하시면서 원래 이제 그 기념관에 비장애인 분들이 오시고 거나 기념관 관람을 오셨을 때 우리 해설사님들이 직접 이제 기념관을 또 설명을 해주시거든요.
1: 네.
0: 그래서 그거를 이제 조금 더 넓혀서 100주년이니까 그 문화탐방 때 같이 동행을 하시기로 예, 예정돼 있습니다.
1: 행사는 언제 진행됩니까?
0: 7월 22일, 25, 28 이렇게
1: 네.
0: 세 번에 걸쳐서 진행이 될 예정입니다.
1: 이번 투어가 단순한 역사답사가 아닌 거죠. 훈맹 정음 100주년을 기념하는 행사잖아요.
0: 네.
1: 참여자들은 이번 행사에서 어떤 걸 느낄 수 있을까요?
0: 뭐니 해도 박두성 선생님이 우리 시각장애인을 얼마나 위했는가에
1: 네.
0: 대한 애맨 정신

0: 과 함께 또 그 점자에 대한 그 과학적인 원리, 그 다음에 또 소중함, 그 다음에 꼭 필요성, 그런 것들을 좀, 잘 아시는 기회가 되셨으면 네. 합니다.
1: 이번 기회에 시각장애인 당사자들 뿐 아니라 그 주변의 가족들, 정한인들, 친구들 같이 가면 더 뜻깊지 않을까 네. 하는 생각도 합니다.
0: 너무 필요할 것 같습니다.
1: 네, 저도 같이 간 분이 막 감탄을 하는 거예요. 와, 이렇게까지 점자가 훌륭한 거였어? 막 그런 네. 얘기를 막 감탄하더라고요. 네. 참가 희망하는 분들 언제까지 어떻게 신청하면 됩니까?
0: 저희가 지금 7월 14일까지 신청을 받고 있고요. 전화 또는 방문, 도서관 휴대폰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로 네. 문자로 해 주셔도 되고요. 성함과 연락처를 주시면 저희가 신청을 받아서 14일까지 접수 받고 있습니다.
1: 네. 032-876에
0: 네. 3502
1: 네.
0: 아, 3504.
1: 네, 3504. 네. 032-876-3504
0: 네.
1: 번호로 연락하시면 네. 네. 네, 등록하실 수 있고요. 한글 점자의 우수성에 대해 얘기했습니다만 아 이게 현실에서는 점자 대신 음성 기능을 활용하는 시각장애인이 더 많잖아요. 네. 이 부분 어떻게 말씀하시겠어요?
0: 저도 되게 많이 저도 음성을 이용을 하고 있는 입장이긴 하지만 저는 사실은 점자가 가장 기본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네. 각종 그 음성 기기는 사실은 에너지가 고갈이 되면 활용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근데 우리 점자는 사실은 아무것도 없어도 종이 한 장이나 전필 뭐만 있으면 어디서든지 소통이 네. 가능한 네, 매개체로서 사용할 수 있는 거고 그다음에 모든 그 지식이나 이런 거는 귀로 들으면은 사실은 오래 남을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네. 메모하고 쓰고 그런 것들을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점자라고 생각을 합니다.
1: 네, 그리고 정확한 네. 표기법을 또 알 수 있다는 네. 것도 큰 장점이 아닌가 네. 생각이 되고요. 맞습니다. 올해가 훈맹정음 반법 100주년이잖아요. 네. 그런 만큼 이번 투어 외에 또 다른 기념사 또 있을 것 같은데.
0: 네, 저희가 이제 11월 달에 점자의 날 기념 식을 또 준비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기념 뭐 특별 도서 같은 것도 지금 현재 네. 발간 기획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다음에 그 점자 뭐 세계 문자 박물관이라고 해서 인천에 또 있거든요.
1: 네.
0: 그다음에 이제 대구대학교 그 쪽하고 연계해서 저희가 또 순회 전시를 또 지금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전시회와 그다음에 기념식과 그다음에 도서 특별도서 발간 그리고 또 우정사업본부와 함께 그 박두성 선생님 기념 우표를 지금 기획해서 이렇게 제작할 네. 예정이에요. 이미 다 끝났고요. 네, 그때 맞춰서 제작을 해서 선보일 예정입니다.
1: 네, 그것도 네. 또 의미 있고 기념이 될 만한 일이 네. 아닌가 하는 생각이고요. 자, 끝으로 우리 시각장애인에게 한글 점자란 어떤 의미인지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0: 시각장애인에게 한글 점자란 정말 그 캄캄한 어둠을 밝혀주는 빛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1: 네.
0: 저 역시도 점자로 공부를 했고 그게 없었으면 사실 이 자리에 제가 있었을지 조차도 저도 자신할 수 없는데요. 그만큼 점자를 정말 소중히 여겨주시고 또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고 이 점자가 얼마나 우리 시각장애인들한테 필요하고 중요한 것인지를 꼭 인식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1: 네. 올 한 해 그 준비하는 행사들도 많은데 모두 계획대로 잘 진행되기를 바라고요.
0: 네.
1: 귀한 시간 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0: 네, 네. 감사합니다.
1: 네. 심준구의 세상 보기 송암 점자 도서관 박수화 관장과 함께했습니다. 전람회의 노래 같이 듣죠. 기억의 습작.

시각장애인일 수도 있습니다. 며칠 전의 일입니다. 엘리베이터에 올라탄 뒤 제가 가려는 층에 버튼을 눌렀는데요. 갑자기 이런 말이 들려왔습니다. 왜 끄는 거예요? 눌러놨는데. 먼저 타고 있던 분이었는데 감정이 실린 날카로운 말투였죠. 당황스럽기도 하고 마음이 상하더군요. 이 일은요, 그분이 눌러놓은 층수 버튼을 제가 다시 한번 누르는 바람에 선택된 층이 취소된 데에서 비롯된 것이었습니다. 시각장애인을 위한 음성안내 기능이 잘 되어 있는 엘리베이터의 경우는 버튼을 한번 누르면 층수를 읽어주고 다시 누르면 취소됐다는 안내 음성이 나옵니다. 하지만 많은 엘리베이터가 도착 층만 음성으로 안내하거나 층수 버튼을 누르면 불빛으로만 표시돼서 시각장애인은 제대로 확인하기 어렵습니다. 그날 이용한 엘리베이터도 이런 경우였죠. 저는 차분히 시각장애인이라 볼 수가 없다고 이해시키고 다시 버튼을 눌렀죠. 그제야 상황을 이해한 그분은 어찌할 바를 모르더군요. 모든 엘리베이터의 음성안내 기능이 도착층의 안내뿐 아니라 행선 버튼의 선택과 취소 상황까지 알려주는 기능이 설치되기를 바라고요. 이미 선택된 버튼을 누군가 눌러서 취소했다면 그 사람이 시각장애인일 수도 있다는 점 한 번쯤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금잔디의 노래 듣습니다. 오라.

0: 친숙한 근래의 식명법과 그에 얽힌 재미난 이야기를 들어보는 귀에 쏙 클래식 명곡, 시각장애 바이올리니스트 한빛 오케스트라 김종훈 음악감독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1: 네, 안녕하세요.
0: 올여름은 피서 대신 시원한 집에서 악기를 하나 배우고 연습해보겠다. 네, 이렇게 계획을 세운다면 너무 어렵지 않은 걸로 어떤 악기 추천하시겠습니까?
1: 그 보통 남성분들은 취미로 색소폰 많이 하시잖아요.
0: 아, 그거 멋있어 보여요.
1: 그런데 이 색소폰은 소리가 너무 커요.
0: 오호.
1: 그래서 특히 아파트에서는 좀 곤란하고요.
0: 네.
1: 연습실을 꼭 가야 되거든요. 정말로 그 조용하면서 재미있는 악기는 기타죠. 기타. 그렇죠. 밤에 이렇게 쳐도 가족들도 모르고 조용히 혼자 연습할 수 있는 악기가 기타예요.
0: 네. 고등학교 여름방학 때 그 한 달 내내 손에 막 물집 생기도록 기타 배웠던 기억이 새록새록 나는데 그만큼 매력 있는 악기가 기타 아닌가 싶습니다.
1: 네.
0: 네. 자, 오늘 감상할 곡은 줄리아니의 곡이에요. 기타 협주곡 1번. 네, 그래서 기타 말씀을 해주셨군요. 작품 번호 30인데 줄리아니는 좀 낯선 작곡가예요. 어떤 사람입니까?
1: 고전시대 작곡가예요. 이태리 사람이고요. 처음에는 첼로와 바이올린을 배웠는데 기타로 악기를 바꿔서 이미 20세 무렵에 세계적인 명성을 얻게 되죠.
0: 네. 그 왜 기타로 바꿨을까요? 매력이 너무 있었나요?
1: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각자의 성향인 것 같아요. 멜로디에 꽂힌다 그러죠. 멜로디를
0: 네.
1: 굉장히 그 표현하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멜로디 악기 쪽으로 가고,
0: 네.
1: 기타는 화성을 마음대로 또 표현을 하잖아요. 그 화성에 대해서 좀 더 관심이
0: 그러네요.
1: 가면은 기타로 가고, 줄리아니는 실제로 그래서 기타리스트 겸 또 작곡가예요.
0: 네.
1: 노래도 잘했나 봐요. 가수로 활동했다 그래요.
0: 네. 그러면 기타가 딱이죠. 근데 20대에 벌써 당대 최고의 기타리스트가 됐다는 말이 있어요.
1: 네. 아무래도 굉장히 재능이 출중했기 때문에
0: 네.
1: 그 20대 기타리스트. 그래서 작곡도 굉장히 열심히 했어요. 그 젊을 때부터 해서 출판된 그 출판 번호가 붙은 작품만 150여 곡, 그리고 출판되지 않은 곡들이 또 70여 곡. 상당한 연주자로서는 또 상당한 작품을 남기고 있죠.
0: 네. 오늘 감상할 기타 협주곡 1번 작품 번호 30이요.
1: 네.
0: 이 작품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해 주신다면요.
1: 고전 양식의 기타 협주곡이에요. 빠르고 느리고 빠른 악장이고요. 작품 번호 30이 말해주듯이 젊은 시절 작품이고, 그래서 그 모차르트 같은 굉장히 그 정결하고 우아한 느낌의 그런 협주곡입니다.
0: 네. 어떤 깔끔한 느낌일까요?
1: 그렇죠.
0: 음악을 들으면서 이야기 계속 이어가죠.

0: 이 곡이 기타 협주곡이잖아요.
1: 네.
0: 기타를 기다리고 있는데 주인공이 안 나오고 계시네요. 근데 음악은 너무 멋집니다. 쉬운 곡 해설부터 좀 부탁드립니다.
1: 전형적인 고전 형식의 협주곡이에요. 처음에 주제를 오케스트라가 먼저 소개를 하고요. 그 오케스트라의 서주가 끝나면 주인공이 등장을 하지요.
0: 네.
1: 그 이태리 작곡가답게 굉장히 그 밝고 노래가 아주 자연스럽게 잘 흐르는 그런 주제가 연주되고 있죠.
0: 네. 줄리아니의 기타 연주곡에 베토벤도 감탄을 했다면서요?
1: 네, 베토벤이 줄리아니 기타 연주를 듣고 기타야말로 작은 오케스트라다 뭐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 기타 그 작은 기타 한 통 줄 6개짜리 악기에서 오케스트라를 느꼈다면 특히 그 악성 베토벤이 그렇게 말을 했다면 줄리아니 네. 연주 얼마나 뛰어나다는 걸 알 수 있죠.
0: 그러니까요. 네.

0: 기타가 드디어 등장했는데 심쿵했습니다. 너무나 아름다운 소리가 나네요.
1: 네.
0: 기타가 그 당시만 해도 지금 같은 독주 악기가 아니었다고 들었어요. 기타 협주곡은 어떤 느낌을 주었을까요? 그 당시에.
1: 기타 협주곡은 그렇게 흔한 형식은 아니었죠. 왜냐하면 기타 자체가 음량이 작고 그래서 노래 반주로 주로 쓰였죠. 휴대하기 좋고. 그래서 작곡가 슈베르트도 자기 개인 소유의 피아노가 없었기 때문에 기타를 많이 이용을 했다고 알려져 있죠.
0: 네.
1: 그 슈베르트의 가곡에 보면 기타로 그 분산 화음, 펼친 화음을 연주한 것 같은 패시지도 많이 나오고요. 하지만 이 시대 줄리안이나 또 소울 같은 기타 명연주자들이 기타를 그 독주 악기로서 예술적인 경지를 높여놓고 있죠.
0: 네. 이 줄리아니가 그 활동하던 그 시대가요. 지금 말씀하신 베토벤이나 슈베르트 이런 분들하고 함께하던 시대 아니었습니까?
1: 네.
0: 지금 시대의 기타는 클래식이라기보다 대중음악에 쓰인 악기라고들 생각한단 말이죠. 왜 그럴까요?
1: 보통 집에 한 대쯤 있는 그 통기타라 그러죠. 그 기타는 쇠로 된 줄을 그 플라스틱 피크로 치잖아요. 우리가 얘기하는 클래식 기타는 정식으로는 스페니시 기타라 그래요.
0: 네.
1: 그래서 전혀 기타 자체에 증폭 장치가 전기적인 증폭 장치가 없고요. 나일론 줄에다가 우리 그 손가락에 있는 손톱과 살을 같이 해서 줄을 튕깁니다. 그래서 음량 자체가 작은 대신에 소리가 상당히 부드럽죠.
0: 네.
1: 그래서 다른 뭐 현악기들하고 앙상블에서도 상당히 조금 그 음향적으로 균형 맞추기가 힘들고요. 그래서 심지어 이런 오케스트라와의 협연은 정말 기타들은 굉장히 드문 일이고 오케스트라가 상당히 그 섬세하게 반주를 해야 되는 그런 점이 있죠.
0: 네. 일반적으로 보는 기타만 생각하기 쉬운데
1: 네.
0: 클래식 기타가 이렇게
1: 섬세한
0: 부드럽게
1: 그렇죠.
0: 네, 있다는 말씀이고요.
1: 네.
0: 오늘 연주자는 누굽니까?
1: 요즘 한창 각광받고 있는 연주자죠. 에루아르도 페르난데즈 그리고 조지 말코미지아는 잉글리시 체인보 오케스트라 연주입니다.
0: 네. 정말 멋지네요. 줄리아니의 기타 협주곡 1번 작품 번호 30.

0: 이렇게 멋진 곡이었습니다. 오늘도 선곡 감사드리고요. 다음 주도 기대하고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고맙습니다.
1: 네, 감사합니다.
0: 네, 귀에서 클래식 명곡, 시각장애 바이올린 연주자 한빛 오케스트라 김종훈 음악감독과 함께했습니다. 이 아름다운 음악과 함께 저도 인사드리죠. 지금까지 시각장애 방송인 심준구였습니다. 음악 더 감상해 보시죠.

0: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잠시 후 11시를 알려드립니다. KBS 3라디오 사랑의 소리 방송입니다. HLKC
1: KBS 오디오북 최고의 클립

0: 타인이라는 세계. 홍순범 지음. 성우 이규창 읽음. 부모로서도 자녀가 무엇을 얼마나 원하는지 알아야 허락할 수 있다. 허락을 구하지 않는데 허락해주는 일은 불가능하다. 적어도 내색이라도 해야 부모도 고민해 볼 것이다. 어차피 부모가 반대할 것이기 때문에 시도조차 안 했다고 변명할지도 모르지만 막상 부모는 자식이 뭐라도 열심히 하겠다고 선언하고 도전하길 줄곧 기다렸을 수도 있다. 가수가 되지 못한 가장 큰 이유는 부모나 환경이 아닌 본인의 사고방식에 있지 않을까. 무언가를 이루기 위해 힘들게 노력하기보다 노력하지 않고 실패한 후에 누군가를 탓하는 사고방식 말이다. 그렇다고 이 청년이 일부러 그렇게 살아간다는 뜻은 아니다. 자기도 모르게 그럴 때가 많다. 그동안 자신이 살아온 삶의 맥락을 조금만 주의 깊게 돌아보면 곳곳에서 단서를 발견할 수 있기는 하다. 하지만 어떤 사람들 안에서는 그 단서를 보지 못하게 만드는 일종의 선택적 가림막이 생기기도 한다. 이 청년의 경우 부모가 허락하지 않아서 꿈을 이루지 못했다는 믿음을 유지하기 위해 자기가 가수가 되기 위해 노력한 적이 없다는 사실을 보지 못하고 있다. 사람마다 꿈을 이루지 못한 이유는 다양하다. 그런데 그 사연이 무엇이든 각자의 진실을 보지 못하게 만드는 심리적 가림막을 치기도 하며 당사자는 그 가림막이 벗겨지는 상황을 극도로 회피한다. 진실을 마주하기가 고통스럽기 때문이다. 하지만 고통스럽더라도 진실을 마주하려는 사람이 있고 어떻게든 진실을 외면하려는 사람도 있다. 이 차이가 두 사람의 인생을 전혀 다른 방향으로 이끌어간다. 진실을 외면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다. 가장 치명적인 방법이 바로 자신의 고통스러운 감정을 남 탓으로 돌리는 것이다. 비극은 그 패턴이 반복된다는 점이다. 그렇게 함으로써 그 사람은 자기 인생을 점점 더 깊은 구렁으로 밀어넣게 된다. 시간이 지날수록 같은 패턴이 여러 번 반복될 것이며 나중에는 진실을 돌아보는 일이 더더욱 고통스러워진다. 진실을 마주하기 두려워 외면했는데 시간이 지나자 그것이 눈덩이처럼 불어있으니까 말이다. 그러면 이제는 진실을 절대 보지 않으려 한다. 나는 가수가 되는 것이 꿈이었는데 부모가 허락하지 않아서 꿈을 이루지 못했다. 이런 자기만의 심리적 현실을 유지한다. 그렇다면 진실의 눈덩이가 불어나기 전에 마주했다면 별것 아니었을 텐데 왜 그토록 두려워했을까? 이 부분은 자존감으로 설명할 수 있다. 먼저 자존감이 높은 사람은 어떻게 할지 살펴보자. 내가 가수가 되고 싶다고 말하지 않으면 부모님은 당연히 알 수 없지. 다음에 하고 싶은 일이 생기면 그땐 확실하게 말해야겠네. 자존감이 높은 사람은 이렇게 감정적 소동 없이 그저 담담하게 현실을 받아들이고 대응책을 떠올린다. 이러면 애초에 부모를 탓할 일이 없다. 가수가 되기 위해 노력한 적 없다는 사실을 인정하며 본인을 약간 탓하지만 그 이상의 지나친 자책은 불필요하다. 현실을 직시하기 위한 정도면 충분하다. 가수가 되지 못한 결과에 대한 자신의 선택과 역할을 인정하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고통스러운 진실의 눈덩이가 계속 불어나는 상황을 막을 수 있다. 하지만 그 약간의 고통스러운 진실도 마주할 용기가 없어 눈앞에 가림막을 치기 시작하면 어떻게 될까? 자존감이 낮아 현실을 직시할 엄두를 내지 못하면 가림막 뒤에 숨어 현실과 동떨어진 심리적 현실에서 살아가기 십상이다. 이런 행동이 지속되면 점점 악순환에 빠질 테고 주변 사람들도 뭔가 이상하다고 느낄 것이다.
1: 최고의 클립은 1번
2: 최고의 클립은 2번
3: 최고의 클립은 3번을 눌러주세요.
1: KBS
2: 오디오북
3: 최고의 클립
0: 부모 탓만으로 설명이 안 된다고 느끼는 이들이 점점 늘어나고 일부는 이 청년의 그런 사고방식을 눈치챌 것이다. 하지만 정작 자신은 보지 못한다. 오히려 자기 삶이 악순환에 빠질수록 그것이야말로 부모가 자신에게 잘못한 증거이며 자신이 얼마나 억울한지가 증명된다고 착각한다. 자신의 선택과 역할을 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자신의 책임은 쏙 빼고 다른 사람들의 책임만 보려고 들면 처지가 어려워질수록 남을 탓할 구실이 늘어나기 마련이다. 따라서 악순환에서 벗어날 기회가 와도 벗어날 수 없다. 왜냐하면 그 기회를 잡기 위해서는 자신의 선택이 필요하며 스스로가 어떠한 역할을 해야 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 사실을 받아들이는 대신 실패한 후 누군가를 탓하는 쪽이 마음 편한 것이다. 원망의 대상이 부모인 경우를 예로 들었지만 그 대상은 가족 외에 다른 사람도 가능하다. 책임 전가의 대상이 누가 될지는 알 수 없다. 우리는 얼마든지 현실과 동떨어진 이유로 타인을 비난하고 원망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 청년처럼 누군가를 탓하기로 선택하고 그 사고방식을 오래 유지하면 한때의 실수로 끝날 일도 개선되지 않고 반복된다. 그래서 자기 자신과 주변 사람을 모두 힘들게 한다. 이런 사고방식은 세월이 지나도 잘 변하지 않는다. 나이가 들어서도 여전히 자신의 책임은 빼고 세상을 바라보게 된다. 하긴 이제 와서 바로 볼 수도 없다. 자신이 해야 하는 선택과 역할을 인정하고 돌아보는 순간 과거로부터 밀려드는 진실의 눈사태를 맞닥뜨려야 할 테니까. 그래서 자신만 보지 못하게 하는 심리적 가림막이 끝까지 지속되는 것이다. 진실을 외면하는 방법은 끝이 없다. 예를 들면 다음과 같은 논리로도 빠져나갈 수 있다. 세상 사람이 내게 문제가 있다고 하는 건 그게 사실이어서가 아니라 저들끼리 편을 먹어서 내 편은 아무도 없기 때문이야. 물론 이런다고 정말로 진실이 사라지진 않는다. 그저 자신의 심리적 현실 안에서만 외면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애초에 자존감이 낮은 이유는 무엇일까? 어릴 때 무슨 말만 해도 부모가 면박을 주고 화를 냈다면 아이는 자기가 원하는 말을 편히 말할 수 없게 되고 그래서 자존감이 낮아졌을지도 모른다. 만약 그랬다면 부모의 육아 방식이 원인일 수 있다. 청년의 가정에서 정말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 그것은 모른다. 그랬을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 중요한 것은 살아온 환경에서 모든 마음의 원인을 찾을 수는 없다는 것이다.

0: KBS 오디오
1: 최고의 클립.
2: 때로는 어린 시절에 부모가 칭찬을 남발해도 비슷한 영향을 끼친다. 특히 머리가 좋다는 등 재능에 관한 칭찬이 과하면 아이는 살면서 자신의 재능 부족이 들통날까봐 노력이나 도전을 요하는 상황을 두려워하게 된다. 놀랍게도 면박과 칭찬이 비슷한 결과로 이어질 수 있는 것이다. 하지만 현실의 모습이 이처럼 다양하다면 애당초 자존감 문제로 설명하는 게 적절한지 의문이 든다. 자존감이 낮아서가 아니라 그냥 사고방식이 달라서일지도 모른다. 자기 인생은 자기가 결정하는 부분이 크다고 생각하면서 스스로의 책임에 더 주목하는 사고방식도 있는가 하면 자기 인생이 남들과 환경의 영향에 달려있다고 생각하면서 스스로의 책임은 외면하는 사고방식도 있을 것이다. 그럼 이것을 낮은 자존감 때문이라고 해야 할지, 사고방식이 달라서라고 해야 할지, 아예 다른 방식으로 설명해야 할지는 아무도 모른다. 그럼에도 자존감이라고 하면 왠지 살면서 환경의 영향을 받아 낮아졌을 것 같고, 사고방식이라고 하면 조금 더 선천적으로 그렇게 타고났을 것 같은 인상을 준다. 만일 여러분도 그런 느낌 때문에 어설프게 원인을 넘겨짚었다면 다시 생각해봐야 할 것이다. 막상 현실에선 원인을 알 수 없는 경우가 더 많다. 어쩌면 상당 부분이 타고난 유전자의 장난일지 모른다. 그러나 원인은 알 수 없더라도 이 청년과 오래 교류하다 보면 그가 가진 사고방식의 패턴이나 심리적 현실이 점차 윤곽을 드러낼 것이다. 앞서 정보 부족을 이야기할 때 세상 사람들은 나에 대한 정보가 부족하니 그들에게서 제대로 된 이해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했다. 하지만 꼭 그렇지만은 않다. 때로는 내 모습을 내가 가장 모를 수 있다. 매 순간 거울을 보면서 생활하지는 않으니 말이다. 면도하거나 화장할 때 혹은 얼굴에 뭐가 묻었는지 확인할 때나 거울 속 내 모습을 들여다보지 사람들을 만나는 동안에는 내 모습을 볼 기회가 거의 없다. 그래서 정작 남들이 쉽게 보는 내 모습을 나만 보지 못하거나 내 진짜 모습을 남들이 더 잘 알고 있기도 하다. 따라서 누가 나를 이해 못해줘서 속상할 때 이렇게 생각해 보는 것은 어떨까? 저 사람이 나를 이해 못하는 게 아니라 어쩌면 내가 나를 잘못 알고 있는 것은 아닐까?
3: KBS

타인을 이해한다는 말의 진정한 의미. 오해와 편견의 시작. 오래전 일이다. 오후 진료를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아 한 아이와 아버지가 진료실로 들어왔다. 내게 처음 진료를 받는 분들이었다. 당시에는 첫 진료를 보기까지 보통 2년 넘게 기다려야 했다. 그런 만큼 그동안 쌓인 아이 아버지의 궁금증도 다양했다. 나는 아이 아버지의 질문에 모두 답을 드리고 몇 가지 추가 설명까지 한 후 상담을 마쳤다. 나로서는 별다를 바 없는 통상적인 진료였다. 그러고 나서 예약되어 있던 두어 가족을 더 상담한 뒤 다음 진료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때 진료실 밖 간호사분으로부터 연락이 왔다. 조금 전 상담을 받고 나간 아이의 어머니에게서 전화가 왔는데 그 어머니가 나와 꼭 통화하고 싶어 한다는 말이었다. 그리고 몹시 화가 나 있다는 말도 덧붙였다. 가끔 진료가 끝났는데 미처 말하지 못한 무언가가 생각나서 되돌아오는 분들도 있다. 그렇게 직접 발걸음을 돌려 문의할 때는 잠깐 진료실에 들어와 추가로 상담하기도 한다. 하지만 병원에 오지 않은 분이 전화로 의사를 바꿔달라고 하는 경우는 매우 드물다. 원격 진료는 불법이기에 함부로 전화를 연결하기도 곤란하거니와 연결하고 싶어도 대학에서 일하는 의사는 개업의와 달리 진료와 교육, 연구 등 다양한 업무를 보느라 돌아다니기 때문에 항시 응대가 어렵기도 하다. 만약 진료가 목적이 아니라 항의가 목적이라면 공식 민원 창구가 따로 마련되어 있으니 그리로 안내를 받을 것이다. 이런 여러 가지 이유로 꽤 이례적이었지만 아이 어머니의 항의가 워낙 거셌기에 그 기세에 밀려 간호사분이 내게 통화를 부탁한 모양이었다. 그래서 진료를 잠시 멈추고 전화를 받았다. 항의 요지는 이랬다. 유명한 의사라고 해서 몇 년을 대기했다가 이제야 진료실을 방문했는데 질문에 대답도 잘 해주지 않고 성의 없이 상담했다는 것이다. 다행히 항의는 길지 않았다. 그래서 짧고 굵은 비난을 성심껏 들어드리고 통화를 마쳤다. 다음 진료에 별 영향은 없었다. 그래도 아이 어머니의 말을 들으면서 내가 아버님의 질문에 정말로 대답을 잘 하지 않고 무성의하게 상담했는지 돌아보았다. 그러지 않았다. 오히려 모든 질문에 나름대로 명쾌한 답을 드렸다고 생각했다. 상담 시간도 다른 분들에 비해 조금 길었던 것 같았다. 물론 그래도 사람에 따라 불만이 있을 수 있다. 하지만 나는 이미 20년 넘게 진료해온 입장이었기에 모두를 만족시킬 수 없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 똑같은 방식으로 상담해도 어떤 이는 중요한 통찰을 발견하고 어떤 이는 이해할 수 없는 헛소리라고 느낀다. 어떤 이는 의사가 너무 젊어서 싫다고 하고 어떤 이는 의사가 나이 들어서 싫다고 한다. 의사가 어찌할 수 없는 부분이 불만족스러울 수 있다. 상담 시간도 마찬가지다. 똑같은 시간을 할애해도 어떤 이는 너무 짧다고 불평하고 또 어떤 이는 그만큼 할애해줘서 고맙다고 한다. 물론 상담 시간을 더 늘릴 수도 있다. 하지만 그러면 예약 대기 기간도 늘어난다. 이분도 몇 년을 대기했는데 상담 시간이 너무 짧았다는 말씀 아닌가. 이는 상담 시간에 대한 항의일까? 대기 기간에 대한 항의일까? 나로서는 대기 기간은 줄이고 상담 시간을 늘리면 좋겠지만 동전의 양면처럼 맞물려 있는 부분이어서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이런 한계 속에서 균형을 찾는 것이 내가 해야 하는 일이라고 지난 20년에 걸친 시행착오 끝에 결론을 내려서인지 나는 항의 전화에 마음이 흔들리지 않았다.

여러분은 지금 타인을 이해하기 위한 마음 이론, 타인이라는 세계를 들으셨습니다. 이 책의 저자 홍순범은 서울대학교 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교수로 서울대학교 의과대학을 졸업하고 동대학원에서 박사학위를 받았습니다. 서울대학교 병원 신경정신과에서 전공의 과정을, 서울대학교 어린이병원 소아정신과에서 전임의 과정을 마쳤는데요. 수술을 통해 생명을 수호하는 흉부외과 의사가 되려 했지만 정신이 생명 못지않게 신비롭다는 깨달음 끝에 정신을 수호하고 고통을 줄이는 정신과 의사가 되었다고 합니다. 타인이라는 세계는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학생 대상의 강의와 수십 년간의 연구 및 진료 경험을 바탕으로 집필한 책으로 우리 인간을 독보적인 존재, 동시에 끊임없이 고통받는 존재로 만드는 마음에 관해 본격적으로 다룹니다. 마음의 기원부터 그 작동 원리와 마음이 저지르는 오류 및 마음 돌보는 방법을 담았고, 누구나 일상에서 마주할 수 있는 사례를 통한 사고 실험을 철학적으로 서술해 깊이와 재미를 더했습니다. 지은 책으로는 인턴 일기, 엄마의 첫 공부, 내 마음 새로 태어나고 싶다면과 온라인 전자책, 청소년 자녀의 뇌와 대화하는 방법, 자폐증을 가진 뇌를 이해하는 방법 등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성우 이규창이었습니다.

0: 제 1523편 도망치다 붙잡혀 곤장을 맞다. 극본 이상락, 연출 김영종.
1: 안녕하십니까. 역사를 찾아서의 홍진욱입니다. 지난 시간 말미에 제주도의 한 가옥에 감금돼 있던 네덜란드의 표착인들 중 일부가 탈출을 시도했다가 들통이 나는 바람에 실행에 옮겨보지도 못하고 포기하고 말았다. 이런 내용을 방송했었죠. 그때가 효종 제위 5년째인 1654년 양력으로 1월 초순이었습니다. 하멜 일행이 제주도에 표류해 온 지 5개월가량이나 지나도록 아직 중앙조정에서는 이들에 대한 처리 방침을 정하지 못한 상황이었습니다. 따라서 장차 살아날 가망이 없다고 생각한 네덜란드 선원들 중에 일부가 탈출을 시도했던 것이죠. 그런데 그해 음력

0: 무슨 얘긴지 말해보라.
1: 비변사의 대신들의 어전회의에 앞서서 승진 이원진이 할 말이 있다면서 나서는데요. 이원진, 어디서 들어본 이름 같지 않습니까? 하멜 일행이 표류해 왔을 당시에 제주 목사로서 그들의 표류 경로를 비롯하여 개개인의 신상을 파악해서 조종에 보고했던 바로 그 인물이죠. 근무 연한이 만료되어서 후임 목사에게 인계하고 조종에 복귀하자 효종이 그를 승종원의 우승지로 임명했던 것 같습니다. 무슨 말을 하는지 들어볼까요?
2: 전하, 신이 일찍이 제주에 표류해온 서양 사람들을 구제하여 살릴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전하께 주청하였사옵니다. 그러자 전하께서는 대신이 편전에 입시할 때 다시 품달하여 처리하시겠다는 교지를 내리신 바 있사옵니다. 오늘 마침 비변사 대신들이 편전에 들었으니 전하께서는 대신들과 상의하여 계책을 마련하심이 마땅할 듯 하옵니다.
0: 그래. 멀리 서양 오랑캐 땅에 사는 사람들이 풍랑에 떠밀려서 여기까지 왔으니 비록 그들이 귀순해 온 것은 아닐지라도 마땅히 살아갈 방도를 마련해 주어야 할 것이다. 듣자하니 지금 제주도는 흉년으로 기근이 들어서 백성들의 생활이 매우 어렵다고 한다. 영상은 의견을 말해보라.
3: 예, 전하. 신영의정 정태화가 아뢰옵니다. 말씀하신 대로 지금 제주도의 형편이 말이 아니어서 제주 관아가 보유한 곡식으로 그들을 먹이는 것은 계속하기가 어려운 형편이옵니다.
0: 그러면 어찌해야 하겠는가?
3: 육지로 데리고 나와서 생계를 꾸려가게 하는 것이 무방할 것이옵니다.
0: 그래, 과인의 생각도 그러하다. 일단 경성으로 인솔해 오도록 하라. 데리고 와서 그들 각자를 훈련 도감에 소속시켜 편하게 살도록 하는 것이 좋겠다. 헌데 그들이 가지고 온 각종 화물을 난파선에서 수습하여 보관 중이라고 하지 않았던가?
2: 전하, 신 좌의정 김육이 아뢰옵니다. 그 난파선에서 수습한 화물을 비롯하여 그들 각자가 가지고 온 물품들은 그들을 태우고 나올 배편으로 붙이도록 하면 될 것이옵니다. 배를 타고 상륙한 다음에 그들을 육로로 인솔해 오게 하되 경과하는 각 지방의 관아에서 음식을 제공하고 보살피게 하는 것이 어떻겠사옵니까?
0: 그리하도록 조처하라.
1: 네덜란드 표차기를 일단 서울로 불러올린 다음 훈련도감에 소속시켜서 생계 방편을 마련해주자 일단 이렇게 결정한 것인데요. 서강대 계승범 교수는 당시 중앙조정의 이런 미온적인 대책을 다음과 같이 비판합니다.
4: 답답할 지경인데 일단은 이 사람들을 정말 적극적으로 활용하지 않았고요. 그냥 쉬쉬하면서 그냥 훈련도감에 있게 했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당시 이제 우리가 청나라한테 항복한 이후로 어떤 게 있냐면 외국인이 표류하다가 조선에 들어오잖아요. 그러면은 원칙적으로 말하면 그들을 붙잡아가지고 청나라의 도읍인 북경으로 보내야 돼요. 보내야 되는데 왜 안 보내냐? 청나라하고 뭐 이렇게 이런저런 사안으로 엮이는 것 자체를 싫어해요. 두려워하기도 하고 엮이면 싫어. 저 오랑캐들하고 엮으니까 그냥 놀러 앉게 하는 거고.
1: 이미 전임 제주 목사 이원진이 표착인 개개인을 조사하는 문정 절차를 거쳐서 그 정보를 조종에 보고했다고 했었죠. 그랬으면 그들이 가져온 무기도 신속하게 회수해서 연구하고 그들 중 화포 기술자 등은 지체 없이 불러올려서 무기 개발 등에 활용할 수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청나라의 눈치를 보느라 미적거리고 있었다. 이런 지적입니다.

36명의 표착인들이 감금돼 있었던 곳은 인조반정 이후에 광해군이 유배 생활을 했던 주택이었는데요. 하멜 표류기에 따르면 당시

0: 제주목 관아에서는 36명의 표류인들을 몇 개조로 나누어서 교대로 외출 허가를 내주었던 것 같습니다. 처음 탈출을 시도했던 때로부터 4개월여가 지난 5월 초에 어느 날, 그러니까 중앙조정에서 그들을 서울로 불러올리겠다는 방침을 정하기는 했으나 그 내용이 아직 제주 현지에 하달되기 전이었죠. 이번에는 그들이 실제로 탈출을 감행합니다. 표류기의 필자인 하멜의 관점에서 그 내용을 소개하면 이러합니다.
1: 외출 허가를 받은 우리 선원 6명이 살인문 밖으로 나갔다. 그 중에는 지난번에 탈출을 시도했던 항해사 등 3명도 포함돼 있었다. 일행은 밖으로 나와서 바닷가 쪽으로 걸었다. 그들은 한참을 걸어가다가 바닷가에 배 한 척이 떠 있는 것을 발견하였다.
2: 저기 좀 봐. 저기 떠 있는 배는 빈 배가 아니야. 틀림없이 저 위쪽 고을에 사는 사람들에게 필요한 물자를 외부에서 실어왔을 것이야.
3: 우리가 만일 저 배를 훔쳐타고 탈출하여서 일본으로 갈 수만 있다면.
4: 그래, 까짓 거 한번 해보자.
5: 그래, 한번 해보자.
4: 너는 당장 다시 숙소로 뛰어가서 항해 중에 우리가 먹을 빵하고 저 배를 끌어당길 수 있는 새끼줄을 갖고 와. 빨리 뛰어가.
3: 알았어.
1: 이윽고 숙소로 달려갔던 선원이 각자가 먹을 빵 몇 조각과 밧줄로 사용한 새끼줄을 가져왔다. 그들은 각자 물 몇 모금씩을 나눠 마셨다.
4: 자, 밧줄을 배에 묶었으니 물가 쪽으로 잡아당기고 배가 모래톱에 닿거든 모두 올라타라고. 알았지? 서둘러!
1: 그때 주민들이 몰려 내려왔다. 그러나 그들은 무얼 해야 할지 몰랐다.
6: 아유, 저놈들 저거 지난번에 떠밀려온 서양 오랑 개들 아니오?
7: 아유, 우리 배를 훔쳐 타고 도망을 치려고 하네.
8: 내가 집에 가서 총을 가져오겠네.
1: 우리 선원들은 사정이 급해졌다. 배를 밀고 바다 쪽으로 나아갔는데 말뚝에 묶여있던 배의 밧줄을 풀기 위해서 해안에 남아있던 선원 한 명은 결국 배에 오르지 못하고 육지로 도망쳐 올라갔다.
3: 서둘러! 저기 주민 한 사람이 총을! 아이고, 화살총을 가지고 물가로 달려 내려오고 있어! 아이고, 빨리 돛을 달고 먼 바다로 달아나야 돼! 빨리 서둘러!
9: 아이, 뭐라고 있어! 함께 돛을 올려보자고! 빨리 줄을 당겨서!
3: 이제 돛을 올라갔다!
10: 길게 당겨서 저기 배 꽁무니에 묶도록 해!
9: 내가 넘어진다!
1: 결국 돛대를 고정하는 핀이 부러져서 돛과 돛대가 함께 물로 쓰러져 버렸다. 바닷가에서 이 광경을 지켜보던 주민들이 다른 배를 타고서 선원들을 뒤쫓아왔다. 선원들은 주민들이 타고 있던 배를 빼앗아 타려고 궁리를 해봤으나 그 배는 물이 들어차서 탈 수가 없었다. 결국 그들은 모두 해안으로 떠밀려오고 말았다. 해안가에는 어느새 군사들이 몰려나와 기다리고 있었다.
11: 저자들은 우리 백성의 배를 훔쳐타고 도망치려고 한 죄인들이다. 병사들은 모두 달려가서 저 서양 오랑캐들을 보박하라!
12: 예!

0: 이렇게 해서 그들의 탈출 시도는 무산되고 맙니다. 아니, 설령 그들이 바닷가에서 훔친 배를 타고 제주 연안을 벗어나 큰 바다로 나아가는 데에 성공했다 하더라도 그 길로 일본 열도까지 건너간다는 것은 어림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들이 훔쳐 탄 배도 턱없이 작은 데다 준비된 식량도 없이 겨우 빵 몇 조각뿐이었으니 말이죠. 아마도 그들은 앉아서 죽느니 뭐라도 해보자 하는 마음으로 탈출을 시도했겠죠. 참고로 당시 조선을 기준으로 보자면 대형 관선이 경상좌도의 거제도나 부산포를 출발해서 현해탄을 건너 대마도로 가는 백길이라면 몰라도 제주도를 출발한 소형 어선이 수평선을 넘어 외양으로 나간 다음에 일본으로 항해한다는 것은 상상할 수가 없었죠. 공군사관학교 남호연 교수의 얘기를 들어보시죠.
1: 수평선 안쪽을 내해라고 부르고 수평선 바깥을 이제 외양이라고 부릅니다. 근데 조선왕조에서 그 어부들의 어로행위를 허용하는 범주가 내해까지였습니다. 외양으로 나가면 범죄였어요. 그래서 그 섬이나 그 해안가의 지역에 봉수 있지 않습니까? 그 봉수꾼들 역할 중에 하나가 이 수평선 밖으로 나가는 사람이 있는가? 나가면 처벌합니다. 법적으로 막아놓은 건데 이게 기원이 명나라에서 가지고 오게 되는데요. 명나라 대명률에 있는 거를 조선이 가지고 와서 이제 쓰게 되는데 명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해금이라 그래서 왜구가 워낙 많다 보니까 그 섬에 사람이 살면 왜구를 유인합니다. 그래서 왜구들이 약탈을 하게 되니까 고려 말 명나라 건국되고 고려 멸망하는 그 시기에 공도정책이라 그래서 섬을 싹 비우는 정책을 하게 돼요. 그 뒤에 회복하지 않은 채로 조선왕조는 해양정책을 확정을 하다 보니까
0: 그 시기 조선에서는 어부들이 수평선 너머로 고기잡이를 나가는 것 자체를 법으로 금하고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랬으니 해양을 통해 외국과 무역을 한다는 것은 상상할 수 없었겠지요.
2: 병사들은 들으라. 도망치다 붙잡힌 저 소양 오랑캐 놈들에게 우리 목사 나리께서 엄중한 벌을 내릴 것이다. 모두 관아로 끌고 가라.
3: 예! 네!
4: 선원들은 제주 관아로 끌려갔다. 그들의 목에는 쇠사슬이 달린 무거운 널반지가 채워졌다. 그런데 탈출을 시도하지 않았던 다른 동료들도 온몸이 결박당한 채로 이미 목사 앞으로 끌려 나와 있었다. 드디어 목사가 나와서 이것저것을 물었다.
5: 감히 탈출을 시도하다 붙잡혀온 너희 여섯 명의 죄인들에게 묻겠다. 너희들은 사전에 누구누구와 탈출을 모의하였느냐? 필시 저기 끌려와 있는 다른 선원들하고도 미리 모의하여 내통을 해쓰렸다.
6: 아니요. 절대로 그러지 않았소. 다른 사람에게는 전혀 내색하지 않고 우리 여섯 명만 미리 모의하여 도망을 쳤던 것이오.
4: 선원들은 다른 동료들에게 짐이 되거나 피해가 가지 않도록 사전에 절대 알리지 않고 행동했음을 극구 변명하였다.
5: 그래, 좋다. 그럼 하나 물어보자. 너희들이 배를 타고 해안을 벗어났다고 치자. 그 다음엔 도대체 어떻게 할 작정으로 나선 것이냐?
7: 우리는 일단 이 섬을 벗어나서 일본으로 가려고 했던 것이오.
5: 그래, 유행이 잡히지 않고 먼 바다로 나섰다고 치자. 그런데 연안에서 고기잡이하는 작은 배를 타고서 빵부스러기 몇 개 외에는 식량도 준비하지 않은 채 과연 일본까지 갈 수 있다고 믿었다는 말이냐?
6: 가다가 죽을 수도 있다고 생각했어. 하지만 아무런 희망도 없이 좁은 집에 갇혀서 천천히 고통스럽게 죽어가는 것보다는 차라리 도망치다가 빨리 죽는 편이 낫다고 생각했어.
5: 이런 어리석은 자들을 봤나? 여봐라, 저 여섯 놈의 결박을 풀어주어라. 그런 다음에 저놈들 각자를 형틀에다 묶어라.
4: 이어서 목사는 이렇게 명하였다.
5: 형졸들은 뭘 하느냐? 그만 치라는 명이 있을 때까지 처자들의 엉덩이에 곤장을 쳐라.
4: 형졸들은 납작하고 기다란 막대기로 선원들의 엉덩이를 내리치기 시작했다. 선원들이 비명을 내질렀다. 제주 목사는 25대를 쳤을 때에야 그만 치라고 명하였다. 그 결과 그들은 한 달가량이나 병상에 누워 있어야 했으며 추가적으로 모든 선원들에게 외출 금지령이 내려졌다.
0: 하멜은 표류기에서 탈출 사건의 기사 뒷부분에 제주도에 대하여 나름으로 파악한 정보를 기술하고 있는데요. 이런 대목이 나옵니다.
4: 그 섬은 북위 33도 32분에 위치하며 조선 본토의 남쪽 끝에서 남쪽으로 약 12마일 정도 떨어져 있다. 섬의 북쪽에는 배가 들어올 수 있는 만이 있고 배들은 거기서 본토로 향한다. 이곳은 지형에 익숙하지 않은 사람이 들어오기에는 위험하다. 보이지 않는 암초 때문에 지리를 모르는 사람은 항해를 할 수가 없다. 이곳을 향하다가 만으로 진입하지 못하면 결국 일본 쪽으로 표류하게 된다. 이 나라는 인구가 많고 땅이 비옥하여서 가축을 기르기에 알맞으며 말과 소가 풍부하다. 섬에는 나무가 무성한 높은 산이 있으며
0: 하멜은 표류기에서 제주도의 지리적 환경을 비교적 상세하게 기술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17세기 중엽인 그 시기에 제주도의 위도상의 위치를 33도 32분이라고 비교적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었다는 점이 조금은 놀랍지 않습니까? 다큐멘터리 역사를 찾아서 다음 시간에 계속하겠습니다.

다큐멘터리 역사를 찾아서 제1523편 도망치다 붙잡혀 곤장을 맞다. 이상락 극본 김영중 연출로 보내드렸습니다.

소설 극장 배명은 장편 소설 수상한 한의원 네 번째

0: 이 환자가 뭘 모르네.
1: 아닙니다, 환자분. 이래봬도 제가 서울 유명 병원에서 꽤 유명한 한의사였습니다. 일단 맥을 짚어보면 어디가 아프신지 딱 하고.
2: 미안해요.
3: 환자는 승범의 말을 가차 없이 자르고 붙들 새 없이 황급히 나갔다. 맥 빠진 정미와 태경이 어깨를 늘어뜨리며 데스크로 돌아갔다. 태경은 데스크 위에 들고 있던 전단지를 내려놨다. 승범은 굴욕감에 바닥을 노려봤다. 열린 창문 안으로 들어온 노을이 바닥에 눌러붙었다. 며칠간 이어지는 이명이라고 생각했는데 발끝에서 파리가 맴돌았다. 승범은 이를 악물고 창문가로 갔다. 한의원 맞은편, 다 쓰러져가는 단층 건물. 빛바랜 간판에 떨어져

0: 떠나가 선만 남은 글귀, 수정 한약방. 잘못 왔다던 여자가 열린 문으로 들어갔다. 이어 할아버지와 할머니가 인사를 하며 나왔다. 다른 사람들이 다시 한약방으로 들어갔다. 쉴 새 없이 드나드는 환자들.
1: 아, 저 사람들 다 돈인데.
0: 저기만 없다면 다 자신의 차지였을 것이다. 창문 앞에 선 승범은 질투심에 배가 쑤시는 것 같아 배를 문질렀다. 급기야 한의원 내의 모든 조명이 꺼졌다. 갑작스러운 정전. 불에 물 뿌리듯 분노가 식었다. 신세 한탄이 절로 나왔다.
2: 어? 전기 나갔다. 사람 부를까요?
0: 그 마음도 모르고 정미가 핸드폰을 들었다. 승범은 그런 그녀를 만류했다.
3: 아, 부르지 마요. 사람 부르는 것도 다 돈이야.
0: 승범은 가운을 벗고 넥타이를 풀었다. 오늘 장사는 공쳤다고 구시렁거리며 연장통을 찾았다.
4: 아, 도와드릴게요.
0: 태경은 핸드폰에 손전등 기능을 켰다. 두꺼비 집을 비추자 승범은 십자 드라이버를 꺼냈다. 스위치를 올렸다가 내렸다가 하다 드라이버 끝으로 여기저기를 찔러본다. 태경이 미심쩍은 표정을 지었다.
4: 뭘 아시고 하시는 겁니까?
3: 이런 거 뻔하지. 접촉 불량. 어? 이거 봐.
0: 승범이 어디서 떨어졌는지 모를 전선을 가리켰다.
3: 그럼 뭐다? 이어붙이면 된다. 이 말이야. 아이고, 고작 이거 가지고 사람 불렀어봐.
4: 예, 그렇군요.
0: 승범은 연장통에 드라이버를 던져놓고 손가락으로 전선 끝을 잡았다. 손끝이 잠깐 찌릿하더니 갑자기 어마어마한 전류가 몸을 헤집었다.
4: 원장님!
0: 부르르 떨던 승범의 몸이 튕기듯이 뒤로 나자빠졌다. 넘어지면서 뒤에 있는 장식장 모서리에 머리를 박았다. 꽤 큰 소리가 났다. 핸드폰으로 유튜브를 보던 정미가 놀라 달려왔다. 태경이 정신을 잃은 승범을 붙들지도 못하고 옆에 서서 애타게 그를 불렀다.
2: 왜 그래?
4: 갑갑절인가 봐요.
0: 승범의 몸이 축 늘어졌다. 태경이 119 전화번호를 눌렀다.
2: 김쌤, 일어나 봐요. 어떻게 죽었나 봐. 움직이질 않아. 병원, 얼른 병원에 가야겠어. 엎혀요.
0: 다급해진 정민은 승범을 붙들려고 했지만 놀란 태경이 만류했다.
4: 아, 위험해요.
0: 그때 승범이 눈을 번쩍 떴다.
4: 이대로 죽을 순 없어.
0: 승범은 비명을 내지르며 부자연스럽게 상체를 일으켰다. 괴상한 그의 행동에 정미와 태경이 서로를 붙들었다. 승범이 어깨를 과도하게 들썩이자 그들은 슬금슬금 승범에게서 몇 발자국 떨어졌다. 승범은 충혈된 눈을 부릅뜨고 수정 한약방을 노려봤다. 감전으로 수그러들었던 분노가 다시 치솟았다.
4: 이대로 죽을 순 없다. 분명 저기에 내가 모르는 비밀이 있을 거야.
2: 원장님, 괜찮아요? 어디 안 아파요?
4: 아이고, 저기 괜찮아 보여요. 상태가 무척 안 좋아 보이는데.
0: 태경의 뒤에 숨은 정미가 묻자 태경이 이어 말했다. 승범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문으로 돌진하는 그 모습을 채 붙잡지 못하고 따라가 보라며 서로를 떠밀었다. 그러나 누구 하나 그 뒤를 따르지 않았다.

어느새 어둑해진 거리를 가로등불이 밝혔다. 거리엔 인적이 없었다. 북적거리던 거리와 가게는 해가 지자마자 텅 비었다. 승범은 차 없는 도로를 가로질렀다. 거리에서 유일하게

0: 한약방만이 불이 켜졌다. 기세 좋게 앞까지 왔다지만 그 앞에서 걸음을 멈췄다. 승범은 탁한 유리창 너머로 주황색의 불빛이 흘러나오고 있는 한약방을 기웃거렸다. 그 많던 환자들도 어느새 다 돌아갔는지 가게 안은 텅 비어 조용했다. 딱히 할 말도 없으면서 승범은 헛기침과 함께 나무 문을 열었다. 안으로 들어서자 한약 냄새가 났다. 진한 계피향에 할머니 손을 잡고 동네 한의원에 갔던 기억이 났다. 그 내부가 딱 이랬는데 그는 오래된 소파를 지나 유리로 된 진열장 앞에 섰다. 총명탕, 소화제, 기침 감기약, 거담제, 탈모약. 첩지에 쌓인 약들과 포장 비닐에 쌓인 탕약 앞에 저마다의 이름이 주인장의 성격처럼 삐뚤게 적혔다. 진열장 너머 반쯤 열린 약장들을 봤다. 그 틈을 보며 특별한 약재인지 확인했지만 한의원에서 쓰는 약재와 별반 다를 게 없어 보였다.
1: 그러면 안 됩니다.
0: 그때 사무실에서 수정의 목소리가 들렸다. 아직도 남은 손님과 상담 중인 듯 했다. 가만히 서서 귀를 기울여 보지만 그 뒷말이 제대로 들리지 않았다. 문득 문진의 기술이 궁금했다.
2: 사기꾼처럼 말을 잘하나? 아니면 송기훈처럼 거짓 공감과 아부를?
0: 주위를 두리번거리던 승범은 아무도 없음을 확인하고 발소리를 죽인 채 사무실 앞으로 갔다. 사무실과 연결된 창으로 눈만 빼꼼히 내밀었다. 조도가 대기실보다 낮은 사무실. 책상만으로 꽉 찬 내부에는 등을 진 긴 머리의 여자와 이쪽을 보며 자세히 설명하는 수정이 보였다. 소곤소곤. 서로 머리를 맞대고 하는 말들이 너무도 소리가 작아 창에 바짝 귀를 갖다 댔다.
1: 혹시 이와 비슷하거나 혀가 긴 아이를 보았나요?
2: 뭐라는 거야?
0: 승범은 고개를 갸웃거렸다. 수정의 목소리가 잘 들리지 않았다. 차가운 유리창이 귀에 눌렸다. 그러자 창틀에서 작게 소리가 났다. 그때 긴 머리의 여자가 이쪽으로 고개를 획 돌렸다. 여자와 눈이 마주쳤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눈이 아니었다. 창백한 낯빛에 끈적한 피가 얼굴에 범벅이고 두 눈은 파였는지 검은 구멍만 있다. 고개를 휙휙 돌리던 여자가 허리를 숙여 땅에 팔을 짚었다. 스르륵. 의자에서 미끄러져 내려와 손을 놀렸다. 습기 어린 손이 바닥을 짚고 몸을 끌어 그에게로 기어왔다. 입만 벙긋거리던 승범이 겨우 뒷걸음질 쳤다. 여자의 뒤를 본 승범의 눈이 점점 커졌다. 흙탕물로 더러운 치마 밑에 있어야 할 두 다리가 없었다. 도망치려고 몸을 돌리려던 찰나 두 팔을 제게 눌리며 여자가 쫓아왔다. 그녀가 손을 뻗어 그의 발목을 낚아챘다. 선뜩한 냉기가 등골을 타고 머리 꼭대기까지 올라왔다. 승범은 붙들린 발목을 연달아 흔들어댔다. 그러나 앙상한 소나기에 힘이 실리자 더는 발이 움직이지 않았다. 여자의 검은 눈구멍이 그를 올려다봤다. 혀가 사라진 입에서 이상한 소리가 새어나왔다. 비명이 먼저였는지 눈을 감은 게 먼저였는지 승범은 알 수 없었다.

0: 다시 승범이 눈을 떴을 때 창백한 여자의 얼굴이 점점 승범의 얼굴 가까이 다가왔다. 목에서 내는 소리가 입에서가 아니라 텅 빈 눈구멍에서 나는 것 같았다. 승범은 입을 가장 크게 벌리고 소리를 질렀다. 꽉 막힌 듯 잘 나오지 않던 비명이 갑자기 봇물 터지듯이 터져나왔다. 자리에서 벌떡 일어난 승범은 온몸을 버르적거렸다. 여자가 붙들었던 다리를 연방 쓸어내리며 손을 떼어내려고 하다가 아무것도 잡히지 않자 그제야 눈을 뜨고 낯선 주위를 봤다. 봄이라지만 아직은 추운 밤이었다. 화목난로에서 하얀 김을 내며 주전자에 물이 끓어오르고 자신은 이불 위에 있다. 공기 중에 한약 냄새가 나는 것으로 보아 수정의 한약방이었다. 자신이 왜 여기에 있는지 생각하다가 까무러치기 전에 본 귀신을 떠올렸다. 다시 돋는 소름을 문지르며 그건 꿈이거나 감전되어 헛것을 본 것이라며 자신을 다독였다.
1: 젊은 한의사 양반겠네.
0: 방으로 들어오는 중년의 아줌마가 반색했다. 한 손에 삶은 감자가 가득한 소쿠리를 든 아줌마를 보고는 무슨 말을 할까 고민했다. 어쨌거나 자신은 이곳에 몰래 들어온 손님이었다.
2: 손님이라고 할 수 있을까? 도둑이지. 뭘 훔쳤던가? 아, 기술을 훔치려고는 했지만.
0: 이어지는 생각에 일단 입꼬리를 올렸다. 감자를 베어물던 공실은 자신을 빤히 쳐다보는 승범 앞에 섰다. 그의 앞에서 이리 갔다가 저리 갔다 움직였다. 헛둘헛둘 구령까지 붙이며 앉았다 일어났다. 갑자기 아줌마가 아닌 밤중에 체조를 하자 승범은 영문도 모른 채 마냥 그 모습을 봤다. 머리가 좀 아프신가 싶었다. 어쨌거나 경찰서행은 면하자고 생각한 그는 조신하게 무릎 꿇고 앉아 입을 열었다.
3: 무슨 생각이신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아까 감전이 되는 바람에 약을 좀 얻고자 온 것뿐입니다. 절대 이곳을 염탐하려고 했던 건 아니고요.
0: 생각해둔 변명을 내뱉는 승범 앞에서 공실이 손뼉을 쳤다.
1: 진짜네. 이 양반 진짜 날 보네.
3: 예?
0: 눈앞에 아줌마가 무슨 말을 하는지 몰라 눈만 끔뻑였다.
1: 무슨 말이냐면?
0: 공실은 옷을 걷어 배를 보였다. 창백한 배에 꿰맨 검은 자국을 손가락으로 뜯어내는 공실이 실실 웃었다. 늘어진 살이 벌어지며 바로 전에까지 씹어 삼켰던 감자가 바닥으로 후두둑 떨어졌다. 공실은 승범을 신기한 듯 쳐다봤다. 크게 뜬 두 눈이 저러다 튀어나오지 않을까 괜한 걱정을 하면서.
1: 반가워. 난 윤공실이야. 근데 자네 죽은 사람 언제부터 봤어?
0: 공실이 툭 치며 묻자 승범은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 한약방을 뛰쳐나갔다. 어두운 밤거리를 달리며 승범은 연방 뒤를 돌아봤다. 금방이라도 귀신이 휘적거리며 나타나 그를 쫓아올 것 같았다. 그 생각에 등줄기를 타고 소름이 돋았다. 비명을 지르며 100m를 10초대에 끊을 것처럼 다리를 빠르게 움직였다. 어느 집에서 키우는 개들이 그를 향해 짖어댔다. 한의원에서 조금 떨어진 집까지 달려간 승범은 현관문을 걸어잠그고 방문을 두드렸다. 급하게 여러 채를 구하기 어려워 일단 한 집에 다 함께 살기로 했기 때문에 각 방에서 정미와 태경이 거실로 나왔다. 짜증이 가득한 얼굴로 소파에 앉은 그들에게 승범은 한약방에서 겪었던 일을 두서없이 읊어댔다.

0: 너무 놀라고 무섭고 10년 넘게 안 했던 뜀박질까지 해서 아직 숨이 찼다.
1: 진짜, 진짜로 그 여자가 내 발목을 딱 하고 잡는데, 아, 얼마나 그 손이 차던지 잠깐 눈을 감았다 뜨니까 웬, 윤공실이잖아, 아줌마가 감자를 먹으면서 깼냐고 묻더니 갑자기 자기를 본다고 하는 거야. 이거 뭔 말인가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배를 딱 하고 까더니 그 배에 꿰맨 자국이 있는데 그걸 이렇게 막 뜯어내는 거야. 그 안에서 감자가 바닥에 막 우수수 떨어지는 귀신이야. 귀신이라고 나한테 언제부터 봤냐고 물었다고.
0: 허공에 손을 흔들어대고 발을 동동 구르는 승범을 보는 정미와 태경은 표정이 없었다. 팔짱을 낀 정미를 흘낏거린 태경이 먼저 입을 열었다.
2: 술 마셨어요?
3: 스트레스로 머리가 어떻게 됐나 봐.
0: 정미가 오히려 정신이 나갔다고 딱하게 봤다. 황급히 그들의 앞에서 손살에 쳤다.
1: 아니야! 진짜 내 눈으로 봤다니까!
0: 아무도 믿지 않자 답답함에 소리를 지르는 승범을 가만히 보던 정미가 손뼉을 쳤다.
3: 아, 있다면 좋겠다. 그러면 동영상 찍어서 막 유튜브에 올리고 대박나게요.
0: 그렇다면 저 돈돈거리는 남자가 자신을 좀 봐주려나? 근 5년간의 짝사랑이었다. 소설 극장 배명은 장편소설 수상한 한의원 텍스티 음악 엄은영 효과 노동걸 기술 김남희 김종찬 연출 전순아 해설 김봄 네 번째 시간이었습니다.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잠시 후 정오를 알려드립니다. KBS 3라디오 사랑의 소리 방송입니다. HLKC

강원래의 노래 선물. 안녕하세요. 클론의 원래 강원래입니다. 사계절 중에 여름이면 어릴 때 무조건 넘버원이었죠. 수박 한 조각만 있어도 행복했고 선풍기 바람 앞에 모여 앉아서 괜히 웃고 떠들던 기억도 있습니다. 또 해가 길어지면서 놀 시간도 많았었죠. 그래서 여름의 하루하루는 조금 더 특별하게 느껴지기도 했었는데요. 그뿐인가요? 여름방학을 기다리던 그 설렘, 밤늦게까지 들리던 매미 소리까지 지금도 여름의 추억은 마음속에 잔잔히 남아있습니다. 이젠 여름이면 들려오는 불청객 소식에 덜컹 걱정도 앞서긴 하지만요. 어린 된 지금도 여름은 여전히 우리에게 설렘의 또 다른 이름으로 남아있지 않나 싶습니다. 자, 오늘 첫 곡 인디고의 노래 준비했습니다. 여름아 부탁해.

여름은 유난히 추억이 많은 계절인 것 같습니다. 여행도 사랑도 그리고 마음속에 오래 남아있는 장면들도 여름과 함께할 때가 더 많았던 것 같아요. 오늘 휴일 분주한 마음은 잠시 내려놓으시고요. 가장 편안한 자세로 여름이 주는 선물 조금씩 즐겨보면 어떨까요? 자, 매주 일요일에는 대중음악평론가 박성건 씨와 함께하는 이야기와 노래 만남 가요 주크박스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잠시 후 함께 하시면서 그 흥미진진한 음악 세상으로 함께 떠나보시죠. 또 듣고 싶은 노래가 있다면 언제든지 강원의 노래 선물 인터넷 홈페이지에 글 올려주시면요. 사연도 소개해드리고 노래 선물도 전해드릴 테니 여러분의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0: 박스. 음악과 이야기가 흐르는 가요 주크박스. 대중음악평론가 박성건 씨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1: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0: 자, 7월 들어 처음 맞는 휴일인데요. 자, 오늘 어떤 주제로 이야기 노래 나눠볼까요?
1: 네, 여름을 소재로 한 히트곡들 시리즈를 좀 만나보겠습니다.
0: 그래요. 여름을 소재로 한 히트곡들. 첫 번째로 만나볼 곡 어떤 곡입니까?
1: 키보이스의 해변으로 가요. 진검다리의 여름 들어보겠습니다.
0: 그래요. 키보이스의 해변으로 가요 이 노래가 언제 발표된 곡이죠?
1: 69년에 나왔는데요.
0: 그래요.
1: 별이 쏟아지는 해변으로 가요 하는

0: 이 노래는 우리 가요 백년사에서 최고의 여름 노래라고 해도 뭐 과언이 아닐 것 같습니다. 네. 그만큼 상징적인 히트곡이 좀 되겠습니다. 그래서 키보이스 하면 해변으로 가요잖아요.
1: 네.
0: 사실은 근데 키보이스는 한국 최초의 락 밴드이기도 하고요. 최초로 락 음반을 낸 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당시에는 미국에 키라는 이름이 유행이었어요.
1: 오.
0: 그래서 키보이스가 됐거든요. 그래서 이 팀이 이제 미팔군에서 활동을 했기 때문에 네. 키보이스라는 이름을 짓고 당시에 윤한기 씨가 드럼을 쳤고 뭐 차도균, 차중락의 뭐 사촌 형이죠. 그다음에 김홍탁 씨 이런 분들이었는데 이때는 해변으로 가요를 안 불렀습니다.
1: 오.
0: 그 무명의 멤버들이 이제 일기 멤버들에서 나가고 무명의 이제 멤버들이 해변으로 가요를 불렀어요.
1: 근데 그 해변으로 가요가 일본 노래 번안곡이라는 게 나중에 알려졌어요.
0: 아 그것도 아주 나중에 이제 알려진 건데 네. 그게 이제 우리나라 뭐 인터넷도 되기 시작하면서 일본 야구 대회가 알려지면서 그 일본 야구 그 야쿠르트 스왈로우스 팀이 이제 그 팀 그러니까 선수 출전할 때 노래 나오잖아요.
1: 네.
0: 해변으로 가요가 나오는 거예요. 국내에 막 알려지기 시작했거든요. 이거 네. 노래 똑같다.
1: 아 한국에 있는 해변으로 가요 노래하고 똑같다.
0: 네. 네. 그래서 알고 보니 과거에 그 우리나라에 그룹 사운드 페스티벌에 있었었는데
1: 네.
0: 그게 69년도입니다. 그러니까 그때 일본 팀이 출전했습니다. 제일교포 팀이었어요. 아스트로제트라는 팀이 출전해서 이 노래를 부른 것을 그때 이제 말 안 하고 그냥 그냥 불렀던 거죠.
1: 그러니까 이 아스트로제트의 허락을 안 받고
0: 그렇죠.
1: 그냥 네. 한국말로 바꿔서 불렀다라는
0: 예,
1: 거죠.
0: 예. 예. 그래서 우리나라의 상징적인 히트곡이 좀 됐습니다.
1: 그렇군요.
0: 예. 나중에 알려진 뭐 그런 사연이 좀 있습니다.
1: 그래. 자, 이 노래와 함께 만나볼 진검다리의 노래도 소개 부탁드립니다.
0: 네. 여름이라는 노래 좀 들어보겠습니다. 그래서 이 70년대에는 지금 오디션 프로그램이 한동안 되게 경쟁적으로 막 제작이 됐었잖아요.
1: 네.
0: 방송이라는 게 뭐 이렇게 속성이 그런 것 같아요. 하나 히트곡이 나오면 또 뭐 히트 뭐 예능이 나오면 또 비슷한 거 계속 나오고.
1: 네.
0: 요때도 그랬습니다. 70년대 대학가요제 히트하니까 해변가요제 나오고 뭐 대학가요 축제 나오고.
1: 맞아요. 젊은이의 가요제도
0: 예, 젊은이 나오고 하여튼 엄청 나왔는데 그 중에 하나가 78년에 해변가요제라고 있었습니다.
1: 네.
0: 당시 TBC 동양방송 주최로 열렸었고 해변가요제니까 당연히 여름에 좀 열렸습니다. 그래서 한양대학교 중창단 진검다리가 부른 여름이 대상을 수상을 했었습니다.
1: 네.
0: 그때 이 진검다리의 멤버 중에 훗날 방송인 또 진행자로서 굉장히 유명해진 왕영은 씨가
1: 아. 뽀뽀뽀뽀미 언니로 또 알려졌었죠.
0: 그렇습니다.
1: 왕영은 씨가 그 소속된 팀이군요.
0: 그렇죠. 그래서 이 노래를 만든 분은 이정선 씨의 노래가 좀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뭐 그런 게 있었고 그 대회에 홍익대학교 스쿨밴드 블랙데트라가 있었는데 그 팀에는 구창모 씨가 있었고
1: 오.
0: 또 항공대학교 활주로의 배철수 씨 있었고 휘버스의 그대로 그렇게라는 노래 불렀는데 그 히트했고
1: 오.
0: 번님들 이치현 씨가 번님들도 이 그 바닷가라는 노래 불러서
1: 그럼 이 해변가요제 때 이 많은 스타들이 함께했다라는 거죠?
0: 그렇습니다. 그래서 전설적인 훗날 80년대 한국 가요계의 어떤 주춧돌이 되는 그런 가수들이
1: 그럼 이런 가요제가 만약에 없었더라면 이런 스타들을 못 만날 수도 있었겠네요.
0: 그렇습니다. 네.
1: 그래요. 여름 히트곡이란 주제로 이야기 노래 나누고 있는데요. 두 곡 만나보겠습니다. 소개해 주시죠.
0: 네, 1969년에 발표된 키보이스의 해변으로 가요. 또 1978년도 가요제 대상곡이 되겠습니다. 진검다리의 여름 만나보겠습니다.

0: 일요일에 만나는 특별한 노래와 궁금한 이야기 가요 주크박스 대중음악평론가 박성건 씨와 함께하고 있는데요. 자, 오늘은 여름을 소재로 한 히트곡들 만나보고 있습니다. 이번에 만나볼 곡은 어떤 곡입니까?
1: 70년대 히트한 두 캠프송 좀 들어보겠습니다. 네. 버블껌의 연가, 트윈폴리오의 두 개의 작은 별 좀 들어보겠습니다.
0: 그래요. 이 연가라는 곡은 72년대 발표가 됐군요.
1: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요 70년대 캠핑의 유행, 그땐 캠핑이란 말을 안 쓰고 네. 뭐 텐트 치고 논다, 캠프 뭐 이렇게 얘기를 하다가 이것도 유행이 있어가지고 80년대, 90년대에서 콘도가 유행하다가 네. 다시 또 2000년대 캠핑이 유행을 좀 하게 됐는데 아무튼 그때 70년대에는 캠핑 갈 때 기타 꼭 들고 갔고 그래서 노래를 많이 불렀습니다. 그래서 그걸 캠프송이다라고 이제 했는데 네. 많이 불렀던 노래가 있을 거 아니에요. 최고의 히트곡을 하나 딱 고르라 그러면 바로 이 버블껌의 연가가 좀 되겠습니다.
0: 그래요.
1: 그래서 기타 치고 이렇게 뭐 비바람이 치던 바다 잔잔해져 오면
0: 이것도 예. 비바람 할 때 그 비바람 두 글자를 또 비바 아 비바 아 비바 비바 이렇게 또 박자를 맞췄던 그런 기억도 있네요.
1: 그런 노래인 거죠. 그만큼 상징적인 좀 노래가 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버블껌이라는 팀은 이규대 조영구 씨 두 분이 네. 결성한 팀이고 네. 이분이 데뷔는 이수만 씨가 소개를 해가지고 예, 청평 페스티벌에 갔다가 또 이제 알려져서 이제 음반을 좀 내게 됐는데 이때는 이제 번안곡을 많이 불렀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이 버블껌의 번안곡 히트곡이 아빠는 엄마만 좋아해. 이것도 번안곡이고 네. 오늘 연가 오늘들 이 연가도 사실 민요가 좀 되겠습니다.
0: 아 그래 우리나라 민요가 아니죠?
1: 뉴질랜드 마오리죠. 민요고 이 곡은 되게 하여튼 유사한 노래가 많고 국가대표라는 영화에서도 보면 이 노래가 좀 나오는데 네. 하여튼 유사한 멜로디의 곡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민요라서 그렇겠죠. 그래서 이규대 씨는 이후에 방송작가도 했습니다. 막 그러다가 뭐 이규대 조영구 두 분이 딸을 낳았는데 딸이 내 이름 예솔아 할아버지가 부르셔 하는 그 노래 불렀고
0: 그러니까 이름이 예솔이가 아닌데
1: 그렇죠. 네.
0: 내 이름 예솔아를 불렀는데 그 이 딸 이름은
1: 이자람 씨죠.
0: 이자람 씨죠. 그래 맞아요. 예. 맞아요.
1: 예. 예, 이 하여튼 작사하신 분이 다른 분이에요. 네. 자기 딸을 이름을 썼는데.
0: 오, 그렇구나.
1: 예, 예, 그랬는데 이제 이자람 씨가 이제 불렀던. 그래서 어찌 됐든 이자람 씨는 좀 굉장히 그 국악계에서도 활동을 많이 하고 인디 음악도 하고 되게 알려진 그런 가수가 좀 됐습니다.
0: 네, 그래요. 자, 이 노래와 함께 만나볼 트윈폴리오의 노래도 소개 부탁드립니다.
1: 네, 이 송창식 윤영주 씨가 이 곡은 옛날부터 부르다가 81년에 음반을 냈거든요. 네. 그래서 오늘 음반으로 좀 들어볼 텐데 이 곡은 뭐 다 아시죠? 뭐 저 별은 나의 별, 저 별은 너의 별, 뭐 별빛의 물들은 뭐 이렇게 시작이 되는데 네. 이 노래는 되게 유명한 그 일화가 있어요.
0: 어떤 일화가 있나요?
1: 네, 그 이 노래가 그러니까 나오 막 이제 계속 히트하고 그래서 많이 부르던 시점에도 이제 송창식 윤영규 씨는 활동을 많이 하던 시절이었는데. 네. 그리고 이제 80년 서울의범 사건 다 아시잖아요. 박정희 대통령 시해 사건 이후에 소위 군인들이 신군부 세력들이 우리 이제 쿠데타를 일으켜가지고 우리나라를 장악한 그런 사건이었는데 그때 이제 그 신군부 세력들이 이제 파티 같은 거 할 때 그때 네. 이제 전두환 대통령이 이제 취임을 하고 파티인가 청와대에서 파티를 많이 했었을 때 그때 가수들을 이제 많이 불렀거든요. 네. 청와대를 불러서 노래를 시켰는데 그때 윤영주 씨가 간 거예요. 네. 근데 그런 당시의 파티라고 하는 게 다 군인들이잖아요. 거기에 이제 실제 군인들도 있고 그다음에 또 청와대 이제 있는 이제 수석들도 있고 다 네. 군인들인데 근데 거기에서 노래를 이제 윤영주 씨가 부른 거죠. 저 별은 너의 별, 저 별은 뭐 나의 별. 그다음에 중간에
0: 그 별들이라는 게 그 예. 군인으로 치면 이제 원스타, 투스타,
1: 그렇죠.
0: 그러니까 네. 소장, 준장 이런 예. 별들을 얘기했군요.
1: 그거 아니어도 그렇게 들리는 거죠.
0: 그렇게 들리는 거죠. 그러니까 그분들 직업상으로는 별이란 얘기만 들어도 아 나의 그 별표를 얘기하는구나, 내 계급을 얘기하는구나 그렇게 느꼈을 수가 있겠네요.
1: 그런데 네. 이 가사에 보면 네. 윤영주 씨가 노래를 해요. 별의 지론 비면 꿈도 지고 슬픔만 남아요.
0: 아 그런 가사가 있군요. 예,
1: 그래서 별이 지고 꿈도 지고 슬픔만 남으니 네. 얼마나 그 별들이 그 불편했겠습니까. 네. 그래가지고 노래 다 불렀는데 이제 그 관계자가 윤영주 씨한테 저 무대 들 좀 오라. 뭐 이런 노래를 불렀냐 그래서 아. 예, 정강이를 찾다는
0: 아이고.
1: 그 일화가 네. 되게 유명해요. 근데 이거는 계속 안 알려지다가 그 방송 PD분 중에 박창학 씨라고 있어요. 네. 가사도 많이 쓰신 분입니다. 네. 그분이 책을 냈는데 거기에 이 에피소드가 좀 수록이 좀 돼 있습니다.
2: 그렇군요. 네. 어떻게 보면 우린 되게 밝게 듣고 뭔가 별을 보면서 꿈을 그리고 여름에 한 뭔가 추억을 얘기하는 그런 노래를 기억되는데 윤영주 씨에게는 그 장성들이 있는 곳에서 괜히 불렀다가 혼쭐 났던 그런 스토리가 있는 얘기군요.
1: 그렇습니다.
2: 자, 그 두 곡 만나보겠습니다. 오늘은 여름을 소재로 한 히트곡들 만나보고 있습니다. 두 곡도 소개해드릴게요.
1: 네, 1972년에 발표된 버블검의 연가.

일요일에 만나는 풍성한 이야기와 노래 만남 가요 주크박스 대중음악평론가 박성건 씨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여름을 소재로 한 히트곡들을 함께하고

0: 있는데요. 자, 이번에 만나볼 곡은 어떤 곡입니까?
1: 80년대 히트한 두 곡 좀 들어보겠습니다. 김현식 씨의 여름밤의 꿈, 무한궤도의 여름 이야기 좀 만나보겠습니다.
0: 그래요. 자, 이 김현식의 여름밤의 꿈은 어떤 곡인지 소개 부탁드립니다.
1: 네, 그 김현식 씨는 이렇게 뭐 여러 형태로 노래를 불렀는데 네. 그 중에 하나는 이렇게 떠오르는 데모 테이프를 들어보고 나 이 노래 부르고 싶어 뭐 그렇게 많이 했었거든요. 네. 그런 분들 많이 있었잖아요. 그리고 또 그렇기 때문에 많은 가수 지망생들이 데모 테이프라는 걸 당시에 만들어가지고 그 이제 이 윤상 씨가 데뷔한 건 80년대니까 그때 데모 테이프였습니다. 네. 90년대는 데모 비디오 테이프를 돌렸고 근데 최근에는 이제 너튜브 같은 데 영상을 올리게 되는데 그래서 이제 데모 테이프를 만들고 레코드사에 이제 뿌리 나눠주잖아요. 뿌리잖아요. 그래서 윤상 씨가 당시에 페이퍼 모드라는 팀을 결성을 해서 활동한 그 결과물을 테이프에 담아서 돌렸는데 이제 그게 이제 김현식 씨의 손에 좀 들어가게 좀 됐습니다.
0: 그래요.
1: 그래서 김현식 씨가 노래를 들어보니 마음에 드는 노래가 하나 있었어요. 그게 이제 여름밤의 꿈이 좀 되겠습니다.
0: 그럼 그 노래는 이제 이윤상 씨, 그러니까 이 나중에 이제 작곡가 가수 윤상이란 이름으로 활동했었죠.
1: 그렇습니다. 예, 예.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페이퍼 모드 할 때는 이제 그때는 이윤상이라는 이름으로 하여튼 여러 가지 했던 것 같아요. 네. 이렇게 뭐 결혼식 때 이렇게 밴드 같은 것도 하고 그때 아르바이트로 윤상 씨가 막 그런 것도 하면서 계속 작곡을 하다가 이제 그렇게 돼서 이제. 그 김현식 씨가 여름밤의 꿈이라는 노래를 부르게 되고 네. 그 데모 테이프에 또 여러 곡이 좀 들어 있었는데 네. 그 중에 하나가 이제 황치훈 씨가 좀 부르게 좀 됐습니다.
0: 네, 어떤 곡이었나요?
1: 추억 속의 그대라는
0: 곡. 아, 곡이요. 맞아요. 맞아요. 이 노래도 히트했죠.
1: 예, 그래서 네. 이 황치훈 씨 하면 우리는 생각나는 것이 호랑이 선생님.
0: 맞아요. 호랑이 선생님이 주인공으로 나왔었죠. 황치훈 예, 씨. 그렇습니다. 아역 탤런트로.
1: 예, 그래서 이제 아역 탤런트가 네. 요 80년대 후반만 해도 아역 탤런트가 가수로 데뷔하는 거의 없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게 또 국내 연예계가 그 가수가 배우를 하거나 배우가 가수 하는 거 되게 싫어했습니다. 그다음에 작사가가 작곡하는 것도 싫어했어요.
0: 왜 그럴까요?
1: 그리고 작곡가가 작사하는 것도 싫어해가지고 그 조용필 씨의 허공이라는 노래 보면 네. 그게 작사 작곡이 정풍송이라고 돼 있거든요. 네. 근데 그게 정풍송 씨 곡인데 작사까지 다 했는데 당시의 분위기가 그렇게 하면 싫어하고 음반을 안 내주니까 정욱이란 예명도 지어가지고 정욱 작사 정풍송 작곡 이렇게 좀 했었어요.
0: 그 당시 뭐 약간 좀 뭔가 편견일까요? 무슨 가수가 연기를 해 그리고 또 무슨 연기자가 노래를 불러 막 이렇게 좀 안 좋은 시선을 바라봤던 그런 것 같아요.
1: 좀 나쁘게 얘기하면은 네. 남의 밥그릇에 숟가락 손 얹는 거를 별로 안 좋아하던 막 그런 시절이었었습니다.
0: 근데 참 특이하게도 그 윤상의 데모 테이프를 불렀던 그 두 가수가 일찍이 생을 마감했어요.
1: 네, 이런 어떤 일종의 괴담 같은 것도 될 수도 있는데 네. 뭐 이런 케이스들이 네. 종종 이제 또 하필 또 이렇게 좀 뭐 결과적으로 이렇게 좀 냈습니다. 네. 사건이 좀 나서 좀 이렇게 또 추모도 좀 하고 싶다는 네. 생각이 좀 듭니다.
0: 그래요. 네. 자, 이 노래와 함께 만나볼 무한궤도의 노래도 소개 부탁드립니다.
1: 네, 이 무한궤도라는 팀은 88년에 대학가요제로 좀 데뷔를 좀 했는데 네. 그 멤버 중에는 원래는 신해철 씨도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그 팀이 원래 시작이 6명을 했는데 지금은 신해철 씨랑 조영근 씨가 생을 좀 마감을 좀 했습니다.
0: 네, 그렇군요.
1: 예, 그래서 무한궤도는 무한궤도란 이름으로는 한 장의 음반을 냈고요. 네. 그 다음은 015B가 좀 되겠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무한궤도 음반 중에서 신해철 씨 노래가 있습니다.
0: 네.
1: 바로 여름 이야기가 좀 되겠습니다.
0: 그렇군요.
1: 예, 아, 물론 이제 이 음반에는 우리 앞에 생이 끝나갈 때도 있고 그다 신해철 씨 노래, 네. 여름 이야기도 있는데 오늘 여름 이야기 뭐 들어볼 거고 이 노래 가사가 그 첫사랑의 설렘을 간직한 20대 청년의 감성을 이제 묘사를 했어요.
0: 그래요.
1: 저도 언제 이런 생각을 저도 했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아무튼 그런 것도 한번 뭐 생각해 보시면서 감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0: 그래요. 자, 오늘은 여름을 소재로 한 히트곡들 만나보고 있는데요. 88년, 89년도에 나온 두 곡 만나보겠습니다.
1: 김현식의 여름밤의 꿈, 무한궤도의 여름 이야기 네, 만나보겠습니다.

0: 우리 가요의 추억과 역사를 다양한 뒷이야기와 함께 전해드리는 가요 주크박스. 대중음악평론가 박성건 씨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여름을 소재로 한 히트곡이란 주제로 이야기 노래 나누고 있는데요. 자, 이번에 소개해드릴 곡은 어떤 곡입니까?
1: 우장박의 내일이 찾아오면, 쿨의 해변의 여인 좀 들어보겠습니다.
0: 그래요. 이 내일이 찾아오면 이 노래는 영화와 관련이 되어 있다고요?
1: 네. 가수 이상은 씨가 주연한 굿모닝 대통령이라는 영화가 있었습니다.
0: 네.
1: 이 영화를 만든 분이 이규영이라는 감독이에요.
0: 맞아요. 이규영 감독은 뭐 그 청춘 스케치, 블루 스케치 뭐 이런 영화로 많은 인기를 얻었던 감독이죠.
1: 예, 그래서 이분이 굉장히 글도 잘 쓰고
0: 네.
1: 제 생각에 좀 이렇게 재기발랄한 그런 분이었었어요. 그래서 굉장히 좀 뭐 예를 들면 이런 거 있잖아요. 무슨 오리지널이라는 단어가 있는데
0: 네.
1: 오리도 뭐뭐하면 날 수 있다. 뭐 그런 말을 만들고 그런 류로 굉장히 좀 이렇게 그런 걸 잘 만드는 그런 분이었는데.
0: 네.
1: 그래서 굉장히 청춘 영화의 두각을 좀 나타냈었습니다. 그래서 86년에 청블루 스케치, 87년에 미미와 철수의 청춘 스케치 이 네네. 영화가 히트를 했거든요. 이때 박중훈 씨, 강수연 씨가 주연을 해서 뭐 이규영 씨는 청춘 영화 감독으로 이름을 좀 날리고 그 이후에 어른들은 몰라요. 뭐 굿모닝 대통령도 계속 이렇게 어떤 유사한 영화를 만들었는데
0: 네.
1: 영화가 실패를 하고. 이제 그 다음에 헝그리 베스트 5라는 애니메이션도 제작했는데 이분이 이때 일본 갔다 와서 일본 네. 것들 많이 했는데 그것도 잘 안 돼서 이제 암으로 좀 작고를 했습니다.
0: 아, 그렇군요.
1: 아쉽게 됐는데 근데 굿모닝 대통령을 이제 하던 시기에 이제 오석준 씨가 OST를 이제 제작을 담당을 했어요.
0: 네.
1: 그러니까 사실 이 영화는 가수 이상화 씨가 주연도 하고.
0: 어, 그렇군요.
1: 예, 그리고 또. 오석준 씨도 또 당시에 막 두각을 나타내던 그런 분이었었거든요.
0: 네.
1: 그래서 오석준 씨 본인도 부르고 그다음에 같이 노래를 불렀던 장필순 씨 그다음에 박정훈 씨 이때 박정훈 씨는 그 비디오 테이프 번역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었거든요.
0: 네네.
1: 그래서 그때 그 박정훈 씨가 그때 KBS 다큐멘터리에 출연을 하거든요.
0: 네.

0: 그때 그 비디오 테이프 번영일을 하면서 그 부친이 미국에 계시니까 전화도 해가면서 어떻게든 가수 데뷔하려고 이렇게 아파트에 모여가지고 뭐 이규석 씨 이런 분들이랑 모여서 라면 끓여 먹고 막 그렇게 나오는데 네. 그래서 이제 그 고시점에 이제 드디어 이 내일이 찾아오면을 좀 녹음을 좀 하게 됐습니다.
1: 아, 그렇군요.
0: 그래서 아쉽게도 박정원 씨가 또 이렇게 간암으로 술도 안 드시는데
1: 또 세상을 떠났죠.
0: 네, 좀 안타까운 생각이 들고 아무튼 이 오장박이라고 그래서 붙였습니다. 오석준, 장필순, 박정훈. 그래서 이 그 노래에는 도입부에 짧게 이렇게 파닥 소리가 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청춘의 즐거움을 노래를 좀 만들어서 내일이 찾아오면 네, 네 그렇게 좀 피아노 좀 한 곡이 좀 되겠습니다.
1: 그래요. 이 노래와 함께 만나볼 곡 한 곡 더 소개해드리겠습니다.
0: 네, 쿨의 해변의 여인 좀 듣겠습니다. 네. 제가 뭐 방송에도 뭐 여러 차례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쿨은 1, 2집 만들고 이제 해체하려다가 그 다음에 이제 운명이라는 곡을 좀 발표를 하고 그다음 해변의 여인 뭐 애상 뭐 전보만보 이런 노래가 좀 나오게 되는데 네. 해변의 여인 나올 때 그 작곡가 윤유상 씨가 여름이라는 걸 아예 컨셉을 뭐 잡고 들어갔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아 딱 쿨 하면은 이름도 쿨이니까 여름이 생각하게끔 노래를 좀 만들어 보자 네. 해서 이제 해변의 여인이 히트를 좀 하게 돼서 오늘날
1: 그, 이 쿨이란 팀이 처음에 이제 쿨이란 이름을 만들 때는 그때 당시 이제 그 특히 흑인들 사이에서 쿨하다 뭐 그러면 시원하다라는 느낌보다도 멋지다라는 느낌이었는데 결국엔 그 쿨이 멋진 느낌보다는 시원한 느낌으로 가게 된 결정적인 계기가 된 노래가 아닐까 싶네요.
0: 그래서 네. 이제 제가 그 90년대 후반에 그때 이제 그 어학연수도 많이 다니고 했었잖아요. 네. 그래서 미국 사람도 많이 한국에 들어오고 그래서 이제 외국인한테 쿨이라는 단어 어떻게 생각하냐 이거 잘 썼냐 그랬더니 이런 말은 미국에서도 안 쓴다고 뭐 그런 게 얘기도 하던 시절도 있었습니다. 네. 네. 그래서 뭐 지금은 뭐 세월이 흘렀지만은 그래도 뭐 전설적인 뭐 혼성 그룹이다. 뭐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1: 그래요. 자, 시원한 노래도 두 곡 듣고 오겠습니다. 오늘은 여름을 소재로 한 히트곡이란 주제로 이야기 노래 나누고 있는데 두 곡도 소개해 드릴게요.
0: 네, 89년에 발표된 오장박의 내일이 찾아오면 또 97년에 나온 쿨의 해변의 여인 만나보겠습니다.

excitable and cool on you this summer.

0: 일요일에 함께하는 노래와 이야기의 풍성한 만남 가요 주크박스 대중음악평론가 박성건 씨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여름을 소재로 한 히트곡들 만나보고 있는데요. 자, 이번에 만나볼 곡은 어떤 곡인지 소개 부탁드립니다.
1: 네, 이 K-POP이라는 장르가 네. 탄생하는 데 있어서 정말 중요한 역할을 한 기념비적인 노래 좀 듣겠습니다.
0: 그래요. 어떤 곡인가요?
1: 클론이 부르는
0: 클론의
1: 네, 도시 탈출.
0: 맞아요. 맞아요. 아, 진짜 있습니다. 이 도시 탈출과 관련된 얘기를 하려면 저도 한 2, 3일 정도 걸릴 것 같은데. 근데 많은 분들이 잘 모르고 계세요. 예, 도시 탈출이 왜 K-POP과 관련돼 있나, 한류와 관련돼 있나 잘 모르시는데 사실은 97년도에 이 노래를 발표했고 98년쯤에 대만 가수가 이 노래를 리메이크하면서 그 노래가 이제 유키가 부른 묘묘묘라는 곡인데 이 도시 탈출의 노래를 대만어로 바꿔서 부르고 그 노래가 대만에서 대박이 났어요. 완전히 대박이 나가지고 원곡 가수가 누군지 한번 불러보자. 그래서 클론이 대만에 공연을 갔고 타이베이에서 공연을 했는데 또 그게 또 구준엽 씨가 옷을 막 찢고 막 이렇게 막 화려한 퍼포먼스를 하면서 그 대만 사람들에게 이슈가 됐고 그래서 빙빙빙이라는 노래가 대만 차트에서 뭐 타이타닉 음반이라든가 머라이 캐리 음반을 이기고 최고 많이 팔린 팝송으로 또 인기를 얻게 돼서 대만뿐만 아니라 홍콩, 중국, 뭐 싱가포르까지 다 이 노래를 알게 됐고 그래서 한류라는 단어가 이제 처음 쓰였는데 아무튼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잘 모르셔가지고 우리가 또 그렇다고 막 우리가 우리끼리 또 자랑하기도 좀 그렇고 그래서 했는데 대만에 가면 지금도 클론이라는 가수는 아직까지 기억하고 있고 또 구준엽 씨가 그 이후에 대만에 있는 배우하고 서희원 씨하고 결합을 그러니까 결혼을 했는데 또 그게 또 안타까운 또 사망 사고가 있어가지고 구준엽 씨가 아직도 마음을 잘 추스리지 못하고 아직까지도 타이베이에서 생활하고 있는데 천천히라도 괜찮으니 정리가 좀 잘 돼서 구준엽 씨가 좀 마음을 좀 추스렸으면 하는 그런 생각을 가져보네요. 참 이게 도시 탈출부터 시작이 된 거잖아요.
1: 그게. 저 개인적으로는 네. 가수가 제목 따라간다고. 그래서 이제 도시 탈출이었기 때문에 서울이라는 도시를 탈출해서
0: 아, 맞아요.
1: 정말 대만도 가고 그다음에 이 여기서 이제 K-POP이라는 말까지 나온 게 되지 않았을까 뭐 생각이 좀 되는데.
0: 근데 사실 이 도시 탈출이란 노래를 만들 때는 뭔가 그 꿍따리 샤바라만큼 여름 노래를 한번 만들어 보자라는 그런 의미로 떠나요 푸른 바다로 이렇게 뭔가 그때 당시만 하더라도 우리 대한민국에서 휴가철에 가장 많이 듣는 노래가 아니었나 그런 생각도 가져보게 되네요.
1: 저도 그래서 이 노래를 많이 듣고 있습니다.
0: 네.
1: 저도 이제 노래 따라 가려고 어떻게든 뭐 이렇게 탈출할 수 있는 기회가 좀 생기지 않을까 하고 그래서 노래의 어떤 긍정적인 기능이 뭐 그런 게 아닐까 그러니까 스스로 어떻게 이런 노래 들으면서 자신감도 또 생길 수 있게 해주고
0: 맞아요.
1: 뭐 클론의 역할이 뭐 그런 역할을 했다고 좀 생각이 그러니까 뭐 좀 됩니다.
0: 우리도 네. 어느 정도 역할했지만 우리뿐만이 아니라 우리 선배들부터 오늘도 어떻게 보면 키보이스 노래부터 들어봤잖아요. 그리고 트윈폴리오 노래도 들었고 그때 그런 가수들의 음악을 다 자극을 받아서 또 뭔가 변화를 시키고 또 우리가 또 자극받아서 또 음반 냈을 때 또 그를 또 자극받아서 변화시키고 이게 계속 발전되다 보니까 K-POP까지 오지 않았나 생각 가져보네요. 자, 오늘은 여름을 소재로 한 히트곡이라는 주제로 이야기 노래 나눠봤는데요. 그 곡을 또 클론의 도시 탈출로 골라오셨네요. 자, 이 노래 전해드리면서 대중음악평론가 박성건 씨와는 여기서 인사 나누겠습니다. 박성건 씨 다음 주에도 재밌는 이야기 기대하겠습니다.
1: 감사합니다.
0: 네, 저도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변함없이 꿍따리 샤바라 힘난 하루 보내세요.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잠시 후 1시를 알려드립니다. KBS 3라디오 사랑의 소리 방송입니다. HLKC

안녕하세요. 내일은 푸른 하늘 아나운서 장홍입니다. 7월 1일부터 장애 유형에 신설된 최장장애 관련해서 몇 가지 주요 내용을 정리해드릴까 하는데요. 먼저 인정 범위는 혈액 내 포도당 농도가 140 이상이어야 하고요. 6개월 이상 인슐린 주사를 맞은 기록과 췌장 기능 저하가 수치로 확인돼야 합니다. 이후 심사를 통과해 장애 등록을 하게 되면 공공시설 이용료나 전기, 통신요금, 공과금 감면 등을 받을 수 있고요. 장애인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의 점수와 소득 수준을 검토해서 활동 지원과 장애 수당, 의료비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입시나 취업을 준비하는 분들은 장애인 전용으로 지원할 수 있는데요. 최장장애 등록을 신청할 때 고3 재학 증명서나 워크넷 구직 등록 확인서를 제출하면 우선 심사 제도를 통해 올해 말까지 우선 심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23년 만에 개편으로 기대하는 분들 많은데요. 준비해야 할 서류가 많으니까 복지부 누리집 꼭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일은 푸른하늘 첫 곡 스탠딩 에그의 노래로 준비했습니다. 오래된 노래.

내일은 푸른 하늘, 스탠딩 에그의 오래된 노래로 시작했습니다. 일요일 방송 순서 소개해드리죠. 뉴스와 책에서는 지난주 열렸던 서울국제도서전의 열기와 화제를 모았던 출판사 이벤트들 소개해드리고요. 만사소통 홈코치가 간다에서는 인생의 틀을 바꾸는 생각의 차이에 대해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그리고 현장 스케치에서는 근이양증 장애를 갖고 있는 휠체어 보컬리스트 배주은 씨 소개해드립니다. 노래 한 곡 듣고 다음 순서 이어가죠. 자전거 탄 풍경이 부릅니다. 너에게 난, 나에게 넌.

0: 내일은 푸른 하늘.
1: KBS 3라디오 내일은 푸른 하늘 일요일 순서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번 시간에는 이슈가 되는 뉴스와 또 함께 읽어보면 좋은 책 소개해드리죠. 뉴스와 책, 북칼럼니스트 홍순철 씨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2: 네, 안녕하세요.
1: 오늘은 그 일단 지난주에 열렸던 서울국제도서전 네. 예, 요 이야기로 채워보겠습니다. 올해도 역시 상당히 많은 인파가 왔다면서요.
2: 예, 뭐 난리가 났다. 이런 표현 쓸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예, 예, 예. 저도 지난주 수, 목, 금 이렇게 도서전 현장에 있었습니다. 아, 예. 정말 열기가 뜨거웠는데 공식 집계에 의하면 일단 작년에는 15만 명이 찾았다고 그러고요. 네네네. 올해는 16만 명이 찾았다고 그럽니다.
1: 야, 진짜 많이 오셨네.
2: 사실 시작 전부터 여러 가지 논란이 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서울도서전 주식회사 사유화 논란이 있었고요. 너무 지나치게 상업화되는 거 아니냐. 예, 예, 예. 그리고 참가사들을 제한함으로써 왜냐하면 공간 자체가 일단 좁기 때문에 예, 예. 모든 출판사들이 참여할 수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잡음들이 좀 있었습니다. 그런데 요즘 이걸 텍스트 힙이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젊은 친구들이 책을 읽는 걸 되게 힙하다라고 느껴요. 예. 이런 열풍에 기꺼이 동참한 젊은 독자들 그리고 심지어 연차를 내고 도서를 방문한 직장인들도 있었습니다. 예, 예. 전시장을 가득 메웠는데요. 출판사들도 요즘 사실 상황이 되게 어렵거든요.
1: 예, 그렇죠.
2: 근데 모처럼 찾아온 이 기회를 놓치지 않기 위해서 다양한 굿즈 이벤트를 준비하면서 독자들을 맞이했습니다. 끝나고 나서 집계를 해보니까 책 판매량도 역대급 이었던 것으로 예. 확인이 됐습니다. 이번에 출판사들은 단순히 책을 진열하고 판매하는 게 아니라 다양한 컨셉을 내세워서 독자들에게 색다른 경험을 제공하기 위해 노력을 했는데요. 예. 예를 들자면 컨셉의 진심이었던 출판사 김영사 독서도 운동이다 라는 슬로건을 걸고 아예 부스를 체육 관 컨셉으로 꾸몄습니다. 그래서 뭐 근손실이라고 적힌 티셔츠를 네. 팔거나 아니면 이 김영사의 대표적인 스테이셀러가 총균쇠거든요. 여기에 총균쇠질 이 질은 이 아령 등을 운동 네. 그러니까 이런 커버를 더 씌워서 책을 판매를 했어요. 게다가 사계절 출판사는 쌈마켓이라는 컨셉을 내세워 독자들 주목을 받았는데 예. 상추 모양의 책갈피를 제작하거나 아니면 재밌다. 책을 비밀 쌈, 그러니까 쌈 모양에 쌓아서 이 안에 뭐가 들어있는지 몰라요.
1: 모르게.
2: 뽑아서 이 안에 어떤 책이 들어있는지를 확인하도록 그렇네. 하는 이런 방식으로 독자들에게 색다른 재미를 선사했습니다.
1: 그러고 보니까 저희 아이들 세대만 해도 사실 영상이 훨씬 익숙하잖아요.
2: 그렇죠.
1: 최근에 뭐 시집이나 수피집 있는 거 뭐 제가 깜짝 놀랐었거든요.
2: 맞습니다.
1: 그 재밌는 이벤트나 행사들도 많았다면서요.
2: 그렇습니다. 요즘 사실 전시장에 젊은 세대가 모이는 건 이번 서울국제도서전만이 아닌데요. 불교 박람회도 엄청나게 많은 분들이 예. 모인다고 그러지 맞아요. 않습니까? 예. 이번 서울국제도서전에도 전 세계 18개 나라에서 출판 관계자 538개사가 참여를 했습니다. 국내 361개사, 해외 177개사가 전시 행사, 부대 행사, 강연, 세미나 다양한 무려 400여 개의 프로그램을 선보였는데요.
1: 작가와의 만남 이런 거 좋거든요.
2: 그렇죠. 지난해 대만이 이 주빈국으로 참여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매년 어떤 특정 국가를 선정을 해서 주빈국 행사를 합니다. 그런데 올해도 대대적으로 참여를 해서 무려 두 개의 부스를 내고 네. 뭐 대만 감성, 여성 정서 이런 주제를 가지고 대만 작가들이 갖고 있는 다양한 어떤 경험들을 좋죠, 젊은 독자들에게 선보였습니다. 이번 도서전의 주제가 있었는데요. 예. 인간선언 호모 두드리였습니다.
1: 두드리.
2: 예. 이게 어떤 의미냐면 인공지능 예. 사실 위협이 거세지 않습니까?
1: 그렇죠.
2: 앞으로 인간과 함께 공생을 해야 되는데 과연 무엇이 인간다움인지 고민해보자 라는 의미로 이 키워드를 선정했다고 그럽니다. 그리고 역시나 인공지능이 줄 수 없는 다양한 경험 그리고 어떤 손맛 이런 것들을 경험할 수 있도록 행사 부스를 꾸몄다라는 거죠.
1: 예.
2: 책과 굿즈, 전시와 체험을 결합해서 각자의 개성을 한껏 드러냈고 책 판매로도 이어졌습니다. 일단 출판계 핵심 소비층으로 급부상한 20, 30대 여성들이 관람객의 줄을 이뤘다고 그러는데 에이. 올해는 저도 확인을 했지만 중장년층도 많이 찾았고요. 부모님과 함께 행사장을 찾은 어린이들도 많았습니다.
1: 아이들 많이 봐야 돼요.
2: 그러니까 다양한 연령층이 도서전을 찾은 것도 상당히 흥미로운 그런 현상이었고
1: 네.
2: 무엇보다 사실 이 행사가 지나면 출판사들이 본질을 놓치고 있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거든요.
1: 그러니까
2: 책 판매보다 너무 굿즈 판매에
1: 그러니까.
2: 열을 올린 것이
1: 저도
2: 아니냐
1: 그런 예.
2: 이런 곱지 않은 시선도 있었던 건 사실입니다.
1: 네, 그 출판사들이 너무 책과 굿즈 판매에만 열을 올린다 이런 비판을 저도 기사를 통해서 봤는데 원래 도서전 하면 아까 잠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작가와 독자들의 만남 이런 게 중요하거든요.
2: 그렇습니다. 사실 우리나라에서 이 서울국제도서전은 약간 도서전이라기보다는 페스티벌의 성격을 띠고 있습니다.
1: 네네.
2: 그래서 축제 형식으로 뭔가 많은 관람객들이 찾아서 책을 사고 이쪽으로 치우쳐져 있어서 원래 도서전은 저작권 거래라든가 아니면 작가와의 만남이라든가
1: 네.
2: 이런 것들이 좀 주가 돼야 되는데 너무 책 판매와 굿즈 판매에 열을 올리고 있다는
1: 그러게요.
2: 지적들이
1: 네.
2: 나왔고요. 또 이번 도서전의 특이한 현상은 출판사가 아닌 화장품 업체라든가 은행이라든가 근데 이런 업체들이 큰 부스를 차렸습니다.
1: 아이고, 예.
2: 그래서 젊은 세대와 소통하려는 이런 또 열심을 보이기도 했거든요.
1: 아, 그런 의미에서.
2: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을 본 독자들은 아 뭐야 도서전인데 왜 저런 업체들이 저렇게 크게 부스를 차리고 출판사들은 떨어뜨려가지고 부스도 못 내게 하고 뭐 이런 얘기들도 사실 나왔거든요. 왜 이런 얘기들이 나오냐면 실제로 문화체육관광부가 2025년 국민독서 실태 조사를 했거든요.
1: 네네.
2: 연간 종합 독서율이 성인 기준으로 38.5%입니다.
1: 아.
2: 2023년부터 3년보다 무려 4.5%포인트 하락하면서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어요.
1: 그만큼 안 읽는다는 얘기잖아요.
2: 그렇죠. 그런데 이런 행사가 열리면 개막 첫날부터 막 오픈런이 벌어지고 입장 대기줄이 길게 이어지고 게다가 인기 출판사 부스는 한정판 도서와 굿즈를 판매하는 예 그걸 사려는 관람객들이 줄을 서고 있다는
1: 예.
2: 거죠. 그러니까 이런 행사가 끝나고 나면 행사는 참 성공적이었다.
1: 그러니까요.
2: 그런데 과제가 분명히 남습니다.
1: 일단
2: 대형 출판사들이 가장 좋은 자리를 차지하고 관람객들을 싹쓸이하고 있다라는 문제. 그리고 작은 출판사에 대한 배려와 기회 안배가 부족하다라는 지적도 분명히 새겨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1: 예, 예.
2: 실제로 이번에 서울국제도서전 부스 선정에서 탈락한 출판사들이 화가 많이 났어요. 그래서 급기야는 이 보이콧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자기들끼리만의 도서전을 열었어요.
1: 아 그래요?
2: 서울 제대로 도서전.
1: 제대로.
2: 일종의 대항 도서전을
1: 예, 제대로.
2: 다른 공간에서 열기도 했는데요.
1: 예.
2: 서울국제도서전과 이 행사를 주관한 출협 측은 일단 늘어난 출판사들의 수요를 올해는 감당하지 못했지만 내년에 공간을 늘리기로 전시장 측과 합의를 한 만큼 내년에는 참가 의사가 있는 출판사들에게 공평하게 기회가 돌아갈
1: 그래야,
2: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1: 네. 그리고 이번 도서전에는 그 정치인하고 유명인들도 많이 참여했잖아요.
2: 그러니까요. 정치인부터 연예인까지
1: 네.
2: 정말 많은 유명인들이 참여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분들을 따라다니면서 사진을 찍고 예, 뭐 이런 행렬도 이어졌는데요. 일단 개막식에는 김혜경 여사가 참여했고요.
1: 네,
2: 문재인 전 대통령이 지난해에 이어서 올해도 참여를 했는데
1: 네.
2: 개막식 날 그리고 이튿날 이틀 연속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1: 네.
2: 그리고 첫날에는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전 당대표가 이 평산책방 부스를 찾기도
1: 네.
2: 했고 유시민 작가 탁현민 전 청와대 수석도 함께 현장을 찾아서 유튜브 영상을 촬영하면서 책을 추천을 했습니다. 그리고 작가들 가운데 유명한 분들은 늘 이분은 이 서울 도서전 시즌에 맞춰서 신간을 내거든요.
1: 예.
2: 한국 시장이 이분에게 가장 중요하니까요. 프랑스 작가 베르나르 베르베르가
1: 아, 개미. 예.
2: 올해도 영혼의 왈츠라는 신작을 출간하면서 서울 도서전 현장을 찾았고요. 김혜란 작가, 김초엽 작가, 성현아 작가, 정보라 작가, 황보름 작가
1: 아유, 예.
2: 유명 작가들이 대담회, 북토크, 사인회 등 행사를 치렀습니다. 그리고 김신록, 김이나 선우정아, 문가영, 예. 서경석, 전창성 이런 여러 연예인들도 아유, 현장을 네. 찾아서 사진을 찍어서 소셜미디어에 게시하는 등 정말 축제로서 모처럼 보람 있는 행사를 치른 것 같습니다.
1: 어쨌든 뭐 도서전이 화제가 되고 많은 분들이 함께했다는 것은 출판 불황으로 힘들어하는 출판사에게는 큰 힘이 되겠죠.
2: 그렇습니다. 문제는 이게 앞으로도 계속 이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1: 네.
2: 사실 이번 도서전에서 눈에 띈 건 굿즈화된 책이었어요. 굿즈를 판매하고 그게 지적이 되니까 책을 굿즈처럼 만들어서 판매를 한 겁니다. 네. 그래서 도서전에서만 구입할 수 있는 한정판,
1: 아, 한정판.
2: 특별 에디션 이런 거 인기가 상당했습니다. 표지를 새로 입히고 또 한지 같은 아. 어떤 물성을 더해서 표지를 만들고 판형을 줄여서 요즘 키링 유행하지 않습니까?
1: 네.
2: 책을 키링처럼 작게 만들어서
1: 아,
2: 가방에 달 수 있도록 하는 이런 것들도 아, 예. 큰 인기를 끌었어요. 그러니까 책 자체가 가장 탐나는 굿즈가 된
1: 아,
2: 셈인데요.
1: 그렇네.
2: 실제로 대형 부스를 차린 출판사들은 지난해보다 도서전 책 판매량이 2배 이상 늘었다라는
1: 와.
2: 이야기를 했고 미름사 같은 출판사도 일종의 맞춤 전략을 수립했습니다. 세계문학전집이 요즘에 인기가 많잖아요. 네. 500호가 나왔는데
1: 아.
2: 500호 특집 에디션이 출간됐습니다. 500호는 이미륵 작가의 압록강은 흐른다. 독일에서 활동했던 한국 작가인데 한지로 표지를 만들어서 특별 아. 에디션을 선보였습니다.
1: 예.
2: 이 책의 판매가 압도적으로 많았고요. 게다가 뭐 우리는 사랑하기 좋은 팟을 가졌구나의 미니 에디션 아까 얘기했던 키링처럼
1: 예.
2: 그리고 세계문학 전집이 만들어진 그 특별한 이야기를 담은 한정판 에디션 이런 것들도 도서전에서 큰 사랑을 받았다고 그럽니다.
1: 네. 그 도서전을 위한 특별 에디션도 있었고 또 작가들도 도서전 시즌에 맞춰 신간을 출간했다면서요.
2: 그렇습니다. 앞서 설명드렸던 베르나르 베르베르도 도서전에 맞춰서 영혼의 왈츠 신간을 출간을 했고요. 출판사마다 다 이번 도서전에 맞춰서 특별한 책들과 또 작가들도 그런 책들을 선보였습니다.
1: 네.
2: 문학동네도 시집과 단행본들을 많이 판매를 했고 또 이번에 이제 김혜란 작가

0: 왜 어서 오세요 휘남동 서점입니다. 어. 이 책으로 전 세계 100만 독자를 만난 네네네. 황보름 작가가
1: 아, 황보름 작가. 예.
0: 4년 만에 신작을 선보였거든요. 윗집 부부 도서전에 맞춰서 출간했습니다. 이 작품은 70대 어르신 오경직
1: 아, 이름에서 성함이 벌써
0: 경직. 경직이 느껴지죠. 네. 이분이 주인공입니다. 예. 뉴스를 듣다가 대한민국이 극초 저출산 국가란 뉴스를 듣고 안 되겠다. 내가 단 한 사람이라도 젊은 사람을 설득해서 애를 낳게 해봐야겠다라고 결심을 예. 합니다. 딸이 있는데요. 결혼을 아직 안 했어요. 딸에게 결혼 어떠니? 예. 라고 얘기했다가 핀잔을 듣습니다. 아들은 결혼을 했는데 둘째를 좀 낳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했다가 관계가 상당히 어색해집니다. 아하. 고민을 하다가 엘리베이터에서 우연히 윗집 부부를 만나요.
1: 아, 그 윗집 부부구나.
0: 네. 예. 30대 중반의 윗집 부부 서울에서 고된 삶을 하다가 지방 소도시로 내려와서 그 아파트에서 뭘 할까 고민하다가 이 윗집 부부의 이름이 봄과 가을입니다.
1: 봄, 가을.
0: 예. 네. 근데 겨울 식당을 차리자. 백반집을. 어? 그런 이제 고민을 갖고 있는 이 젊은 부부를 만나거든요. 네. 이 어르신이 이 젊은 부부를 설득하기 위한 아. 과정들이 소설 속에 그려지는데 네. 저출생이라는 큰 화두 아래 젊은 세대의 여러 가지 고민들이 담겨져 있어서 세대 화합을 이루는 아주 영리한 소설이다. 예. 평가를 받았습니다.
1: 알겠습니다. 도서전의 열기가 독서의 열기로 좀 계속 이어지면 좋겠네요. 뉴스와 책 북칼럼니스트 홍순철 씨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0: 고맙습니다.
1: 김창남이 부릅니다. 선녀와 나무꾼.

0: 내일은 푸른 하늘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번에는 매너 있게 소통하는 법 이야기해 볼까요? 만사소통 홍코치가 간다. 휴먼 아카데미 홍순아 대표와 함께하겠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1: 네, 안녕하세요. 홍순아입니다.
0: 그 똑같은 상황 앞에서 누군가는 기회를 잡지만 또 누군가는 바로 주저앉아 버리는 경우도 있잖아요.
1: 네.
0: 오늘은 이 두 상황의 선택을 결정짓는 생각의 차이에 대해서 이야기해 본다고요?
1: 네, 이렇게 많은 분들이 인생이 뜻대로 풀리지 않을 때 환경 탓이나 운 탓을 하세요.
0: 아, 예.
1: 근데 물론 환경도 분명히 영향을 줍니다. 하지만 똑같이 어려운 환경에서 자란 사람들이 전혀 다른 결과를 만들어내는 걸 우리 수없이 많이 봤잖아요.
0: 예.
1: 그 차이의 핵심이 바로 생각의 틀입니다. 같은 사건도 어떻게 해석하냐에 따라 그게 발목을 잡는 걸림돌이 되기도 하고 또 한 단계를 뛰어넘는 디딤돌이 되기도 해요.
0: 네.
1: 생각이 달라지면 선택이 달라지고 또 선택이 달라지면 삶이 달라지거든요. 그래서 생각의 차이는 곧 인생의 차이라고 생각합니다.
0: 네. 이 생각의 틀이 인생의 차이다라는 말. 개인적으로도 와닿는데요. 특히
1: 네.
0: 어려운 환경에서 생각의 틀을 만드는 건 정말 중요한 문제 아니겠습니까?
1: 네. 제가 정말 인상 깊게 본 사례가 있는데요. 누구나 잘 알고 있는 유명한 여성 1타 강사의 이야기입니다.
0: 아, 그래요?
1: 트럭 기사 아버지였고요. 호떡 장사와 간병인을 하시는 어머니 아래서 자란 분인데요.
0: 아, 예.
1: 학원이나 이런 사교육은 꿈도 못 꾸고 심지어 학교에서 생활보호 대상자 5명에 의한 증을 파란 도시락통을 들고 다녔다고 해요.
0: 예, 예.
1: 네, 그 파란 도시락통이 계기가 되었다는데 대부분 이럴 때 어떤 생각이 들까요?
0: 예,
1: 특히 또 보통 사춘기에 예민한 때는요.
0: 예.
1: 그 파란 도시락통을 만나면 아무래도 움츠러들기 쉽죠.
0: 그렇죠. 예.
1: 근데 그분은 달랐습니다. 파란 도시락통을 보면서 내가 어떤 환경에서 태어났는지 또 어떤 환경에서 공부하는지 이 모든 건 내가 선택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구나. 이렇다면 내가 통제할 수 있는 것만 좀 집중하자. 이렇게 생각을 바꿨대요.
0: 그렇죠. 그렇죠. 이게 받아들이기가 쉽지는 않지만
1: 그렇죠.
0: 환경은 선택할 수 있는 영역은 또 아니니까요.
1: 맞아요. 어떤 부모 밑에서 태어났는지 또 어떤 과거를 거쳤는가는 우리가 바꿀 수 없는 기정사실입니다.
0: 네.
1: 하지만 그 환경을 원망하며 오늘 하루를 무기력하게 보낼지 아니면 주어진 조건 속에서 최선의 한 수를 둘지는 온전히 나의 몫이거든요.
0: 그럼요. 예.
1: 환경을 탓하는 대신 자신이 선택할 수 있는 것에 에너지를 쏟은 거죠. 저는 이게 바로 성공하는 사람들의 공통점이라고 생각합니다.
0: 네, 내가 통제할 수 있는 것과 없는 것, 또 어떻게 구분할 수 있나요?
1: 뭐 우선 통제할 수 없는 것들 있죠. 예를 들면 날씨요. 이거 어쩔 수 없잖아요.
0: 안 되죠, 안 되죠.
1: 맞아요. 그리고 가정 환경도 그렇고요. 무엇보다 타인의 행동과 감정은 더할 나위 없이 우리가 통제할 수 없어요.
0: 예.
1: 경제 상황 뭐 이런 건 내가 아무리 했어도 바꿀 수가 없습니다.
0: 그렇네요.
1: 반면에 통제할 수 있는 것도 따로 있어요. 몇 시에 일어날지, 무엇을 할지. 누구를 만날지, 어떤 말을 할지, 오늘 하루를 어떻게 보낼지 이런 것들은 전부 내가 결정할 수 있거든요.
0: 아, 그렇죠. 예.
1: 통제할 수 없는 것에 에너지를 쏟으면 불행해지고요. 통제할 수 있는 것에 집중하면 성장할 수 있습니다.
0: 예, 예.
1: 오늘부터 딱 이것만 구분해도 정말 삶이 달라질 거예요. 조금 전 사례에서 그분도 그렇게 구분하니까 나는 반드시 무조건 곧 잘 될 사람이다라는 믿음이 더 깊어졌대요.
0: 나는 반드시 잘 될 사람이라는 믿음이 참 좋기는 한데 이게
1: 네.
0: 또 너무 과하면은 근거 없는 심리적 위안이 되는 건 아닐까요?
1: 네, 많은 분들이 이렇게 물어보세요. 근거도 없는데 어떻게 그런 믿음을 가지냐고 물어보는데
0: 예.
1: 근데요 뒤집어 생각해보면 나는 안 될 것 같다라는 생각에도 근거가 없는 건 마찬가지입니다.
0: 그렇네요. 예.
1: 둘 다 아직 일어나지 않은 미래에 대한 해석이거든요. 그렇다면 어떤 해석을 선택하는 게 나에게 더 유리할까 이런 생각이 필요할 것 같고요.
0: 예.
1: 앞서 말씀드린 그분은 파란 도시락통을 들고 다니던 시절부터 나는 어차피 성공할 사람이고

0: 또 언젠간 좋은 집에서 좋은 와인을 마시며 살 것이다라고 믿었다고 해요.
1: 네.
0: 그 믿음이 포기하고 싶은 순간마다 버티게 해주는 연료가 됐다라고 아하, 하는데
1: 예.
0: 믿음은 결과를 만들어내는 엔진인 것 같습니다.
1: 살다 보면 계획도 잘 세우고 실천도 열심히 했는데 그게 다 허물어지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0: 맞아요.
1: 그럴 때마다 나를 지키는 믿음 같은 게 있다면 큰 도움이 되겠죠?
0: 맞아요. 맞아요. 비와 뭐 불황 이런 거 쏟아지는 외부의 기후를 조절하는 건 전적으로 불가능하거든요.
1: 에.
0: 하지만 튼튼한 우산을 가방에서 꺼낼 때는 바로 내 손끝에 달린 최고의 자유라는 거죠. 외생 변수를 향한 불평을 멈추고 내 마음과 행동이라는 우산을 탄탄히 쥐시면 됩니다.
1: 예, 우리가 이제 알게 되는 건 대부분 성공의 결과지만 성공한 사람들도 사실은 저 순탄하지 않은 경우가 훨씬 많거든요.
0: 너무 많죠.
1: 예.
0: 성공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가만히 들어보면요.
1: 예.
0: 이게 조금이라도 굴곡이 좀 있어요.
1: 그럼요. 예.
0: 스티브 잡스는 자기가 만든 회사에서 쫓겨났고요.
1: 예.
0: 오프라 윈프리는 어른 시절 좀 극심한 빈곤과 폭력 이걸 겪었거든요. 그런데
1: 예.
0: 이들의 공통점은 그 어려움을 아, 나 왜 이렇게 운이 없어 이걸로 해석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게 나중에 내 성공 스토리의 한 챕터가 될 거야라고 생각한 거죠.
1: 예.
0: 혹시라도 여러분이 지친 상황이라면 어찌 보면 그 어려움은 실패의 증거가 아니라 아마 훗날 빛날 그런 스토리의 재료다라는 말을 꼭 전 전하고 싶습니다.
1: 그래요. 이 한국인의 인내, 끈기, 뚝심 뭐 이런 기질도 도움이 될 것 같아요.
0: 맞아요. 근데 동서양 철학자들도 마찬가지더라고요. 시대도 다르고 문화도 완전히 다른 사람들이 한 목소리로 같은 말을 합니다.
1: 네.
0: 예를 들어 불교의 부처님은 우리의 삶은 우리 마음이 만들어낸 것이다 라고
1: 그렇죠.
0: 하셨고요.
1: 예.
0: 고대 로마 철학자 마르쿠스는 우리 삶은 우리의 생각이 만든다라고 했어요. 데일 카네기는요, 인간은 생각하도 되고 된다라고 했고, 셰익스피어도 좋고 나쁨은 없다. 오직 생각이 그것을 만들 뿐이다라고 했거든요.
1: 예.
0: 그러고 보면 수천 년 전부터 지금까지 전 세계 현인들이 증명해온 진리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생각이 삶을 만든다는 건 이론이 아니라 이런 인류가 검증한 사실이라는 것.
1: 네. 긍정적인 사고와 부정적인 사고가 일상에서 어떻게 나타나나요?
0: 뭐 아주 간단한 예인데요. 우리 너무 잘 알고 있잖아요. 물병에 물이 반쯤 남았을 때. 이때 두 가지 반응이 나와요. 아, 물이 반밖에 안 남았어라고 아쉬워하는 반면에
1: 예.
0: 긍정적인 사고를 가진 사람은 오, 딱 마시기 좀 반 남았네. 야, 나 럭키하다, 럭키하다 라고 말할 수 있죠.
1: 예.
0: 이게 같은 상황인데 해석이 전혀 달라요.
1: 그러게요.
0: 또 우리에게 이런 상황은 진짜 하루에도 수십 번 반복되거든요. 아침에 버스를 놓쳤을 때 회의가 진짜 길어질 때, 계획이 틀어졌을 때, 그 순간순간의 해석이 쌓여서 하루의 감정이 되고,
1: 네.
0: 그 감정이 쌓여서 인생의 색깔이 됩니다.
1: 네. 근데 일부러 비뚤어진 생각을 하고 싶은 사람은 없잖아요.
0: 그렇죠.
1: 어떻게 하면은 긍정적인 생각을 할 수 있을까요?
0: 그냥 아무래도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머릿속 언어를 바꾸는 거예요. 우리가 무의식적으로 쓰는 말이 생각을 고정시키거든요. 이걸 한번 구체적으로 바꿔볼게요.
1: 네.
0: 아, 진짜 되는 게 없어.
1: 어어.
0: 이거를. 야, 저 얼마나 잘 되려고 이런 거야. 아, 나 새로운 일이 너무 무서워. 이거를.
1: 네.
0: 이건 내가 정말 성장할 기회야.
1: 오.
0: 아, 난 진짜 안 돼. 보다는 아직 방법을 모를 뿐이야. 이렇게 바꿔보시는 거예요.
1: 예.
0: 그리고 매일 아침 이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져보세요. 오늘 내가 통제할 수 있는 한 가지가 뭐지? 이렇게요. 처음에 이게 어색하고 억지스러울 수 있어요. 근데 반복하다 보면 뇌가 실제로 그 방향으로 작동하기 시작해요. 뇌는 반복에 반응하기 때문입니다.
1: 예. 근데 생각이 바뀌면 행동이 달라지는 어떤 과학적 근거가 있습니까?
0: 네, 있습니다.
1: 신경과학에서
0: 신경가속성이라는 개념이 있어요. 우리 뇌는 고정된 게 아니라 어떤 생각을 반복하느냐에 따라 뇌의 회로 자체가 바뀐다는 거거든요. 긍정적인 생각을 반복하면 그 회로가 강화되고 부정적인 생각을 반복하면 그 회로가 더 그쪽으로 강화되는 거예요. 그래서 같은 상황을 봐도 뇌가 다르게 반응을 시작하거든요. 생각이 바뀌면 행동이 바뀌고 행동이 바뀌면 결과가 바뀝니다. 이게 단순한 자기개발 구호가 아니라 뇌의 과학이 증명한 사실이에요.
1: 네.
0: 지금 이 순간 어떤 생각, 어떤 선택을 하느냐가 말 그대로 내 뇌를 바꾸고 있다는 겁니다.
1: 좋습니다. 인생의 주도권을 찾기 위해서 그럼 어디서부터 시작해 볼까요?
0: 환경을 바꾸려기 전에 먼저 해석의 틀을 바꿔야 합니다. 인생의 주도권은 상황이 좋아질 때 생기는 게 아니거든요. 지금 이 상황을 내가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시작이 돼요. 예를 들어볼게요. 나 이미 늦었어. 이거를 지금 시작하는 가장 경험 풍부한 초보자야 라고 바꿔보는 거. 네. 아무도 날 안 도와줘. 이거를 내가 먼저 손을 내밀어 보는 건 어떨까라고 바꿔보는 거. 나는 운이 없어. 이거를 나는 아직 내 방법을 찾는 중이야. 이렇게 바꾸는 거. 주도권은 상황 밖에 있잖아요. 지금 이 순간 바로 내 해석 안에 있습니다.
1: 네. 긍정적인 믿음이 강할수록 생각의 틀도 굳건해지겠죠.
0: 맞아요. 이건 제가 정말 좋아하는 말인데요. 우리가 스스로에게 설정한 한계만큼 세상도 그만큼의 문만 열어줍니다. 나는 이 정도야 라고 생각하면 그 이상의 기회가 와도 눈에 안 들어오거든요. 반대로 나는 할 수 있고 나는 될 사람이야 라고 믿으면 같은 상황에서도 기회가 보이기 시작해요. 심리학에서 이걸 확증 편향이라고 하는데요.
1: 네.
0: 내가 믿는 것을 뒷받침하는 증거만 눈에 들어온다라는 현상이에요. 긍정적 믿음을 가지면 긍정적 근거들이 보이고 그게 또 행동을 만들고 행동의 결과를 만들어요. 즉 여러분이 믿는 만큼 세상은 정말로 딱 그만큼 길을 열어준다라는 거죠.
1: 예, 저도 오늘부터 저 생각의 해석을 좀 바꿔 봐야겠네요.
0: 맞아요. 인생의 이런 주도권을 되찾고 싶다면요. 이 환경 바꾸기 전에 이렇게 해석의 틀을 바꿔야 합니다. 우리는 너무 오랫동안 바깥을 바꾸려고 애써왔거든요.
1: 예.
0: 근데 진짜 변화는 언제나 이 안에서 시작이 돼요. 오늘부터 딱 한 가지만 바꿔보세요. 안 돼 라는 말 대신 아직 방법을 모를 뿐이야 라고 말하는 거. 어쩌면 여러분의 가장 좋은 날은 아직 오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이 여러분 삶의 작은 변화의 씨앗이 되길 바라겠습니다.
1: 네, 알겠습니다. 오늘 이야기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0: 네, 감사합니다.
1: 만사소통 홍코치가 간다. 홍순아 대표였습니다. 뜨거운 감자의 노래 이어드리죠. 고백.

0: 장애기에서 주목받고 있는 문화예술인과 문화현장을 소개해드립니다. 현장 스케치 이혜리 리포터와 함께하죠. 어서 오십시오.
1: 네, 안녕하세요.
0: 오늘은 어떤 현장으로 가볼까요?
1: 네, 그 자신만의 목소리로 세상과 소통하는 장애예술인들을 오늘 이제 소개하려고 하는데요. 네네. 특별히 그 태평양을 건너서 미국에서 날아온 그 아름다운 목소리의 주인공을 이제 제가 소개하려고 합니다. 네네. 그 휠체어 보컬리스트 배주은 씨인데요. 이 배주은 씨는 휠체어를 타고 노래를 부르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과 또 감동을 전하고 있습니다. 네. 이 배주은 씨는 미국에서 많은 무대를 서봤지만 한국에 와서 이렇게 무대에도 서게 돼서 영광이다라면서 이렇게 눈을 또 반짝이기도 했는데요. 서울의 한 공연장에서 배주은 씨와 만나서 얘기를 해봤습니다. 배주은 씨 만나보시죠.
2: 네네, 안녕하세요. 저는 배주은이라고 합니다. 저는 미국에서 많이 노래도 부르고 이렇게 무대에 서보기는 했는데 그래도 한국에 와서 이렇게 이런 의미가 있는 무대에서 설 수 있는 게 진짜 뜻깊고 영광이었어요. 네. 저는 이렇게 장애인으로서 이런 뮤지컬 탤런트 사람들한테 보여줄 수 있고 장애인들이 할 수 있는 걸 이렇게 사람들한테 보여줄 수 있는 그런 뜻인 것 같아요. 네. 되게 감사하고 그게 제일 큰 프라이드라고 생각해요. 그냥 부르는 것 같아요. 그래도 이렇게 어떤 가수하고 똑같이 이렇게 부르고 싶다 이렇게 그런 마음도 있지만 그래도 그냥 제가 할 수 있는 만큼 노력하고 제 선생님이 목소리가 이렇게 맑기는 맑은데 그래도 이렇게 좀 depth를 이렇게 배워야 된다고 그래서 그걸 지금 노력하고 있어요. 좀 깊은 소리를 내고 싶어요. 네.
0: 배주은 씨가 그 당당하게 자신의 가능성을 증명해낸 무대였군요. 네. 그날 어떤 노래들을 불렀는지도 궁금합니다.
1: 네, 그 선곡 라인업이 약간 그 배주은 씨다웠다라는 이런 느낌을 또 표현할 수가 있었는데요. 그 첫 곡은 그 어릴 때부터 가장 즐겨 불렸던 익숙한 곡이었습니다. 그 영화 사운드 오브 뮤직의 삽입곡을 또 부르기도 했고요. 또 두 번째 곡이 그 배주은 씨가 제일 좋아하는 뮤지컬 그 레미제라블의 On My One이라는 이 노래를 또 불렀습니다. 네. 그래서 이 곡들을 고른 이유를 물어보니까 노래에 등장하는 캐릭터들과 가사가 본인의 그런 마음에 깊이 닿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또 설명 하기도 했는데요. 그렇다면 그 배준 씨가 부르는 그 사운드 오브 뮤직 또 어떤 느낌일지 함께 들어보시죠.

0: 약간 그 알프스에 와 있는 듯한 느낌. 네.
1: 맑고 되게.
0: 그렇죠. 예. 뮤지컬 곡부터 대중적인 명곡까지 소화할 수 있는 스펙트럼이 정말 넓은 보컬리스트군요.
1: 네.
0: 그 가사를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점에서 배지훈 씨가 음악을 대한 어떤 진정성도 느껴지고요.
1: 네.
0: 근데 배지훈 씨는 언제부터 이렇게 음악인의 길을 걷게 된 겁니까? 혹시 뭐 타고난 재능이 있었을까요?
1: 네, 그 배지훈 씨 말로는 어릴 때부터 노래 부르는 것 자체를 엄청 좋아했다고 해요. 알고 보니까 그 부모님의 그런 음악적 DNA를
0: 부모님이 음악하셨구나.
1: 네, 듬뿍 물려받았더라고요.
0: 네네네.
1: 아버지가 우선 노래를 굉장히 잘한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또 어머니는 음악을 따로 배운 적이 없는데도 작곡을 할 정도로
0: 네, 그렇구나.
1: 이런 감각이 또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배준 씨가 이런 부모님의 그런 음악적인 재능을 그대로 물려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배준 씨가 본격적으로 그 노래 레슨을 받기 시작한 계기가 있어요. 원래는 그 음악가가 되기 위해서가 아니라 운동을 목적으로 이렇게 노래를 시작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배준 씨가 가지고 있는 그 장애 특성상 호흡이 조금 약한 편이거든요.
0: 그래서
1: 예. 몸을 조금이라도 더 움직이고 또 호흡이 약해지고 작아지는 걸 막기 위해서 일종의 재활 운동이면서 예방책으로 이렇게 성악 레슨을 시작하게 된 겁니다. 그때 그 배준 씨를 지도하던 보컬 선생님이 이 배준 씨의 그 가능성을 본 거예요. 그래서 나랑 같이 무대에서 한번 듀엣으로 노래해보지 않을래? 라고 이렇게 제안을 하게 됐고 그렇게 한 10살, 11살 때부터 처음으로 많은 사람들 앞에서 노래를 부르게 됐다고 합니다.
0: 그러니까 호흡을 유지하기 위해 시작한 운동이 인생의 터닝 포인트가 돼서 이제 무대까지 이끌어준 거군요.
1: 맞습니다.
0: 위기를 기회로 바꾼 아름다운 시작이네요.
1: 네, 그 첫 무대 이후로 다양한 그런 콩쿠르나 또 대회 나가서 입상도 하게 됐고요. 또 미국의 여러 페스티벌과 또는 뭐 자선기금 모금 행사에 초청을 받으면서 본격적으로 보컬리스트의 길을 걷게 된 거죠.
0: 네.
1: 그래서 노래를 부를 때 가장 큰 그런 프라이드 이런 자부심을 느낀다고 고백을 했는데요. 그렇다면 그 배준 씨의 노래를 들은 관객들의 반응 함께 해보겠습니다.
0: 네.
2: 너무 아름다웠어요. 오늘 또 마침 이 자리에서 그걸 볼 수 있는 게 너무 행복했어요. 그리고 너무 맑고 정말 맑은 친구구나. 갖고 있는 저 그거 성량 있죠. 예. 그것도 너무 아름답다. 우리 소리가 악기라는 그 말, 저 목소리가 그런 걸 갖다 더 많이 느낄 수 있었어요. 저렇게 잘할 수 있는 걸 갖다 같이 이렇게 느낄 수 있다는 거. 그리고 사실은 그 장애라는 그런 것들이 우리가 선입견을 갖고 있는 거. 저는 그게 참 싫거든요. 그런데 저러면서 그걸 갖다가 스스로 털어낼 수 있는 그런 좋은 기회고, 그리고 또 그렇게 많은 분들이 갖고 있는 순수함 같은 거 더 많이 보게 됐는데 또 아름다움을 보게 돼서 너무 좋았어요.
3: 시원시원하고 굉장히 목소리가 좋네요. 노래를 잘하는 것 같아요. 어쨌든 간에 자기가 얼마만큼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느냐에 따라서 그 경쟁이 도달할 수 있다고 난 생각해요. 노력이 있었겠죠.
0: 네, 배준 씨의 노래와 음악을 통해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전해주고 있군요.
1: 네, 보통 이제 많은 사람들이 고음이 잘 올라간다, 음색이 예쁘다 뭐 이런 말을 들으면 좀 좋아하잖아요. 그런데 배준 씨는 호흡이 좋아졌다, 숨이 길어졌다라는 이런 칭찬을 들을 때 아주 날아갈 듯이 기쁘대요.
0: 네.
1: 그 근위양증 장애가 있거든요. 그래서 휠체어에 앉아서 늘 노래를 부르지만 그 노래를 부를 때마다 좀 호흡이 힘들긴 한데
0: 그렇겠다.
1: 이렇게 노래를 부르면서 또 이런 부분들을 또 노력으로 또 극복해 나가고 있는 또 증거들을 또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요즘 그 배준 씨 그 특유의 맑고 깨끗한 톤에 대해서 깊이 있는 그런 울림과 깊은 소리를 내기 위해서 그 아리아 같은 곡들도 연습을 하고 있다고 해요.
0: 네.
1: 그래서 배준 씨는 관객들에게 단순한 이런 멜로디를 전달하는 것을 넘어서 마음을 울리는 그런 메시지를 주고 싶다라는 또 이야기를 들을 수가 있었습니다.
0: 네.
1: 이번에는 그 배준 씨의 또 다른 곡을 제가 준비를 했는데요. 레미제라블의 On My Own 함께 들어보시죠.
0: 예.

0: 네. 휠체어 보컬리스트 배주은 씨, 앞으로의 행보나 계획은 어떻게 됩니까?
1: 네. 음악 활동도 계속 하겠지만요. 당분간은 또 다른 도전을 준비하고 있더라고요. 그 한국어로 된 소설을 영어로 번역하는 그런 작업을 받게 돼서 그것도 할 예정이고, 또 본인만의 글을 쓰는 그런 작가로서의 준비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대학원 진학도 계획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음악이나 번역, 문학까지 정말 다재다능한 그런 청년이었는데요. 특히나 그 배준 씨가 관객들에게 바라는 건 마음과 마음이 닿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듣는 분들이 슬픔이든 행복이든 배준 씨의 노래를 통해서 온전히 그 마음을 느끼고 교감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바람도 이야기를 했는데요. 배준 씨 만나보시죠.
2: 이제는 1년 동안 제가 한국말로 된 소설을 번역하기로 했어요. 그래서 그거 잘 마무리하고 싶고, 그리고 제가 글도 써서 지금은 그 번역하고 제가 쓰는 책도 좀 써보고, 또 1년이 지나서 대학원 한번 하려고 그래요. 저는 미국에서도 계속 뮤지컬 곡도 더 부를 수 있으면은 되게 재밌을 것 같아요. 제 노래를 들으면서 마음을 닿았으면 좋겠어요.
3: 네. 마음이 이렇게 닿았으면.
2: 네. 그리고 제가 노래를 부르면서 그냥 뭐를 느꼈으면 좋겠어요. 저는 노래를 들을 때 음악을 이렇게 듣는 게 아니고 그 멜로디만 듣는 게 아니고 저는 가사를 되게 중요하게 생각해요. 가사하고 뭐 이렇게 피아노나 그럴 때는 이렇게 feeling이 너무 이렇게 중요하게 생각해요. 그래서 무슨 뜻을 전하고 싶은지. 네, 그래서 뭐를 느꼈으면 좋겠어요. 뭐 슬픈 건지 행복함인지.
0: 네.
1: 네. 네. 희망을 노래하는 휠체어 보컬리스트 배준 씨의 그런 삶과 음악 이야기 함께 해봤는데요. 네. 배준 씨의 밝은 음색과 또 깊은 호흡처럼 우리 사회의 그런 장애 인식과도 인프라도 한 걸음 더 깊어지고 넓어지길 기대해 보겠습니다.
0: 네. 현장 스케치 이혜리 리포터와 함께 했습니다. 고맙습니다.
1: 네. 고맙습니다.
0: 신효범이 부르는 난 널 사랑해. 오늘 끝곡으로 전해지면서 저도 인사드리죠. 지금까지 진행의 아나운서 장웅이었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잠시 후 2시를 알려드립니다. KBS 3라디오 사랑의 소리 방송입니다. HLKC

안녕하세요. 이지연입니다. 예로부터 무병장수는 최고의 복으로 여겨왔습니다. 그러다 보니 얼마 전까지만 해도 무병장수를 위한 저속 노화가 우리 현대인들의 화두가 됐죠. 물론 그냥 장수보다는 무병장수가 낫고 가속 노화보다는 저속 노화가 낫지만 요즘은 그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무병장수, 저속 노화에 이어 어떻게 행복하게 나이 들어갈 것인가, 이른바 행복 노화가 초고령 사회를 사는 우리 모두의 과제가 됐습니다. 93세의 현역 의사이자 뇌과학자, 정신의학자인 이시영 박사는 최근 출간한 책에서 이런 행복 노화에 대한 생각을 밝히셨더군요. 우선 이시영 박사 자신이 93세에도 이렇게 활발하게 활동하시는 참 놀라운 노년의 모습을 보여주고 계신데요. 행복 노화는 건강과 장수, 경제적 여유, 인간관계와 사회성이라는 다섯 가지 핵심 조건에 달려있다고 합니다. 노화의 방향은 평소 생활 습관과 환경, 마음가짐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달라지잖아요. 우리 모두 행복 노화를 지향하면서 생애 마지막 순간까지 품위와 의미를 잃지 않는 삶을 살아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출발 멋진 인생 이지연입니다. 오늘은 우리 가요에 얽힌 재미난 뒷얘기와 함께 그 가요를 들어보는 이헌석의 가요탐구에 이어서 한국노인의 전화 김효정 과장과 함께하는 노인문제상담 준비되어 있습니다. 윤한기예요. 나는 행복합니다.

0: 여러분은 지금 출발 멋진 인생 이지연입니다를 듣고 계십니다.
1: 이현석의 가요탐구 시간입니다. 음악평론가 이현석 씨 모시고 우리 가요를 낀 여러 가지 재미난 이야기도 듣고 노래 들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2: 안녕하세요.
1: 오늘은 또 어떤 노래 어떤 얘기가 준비되어 있을까요?
2: 네, 지난주에 이어서 네. 오늘도 황당 방송 금지곡 세 곡 가지고 왔습니다.
1: 아, 이 황당 방송 금지곡은 네. 계속 시리즈로 해도 네. 재밌을 것 그러니까요. 같아요.
2: 네, 네. 금지곡이 뭐 거의 1000곡이 넘었으니까요. 네, 네. 1970년대 후반에만 745곡이었는데 네. 그때만 금지시킨 게 아니거든요.
1: 그러니까
2: 80년대, 90년대 네. 지금도 금지곡이 있습니다. 방송 금지곡이. 그런데 지금은 정치적인 이유로 금지되는 경우보다는 네. 정말 금지될 사유가 있는 거, 네. 표절 네. 이런 건 금지돼야죠.
1: 네.
2: 그리고 정말 가사가 뭐 말 그대로 퇴폐적이거나 선정성이 있을 때 네. 금지가 네. 되거든요.
1: 네. 네.
2: 그렇지만 과거에는 그런 것보다는 네.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네. 걸면 귀걸이. 이제 그 심의하는 분들의 어떤 자기들만의 잣대로 모든 걸 재단하던 네. 그런 시절이었기 때문에 조금 어처구니 없는 금지곡들이 많이 이렇게 나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1: 그래서 오늘의 주제가 황당 방송 금지곡 스페셜 2입니다. 자, 오늘 그러면은 세 곡. 먼저 첫 번째 곡은 어떤 노래예요?
2: 네. 들국화의 노래입니다.
1: 네.
2: 아침이 밝아올 때까지.
1: 네.
2: 1985년 노래고요. 뭐 들국화 1집 우리 가요세 남을 불멸의 명반으로 꼽히는데요.
1: 네.
2: 그러니까 모든 평론가들이 인정하는 정말 독보적인 명반입니다. 그래서 네, 네. 평론가들이 꼽는 음반 100장 뭐 음반 몇 장 이렇게 순위를 매기면 항상 1위를 뭐 아. 차지해오고 있는 들국화 네. 1집. 행진, 그것만인 내 세상, 사랑일 뿐이야,
1: 네.
2: 뭐 세계로 가는 기차, 뭐 수록된 곡이 건전가요 빼놓고는 그 당시에 이제 건전가요가 한 곡씩 들어가야 되는 그런 시절이 있었으니까요.
1: 네, 네.
2: 건전가요 빼놓고는 다 히트했다 할 정도로 이제 수록곡이 다 좋은 반응을 얻었던 그런 앨범인데요.
1: 네.
2: 근데 이 앨범에도 여러 곡이 금지가 됐습니다.
1: 아.
2: 이 시간에 소개를 해드렸던 행진 네. 그것만이 내 세상도 금지곡이었고요. 또 오늘 소개해드리는 곡 아침이 밝아올 때까지도 금지곡이었다고 합니다.
1: 네.
2: 근데 여러 가지 그 문제 중에 일단 전인권 씨의 창법에 대한 지적이 있었고요.
1: 네.
2: 그리고 이 곡 같은 경우는 가사에 기나긴 하루 지나고가 나오는데
1: 네.
2: 당시 심의위원들이 왜 하루가 기냐. 그런 이유로 문제를 제기했고 결국 방송 금지 판정을 내렸다고 합니다.
1: 네, 네.
2: 그래서 몇 년 전에 그 KBS 불의의 명곡에 나와서 직접 전인권 씨가 금지된 네. 사연들 이야기하면서
1: 네.
2: 그때도 황당했지만 지금 내가 얘기하니까 더 황당하네요. 그러면서 네. 또 웃었던 적이 있는데요.
1: 네.
2: 정말 말도 안 되는 이유로 그렇게 또 금지가 됐었습니다.
1: 그러니까 왜 하루가 기냐로 시작해서 네. 금지곡이 됐는데 오늘의 공허를 메우지 못해 또 내일로 미뤄야겠네. 기나긴 하루 지나고 대지 위에 어둠이.

0: 오늘의 끝남을 말해주는데 이런 가사들, 이런 가사에서 하루가 길다는 게 문제가 됐었어요.
1: 그렇습니다. 네네. 근데 이 곡이 사실 내면의 고독, 삶의 무게를 네. 담담하게 그려낸 그런 곡이거든요. 네네. 그래서 많은 분들의 공감을 불러일으켰던 그런 곡인데 이런 곡이 또 사실 어처구니 없는 이유로 네. 금지가 됐었습니다. 네, 네. 예전에 들국화 멤버들 중에 특히 전인권 씨가 좀 장발이었어요. 네, 그래서 네. 지상파 방송에도 출연을 잘 못했습니다. 텔레비전에.
0: 출연 금지였어요. 네,
1: 그리고 네, 네. 제가 기억하는 게 나중에 조금 분위기가 좀 좋아졌을 때 이렇게 가까이에서 카메라를 비치지 않고 저 멀리서 가수가 나왔는데 가수의 노래를 듣는데 한참 몇십 미터 떨어진 데서 화면을 이렇게 보여주는 네네. 카메라를 비추는 걸 또 방송에 내보내곤 했었거든요.
0: 네네.
1: 근데 그때 그 PD님은 굉장한 용기로 그걸 또 한 거라고 하더라고요.
0: 네.
1: 그러니까 아무도 출연시키지 않는데 내가 그렇게 해서라도 들국화를 불러서 좀 노래를 들어봐야겠다 네. 해서 이제 출연을 시켰고 또 팬들이 또 거기에 환호를 한 적도 있습니다.
0: 지금 이 가사를 다시 읽어봐도 사회 비판이나 선정성은 물론이고 특별히 문제 삼을 만한 내용이 없거든요.
1: 그럼요.
0: 오히려 하루를 살아낸 사람의 피로라든가 공허함 또 내일을 향한 희망 이런 걸 담담한 글로 표현한 시 같다는 느낌이 드는데
1: 그렇습니다.
0: 이게 왜 하루가 길다는 것 때문에 이렇게 금지곡을 만들었을까. 근데 정말 좋은 노래는 결국 시대를 넘어서 살아남는 법이잖아요.
1: 그렇습니다. 예. 이 곡이 가지고 있는 메시지는 결국은 네. 희망이거든요.
0: 네.
1: 궁극적으로는 우리를 위로하고 또 우리에게 밝은 내일을 이렇게 기대하게 하는 그런 내용인데
0: 네.
1: 그런 메시지가 결국은 이제 통해서 예, 지금까지도 사랑을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0: 네, 네.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황당한 방송 금지곡 소개해드리고 있는데요. 첫 곡은 들국화의 아침이 밝아올 때까지였고요. 두 번째 곡은 어떤 노래인가요?
1: 네, 이 곡은 금지곡이었어요 하고 의외인데요라고 말씀하신 분들도 많을 것 같은데 왜냐하면 네. 노래를 부른 가수들이 당대 하이틴 스타 들이었거든요.
0: 네.
1: 하이틴 스타들은 무슨 문제될 노래를 부를 리가 없기 때문에
0: 네, 네.
1: 이제 뭐가 문제냐 싶은데 손지창, 김민종이 결성했던 프로젝트 그룹 더 블루의 너만을 느끼며입니다.
0: 네, 네.
1: 1992년에 발표돼서 큰 사랑을 받았고 당시 가요 순위 프로그램에서 1위도 기록했던 곡이에요.
0: 네.
1: 그래서 막 폭발적인 인기를 누리고 있는데 느닷없이 또 방송 금지를 당하는 수모랄 걸 순환에 당하기도 했습니다.
0: 그런데
1: 네. 그때 이유는 이 곡이 원래 광고의 배경음악으로 쓰였었던 곡이래요.
0: 네.
1: 그러니까 광고 때문에 만든 곡이라고도 할 수가 있겠는데
0: 네.
1: 그래서 이 노래를 들으면 그 광고의 상품이 생각난다는 이유로
0: 아.
1: 방송 금지가 됐다고 합니다.
0: 이게 먼저 CM성의 폭발적인 반응을 얻으니까 정식 듀오로 이제 출발한 게 아니에요.
1: 이거를 이제
0: 해서
1: 노래로 발표를 했는데
0: 광고가 떠오른다 안 된다.
1: 그러니까 이거야말로 정말 황당한 얘기입니다.
0: 제가 지금 기억이 나는데 그 당시에 헌칠한 두 하이틴 스타가 노래를 하니까
1: 네네.
0: 안구가 정화된다는 말까지 나오고 그랬거든요.
1: 그렇습니다.
0: 네네.
1: 당대에 정말 인기 배우 미남 배우들이었던 네. 또 만능 엔터테이너였던 손지창, 김민종이었는데요. 그런데 네. 사실 뭐 물론 이 노래가 광고에 쓰였기 때문에 노래를 부르면 생각은 네. 나겠죠. 떠올려지죠.
0: 네네. 그럼요.
1: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그걸 금지곡을 이렇게 한다는
0: 그 얘기하니까 저 갑자기 12시에 만나요 뭐뭐뭐 했던
1: 네네.
0: 그냥 그런 노래는 아주 우리 머릿속에 아주 각인이 돼 있잖아요.
1: 그렇습니다.
0: 근데 그거 때문에 금지곡 시킨다는 네, 게
1: 그것 때문에 그 아이스크림을 사 먹느냐? 아, 물론 영향은 있겠죠.
0: 네네.
1: 근데 그렇다고 해서 그걸 금지곡까지 이렇게 만든 거는 조금 예.
0: 실제 가사를 들여다보면은 이미 멀어져가는 사랑을 붙잡고 있는 사람의 감정이 담겨 있잖아요.
1: 그렇습니다.
0: 힘없이 뒤돌아가지만 널 잊을 수는 없을 거야. 서로가 원한 건 아니었잖아. 이 노래의 정서는 아무래도 설렘보다 아쉬움에 가까운 그런 사랑의 노래인데 그냥 단지 CM송이었기 때문에 안 된다.
1: 네.
0: 네네.
1: 이 노래가 사실 그 당대의 청춘들의 마음을 대변하는
0: 네네.
1: 그런 노래였습니다.
0: 네네.
1: 그래서 이 노래를 들으면 지금도 그때 그 시절이 떠올리는 분들이 많습니다.
0: 네.
1: 그만큼 이제

0: 그 시대를 대표하는 그런 명곡으로 자리매김을 했고요.
1: 네.
0: 그래서 그 모든 음악이 그런 것 같아요. 그 노래를 들으면 딱 어떤 그 시대로 잠깐 타임머신을 타고 돌아가게 해주는 거죠.
1: 네. 네.
0: 그때 그 가수 생각도 할 수 있지만 뭐 그때 나만의 어떤 추억이 있으면
1: 네.
0: 자연스럽게 떠올려지고 그러는 건데, 그러니까 그 시대의 공기와 감정을 담고 있는 그런 명곡이라고 하겠고요.
1: 네.
0: 그리고 이 곡이 굉장히 경쾌하고
1: 네.
0: 또 들으면 기분이 좀 좋아지는 곡이거든요.
1: 네, 네.
0: 가사는 조금 그렇지만
1: 네.
0: 원래 이제 또 게다가 그 미남 가수들이 이렇게 노래를 불러주니까
1: 네.
0: 아, 기분 좋은 생각을 하면서 예, 부담 없이 듣기에 또 좋은 곡이고, 그 당시로는 또 굉장히 세련된 사운드의
1: 네.
0: 곡이기도 했습니다.
1: 그러니까 이제 비교적 도입부는 차분하게 시작을 했는데 후렴으로 갈수록 리듬이 살아나면서 김민종 씨가 더 리듬을 타면서 댄스 느낌을
0: 네,
1: 살렸던
0: 네,
1: 것
0: 그렇습니다.
1: 같아요. 네.
0: 두 사람 다 뭐 댄스 가수는 아니었기 때문에
1: 네.
0: 율동이
1: 네.
0: 이제 댄스 가수 같지는 않았지만 또 김민종 씨가 조금 더 열심히
1: 네.
0: 예, 안무를 했던 것 같습니다.
1: 그 당시에 손지창 씨가 드라마와 CF를 휩쓸던 청춘 스타였거든요.
0: 네, 네.
1: 심지어 저는 손지창 씨하고 신문 광고도 함께 찍었었어요.
0: 아,
1: 그러니까 정말 뭐 TV, CF뿐만 아니라 라디오 CM, 그다음에 신문 광고까지 거의 휩쓸었었거든요.
0: 네,
1: 네.
0: 손지창 씨는 뭐 브라운관
1: 그러니까 네.
0: TV 드라마에서 많이 활약을 했고, 김민종
1: 네.
0: 씨는 사실 뭐 배우로도 활약을 했지만 가수로도
1: 네.
0: 큰 성공을 거뒀죠.
1: 네, 네.
0: 뭐 두 사람 다 솔로 앨범을 냈지만 김민종 씨는 뭐 히트곡이 많습니다.
1: 네, 네.
0: 연타석 홈런을 치기도 했던
1: 네.
0: 그런 가수이고요.
1: 네.
0: 그래서 2009년에 더 블루가 14년 만에 재결합했을 때 또 팬들이
1: 아.
0: 굉장히 열광했었고
1: 네, 네.
0: 재결합하고 첫 무대에서 불렀던 노래도 너만을 느끼며
1: 네.
0: 이 곡이었다고 해요.
1: 그러니까 지금 이제 1990년대 자체를 추억하게 만드는 노래인데, 첫사랑, 뭐 학창 시절, 카세트 테이프,
0: 네.
1: 그리고 삐삐,
0: 네.
1: 그리고 공중전화 연결해서 네. 서로 사랑을 속삭였던 그 추억을 떠올리게 하는 노래이기도 하잖아요.
0: 이때 아마도 그 학창 시절을 보낸 사람들은
1: 네.
0: 정말 많은 추억들이 떠올려질 것 같아요.
1: 네, 네. 네.
0: 뭐 심지어는 학교 앞에 떡볶이집이 떠올릴 수도 있고,
1: 그럼요.
0: 자주 가던 문방구가 떠올려질 수도 있고,
1: 네네.
0: 좋아했던 교회 오빠가 떠올려질 수도 있고.
1: 그러니까 1990년대 초반에 그 설렘이라든가 하이틴 스타 문화라든가 청춘 드라마 감성, 그리고 순수한 사랑을 믿던 그런 시절이잖아요. 그 순수함 그런 것이 오롯이 떠오르는 그런 노래이기도 해요.
0: 네네.
1: 가사를 보니까 네가 나이기를 바랐던 것만큼 많은 것을 원하지는 않아. 알 수 없는 이 아쉬움들은 그리움의 마음일 뿐, 이렇게 시작하는 노래잖아요. 자, 그러면은 들국화의 아침이 밝아올 때까지, 그리고 더 블루의 너만을 느끼며 들어보겠습니다.

0: 이현석의 가요탐구 오늘은 황당 방송 금지곡 소개해드리고 있는데요. 자 마지막 한 곡은 또 어떤 노래인가요?
1: 네 이번에는 임창정의 대표 발라드입니다.
0: 네
1: 소주 한 잔입니다.
0: 근데 이게 왜 금지곡이에요?
1: 네. 제목 때문이죠. 예. 아. 특정 주류를 연상시킨다.
0: 네.
1: 음주를 미화할 수 있다는 이유로 이제 수정 권고
0: 네.
1: 또는 이제 방송 제한. 의견을 냈고 그래서 네. 결국은 이제 일부 방송에선 금지가 되기도 했었다고 합니다.
0: 네.
1: 근데 이 곡이야말로 세대를 불문하고 정말 많은 분들이 좋아하는 곡이거든요.
0: 네, 네.
1: 또 노래방에서도 이 곡이 2003년에 발표됐는데 지금까지도 노래방 차트 상위권에 랭크되어 있을 정도로
0: 네, 네.
1: 많은 분들이 또 애창하는 그런 곡이기도 합니다.
0: 네. 직접 작사에 또 참여를 했었다면서요.
1: 네네. 네. 원래 전문 작사가가 작사를 해주기로 했는데 네. 스튜디오도 잡아놓고 다 했는데 작사가가 아직 완성을 못하는 바람에
0: 네.
1: 임창정 씨가 녹음실로 가는 차 안에서 즉석으로 작사를 했다고 합니다.
0: 정말? 그럼 작사가는 어떤 내용의 글을 쓰려고 했는지 모르지만 임창정 씨가 그 짧은 시간에 녹음실로 향하는 그 짧은 시간에 정말 감각적인 가사를 만들었네요.
1: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뭐 누구나 한 번쯤 느껴봤을 것 같은 이별의 감정을 솔직하게 그려내고 네. 있습니다.
0: 네.
1: 그래서 제 멜로디와 잘 어우러지면서 이제 사랑을 받았는데 이걸 보고 이제 작곡가는 약간 타박을 했대요. 아, 이게 무슨 가사냐 이렇게 했대는데
0: 네.
1: 모르긴 몰라도 이 곡이 히트한 데에는 가사의 역할이 또 컸다고 생각이 듭니다.
0: 그때 음반 시장이 상당히 침체기였거든요. 근데 이 노래가 너무 대성공을 거두니까 아, 네. 음반 시장에 새로운 활기를 불어넣어줬다. 네. 칭찬받은 노래예요.
1: 네. 가요 차트를 뭐 휩쓸다시피 했던
0: 네네.
1: 그런 명곡이 되겠습니다.
0: 네.
1: 근데 이 곡에서 사실 술이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0: 네. 네.
1: 노래의 핵심은 뭐 이별이기 때문인데요.
0: 네네.
1: 그러니까 가사를 살펴보면 뭐 술을 권하거나 뭐 술을 즐긴다는 내용도 없습니다.
0: 네. 네네.
1: 오히려 사랑하는 사람을 떠나보낸 뒤 견딜 수 없는 어떤 상실감, 허탈함,
0: 네.
1: 아픔 이런 것들을 노래한 곡입니다.
0: 그러니까 술은 단지 그 감정을 드러내기 위한 장치일 뿐이었잖아요.
1: 네. 그렇습니다. 그 이렇게 노래를 듣다 보면 내 속마음을 막 대신하는 것 같기도 하고 또
0: 네.
1: 누군가 그 이별의 아픔을 내 앞에서 이렇게 털어놓는 것 같은 그걸
0: 네.
1: 듣고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주기 때문에 더 많은 분들이 공감을 했던 것 같습니다.
0: 네, 가사를 보면 무슨 화려한 비유라든가 이런 것도 없고 그리고 좀 시적인 그런 수사도 많지가 않고 그 실제로 술집 한 구석에서

0: 누군가 아 하면서 털어놓는 이야기를 네네. 듣는 것 같은 그런 기분이잖아요.
1: 그렇습니다. 네. 또 넋두리 하는 것 같기도 네네. 하고요. 네, 이 노래를 정말 임창정 씨가 혼을 담아서 노래했던 것 같아요.
0: 네네.
1: 임창정의 보컬이 굉장히 돋보이는 곡이고 뭐 기교적인 게 아니라 네. 정말 진심을 담아서 네. 이제 감정을 잘 표현했기 때문에 대중들에게 그게 그대로 전달이 됐던 것 같습니다.
0: 더더군다나 임창정 씨가 힘을 빼고 말하듯 노래를 하잖아요.
1: 네.
0: 거기서 그렇습니다. 많은 분들이 매료된 것 같아요.
1: 네. 네. 그러니까 이게 끝까지 뭐 막 너무 과도하게 네. 뭐 쥐어 짠다거나 네. 예, 뭘 강요한다든가 그러지 않습니다.
0: 네, 네.
1: 절규하기보다는 뭔가 절제하려는 네. 감정이 느껴지고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더 슬프기도 합니다.
0: 맞아요. 그래서 정말 목이 잠긴 듯한 그런 음색에다가 그리고 또 울음을 꾹 참는 듯한 그런 호흡 같은 거 이런 네네. 것들이 노래를 들었는데 다 그게 느껴지잖아요. 네.
1: 그래서 이 곡을 사랑하는 사람과 헤어진 다음에 들으면 예, 울컥하게 되죠.
0: 네네.
1: 눈물을 흘리게 되는 네. 눈물의 샘을 자극하는 그런 곡이기도 합니다.
0: 우리 그 남자분들 실제로 힘든 친구가 있으면 야 소주나 한잔 하자 네. 이런 얘기 하잖아요.
1: 그냥 버릇처럼 뭐 식사 한번 같이 해요 하는 네. 것처럼 어른들은 어 뭐 언제 소주 한잔 하지.
0: 네. 네.
1: 뭐 언제 뭐 맥주 한잔 하지. 언제 위스키 한잔 하지.
0: 언제 와인 한잔 하지. 이러지 않잖아요.
1: 소주 한잔 하지. 그러니까 이게 사실 소주가 중요한 게 아니라
0: 네, 네.
1: 예, 우리 그냥 마음을 터놓고 한번 좋은 만남을 가져보자. 네. 소통을 하자. 그런 의미죠.
0: 임창정 씨는 정말 배우면 배우 가수면 가수 모두 성공적으로 해낸 완전 만능
1: 그렇습니다.
0: 엔터테이너예요.
1: 네, 멀티 네, 네. 엔터테이너고요.
0: 네.
1: 텔레비전 드라마 영화
0: 네.
1: 또 이제 가수로서도 아마 처음에 본인도 예상을 못했다고 해요.
0: 네네.
1: 이렇게 본인이 이렇게 인기 가수가 되고 정상의 가수가 돼서 가요 톱텐 같은 데서 1위 트로피를 들어올릴 줄은 몰랐다.
0: 네.
1: 근데 결국은 임창정 씨가 정말 혼신의 힘을 다해서 열심히 하니까 또 네. 그런 성과들이 있었던 것 같고요. 그리고 네. 사실 고등학교 때부터 습작이지만 작사 작곡을 했다고 합니다.
0: 네,
1: 그러니까
0: 네.
1: 굉장히 기본기가 탄탄한 거죠.
0: 네,
1: 오랫동안
0: 네.
1: 내공을 쌓아왔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또 그러면서도 끊임없이 이렇게 도전하고 또 연습하고 공부하고 이랬기 때문에
0: 네.
1: 또 이렇게 롱런을 하지 않나 싶습니다.
0: 네, 황당 방송 금지곡 오늘 끝곡입니다. 임창정의 소주 한 잔 들어보고요. 이현석 씨는 또 다음 주에 모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감사합니다.

0: 당신의 인생을 응원합니다. 브라보 유어 라이프 출발. 멋진 인생 이지연입니다. 김효정 과장의 노인 문제 상담으로 이어집니다. 노년기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문제들을 함께 고민도 나누고 대안도 생각해보는 시간. 오늘도 한국노인의 전화에 김효정 과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1: 안녕하세요.
0: 우리 과장님 요즘 시장에서 강의도 하신다고요?
1: 얼마 전에 경동시장 다녀왔거든요.
0: 네네.
1: 거기 어르신들께 안마봉사해 주시는 분들이 계셔서 그분들께 노인에 대한 강의하고 왔는데
0: 네.
1: 돌아오는 길에 아무래도 시장 구경 조금 봤는데 시장 매력이 아주 푹 빠졌어요.
0: 네네.
1: 물건도 많고 가격도 좋고 또 사람도 많고 하니까 에너지가 네. 넘치더라고요.
0: 네네.
1: 다음에는 일 말고 그냥 구경하러 한번
0: 그러니까.
1: 제대로 가봐야겠다. 이러고
0: 대형마트나 백화점에서 느낄 수 없는 그런 분위기죠.
1: 그렇죠.
0: 그런데 그 시각장애인들이 어르신들 네. 안마봉사하는 현장이었나요?
1: 네, 맞아요. 양녕시장이 같이 있으니까
0: 네.
1: 거기에서 이제 한의원에 오셨던 어르신들께 무료로 안마봉사해 주시는데 그 봉사를 이제 시각장애인 분들이 해 주시더라고요.
0: 네,
1: 그래서
0: 네.
1: 강의를 한다고는 했지만 많이 감동받고 돌아왔습니다.
0: 그러니까 내 몸도 불편하신데
1: 맞아요.
0: 또 이렇게 나누신다고
1: 네.
0: 거기까지 찾아오신 거 아니에요?
1: 그렇죠.
0: 아유, 고맙습니다. 복 받으실 겁니다.
1: 네.
0: 자, 오늘은 어떤 상담 사례 가져오셨어요?
1: 네, 오늘은 딸들과의 관계에 대해서 생각해 보신 할머니 사례하고요.
0: 네.
1: 손녀와 함께 살게 되신 할머니 사례입니다.
0: 네. 그럼 먼저 첫 번째 사연부터 읽어보겠습니다. 서울 강남구에 사시는 72세 여자분의 사연입니다. 저는 올해 나이 72입니다. 남편과 둘이 살고 있고 슬아의 딸만 둘을 두었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저를 보면은 늘 부러워했습니다. 아유, 딸이 둘이라 좋겠네. 나이 들면 딸이 최고야. 특히 아들만 있는 친구들은 저를 보며 부럽다고들 했습니다. 저도 속으로는 그 말이 맞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살아보니 꼭 그렇지만은 않은 것 같습니다. 우리 가족이 서로 사이가 나쁜 것은 아닙니다. 명절이면 같이 만나고 생일이면 연락도 하고 아프다고 하면 걱정도 해줍니다. 그런데 다른 집 모녀들처럼 살갑고 끈끈한 정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친구들을 만나보면 딸하고 둘이 여행을 다녀왔다느니 맛집에 다녀왔다느니 백화점에 같이 가서 쇼핑을 한다느니 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친구는 병원에 갈 때마다 딸이 꼭 함께 가준다고 하고 누구는 딸이 반찬을 해서 가져다 준다고도 합니다. 그런 이야기를 듣고 있으면 괜히 부럽습니다. 우리는 특별한 일이 없으면은 몇 달씩 얼굴을 못 볼 때도 있습니다. 사실 딸들에게 큰 것을 바라는 것은 아닙니다. 돈을 바라는 것도 아니고 매일 찾아오라는 것도 아닙니다. 그저 가끔 엄마 오늘 시간 되면 같이 밥 먹을까요? 엄마 다음에 병원 가실 때는 저랑 같이 가세요 하고 물어봐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평생 부모 역할만 하며 살다 보니 이제는 저도 누군가에게 챙김을 받고 싶은 마음이 생기나 봅니다. 사이가 나쁜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아주 살간 것도 아닌 우리 가족. 가끔은 이런 관계가 맞는 건지 아니면 제가 너무 많은 걸 바라는 건지 모르겠어서 전화를 드렸습니다. 네.
1: 이 댁은 갈등은 없이 지내는 가족이거든요.
0: 네.
1: 근데 저희가 이렇게 상담하다 보면 가족 간에 싸우고 상처 주면서도 막 얽혀있는 그런 가족들도 많으신데
0: 네.
1: 이 댁은 조금 자주적이고 독립적이고 자율적인 삶을 서로 존중하면서 살아오신 댁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에요.
0: 네.
1: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이 어르신께서 젊으셨을 때 일을 하셨다고 해요. 그러다 보니까 딸들을 좀 강인하고 자주적으로 키우려고 노력을 하셨던 것 같고.
0: 독립적으로.
1: 그렇죠.
0: 네네.
1: 딸들도 그거에 또 부응을 해서 열심히 각자의 삶을 살아오신 것 같아요. 지금까지는 괜찮았는데 이제 어르신이 연세가 드시면서 이제 조금 이제 외로움도 느끼시고 하다 보니까 아 다른 집들은 이렇게 사는구나 얘기도 듣고 하다 보니까 이제 좀 그리움이 생기신 것 같다는 생각이에요.
0: 네네.
1: 그래서 어르신도 이제는 아 나도 누군가한테 좀 기대고 싶다. 챙김을 좀 받아보고 싶다 이런 마음이 좀 생기셨던 것 같거든요.
0: 네.
1: 근데 제가 생각할 때는 어르신께서 그런 마음은 있으셔도 지금에 와서 얘기를 하신다는 부분이 따님들에게 부담이 될까 봐 말을 못하겠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세요. 그러니까 네네. 부담이라는 말씀을 참 많이 하시더라고요.
0: 네.
1: 제 생각에는 뭐 오늘 뭐하니 내일 뭐하니 이렇게 하시기보다는 조금 시간 여유를 두고 우리 저기 언제 한번 쇼핑이라도 한번 같이 할까? 다음번에 엄마 병원 갈 때는 같이 가서 진료도 보고 맛있는 것도 좀 같이 먹고 올까? 이렇게 조금 시간 계획을 같이 하시면서 약속을 잡아보시는 거는 어떨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0: 네.
1: 지금 말씀을 안 하시고 그냥 부담이 될까 봐 혼자만 생각을 하시면 서운함만 계속 커지시는 것 같거든요.
0: 네.
1: 너무 서운해하지 마시고 표현을 좀 해보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가져봤고요.
0: 네.
1: 뭐 이 어르신 말씀처럼 거창한 효도를 바라시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그죠? 일상에서의 작은 만남들 이걸 지금부터는 조금 가져보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0: 네네.
1: 왜 그렇게 생각했냐면 그냥 독립적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기에는 몇 달 동안 얼굴을 안 보고 지내는 일도 있다고 하셔서 아 그건 좀 너무 거리가 긴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을 가져봤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조금 약속도 잡아보시고 만남도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또 말씀드린 거는 지금 어르신하고 따님들의 관계 가 서운한 관계가 아니고 좀 담백한 관계인 것 같습니다. 이런 표현을 써드렸더니 어르신 또 좋아하시더라고요.
0: 네, 네. 제가 딸만 둘이잖아요. 저는 이 사연을 읽으면서 저를 반성했어요.

0: 아, 정말요?
1: 왜냐하면 저도 늘 일을 했잖아요. 네. 그리고 그 아이들도 늘 엄마는 일하는 사람. 그렇죠. 그래서 살림 도와주는 이모가 계시고 물론 엄마하고 관계는 있긴 있었죠. 네. 근데 어느 날 우리 이제 막내하고 일본을 갔는데 네. 일본 여행 가서 조카가 같이 갔어요. 네. 남자 조카가 셋이 갔는데 딸아이가 저 팔짱을 껴요. 근데 그게 어색해요. 제가 이제 고백하는 거예요.
0: 어머.
1: 왜냐하면 그렇게 서로 살갑게 막 얼크러지고 설크러지고 안 살았거든요. 딱딱딱딱 그냥
0: 근데 주어진 딸이 채로. 엄마의 팔짱을 꼈는데 어색하셨단 말씀이시죠?
1: 어색하더라고요.
0: 그때 안 해봐서.
1: 안 해봐서. 그 지금 제가 이제 그걸 하나를 말씀드리는 게 이분도 아이들한테 같이 우리 식당에 밥 먹으러 갈까 아니면 백화점 쇼핑 같이 갈까 이 얘기를 못 하시는 게 아이들한테 부담을 줄 것 네, 같아서 맞아요. 그렇잖아요. 제가 지금 아이들한테 물론 아직도 일을 하고 있긴 하지만 네. 그래도 주기적으로 만나려고 노력을 해요.
0: 네.
1: 그리고 SNS에 셋이 같이 모녀가 주고받는 대화를 통해서 이모티콘도 보내고 좋죠. 그런 노력은 하거든요. 그런데
0: 네.
1: 아직도 이렇게 확 껴안고 이걸 못하겠어요. 안 해봐서.
0: 그렇죠.
1: 이분도 안 해보셔도
0: 그럴
1: 돼요.
0: 것 같아요.
1: 그래서 딸들에게 부담 주세요 이제. 네. 그리고 네. 그냥 오히려 어머니가 더 응석을 부려보세요. 그러면 아이들이 화들짝 놀라서 우리 엄마한테 이런 모습이 있구나 하실 것 같아요.
0: 그 사이가 나쁜 관계인 게 아니기 때문에 누구든 한 명이 먼저 표현을 하면 그거에 부응이 될 것 같거든요.
1: 스킨십에 부족해요.
0: 맞아요. 그렇게 물이 들 것 같고 저는 이제 그동안 부담 줄까 봐 표현을 안 하고 있어 이렇게 얘기하실 때 혹시라도 따님들 입장에서는
1: 네.
0: 아, 우리 엄마 원래 잘 사시는 분이야라고 딱 그렇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더 먼저 다가오지 못하는 건 아닐까 그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1: 그러니까 이제까지 그렇게 살지 않았기 때문에 네. 그게 당연한 것처럼
0: 그렇죠.
1: 프로그램이 딱 장착이 돼버린
0: 네, 맞아요.
1: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부터 어머니께서 부담을 좀 주세요.
0: 맞습니다.
1: 그 따님한테 부담 좀 주시면 어때요?
0: 괜찮습니다.
1: 그러니까 이제 네. 자꾸 하시다 보면 반복하시다 보면 익숙해지시거든요.
0: 맞아요.
1: 지금은 어색하셔서 그러신 거예요.
0: 처음이라 네. 그러실 것 같고 몇 번만 해보시면 네. 그때부터는 조금씩 덜 어색해지면서 자연스러워질 것 같습니다.
1: 네. 그리고 이제 엄마도 나이 들어가니까 어쩔 수가 없구나를 털어놓으세요.
0: 맞습니다.
1: 그러면은 따님들도 문을 활짝 열고 우리 그렇죠. 엄마하고 포옹할 것 같아요.
0: 맞아요.
1: 네네. 고백을 했습니다. 노래 한 곡 듣고 노인분들의 상담 이어가겠습니다. 백두산이에요. 애타는 마음.

0: 저는 올해 75이 됐습니다. 남편을 먼저 떠나보낸 지 벌써 5년이 됐군요. 제가 지금 살고 있는 집에는 20년이 넘는 세월의 추억이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크다고 할 수는 없는 집이지만 늘 사람이 있었고 웃음소리가 있었는데 남편이 세상을 떠난 뒤에는 혼자 남게 됐습니다. 처음에는 혼자 사는 게 편하기도 했습니다. 밥도 대충 먹고 TV 보다가 졸기도 하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면 되니까요. 그런데 하루 이틀은 괜찮아도 시간이 지나니 집이 너무 조용하고 썰렁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러던 차에 부산에 사는 둘째 아들의 딸 손녀가 서울에 있는 대학에 합격하게 돼 우리 집에서 같이 살게 됐습니다. 집에 가족이 생긴다는 게 얼마나 반가웠는지 모릅니다. 이제 손녀와 함께 살게 되니 외롭지도 않을 것 같고 밥도 같이 먹고 이런저런 이야기도 나누며 지낼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막상 같이 살아보니 제 생각과는 많이 달랐어요. 요즘 젊은 애들은 원래 그런 건지 제가 시대를 못 따라가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옷은 벗어놓은 채 그대로 걸어놨다가 다음날 다시 입고 나가고 책상 위도 어수선하지만 치우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부모가 경제적 지원을 다 해주고 있어서 돈 아까운 걸 모르는 것 같습니다. 손녀 방에는 옷과 화장품이 많고 택배도 자주 옵니다. 그런 모습을 보면 이해가 안 되다가도 제가 너무 옛날 사람인가 싶기도 합니다. 다행히 공부는 잘하는 것 같습니다. 성적도 좋고 학교 생활도 열심히 하는 것 같습니다. 친구들도 많고 성격도 밝은 편입니다. 저에게도 예의 바르게 대하기는 하지만 사실 제가 바랐던 것은 손녀와 같이 밥도 먹고 학교 이야기며 친구 이야기 등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면서 정을 쌓고 싶은 거였습니다. 그러나 손녀는 학교에 다녀오면 방에 들어가서 컴퓨터 앞에 앉아 공부도 하고 숙제도 하고 놀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제가 아니라 컴퓨터하고만 지내는 것 같습니다. 손녀와 함께 살아도 외로운 건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하면은 손녀와 다정하게 잘 지낼 수 있을지 모르겠어서 전화를 드렸습니다. 전화 잘하셨어요.
1: 아니, 서로 좀 생각과 기대가 달랐지 않았을까? 네. 시작할 때부터.
0: 아니 딱 뭐 손녀는 딱히 무슨 생각이 있지 않았어요.
1: 없었던 것 같아요.
0: 그냥 할머니 맞아요. 집에 와서 나 맞아요. 정말 자유롭게 엄마가 안 도와줘도 할머니가 다 챙겨주시거든.
1: 그렇죠, 그렇죠.
0: 그리고 나 공부 열심히 하고.
1: 그렇죠.
0: 나 방에 들어가서 컴퓨터 하고.
1: 맞아요.
0: 할머니 의식이 없는 거예요.
1: 본인 할 거는 열심히 하잖아요.
0: 하잖아요.
1: 근데 그러니까. 할머니는 네. 아 이제 손녀 오니까 밥도 같이 먹고 얘기도 같이 하고 모두 같이 하고 모두 같이 하고 모두 이렇게 생각을 하셨지만 손녀는 막상 아 학교가 서울인데 할머니 집이 있으니까 할머니 집이 내가 대학생을 하기 위한 그 가까운 곳이구나 이렇게 생각했을 수 있을 것 같거든요.
0: 네.
1: 그리고 요즘 젊은 세대들이 이거는 이제 부정적인 의미로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특성을 얘기를 하면
0: 네.
1: 자기만의 공간을 굉장히 또 중요하게 여기고
0: 네.
1: 그리고 모든 것들이 이제 디지털로 다 이루어지는 세대이기 때문에 컴퓨터 앞에만 앉아 있는 것 같아요라고 얘기를 했지만 그게 공부일 수도 있고요.
0: 그럼요.
1: 그게 또 교류일 수도 있고 여러
0: 그럼요.
1: 가지인 것 같아요.
0: 네.
1: 근데 이제 다만 할머니하고의 이제 그 직접적인 교류가 없음에 우리 할머님이 너무 지금 외롭고 서운하시다는 그런 말씀인 것 같아요.
0: 네, 네.
1: 제 생각에는 조금 기대감을 낮추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또 부담 주면 또 부담스럽다 그럴 수도 있고. 근데 다른 거는 세대 차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지만 생활을 함께 하게 됐으니까 함께 생활하는 거에 따른 규칙 같은 거는 좀 서로 얘기를 나눠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0: 네.
1: 예를 들면 공용 공간은 우리가 조금 잘 치우면서 살자라든가 다 서로 바쁘지만 일주일에 한 번 주말 어느 때쯤 약속 잡아서 그때는 식사를 좀 같이 한번 준비도 하고 식사하는 것까지를 같이 시간을 좀 보냈으면 좋겠다라든가 그런 규칙을 좀 정하신다면 필요치 않은 기대 때문에 서운해하시는 경우는 좀 줄어들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하나는 그 생각도 했어요. 이 손녀가 부산에서 계속 살다가
0: 네.
1: 서울에 왔으니까 아마 구경하고 싶은 곳들도 많지 않을까 해서
0: 네, 네.
1: 아직은 조금 적응기가 필요하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0: 네, 네. 제가 손녀들 만나려면 지금도 화장을 꼭 하고 나가요. 아. 우리 꼬맹이 손녀 만날 때도. 왜냐하면 그 손녀들한테 할머니의 이미지를 그래도 깔끔하게 보이고 그쵸. 싶어서 조심스러운 면이 있거든요. 네. 근데 그러시지 말고 할머니가 그냥 털털하게 야, 나 정말 외롭다. 나 너하고 밥 좀 먹고 싶어. 그쵸? 라고 편하게 털털하게 맞아요. 해보시면 한두 번은 조금 어색하다가도 그다음에 아 우리 할머니하고 나도 그래도 장단을 좀 맞춰드릴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1: 이게 뭐가 딱 허물어지는 시점이 있거든요.
0: 할머니가 한번 느슨하게 한번
1: 거꾸로
0: 네 거꾸로
1: 한번 해보시고
0: 접근해보시고
1: 그리고 제가 마지막에 그 말씀도 드렸어요.
0: 네.
1: 지금은 이렇게 보일지라도 나중에 이 손녀가 나이 들어가면서 아, 나 그때 우리 할머니랑 그렇게 함께 생활했었다라는 그런 추억으로 좋은 추억으로 떠올릴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을
0: 그건 나중에
1: 해봤습니다.
0: 손녀 나이 들어서고 지금 할머니가 외롭잖아요.
1: 안 외로우셔야 되는데 표현하셔야 되겠죠.
0: 그러니까 그렇죠? 털털하게 그냥 아이고야 나 너하고 밥 좀 먹어보자 라든가
1: 네, 너 와서 얼마나 네. 기대했는데 그래. 그러네. 이렇게.
0: 그러니까 그리고 네. 어지럽히는 거는 그거는 본인이 느끼기 전에 안 고쳐지더라고요.
1: 그렇죠.
0: 그러니까 내가 그냥 내 기준을 조금만 바꾸셔야 돼요. 네. 그래 그렇게도 살 수 있는 거구나. 그래야 내 마음이 편하거든요.
1: 네. 기대는 좀 낮추시고 네. 표현은 좀 많이 하시고요.
0: 네. 오늘은 제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왜냐하면 저도 손녀밖에 없어가지고.
1: 네. 네.
0: 자 여러분은 어떤 고민이 있으세요? 언제든지 한국노인의 전화로 전화를 주세요. 서울 303국에 0070입니다. 지금까지 김효정 과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끝 노래는 강수지의 시간 속의 향기 준비했습니다. 일요일 행복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내일 다시 오겠습니다. 다시

0: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1: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2: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잠시 후 3시를 알려드립니다. KBS 3라디오 사랑의 소리 방송입니다. HLKC

0: 안녕하세요. 명사들의 책 읽기 아나운서 윤지영입니다. 시대마다 유행이 있지만 좋은 노래는 세월이 흐를수록 오히려 더 깊어지고 시절마다 찾아와 우리의 추억을 소환해주고 위로해주는데요. 1980년대 수많은 젊은이들의 가슴 속에 새벽기차, 수요일엔 빨간 장미를, 풍선 등을 노래한 그룹 다섯 손가락도 그렇습니다. 40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지만 다섯 손가락의 노래는 인생의 배경음악처럼 여전히 불리워지고 있는데요. 다섯 손가락의 리더 싱어송라이터 이두헌 씨가 최근 에세이 2층에서 본 거리를 출간했습니다. 책에는 노래가 태어나게 된 인생의 순간들, 또 예술가로 살아가며 마주한 외로움과 설렘, 그리고 세월이 지나서야 비로소 이해하게 된 삶의 의미들을 담았는데요. 오늘 명사들의 책 읽기에서는 한 시대의 청춘을 노래했고 그 삶을 글로 기록하고 있는 다섯 손가락의 리더 이두헌 씨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1: 네, 안녕하세요.
0: 네, 오랜만에 뵙습니다. 네. 네. 지난번 책 이야기도 너무 재밌게 이야기했던 기억이 있는데 많이 아시겠지만 그래도 소개부터 해드리겠습니다. 대학생이었던 1983년 밴드 다섯 손가락을 결성했습니다. 리드 기타, 보컬, 작사와 작곡을 모두 맡았고 새벽기차, 풍선, 수요일에는 빨간 장미를, 2층에서 본 거리 등의 명곡을 남겼습니다. 동국대학교 경제학과를 졸업했고 중앙대학교 신문방송대학원 광고홍보학과를 수료했고요. 버클리 음악대학교에서 퍼포먼스를 전공했습니다. 또 미국의 서던 캘리포니아 대학교 대학원에서 스튜디오 재즈 기타 석사 과정을 마쳤습니다. 재학 중에는 올해 학생상을 받기도 했고요. 학문과 연주 모든 분야에서 탁월함을 인정받았습니다. 저서로는 키체인지, 노래시 필사집, 우울한 날엔 어떤 옷을 입을까 등이 있고요. 최근에는 노래 글 에세이 2층에서 본 거리를 출간했습니다. 와, 여전하시네요. 영국으로 사랑받은 대중음악 뮤지션이자 프로듀서이고 또 대학 교수, 기업 강연자의 작사, 뭐 작가로까지 꽉꽉 인생을 살고 계신데 이번에 노래 글 에세이 2층에서 본 거리를 쓰셨어요. 네. 노래에 대한 에세이 출간은 처음이잖아요.
1: 처음이죠.
0: 네.
1: 누가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이 책이 제일 먼저 나왔어야 되는
0: 그러니까요.
1: 거 아니냐고.
0: 그러니까요. 예.
1: 생각해보면 그게 맞는 얘기 같아요.
0: 노래들이 다 익숙함에도 또 책을 읽어보면 이런 사연들이 숨겨져 있었구나 하면서 노래를 또 다시 듣게 되는 그런 책인데요.
1: 네.
0: 그 많은 명곡 중에서 2층에서 본 거리를 제목으로 선택하신 이유가 있을까요?
1: 의외로 제가 이제 가끔 사람들을 만나면 저 2층에서 본 거리 좋아했어요 이러면 그 노래 아세요? 이렇게 제가 반문을 해요.
0: 다른 곡들이 워낙 더 사랑을 받았으니까.
1: 당연히 오히려 뭐 새벽기차나 예. 수요일 풍선 같은 노래는 다들 알지만
0: 네.
1: 2층에서 본 거리는 조금 그 곡들에 비해서는 좀 마니아들만 아는 그런 곡들이라고 할 수 있어서
0: 네.
1: 왠지 그 노래를 안다고 하면 친구 같은 느낌?
0: 정말 찐팬이구나.
1: 네, 싶기도 그런 느낌이 하고. 좀 들었죠. 그리고
0: 네.
1: 사실 그 곡에는 이제 여러 가지 그 시대, 제가 살아왔던 80년대의 그 시대들,
0: 네.
1: 또 그때 뭐 어지러웠던 또는 뭐 우울했던 고독했던 모든 것이 담겨

0: 있는 노래여서 이 책의 모든 것이 그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는 제목을 제 노래 중에서 2층에서 본거리로 했습니다.
1: 네, 그룹 다섯 손가락이 1983년도에 만들어졌다고 소개해드렸는데 네. 와, 벌써 41년 전입니다.
0: 그렇죠.
1: 예, 전공이 경제학이시거든요.
0: 네네네.
1: 예, 근데 워낙 뭐 음악을 좋아하셨었겠죠. 원래 가수가 꿈이셨나요?
0: 그건 전혀 아니었고요.
1: 네.
0: 집에 묘하게 음악이 좀 많이 흘렀어요.
1: 아.
0: 아버님이 실향민이셨는데
1: 네.
0: 좀 그런 어떤 슬픔 같은 것들을 주로 노래로 좀 많이 달래신 것 같고
1: 아.
0: 또 예전에는 이제 예비고사 본고사가 있었던 시절이에요. 아, 저희 그 대구에 살던 저희 사촌 누이가 서울에 본고사를 보러 오면서
1: 네.
0: 기타를 한 대 갖고 왔어요.
1: 아.
0: 그래서 제가 공부하다가 기타를 치는 거예요.
1: 네.
0: 그래서 그 기타 소리를 듣고 제가 어, 저 소리 괜찮은데? 그러면서 누나 없을 때 조금씩 이렇게 뺏어서 쳐보고
1: 네.
0: 그러다가 이제 자연스럽게 음악하고 좀 가까워졌죠.
1: 그렇군요. 그러다 이제 그룹까지 결성하게 되셨는데
0: 네.
1: 다섯 손가락 어떻게 정해진 이름인가요?
0: 우리 각자 한 중학교 때부터 서로 다른 학교에서 각자 유명했던 친구들이에요.
1: 아, 음악 좀 한다는 친구들이었군요.
0: 그렇죠. 기타는 뭐 네. 누가 있고 드럼은 저쪽에 무슨 아. 학교에 누가 잘 치고. 저희가 이렇게 모였는데 나중에 우리 노래하던 이명순 씨가
1: 네.
0: 그렇게 이름을 졌죠. 손가락이 다섯 개인데 하나도 뺄 손가락이 없고 그 손가락이 뭐 뭉쳐서 주먹을 쥐면 또 손을 모으면 주먹이 된다. 뭐 이런 얘기를 가지고 어떻게 보면 네. 제목 이름을 지을 땐 좀 유치했던 얘기 같아요.
1: 근데 지금 들어도 쏙 들어오는 게 너무 잘 지으신 것 같긴 해요.
0: 네.
1: 83년에 결성을 했고 이제 1집 앨범이 1985년에 나왔거든요.
0: 근데 네네.
1: 1집 앨범부터 빅히트를 칩니다. 그 수록곡들이 무려 새벽 기차, 수요일엔 빨간 장미를 뭐 이런 곡들인데. 아, 그때는 뭐 수요일에 빨간 장미를 같은 경우는 그게 뭐 하나의 약간 명언처럼 돼가지고 장미 들고 다니는 사람도 봤던 것 같고 예
0: 네,
1: 영향력이 대단했었죠. 그때 너무 뿌듯하기도 했지만 신기하기도 했을 것 같아요.
0: 그렇죠. 사실 새벽 기차나 수요일은 저희가 앨범 준비했던 그 상황에
1: 네.
0: 가장 나중에 만들어진 노래예요.
1: 아.
0: 원래는 이제 곡들이 한 10곡 이상 있었는데
1: 네.
0: 이제 음반사에서 이 곡으로는 성공하기가 힘들다. 새로운 노래 좀 다른 스타일의 노래가 두 개가 있어야 되겠는데 그 노래 한번 네가 만들어봐라.
1: 네.
0: 저를 콕 찍어서 얘기를 하셨어요.
1: 네.
0: 그래서 그때 만들었던 노래가 이 두 곡인데 그러니까 짧은 시간에 만들었죠.
1: 네.
0: 근데 어떻게 이 노래가 나중에 알려져서 저도 참 많이 신기했어요. 사실은.
1: 네. 그때 갑자기 너무 바빠지셨겠네요.
0: 네. 생각보다 그때 어떻게 보면 저희가 데뷔했을 때가 21살, 22살 이럴 때잖아요.
1: 네.
0: 사실 저희 때는 그 나이에 데뷔하는 사람이 거의 없었어요.
1: 네.
0: 지금이야 뭐 22 뭐 이러면 이미 이제 네. 뭐 아마
1: 기획사 같은 것들이 생겼으니까
0: 네, 지나가야 될 나이일 수도 있지만 10대 때 다 데뷔를 하니까 저희 때는 20대 초반만 해도 굉장히 일찍 데뷔한 거였죠. 뭐 그래서 또래라고 생각했는지 저희를 굉장히 좋아해 주는 사람들이 많았었어요.
1: 네. 이런 노래에 얽힌 여러 이야기들을 2층에서 본 거리에 담았는데 책 프롤로그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제겐 그리운 온도가 있습니다. 여기서 말한 그리운 온도라는 게 뭘까요?
0: 저는 기억이라는 게 좀 그런 것 같은데 어떤 일이 있었을 때 또는 어떤 만남이 있었을 때 제일 먼저 생각나는 게 저는 온도예요.
1: 네.
0: 추울 때 만났었지. 또는 따뜻했었지.
1: 네.
0: 또는 서늘했었지. 뭐 이런 온도들. 그래서 누군가를 생각하거나 제 기억 속에 좋았던 시절이든 아팠던 시절이든 꼭 그 시절에는 사람이나 사건보다 먼저 떠오르는 게 그날의 온도. 그래서 이 온도를 참 잊질 못해요.
1: 네.
0: 그래서 나중에 세월이 지나서 30, 40년 전의 일도 생각할 때 그 사람 얼굴은 가물가물하고 그때 무슨 일이 있었는지는 조금 생각이 잘 안 나는데 디테일하게는. 그런데 그날의 온도만큼은 겨울이었어.
1: 네.
0: 뭐 이런 생각, 바람이 불었었지.
1: 그게 또 그 날씨를 이야기하는 것도 있을 수 있겠지만
0: 네.
1: 그 사람의 온도가 될 수도 있겠네요.
0: 맞는, 네. 맞는 말씀이에요.
1: 네. 네. 41년간 노래를 불렀던 순간들을 노래가 아닌 글로 이렇게 풀어내신 거잖아요. 워낙에 노래를 만드신 분이니까 뭐 익숙하기도 했을 것 같지만 또 책을 쓴다는 건 또 다른 일이니까
0: 네.
1: 뭔가 다섯 손가락 리더 이도원의 인생을 정리하는 느낌? 이런 게 좀 있었을 것 같아요.

0: 정리를 하려고 사실 생각한 건 아닌데, 아, 이 글을 쓰다 보니까 내가 왜 노래 시작했었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1: 네, 네.
0: 지금 또 질문하신 것처럼 기타는 왜 쳤을까? 그 이런 이야기들을 이제 뒤로 이렇게 시계바퀴를 거꾸로 돌리다 보니까 아, 그 노래 때문에 내가 처음 음악을 하려고 마음을 먹었었구나. 그때 우리 누나 때문에 기타를 처음 쳤었지. 이런 게 좀 하나씩 하나씩 좀 선명해지면서
1: 네.
0: 그 글로 만들어지면서는 더 이렇게 조각이 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 책이 어떻게 보면 그런 면에서는 좀 정리가 되는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다고 볼 수 있겠죠.
1: 네. 오늘 나눌 이야기들이 많습니다. 지난번 키체인지로 만나 뵀을 때는 뭐 책 내용도 워낙에 이론적인 것들이 많았고 말씀을 너무 또 쏙쏙 들어오게 해주셔서 교수님 맞으시네 했는데 오늘도 기타를 메고 오시니까 또 다른 분 같으시네요. 역시 이제 본업으로 돌아오신 네네. 느낌이 들고 아 네. 맞아 이도원 씨가 가수였었지 또 그런 생각을 하게 됐는데 그 기타는 오래된 기타인가요?
0: 아, 이 기타도 이제 저를 위해서 누가 만들어준 기타예요. 그래서 오, 보시면은 그렇군요. 여기에 지금
1: 네. 아, 뭐 자개로 된 너무 예쁜
0: 기타의 지판에
1: 게 있네요.
0: 빨간 장미가
1: 네.
0: 빨간 장미
1: 아, 그 장미군요.
0: 네네 아. 장미를 이렇게 심어 주셨어요. 근데 네. 이분은 이걸 만드신 분은 이제 돌아가셨어요.
1: 아 그래요?
0: 네, 세월이 많이 흘렀어요.
1: 기타 장인이셨군요.
0: 네, 기타 장인이셨어요.
1: 아. 와, 그 자개로 된 게 장미의 줄기였고 그게 네. 수요일에 받은 빨간 장미였군요.
0: 네, 그렇죠.
1: 네, 오늘 기타 소리 잠깐 들어도 너무 정겹고 좋은데 중간중간에 이제 들려주시면 너무 좋겠네요. 네, 2층에서 온 거리 이야기 읽어보기에 앞서서 뭐 먼저 뭐 이 책의 제목이기도 한 2층에서 온 거리 조금 좀 들어볼까요?
0: 있네.

0: 여러분께서는 지금 KBS 라디오의 명사들의 책읽기 함께하고 계십니다.
1: 오늘은 다섯 손가락의 리더 이도원 씨의 노래 글 에세이 2층에서 본 거리 만나보겠습니다. 아, 2층에서 본 거리 라이브부터 시작하니까 책 속으로 쑥 빨려 들어가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아, 너무 좋네요. 책이 고독에 대한 이야기부터 시작이 되는데 고독은 참 있어 보이는 단어다라는 문장으로 시작됩니다. 고독 이야기부터 쓰신 이유가 있나요?
2: 제가 처음으로 뭐랄까요 곡을 작곡을 하고 작사를 한 거는 사실 어렸을 때부터이긴 한데 음반에 처음으로 실려서 공식적으로 이제 음반에 실린 첫 번째 노래는 새벽기차나 수요일엔 빨간 장미들이 아니라 네. 1집에 들어있는 고독한 이에게라는 곡이 있어요.
1: 아.
2: 그래서 그 곡이 이제 제가 어떻게 보면 공식적으로 발표한 첫 번째 곡이에요.
1: 네.
2: 그래서 그때 이제 그 이야기를 쓰면서 제가 생각했던 게 바로 저희 때는 고독하다. 뭐 찻집의 고독. 누가 커피숍에 앉아서 혼자 뭐 이렇게 물끄러미 표정 없이 있으면 네. 고독해 보이고.
1: 맞아요. 고독마저 감미롭다라는 네. 말도 있고.
2: 고독해 보이면 또 있어 보이는.
1: 네. 맞아요.
2: 문장의 첫 단어가 고독이 참 있어 보이는 단어다. 이렇게 시작을 했죠.
1: 네. 아, 수요일엔 빨간 장미를 이야기도 안 할 수가 없는데 뭐 네. 노래 들을 때마다 항상 아, 이 노래 주인공은 누굴까 또 이 노래의 주인공이 되고 싶다 이런 생각들 많이 했을 것 같은데 책 안에는 그 풋풋한 여학생과의 만남 이야기가 숨겨져 있더라고요.
2: 대학교 때 저희 때는 왜 그 신입생들 사전 미팅이 있잖아요. 네. 오리엔테이션이라고 해서 네. 체육관에 쭉 모아놓고 이제 앞으로의 대학 그 생활을 어떻게 해야 된다 뭐 이런 이야기 쭉 하는데 각 단과 대학별로 모이는데 제 앞에 줄에 우리 윤지영 아나운서만큼이나 아름다운 여학생이 한 분이 딱 서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제가 아주 해맑고 너무 천진난만한 그 웃음하고 표정에 제가 첫눈에 반해버렸어요. 그런데 지금처럼 뭐 휴대폰이 있는 시대도 아니고 네. 또 뭐 이렇게 제가 용기가 있는 사람이 아니어서 주변만 맴돌다 보니까 친구들이 이름 부르면 아 이름이
1: 아, 뭐구나.
2: 그리고 가슴에 품고 다니는 책을 보면 아 저 책 전공책 저거면은 무슨 과구나.
1: 아.
2: 혼자 짐작만 하고 그렇게 혼자 좋아했었어요.
1: 네.
2: 그러다가 이제 나중에 저희 고등학교 선배가 한 8년 선배가 뒤늦게 복학을 하면서 그 과에
1: 아.
2: 그 과에 들어간 거죠. 그 네. 여학생이 있는 과에. 그래서 나중에 저를 이제 소개를 시켜줬어요. 둘이 만나서 이제 만났는데 제가 너무 마음에 안 들었나 봐. 한 5분 앉아있다가 발이 일어나서 나갔어요.
1: 그래서 그래요?
2: 그날 이제 제가 혼자서 명동거리를 걸으면서 마침 비가 오는 날이었고
1: 네.
2: 아, 명동에서 그때 백화점 앞에서 할머니가 흔치 않게 양동이에 장미꽃을 팔고 있었는데 연인들이 지나가면서 서로 이제 장미꽃을 사주고 이러더라고요.
1: 네.
2: 그게 저는 굉장히 좀 배알이 틀렸죠.
1: 아,
2: 저는
1: 그렇군요.
2: 지금 이렇게 거절당하고 왔는데 마침 집에 가는 버스를 탔는데 버스 뒤에 여학생들이 앉아가지고 수다를 떠는데 야 밖에 비 온다. 오늘 무슨 요일이니? 오늘 수요일이야. 그러니까 아 수요일 숫자가 물 숫자니? 뭐 그러면서 지금 같으면 그런 얘기할까요?
1: 정말 그때는 다들 감성적이고 그러니까요. 시인이었네요.
2: 그래서 예. 제가 그래? 비 오는 수요일? 아까 그 장미? 그래서 제가 그 다 합쳐서 비 오는 수요일엔 뭐 그래서 빨간 장미를 그렇게 먼저 메모를 하고
1: 네.
2: 바로 이제 차에서 쓴 노래가 수요일엔 빨간 장미를 이었죠.
1: 그렇군요. 와, 그녀가 과연 이 빨간 장미의 주인공이 본인인 걸 알까요?
2: 알 수밖에 없는 게
1: 네.
2: 이제 나중에 저희 과의 친구 하나가 방송반에 프로듀서를 했었어요. 그래서 이 친구가 이제 이 노래 사연을 알고
1: 네.
2: 등교길에 이 노래를 틀면서 경제학과의 이두원 군이 무슨 과에 무슨 누구 양을 위해서 만든 노래.
1: 아, 진짜요?
2: 네, 이 노래 틀겠습니다 하고 방송을 했어요.
1: 와.
2: 점심에는 또 점심시간에 또 틀고
1: 예.
2: 하굣길에 또 틀고.
1: 세상에.
2: 계속 그렇게 트니까 나중에는 이제 이 여학생이 저를 좀 만나자 그러더라고요.
1: 예.
2: 아, 친구한테 그 노래 좀 못 틀게 해라 그러면서 부담스럽다고. 아, 제가 지금도 그 부담스럽다는 말을 그래서 참 싫어합니다. 아,
1: 그때는 그렇게 이야기했지만 그 노래가 또 아직도 이렇게 울려 퍼지고 있으니 뭐 주변에 자랑하고 있지 않을까요? 저 노래가 말이지 막 이러면서. 예, 아, 뭐 사실 5분 만에 끝나버린 짝사랑이지만 그 덕분에 또 이렇게 아름다운 노래가 탄생을 했네요. 예. 네. 사실 노래는 아픈 이별 뒤에 명곡이 탄생하는 것 같아요.
2: 그렇죠. 네. 네. 네.
1: 이 수요일은 빨간 장미를 녹음할 때 어떻게 보면 첫 앨범 녹음이었던 네네. 거잖아요. 떨려서 소주를 몇 잔 마시고 녹음하셨다고요.
2: 이게 첫 녹음이기도 했고 네. 원래 이 노래를 제가 부르기로 돼 있었던 게 아니에요. 아. 원래 저희 싱어인 이명순 씨가 부르기로 하고 연습을 다 했어요. 네. 막상 이제 녹음실에 갔는데 이명순 씨가 이 노래를 자기가 부르지 못할 것 같다. 생각보다 노래가 자기한테 안 맞는다. 네. 그리고 이 노래가 너한테 어울릴 것 같다고 저한테 미뤘어요. 그랬더니 이제 프로듀서께서 지금 녹음실이 녹음이라는 게 장난이냐. 네. 누가 만들었느냐 이 노래. 네, 네. 제가 만들었다 했더니 그럼 네가 불러라. 제가 노래 불러본 적이 없어서.
1: 그렇군요.
2: 네, 그래서 그 앞에 있는 식당에 가서 제가 소주 한 잔만 마시고 부를게요. 그래서 불렀죠. 그래서 그 보면은 나중에 보면 노래할 때 이렇게 나와요. 막 수요일에는 빨간 장미를 지금은 이렇게 부르는데 네. 그때는 D가 수요일에는 빨간 장미를 1집에 들어보면 엄청나게 떨고 있어요.
1: 그렇군요. 근데 그 떨림이 듣는 사람 입장에서는 굉장히 묘하게 더 매력적으로 다가왔을 것 같아요. 네.
2: 어쨌든 그걸 나중에 기사로

0: 그러니까 한성이는 외로울 것 같고 네. 한다발은 너무 무거워서 뭐 정말 부담이 될 것 같고 이런 마음이 제가 담겨 있었기 때문에 아마 네. 진짜 좋아했나 봐요.
1: 그러니까요.
0: 그런 것까지 배려할 네. 정도로.
1: 그래도 그게 감정이 아직도 마음에 남아있는 상태에서 또 이 노래를 불렀으니 네네. 얼마나 애절하게 다가왔겠어요. 예, 뭐 한다발이면 어떻고 한성이면 어떻습니까? 이런 노래가 나왔는데. 네, 이번에 새벽기차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아, 정말 이 노래 나오면서 젊은이라면 그 새벽기차를 반드시 타봐야 된다, 뭐 이런 이야기가 돌았을 정도라고 하는데 네. 이것도 그렇게 빨리 쓰신 거라는 거잖아요.
0: 그렇죠. 이것도 네. 뭐 그렇게 몇 분 안 걸렸던 것 같아요. 이것도 사실은 저희 그 음악하는 동료 중에 한 친구가 자기의 사랑 이야기를 갑자기 이제 어떤 자리에서 얘기를 했어요. 네. 근데 좀 믿기지 않는 그런 이야기였어요. 좀 노래하는 친구였는데 작곡하는 네. 그 여자 아이였는데 자기를 좋아했던 남자 친구가 있었는데 어쨌든 먼저 일찍 세상을 떠났어요. 그 남자가 네. 그러면서 나중에 세상을 떠난 다음에 이제 자기한테 날라온 편지 한 통. 이제 예전에는 편지를 보내면 뭐 보통 3, 4일, 5일씩 이렇게 그렇죠. 걸렸잖아요. 언제 써놨는지 모르지만 자기한테 이제 세상을 떠난 사람한테서 온 편지가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 편지 이야기를 하는데 제가 갑자기 너무 좀 충격적이었어요.
1: 그러네요.
0: 뭐 그때만 해도 그 편지라는 영화가 나오기도 전이었는데
1: 정말 영화 같은 이야기네요.
0: 네네네. 예. 그래서 그 영화의 그 남자분으로 제가 한번 감정 이입을 해서 만들어봤던 노래가 새벽기차였죠.
1: 아, 그래서 그렇게 슬프게 들렸구나. 노래가 새벽기차를 쓰던 당시 심정이 책에 담겨져 있거든요. 이 부분의 본문 내용을 이두원 씨께 청해 듣겠습니다.

0: 이 노래를 쓰던 당시에 나는 이 가사가 정확히 어디에서 온 것인지 알지 못했다. 다만 떠나야 했던 사람과 남겨진 사람 사이에 놓인 길고 어두운 시간의 그림자에 대해 들었고, 나는 그 그림자를 붙잡아 영원히 마르지 않을 노래로 남기고 싶었을 뿐이다. 훗날 알게 된 사실이지만 이 노래는 단순히 사랑의 끝을 말하는 이별 노래가 아니었다. 그것은 떠날 준비가 되지 않은 한 젊음이 감당해야 했던 막막하고도 서글픈 시간에 관한 기록이었다.
1: 네, 정말 떠날 준비가 되지 않은 젊은이가 감당해야 했던 막막하고도 서글픈 시간에 관한 기록. 평생 잊혀지지 않은 기록일 것 같은데,
0: 네.
1: 아, 노래 들은 분들 새벽기차 탄 것처럼 이도원 씨도 이 노래 만들고 나서 새벽기차 타보셨나요?
0: 본의 아니게 탄 적이 사실은 많아요.
1: 네.
0: 나중에 저희가 지방 공연을 하면은
1: 많으셨겠죠.
0: 공연이 끝나고 나서 이제 마지막에 서울역으로 돌아올 때 그 당시에 이제 침대칸이 있었어요.
1: 아.
0: 요즘은 침대칸 없는 것 같은데.
1: 네, 그렇군요.
0: 침대칸에 타고 오면 서울역에 도착할 즈음에 이 노래가 나왔었어요.
1: 아.
0: 저희가 어느 정도
1: 철도청에서 거의 약간 네. 홍보대사
0: 알려준 다음에 네. 이 노래가 서울역에 도착할 즈음에 흘러나왔었어요. 그래서
1: 아, 그렇구나.
0: 그때 기분이 참 묘했죠.
1: 네, 아 정말 낭만의 시절이었네요. 네.
0: 글쎄 말이에요.
1: 예. 그 이도환 씨는 대학 갈 마음이 전혀 없었다고 하는데
0: 네.
1: 노래 만드는 사람이 돼도 좋겠다라고 조언해 준 분이 음악 선생님도 아닌 국어 선생님이었다고요?
0: 고등학교 2학년 때 이제 담임 선생님이었는데
1: 네.
0: 좀 독특한 분이었어요. 저희 때 선생님들은 주로 하루 종일 입시 얘기만 하는 분들이 대부분이었고
1: 요즘도 그렇죠. 뭐.
0: 네. 그리고 굉장히 권위적이고 조금 뭐 하여튼 선생님들이 대부분 그랬는데 우리 선생님

0: 조금 달랐어요. 수염이 링컨 대통령처럼 이렇게 수염을 검게
1: 기인이셨네요.
0: 예, 예. 기르고 그 아주 검은 뿔테 안경을 쓰신 분인데 수업 시간에도 거의 책에 나와 있는 이야기보다는 네. 책 밖의 문학에 관한 이야기 이런 얘기도 많이 하고 하셨는데 그분이 이제 뭐 제가 쓱 뭐 이렇게 뭐 연주하는 거 네. 우리 학교에서 이제 축제 같은 때 기타 치거나 이러는 것도 보고 하다 보니까 어느 날 제가 다 남의 노래만 하니까 저한테 한 날 그러시더라고요. 이제는 네 노래를 할 때가 된 것 같다고. 그래서 계속 뭐 남의 노래 부르지 말고 네가 만들어서 한번 네가 불러보면 어떻겠느냐. 그래서 저는 제가 무슨 노래를 만들어서 부르느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네 안에는 이미 네가 하고 싶은 얘기가 다 꽉 차 있는 것 같다고. 네. 그래서 수업 시간에 제가 가사를 쓰고 있거나 네. 뭐 때는 뭐 노트에다가 뭐 악보를 그리고 있어도 전혀 뭐라고 안 하셨어요.
1: 와, 너무 멋지시다.
0: 네, 오히려 네. 옆에 와가지고 이렇게 읽어보시고 좀 어깨 한 번씩 쳐주고 가시고 이랬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사실은 그때 이제 처음 가사도 좀 잘 쓰고 싶었고
1: 네.
0: 또 음악으로 좀 진지한 음악을 하고 싶은 사람이 되고 싶다라는 생각을 그때 사실 본격적으로 했죠.
1: 그렇군요. 아, 그 선생님들 또 두고두고 또 노래 나올 때마다 내가 말이지 이도원 씨 이야기할 분들 많으시네요. 다음 노래 이야기는 풍선입니다. 네. 노래 탄생 배경에는 만화가 있었다고요.
0: 네네네. 얘기도 재밌는데
1: 네.
0: 제가 그 어렸을 때부터 이상하게 만화 보는 걸 참 좋아했어요. 옛날에 뭐 길창덕 선생님 뭐 꺼벙이 같은 예. 만화도 좋아했고 뭐 각시탈 뭐 이런 뭐 되게 좋아했었는데 이상무 선생님 만화도 좋아했었고 근데 만화 단행본이 나온 적이 있어요. 대학교 예. 제가 1학년 때쯤에 만화 보물섬이라는 아주 거의 전화번호부 두께 정도
1: 저 정기 구독했었어요.
0: 그랬었어요?
1: 네.
0: 거기에 네. 그 순정 만화의 대부라고 하시는 이 김동화 선생님이
1: 제일 예쁘게 그리시는 분.
0: 네네. 예. 그때 요정 핑크라는 만화를
1: 너무 예쁘고 네. 좋았죠.
0: 거기에 연재하셨어요.
1: 예. 그쵸.
0: 그래서 제가 그 만화를 보기 위해서 매달 기다렸거든요.
1: 아.
0: 그런데 어느 날 그 만화에 핑크가 사실은 계속 여기 지구에서는 꼬마로 있잖아요.
1: 네.
0: 자기가 저 빈을 사랑함에도 불구하고 그냥 네. 꼬마기 때문에 네. 꼬마 취급만 받아야 되는.
1: 맞아요.
0: 그래서 어느 날 혼자 독백을 하면서 저 풍선을 타고 날아가고 싶다라는 장면이 이렇게 커트도 크게 풍선이 나고 그 위에 핑크가 타고 있는
1: 네.
0: 그 그림이 있었어요. 제가 그걸 보고 바로 이제
1: 그렇군요. 핑크 표정 생각나네요. 네. 너무 귀엽고 아름다운 표정. 아, 그렇군요. 그래서인지 정말 노래 한 말도 동화 같다는 생각을 했거든요.
0: 네네. 그래서 거기 이제 노래들 보면 이제 뭐

0: 아, 이 노래는 진짜 따라 불러도 그렇고 들어도 그렇고 너무 행복해지는 노래인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사실 뭐 전 국민이 떼창할 수 있는 네, 그런 네. 노래가 됐는데 동방신기가 리메이크 했잖아요.
1: 그렇죠. 동방신기 네. 리메이크 때문에 사실은 많이 알려졌죠.
0: 아니죠. 예전에 제가 기억나는 게 그 새벽기차가 1위를 하고 있던 무렵에 보통은 다음 노래가 1위 하려면 다른 곡들이 이렇게 좀 하다가 네. 다시 와야 되는데 그 다음 네. 주에 풍선 1위 했던 기억 맞아요. 제가 하고 네네. 있거든요. 그래서 와 이런 일도 있구나 막 그런 기억이 지금도 있는데 네. 뭐 듣는 순간 너무 사랑에 빠질 수밖에 없는 노래인 것 같습니다. 네. 동방신기가 리메이크 했을 때는 좀 기분이 묘하셨겠어요?
1: 설마 이 노래를 이제 개사를 해달라고 이제 개사를 네. 해야 되고 저한테 이제 허락을 해달라고 이제 왔는데 동방신기가 이 노래를 한다고? 왜? 이제 저는 왜 그랬죠 처음에는. 그 친구들이 이 노래를 글쎄 이 옛날 노래를 근데 막상 이제 나중에 해서 나온 걸 보니까 네. 아 이유가 있었구나 라는 생각이 네. 들 정도로 좋았었어요. 근데 원래 제 노래 가사는 이제 노란 풍선인데 동방신기 팬클럽이 빨간색을 써요.
0: 그렇죠.
1: 그래서 가사를 바꾸겠다. 빨간 풍선으로 바꾸게 해달라. 아. 처음엔 제가 안 된다 그랬어요. 네. 원곡대로 해라라고 했다가 나중에는 그냥 아 그럼 그렇게 하라고 하면서 다섯 명 전체 사인이 들어가 있는 사인 CD를 10장만 나한테 보내라. 아,
0: 그게 단가요? 너무 약소한데요.
1: 조카들한테 굉장히 네. 아주 대단한 삼촌으로 인정받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0: 그래서 이제 빨간 풍선으로 고쳐주신 덕에 이제 네. 콘서트 마지막 피날레를 장식하는 노래로 네. 네. 기억이 됐죠. 이 풍선과 얽힌 노래 사연과 관련된 본문 내용 이도원 씨 낭독으로도 만나보겠습니다.
1: 풍선, 이 노래를 부르는 당신이 오늘 조금 괴롭다면 부디 기억해 주길 바란다. 당신이 너무 커버렸다고 생각하는 그 순간에도 당신만의 어린아이는 여전히 노란 풍선을 손에 꼭 쥐고 있다는 것을. 그리고 언제든 마음만 먹으면 그 풍선을 타고 당신만의 아름다운 기억들이 있는 그곳으로 다시 날아갈 수 있다는 것을 말이다. 나의 서툰 젊음이 빚어낸 노래가 당신의 하늘에서 작은 점이 되어 사라질 때까지 나는 이 싱겁고도 아름다운 기적을 오래도록 감사하며 지켜볼 것이다.
0: 네, 명곡의 힘이 이런 것 같습니다. 그 노래 듣다 보면 그 시절로 돌아갈 수 있다는 거, 그리고 또 그 노래 부르다 보면은 내가 어느덧 작은 아이가 되어 있다는 거. 근데 그거를 세대를 아울러서 함께 한다는 거, 나와 내 딸아이 또 부모님이 함께 할 수 있는 노래가 정말 귀한 노래잖아요.
1: 그렇죠.
0: 예, 네, 그런 곡을 갖고 계시니까 얼마나 뿌듯하실까요?
1: 그러네요. 사실 그 저는 노래를 참 오래 하고 싶었고 지금도 이제 계속 새 노래를 만들고 그렇게 하고 있지만
0: 네.
1: 그렇게 이전 세대와 또 지금의 세대가 같이 부를 수 있는 노래가 제 노래다. 뭐 이건 사실 대단한 기쁨이고요.
0: 네.
1: 뭐하고도 바꿀 수 없는 그런.
0: 네. 오늘은 2층에서 본거리의 저자이시고 다섯 손가락의 리더이신 이도원 씨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노래 눈물 없는 나라의 이야기를 해볼게요. 이 노래 만들게 된 사연에도 또 편지와 그녀가 있던데 다른 그녀인가요?
1: 이 얘기는 네. 제 아내가 네. 제일 많이 하는 얘기예요.
0: 아.
1: 그 노래는 또 누구야? 그 노래는 또 누구야?
0: 왠지 저도 그렇게 해보고 싶었어요.
1: 이거는 같은 그 여학생 이야기인데
0: 네.
1: 사실 그 편지를 너무 많이 썼었어요. 저는 그 당시에 사실 편지 받는 사람 입장이었거든요.
0: 네.
1: 팬레터를.
0: 그렇죠.
1: 네, 편지를 이 여학생한테는 그렇게 많이 썼어요. 근데 이 학생이 서울로 유학 온 네. 부산이 고향인 사람이에요. 그래서 방학이 되면 부산으로 갑니다.
0: 네.
1: 집으로. 그러면은 집이 어딘지도 모르고 부산에 어디 갔는지도 모르면서 저도 이상하게 부산을 한 번씩은 가요.
0: 그래요?
1: 네. 네. 그 비슷한 거리에 있고 싶다는 그런 생각에. 그때도 이제 한번 그런 식으로 혼자 내려갔다가 돈이 다 떨어졌어요.
0: 네.
1: 이제 서울로 어떻게 올라가야 될지도 모르겠는 그런 상황이 됐는데 해운대에 그때 이렇게 포장마차가 쫙 섰었어요.

0: 네. 옛날에 거의 한 30년 전에. 근데 거기서 누가 이렇게 기타를 치면서 노래를 하는 거예요.
1: 네.
0: 그래서 기웃기웃했더니 그 포장마차 주인이 혼자 기타를 치면서 노래하고 있다가 저를 보더니 아, 그냥 들어오라고 그래서 저 돈 없어서 못 들어간다 그랬더니 혹시 기타 좀 칠 줄 아냐 그래서 네. 아, 기타는 조금 칠 줄 안다 그랬더니 그럼 기타 좀 치면서 노래나 하고 불러보라 그래서 제가 거기서 노래를 하나 불렀죠. 그랬더니 그 노래를 듣자마자 이제 그날 그 안주와 공짜. 술 전부 다 공짜로 먹었어요. 그러면서 밤새도록 거기서 이 노래 저 노래 많이 불렀던 것 같아요. 그러고 나서 끝나고 났더니 저한테 서울 올라가기에도 충분한 돈을 손에 쥐어주면서 뭐 인사를 서로 했던 기억이 있어요. 그 이후에 다시 만나진 못했지만
1: 네.
0: 어쨌든 그때 그 기억이 저한테는 너무 지금도 잊지 못할 그런 기억 중에 하나예요.
1: 아, 그래서 노래까지 만드신 거군요.
0: 보면 이제 누구 때문에 만든 노래가 아니라 시작이 눈물

0: 이런 식으로 되거든요 노래가. 눈물 없는 나라에다가 눈물을 편지하겠다. 뭐 말이 되는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지만 그때 제 마음은 이제 그런 마음이었죠.
1: 와, 그 짝사랑 안 했으면 큰일 날 뻔했네요. 노래 몇 곡이나 나갈 뻔했어요. 예. 짝사랑을 정말 제대로 하셨는데 노래 사랑할 순 없는지도 짝사랑과 연관.
0: 그렇죠. 이 노래는 네. 이제 1집 수요일엔 빨간 장미를 나오고 이제 제가 이제 거절을 당했죠. 너 싫다 이렇게.
1: 네.
0: 그래서 그때 만들었던 노래가 이 노래예요. 사랑할 순 없는지.
1: 아.
0: 똑같이 아까 말씀드렸지만 저희 그 과의 그 친구가 방송반 PD가
1: 네.
0: 또 이 노래를 틀면서 이 노래는 경제과의 네. 이두원 군이 누구를 위해서 만든 2탄.
1: 와.
0: 수요일엔 빨간 장미를 이은 2탄입니다. 그러면서 이걸 한 거예요. 근데 생각해보면 지금도 그 저를 만나자 그러더라고요. 이 학생이
1: 네.
0: 다시. 그래서 저는 이때는 이제 자기 노래가 두 곡이나 되니까
1: 네.
0: 이제 저랑 좀 사귀자 그럴 네, 것 같았어요.
1: 좀 감동을 받았거나.
0: 네. 감동을 네. 받아서 네. 네 노래 들어보니까 너무 좋다 그럴 줄 알았더니 그날 했던 말은 더 잊혀지지 않는데
1: 네.
0: 정말 부담스럽다고 저한테. 정말 부담스럽다고. 그래서 제가 지금도 네. 그 부담이란 단어를 싫어하는데
1: 네.
0: 지금 생각해보면 이 노래 앞부분이

0: 아, 너무 좋네요. 그분은 좀 너무 차가우신 분 아닌가요? 극티이신가?
1: 근데 제가 지금 들어도, 네. 들어도 누군가 이 못난 나를 사랑할 수는 없는지 서글픈 몸짓에 가난한 내 영혼까지. 야, 이런 가사는 네. 아, 제가 여성이었어도 좀 부담스러웠을 것 같아요.
0: 그러니까 뭔가 그 노래를 듣고 너무 좋다가도 네. 이 가사랑 이런 것들이 장난이 아니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가볍게 시작하기에는
1: 맞아요.
0: 뭔가 좀 네. 네.
1: 너무 진지했어요.
0: 네. 그래서 그분도 일말에 이제 이런 게 있다가도 아, 한번 발을 담갔다가 헤어나지 못한 것이 아닐까. 그런 게 겁난 게 아니었을까 하는 네. 생각도 듭니다. 예. 네. 아무튼 그분은 분명히 뿌듯해하고 계실 겁니다. 이 곡들을 듣고. 이 2층에서 본 거리라는 노래가 또 검열 때문에 가사가 바뀌었다고 하는데 네네. 글쎄 왜 가사가 바뀌었을까요?
1: 그때는 이상하게 가사에 조금이라도 조금 글쎄 뭐 좀 네. 오해가 있을 소지가 있다든지 이런 건 아마 많이 금지했던 것 같아요.
0: 네.
1: 이 노래는 사실은 그냥 제가 본 2층에서 본 풍경을 그대로 그린 그림이에요.
0: 네.
1: 제 친구가 2층에 커피숍에서 제가 커피를 저는 대학생이죠. 커피를 마시고 있는데 바로 아래층 버스 정장에 컨테이너에 이제 그 구두 닦기 구두 수선 이게 써 있으면서
0: 네.
1: 제 중학교 때 제일 친했던 동창이 거기서 구두를 닦고 있더라고요.
0: 네.
1: 좀 있으니까 이 친구가 슬리퍼 몇 개를 들고 2층 그 커피숍으로 구두를 이제
0: 마시는 동안 닦아주려고
1: 네, 마시는 동안
0: 예전에 많이 그랬죠. 예. 네.
1: 그 올라왔어요. 그러다 제 얼굴을 보고 아주 그 구두통부터 전부 다 내던지고
0: 네.
1: 그냥 도망을 가버렸어요.
0: 아, 그래요. 예.
1: 마침 이제 그랬는데 이제 길 건너편을 보니까 약국 밑에 녹색으로 담배라고 간판이 같이 붙어 있는 거예요.
0: 네.
1: 그때 수녀가 다섯 분이 그때 마침 밑을 지나가고 또 좀 있었더니 한 뭐 초등학교 한 1, 2학년도 안 돼 보이는 애가 마분지에다가 뭐 이렇게 쓴 글을 가지고 와서 껌을 이렇게 한 세 통 정도 놔두고 테이블마다 그러고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보는 순간 이제 제가 그대로 쓴 거죠. 그러니까.

0: 원래 가사가 이렇게 됐던 아. 거죠. 저는 사실은 이제 제가 2층에서 봤던 그 풍경을 그대로 그린 건데
1: 네.
0: 거기 약국에서 담배를 파는 것이 모순이라는 얘기나 아. 뭐 또는 친구가 구두를 닦는 얘기, 떡껌을 파는 아이.
1: 너무 현실을 네. 닮아 있는 게 뭔가 찔리는 분이 있었군요.
0: 그렇죠. 그래서 이 부분은 다 수정을 해라라고 해서 제가 전부 다 어쩔 수 없이 수정을 했죠.
1: 아, 그게 사실이었다는 게 정말 신기하네요. 또 근데 그 관찰력이나 또 감성이 워낙에 또 남다른 분이셨기 때문에 그거를 노래로 만들어냈겠죠. 그 진짜 그게 다 그 시절에 또 있었던 일들인
0: 있었던
1: 거잖아요.
0: 있었던 일이죠. 예.
1: 얼마 전에는 제주 올레길 만든 서명숙 이사장께서 갑자기 세상을 떠났는데 그때 이제 이 제주 올레길과 관련된 노래도 만드셨다고요?
0: 제주 올레길과 관련된 노래는 사실은 오래전에 만들었죠. 2006년, 7년 이때. 그러니까 서명숙 이사장이 제주 올레길을 처음 만들었을 때가 2007년이에요. 드디어 내년이 이제 20년이 되는
1: 네. 큰 행사를 할 거라고 알고 있었는데 네. 갑자기 돌아가셨어요.
0: 매년
1: 네.
0: 그 원래 행사 때마다 이제 제가 가서 연주도 하고 네. 했었어요. 그래서 사실은 제가 제주 올레 때문에 사람이 변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이거든요. 그 2007년이 제 입장에서는 굉장히 어렵고 어둡고 암울했던 시기였는데
1: 네.
0: 서명숙 이사장이 그 1코스를 처음 만들었을 때 저보고 한번 1코스를 걸어봐라.
1: 아.
0: 그때만 해도 깨끗하게 정비도 안 돼 있었던 그 길을 걷고 나서 제가 조금씩 좀 평화를 찾기 시작했었어요.
1: 네.
0: 그래서 그때 그 마음을 담아서 제가 이제 만들었던 노래가 이제 사련이 숲길에서 혼자 만들었던 노래.

0: 이 노래가 이제 제주의 길이라는 노래인데 네. 이 노래를 이제 만들어서 2007년도에 제가 발표를 했어요. 제주에서 아. 느낀 어떤 감정을 네. 그대로 담은 노래였죠. 그래서 아 그런데 이제 서명순 이사장하고 올해 1월 24일 날 그래서 네. 같이 만나서 아주 건강하게 얘기도 하고 저랑 끌어안고 야 우리가 20년이 됐어.
1: 내년에 이제 기념 때 꼭 노래해야 네, 된다
0: 내년에
1: 이거.
0: 내년에 네가 다 해야 돼. 뭐 이러면서 네. 그날따라 또 꼭 식사를 같이 하자고 해가지고 네. 같이 식사를 하고 그 집 메뉴가 아닌 메뉴인데 네. 야 여기는 메밀이야. 제주는 메밀이 유명해. 내가 메밀 좋아하잖아. 그래서 주인한테 부탁해가지고 메밀로 무슨 죽 같은 걸 하나 해가지고 저한테 꼭 먹어보라고 입에 떠먹여 주기까지 했는데 네. 불과 이제 뭐 한 석 달도 안 돼서 아이고. 갑자기 세상을 떠난 거죠.
1: 그래서 그렇군요.
0: 제가 너무 사실은 충격을 받아서 그랬는데 네. 그래서 돌아가시고 연결식 날 당연히 제가 노래를 해야 된다고 얘기를 하셔서 내려가기로 했는데 그날 모든 비행기가 결항이 됐어요. 어머. 참 신기하죠.
1: 네.
0: 그래서 제가 못 내려가고 밤새도록 영상을 하나 만들어서 그날 영상을 거기서 제 노래로 영상을 틀었는데
1: 그랬군요.
0: 그게 굉장히 또 좀 여러분들한테 좀
1: 울림을 줬겠어요.
0: 네, 그랬다고 예. 하더라고요.
1: 뭐 그분은 뭐 안타깝게 안 계시지만 네. 20주년 때 가서 이 곡 불러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네요. 아, 저도 사려니 숲길 너무 좋아하거든요. 근데 아, 네. 그곳에서 이 노래 울려 퍼지면 진짜 좋을 것 같아요.
0: 네네. 네.
1: 책 마지막에 소개된 노래가 그대는 강물처럼 흐르고 이거든요. 이 노래에는 어떤 이야기가 있을까요?
0: 이 노래는 사실은 아직 발표를 안 한 노래예요.
1: 아.
0: 노래는 있으나 노래는 발표하지 않은 네. 곡인데 사실 인연이라는 게 다 보면 사람의 인생이 저마다 한 사람 한 사람 다 우주가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제가 그 생각을 가끔 하게 되는 게 많이 걷다 보면 처음 만나는 사람들이 많죠. 저희가 네. 자주 만나는 사람보다 처음 만나는 사람이 많아요. 오늘 만나고 다시는 못 만나는 사람들.
1: 네.
0: 그러면 그 사람의 인생을 저는 오늘 만난 그 하루밖에 모르잖아요. 근데 알고 보면 그분도 30년이면 30년, 40년이면 40년 태어나서부터 지금까지 굉장히 큰 우주를 살아오신 분이거든요.
1: 네.
0: 근데 저는 그 우주를 알 길이 없죠. 그러니까 저한테만 인생이라는 우주가 있는 줄 알았는데 알고 보면 이 세상 사람들은 모두 하나하나 그 사람마다의 우주가 있다. 그래도 이제 결국 언젠가는 우린 다 이제 흘러서 강물처럼 가겠죠. 그래서 이거 아직 발표 안 된 노래인데 혼자 이렇게 쓴 노래입니다.

0: 너무 좋네요. 예.
1: 아직 발표 안 된 노래이긴 합니다. 언젠가는 발표해 주세요.
0: 아, 정말 노래가 마지막에 불러주신 게 꼭 정리해 주신 것 같은 그런 또 의미들이 가사에 담겨져 있는 게 신기하네요. 네. 예. 이 곡도 또 20주년 때. 아, 노래들이 다 사연이 있고 그래서 우리가 그걸 그렇게 좋아했구나. 들을 때 몰랐었지만 네. 아, 이런 사연이 숨겨져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오래도록 이 노래들을 사랑했구나라는 거를 알 수 있게 해준 시간이었고 네. 그런 또 책인 것 같습니다. 많은 분들이 책 읽으시면서 노래 함께 들으시면은 아, 진짜 행복해지실 것 같아요.
1: 네.
0: 자, 오늘 끝곡은 가장 대표곡이기 때문에 또 안 들어볼 수가 없잖아요. 수요일엔 빨간 장미를 준비했거든요.
1: 네, 네.
0: 예, 이 곡 아마 많은 분들이 아, 이 곡은 언제 들려주시나 했을 텐데 네. 이 곡 끝곡으로 네, 네. 해도 되겠죠?
1: 네, 네, 예. 네, 네. 알겠습니다.
0: 어, 혹시 조금 불러주시면 저희가 예, 마지막에 듣다가 오버랩을 하면 더 멋질 것 같습니다. 사실, 특별한 시간일 것 같기도 사실 하고요.
1: 사실 예전에는 이렇게 기타 하나 가지고 우리가 예. 밤새면 좀
0: 더 좋은 것 같아요. 예.
1: 수요일에는 빨간 장미를 그녀에게 안겨주고
0: 네, 이 곡 보내드리면서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명세들의 책읽기 윤지영이었고요. 이도원 씨 노래하고 계신데요.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잠시 후 4시를 알려드립니다. KBS 3라디오 사랑의 소리 방송입니다. HLKC

안녕하십니까. 아름다운 우리 가곡 아나운서 김태규입니다. 오늘 들으실 곡은 김현준 씨 김현준 곡 청산의 살리라입니다. 테너 엄정행의 노래로 전해드립니다.

아름다운 우리 가곡, 오늘은 김현준 씨 김현준 곡 청산의 살리라를 테너 엄정행의 노래로 전해드렸습니다.

안녕하세요. 건강 365 아나운서 최인경입니다. 심근 경색과 함께 많은 분들이 걱정하는 질환 중 하나가 협심증입니다. 심근 경색과 협심증은 모두 관상동맥에 문제가 생기면서 나타나는 건데요. 어떤 차이가 있는 걸까요? 혈관의 막힘 정도가 다른 걸까요? 나타나는 증상에서도 분별할 필요가 있는지 궁금한데요. 오늘은 협심증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발생률이 높은 질환이죠. 결핵에 대해서도 살펴봅니다. 건강365 무한궤도의 비를 맞은 천사처럼 듣고 시작하겠습니다.

0: KBS 라디오 건강365 함께하고 계십니다. 심장 혈관에 동맥 경화증이 생김에서 나타나는 질환, 협심증입니다. 심장 질환을 얘기할 때 빠짐없이 등장하는 게 관상 동맥인데요. 협심증은 심장에 있는 관상 동맥에 어떤 변화가 있는 걸까요? 심장내과 전문의 오동주 박사에게 도움 말씀 듣겠습니다. 박사님 안녕하세요.
1: 네, 안녕하세요.
0: 협심증을 얘기하기 전에 관상 동맥부터 설명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관상 동맥이라는 혈관에 문제가 생기면 위험한 거죠?
1: 근데 이제 동맥 이름이 이제 조금 이상한데 관상 동맥이라고 저희가 부르는데 네. 그 이 심장에 우리 심장은 어머니 뱃속에서 생명이 생길 때부터 이 세상을 뛸 때까지 이제 뛸 때까지 한 번도 쉬지 않고 뛰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려면은 혈액이 잘 가야 되고 거기서 산소랑 영양소를 공급을 받아야 되는데 심장 근육에 이런 좋은 피를 주는 혈관을 우리가 관상동맥이라고 그러는 거죠. 근데 이제 이런 관상동맥에 문제가 생기게 되면 예를 들어서 피가 잘 안 가게 되면 자동차로 치면 엔진에 휘발유가 안 가면 엔진이 아무리 좋아도 털털 거다 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런 여러 가지 상태를 우리가 병으로 또 말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협심증이라고 그러기도 하고 또 심근경색증이라는 병명을 붙이기도 하지요.
0: 네. 네. 심장 근육에 혈액 공급을 하는 건데요. 관상 동맥 혈관이 굵은가요? 혈관이 몇 개인지도 궁금한데요.
1: 그 심장을 그러니까 심장이 동그란 그 약간 길쭉한 큰 고구마로 보시면 되는데 네. 그걸 둘러싸고 세 개가 있어요. 근데 이제 그 중에 가운데 게 제일 큰데 그 혈관의 입구는 한 4.5mm 좀 큰 분들은 5mm인데 그게 이제 두 개로 갈라지면서 바로 3.5mm, 3mm, 대개 2.5mm에서 네. 평균 보면은 우리 논문 보면은 한 2.75mm 정도 된다. 네. 그러니까 2.75mm면 굉장히 작아 보이잖아요. 네. 근데 그 작게 보이지만 거기서 또 이제 혈관이 과지를 치고 나가서 그 많은 근육과 판막 등지에다가 혈액과 이제 산소를 공급하게 되는 거죠. 네.
0: 자, 관상 동맥이라는 이름은 어떤 의미인가요?
1: 이게 그 이 관상 동맥이 이렇게 세 개가 있는데 위에서 보면 꼭 왕관 같이 생겼어요.
0: 아, 네.
1: 그래서 우리가 왕관 같이 생겼다. 왕관을 머리에 탁 씌우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관상동맥이라는 이름이 붙었습니다. 사실은 뭐 왕관만큼 더 중요한 혈관이죠. 우리 몸에서.
0: 네네. 그러니까 혈관 세 개가 머리에 쓰는 왕관처럼 생겼군요. 그럼 동맥 경화증은 뭔가요?
1: 그러니까 그 그냥 쉽게 생각하시면 경화. 우리 경화 그러면 딱딱하다고 생각하잖아요. 네. 이 혈관이 이제 오래 되다 보면은 거기에 뭐 콜레스테롤도 끼고 어떤 이물질들이 자꾸 끼어서 점점 좁아지면서 딱딱해지고 나중에는 석회, 칼슘까지 끼어가지고 아주 단단하고 그래서 혈류에 지장을 주고 이제 이렇게 생기는 상태를 동맥경화증이라고 부릅니다. 근데 이 동맥경화증은 심장에만 오는 건 아니고 뇌에도 오고 뇌에 오면 이제 뇌졸중으로 넘어가고 팔 다리에 와서 이제 다리가 오면은 나중에 다리가 이제 까맣게 덥기도 하고 상하기도 하고 그러죠.
0: 네. 동맥 혈관에 이물질이 쌓이면서 좁아지고 딱딱해지는 게 동맥 경화증이라고 말씀하셨는데요. 동맥 경화증은 왜 생기나요?
1: 제일 많은 원인은 이제 혈압, 그다음에 당뇨, 콜레스테롤, 그다음에 그 비만인 분들이 굉장히 많죠. 그리고 또 하나 여기다가 이제 담배까지 피면은 더 빨리 급속하게 나빠지는데
0: 네.
1: 사실은 유전도 굉장히 관련이 돼 있어요. 네. 네네.
0: 그러니까 고혈압, 고지혈증, 당뇨병, 흡연, 비만, 또 유전까지 이런 여러 위험 요인들이 심장 질환의 위험을 높이는 거네요.
1: 맞습니다. 그래서 유전적인 체질이 있던 분들이 여기에 살이 찌고 또 담배를 많이 피시고 운동을 안 하시고 하면은 혈관이 빨리 더 좁아지고 막혀서 이렇게 협심증으로 넘어가기도 하는데 요즘에는 이런 그 동맥경화의 원인 중에 하나가 이런 콜레스테롤 외에도 굉장히 외롭고 조금 이게 아니면 또 분노가 많거나 누구를 막 굉장히 미워하는 적대감이 많은 분들이 또 많이 온다 그래요. 왜냐하면 굉장히 외롭게 되면은 그 혈관에 염증이 생겨요. 네, 그래서 염증들이 혈관벽을 자꾸 긁어먹으면서 거기 이제 왔다 갔다 하던 콜레스테롤이나 이런 물질들이 끼게 되죠. 그래서 요즘에는 그런 이런 협심증이 심한 분들을 심리 분석까지 같이 해서 치료하는 그런 경향도 좀 있습니다.
0: 그렇군요. 네. 심장 질환 중에서 협심증은 어떤 상태인 건가요?
1: 그래서 이제 그 자동차로 치면은 휘발유 관이 어떤 원인이든 좁아져서 이제 이 차가 빨리 갈 때는 엔진이 빨리 돌고 휘발유가 많이 가야 되잖아요. 근데 이제 관이 좁아져 있으니까 아무리 밖에서 휘발유를 많이 공급을 해도 중간에 딱 끊기기 때문에 엔진이 털털거리게 돼요. 이 털털거리는 거가 우리한테는 흉통이나 통증이나 아니면 호흡 곤란으로 나타나고 이게 아주 심해지면은 이제 그 돌아가신 사망 심근경색으로 넘어가기도 하죠. 그래서 심근경색증도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심근경색증의 전 단계가 협심증으로 보시면 됩니다. 네.
0: 그럼 협심증 진단을 받는다는 건 이미 동맥경화증이 진행된 걸로 보면 될까요?
1: 그렇죠. 그런데 이제 협심증 있는 분들은 말씀드렸지만은 심장에만 오는 게 아니라 다른 뇌나 이제 경동맥 그런 혈관에도 같이 오세요. 그래서 걱정이 되시면 제일 쉽게 알 수 있는 게 건강검진하실 때 경동맥 초음파를 좀 해주세요. 그러면 이제 그거는 목에 그 만져지는 동맥이 뿔뚝뿔뚝 있잖아요. 검사도 쉽게 금방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일단은 경동맥 초음파가 깨끗하고 그러면은 자기 심장 혈관도 거의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경동맥에 뭐가 많이 끼어 있고 그래서 좁아지기 시작하면은 내 심장 혈관에도 이런 동맥경화가 오고 있다고 생각을 하셔서 조금 더 정밀 검사를 해 보시는 게 좋지요.
0: 협심증이 있으면 뭐 흉통, 통증, 호흡 곤란이 있을 수 있다고 말씀 주셨는데요. 협심증은 특히 가슴 한가운데로 통증이 심할 때 의심해야 한다는 말도 있던데요. 그럼 심근경색과 비교할 때 증상에서 차이가 있을까요?
1: 네, 심근경색은 혈관이 100% 막히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동맥경화 좀 있던 게 막 화를 내다가 툭 터져서 피떡 혈전이 생겨서 막히는 분도 있고 아니면 점점점 30%, 50%, 80%, 90%에다 막히는 분도 있는데 원인이 뭐든가 간에 심근경색은 100% 막혀 있다. 그래서 피가 한 방울도 안 간다. 그리고 통증이 가라앉질 않아요. 쉬어도. 15분 이상 가면은 이거는 막혔구나. 아주 위험한 상태죠. 바로 심장 마비가 올 수 있기 때문에. 근데 이제 협심증은 좁아져만 있기 때문에 차가 빨리 가다가 천천히 가면 휘발유가 조금만 나도 되니까 통증이랑 숨참게 되게 가라앉으세요. 그래서 환자분들이 다 아세요. 제가 천천히 갈 때는 편안한데 건널목 신호가 바뀌어서 뛰어가면 답답하고 그러다가 등산 갈 때 평지는 괜찮은데 좀 높은 데나 계단을 빨리 가면 아프고 답답해요. 그러면 이건 협심증이 있다고 생각을 하셔도 맞습니다.
0: 그러니까 협심증은 쉴 때는 통증이 없는데 움직이거나 운동할 때 가슴 통증이 느껴지는 거네요.
1: 맞습니다. 근데 이제 요 정도만 돼도 좀 전에 말씀드린 혈관이 100% 막힌 심근경색증이 아니기 때문에 요때 빨리 검사하고 치료를 잘 하시면은 아주 좋아질 수가 있으세요.
0: 그런데요. 용어들이 참 어렵던데요. 협심증을 얘기할 때 죽상경화반이라는 말도 하잖아요. 죽상경화반은 또 뭔가요?
1: 이제 죽상 이게 좀 어려운 말 같은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끈끈하고 기름진 덩어리가 있다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이렇게 동맥경화를 이렇게 해부를 해보면은 안에 뭐 여기 나쁜 콜레스테롤도 나오고 칼슘도 나오고 여러 물질들이 또 이 세포가 구도조져 나오는 여러 조직들이 있거든요. 근데 죽상경화라고 어려운 말을 쓰는데 그냥 동맥경화라고 쉽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혈관에 뭐가 저기 자꾸 끼어서 좁아졌는데 그 안에 물질들은 좀 죽같이 누글누글하고 그렇더라. 이제 그렇게 해서 죽상경화라는 말을 또 쓰기도 하죠.
0: 그러니까 끈끈하고 기름진 덩어리가 있다 이렇게 보면 된다라고 하셨는데요. 근데 죽상경화반이 있다고 해서 모두 통증을 느끼는 건 아니라면서요?
1: 그럼요. 그래서 저희가 검사를 해서 혈관이 얼마나 좁아졌나 보는 검사가 여러 가지, 요즘은 CT로도 쉽게 할 수 있고 뭐 네. 초음파나 여러 가지 아는데 70%까지 좁아지지 않았을 때는 증상이 없는 분이 많으세요. 네. 그래서 이제 우리 마라톤 하거나 그런 분들 보면은 한 40% 50% 좁아졌는데 네. 막 그 등산도 잘하고 그런 분들이 있거든요. 그런 분들이 이제 증상이 전혀 없으니까 무리하게 마라톤을 좀 한 10km만 뛸 거를 뭐 30km, 40km 뛰다가 그 동맥경화가 톡 터지게 되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 오, 큰일 났구나 해서 피떡을 막아야 되겠다 해서 이제 여러 가지 피가 뭉쳐서 이 혈관이 100% 막히는 걸로 넘어가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견놀목 뛰어갈 때 가슴 답답하다는 경우는 검사를 해보면 대개 한 65나 70%가 좁아져 있으세요. 그때 발견하면 치료가 쉽게 됩니다. 근데 제일 문제가 한 30%, 40% 좁아져 있는 젊은이들이 20, 30대도 굉장히 많은데 이런 분들이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서 담배를 한갑 피던 사람이 새걸 피거나 특히 이제 부도가 나기시거나 스트레스가 아주 굉장히 많을 때 그런 조금 좁아져 있던 것들이 이 염증이 생기면서 툭 터져버리는 게 이제 돌연사로 넘어가고 그러죠. 그래서 통증이 차라리 나오는 게 굉장히 좋은 거예요. 그러면 병원도 가시고 그러는데 이렇게 30, 40% 막혀있는 분들이 오히려 쓰러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죠. 그래서 내가 빨리 갈 때 아프다. 그러면 내가 저 정도 60% 이상은 막혔구나. 그때 빨리 병원 가시면 여러 가지 약도 쓰고 필요하면은 이제 스탠트 시술 간단히 해서 완치가 되거나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0: 네. 그러니까 협심증이 이제 혈관의 몇 퍼센트를 막고 있느냐에 따라서 통증 여부가 달라지기도 하지만 증상이 없어도 협심증일 수 있는 거네요.
1: 그럼요. 특히 당뇨가 심하신 분들은. 네. 당뇨가 오래된 분들은 신경이 이제 당뇨 때문에 마비가 돼서 이렇게 슬리퍼 같은 거 신고 가시다가도 벗겨져도 모르는 경우가 있는데 똑같은 현상이 심장에서도 나타나세요. 그래서 이제 그 당뇨가 있는 분들이 혈관이 70, 80% 막혀 있는데 빨리 걸어가시는데 심장에서는 통증 신호를 보내는데 그 신경이 마비가 되어 있으니까 그 통증을 뇌로 보내질 못하세요. 그러니까 나는 그 뭐 선생님이 막혀있다고 그러는데 뭐 안 아프네? 그래가지고 무리하게 계단을 뛰어 올라가거나 설악산을 가면 안 될 걸 무리하게 가시다가 이제 심장마비고 그러시죠. 그래서 내가 당뇨가 있다. 그럴 때는 증상이 없는데 이런 분들은 통증은 없는 대신에 숨이 찬 분들은 간혹 있으세요. 그러니까 사실은 조금 무서운 상태죠.
0: 그러네요. 흉통이 없어도 협심증일 수 있어서 조심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자, 그렇다면 가슴 한가운데로 극심한 통증이 생길 때 지속시간이 어느 정도인가요?
1: 대개 1분에서 5분 사이거든요.
0: 네.
1: 이제 저기 빨리 걸어가다가 답답하면은 다들 그냥 다 쉬세요.

0: 나는 아침에 특히 아침에 이제 혈관들이 다 예민하기 때문에 아침에 찬물로 세워서 하면 양쪽 목이 조인다. 꼭 빨리 병원 가셔야 되고 한 3분의 1이나 한 40% 환자에서는 배가 아픈 분이 있어요. 막 뛰어갈 때는 저는 선생님 배가 아파요. 소화기내과 가시는데 얼마 전에도 이제 우리 여기 병원에서 그런 젊은이가 있는데 소화기내과 선생님 이상하다고 저한테 보냈어요. 봤더니 혈관이 90%가 막혀서 바로 스탠트하고 잘 되셨죠. 그래서 하여튼 이상한 통증이나 기분 나쁜 게 이 목에서부터 배꼽 사이에 자꾸 움직일 때 나타나면은 나 이거 혈관 좁아지는 거 아닌가 생각을 해보시는 게 좋습니다.
1: 네. 목이 조이는 것 같기도 하고 배가 아프기도 하고 뭔가 불편함을 느끼시는 것 같은데요. 어떤 식으로 표현들을 하시는 건가요?
0: 그래서 이제 되게 남자분들은 뭐 조금 심하게 통증이 올 때는 막 코끼리가 누르는 것 같다, 고춧가루 뿌리는 것 같다, 막 목기로 찍는 것 같다는 표현을 하시는데 거기 이제 2, 3분 되면 좀 좋아지시는데 여성분들 특히 이제 우리 할머님들은 표현이 애매한 경우가 많아서 의사들도 잘 속아요. 조금만 움직이면은 기운이 없고 매시껍다. 그리고 자꾸 눕고 싶어요. 무기력해지고 식사를 하려도 만사가 귀찮고 조금만 움직이면 나 들어눕고 싶어. 이렇게 협심증을 호소하는 분들이 많으시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 교과서에도 나오는데 특히 나이 많으신 여성분들이 평소에 없던 피곤함이나 메스꺼움이나 그 이 무기력을 호소하시면은 협심증을 꼭 생각해 봐라. 이제 그런 뭐 이제 문구가 교과서에 나오기도 합니다.
1: 네. 잘 구별할 필요가 있을 텐데요. 통증이 오는 경우에는 그렇게 통증이 오면 어떻게 하나요? 대처법을 알고 있어야 할 것 같은데요.
0: 그래서 이제 병원에 다니시던 분들은 의사 선생님들이 그 나이트로그리세이라고 조그만 알약을 한 10알씩 주세요. 근데 이 약은 햇볕을 쬐면 약효가 떨어지기 때문에 갈색병에 넣어드리는데 약은 굉장히 싸거든요. 한 알에 10번밖에 안 되는데 협심증 진단을 받은 분들은 저는 요 반은 집에 놔두고 반은 꼭 지갑이나 주머니에 넣고 다니는데 통증이 오시면 쉬어서 그 하나를 꺼내서 물 필요 없고 혀 밑에 딱 넣으면은 넣는 순간 약이 녹으면서 혈관들이 다 확장이 되세요. 그래서 그 통증이 오던 게 바로 사라지고 근데 이게 이제 심장 혈관만 넓어지는 게 아니라 다른 혈관도 넓어지기 때문에 조금 어지러울 수 있으세요. 그래서 이 약 쓸 때는 서서 계시지 말고 조금 앉아 계시거나 좀 기대서 계시다가 또 갑자기 일어나면 쓰러지시거든요. 네. 그다음 그런 약을 갖고 다니시고 그다음에 이제 예약을 해서 주치 선생님하고 제가 요즘에 이런 발작이 자주 나고 이 약을 자주 쓰게 됩니다 하면은 약을 바꾸시든지 검사를 해서 그럼 약물 치료 말고 다른 뭐 수술 방법이나 스탠드 시술을 고려하거나 이런 지침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1: 네. 니트로글리세린이 좁아진 관상 동맥을 넓혀주는 건데요. 그렇게 약을 복용을 하면 금방 괜찮아지나요?
0: 대개 30초 이내에 증상이 좋아지세요. 근데 거꾸로 이 약은 효과가 오래가지 않습니다. 오래가야 3, 4분 정도거든요. 근데 그때 이제 쉬면은 좋아지시기 때문에 막 말씀드린 대로 이 약을 뭐 한 달에 한 번 쓰던 분이 2주에 한번 쓰고 2주에 한번 쓰게 되면은 뭔가 안에 점점 더 좁아지거나 혈관이 나빠지는 상태거든요. 그때는 이제 병원을 가셔야 되죠. 그리고 이 나이트로그리세린은 이제 급할 때만 쓰는 약인데 매일 드셔야 되는 약들이 있으세요. 제일 중요한 게 콜레스테롤 약인데 콜레스테롤이 안 높더라도 콜레스테롤 약을 드셔서 콜레스테롤을 많이 떨고 나면은 재발도 줄어들고 이 좁아진 부위도 다시 좀 넓어질 수 있으세요. 한 30%는. 그다음에 이제 필요하면은 선생님들이 처방해 주는 아스피린도 드시고 또 혈관 확장제를 옛날에는 뭐 여러 번 드셨는데 요즘은 한 알만 하루에 한 번만 먹어도 혈관에 넘어진 약이 있는데 그러니까 이런 협심증을 약으로 치료할 건지 스탠트를 할 건지는 의사 선생님이 결정을 하십니다. 근데 꽤 한국에 많고 일본에 많은데 특히 여자분들이 많은데 동맥 경화가 없는데 흉통이 굉장히 심하고 나이트로그리세린을 혀 밑에 넣으면 좋아지는 그런 협심증이 있어요. 이거는 경련성 협심증,
1: 네.
0: 이형

0: 혈관염증이라는데 혈관이 이제 근육으로 쌓여 있거든요. 이 혈관이 종아리 지나듯이 쥐가 나서 통증이 오는 거예요. 아. 그것도 보면은 피가 안 가는데 그 쥐가 경련이 안 풀리면은 사람 사망하죠.
1: 네.
0: 이때는 스텐트 넣는 게 아니라 약으로 되는데 반드시 약을 잘 드셔야 되고 이 나이트로그레센 고글을 갖고 내셔야 되는데 중년 여성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1: 네.
0: 이 미국은 좀 적고 한국, 일본 분들이 많으세요.
1: 네. 시술이나 수술적 치료에 대해서도 설명해 주세요.
0: 네, 그래서 이제 70% 이상 좁아져 있고 약에 잘 듣지 않으시면은 거의 다 스텐트 시술을 하는데 요즘에는 이제 스텐트가 굉장히 좋아져서요. 평생 재발률이 5% 이내예요. 대개는 1% 이내거든요. 그래서 요거 하시고 약만 잘 드시면은 아주 좋고 그다음에 이제 혈관이 너무 여러 개가 여러 군데 아까 세 개라 그랬는데 세 개의 구석구석구석이 좁아져 있고 특히 석회 칼슘이 많이 깔린 경우에 있는 거는 스텐트를 너무 많이 넣어야 되고 또 스텐트가 잘 들어가지 않아요. 이때는 입원해서 수술을 하십니다.
1: 네.
0: 예전에는 전신 마취하고 다 이게 가슴 뼈를 열고 했는데 요새는 한 5, 6cm 딱 재고 심장을 그렇게 뛰게 하면서 하는 특수한 그런 수술 방법이 개발이 됐기 때문에 그 환자분은 한 잔 푹 주무시면은 좋아지시죠. 그래서 그런 거는 주치의사님이 결정을 하실 텐데 치료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제일 중요한 거는 더 나빠지기 전에 신근경색 오시기 전에 스텐트 시술도 하고 필요하면은 수술도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1: 또 그렇게 치료를 해도 늘 신경 쓰고 살펴야 하는 위험 신호라든지 관리가 필요하지 않을까요?
0: 제일 중요한 거는 약을 정말 잘 드셔야 돼요. 그래서 특히 콜레스테롤 약 반드시 드셔야 되고 또 하나 중요한 거는 가끔 두세 달에 한번 아픈 건 괜찮은데 통증 빈도가 늘어날 때는 또 병원을 가셔야 됩니다. 제일 응급 상황은 옛날에는 걸을 때만 답답하고 아팠는데 요 며칠 새에는 가만히 있어도 아프다. 특히 새벽에 많이 아프다 할 때는 급하면 응급실이라도 가셔야 되는데 아주 위급한 상황으로 넘어가는 그런 단계입니다.
1: 네. 네, 알겠습니다. 오늘은 협심증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심장내과 전문의 오동주 박사와 함께했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0: 네, 고맙습니다.
1: KBS 라디오 건강365 함께하고 계신데요. 김현철의 동네 듣고 다시 오겠습니다.

0: KBS 라디오 건강365 함께하고 계십니다. 우리나라의 결핵 발생률이 줄어들긴 했지만 여전히 높은 것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공기 중 감염이 원인으로 알려져 있어서 결핵균을 피해갈 수 있을까 싶기도 한데요. 가톨릭대 인천성모병원 가정의학과 서민석 교수에게 도움 말씀 듣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1: 네, 안녕하세요.
0: 결핵 발생률이 여전히 높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1: 뭐 우리나라 잘 못 살 때는 결핵이 무척 흔했거든요. 그런데 네. 뭐 이후에 검사도 좀 많이 하고 치료가 좀 많이 발전하면서 발생률 자체가 좀 지속적으로 떨어지고 있기는 한데 네. 아직까지 그러니까 잘 사는 나라들 OECD 국가 중에서 2위니까 네. 아직은 발생률이 높은 편이라고 봐야 합니다.
0: 결핵이 흔히 후진국병으로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결핵 발생률이 아직도 떨어지지 않는 이유가 뭘까요?
1: 결핵균이 이제 감염이 되고 나서 바로 이제 폐결핵으로 나타나는 게 아니고 이제 몸에 숨어 있다가 면역이 이제 떨어질 때 활동을 하면서 이제 폐결핵으로 진행을 하는 건데요. 아무래도 이제 우리가 못 살 때 1950년대나 60년대 영양도 부족하고 주거 환경이나 이런 부분들이 안 좋아서 그 당시에 이미 결핵에 걸렸던 그런 이제 잠복결핵 상태인 환자들이 이제 3분의 1 정도 된다. 근데 이런 이 환자들이 잠복결핵 상태에서 이제 고령화 사회가 되다 보니까 나이가 들면서 면역이 떨어지니까 이게 폐결핵으로 계속 나온다. 그래서 이제 발병률이 아직까지는 높다 이렇게 보고되고 있습니다.
0: 사망률로 볼 때도 결핵으로 인한 사망이 많다면서요?
1: 뭐 2013년 통계에 보면은 한 해 동안에 35만 명 정도 돌아가셨는데요. 그 중에 1,300명 정도가 결핵 사망자로 보고가 되어 있습니다. 뭐 인구 10만 명당 보면 2.6명 정도 되고요. 아직까지 전체 사망률에서는 14위 정도. 감염 질환 중에서는 코로나19 다음으로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0: 네. 근데 뭐 옛날에나 결핵이 있었지 요즘도 있나 생각하는 분도 있을 텐데 그런 게 아니네요. 잠복 결핵 환자

2000년대까지는 폐렴이나 결핵이 사망률 1위였거든요. 지금 많이 줄어들기는 했죠. 그래서 아무래도 지속적으로 이제 관심을 갖고 있는 이유는 전염성이 있는 활동성 폐렴, 폐결핵 환자가

0: 게 아니라 잠복된 상태에서 나중에 면역이 떨어졌을 때 폐결핵으로 나오다 보니까 이게 당장 전염이 돼도 잘 모르는 그런 상태라서 사실은 공기 중 감염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가지고서 조심하고 있는 겁니다.
1: 네. 공기 중 감염이 문제인 건데요. 그런데요. 또 같은 공간에 있어도 누구에게나 결핵이 발병하는 건 아니라고 들었습니다.
0: 네, 맞습니다. 병원균의 이제 전염력 차이가 좀 있는데요.
1: 네.
0: 우리가 이제 뭐 홍역, 수두, 백일회 같은 애들은 감염률이 엄청 높습니다. 한 명이 생기면 10명 감염시키거든요. 결핵 같은 경우에는 연구들마다 좀 다르긴 하지만
1: 네.
0: 한 명에서 한 명에서 두 명 정도까지 전염시킨다. 이렇게 알려져 있고
1: 네.
0: 결핵 환자랑 접촉을 해도 실제로 감염되는 확률은 한 30% 정도라고
1: 네.
0: 보고가 되어 있는데 결국에는 얼마나 이제 인구 밀도가 높으냐, 생활 환경이라든지 개개인의 면역 상태에 따라서 이게 감염균에 노출이 돼도 이걸 이제 감염까지 진행하지 않는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1: 네.
0: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모두 다 결핵이 생기는 건 아니다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1: 결핵균이 들어왔을 때 내 몸의 저항력이 약하면 발병 위험이 높아진다는 건데요. 면역력이 강조가 되는 이유가 그런 거네요.
0: 맞습니다. 개인 면역이 중요한 이유가 결핵균에 노출이 되어도 면역 체계에 의해서 이 균이 완전히 사멸되면 감염 자체가 생기지 않거든요. 그리고 만약에 감염이 되었다고 해도 몸에 균이 남아있는 상태에서도 우리 면역 체계가 이 결핵균을 계속 억제해버리면 폐결핵 같은 질병으로 진행을 하지 않고 잠복된 상태만 유지하기 때문에 사실 면역 자체가 감염을 막고 발생을 막는 그런 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1: 결핵균은 어디나 자리할 수 있는 건가요? 흔히 폐결핵을 떠올리긴 하는데요.
0: 뭐 결핵하면 폐결핵 먼저 떠올리시긴 하죠. 왜냐하면 뭐 기침하다가 이제 피 토하는 장면이 TV에서 나온다. 그러면 이제 폐결핵이구나 이렇게 좀 생각을 하시기 때문에 폐결핵이 가장 흔하다고 알고 계시는데 사실 폐 이외 부위에서도 많이 발생을 하는 뭐 경우들이 있고요. 폐외결핵이라고 하는데 우리 뭐 흉막 아니면 임파선, 복부, 뼈, 관절 뭐 다양한 부분에서 생길 수 있는데요. 어떻게 보면은 몸에서 머리카락이랑 손톱, 발톱 빼고는 다 생길 수 있다. 이렇게도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1: 근데 그중에서 특히 폐결핵이 가장 흔한 이유는 뭘까요?
0: 이 결핵균이 산소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1: 아.
0: 그래서 결핵 자체가 뭐 공기를 통해 호흡기로 우선 들어오게 되고 그 중에서 또 장기 중에 가장 산소가 많은 곳이 폐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결핵균 자체를 호기성 균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산소를 좋아하는 균이다. 폐 중에서도 산소가 가장 많은 곳이 폐 위에 상부거든요. 거기에 자리 잡고 번식을 하기 때문에 폐결핵이 결핵 중에서 가장 흔하다 이렇게 좀 알려진 겁니다.
1: 네. 폐외 결핵도 말씀을 하셨지만요. 뭐 결핵이 호흡기 질환인 것도 맞지만 결핵균이 여러 장기로 퍼질 수 있어서 전신 질환으로 생각해야 한다는 말도 있던데 어떨까요?
0: 전체 결핵의 80% 정도가 폐결핵이 맞고요.
1: 예.
0: 폐 이외 장기에서 발생하는 폐외 결핵이 20%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머리나 아니면 손톱, 발톱 빼고는 다 생길 수 있는 게 결핵이기 때문에 전신질환이라고 봐야 되는 건 맞습니다. 국내에서는 폐결핵이 흉막, 폐를 싸는 흉막이나 림프절 결핵, 그게 이제 가장 흔한 폐결핵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1: 우리가 결핵을 얘기할 때 활동성 결핵, 또 잠복 결핵으로도 구분하지 않나요?
0: 아, 네, 맞습니다. 결핵균에 감염이 되었다고 바로 질병으로 나타나는 게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1: 네.
0: 이 활동성 결핵은 결핵균이 면역이 떨어진 상태를 틈타서 우리 몸에서 급격하게 증식하고 타인에게 전염시킬 수 있는 상태를 활동성 결핵이라고 하거든요. 전염을 좀 시키기 위해서는 당연히 활동성의 폐결핵 상태여야 하고요. 잠복결핵은 결핵균에 감염은 돼 있는데 균은 있지만 면역 때문에 증식이 억제되고 당연히 이제 타인한테 전염시키지 않는 그런 상태를 잠복결핵이라고 하는데 면역이 떨어지면 언제든지 잠복결핵에서 활동

0: 대략 10% 정도 된다고 보고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잠복결핵의 한 50% 정도는 감염이 되고 난 직후에 한 1, 2년 이내에 활동성 결핵으로 진행을 하고 남은 이제 50% 정도가 면역이 이제 저하되는 노년기에 발생하는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1: 전염성이 걱정이 되는 건데요. 그럼 잠복결핵 상태로 남는 경우는 걱정을 안 해도 되는 걸까요?
0: 잠복결핵은 전염을 시키는 건 아니기 때문에 사실은 어느 한편으로는 걱정을 안 해도 되긴 하지만 결국에는 잠복결핵 상태에서 활동성 폐결핵으로 진행할 가능성이 10% 정도 되기 때문에 언제 이게 발병할지 모르기 때문에 사실 100% 안전하다고 보기는 좀 어렵죠. 그래서 결국에는 잠복결핵 상태에서 그냥 유지만 되면 좋겠지만 이게 폐결핵으로 진행을 했을 때 뭐 6개월간의 치료 과정이나 약의 어떤 부작용 이런 것들을 생각을 했을 때 잠복결핵 상태에서 폐결핵 진행하기 전에 미리 치료를 하는 게 중요하다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1: 그래서 또 면역력이 강조가 되는 거네요.
0: 맞습니다. 뭐 이미 노출이 되었다고 해도 잠복된 결핵균이 있어도 폐결핵으로 진행하지만 않으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증식하지 않도록 내가 면역을 잘 관리하는 게 중요합니다.
1: 면역 관리가 중요하다고 하셨는데요. 그럼 아무래도 만성 질환으로 치료 중인 분들에게 더 위험이 높을 수 있을까요? 스트레스나 과로가 지속되는 것도 면역력을 떨어뜨리지 않을까 싶기도 한데요.
0: 면역을 떨어뜨려서 폐결핵으로 진행할 수 있는 위험 요소가 굉장히 많은데요. 잘 알려진 대로 나이가 많아질수록 폐결핵의 발생 위험이 증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외에 이제 면역이 저하될 수 있는 다양한 질환들, 뭐 암이라든지 당뇨나 만성 신장 질환 같은 만성 질환이 있을 때는 치료 중이나 아니면은 그 병 가지고 있는 것만으로도 면역이 떨어져 있고 면역 억제제를 치료받는 분도 있고요. 나이가 들면서 영양결핍 상태가 있다고 하면 폐결핵으로 진행할 위험성이 매우 큽니다. 스트레스나 과로도 결국에는 이게 만성적으로 지속이 되면 궁극적으로 호르몬이라든지 자율신경계 불균형을 유발하기 때문에 결국 면역세포 기능이 떨어지거든요. 그때 폐결핵으로 진행할 위험성이 높아서 스트레스나 피로 관리도 꼭 해주셔야 됩니다.
1: 결핵이 공기로 전파되는 전염성 질환이라서 모르고 지내는 경우도 많을 텐데요. 의심 증상이 있을까요?
0: 폐결핵이라고 하면 뭐 기침이나 가래가 오래 지속되는 게 가장 흔한 증상이고요. 아무래도 이 감기랑 비슷합니다. 증상으로 구분하기는 좀 어렵기 때문에 감기가 좀 비정상적으로 오래 간다고 생각하면 사실 그냥 감기 아니야? 라고 모르고 넘어갈 수 있는데요. 기침이 2주 이상 지속된다든지 그러면은 감기가 아닌 혹시 결핵 가능성을 생각을 해봐서 검사를 해봐야 되고요. 특별히 이제 가래에 피가 좀 섞여져서 나온다. 뭐 가슴 통증이나 호흡곤란, 밤에는 좀 식은땀이 나고 미열이 좀 계속되고 입맛도 없고 체중이 좀 빠지면서 피곤하다. 이런 증상이 동반됐을 때는 결핵을 의심해보고서 흉부 영상검사를 시행해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1: 감기와 증상이 비슷하다라고 하셨는데요. 그래서 감기를 생각하는 경우도 많을 것 같습니다. 결핵 진단은 어떤 계기로 확인이 되나요?
0: 대부분의 환자들이 감기가 잘 안 낫는다고 해서 오래 간다고 해서 병원에 오시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저희도 이제 2주 이상 기침 가래가 있으면 이거 감기가 아닌 결핵이나 폐렴 의심해 봐야 된다. 그래서 흉부 영상 검사를 진행을 하게 되는데 흉부 영상 검사에서 결핵이 최종 진단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비정상적으로 체중이 빠지는 경우도 사실 많고 식욕이 좀 떨어지거나 뭐 잘 안 먹는 것도 있고요. 폐결핵균이랑 뭐 싸우기 위해서 면역 체계가 좀 작동하면 에너지 소모량이 굉장히 많아지거든요. 그래서 이제 체중이 좀 빠지는 뭐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뭐 폐결핵이라고 해서 기침 가래만 있는 게 아니라 사실 기침 가래는 없고 그냥 이유 없이 살이 빠지고 피곤하다 이런 분들 중에서 원인을 찾다 보니까 폐결핵이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1: 결핵에 감염되고 활동성 결핵이 되면 일단 격리가 필요할까요? 주변 사람들이나 가족들에게 전염이 될 수도 있어서 불안해하실 것 같은데요.
0: 이 활동성 폐결핵이 24시간 이내 보건소에 신고를 해야 되는 3급 법정 감염병입니다. 전염력이 있기 때문에 전염력이 있는 환자는 결핵 치료를 시작을 해서 전염력이 소실이 되는 2주 정도는 격리를 하거나 집에서

0: 정리하거나 입원 치료를 해야 되는 거고요. 네. 진단 받고서 앞으로의 전염을 예방하기 위해서 격리를 해야 되는데 네. 2주 이상 약을 잘 쓰면 전염력은 99% 소실이 됩니다. 그래서 격리만 잘 끝나고 나면 크게 불안해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1: 네, 결핵 치료를 잘 해야 되는 건데요. 그런데 결핵이 괴로운 것 중에 하나가 치료 기간이지 않을까요? 꽤 오래 약을 복용해야 하고 먹어야 하는 약의 개수도 많던데요. 왜 그런 건가요?
0: 결핵이 참 어려운 질병인 이유가 이게 치료의 약제도 많고 네. 그리고 부작용도 심하고 치료의 기간이 좀 길다는 거거든요. 네. 결핵균은 돌연변이를 또 일으켜가지고 약의 내성을 갖는 속도가 굉장히 빠릅니다. 그래서 약에 대한 그런 내성균이 생기지 않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네. 약을 여러 가지를 동시에 6개월 이상 복용해야 된다는 점 때문에 많이 힘들어하십니다.
1: 일단 균이 제거가 되는데 시간이 걸리는 거군요. 6개월 이상 복용을 해야 된다고 하셨는데요. 그렇게 항결핵제를 6개월 이상 장기 복용해도 부작용의 위험은 없을까요?
0: 아무래도 이제 여러 약물을 사용하다 보니까 부작용이 참 다양하게 나타날 수는 있는데요. 먼저 뭐 이소니아지드라는 약물이 있는데 뭐 간독성이나 손발이 좀 저리다, 피부 발진 이런 게 생길 수는 있고요. 리판핀도 많이 쓰는데 우리 몸에 이제 체액이 주황색으로 변합니다. 소변이 노랗게 나오고요. 위장장애라든지 간염, 혈소판, 감소증이 나타나는 경우도 있고요. 뭐 피라지나마이드라는 약은 관절통, 위장장애, 안면 홍조, 그리고 에탄부톤이라는 약은 시신경 염증 같은 걸 잘 생기게 해서 시력이 떨어지거나 시야가 좁아지는 문제가 생길 수는 있습니다. 사실 종류가 너무 다양하고 부작용이 생길 위험성이 많기 때문에 우리가 주기적으로 이런 부작용에 대해서 확인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장기 복용 때문에 부작용의 위험이 있다 이런 거는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1: 치료 중에 부작용이 생기면 약을 바꿀 수 있는 건가요?
0: 부작용이 생긴다고 해서 무조건 약을 바꾸는 건 아니고요. 뭐 위장장애 정도의 가벼운 부작용이다. 그럼 이제 뭐 약물 복용하는 식사 시간을 좀 조절하거나 위장약을 좀 추가해 보는 경우도 있고요. 피부에 발진이 생기거나 좀 가렵다, 관절통이 있다. 이 정도는 증상 조절하는 약을 병행해 보기도 하거든요. 뭐 소변이 붉어지는 거는 보기에는 좀 놀랍기는 하지만 크게 건강에 문제가 되지 않기 때문에 지켜보고요. 다만 이제 약을 좀 바꿔야 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중단해야 되는 경우도 있고요. 뭐 심한 피로라든지 식욕 부진, 구역질, 황달같이 간독성이 의심이 되거나 시력에 문제가 생기는 경우는 주치의랑 상의해서 약물을 바로 중단을 해야 됩니다. 다만 이제 부작용이 생겼다고 해서 절대 임의로 중단하지 마시고 꼭 주치의랑 상의해서 중단해야 되는지 바꿔야 되는지를 결정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1: 6개월 이상 이제 치료 기간이 길어서 약을 복용하는 데 있어서 성실하지 않는 경우도 있을 텐데요. 내성의 위험이 있는 거죠.
0: 결핵 치료가 가장 이제 큰 문제는 여러 약물에 내성균이 발생하는 건데요. 약을 임의로 중단하시거나 제대로 드시지 않으면은 다재내성균 때문에 고생하실 가능성이 높습니다. 1차 치료로 6개월 정도면 그래도 치료가 가능한데 이거를 약을 사용하다 보면 한 1, 2주면 기침간에 열나는 증상이 좋아지거든요. 증상이 좋아지니까 이거 좀 열심히 안든 뭐 먹어도 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해서 잘 안 드시는 경우 다재내성 결핵이 생기면 2차 치료제 약제도 제한이 되고 치료의 기간도 더 길어집니다. 당연히 다른 사람한테 전염시킬 위험성도 높아질 뿐만이 아니라 치료가 안 되면 사망하실 수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6개월만 꼭 참고 약 잘 드시면 된다. 90% 이상이 완치가 가능하니 약 잘 드시면 좋겠다. 이거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1: 약을 잘 챙겨 드셔야 되는 거고요.
0: 네.
1: 치료가 끝나도 흉부 X선 사진상에서는 결핵을 알았던 흔적이 남는 건가요?
0: 맞습니다. 대부분의 폐렴이 흔적을 남기지 않고 깨끗하게 치료가 되는 반면에 결핵은 치료가 돼도 폐 흔적을 남깁니다. 이런 경우를 비활동성 결핵이라고 하는데요. 더 이상은 결핵균이 활동을 하지는 않고 있는 상태긴 하지만 들어왔다가 나갔다는 결과가 이제 남는 거죠. 또 주의해야 될 것은 이제 치료가 다 끝났다고 해서 완치가 다 되었다고 해도 재발이 또 될 수 있거든요. 치료 후에 1, 2년 이내에는 재발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완치되었어도 정기적인 검진과 면역 관리를 잘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1: 네, 잘 들었습니다. 오늘은 결핵균의 감염과 전염성 또 치료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가톨릭대 인천성모병원 가정의학과 서민석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0: 네, 감사합니다.
1: SG 워너비의 랄랄라 보내드리면서 인사드릴게요. 오늘 방송은 KBS 콩 유튜브 채널로도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건강365 아나운서 최인경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잠시 후 5시를 알려드립니다. KBS 3라디오 사랑의 소리 방송입니다. HLKC

안녕하세요. 문화공감 정용실입니다. 예술가들의 작품에서는 그 사람의 삶을 엿볼 수가 있는데요. 청경자 회백의 그림에서는 여러 나라를 여행하며 만난 이국적인 풍경, 또 강렬한 색채가 그대로 화폭에 담겨져 있죠. 자, 오늘 미술 이야기 지난주에 이어서 청경자 화백의 삶과 작품 세계 계속 만나보겠습니다. 전시해설가 이정한 씨가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클래식 이야기 클래식 음악평론가 유정우 씨와 함께합니다. 자, 오늘 첫 곡은 미카의 그레이스 켈리로 시작합니다. I wanna talk to you. The last time we talked, Mr. Smith, you reduced me to tears.

0: 네, 미술 이야기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청경자 화백의 예술 세계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전시 해설가 이정한 씨 자리해 주셨어요. 어서 오세요.
1: 안녕하십니까.
0: 네. 청경자 화백의 유년기, 청년기의 삶의 모습, 뭐 재능이 폭발했던 시기와 또 삶의 굴곡이 있었던 그런 시기 저희가 좀 들여다봤는데 좀 정리하고서는 저희가 다음으로 좀 가볼까요?
1: 네. 그래서 지난주에 이제 했던 얘기를 좀 정리하자면 청경자는 1924년 전남 고흥 출생했고요.
0: 네.
1: 또 1941년에 동경의 여자미술 전문학교에서 일본화를 전공을 합니다. 또 대학 재학 시절에 이미 조선미술전람회라는 커다란 규모의 미술 공모전에서 두 차례 연달아 입선하면서 화가로서의 네. 재능을 인정받습니다. 그러나 1945년 결혼 이후 그녀의 삶은 급속도로 피폐해져 갔는데요. 남편과의 불화, 또 그 남편의 6.25 전쟁 중에 행방불명, 또 여동생의 병사 예. 등을 겪으면서 또 경제적으로 또 많이 공공해졌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녀는 화가로서의 삶을 사실상 영위하기 어려운 상태가 됩니다.
0: 예.
1: 근데 그럼에도 꾸준히 교편을 잡으면서 학생들에게 미술을 가르치고 또 틈틈이 본인의 작품도 이제 그려나갔는데요. 그렇게 탄생한 1951년작 생태는 직접 관찰한 수십 마리 뱀들을 실감나게 표현하면서도 생의 의지를 담고 있는 아주 중요한 작품으로 네. 평가됩니다.
0: 지난 시간에 이제 생태 얘기, 작품에 대한 이야기까지 했는데
1: 네.
0: 반응이 어땠나요? 뱀이 이렇게 나오니까. 어르신들이 좋아하셨을까? 아니면 그 당대 어떤 반응이었을까? 궁금해요.
1: 이게 참 재밌는 에피소드가 있는데요. 이제 이거를 1951년에 이제 그리고
0: 예.
1: 다음해 부산 국제구락부에서 이제 개인전을 엽니다. 청경자가. 근데 예. 참고로 이때가 이제 동란대니까
0: 그렇죠.
1: 서울에서는 전시가 못
0: 할 수가
1: 열리고
0: 없고.
1: 네, 여기 부산에서 많이 열렸었거든요. 이때. 그래서 개인전을 열고 청경자 본인에게도 소중한 생태를 전시장 입구 쪽에다가 처음에 걸어놨대요. 근데 관람객들이 들어오자마자 소스라치게 놀라니까 나중에는 저쪽 뒤쪽으로 빼서
0: 제일 중요한 작품이라 맨 앞에 걸었다가 뒤로 뺐군요.
1: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에피소드가 있었을 정도로 당시 재밌네. 관람객들에게는 엄청나게 충격적인 작품이었던
0: 그렇죠.
1: 것 같아요.
0: 예.
1: 그래서 청경자라는 이름이 이 전시를 계기로 해서 한 번 더 이제 국내 화단에 이제 알려지게 됩니다. 이 사람 장난 아니다
0: 그러네요.
1: 하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1953년에 홍익대학교 미술학부장 윤호중과 또 우리 근현대 미술계를 대표하는 김환기 선생의 권고를 받아들여서 이 청경자가 1954년부터 홍익대학교 동양학과 교수로 재직을 합니다. 또 그 이듬해에는 시든 해바라기 밭에 검은 고양이를 안고 울고 있는 여인을 그린 정이라는 작품으로 대한미술협회 전 대통령상을 수상하면서 화가로서도 매우 성공적으로 복귀합니다.
0: 그렇군요. 아까 김환기 화백, 뭐 근현대 미술계에서는 뭐 권위자 중 한 명, 이분의 작품에 대해서 국내에서 얼마나 또 많은 분들이 좋아하시는지. 근데 이분이 청경자 화백의 재능을 일찌감치 알아보고 교수로 그러니까 추천을 해 주신 거군요.
1: 그렇습니다.
0: 네. 그러니까
1: 어찌 보면 정말 은인 같은 사람인데요. 그래서 이후 청경자는 이제 교수 생활을 하면서 미술계 내의 조류에 크게 휩쓸리지 않고 자신만의 화풍을 이제 만들어 나갑니다. 그리고 국내 최대 또 최고의 미술 공모전이었던 대한민국 미술전람회. 지난 시간에 아나운서님께서 국전이라고도
0: 국전이라고
1: 네, 말씀해 주셨던 네. 이제 그곳에 이제 추천 작가, 또 초대 작가, 심사위원, 운영위원을 역임하는 이 국내 이제 미술계 이제 제도 내에서도 거목이 됩니다.
0: 그러네요.
1: 그래서 이렇게 안정된 생활을 되찾으면서 청경자는 서울 이 종로구 옥인동 쪽에 거주하면서 작품 제작에 매우 이제 본격적으로 몰두하게 되는데요.
0: 네.
1: 이 시기 청경자와 관련한 또 재밌는 이야기를 하나 좀 들려드릴까 하는데요.
0: 어떤 게 있을까? 이제는 평탄하게 그림 네. 그리시는 거 아니에요?
1: 근데 이건 사실 이제 청경자 본인에 대한 에피소드라기보단 그녀를 바라봤던 어떤 관람객의 이야기인데요. 제가 작년 여름에 노원 아트 뮤지엄에서 개최되었던 우리 한국 근현대 미술 전시에서 네. 전시회서를 이제 했었는데요. 네. 근데 전시 거의 말미쯤에 한 노년의 여성 관람객이 해서에 저희 다 들으시고 끝나고 말을 이렇게 걸어오신 거예요. 그래서 방금 전시회설에서 소개한 천경자가 본인이 오구인동에 거주할 당시에 이웃사촌이었다는
0: 어머나,
1: 거예요.
0: 어머나.
1: 앞집에 계셨대요.
0: 앞집분이세요?
1: 그렇습니다. 그런데 당시 이미 천경자는 오구인동에 왔을 때 국내 미술계에서 유명한 분이 된 거였잖아요.
0: 다 알아보셨겠죠.
1: 그렇죠. 그래서 오, 천경자가 앞집에 사네 하면서 되게 신기해하기도 하고 이렇게 뭐 빨래 널거나 하면서 앞집을 이렇게 보게 되는데 때마다 천경자 선생이 그림만 그리고 있었대요. 정말.
0: 매일?
1: 네.
0: 정말요?
1: 네. 정말 그랬다고 하고 또 이 그림을 이제 완성을 하고 나면은 우유배다라는 수레 같은 데다가 이렇게 실어가지고 날랐다. 뭐 이런 얘기를 이제
0: 매일 앉아 그리고 그거 나르고 이것만 하셨군요.
1: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말 그대로 몰두하는 그런 삶을 이제 산 건데 그래서 그런 이야기 들으면서 천경자 화백의 어떤 그런 엄청난 천착성도 그러나. 아, 근현대 미술이 그렇게 나랑 먼 그런 사람들의 이야기가 아니구나.
0: 그러네요.
1: 그런 생각도.
0: 오긴동 주민분들 중에 기억하시는 분들이.
1: 그럴지도 모르겠습니다. 네. 뭐 워낙 존재감이 강렬하셨을 때.
0: 그렇죠. 네.
1: 그래서 어쨌든 청경자는 이 오긴동 생활을 하면서 이제 작업을 점점 이제 잘 해나가게 되는데 근데 그가 여기에 안주하지 않고 새로운 도전을 합니다. 바로 1969년에 해외로 스케치 여행을 나간 것입니다.
0: 야, 69년이면 해외 여행이라는 것 자체가 뭐 흔하지 않을 때고 네. 스케치 여행을 떠났다는 것 자체가 일단 이것도 용기다 여성이 그죠?
1: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저도 너무 신기해서 자료를 좀 많이 찾아봤는데 생각보단 현실적인 여행이었습니다. 그래서 청경자는 이미 홍익대학교 교수이자 전국적으로 그렇죠. 인정받는 작가였잖아요. 그래서 도불전을 열었더라고요. 청경자 선생이. 그래서 이제 일종의 이제 아, 저 이제 프랑스로 공부하러 갈게요. 네. 라는 걸 우리 국내 화단에 선언을 하고 일종의 어떤 학술 연구나 미술 탐구를 위해서 이제 해외로 나간 거였습니다. 네. 그리고 이런 출국 일정 중에서 뭐 프랑스를 비롯해서 또 브라질 상파울루에서 열렸던 이 상파울루 비엔날레에 참석하는 그런 일정도 있었거든요. 네. 참고로 상파울루 비엔날레는 거의 세계 3대 비엔날레 안에 들어가는 정말 지금도 걸출한 그런 행사 중에 하나입니다. 네. 그래서 어쨌든 이런 여러 가지 현실적인 요건들도 충족하면서 청경자가 그 사이사이에 이렇게 세계 여행을 이제 했던 것 같아요. 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영감을 얻고 그걸 빠르게 스케치로 현장에서 그려낸다든지 혹은 간단한 그림 작업 같은 것들을 숙소로 돌아와서 이제 남겼던 것인데요. 이때 무려 타이티, 뉴욕, 파리, 이태리, 스페인 등지를 여행했다고 합니다.
0: 근데 굉장히 영감을 받을 만한 장소들을 많이 가셨네요.
1: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정말 정말 선구적이었구나라는 생각이 절로 들었고요. 또 69년에 여행 마치고 이듬해 9월에 신문회관 화랑에서 풍물 시리즈 스케치전을 열었고 또 1972년에는요. 월남 종군 기록화 제작화가 단원으로 선정되어서 월남에도 파견이 되어서 전장 속의 군인들을 그려내기도 합니다.
0: 대단하네요.
1: 그렇습니다. 그래서 정말 범접할 수 없는 와. 그런 작품 세계를 구축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그녀에 대한 사람들의 관심은 정말 뜨거웠다고 네. 하고요. 이 서울 종로구 인사동에 있던 현대화랑에서 1973년에 그녀의 개인전이 열렸는데 마지막 날에는 종로 사거리까지 사람들이 줄을 서서 봤을 정도로 네. 정말 정말 인기가 많았다고 합니다.
0: 네, 와, 전 세계에 이렇게 다니면서 그림 그리고 하려면 학교는 어떻게 됐나요? 학생들 가르치고 있지 않았나요?
1: 그러게 말입니다. 그래서 청경자 선생도 네. 여기에 좀 부담을 느꼈는지 1974년에 홍대 교수직을 사퇴하고 보다 강력하게 창작에 매진합니다. 네. 그래서 같은 해 3월부터는 발리, 에티오피아, 케냐, 우간다, 콩고, 세네갈, 이집트를 거쳐서 프랑스를 여행을 하고요. 또 이렇게 1970년대 초중반에 걸쳐서 세계를 여행하면서 정말 그림을 많이 그렸는데 이게 워낙 특징도 확실하고 하다 보니까 이걸 묶어서 기행회화라고 부릅니다.
0: 그녀의 또 다른 세계가 되는 거군요.
1: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이 기행회화들 중에서 제가 가장 좋아하는 두 작품을 소개해드리고 싶은데요. 바로 1973년작 이탈리아 기행입니다.
0: 네.
1: 그래서 청취자분들께서도 인터넷에 천경자 이탈리아 기행이라고 검색해보시면
0: 저도 이렇게 쳐보니까 네. 그 전에 뱀하고 너무 이제 달라서
1: 그쵸.
0: 예. 그리고 청경자 화백의 그 작품 맞아? 살짝
1: 맞습니다.
0: 그럴 만큼 달라졌더라고요.
1: 맞습니다. 예. 그래서 역시 미술은 사람이 하는 것이다 보니까 그 사람의 감정, 처해 있는 상황
0: 그렇죠.
1: 이런 것들이 당연히 반영이 되는 것만 같은데요. 그래서 이 그림을 보면 일종의 여행 인증샷이 생각이 납니다.
0: 맞아요.
1: 네. 그래서 이렇게 타일 위에다가 예. 여행지에서 살 법한 갖가지 기물들을 쫙 펼쳐놓은 그런 장면인데 근데 그걸 이렇게 바로 위에서 수직으로 사진을 내려찍은 듯한 구도를
0: 그렇죠. 저희가 뭐 인스타그램에
1: 있습니다.
0: 올릴 때도 가끔 그렇게 올리잖아요.
1: 그렇습니다. 예. 한 번에 쫙 자랑을 같이 예. 해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건 정말 제목 그대로 천경자가 이태리 여행을 다녀온 후에 이제 그린 거고 그래서 좀 구체적으로 보면 뭐 슬로진이라고 하는 그때 유명했던 뭐 술병이 있고 또 미술관 기념품처럼 보이는 화집이나 그림엽서
0: 네, 맞아요.
1: 이런 게 막 올려져 있습니다.
0: 예. 작품 가운데쯤에는 근데 아주 유명한 그림의 한 부분이 이렇게 보이는 것 같기도 해요.
1: 그렇습니다.
0: 맞나요?
1: 맞습니다. 그 유명한 이 이태리 르네상스를 대표하는 산드로 보티첼리의 대표작 프리마베라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보티첼리는 1445년에 피렌체에서 태어나서 고향을 중심으로 활발하게 활동했는데요. 이 그의 고향인 피렌체는 사실 르네상스 미술의 네, 가장 네. 최고의 이제 중심지였고 모든 그런 어떤 지금의 어떤 예술의 기원을 꽃피운 곳이라고 해도 과언이
0: 그렇죠.
1: 아닐 텐데요. 그래서 천경자는 이런 피렌체를 여행하면서 전통 위에서 뭔가 창조해야 되는 게 중요하구나 라는 영감을 받았다고 합니다.
0: 네.
1: 그리고 이제 또 다른 기행회화 한 점을 소개해드리자면 1979년작 아마존 이키토스입니다. 제목도 참 생소한데
0: 네, 이키토스는 또 뭘까?
1: 그렇습니다.
0: 아마존은
1: 예. 이키토스가 페루의 지역명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이키토스는 왜 갔냐면 청경자 선생이 아마존 열대우림을 여행을 했거든요.
0: 그런데 가기 힘든 곳인데
1: 그렇습니다. 79년에
0: 예.
1: 근데 이제 거기에 경유지로 페루의 이키토스에 잠깐 들른 건데 그때 마주했던 생선 장수를 그린 작품입니다.
0: 네.
1: 그래서 그림을 보면 중앙에 파란 원피스를 입은 생선 장수가 있어요. 근데 벌써 이 옷만 보더라도 우리 뭐 자갈치 시장이나 노량진 수산 시장
0: 볼 수 없는 색이죠.
1: 그렇죠. 파란 원피스를 입은 상인은 네. 안 계시잖아요.
0: 네.
1: 그래서 그런 것부터 벌써 이국적이고 또 그 생선 장수가 커다란 열대 수종 이파리 막 바나나 이파리 같은 네. 거 여기에다가 생선을 쫙 이렇게 감싸 가지고 파는 그런 것들을 아주 사실적으로 그려놨습니다. 그리고 요 그 생선 장수 주변으로 닭 두 마리가 막 어슬렁거리거든요.
0: 왜 닭이?
1: 뭐라도 이렇게 주워 먹으려고 그러는 것 같아요. 아마도.
0: 그래요?
1: 그래서 막 되게 그래서 보면 와 진짜 본 걸 생생하게 그렸구나 라는 게 정말 절로 느껴지고 그래서 어찌 보면 왜 예전에는 우리 KBS에 제가 너무 좋아하는 네. 프로그램 걸어서 세계 속으로도 없었잖아요.
0: 네. 네.
1: 그래서 그런 청경자의 기행 회화들을 보면서 대리 여행을 하는 것 같아요.
0: 그렇군요. 그 당시에 걸어서 세계 속으로.
1: 그렇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네. 보면은 그래서 정말 정말 성부적이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했고 또 이후 청경자는 그 유명한 내 슬픈 전설의 22페이지를 비롯한 일종의 사색적인 여인 초상화를
0: 네.
1: 1980 년대까지 꾸준히 발표하면서 계속해서 큰 사랑을 받습니다.
0: 네, 하도 고난이 컸기 때문에 이제는 평탄하게 작품 생활을 쭉 계속 정말 맹렬하게 이어온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1: 맞습니다.
0: 그녀의 말년은 어떻게 돼가나요?
1: 사실 말년이 이제 아주 예. 이제 정말 태풍의 눈 한가운데 있었다고 네,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많이들 알고 계시는 위장 논란에 휩싸입니다.
0: 맞아요.
1: 네. 이 청경자 위장 논란의 경위를 잠깐 말씀드리자면 국립현대미술관이 소장한 미인도를 둘러싸고 이게 1991년에 이 사건이 촉발이 되는데 네. 이 미인도라는 작품이 김재규 전 중정부장의 소장품으로 알려져 있는데 아. 이제 그의 재산이 압수되는 과정에서 정부 소유가 됩니다.
0: 네.
1: 그리고 1980년에 국립현대미술관 소장품으로 이관되거든요. 그리고 11년이 지난 1991년 국립현대미술관 측에서 이 작품을 천경자의 1977년작 미인도입니다 라고 소개하고 홍보물을 제작을 하는데요. 그런데
0: 예.
1: 이를 천경자 선생이 보고서 이거 제 그림이 아니에요 라고 이제 주장을 합니다. 그런데 국립현대미술관은 작품의 소장 경위, 그러니까 중정부장 거였다라는
0: 그렇죠.
1: 거하고 또 화풍 등을 근거로 해서 진품이라는 입장을 유지했고 또 한국화랑협회 감정위원회도 진품으로 판단을 합니다. 그런데
0: 네.
1: 천경자는 이제 내 새끼를 내가 어떻게 못 알아보냐.
0: 그러니까 본인이 절대, 지금 중요하잖아요.
1: 그렇습니다. 네. 절대 거기에 동의하지 않았고요. 근데 어찌 보면은 그 수많은 어떤 제도적인 차원에서 이제 압박이 있으니까 왜냐하면 작가 빼고는 다
0: 맞다고
1: 진품이라고 하니까. 근데 이제 그런 여러 상황에 이제 어떻게 보면은 여러 가지 이제 염증을 느꼈는지 이 91년 같은 해 절필을 선언합니다.
0: 아.
1: 그리고 정말 활동을 하지 않고요. 근데 이후 1995년에 삼성문화재단이 운영하는 호암미술관에서 대규모 회고전을 이제 가지지만 2년 뒤에 다시 미국으로 그녀는 떠납니다. 그리고 그 다음 해 1998년에 93점의 소장품을 서울시립미술관에 기증을 합니다.
0: 예.
1: 그래서

0: 안타깝게도 이렇게 청경자는 위장 논란에 대한 제대로 된 조치가 취해지지 않은 상태에서 뭐 전시회도 가지고 뭐 기증도 하고 이제 그러면서 이제 작품 활동도 잘 하지 않다가 결국 2015년에 미국 뉴욕에서 세상을 떠납니다.
1: 아, 그렇군요.
0: 근데 이제 그렇지만 그녀가 생전에 기증했던 작품들이 서울시립미술관 본관에서 상설 전시되고 있고.
1: 그래서 상설 전시가 된 거군요.
0: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누구나 무료로 그녀의 주요 작품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소개해드린 작품들 외에도 정말 매력적인 기행회화들 또 스케치들 보실 수 있고 또 서울시립미술관 본관 가시면 네네. 유영국 작가 개인전 또 우리 동시대 미술 전시인 사랑의 기원 등을 함께 보실 수 있으니까 꼭 한번 둘러서 그러네요. 이 청경자의 작업을 직접 마주하시기를 바랍니다.
1: 네. 많은 작품 기증됐기 때문에 가서 상설 전시로 좀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청경자 화백의 삶과 작품 이야기 잘 들었습니다. 전시 해설가 이정환 씨와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0: 감사합니다.
1: 한영애의 노래 이어드립니다. 바람.

0: 일상을 잠시 내려놓고 문화를 즐기는 여유를 만납니다. KBS 라디오 문화공감.
1: 네, 듣고만 있어도 그 자체가 힐링입니다. 클래식 이야기.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도 스티븐 스필버그 감독의 영화 파벨만스의 흐르는 음악 만나보고 있습니다. 클래식 음악 평론가 유정우 씨 자리해 주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2: 안녕하세요.
1: 자, 지난주에 얘기가 안 끝나가지고 예. 어떻게 끝날까 궁금했었고 그때 마지막에 예술에 관한 얘기? 예술이란 그렇죠. 이런 거다? 예. 뭐 거기까지 얘기를 해 주셨던 것 같아요.
2: 그 돌아가신 네. 외할머니의 친오빠였던 오랫동안 연락이 끊겼던 보리스 할아버지라는
1: 아, 맞아 멘토가 둘이 있었다.
2: 그렇죠.
1: 얘기하시면서 한 명이 보리스 할아버지다.
2: 예. 이분은 이제 옛날 서커스단의 사자 조련사로 일하다가 1920년대에 헐리우드 영화로 진출했던 네. 한마디로 연예계의 맛을 본 분이죠.
1: 그래서 그러면 두 번째 멘토도 얘기해 주세요.
2: 예, 그건 조금 이따가 예. 말씀드리고 네. 예, 나오고요. 할아버지가 이제 세미에게 얘기를 했었죠. 예술이라는 건 우리는 예술가 가족보다는 예술이 우선이야.
1: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
2: 그렇죠. 근데 이 예술이 우선이지만 예. 그걸 통해 우리는 쾌락을 얻고 기쁨을 얻지만 끔찍한 고통도 함께하는 것이 예술이야. 그 길을 너 가겠니?
1: 어려운 선택이네요.
2: 그렇죠. 예. 그렇지만 세미는 잠옷 비장한 표정입니다. 자, 그러고 이제 보리스 할아버지는 그래도 비교적 따뜻한 시간을 보내고 떠나는데요. 떠나고 나서 많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할아버지가 얘기한 예술가는 예술이 우선이지 가족이 우선 아니야. 근데 왠지 미안해지는 거죠.
1: 그렇죠.
2: 내가 앞으로 평생 이 길을 가야 된다면 내 가족을 그래도 좀 더 챙기고 싶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아버지가 얘기한 아버지가 선물로 그 비싼 미킨토시 필름 편집기를 사주면서 그렇죠. 엄마를 위로하기 위해서 편집 좀 해서 엄마에게 그 우리의 가족의 소중한 추억의 필름을 보여드려 빨리. 이렇게 해서
1: 사실 예술도 그런 어떤 사람을 위로해 주는 측면이 있죠.
2: 힐링의 기능. 예. 그렇기 때문에 바로 이제 아버지가 이제 아들 세미에게 부탁한 게 그거였습니다. 그 세미도 이제 각성을 하고 열심히 편집을 합니다. 아. 그 엄청난 분량의 거의 그 캠핑 장면을 다 찍은 거죠.
1: 아.
2: 그리고 또 클로즈업을 해서 각 가족 구성원들, 여동생들, 아버지, 어머니, 심지어 같이 놀러 갔던 아저씨까지.
1: 아, 그 친구, 베니 그렇죠. 아저씨. 예,
2: 베니 아저씨까지 다 찍은 요것들을 세세하게 엄청난 분량의 필름을 이렇게 자기가 보고 편집기를 돌리면서 보다가 압불사. 엄청난 엄마의 비밀을 알게 되는 거죠.
1: 네? 뭔 비밀이에요? 엄마 아프셔요?
2: 그 비밀은 직접 영화를 여기 약간 스포일러가 될 수 있어서요.
1: 아, 그래요.
2: 예, 그래서 이 영화 후반부의 큰 반전을 아~ 암시하는 그런 장면이거든요.
1: 그게 그래서 영화 편집을 하면서 알게 된 사실이군요.
2: 편집을 하면서 그냥 이제 모든
1: 걸 아, 이제 눈치를 좀 채겠다. 이거는 알겠습니다.
2: 그죠? 이렇게 네. 모든 장면을 다 찍다 보니까 이게 이제 자기가 찍으려고 찍은 게 아니고 딴 걸 찍고 있다가
1: 뒤에 걸려
2: 그렇죠.
1: 있기도 옆에 하고
2: 옆에 걸려 있는 장면에서 엄마의 비밀을 알게 되는 거죠. 세미는 괴로워합니다. 아, 엄마의 이 비밀을 지켜드려야 될 건가?
1: 아빠한테 얘기할 그렇죠. 것인가 말 것인가?
2: 아들로서 엄마의 비밀을 지킬 것인가? 또 아빠와의 의리를 위해서 아빠에게 그 비밀을 얘기를 해야 될 것인가?
1: 그렇죠.
2: 이거에 대해서 굉장히 번민하는 그런 장면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1: 네.
2: 상당히 그 세미가 고민하는 네. 이런 장면에 엄마는 거실에서 또 태연히 피아노를 치고 있습니다.
1: 아.
2: 그때 흐르는 음악이 바로 바로크 음악이죠. 그 마르첼로. 예. 오보의 협주곡을 이제 피아노로 연주하는 버전이 흐르는데요. 사실 그 마르첼로의 오보 협주곡은 우리 지금은 이제 오보의 협주곡으로 잘 알고 있는 오보의 주자들이라면 누구나 연주하는

0: 라는 명곡이지만 이게 바흐 시대까지만 해도 마르첼로는 사실 요즘 기준으로 보면 부잣집 아들로 태어나서 한량이었거든요. 그래서 자기가 네. 프로 작곡가로 인식되는 걸 별로 달가워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아. 그냥 나는
1: 취미야.
0: 취미야. 딱 취미인 거죠. 그러니까 지금 네. 아버지가 세미에게 영화는 취미다라고 얘기하는 아. 거고 똑같이 그냥 나는 아마추어지만 전문적으로 잘 아는 작곡가로 남겠다라면서 평생 자기가 쓴 작품을 예명으로 발표했습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이분이 돌아가신 뒤에는 이게 누구 작품인지
1: 찾기가 힘들었겠네요.
0: 그런데 네. 악보는 있으니까 이게 이제 흘러흘러 당시 이제 18세기라고 하면 베네치아가 음악의 최선진국이었으니까 독일 같은 북쪽의 음악가들이 베네치아의 최신 음악 트렌드를 알기 위해서 베네치아의 악보들을 무조건 구입해서 아. 출판된 악보들을 구입해서 그걸 이제 모방하기 시작합니다. 예. 그러면서 이제 바흐도 수많은 베네치아 작곡가들의 음악을 22곡이나 자기가 다시 연습하게 되죠. 아. 그러면서 그거를 건반악기 곡으로 편곡을 하게 됩니다. 이게 네. 뭐 바이올린 협주곡이든 오보에 협주곡이든 다 편곡을 해서 피아노로 독주로 연주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게 됩니다.
1: 그렇군요.
0: 그래서 이 바흐의 당시만 해도 이 곡이 흘러흘러 바흐까지 보게 됐을 때 비발디 곡으로 잘못 알려져 있었다고 아. 하죠. 그래서 바흐는 악보에다가 비발디의 협주곡을 내가 건반악기 곡으로 편곡했다. 라고 이야기를
1: 적혀
0: 했습니다.
1: 적혀
0: 있군요. 그렇죠. 그러고 예. 나서 이제 20세기 들어서 이제 그동안은 계속 바흐가 비발디 곡을 편곡했다라고 알고 있었는데 1717년에 정식으로 알레산드로 마르첼로의 이름을 가지고 출판했던 악보가 발견이 됐습니다.
1: 아.
0: 또 요즘도 가끔 그런데 옛날에 오래된 도서관들 예. 정리하다가 보면 툭툭 하나씩.
1: 수장고에서 나오죠.
0: 그렇죠.
1: 보통.
0: 우리나라도 네. 그렇지 않습니까? 네네. 그래서 1717년에 알레산드로 마르첼로의 협주곡집 악보가 발견되면서 아 이게 알레산드로 마르첼로의 곡이었구나라는 걸 알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이 부분에서 참 그 이 애절한 음악이 흐르면서 세미의 고뇌.
1: 같이 어우러지겠네요.
0: 그렇죠. 그래서 참 이 장면이 영화적으로도 명장면이 흐르게 되는데요.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요한 세바스티안 바흐의 건반 협주곡 D단조 바흐 작품 번호 974번입니다. 2악장 아다지오를 글렌 굴드의 피아노 연주로 감상하시겠습니다.

0: 네. 엄마의 비밀을 고뇌하는 세미의 모습을 떠올리면서 음악을 들어봤는데 내용이 점점 계속 궁금해. 예. 눈치는 챘지만 맞는지 확인하고 싶은데.
1: 그렇죠. 그 영화를 네. 직접 보시고 확인을 해보시도록 하고요. 네. 근데 이제 그 내용 사실은 영화를 보시면 야 스필버그 감독이 어떻게 보면 가족의 가장 숨기고 싶은 얘기인데
0: 그러네요.
1: 이거를 이렇게 영화로 만들 제대로 수 있나? 영화로 만들었다고? 근데 사실 이 영화는 스필버그 감독이 자기 가족 환경을 통해서 영화라는 예술, 자기의 평생의 친구인 영화라는 예술을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보여주는 영화 예술에 대한 헌사라고 볼 수 있는 영화인데.
0: 그러네요.
1: 그러니까 이제 스필버그 감독은 안 만들 수가 없는 영화였죠.
0: 맞아요.
1: 그래서 사실은 엄마의 비밀을 오랜 세월 이제 나중에 그 여동생들에게 이야기를 해 주게 되는데 이걸 가지고 나중에 나이가 들면서 이제 스필버그가 위대한 감독으로 반열에 오르게 되면서
0: 예.
1: 그 여동생들하고 상의를 하게 되는 거죠.
0: 아.
1: 나 사실 이거 가지고 영화 만들고 싶은데 니네들 생각은 어때? 이 여동생들도 이거 만들면 상당히 괜찮을 것 같아.
0: 그렇게 생각을 해요.
1: 네. 그렇지만 이거 얘기가 민감한 얘기가 있기 때문에
0: 그렇죠.
1: 엄마나 아버지가 이 영화 때문에 상처받으실 수도 있을 것 같다.
0: 아, 그렇죠.
1: 라고 해서 그 막내 동생인 여동생 앤 스필버그가 자기가 원안을 다 쓰면서 원래는 90년대 말에 서 그 2000년대 초에 영화를 만들려고 했었지만 그
0: 시간이 한창 지나서 나오게 된 거네요.
1: 그렇죠. 네. 20년 뒤에야 나오게 된 이유는 바로 부모님을 배려해서입니다.
0: 아 그때쯤이면은 거의
1: 돌아가셨을 테니까. 근데
0: 예.
1: 나중에 제가 부모님 스필버그 예. 감독의 부모님의 연세를 보니까 지금은 다 돌아가셨는데요. 엄청 장수하셨거든요.
0: 그래서 더 늦게 나온
1: 거죠. 그래서 이제 여동생들과 네. 합의를 한 게 부모님 돌아가신 뒤에
0: 하자.
1: 영화를 만들자라고 했는데 이 부모님이 정말 장수하신 거죠. 참 다행스러운 일이지만.
0: 그렇죠.
1: 그래서 결국 영화는 2020년대야 만들어질 수가 있었습니다. 이 영화에는 이제 영화인으로서 스필버그가 가장 자기가 영향을 받은 두 명의 멘토가 등장했고
0: 네.
1: 그 첫 번째 사람은 이제 외할머니의 오빠였던 보리스 할아버지였다고 하는데요.
0: 예.
1: 영화 후반부에 되면 이제 두 번째 멘토. 어떻게
0: 누굴까요?
1: 보면 감독으로서 스필버그에게는 더 중요한 멘토가 등장합니다. 이제 아버지와 함께 LA에 살면서 점점 서쪽으로 가게 되죠.
0: 네.
1: LA에 살면서 대학을 다니고 있던 세미. 근데 이때 사실은 대학 다니면서도 자기 전공에는 큰 관심이 없고 대학 안에서의 그 취미 활동, 동호회 활동이었던 영화에 더

0: 그랬겠죠.
1: 미진하게 됩니다. 네. 그러면서 사실은 자기 전공을 비롯해 영화 이외의 모든 것은 다 그냥 흥미를 잃고 뭔가 이 무력하게 살아가고 있던 세미에게 이제 야 근데 이 아버지도 참 대단하신 분인 게 세미에게 막 계속 강요하고 야 너 뭐 취직이라도 해야지 뭐 지금 뭐 하고 이런 식의 어떤 다그침이 전혀 없습니다. 굉장히 아들을 어루만져주고 그러다가 그 세미도 영화를 사랑하는 사람으로서 영화 업계에 뛰어들기 위해서 곳곳에 이제 그 응시 편지를 썼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랬는데 갑자기 아버지가 쌤이 여기 뭐 우편물 왔는데 이거 한번 읽어보겠니? 이러면서 쌤이한테 우편물을 줬는데 알고 봤더니 CBS 방송국에서 온 거죠.
0: 아 그럼 거기 드라마.
1: 드라마 제작을 하는데 자네 여기 와서 일해보지 않겠나. 아. 이런 거였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세미는 이제 옷을 딱 갖춰입고 이제 제작자를 찾아가죠. 네. 근데 이 제작자가 이분도 약간 좀 깨어있는 분 같은데요. 면담을 하다가 자네는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렇게 긴 호흡으로 가야 되는 드라마 제작 환경보다는 오랫동안 준비를 해서 이제 그렇지만 마지막에 편집을 해야 되는 이 영화라는 장르가 자네가 더 열정을 가지고 있는 것 같다라고 얘기하면서 이 제작자가 갑자기 인류 역사상 최고의 영화 감독을 만나보지 않겠나 얘기하는 거죠.
0: 어떻게 만나요?
1: 그러니까 세미가 어떡해요? 네. 그러니까 바로 옆방에 계셔.
0: 어머나.
1: 바로 여기가 이제 CBS 제작 스튜디오니까요. 예. 옆방에 계시니까.
0: 일하고 계셨군요.
1: 그렇죠. 예. 그냥 자기 집무실에 있었던 거죠. 잠깐 볼래? 이러니까 아, 물론이죠. 바로 왕년에 이 헐리우드 영화의 최황금기에 위대한 감독이었던 존 포드 감독입니다. 그래서 존 포드 감독 여기서는 이제 또 대감독이죠. 데이빗 린치 감독이 존 포드를 이렇게 연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존 포드 감독을 찾아가니까 존 포드 감독은 그냥 그 옛날 그 미국 어르신들 안락 의자를 뒤로 제끼고
0: 그렇죠.
1: 다리를 이렇게 책상 위에 올린 온전. 그런 네. 아주 그 불량한 자세로 앉아서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 그 세미가 막 쭈뼛쭈뼛 들어와서 인사도 그렇죠. 인사만 뭐 겨우 주눅이 들어서 인사를 드리니까 인사도 하는 둥 마는 둥 하면서 갑자기 퉁명스럽게 지평선이 화면 한가운데 있으면 관객들이 지루해하지. 그렇지만 화면 아래나 위에 지평선이 있으면 훨씬 재미있지. 이렇게 네. 뜬금없는 얘기를 합니다.
0: 그러네요.
1: 그러면서 자 젊은 친구 행운을 비네. 그리고 이제 내 방에서 섞어져. 이렇게
0: 너무 어떻게 보면 투명스럽다.
1: 그렇죠. 네.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세미는 아 예 나가겠습니다 이러면서 네. 하더니 갑자기 나갔다가 문을 빼곡이 열고는 어쨌든 조언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또 예의 바르게 인사를
0: 그러네요.
1: 또 이렇게 잊지 않고 나가는데 거기서 또 여전히 투명스러운 존 포드 감독은 거기에 대답으로 플레저. 네. 그래서 기꺼이 뭐 이렇게 네. 이야기를 합니다. 이 참 이런 그 쿨한 네. 대화가 너무 재밌는데요.
0: 그렇군요.
1: 그러고 나서 이제 세미는 아 나도 이 기운을 받아서 위대한 감독이 돼야지라는 그 세미의 얼굴을 비추면서 이제 세미가 새로운 출발을 향해
0: 그렇겠네요.
1: 스튜디오 밖에서 걸어 나가는 뒷모습으로 영화는 끝이 납니다. 그런데 이 장면이 정말 재밌는 게
0: 예.
1: 전체 촬영 구도에서 세미가 이제 미래를 향해 나가는
0: 거죠.
1: 약간 이게 밑에서 아래서부터 이렇게 올려다보는 희망찬 구도를 만들기 위해서 그러다 보니까 지평선이 정중앙에
0: 예.
1: 화면 정중앙에 와 있습니다.
0: 아까 말했던 그 말인 그대로.
1: 그렇죠. 근데 네. 화면 정중앙에 지평선이 있으면 관객들은 지루해하지라고 존 포드 감독이 네.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갑자기 카메라가
0: 네.
1: 아 이게 아니지 이러면서 카메라가 막
0: 흔들리다가
1: 지평선이 확 밑으로 이렇게 내려가는 그런 거 하면서 이 세미가 걸어나가는 거로
0: 네.
1: 이 관객들을 지루하지 않게 지평선을 조정하면서 끝이 납니다.
0: 네.
1: 이게 이제 촬영감독이 필버그의 오랜 촬영감독이죠. 야누시 카민스키. 이번에 디스클로저 데이도 카민스키
0: 촬영했던.
1: 감독이 찍었습니다만 네. 야누시 카민스키의 그 카메라가 참 빛을 바라는 장면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근데 사실 영화에 보면 이게 전체적으로 굉장히 밝은 톤으로 영화가 이어지고 세미에게는 고민하고 막 이런 것도 많지만 결과적으로는 거칠 것이 없는
0: 그렇죠.
1: 그런 속도로 진행이 되는데 안에 내용들은 보면은 필버그라는 위대한 인물도 유대인으로서 고등학교에서 그냥 멀쩡한 고등학생들이 유대인이라고 차별하고 네. 이런 인종차별 얘기도 굉장히 많이 나오고 또 이제 가족의 어두운 과거라든지 네. 그러면서 또 50년대에서 70년대를 거치면서 미국이라는 사회가 굉장히 불안감에 휩싸이게 되는 이런 것들이 굉장히 리얼하게 담겨 있는데도 스필버그 감독 영화 특유의 멋이 있습니다. 한 발짝 물러서서 쿨하게 인생이라는 게 이런 일 저런 일 다 있는 거야. 뭘 그렇죠. 그거 가지고 울고 자시고 하는 거냐. 이렇게 보이는 아주 쿨한 태도가 정말 영화를 다 보고 나면 오히려 거기에서 위안을 받는 네. 영화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0: 이렇게 그래서 참 대단하네요.
1: 예, 한번 꼭 보시기를 네. 이번 디스클로저 데이뿐만 아니라 꼭 한번 같이 보시기를 권해드리면서 오늘 끝곡으로는 네. 아까 영화 마지막 장면에 흘렀던 파벨만스의 그 존 윌리엄스가 작곡한 OST 가운데서 The Journey Begins 라는 곡 들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중간에는 하이든 피아노 소나타 48번도 이렇게 잠깐 같이 흐르게 되기 때문에 이 영화에서는 어머니 피아니스트에 대한 어떤 오마주도 굉장히 많이 들어있습니다.
0: 네, 클래식 이야기 오늘은 스티븐 스필버그의 영화 파벨만스에 흐르는 음악들 만나봤습니다. 유정호 선생님 감사합니다.
1: 감사합니다.

첫사랑 이윤학. 그대가 꺾어준 꽃 시들 때까지 들여다보았네. 그대가 남기고 간 시든 꽃 다시 필 때까지. 네, 첫사랑의 애틋함이라는 게 이렇게 평생 가슴에 남아있는 것 같죠? 이윤학 시인의 첫사랑 보내드렸습니다. 저도 오늘 인사를 드려야 되겠습니다. 2주에 걸쳐 함께한 시간, 저도 힐링받은 시간이었고요. 내일부터는 윤지영 아나운서가 돌아옵니다. 지금까지 문화공감 정용실이었습니다.

이은선의 영화관, 안녕하세요. 인생을 닮은 영화를 탐색하는 시간, 이은선의 영화관입니다. 이번 주는 필러드 크리스 밀러 공동감독의 프로젝트 헤일메리와 함께합니다. 과학이야기라 어려울 것 같다고요? 그렇지 않습니다. 영화는 복잡한 과학 지식의 나열을 피할 수 없는 전제 안에서 이를 납작하게 단순화하기보다 잘 풀어 제시하는 방식을 택했죠. 원작 소설에서는 주인공의 생각의 흐름에 그치지만 영화에서는 모두 눈에 보이는 과정이기 때문입니다. 가설을 세우고 수식을 계산하고 실험하고 실패하고 성공하는 그레이스. 헤일 메리오의 지구인이라고는 그 하나뿐이기에 극장 안에 모여 스크린을 바라보는 관객은 함께 우주선에 타고 있는 그의 동료로서 모든 과정을 함께합니다. 이때 그레이스가 우주로 오기 전 학교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는 교사였다는 설정은 적절한 배경입니다. 프로젝트 헤일 메리 엔딩에서 그레이스와 로키는 나란히 해변을 걷고 있습니다. 알고 보면 이곳은 지구가 아니라 로키의 행성인 에리드입니다. 로키를 비롯한 에리드의 뛰어난 엔지니어들이 지구의 풍경을 재현해 거대 인공 돔을 만들었습니다. 파도, 그레이스가 숨쉴 수 있는 산소, 안개마저 있죠. 그레이스는 어쩌다 로키 행성으로 오게 됐을까요? 그는 지구로 돌아가게 될까요? 그 사이에 이 둘은 우주를 어떻게 구한 걸까요? 자세한 내용은 영화를 보게 될 여러분을 위해 공백으로 남겨둡니다. 하지만 이점만은 확실합니다. 프로젝트 헤일 메리는 실패와 성공을 반복하며 긴 역사를 만들어온 할리우드 우주 블록버스터의 궤적이기도 합니다. 그건 두려움을 호기심으로 바꾸고 실패를 감내하면서도 기꺼운 도전으로 향하는 이 영화의 핵심적 가치와 공명합니다. 결국 이전 영화들의 성취에서 가장 좋은 면들만을 흡수한 가장 최선의 우주가 우리 앞에 당도했습니다. 그건 다정함의 힘을 믿고 싶어지는 아주 친밀한 우주의 풍경입니다. 이은선의 영화관이었습니다.

0: 지난 날 그때 그 거리를 거닐어 보고도 싶다면 모든 날 모든 순간을 음악으로 마음껏 누릴 수 있는 대한민국 인기가요 FM 104.9MHz 매일 오전 6시와 자정에 함께합니다. 대한민국 인기가요에서 모두 드릴게요. 나 그대에게
1: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잠시 후 6시를 알려드립니다. KBS 3라디오 사랑의 소리 방송입니다. HLKC

0: 심준구의 세상 보기.
1: 올해 2026년은 송암 박두성 선생이 한글 점자 훈맹정음을 반포한 지 10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이걸 기념하기 위해 올 한 해 다양한 행사가 열리고 있는데요. 혹시 뭔가 참여해 본 적 있으신가요? 안녕하세요. 시각장애 방송인 심준구입니다. 오늘은 경기도 일원에 사는 분들에게 훈맹정음 관련 전시를 하나 소개해드릴까 합니다. 국가유산청 국릉유적본부 세종대왕유적관리소에서는 훈맹정음 반포 100주년을 기념하는 특별전 훈민정음과 훈맹정음 28자의 빛 6개의 별을 마련했습니다. 훈민정음 기록물과 초기 한글 점자 제작 도구 등 역사적 유물을 대거 공개한다고 하는데요. 장애의 벽을 깨다 훈맹정음 구역에서 박두성 선생이 직접 쓴 맹사일지와 훈맹정음 점자표를 비롯해 점자 아연 원판, 점자 사자기 등의 유품도 만날 수 있다고 합니다. 주말에 방문한 시각장애인 관람객은 현장 영상 해설사의 안내를 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요. 경기 여주시 세종대왕 역사문화관에서 7월 19일까지 열린다고 하니까요. 특히 시각장애 자녀가 있는 가정에서는 꼭 한번 방문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첫 곡은 둘다 서세 노래 듣습니다. 긴 머리 소녀.

심준규의 세상보기 방송 내용 소개해드립니다. 오늘 방송을 시작할 때도 말씀드렸지만 올해는 우리나라 한글 점자 훈맹 정음이 세상에 나온 지 10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1926년 일제강점기라는 어려운 시대 속에서도 시각장애인들이 우리 말을 읽고 쓸 수 있어야 한다는 신념 하나로 훈맹 정음을 만든 분이 있었죠. 시각장애인의

세종대왕이라 불리는 송암 박두성 선생입니다. 훈맹정음은 단순한 문자 체계를 넘어 시각장애인에게 교육의 기회를 만들어주고 세상과 소통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준 소중한 문화유산인데요. 올해 훈맹정음 반포 100주년을 맞아 송암 점자도서관에서는 박두성 선생의 발자취를 따르는 특별한 역사문화 탐방 프로그램을 마련했습니다. 오늘 초대석에서는 송암 점자도서관 박수화 관장을 모시고 박두성 선생은 어떤 분이었는지, 훈맹정음 100주년이 갖는 의미는 무엇인지, 그리고 기념 투어에는 어떤 내용이 담겨 있는지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시각장애 바이올리니스트 김정인의 귀에 쏙 클래식 명곡에서는 줄리아니의 기타 협주곡 1번 작품 번호 30을 감상합니다. 쿨의 노래 먼저 듣죠. 슬퍼지려 하기 전에.

0: 책 한 권을 읽는 일, 편지 한 장을 쓰는 일, 누군가에게는 너무나 쉬운 일이지만 누군가에게는 오랫동안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100년 전 박두성 선생은 시각장애인도 자신의 언어로 읽고 쓰며 살아가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한글 점자, 훈맹 정음으로 결실을 맺었는데요. 2026년 훈맹 정음 반포 100주년을 맞아 그 의미를 다시 돌아보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송암 점자도서관 박수아 관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관장님 안녕하세요.
1: 네, 안녕하세요.
0: 네, 지난해 1년 전 여름에도 모셨는데 네. 네, 1년 만에 다시 인사드려요.
1: 아, 그러니까 다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0: 더위 어떻게 지내세요?
1: 열심히 100주년 기념 행사들 많이 마련해서 준비 중에 있어서요. 정신없이 지금 지내고 있습니다.
0: 송암 점자도서관이 인천에 있죠?
1: 네.
0: 잘 모르는 분들을 위해서 먼저 도서관 소개부터 부탁드립니다.
1: 네. 저희 송암 점자도서관은 인천의 하나뿐인 유일한 점자도서관으로서 시각장애인들의 문화 프로그램이나 그다음에 정보 접근에 대한 그런 많은 프로그램들을 지금 진행을 하고 있고요.
0: 네.
1: 그다음에 점자 도서 제작, 그다음에 기타 다른 대체 자료 제작을 통해서 인천에 계시는 시각장애인들에게 정보를 제공하는 그런 일들을 하고 있고, 또 저희는 박두성 기념관, 송암 박두성 기념관을 운영함으로써 우리 박두성 선생님의 업적을 널리 알리고자 하고 있는 도서관입니다.
0: 네, 관장님도 시각장애인 당사자시죠?
1: 네.
0: 송암 점자도서관을 이끌고 있는 게 한편으로는 자부심도 있으실 것 같아요.
1: 네. 너무나 네. 큰 자부심이죠. 네.
0: 지금 시각장애가 어느 정도세요?
1: 저는 현재 저시력이고요. 오른쪽은 거의 잘 안 보입니다. 그래서 왼쪽으로만 좀 생활을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가까이 있는 것들을 잘 그러니까 볼 수 있고요.
0: 네.
1: 멀리 있는 건 저도 잘 못 보고요.
0: 올해는요. 훈맹정음 반포 100주년이 되는 해잖아요.
1: 네.
0: 그 중도에 실명한 분이나 비장애인은 박두성 선생이 훈맹정음을 만들었다는 게 이거 무슨 얘기지? 처음 듣는 말일지도 몰라요.
1: 네.
0: 설명을 좀 해 주세요.
1: 송암 박두성 선생님은 1888년에 인천 강화의 교동이라는 곳에서 태어나셨고요.
0: 네.
1: 9남매 중에 장남으로 태어나셨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우리 시각장애인 그 선생님 으로서 재직을 하시면서 우리나라에 한글 점자가 없음을 가슴 아파하시고 본인이 직접 연구와 또 많은 고민을 거쳐서 한글 점자를 창제하시고 반포하셨고요. 그다음에 그 반포를 통해서 우리 한국에 있는 시각장애인들이 지금 이렇게 잘 살고 있게끔 네. 해주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0: 그 비장애인들이 세종대왕을 생각하는 거나 우리 시각장애인들이 박두성 선생을 생각하는 거나 별다르지 않아요, 사실은.
1: 아, 그럼요.
0: 저도 네. 지금 점자 예, 방송 진행하면서 읽고 있습니다만은 이거 없으면 어쩔 뻔했어요.
1: 그럼요.
0: 네. 네. 근데 우리 박두성 선생은 시각장애인이 아니셨죠?
1: 네, 비장애인이셨습니다.
0: 네, 시각장애인을 가르치는 교사셨는데 그래서 점자에 관심을 가지셨다고 이해해도 되는 겁니까?
1: 그렇다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때 시각장애인들이 가르치는 그 순간에 박두 선생님 선생님 하셨던 순간에는 사실은 그때는 일제강점기 시절이었기도 했고요.
0: 네.
1: 그래서 근데 이제 일본어 점자를 배우고

0: 보면서 시각장애인들이 너무나 어려워하고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면서 아마 그 우리의 점자, 우리나라 글에 대한 점자에 대한 그 필요성을 너무 절실하게 느끼셨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비장애인이시지만 직접적인 학생들의 고통을 어린 모습들을 보면서 아마 그 한글 점자 창제를 마음을 먹으신 것이 아닌가 그런 네. 생각을 합니다.
1: 그 앞서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박도성 선생의 생가가 교동에 있잖아요.
0: 네.
1: 지금 강화도에서 그 교동도 거기까지 다리로 연결이 돼 있더라고요.
0: 네.
1: 가봤는데 그 생각 둘러보고 하면서 정말 시각장애 한 사람으로서 마음이 여러 가지 생각이 드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 시각장애인들을 그렇게까지 생각하셨을까. 그러니까 앞으로 우리가 좀 얘기를 더 나누겠습니다만 참 어려운 시기에 그 일을 해내셨단 말이에요.
0: 네.
1: 그리고 그런 뭐 시각장애인들 점자가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은 맹학교 교사라면 누구나 생각할 수 있었겠죠.
0: 네.
1: 그러나 그걸 실제로 연구하고 하면서 만들어낸다? 이거 쉬운 일 아니지 않습니까?
0: 몹시 어려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1: 그러니까 말이죠. 그런데 이 훈맹정음이 만들어지기 전에 말이죠. 네. 아예 점자가 없었던 겁니까?
0: 아니요. 그렇진 않고요. 일본 점자와 그다음에 그 로제타 홀 그 선교사님이 가지고 들어오신 뉴욕 점자라고 있었습니다.
1: 네.
0: 그래서 그거를 이제 한국의 그 어순에 맞게 이렇게 뭐라 그럴까요? 다듬어서 이렇게 사용을 했었는데 그게 뉴욕 점자 같은 경우는 네 점씩, 사 점씩이어가지고 우리나라의 그 다양한 초성, 중성, 종성을 표현하기가 어려웠다고 합니다. 그래서
1: 네.
0: 그런 것들을 이제 직접 보시면서 이게 한글 점자가 따로 정말 조금 더 편리하고 효율성 있는 점자가 있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신 것 같습니다.
1: 네. 훈민정음 있잖아요. 한글.
0: 네.
1: 그 창제하실 때 세종대왕과 집현전 학자들이 네. 함께 했다.
0: 네.
1: 어렸을 때 그렇게 많이 배웠죠.
0: 네.
1: 그리고 특히 집현전 학자들의 무게가 많이 실렸었어요. 저 어렸을 때 배울 때는. 근데 요즘 들어보니까 세종대왕의 역할이 절대적이었다.
0: 네.
1: 네, 이런 이야기들도 많이 나오더라고요.
0: 네.
1: 우리 훈맹정음은 어떤 과정을 통해 만들어졌는지 박두성 선생님 혼자 만드신 건지 같이 만드셨는지
0: 네.
1: 네, 이 부분 좀 설명을 해 주신다면요.
0: 처음에 이제 필요성을 우리 박주성 선생님께서 느끼시고 많은 고민들을 아마 하셨던 것 같아요. 그럼에 있어서 그 제자분들을 아마 이렇게 모집을 하셨던 것 같습니다.
1: 네.
0: 비밀리에 육화사라는 점자 연구회를 만드셔서 그 사실은 좀 힘든 시기였으니까 조용히 아마 그 제자분들과 같이 이 훈맹정음을 만드신 것 같습니다.
1: 네. 1920년대에요. 이때가.
0: 네.
1: 일제강점기였잖아요.
0: 네.
1: 조선어 말살 정책을 실시하던 시기였는데 당시에 한글 점자를 만든다는 거 이거 어려울 뿐 아니라 위험한 일 아니었을까 싶어요.
0: 몹시 그렇죠. 되게 많이 어려웠던 시기고 사실은 선생님께서도 아마 많은 용기가 필요하지 않으셨을까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이제 그 어떤 시각장애인도 장애가 있지만 본인의 글을 읽고 쓰고 하면서
1: 네.
0: 우리 장당한 사회에 한 그 사람으로서 자리를 잡아야 한다는 그 신념 아래 아마 끝까지 그 이 창제를 멈추지 않고
1: 네.
0: 펼쳐내신 것 같습니다.
1: 결국 박도성 선생이 그런 어려움을 감수하면서까지 훈맹정음을 만들려고 했던 이유가 애맹정신?
0: 네. 네.
1: 그런 마음일까요?
0: 그렇죠. 우리 박도성 선생님께서는 시각장애인이 그러니까 읽고 쓰고 해야 비로소 비록 눈은 안 보이지만 정신은 살아 있게끔 한 나라의 어떤 그 구성원으로서 자리
1: 네.
0: 잡게끔 하시기 위해서 애맹 정신을 직접 몸소 보여주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1: 네. 자, 그렇게 훈맹정음을 만들었어요.
0: 네.
1: 훈민정음 같은 경우는 왕이 반포를 했잖아요.
0: 그렇죠.
1: 널리 사용하

0: 라고 네. 권장까지 했지 않습니까?
1: 네.
0: 그런데 훈맹 정음을 반포한 당시는 일제 강점기였단 말이죠.
1: 네.
0: 전국의 시각장애인에게 이걸 어떻게 알리고 익히게 할 수 있었을까요?
1: 박도선 선생님께서는 그렇지 않아도 많은 고민을 아마 하셨을 건데
0: 네.
1: 그때 당시에 박두성 선생님이 친히 일본 그 총독부에
0: 네.
1: 직접 이제 탄원서 같은 걸 내셨습니다.
0: 아.
1: 그래서 비록 눈이 안 보이지만 일본 점자로 하기에 너무 어려우니 한글 점자라도 배워서 우리가 장애인이지만 그래도 최대한 우리가 이 사회에서 살 수 있도록 해달라 그렇게 허락을 받는 그 요청을 아마 하셨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행히 총독부에서 허락을 해 주셨다고 해요.
0: 한글.
1: 네. 한글 점자를 배우겠고.
0: 네네네.
1: 그것이 이제 막 시각장애인에 아마 국한되었었기 때문에
0: 네.
1: 그러지 않았을까는 싶습니다만 어쨌든 그런 허락을 받으셨고 그 과정을 통해서 조금은 이제 편안한 마음으로 아마 그 반포 작업을 하신 네. 것 같은데 전국에 있는 시각장애인들에게 그 우편을 통해서 네, 그 점자 교육 자료라든가 점자를 쓸 수 있는 도구라든가 이런 것들을 보내셔서 직접 독학으로 배울 수 있게끔 그렇게 이제 그 이렇게 룰을 짜셨던 것 같아요.
0: 네.
1: 그래서 이제 그걸 배우고 또 그 사람이 다 배우면 다시 그 도구나 이런 것들을 받아서 또 다른 사람에게 우편으로 보내고
0: 네.
1: 이런 식의 방식으로 반포를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0: 네. 그때 뭐 인터넷이 있었겠습니까?
1: 아,
0: 뭐
1: 네.
0: 전화가 있었겠습니까? 전화도
1: 없었죠.
0: 없었다고 네, 봐야 되거든요.
1: 네, 네. 그때 우편으로 보내기 시작했던 게 이제 지금도 점자로 된 우편물은 무료로 보낼
0: 네.
1: 수 있잖아요.
0: 점자 재종이라고 쓰면
1: 네, 네,
0: 무료로
1: 네, 네,
0: 보낼
1: 네.
0: 수 있죠.
1: 그때 당시에 이 제도가 처음 생기고 박두성 선생님께서 직접 이거를 만드신 분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0: 네. 네. 박두성 선생은요. 후맹정음을 만든 뒤에 조선맹인사업협회
1: 네.
0: 네, 이런 단체를 또 조직을 해서 보급사업을 펼쳤다고 들었어요.
1: 네. 박두성 선생님께서는 이제 한글 점자 창제도 물론 중요한 일을 이제 해내셨고 그 이후에 또 시각장애인들이 책을 읽고 싶어도 못 읽잖아요. 자료가 없으니까. 그래서 그 협회를 조직하셔가지고 그 전국에 있는 시각장애인들에게 본인이 직접 그 점자 제작을 하신 책들 같은 것을 이제 대출 를 해주고
0: 네.
1: 또 이제 그거를 돌려서 전국에서 필요하신 분들이 신청을 받아서 또 이렇게 우편으로 보내서 독서를 하실 수 있게끔 지원하고 그다음에 자립을 또 지원하고
0: 자립까지.
1: 네네네. 이런 사업을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0: 네. 근데 이게 한글 점자로 보면요. 완성도가 정말 대단해요.
1: 네.
0: 어떻게 이렇게 세밀한 데까지 우리 시각장애인들의 필요를 반영했나
1: 네.
0: 이런 생각 정말 점자를 쓰면 쓸수록 더 깊이 느껴지거든요. 그런데
1: 네.
0: 이렇게 완성도를 높게 하기가 쉽지 않았을 텐데 예전에 뭐 어느 정도 좀 만들어 놓고 후진들이 좀 점점 발전시키자 뭐 이렇게 하자라고 생각할 수도 있었을 법한데 절대 그렇지 않단 말이죠.
1: 네.
0: 정말 과학적이다 이런 얘기들 많이 평가받고 있죠.
1: 네. 우리나라 한글이 과학적인 걸로 평가받고 있듯이 우리나라 그 한글 점자 역시도 정말 효율적이고 과학적이다라는 평가를 지금 현재 받고 있습니다.
0: 네.
1: 그 여섯 점의 점으로 그 모든 글씨 글을 표현할 수 있다는 것은 정말 대단한 그 과학적 그 개념이지
0: 네.
1: 않을까 예, 그런 생각이 듭니다.
0: 한글은 특이하게도 초성, 중성, 종성이 있잖아요.
1: 네.
0: 이거를 이제 점자에서는 쭉 풀어서 쓰게 되는데
1: 네.
0: 초성 쓰고 중성 쓰고 종성 쓰고
1: 네.
0: 그 다음 나오는 글자에 초성 쓰고 중성 쓰고 종성 쓰고
1: 네.
0: 근데 이걸 쭉 쓰면요. 사실

0: 그 가치를 또 인정받아서 문화유산으로도 지정이 됐죠.
1: 네. 2020년도에 국가문화유산으로 지정이 돼서 현재까지 이제 관리되고 있습니다.
0: 지금 훈맹정음을 반포한 게 1926년인 거잖아요. 네. 올해가 2026년이니까 꼭 100년이 이제 된 건데 우리 시각장애인에게 올해 2026년은 정말 뜻깊은 해가 아닌가 그런 네. 생각 들어요.
1: 몹시 그렇습니다.
0: 네. 송암점자 도서관에서도 그래서 준비하고 계신 것들이 많이 있죠.
1: 네. 저희가 송암이라는 또 우리 박도성 선생님의 호를 따서 또 그 도서관 이름으로 또 사용을 하고 있는 것도 있고요. 네. 그다음에 저희가 박도성 기념관 또 운영을 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정말 올해가 어느 해보다도 뜻깊은 해인 것이 정말 맞고요. 또 저희가 살아있는 동안에 또 100년을 맞을 수는 없을 거잖아요. 그래서 너무 많은 이 정말 소중한 점자에 대해서 알리고 또 이렇게 홍보를 하려고 저희가 많이 준비는 하고 있습니다만 이게 큰 뭐 단체나 이런 것들은 아니기 때문에 어쩌면 좀 미비할 수도 있겠지만 저희 입장에서는 엄청나게 준비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0: 네. 우선 기념 투어가 있더라고요. 이거 어떤 건지 설명을 좀 해 주세요.
1: 네. 그 박두성 선생님의 그 발자취를 따라서 그 박두성 선생님의 이제 기념관, 그 다음에 생가, 그리고 그 광화에 가면 그 박두성 선생님의 로드 길이 있어요. 네. 그렇게 해서 그 프로그램을 짜서 예, 원하시는 분을 신청을 받아서 저희가 7월 22일부터 25, 28 이렇게 세 번에 걸쳐서 문화 탐방을 기획을 하고 있습니다.
0: 네, 저도 의미 깊게 느껴졌는데 아니, 선생님 이름을 딴 길이 있더라고요. 네. 박두성로가 네. 있어요.
1: 네, 네.
0: 거기도 다 이렇게 가볼 수 있는
1: 네,
0: 거군요.
1: 네. 바로 그 생가 옆에 쪽이어서요.
0: 네.
1: 생가와 함께 그쪽도 같이 함께 둘러보고 우리 박두성 선생님의 어떤 발자취와 업적에 대해서 생각하고 느낄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려고 합니다.
0: 네. 그 생가 안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말씀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1: 생가는 이제 박두성 선생님이 자랐던 곳을 재현을 해놓은 것이기 때문에
0: 네.
1: 박두성 선생님이 실제 살았던 집 모양 그대로
0: 네.
1: 재현을 해놓은 상태고요. 그리고 이제 점자로 이제 벽에 점자로 이렇게 만들어놨어요.
0: 점자. 만져볼 수가 있게 되어 있더라고요.
1: 예, 만져볼 수도 있습니다.
0: 네. 네,
1: 그 실제로 손으로 만지면서 아 이건 무슨 잔에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들을 서로 나누실 수가 있고요.
0: 맞아요.
1: 예, 그다음에 그 뒤쪽에는 이제 우리 박두성 선생님 흉상이 네. 또 있으면서. 바다 뒤편에 흉상 뒤편이 바다거든요.
0: 여기가 네. 교동 섬이에요.
1: 네네 그러니까. 맞아요.
0: 네.
1: 거의 북한하고 맞보고 있다고 보셔도 될 것 네. 같긴 한데 어쨌든 예, 그렇게 현재 조성은 되어 있고요. 그때 같이 이제 만약에 문화탐방을 가시면 시각장애인 해설사 분이
0: 네,
1: 함께 이제 동행을 하셔서
0: 네.
1: 직접 박두성 선생님의 업적에 대해서 해설을 해드릴 예정입니다.
0: 네.
1: 네.
0: 그 벽에 보니까 저는 이제 정한이하고 같이 갔기 때문에
1: 네.
0: 읽어주셨는데 그 박두성 선생이 어떻게 해서 점자를 만들게 되셨는지 그리고 교편 잡으셨던 일들 그런 것도 간략하게 정리가 돼 있더라고요. 벽에.
1: 네. 네.
0: 그런 것들도 다 설명을 들을 수가 있군요.
1: 그럼요. 저희가 작년에 이제 100주년을 준비하기 위해서
0: 네.
1: 시각장애인 분들을 직접 이제 까다로운 감별이라 그래야 되나 하여튼 심사를 통해서
0: 네.
1: 우리 그 해설사 하실 수 있는 분들을 뽑았고 직접 교육을 해드렸어요.
0: 그래서 특별히 그렇게 준비를 하셨군요.
1: 예, 그래서 전맹이시거든요. 저희 해설사분들이. 그래서
0: 네,
1: 그분들이 직접 동행을 하시면서 원래 이제 그 기념관에 비장애인 분들이 오시고 거나 기념관 관람을 오셨을 때 우리 해설사님들이 직접 이제 기념관을 또 설명을 해주시거든요.
0: 네.
1: 그래서 그거를 이제 조금 더 넓혀서 100주년이니까 그 문화탐방 때 같이 동행을 하시기로 예, 예정돼 있습니다.
0: 행사는 언제 진행됩니까?
1: 7월 22일, 25, 28 이렇게
0: 네.
1: 세 번에 걸쳐서 진행이 될 예정입니다.
0: 이번 투어가 단순한 역사답사가 아닌 거죠. 훈맹정음 100주년을 기념하는 행사잖아요.
1: 네.

0: 참여자들은 이번 행사에서 어떤 걸 느낄 수 있을까요?
1: 뭐니 해도 박두성 선생님이 우리 시각장애인을 얼마나 위했는가에 네. 대한 애맨 정신과 함께 또 그 점자에 대한 그 과학적인 원리, 그 다음에 또 소중함, 그 다음에 꼭 필요성, 그런 것들을 좀, 잘 아시는 기회가 되셨으면 네. 합니다.
0: 이번 기회에 시각장애인 당사자들 뿐 아니라 그 주변의 가족들, 정한인들, 친구들 같이 가면 더 뜻깊지 않을까 네. 하는 생각도 합니다.
1: 너무 필요할 것 같습니다.
0: 네. 저도 같이 간 분이 막 감탄을 하는 거예요. 와, 이렇게까지 점자가 훌륭한 거였어? 막 그런 네. 얘기를 막 감탄하더라고요. 네. 참가 희망하는 분들 언제까지 어떻게 신청하면 됩니까?
1: 저희가 지금 7월 14일까지 신청을 받고 있고요. 전화 또는 방문, 도서관 휴대폰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로 네. 문자로 해 주셔도 되고요. 성함과 연락처를 주시면 저희가 신청을 받아서 14일까지 접수받고 있습니다.
0: 032-876에?
1: 네. 3502.
0: 네.
1: 아, 3504.
0: 네, 3504. 네네. 032 네, 876의 3504 네. 번호로 연락하시면 네, 네. 네, 등록하실 수 있고요. 한글 점자의 우수성에 대해 얘기했습니다만 아, 이게 현실에서는 점자 대신 음성 기능을 활용하는 시각 장애인이 더 많잖아요. 네. 이 부분 어떻게 말씀하시겠어요?
1: 저도 되게 많이 저도 음성을 이용을 하고 있는 입장이긴 하지만 저는 사실은 점자가 가장 기본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네. 각종 그 음성 기기는 사실은 에너지가 고갈이 되면 활용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근데 우리 점자는 사실은 아무것도 없어도 종이 한 장이나 전필 뭐만 있으면 어디서든지 소통이 네. 가능한 네, 매개체로서 사용할 수 있는 거고 그다음에 모든 그 지식이나 이런 거는 귀로 들으면은 사실은 오래 남을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네. 메모하고 쓰고 그런 것들을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점자라고 생각을 합니다.
0: 네, 그리고 정확한 네. 표기법을 또 알 수 있다는 네. 것도 큰 장점이 아닌가 네. 생각이 되고요. 맞습니다. 올해가 훈맹정음 반포 100주년이잖아요. 네. 그런 만큼 이번 투어 외에 또 다른 기념사도 있을 것 같은데.
1: 네, 저희가 이제 11월 달에 점자의 날 기념 식을 또 준비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기념 뭐 특별 도서 같은 것도 지금 현재 네. 발간 기획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다음에 그 점자 뭐 세계 문자 박물관이라고 해서 인천에 또 있거든요.
0: 네.
1: 그다음에 이제 대구대학교 그 쪽하고 연계해서 저희가 또 순회 전시를 또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예, 네, 그래서 전시회와 그다음에 기념식과 그다음에 도서 특별도서 발간 그리고 또 우정사업본부와 함께 그 박두성 선생님 기념 우표를 지금 기획해서 이렇게 제작할 네. 예정이에요. 이미 다 끝났고요. 네, 그때 맞춰서 제작을 해서 선보일 예정입니다.
0: 네, 그것도 네. 또 의미 있고 기념이 될 만한 일이 네. 아닌가 하는 생각이고요. 자, 끝으로 우리 시각장애인에게 한글 점자란 어떤 의미인지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1: 시각장애인에게 한글 점자란 정말 그 캄캄한 어둠을 밝혀주는 빛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0: 네.
1: 저 역시도 점자로 공부를 했고 그게 없었으면 사실 이 자리에 제가 있었을지 조차도 저도 자신할 수 없는데요. 그만큼 점자를 정말 소중히 여겨주시고 또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고 이 점자가 얼마나 우리 시각장애인들한테 필요하고 중요한 것인지를 꼭 인식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0: 네. 올 한 해 그 준비하는 행사들도 많은데 모두 계획대로 잘 진행되기를 바라고요.
1: 네.
0: 귀한 시간 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1: 네. 네, 감사합니다.
0: 네. 심준구의 세상 보기 송암점자도서관 박수아 관장과 함께했습니다. 전람회의 노래 같이 듣죠. 기억의 습작.

시각장애인일 수도 있습니다. 며칠 전의 일입니다. 엘리베이터에 올라탄 뒤 제가 가려는 층에 버튼을 눌렀는데요. 갑자기 이런 말이 들려왔습니다. 왜 끄는 거예요? 눌러놨는데. 먼저 타고 있던 분이었는데 감정이 실린 날카로운 말투였죠. 당황스럽기도 하고 마음이 상하더군요. 이 일은요. 그분이 눌러놓은 층수 버튼을 제가 다시 한번 누르는 바람에 선택된 층이 취소된 데에서 비롯된 것이었습니다. 시각장애인을 위한 음성안내 기능이 잘 되어 있는 엘리베이터의 경우는 버튼을 한번 누르면 층수를 읽어주고 다시 누르면 취소됐다는 안내 음성이 나옵니다. 하지만 많은 엘리베이터가 도착 층만 음성으로 안내하거나 층수 버튼을 누르면 불빛으로만 표시돼서 시각장애인은 제대로 확인하기 어렵습니다. 그날 이용한 엘리베이터도 이런 경우였죠. 저는 차분히 시각장애인이라 볼 수가 없다고 이해시키고 다시 버튼을 눌렀죠. 그제야 상황을 이해한 그분은 어찌할 바를 모르더군요. 모든 엘리베이터의 음성안내 기능이 도착층의 안내뿐 아니라 행선 버튼의 선택과 취소 상황까지 알려주는 기능이 설치되기를 바라고요. 이미 선택된 버튼을 누군가 눌러서 취소했다면 그 사람이 시각장애인일 수도 있다는 점 한 번쯤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금잔디의 노래 듣습니다. 오라.

0: 친숙한 근래의 식명법과 그에 얽힌 재미난 이야기를 들어보는 귀에 쏙 클래식 명곡, 시각장애 바이올리니스트 한빛 오케스트라 김종훈 음악 감독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1: 네, 안녕하세요.
0: 올여름은 피서 대신 시원한 집에서 악기를 하나 배우고 연습해보겠다. 네, 이렇게 계획을 세운다면 너무 어렵지 않은 걸로 어떤 악기 추천하시겠습니까?
1: 그 보통 남성분들은 취미로 색소폰 많이 하시잖아요.
0: 아, 그거 멋있어 보여요.
1: 그런데 이 색소폰은 소리가 너무 커요.
0: 오호.
1: 그래서 특히 아파트에서는 좀 곤란하고요.
0: 네.
1: 연습실을 꼭 가야 되거든요. 정말로 그 조용하면서 재미있는 악기는 기타죠. 기타. 그렇죠. 밤에 이렇게 쳐도 가족들도 모르고 조용히 혼자 연습할 수 있는 악기가 기타예요.
0: 네. 고등학교 여름방학 때 그 한 달 내내 손에 막 물집 생기도록 기타 배웠던 기억이 새록새록 나는데 그만큼 매력 있는 악기가 기타 아닌가 싶습니다.
1: 네.
0: 네. 자, 오늘 감상할 곡은 줄리아니의 곡이에요. 기타 협주곡 1번. 네, 그래서 기타 말씀을 해주셨군요. 작품 번호 30인데 줄리아니는 좀 낯선 작곡가예요. 어떤 사람입니까?
1: 고전시대 작곡가예요. 이태리 사람이고요. 처음에는 첼로와 바이올린을 배웠는데 기타로 악기를 바꿔서 이미 20세 무렵에 세계적인 명성을 얻게 되죠.
0: 네. 그 왜 기타로 바꿨을까요? 매력이 너무 있었나요?
1: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각자의 성향인 것 같아요. 멜로디에 꽂힌다 그러죠. 멜로디를 네. 굉장히 그 표현하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멜로디 악기 쪽으로 가고,
0: 네.
1: 기타는 화성을 마음대로 또 표현을 하잖아요. 그 화성에 대해서 좀 더 관심이
0: 그러네요.
1: 가면은 기타로 가고, 줄리아니는 실제로 그래서 기타리스트 겸 또 작곡가예요.
0: 네.
1: 노래도 잘했나 봐요. 가수로 활동했다 그래요.
0: 네. 그러면 기타가 딱이죠. 근데 20대에 벌써 당대 최고의 기타리스트가 됐다는 말이 있어요.
1: 네. 아무래도 굉장히 재능이 출중했기 때문에
0: 네.
1: 그 20대 기타리스트. 그래서 작곡도 굉장히 열심히 했어요. 그 젊을 때부터 해서 출판된 그 출판 번호가 붙은 작품만 150여 곡, 그리고 출판되지 않은 곡들이 또 70여 곡. 상당한 연주자로서는 또 상당한 작품을 남기고 있죠.
0: 네. 오늘 감상할 기타 협주곡 1번 작품 번호 30이요.
1: 네.
0: 이 작품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해 주신다면요.
1: 고전 양식의 기타 협주곡이에요. 빠르고 느리고 빠른 악장이고요. 작품 번호 30이 말해주듯이 젊은 시절 작품이고, 그래서 그 모차르트 같은 굉장히 그 정결하고 우아한 느낌의 그런 협주곡입니다.
0: 네. 어떤 깔끔한 느낌일까요?
1: 그렇죠.
0: 음악을 들으면서 이야기 계속 이어가죠.

0: 이 곡이 기타 협주곡이잖아요.
1: 네.
0: 기타를 기다리고 있는데 주인공이 안 나오고 계시네요. 근데 음악은 너무 멋집니다. 쉬운 곡 해설부터 좀 부탁드립니다.
1: 전형적인 고전 형식의 협주곡이에요. 처음에 주제를 오케스트라가 먼저 소개를 하고요. 그 오케스트라의 서주가 끝나면 주인공이 등장을 하지요.
0: 네.
1: 그 이태리 작곡가답게 굉장히 그 밝고 노래가 아주 자연스럽게 잘 흐르는 그런 주제가 연주되고 있죠.
0: 네. 줄리아니의 기타 연주곡에 베토벤도 감탄을 했다면서요?
1: 네, 베토벤이 줄리아니 기타 연주를 듣고 기타야말로 작은 오케스트라다 뭐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 기타 그 작은 기타 한 통 줄 여섯 개짜리 악기에서 오케스트라를 느꼈다면 특히 그 악성 베토벤이 그렇게 말을 했다면 줄리아니 네. 연주 얼마나 뛰어나다는 걸 알 수 있죠.
0: 그러니까요. 네.

0: 기타가 드디어 등장했는데 심쿵했습니다. 너무나 아름다운 소리가 나네요.
1: 네.
0: 기타가 그 당시만 해도 지금 같은 독주 악기가 아니었다고 들었어요. 기타 협주곡은 어떤 느낌을 주었을까요? 그 당시에.
1: 기타 협주곡은 그렇게 흔한 형식은 아니었죠. 왜냐하면 기타 자체가 음량이 작고 그래서 노래 반주로 주로 쓰였죠. 휴대하기 좋고. 그래서 작곡가 슈베르트도 자기 개인 소유의 피아노가 없었기 때문에 기타를 많이 이용을 했다고 알려져 있죠.
0: 네.
1: 그 슈베르트의 가곡에 보면 기타로 그 분산 화음, 펼친 화음을 연주한 것 같은 패세지도 많이 나오고요. 하지만 이 시대 줄리안이나 또 소울 같은 기타 명연주자들이 기타를 그 독주악기로서 예술적인 경지를 높여놓고 있죠.
0: 네. 이 줄리아니가 그 활동하던 그 시대가요. 지금 말씀하신 베토벤이나 슈베르트 이런 분들하고 함께하던 시대 아니었습니까?
1: 네.
0: 지금 시대의 기타는 클래식이라기보다 대중음악에 쓰이는 악기라고들 생각한단 말이죠. 왜 그럴까요?
1: 보통 집에 한 대쯤 있는 그 통기타라 그러죠. 그 기타는 쇠로 된 줄을 그 플라스틱 피크로 치잖아요. 우리가 얘기하는 클래식 기타는 정식으로는 스페니쉬 기타라 그래요.
0: 네.
1: 그래서 전혀 기타 자체에 증폭장치가 전기적인 증폭장치가 없고요. 나일론 줄에다가 우리 그 손가락에 있는 손톱과 살을 같이 해서 줄을 튕깁니다. 그래서 음량 자체가 작은 대신에 소리가 상당히 부드럽죠.
0: 네.
1: 그래서 다른 뭐 현악기들하고 앙상블에서도 상당히 조금 그 음향적으로 균형 맞추기가 힘들고요. 그래서 심지어 이런 오케스트라와의 협연은 정말 기타들은 굉장히 드문 일이고 오케스트라가 상당히 그 섬세하게 반주를 해야 되는 그런 점이 있죠.
0: 네. 일반적으로 보는 기타만 생각하기 쉬운데
1: 네.
0: 클래식 기타가 이렇게
1: 섬세한
0: 부드럽게
1: 그렇죠.
0: 네, 있다는 말씀이고요.
1: 네.
0: 오늘 연주자는 누굽니까?
1: 요즘 한창 각광받고 있는 연주자죠.

0: 에두아르도 페르난데즈 그리고 조지 말코미지아는 잉글리시 체인보 오케스트라 연주입니다.
1: 네, 정말 멋지네요. 줄리아니의 기타 협조곡 1번 작품 번호 30 이렇게 멋진 곡이었습니다. 오늘도 선곡 감사드리고요. 다음 주도 기대하고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고맙습니다.
0: 네, 감사합니다.
1: 네, 귀에 쏙 클래식 명곡 시각장애 바이올린 연주자 한빛 오케스트라 김종훈 음악감독과 함께했습니다. 이 아름다운 음악과 함께 저도 인사드리죠. 지금까지 시각장애 방송인 심준구였습니다. 음악 더 감상해 보시죠.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잠시 후 7시를 알려드립니다. KBS 3라디오 사랑의 소리 방송입니다. HLKC

안녕하세요. 내 이름 푸른 하늘 아나운서 장홍입니다. 7월 1일부터 장애 유형에 신설된 최장장애 관련해서 몇 가지 주요 내용을 정리해드릴까 하는데요. 먼저 인정 범위는 혈액 내 포도당 농도가 140 이상이어야 하고요. 6개월 이상 인슐린 주사를 맞은 기록과 췌장 기능 저하가 수치로 확인돼야 합니다. 이후 심사를 통과해 장애 등록을 하게 되면 공공시설 이용료나 전기, 통신요금, 공과금 감면 등을 받을 수 있고요. 장애인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의 점수와 소득 수준을 검토해서 활동 지원과 장애 수당, 의료비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입시나 취업을 준비하는 분들은 장애인 전용으로 지원할 수 있는데요. 최장장애 등록을 신청할 때 고3 재학 증명서나 워크넷 구직 등록 확인서를 제출하면 우선 심사 제도를 통해 올해 말까지 우선 심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23년 만에 개편으로 기대하는 분들 많은데요. 준비해야 할 서류가 많으니까 복지부 누리집 꼭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일은 푸른하늘 첫 곡 스탠딩 에그의 노래로 준비했습니다. 오래된 노래.

내일은 푸른 하늘, 스탠딩 에그의 오래된 노래로 시작했습니다. 일요일 방송 순서 소개해드리죠. 뉴스와 책에서는 지난주 열렸던 서울국제도서전의 열기와 화제를 모았던 출판사 이벤트들 소개해드리고요. 만사소통 홈코치가 간다에서는 인생의 틀을 바꾸는 생각의 차이에 대해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그리고 현장 스케치에서는 근이양증 장애를 갖고 있는 휠체어 보컬리스트 배주은 씨 소개해드립니다. 노래 한 곡 듣고 다음 순서 이어가죠. 자전거 탄 풍경이 부릅니다. 너에게 난, 나에게 넌.

0: 내일은 푸른 하늘.
1: KBS 3라디오 내일은 푸른 하늘 일요일 순서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번 시간에는 이슈가 되는 뉴스와 또 함께 읽어보면 좋은 책 소개해드리죠. 뉴스와 책, 북칼럼니스트 홍순철 씨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2: 네, 안녕하세요.
1: 오늘은 그 일단 지난주에 열렸던 서울국제도서전 네. 예, 요 이야기로 채워보겠습니다. 올해도 역시 상당히 많은 인파가 왔다면서요.
2: 예, 뭐 난리가 났다. 뭐 이런 표현.

0: 있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예, 예, 예. 저도 지난주 수, 목, 금 이렇게 도서전 현장에 있었습니다. 아, 예. 정말 열기가 뜨거웠는데 공식 집계에 의하면 일단 작년에는 15만 명이 찾았다고 그러고요. 네네네. 올해는 16만 명이 찾았다고 그럽니다.
1: 야, 진짜 많이 오셨네.
0: 사실 시작 전부터 여러 가지 논란이 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서울 도서전 주식회사 사유화 논란이 있었고요. 너무 지나치게 상업화되는 거 아니냐. 예, 예, 예. 그리고 참가사들을 제한함으로써 왜냐하면 공간 자체가 일단 좁기 때문에 예. 모든 출판사들이 참여할 수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잡음들이 좀 있었습니다. 그런데 요즘 이걸 텍스트 힙이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젊은 친구들이 책을 읽는 걸 되게 힙하다라고 느껴요. 예. 이런 열풍에 기꺼이 동참한 젊은 독자들 그리고 심지어 연차를 내고 도서를 방문한 직장인들도 있었습니다. 예, 예. 전시장을 가득 메웠는데요. 출판사들도 요즘 사실 상황이 되게 어렵거든요.
1: 예, 그렇죠.
0: 근데 모처럼 찾아온 이 기회를 놓치지 않기 위해서 다양한 굿즈 이벤트를 준비하면서 독자들을 맞이했습니다. 끝나고 나서 집계를 해보니까 책 판매량도 역대급 이었던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이번에 출판사들은 단순히 책을 진열하고 판매하는 게 아니라 다양한 컨셉을 내세워서 독자들에게 색다른 경험을 제공하기 위해 노력을 했는데요. 네. 예를 들자면 컨셉의 진심이었던 출판사 김영사 독서도 운동이다 라는 슬로건을 걸고 아예 부스를 체육 관 컨셉으로 꾸몄습니다. 그래서 뭐 근손실이라고 적힌 티셔츠를 네. 팔거나 아니면 이 김영사의 대표적인 스테이셀러가 총균쇠거든요. 여기에 총균쇠질 이 질은 이 아령 등을 운동 네. 이런 커버를 더 씌워서 책을 판매를 했어요. 게다가 사계절 출판사는 쌈마켓이라는 컨셉을 내세워 독자들 주목을 받았는데 예. 상추 모양의 책갈피를 제작하거나 아니면 재밌다. 책을 비밀 쌈, 그러니까 쌈 모양에 쌓아서 이 안에 뭐가 들어있는지 몰라요.
1: 모르게.
0: 뽑아서 이 안에 어떤 책이 들어있는지를 확인하도록 그렇네. 하는 이런 방식으로 독자들에게 색다른 재미를 선사했습니다.
1: 그러고 보니까 저희 아이들 세대만 해도 사실 영상이 훨씬 익숙하잖아요.
0: 그렇죠.
1: 최근에 뭐 시집이나 수피집 있는 거 뭐 제가 깜짝 놀랐었거든요.
0: 맞습니다.
1: 그 재밌는 이벤트나 행사들도 많았다면서요.
0: 그렇습니다. 요즘 사실 전시장에 젊은 세대가 모이는 건 이번 서울국제도서전만이 아닌데요. 불교 박람회도 엄청나게 많은 분들이 예. 몰린다고 그러지 맞아요. 않습니까? 예. 이번 서울국제도서전에도 전 세계 18개 나라에서 출판 관계자 538개사가 아이고, 참여를 했습니다. 국내 361개사, 해외 177개사가 전시 행사, 부대 행사, 강연, 세미나 다양한 무려 400여 개의 프로그램을 선보였는데
1: 작가와의 만남 이런 거 좋거든요.
0: 그렇죠. 지난해 대만이 이 주빈국으로 참여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매년 어떤 특정 국가를 선정을 해서 주빈국 행사를 합니다. 그런데 올해도 대대적으로 참여를 해서 무려 두 개의 부스를 내고 네. 뭐 대만 감성, 여성 정서 이런 주제를 가지고 대만 작가들이 갖고 있는 다양한 어떤 경험들을 좋죠, 젊은 독자들에게 선보였습니다. 이번 도서전의 주제가 있었는데요. 예. 인간 선언 호모 두드리였습니다.
1: 두드리.
0: 예. 이게 어떤 의미냐면 인공지능 예. 사실 위협이 거세지 않습니까? 그렇죠. 앞으로 인간과 함께 공생을 해야 되는데 과연 무엇이 인간다움인지 고민해보자 라는 의미로 이 키워드를 선정했다고 그럽니다. 그리고 역시나 인공지능이 줄 수 없는 다양한 경험 그리고 어떤 손맛 이런 것들을 경험할 수 있도록 행사 부스를 꾸몄다라는 거죠.
1: 예.
0: 책과 굿즈, 전시와 체험을 결합해서 각자의 개성을 한껏 드러냈고 책 판매로도 이어졌습니다. 일단 출판계 핵심 소비층으로 급부상한 20, 30대 여성들이 관람객의 줄을 이뤘다고 그러는데 예. 올해는 저도 확인을 했지만 중장년층도 많이 찾았고요. 부모님과 함께 행사장을 찾은 어린이들도 많았습니다.
1: 아이들 많이 봐야 돼요.
0: 그러니까 다양한 연령층이 도서전을 찾은 것도 상당히 흥미로운 그런 현상이었고
1: 네.
0: 무엇보다 사실 이 행사가 지나면 출판사들이 본질을 놓치고 있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책 판매보다 너무 굿즈 판매에 그러니까. 열어오는 예. 것이 아니냐 이런 곱잖은 시선도 있었던 건 사실입니다.
1: 네. 그 출판사들이 너무 책과 굿즈 판매에만 열을 올린다 이런 비판을 저도 기사를 통해서 봤는데 원래 도서전 하면 아까 잠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작가와 독자

0: 맞는 이런 게 중요하거든요.
1: 그렇습니다. 사실 우리나라에서 이 서울국제도서전은 약간 도서전이라기보다는 페스티벌의 성격을 띠고 있습니다. 네네. 그래서 축제 형식으로 뭔가 많은 관람객들이 찾아서 책을 사고 이쪽으로 치우쳐져 있어서 원래 도서전은 저작권 거래라든가 아니면 작가와의 만남이라든가 네. 이런 것들이 좀 주가 돼야 되는데 너무 책 판매와 굿즈 판매에 열을 올리고 있다는 그러게요. 지적들이 네. 나왔고요. 또 이번 도서전의 특이한 현상은 출판사 아닌 화장품 업체라든가 은행이라든가 근데 이런 업체들이 큰 부스를 차렸습니다. 아이고, 예. 그래서 젊은 세대와 소통하려는 이런 또 열심을 보이기도 했거든요.
0: 아, 그런 의미에서.
1: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을 본 독자들은 아 뭐야 도서전인데 왜 저런 업체들이 저렇게 크게 부스를 차리고 출판사들은 떨어뜨려가지고 부스도 못 내게 하고 뭐 이런 얘기들도 사실 나왔거든요. 왜 이런 얘기들이 나오냐면 실제로 문화체육관광부가 2025년 국민독서 실태 조사를 했거든요.
0: 네네.
1: 연간 종합 독서율이 성인 기준으로 38.5%입니다.
0: 아.
1: 2023년부터 3년보다 무려 4.5%포인트 하락하면서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어요.
0: 그만큼 안 읽는다는 얘기잖아요.
1: 그렇죠. 그런데 이런 행사가 열리면 개막 첫날부터 막 오픈런이 벌어지고 입장 대기줄이 길게 이어지고 게다가 인기 출판사 부스는 한정판 도서와 굿즈를 판매하는 그걸 사려는 관람객들이 줄을 서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행사가 끝나고 나면 행사는 참 성공적이었다.
0: 그러니까요.
1: 그런데 과제가 분명히 남습니다.
0: 일단
1: 대형 출판사들이 가장 좋은 자리를 차지하고 관람객들을 싹쓸이하고 있다라는 문제. 그리고 작은 출판사에 대한 배려와 기회 안배가 부족하다라는 지적도 분명히 새겨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0: 예, 예.
1: 실제로 이번에 서울국제도서전 부스 선정에서 탈락한 출판사들이 화가 많이 났어요. 그래서 급기야는 이 보이콧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자기들끼리만의 도서전을 열었어요.
0: 아 그래요?
1: 서울 제대로 도서전.
0: 제대로.
1: 일종의 대항 도서전을
0: 제대로.
1: 다른 공간에서 열기도 했는데요. 서울국제도서전과 이 행사를 주관한 출협 측은 일단 늘어난 출판사들의 수요를 올해는 감당하지 못했지만 내년에 공간을 늘리기로 전시장 측과 합의를 한 만큼 내년에는 참가 의사가 있는 출판사들에게 공평하게 기회가 돌아갈
0: 그래요,
1: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0: 네. 그리고 이번 도서전에는 그 정치인하고 유명인들도 많이 참여했잖아요.
1: 그러니까요. 정치인부터 연예인까지 네. 정말 많은 유명인들이 참여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분들을 따라다니면서 사진을 찍고 뭐 이런 행렬도 이어졌는데요. 일단 개막식에는 김혜경 여사가 참석했고요.
0: 네,
1: 문재인 전 대통령이 지난해에 이어서 올해도 참여를 했는데
0: 네.
1: 개막식 날 그리고 이튿날 이틀 연속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0: 네.
1: 그리고 첫날에는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전 당대표가 이 평산책방 부스를 찾기도 했고 유시민 작가 탁현민 전 청와대 수석도 함께 현장을 찾아서 유튜브 영상을 촬영하면서 책을 추천을 했습니다. 그리고 작가들 가운데 유명한 분들은 늘 이분은 이 서울 도서전 시즌에 맞춰서 신간을 내거든요. 한국 시장이 이분에게 가장 중요하니까요. 프랑스 작가 베르나르 베르베르가 올해도 영혼의 왈츠라는 신작을 출간하면서 서울 도서전 현장을 찾았고요. 김혜란 작가, 김초엽 작가, 성혜나 작가, 정보라 작가, 황보름 작가 유명 작가들이 대담의 북토크 사인회 등 행사를 치렀습니다. 그리고 김신록, 김이나 선우정아, 문가영, 서경석, 전창성 이런 여러 연예인들도 현장을 찾아서 사진을 찍어서 소셜미디어에 게시하는 등 정말 축제로서 모처럼 보람 있는 행사를 치른 것 같습니다.
0: 어쨌든 뭐 도서전이 화제가 되고 많은 분들이 함께했다는 거는 출판 불황으로 힘들어하는 출판사에게는 큰 힘이 되겠죠.
1: 그렇습니다. 문제는 이게 앞으로도 계속 이어져야 된다라는 겁니다.
0: 네.
1: 사실 이번 도서전에서 눈에 띈 건 굿즈화된 책이었어요. 굿즈를 판매하고 그게 지적이 되니까 책을 굿즈처럼 만들어서 판매를 한 겁니다.
0: 네.
1: 그래서 도서전에서만 구입할 수 있는 한정판,
0: 한정판.
1: 특별 에디션 이런 거 인기가 상당했습니다. 표지를 새로 입히고 또 한지 같은 어떤 물성을 더해서 표지를 만들고 판형을 줄여서 요즘 키링 유행하지 않습니까?
0: 네.
1: 책을 키링처럼 작게 만들어서 아.

0: 가방에 달 수 있도록 하는 이런 것들도 큰 인기를 끌었어요. 그러니까 책 자체가 가장 탐나는 굿즈가 된 셈인데요. 실제로 대형 부스를 차린 출판사들은 지난해보다 도서전 책 판매량이 2배 이상 늘었다라는 이야기를 했고 미름사 같은 출판사도 일종의 맞춤 전략을 수립했습니다. 세계문학전집이 요즘에 인기가 많잖아요. 500호가 나왔는데 500호 특집 에디션이 출간됐습니다. 500호는 이미륵 작가의 압록강은 흐른다 독일에서 활동했던 어떤 한국 작가인데 한지로 표지를 만들어서 특별 에디션을 선보였습니다. 이 책의 판매가 압도적으로 많았고요. 게다가 뭐 우리는 사랑하기 좋은 팟을 가졌구나의 미니 에디션 아까 얘기했던 키링처럼 그리고 세계문학 전집이 만들어진 그 특별한 이야기를 담은 한정판 에디션 이런 것들도 도서전에서 큰 사랑을 받았다고 그럽니다.
1: 네. 그 도서전을 위한 특별 에디션도 있었고 또 작가들도 도서전 시즌에 맞춰 신간을 출간했다면서요.
0: 그렇습니다. 앞서 설명드렸던 베르나르 베르베르도 도서전에 맞춰서 영혼의 왈츠 신간을 출간을 했고요. 출판사마다 다 이번 도서전에 맞춰서 특별한 책들과 또 작가들도 그런 책들을 선보였습니다.
1: 네.
0: 문학동네도 시집과 단행본들을 많이 판매를 했고 또 이번에 이제 김혜란 작가도 도서전을 찾아서 안녕이라 그랬어 이 책의 특별 에디션을 또 선보이기도 했고요. 창비 같은 경우도 도서전 한정 상품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도서전에서만 구입할 수 있는 활자 중독 생활이라는 책을 선보여서 압도적인 1위 판매를 기록했다고 그러고요. 그 밖에도 문지 같은 경우에는 올해 특별히 우린 책에 집중하겠다. 굿즈 없는 도서전을 선언을 했습니다.
1: 문학과
0: 그리고
1: 지성사.
0: 책으로만 승부했습니다. 다양한 희선집을 선보였고 여러 작가들이 도서전을 찾았지만 이번 도서전의 신작을 가지고 찾은 작가가 있었어요. 왜 어서 오세요 휘남동 서점입니다. 이 책으로 전 세계 100만 독자를 만난 황보름 작가가 4년 만에 신작을 선보였거든요. 윗집 부부. 도서전에 맞춰서 출간했습니다. 이 작품은 70대 어르신 오경직
1: 이름에서 성함이 벌써
0: 경직이 느껴지죠. 이분이 주인공입니다. 뉴스를 듣다가 대한민국이 극초 저출산 국가란 뉴스를 듣고 안 되겠다. 내가 단 한 사람이라도 젊은 사람을 설득해서 애를 낳게 해봐야겠다라고 결심을 합니다. 딸이 있는데요. 결혼을 아직 안 했어요. 딸에게 결혼하는 어떠니? 라고 얘기했다가 핀잔을 듣습니다. 아들은 결혼을 했는데 둘째를 좀 낳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했다가 관계가 상당히 어색해집니다.
1: 아하.
0: 고민을 하다가 엘리베이터에서 우연히 윗집 부부를 만나요.
1: 아, 그 윗집 부부구나.
0: 네. 30대 중반의 윗집 부부 서울에서 고된 삶을 하다가 지방 소도시로 내려와서 그 아파트에서 뭘 할까 고민하다가 이 윗집 부부의 이름이 봄과 가을입니다.
1: 봄, 가을.
0: 예. 네. 근데 겨울 식당을 차리자. 백반집을. 그런 이제 고민을 갖고 있는 이 젊은 부부를 만나거든요.
1: 네.
0: 이 어르신이 이 젊은 부부를 설득하기 위한 과정들이 소설 속에 그려지는데 저출생이라는 큰 화두 아래 젊은 세대의 여러 가지 고민들이 담겨져 있어서 세대 화합을 이루는 아주 영리한 소설이다 라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1: 알겠습니다. 도서전의 열기가 독서의 열기로 좀 계속 이어지면 좋겠네요. 뉴스와 책 북칼럼니스트 홍순철 씨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0: 고맙습니다.
1: 김창남이 부릅니다. 선녀와 나무꾼.

0: 내일은 푸른 하늘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번에는 매너 있게 소통하는 법 이야기해 볼까요? 만사소통 홍코치가 간다. 휴먼 아카데미 홍순아 대표와 함께하겠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1: 네, 안녕하세요. 홍순아입니다.
0: 그 똑같은 상황 앞에서 누군가는 기회를 잡지만 또 누군가는 바로 주저앉아 버리는 경우도 있잖아요.
1: 네.
0: 오늘은 이 두 상황의 선택을 결정짓는 생각의 차이에 대해서 이야기해 본다고요?
1: 네, 이렇게 많은 분들이 인생이 뜻대로 풀리지 않을 때 환경 탓이나 운 탓을 하세요.
0: 아, 예.
1: 근데 물론 환경도 분명히 영향을 줍니다. 하지만 똑같이 어려운 환경에서 자란 사람들이 전혀 다른 결과를 만들어내는 걸 우리 수없이 많이 봤잖아요.
0: 네.
1: 그 차이의 핵심이 바로 생각의 틀입니다. 같은 사건도 어떻게 해석하냐에 따라 그게 발목을 잡는 걸림돌이 되기도 하고 또 한 단계를 뛰어넘는 디딤돌이 되기도 해요.
0: 네.
1: 생각이 달라지면 선택이 달라지고 또 선택이 달라지면 삶이 달라지거든요. 그래서 생각의 차이는 곧 인생의 차이라고 생각합니다.
0: 네. 이 생각의 틀이 인생의 차이다라는 말. 개인적으로도 와닿는데요. 특히
1: 네.
0: 어려운 환경에서 생각의 틀을 만드는 건 정말 중요한 문제 아니겠습니까?
1: 네. 제가 정말 인상 깊게 본 사례가 있는데요. 누구나 잘 알고 있는 유명한 여성 일타 강사의 이야기입니다.
0: 아, 그래요?
1: 트럭 기사 아버지였고요. 호떡 장사와 간병인을 하시는 어머니 아래서 자란 분인데요.
0: 아, 예.
1: 학원이나 이런 사교육은 꿈도 못 꾸고 심지어 학교에서 생활보호 대상자 5명에 의한 증을 파란 도시락통을 들고 다녔다고 해요.
0: 예, 예.
1: 네, 그 파란 도시락통이 계기가 되었다는데 대부분 이럴 때 어떤 생각이 들까요?
0: 예,
1: 특히 또 보통 사춘기에 예민한 때는요.
0: 예.
1: 그 파란 도시락통을 만나면 아무래도 움츠러들기 쉽죠.
0: 그렇죠. 예.
1: 근데 그분은 달랐습니다. 파란 도시락통을 보면서 내가 어떤 환경에서 태어났는지 또 어떤 환경에서 공부하는지 이 모든 건 내가 선택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구나. 이렇다면 내가 통제할 수 있는 것만 좀 집중하자. 이렇게 생각을 바꿨대요.
0: 그렇죠. 그렇죠. 이게 받아들이기가 쉽지는 않지만
1: 그렇죠.
0: 환경은 선택할 수 있는 영역은 또 아니니까요.
1: 맞아요. 어떤 부모 밑에서 태어났는지 또 어떤 과거를 거쳤는가는 우리가 바꿀 수 없는 기정사실입니다.
0: 네.
1: 하지만 그 환경을 원망하며 오늘 하루를 무기력하게 보낼지 아니면 주어진 조건 속에서 최선의 한 수를 둘지는 온전히 나의 몫이거든요.
0: 그럼요. 예.
1: 환경을 탓하는 대신 자신이 선택할 수 있는 것에 에너지를 쏟은 거죠. 저는 이게 바로 성공하는 사람들의 공통점이라고 생각합니다.
0: 네, 내가 통제할 수 있는 것과 없는 것, 또 어떻게 구분할 수 있나요?
1: 뭐 우선 통제할 수 없는 것들 있죠.

0: 예를 들면 날씨요. 이거
1: 아하,
0: 어쩔 수 없잖아요.
1: 안 되죠, 안 되죠.
0: 맞아요. 그리고 가정 환경도 그렇고요. 무엇보다 타인의 행동과 감정은 더할 나위 없이 우리가
1: 그럼요,
0: 손댈 수 없어요.
1: 예.
0: 경제 상황 뭐 이런 건 내가 아무리 했어도 바꿀 수가 없습니다.
1: 그렇네요.
0: 반면에 통제할 수 있는 것도 따로 있어요. 몇 시에 일어날지, 무엇을 할지, 누구를 만날지, 어떤 말을 할지, 오늘 하루를 어떻게 보낼지 이런 것들은 전부 내가 결정할 수 있거든요.
1: 아, 그렇죠. 예.
0: 통제할 수 없는 것에 에너지를 쏟으면 불행해지고요. 통제할 수 있는 것에 집중하면 성장할 수 있습니다.
1: 예, 예.
0: 오늘부터 딱 이것만 구분해도 정말 삶이 달라질 거예요. 조금 전 사례에서 그분도 그렇게 구분을 하니까 야, 나는 반드시 무조건 곧 잘 될 사람이다라는 믿음이 더 깊어졌대요.
1: 나는 반드시 잘 될 사람이라는 믿음이 참 좋기는 한데 이게
0: 네.
1: 또 너무 과하면은 근거 없는 심리적 위안이 되는 건 아닐까요?
0: 네, 많은 분들이 이렇게 물어보세요. 근거도 없는데 어떻게 그런 믿음을 가지냐고 물어보는데
1: 예.
0: 근데요 뒤집어 생각해보면 나는 안 될 것 같다라는 생각에도 근거가 없는 건 마찬가지입니다.
1: 아, 그렇네요. 예.
0: 둘 다 아직 일어나지 않은 미래에 대한 해석이거든요. 그렇다면 어떤 해석을 선택하는 게 나에게 더 유리할까 이런 생각이 필요할 것 같고요.
1: 예.
0: 앞서 말씀드린 그분은 파란 도시락통을 들고 다니던 시절부터 나는 어차피 성공할 사람이고 또 언젠간 좋은 집에서 좋은 와인을 마시며 살 것이다 라고 믿었다고 해요.
1: 에.
0: 그 믿음이 포기하고 싶은 순간마다 버티게 해주는 연료가 됐다라고
1: 아하.
0: 하는데
1: 예.
0: 믿음은 결과를 만들어내는 엔진인 것 같습니다.
1: 살다 보면 계획도 잘 세우고 실천도 열심히 했는데 그게 다 허물어지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0: 맞아요.
1: 그럴 때마다 나를 지키는 믿음 같은 게 있다면 큰 도움이 되겠죠.
0: 맞아요, 맞아요. 비와 뭐 불황 이런 거 쏟아지는 외부의 기후를 조절하는 건 전적으로 불가능하거든요.
1: 에.
0: 하지만 튼튼한 우산을 가방에서 꺼낼 때는 바로 내 손끝에 달린 최고의 자유라는 거죠. 외생 변수를 향한 불평을 멈추고 내 마음과 행동이라는 우산을 탄탄히 쥐시면 됩니다.
1: 예, 우리가 이제 알게 되는 건 대부분 성공의 결과지만. 성공한 사람들도 사실은 저 순탄하지 않은 경우가 훨씬 많거든요.
0: 너무 많죠.
1: 예.
0: 성공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가만히 들어보면요.
1: 예.
0: 이게 조금이라도 굴곡이 좀 있어요.
1: 그럼요. 예.
0: 스티브 잡스는 자기가 만든 회사에서 쫓겨났고요.
1: 예.
0: 오프라 윈프리는 어린 시절 좀 극심한 빈곤과 폭력 이걸 겪었거든요.
1: 맞아요. 예.
0: 근데 이들의 공통점은 그 어려움을 아, 나 왜 이렇게 운이 없어 이걸로 해석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게 나중에 내 성공 스토리의 한 챕터가 될 거야 라고 생각한 거죠.
1: 예.
0: 혹시라도 여러분이 지친 상황이라면 어찌 보면 그 어려움은 실패의 증거가 아니라 아마 훗날 빛날 그런 스토리의 재료다라는 말을 꼭 전 전하고 싶습니다.
1: 그래요. 이 한국인의 인내, 끈기, 뚝심 뭐 이런 기질도 도움이 될 것 같아요.
0: 맞아요. 근데 동서양 철학자들도 마찬가지더라고요. 시대도 다르고 문화도 완전히 다른 사람들이 한 목소리로 같은 말을 합니다.
1: 네.
0: 예를 들어 불교의 부처님은 우리의 삶은 우리 마음이 만들어낸 것이다 라고
1: 그렇죠.
0: 하셨고요.
1: 예.
0: 고대 로마 철학자 마르쿠스는 우리 삶은 우리의 생각이 만든다라고 했어요. 데일 카네기는요. 인간은 생각하도 되고 된다라고 했고 셰익스피어도 좋고 나쁨은 없다. 오직 생각이 그것을 만들 뿐이다 라고 했거든요.
1: 예.
0: 그러고 보면 수천 년 전부터 지금까지 전 세계 현인들이 증명해온 진리가
1: 그렇네요.
0: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생각이 삶을 만든다는 건 이론이 아니라 이런 인류가 검증한 사실이라는 것.
1: 네. 긍정적인 사고와 부정적인 사고가 일상에서 어떻게 나타나나요?
0: 뭐 아주 간단한 예인데요. 우리 너무 잘 알고 있잖아요. 물병에 물이 반쯤 남았을 때 이때 두 가지 반응이 나와요. 아, 물이 반밖에 안 남았어라고 아쉬워하는 반면에
1: 예.
0: 긍정적인 사고를 가진 사람은 오, 딱 마시기 좀 반 남았네. 야, 나 럭키하다, 럭키하다 라고 말할 수 있죠.
1: 예.
0: 이게 같은 상황인데 해석이 전혀 달라요.
1: 그러게요.
0: 그래서 우리에게 이런 상황은 진짜 하루에도 수십 번 반복되거든요. 아침에 버스를 놓쳤을 때 회의가 진짜 길어질 때, 계획이 틀어졌을 때, 그 순간순간의 해석이 쌓여서 하루의 감정이 되고,
1: 네.
0: 그 감정이 쌓여서 인생의 색깔이 됩니다.
1: 네. 근데 일부러 비뚤어진 생각을 하고 싶은 사람은 없잖아요.
0: 그렇죠.
1: 어떻게 하면은 긍정적인 생각을 할 수 있을까요?
0: 아무래도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머릿속 언어를 바꾸는 거예요. 우리가

0: 무의식적으로 쓰는 말이 생각을 고정시키거든요. 이걸 한번 구체적으로 바꿔볼게요.
1: 네.
0: 아, 진짜 되는 게 없어.
1: 어어.
0: 이거를. 야, 저 얼마나 잘 되려고 이런 말을 아, 나 새로운 일이 너무 무서워. 이거를.
1: 네.
0: 이건 내가 정말 성장할 기회야.
1: 오.
0: 아, 난 진짜 안 돼. 보다는 아직 방법을 모를 뿐이야. 이렇게 바꿔보시는 거예요.
1: 예.
0: 그리고 매일 아침 이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져보세요. 오늘 내가 통제할 수 있는 한 가지가 뭐지? 이렇게요. 처음에 이게 어색하고 억지스러울 수 있어요. 근데 반복하다 보면 뇌가 실제로 그 방향으로 작동하기 시작해요. 뇌는 반복에 반응하기 때문입니다.
1: 예. 근데 생각이 바뀌면 행동이 달라지는 어떤 과학적 근거가 있습니까?
0: 네, 있습니다.
1: 신경과학에서
0: 신경가속성이라는 개념이 있어요. 우리 뇌는 고정된 게 아니라 어떤 생각을 반복하느냐에 따라 뇌의 회로 자체가 바뀐다는 거거든요. 긍정적인 생각을 반복하면 그 회로가 강화되고 부정적인 생각을 반복하면 그 회로가 더 그쪽으로 강화되는 거예요. 그래서 같은 상황을 봐도 뇌가 다르게 반응을 시작하거든요. 생각이 바뀌면 행동이 바뀌고 행동이 바뀌면 결과가 바뀝니다. 이게 단순한 자기개발 구호가 아니라 뇌의 과학이 증명한 사실이에요.
1: 네.
0: 지금 이 순간 어떤 생각, 어떤 선택을 하느냐가 말 그대로 내 뇌를 바꾸고 있다는 겁니다.
1: 좋습니다. 인생의 주도권을 찾기 위해서 그럼 어디서부터 시작해 볼까요?
0: 환경을 바꾸려기 전에 먼저 해석의 틀을 바꿔야 합니다. 인생의 주도권은 상황이 좋아질 때 생기는 게 아니거든요. 지금 이 상황을 내가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시작이 돼요. 예를 들어볼게요. 나 이미 늦었어. 이거를 지금 시작하는 가장 경험 풍부한 초보자야 라고 바꿔보는 거.
1: 네.
0: 아무도 날 안 도와줘. 이거를 내가 먼저 손을 내밀어 보는 건 어떨까라고 바꿔보는 거. 나는 운이 없어. 이거를 나는 아직 내 방법을 찾는 중이야. 이렇게 바꾸는 거. 주도권은 상황 밖에 있지 않아요. 지금 이 순간 바로 내 해석 안에 있습니다.
1: 네. 긍정적인 믿음이 강할수록 생각의 틀도 굳건해지겠죠.
0: 맞아요. 이건 제가 정말 좋아하는 말인데요. 우리가 스스로에게 설정한 한계만큼 세상도 그만큼의 문만 열어줍니다. 나는 이 정도야 라고 생각하면 그 이상의 기회가 와도 눈에 안 들어오거든요. 반대로 나는 할 수 있고 나는 될 사람이야 라고 믿으면 같은 상황에서도 기회가 보이기 시작해요. 심리학에서 이걸 확증 편향이라고 하는데요.
1: 네.
0: 내가 믿는 것을 뒷받침하는 증거만 눈에 들어온다라는 현상이에요. 긍정적 믿음을 가지면 긍정적 근거들이 보이고 그게 또 행동을 만들고 행동의 결과를 만들어요. 즉 여러분이 믿는 만큼 세상은 정말로 딱 그만큼 길을 열어준다라는 거죠.
1: 예, 저도 오늘부터 저 생각의 해석을 좀 바꿔봐야겠네요.
0: 맞아요. 인생의 이런 주도권을 되찾고 싶다면요. 이 환경 바꾸기 전에 이렇게 해석의 틀을 바꿔야 합니다. 우리는 너무 오랫동안 바깥을 바꾸려고 애써왔거든요.
1: 그렇네요. 예.
0: 근데 진짜 변화는 언제나 이 안에서 시작이 돼요. 오늘부터 딱 한 가지만 바꿔보세요. 안 돼 라는 말 대신 아직 방법을 모를 뿐이야 라고 말하는 거. 어쩌면 여러분의 가장 좋은 날은 아직 오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이 여러분 삶의 작은 변화의 씨앗이 되길 바라겠습니다.
1: 네, 알겠습니다. 오늘 이야기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0: 네, 감사합니다.
1: 만사소통 홍코치가 간다. 홍순아 대표였습니다. 뜨거운 감자의 노래 이어드리죠. 고백.

0: 장애기에서 주목받고 있는 문화예술인과 문화현장을 소개해드립니다. 현장 스케치 이예리 리포터와 함께하죠. 어서 오십시오.
1: 네, 안녕하세요.
0: 오늘은 어떤 현장으로 가볼까요?
1: 네, 그 자신만의 목소리로 세상과 소통하는 장애예술인들을 오늘 이제 소개하려고 하는데요. 네네. 특별히 그 태평양을 건너서 미국에서 날아온 그 아름다운 목소리의 주인공을 이제 제가 소개하려고 합니다. 네네. 그 휠체어 보컬리스트 배주은 씨인데요. 이 배주은 씨는 휠체어를 타고 노래를 부르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과 또 감동을 전하고 있습니다. 네. 이 배주은 씨는 미국에서 많은 무대를 서봤지만 한국에 와서 이렇게 무대에도 서게 돼서 영광이다라면서 이렇게 눈을 또 반짝이기도 했는데요. 서울의 한 공연장에서 배주은 씨와 만나서 얘기를 해봤습니다. 배주은 씨 만나보시죠.
2: 네네, 안녕하세요. 저는 배주은이라고 합니다. 저는 미국에서 많이 노래도 불러보고 이렇게 무대에 서보기는 했는데 그래도 한국에 와서 이렇게 이런 의미가 있는 무대에서 설 수 있는 게 진짜 뜻깊고 영광이었어요. 네. 저는 이렇게 장애인으로서 이런 뮤지컬 탤런트 사람들한테 보여줄 수 있고 장애인들이 할 수 있는 걸 이렇게 사람들한테 보여줄 수 있는 그런 뜻인 것 같아요. 네. 되게 감사하고 그게 제일 큰 프라이드라고 생각해요. 그냥 부르는 것 같아요. 그래도 이렇게 어떤 가수하고 똑같이 이렇게 부르고 싶다 이렇게 그런 마음도 있지만 그래도 그냥 제가 할 수 있는 만큼 노력하고 제 선생님이 목소리가 이렇게 맑기는 맑은데 그래도 이렇게 좀 depth 이렇게 배워야 된다고 그래서 그걸 지금 노력하고 있어요. 좀 깊은 소리를 내고 싶어요. 네.
0: 배주은 씨가 그 당당하게 자신의 가능성을 증명해낸 무대였군요. 네. 그날 어떤 노래들을 불렀는지도 궁금합니다.
1: 네, 그 선곡 라인업이 약간 그 배주은 씨다 왔다라는 이런 느낌을 또 표현할 수가 있었는데요. 그 첫 곡은 그 어릴 때부터 가장

즐겨 불렸던 익숙한 곡이었습니다. 그 영화 사운드 오브 뮤직의 삽입곡을 예. 또 부르기도 했고요. 또 두 번째 곡이 그 배준 씨가 제일 좋아하는 뮤지컬 그 레미제라블의 On My One이라는 이 노래를 또 불렀습니다. 네. 그래서 이 곡들을 고른 이유를 물어보니까 노래에 등장하는 캐릭터들과 가사가 본인의 그런 마음에 깊이 닿았기 때문이다. 아. 이렇게 또 설명하기도 했는데요. 네네. 그렇다면 그 배준 씨가 부르는 그 사운드 오브 뮤직 또 어떤 느낌일지 함께 네. 들어보시죠. 아, 예.

0: 약간 그 알프스에 와 있는 듯한 네. 느낌.
1: 밝고 되게.
0: 그렇죠. 예. 뮤지컬 곡부터 대중적인 명곡까지 소화할 수 있는 스펙트럼이 정말 넓은 보컬리스트군요.
1: 네.
0: 그 가사를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점에서 배지훈 씨가 음악을 대한 어떤 진정성도 느껴지고요.
1: 네.
0: 근데 배지훈 씨는 언제부터 이렇게 음악인의 길을 걷게 된 겁니까? 혹시 뭐 타고난 재능이 있었을까요?
1: 네, 그 배지훈 씨 말로는 어릴 때부터 노래 부르는 것 자체를 엄청 좋아했다고 해요. 알고 보니까 그 부모님의 그런 음악적 DNA를
0: 아, 부모님이 음악하셨구나.
1: 네, 듬뿍 물려받았더라고요.
0: 네네네.
1: 아버지가 우선 노래를 굉장히 잘한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또 어머니는 음악을 따로 배운 적이 없는데도 네? 어. 작곡을 할 정도로
0: 아유,
1: 네,
0: 그렇구나.
1: 이런 감각이 또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배준 씨가 이런 부모님의 그런 음악적인 재능을 그대로 물려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배준 씨가 본격적으로 그 노래 레슨을 받기 시작한 계기가 있어요. 원래는 그 음악가가 되기 위해서가 아니라 운동을 목적으로 이렇게 노래를 시작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배준 씨가 가지고 있는 그 장애 특 특성상 호흡이 조금 약한 편이거든요.
0: 아, 그래서.
1: 네, 그래서 예. 몸을 조금이라도 더 움직이고 또 호흡이 약해지고 작아지는 걸 막기 위해서 일종의 재활 운동이면서 예방책으로 이렇게 성악 레슨을 시작하게 된 겁니다. 그때 그 배준 씨를 지도하던 보컬 선생님이 이 배준 씨의 그 가능성을 본 거예요. 그래서 나랑 같이 무대에서 한번 듀엣으로 노래해보지 않을래? 라고 이렇게 제안을 하게 됐고
0: 예.
1: 그렇게 한 10살, 11살 때부터 처음으로 많은 사람들 앞에서 아하. 노래를 부르게 됐다고 합니다.
0: 그러니까 호흡을 유지하기 위해 시작한 운동이 인생의 터닝포인트가 돼서
1: 네.
0: 이제 무대까지 이끌어준 거군요.
1: 맞습니다.
0: 위기를 기회로 바꾼 아름다운 시작이네요.
1: 네. 그 첫 무대 이후로 다양한 그런 콩쿠르나 또 대회 나가서 입상도 하게 됐고요. 또 미국의 여러 페스티벌과 또는 뭐 자선기금 모금 행사에 초청을 받으면서 본격적으로 보컬리스트의 길을 걷게 된 거죠.
0: 네.
1: 그래서 노래를 부를 때 가장 큰 그런 프라이드 이런 자부심을 느낀다고 고백을 했는데요. 그렇다면 그 배준 씨의 노래를 들은 관객들의 반응 함께 해보겠습니다.
0: 네.
2: 너무 아름다웠어요. 오늘 또 마침 이 자리에서 그걸 볼 수 있는 게 너무 행복했어요. 그리고 너무 맑고 정말 맑은 친구구나. 갖고 있는 저 그거 성량 있죠. 예, 그것도 너무 아름답다. 우리 소리가 악기라는 그 말, 그 목소리가 그런 걸 갖다 더 많이 느낄 수 있었어요. 저렇게 잘할 수 있는 걸 갖다 같이 이렇게 느낄 수 있다는 거. 그리고 사실은 그 장애라는 그런 것들이 우리가 선입견을 갖고 있는 거.

0: 저는 그게 참 싫거든요. 그런데 저러면서 그걸 갖다가 스스로 풀어낼 수 있는 그런 좋은 기회고, 그리고 또 그렇게 많은 분들이 갖고 있는 순수함 같은 거 더 많이 보게 됐는데, 또 아름다움을 보게 돼서 너무 좋았어요.
1: 시원시원하고 굉장히 목소리가 좋네요. 노래를 잘하는 것 같아요. 어쨌든 간에 자기가 얼마만큼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느냐에 따라서 그 경쟁이 도달할 수 있다고 난 생각해요. 노력이 있었겠죠.
2: 네, 배준 씨의 노래와 음악을 통해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전해주고 있군요.
3: 네, 보통 이제 많은 사람들이 고음이 잘 올라간다, 음색이 예쁘다, 뭐 이런 말을 네. 들으면 좀 좋아하잖아요. 그런데 배준 씨는 호흡이 좋아졌다, 숨이 길어졌다라는 이런 칭찬을 들을 때 아주 날아갈 듯이 기쁘대요. 네. 그 근위양증 장애가 있거든요. 그래서 휠체어에 앉아서 늘 노래를 부르지만 그 노래를 부를 때마다 좀 호흡이 힘들긴 한데 그렇겠다. 이렇게 예. 노래를 부르면서 또 이런 부분들을 또 노력으로 또 극복해 나가고 있는 또 증거들을 또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요즘 그 배주은 씨 그 특유의 맑고 깨끗한 톤에 대해서 깊이 있는 그런 울림과 깊은 소리를 내기 위해서 그 아리아 같은 곡들도 연습을 하고 있다고 해요. 네. 그래서 배주은 씨는 관객들에게 단순한 이런 멜로디를 전달하는 것을 넘어서 마음을 울리는 그런 메시지를 주고 싶다라는 아하. 또 이야기를 들을 수가 있었습니다. 네. 이번에는 그 배주은 씨의 또 다른 곡을 제가 준비를 했는데요. 레미제라블의 On My Own 함께 들어보시죠. 예.

0: 휠체어 보컬리스트 배주은 씨, 앞으로의 행보나 계획은 어떻게 됩니까?
1: 네, 음악 활동도 계속 하겠지만요. 당분간은 또 다른 도전을 준비하고 있더라고요. 그 한국어로 된 소설을 영어로 번역하는 그런 작업을 맡게 돼서 그것도 할 예정이고, 또 본인만의 글을 쓰는 그런 작가로서의 준비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대학원 진학도 계획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음악이나 번역, 문학까지 정말 다재다능한 그런 청년이었는데요. 특히나 그 배준 씨가 관객들에게 바라는 건 마음과 마음이 닿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듣는 분들이 슬픔이든 행복이든 배준 씨의 노래를 통해서 온전히 그 마음을 느끼고 교감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바람도 이야기를 했는데요. 배준 씨 만나보시죠.
2: 이제는 1년 동안 제가 한국말로 된 소설을 번역하기로 했어요. 그래서 그거 잘 마무리하고 싶고, 그리고 제가 글도 써서 지금은 그 번역하고 제가 쓰는 책도 좀 써보고, 또 1년이 지나서 대학원 한번 하려고 그래요. 저는 미국에서도 계속 뮤지컬 곡도 더 부를 수 있으면은 되게 재밌을 것 같아요. 제 노래를 들으면서 마음을 닿았으면 좋겠어요.
3: 네, 마음이 이렇게 닿았으면.
2: 네. 그리고 제가 노래를 부르면서 그냥 뭐를 느꼈으면 좋겠어요. 저는 노래를 들을 때 음악을 이렇게 듣는 게 아니고 그 멜로디만 듣는 게 아니고 저는 가사를 되게 중요하게 생각해요. 가사하고 뭐 이렇게 피아노나 그럴 때는 이렇게 feeling이 너무 이렇게 중요하게 생각해요. 그래서 무슨 뜻을 전하고 싶은지. 네, 그래서 뭐를 느꼈으면 좋겠어요. 뭐 슬픈 건지 행복함인지.
0: 네.
1: 네. 네. 희망을 노래하는 휠체어 보컬리스트 배준 씨의 그런 삶과 음악 이야기 함께 해봤는데요. 네. 배준 씨의 밝은 음색과 또 깊은 호흡처럼 우리 사회의 그런 장애 인식과 또 인프라도 한 걸음 더 깊어지고 넓어지길 기대해 보겠습니다.
0: 네. 현장 스케치 이혜리 리포터와 함께 했습니다. 고맙습니다.
1: 네. 고맙습니다.
0: 신효범이 부르는 난 널 사랑해. 오늘 끝곡으로 전해지면서 저도 인사드리죠. 지금까지 진행의 아나운서 장웅이었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0: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잠시 후 8시를 알려드립니다. KBS 3라디오 사랑의 소리 방송입니다. HLKC
1: KBS 오디오북 최고의 클립

0: 타인이라는 세계. 홍순범 지음. 성우 이규창 읽음. 부모로서도 자녀가 무엇을 얼마나 원하는지 알아야 허락할 수 있다. 허락을 구하지 않는데 허락해주는 일은 불가능하다. 적어도 내색이라도 해야 부모도 고민해 볼 것이다. 어차피 부모가 반대할 것이기 때문에 시도조차 안 했다고 변명할지도 모르지만 막상 부모는 자식이 뭐라도 열심히 하겠다고 선언하고 도전하길 줄곧 기다렸을 수도 있다. 가수가 되지 못한 가장 큰 이유는 부모나 환경이 아닌 본인의 사고방식에 있지 않을까. 무언가를 이루기 위해 힘들게 노력하기보다 노력하지 않고 실패한 후에 누군가를 탓하는 사고방식 말이다. 그렇다고 이 청년이 일부러 그렇게 살아간다는 뜻은 아니다. 자기도 모르게 그럴 때가 많다. 그동안 자신이 살아온 삶의 맥락을 조금만 주의 깊게 돌아보면 곳곳에서 단서를 발견할 수 있기는 하다. 하지만 어떤 사람들 안에서는 그 단서를 보지 못하게 만드는 일종의 선택적 가림막이 생기기도 한다. 이 청년의 경우 부모가 허락하지 않아서 꿈을 이루지 못했다는 믿음을 유지하기 위해 자기가 가수가 되기 위해 노력한 적이 없다는 사실을 보지 못하고 있다. 사람마다 꿈을 이루지 못한 이유는 다양하다. 그런데 그 사연이 무엇이든 각자의 진실을 보지 못하게 만드는 심리적 가림막을 치기도 하며 당사자는 그 가림막이 벗겨지는 상황을 극도로 회피한다. 진실을 마주하기가 고통스럽기 때문이다. 하지만 고통스럽더라도 진실을 마주하려는 사람이 있고 어떻게든 진실을 외면하려는 사람도 있다. 이 차이가 두 사람의 인생을 전혀 다른 방향으로 이끌어간다. 진실을 외면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다. 가장 치명적인 방법이 바로 자신의 고통스러운 감정을 남 탓으로 돌리는 것이다. 비극은 그 패턴이 반복된다는 점이다. 그렇게 함으로써 그 사람은 자기 인생을 점점 더 깊은 구렁으로 밀어넣게 된다. 시간이 지날수록 같은 패턴이 여러 번 반복될 것이며 나중에는 진실을 돌아보는 일이 더더욱 고통스러워진다. 진실을 마주하기 두려워 외면했는데 시간이 지나자 그것이 눈덩이처럼 불어있으니까 말이다. 그러면 이제는 진실을 절대 보지 않으려 한다. 나는 가수가 되는 것이 꿈이었는데 부모가 허락하지 않아서 꿈을 이루지 못했다. 이런 자기만의 심리적 현실을 유지한다. 그렇다면 진실의 눈덩이가 불어나기 전에 마주했다면 별것 아니었을 텐데 왜 그토록 두려워했을까? 이 부분은 자존감으로 설명할 수 있다. 먼저 자존감이 높은 사람은 어떻게 할지 살펴보자. 내가 가수가 되고 싶다고 말하지 않으면 부모님은 당연히 알 수 없지. 다음에 하고 싶은 일이 생기면 그땐 확실하게 말해야겠네. 자존감이 높은 사람은 이렇게 감정적 소동 없이 그저 담담하게 현실을 받아들이고 대응책을 떠올린다. 이러면 애초에 부모를 탓할 일이 없다. 가수가 되기 위해 노력한 적 없다는 사실을 인정하며 본인을 약간 탓하지만 그 이상의 지나친 자책은 불필요하다. 현실을 직시하기 위한 정도면 충분하다. 가수가 되지 못한 결과에 대한 자신의 선택과 역할을 인정하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고통스러운 진실의 눈덩이가 계속 불어나는 상황을 막을 수 있다. 하지만 그 약간의 고통스러운 진실도 마주할 용기가 없어 눈앞에 가림막을 치기 시작하면 어떻게 될까? 자존감이 낮아 현실을 직시할 엄두를 내지 못하면 가림막 뒤에 숨어 현실과 동떨어진 심리적 현실에서 살아가기 십상이다. 이런 행동이 지속되면 점점 악순환에 빠질 테고 주변 사람들도 뭔가 이상하다고 느낄 것이다.
1: 최고의 클립은 1번
2: 최고의 클립은 2번
3: 최고의 클립은 3번을 눌러주세요.
1: KBS
2: 오디오북
3: 최고의 클립
0: 부모 탓만으로 설명이 안 된다고 느끼는 이들이 점점 늘어나고 일부는 이 청년의 그런 사고방식을 눈치챌 것이다. 하지만 정작 자신은 보지 못한다. 오히려 자기 삶이 악순환에 빠질수록 그것이야말로 부모가 자신에게 잘못한 증거이며 자신이 얼마나 억울한지가 증명된다고 착각한다. 자신의 선택과 역할을 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자신의 책임은 쏙 빼고 다른 사람들의 책임만 보려고 들면 처지가 어려워질수록 남을 탓할 구실이 늘어나기 마련이다. 따라서 악순환에서 벗어날 기회가 와도 벗어날 수 없다. 왜냐하면 그 기회를 잡기 위해서는 자신의 선택이 필요하며 스스로가 어떠한 역할을 해야 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 사실을 받아들이는 대신 실패한 후 누군가를 탓하는 쪽이 마음 편한 것이다. 원망의 대상이 부모인 경우를 예로 들었지만 그 대상은 가족 외에 다른 사람도 가능하다. 책임 전가의 대상이 누가 될지는 알 수 없다. 우리는 얼마든지 현실과 동떨어진 이유로 타인을 비난하고 원망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 청년처럼 누군가를 탓하기로 선택하고 그 사고방식을 오래 유지하면 한때의 실수로 끝날 일도 개선되지 않고 반복된다. 그래서 자기 자신과 주변 사람을 모두 힘들게 한다. 이런 사고방식은 세월이 지나도 잘 변하지 않는다. 나이가 들어서도 여전히 자신의 책임은 빼고 세상을 바라보게 된다. 하긴 이제 와서 바로 볼 수도 없다. 자신이 해야 하는 선택과 역할을 인정하고 돌아보는 순간 과거로부터 밀려드는 진실의 눈사태를 맞닥뜨려야 할 테니까. 그래서 자신만 보지 못하게 하는 심리적 가림막이 끝까지 지속되는 것이다. 진실을 외면하는 방법은 끝이 없다. 예를 들면 다음과 같은 논리로도 빠져나갈 수 있다. 세상 사람이 내게 문제가 있다고 하는 건 그게 사실이어서가 아니라 저들끼리 편을 먹어서 내 편은 아무도 없기 때문이야. 물론 이런다고 정말로 진실이 사라지진 않는다. 그저 자신의 심리적 현실 안에서만 외면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애초에 자존감이 낮은 이유는 무엇일까? 어릴 때 무슨 말만 해도 부모가 면박을 주고 화를 냈다면 아이는 자기가 원하는 말을 편히 말할 수 없게 되고 그래서 자존감이 낮아졌을지도 모른다. 만약 그랬다면 부모의 육아 방식이 원인일 수 있다. 청년의 가정에서 정말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 그것은 모른다. 그랬을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 중요한 것은 살아온 환경에서 모든 마음의 원인을 찾을 수는 없다는 것이다.

0: KBS 오디오
1: 최고의 클립.
2: 때로는 어린 시절에 부모가 칭찬을 남발해도 비슷한 영향을 끼친다. 특히 머리가 좋다는 등 재능에 관한 칭찬이 과하면 아이는 살면서 자신의 재능 부족이 들통날까봐 노력이나 도전을 요하는 상황을 두려워하게 된다. 놀랍게도 면박과 칭찬이 비슷한 결과로 이어질 수 있는 것이다. 하지만 현실의 모습이 이처럼 다양하다면 애당초 자존감 문제로 설명하는 게 적절한지 의문이 든다. 자존감이 낮아서가 아니라 그냥 사고방식이 달라서일지도 모른다. 자기 인생은 자기가 결정하는 부분이 크다고 생각하면서 스스로의 책임에 더 주목하는 사고방식도 있는가 하면 자기 인생이 남들과 환경의 영향에 달려있다고 생각하면서 스스로의 책임은 외면하는 사고방식도 있을 것이다. 그럼 이것을 낮은 자존감 때문이라고 해야 할지, 사고방식이 달라서라고 해야 할지, 아예 다른 방식으로 설명해야 할지는 아무도 모른다. 그럼에도 자존감이라고 하면 왠지 살면서 환경의 영향을 받아 낮아졌을 것 같고, 사고방식이라고 하면 조금 더 선천적으로 그렇게 타고났을 것 같은 인상을 준다. 만일 여러분도 그런 느낌 때문에 어설프게 원인을 넘겨짚었다면 다시 생각해봐야 할 것이다. 막상 현실에선 원인을 알 수 없는 경우가 더 많다. 어쩌면 상당 부분이 타고난 유전자의 장난일지 모른다. 그러나 원인은 알 수 없더라도 이 청년과 오래 교류하다 보면 그가 가진 사고방식의 패턴이나 심리적 현실이 점차 윤곽을 드러낼 것이다. 앞서 정보 부족을 이야기할 때 세상 사람들은 나에 대한 정보가 부족하니 그들에게서 제대로 된 이해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했다. 하지만 꼭 그렇지만은 않다. 때로는 내 모습을 내가 가장 모를 수 있다. 매 순간 거울을 보면서 생활하지는 않으니 말이다. 면도하거나 화장할 때

0: 혹은 얼굴에 뭐가 묻었는지 확인할 때나 거울 속 내 모습을 들여다보지 사람들을 만나는 동안에는 내 모습을 볼 기회가 거의 없다. 그래서 정작 남들이 쉽게 보는 내 모습을 나만 보지 못하거나 내 진짜 모습을 남들이 더 잘 알고 있기도 하다. 따라서 누가 나를 이해 못해줘서 속상할 때 이렇게 생각해보는 것은 어떨까? 저 사람이 나를 이해 못하는 게 아니라 어쩌면 내가 나를 잘못 알고 있는 것은 아닐까?
1: KBS

타인을 이해한다는 말의 진정한 의미. 오해와 편견의 시작. 오래전 일이다. 오후 진료를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아 한 아이와 아버지가 진료실로 들어왔다. 내게 처음 진료를 받는 분들이었다. 당시에는 첫 진료를 보기까지 보통 2년 넘게 기다려야 했다. 그런 만큼 그동안 쌓인 아이 아버지의 궁금증도 다양했다. 나는 아이 아버지의 질문에 모두 답을 드리고 몇 가지 추가 설명까지 한 후 상담을 마쳤다. 나로서는 별다를 바 없는 통상적인 진료였다. 그러고 나서 예약되어 있던 두어 가족을 더 상담한 뒤 다음 진료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때 진료실 밖 간호사분으로부터 연락이 왔다. 조금 전 상담을 받고 나간 아이의 어머니에게서 전화가 왔는데 그 어머니가 나와 꼭 통화하고 싶어 한다는 말이었다. 그리고 몹시 화가 나 있다는 말도 덧붙였다. 가끔 진료가 끝났는데 미처 말하지 못한 무언가가 생각나서 되돌아오는 분들도 있다. 그렇게 직접 발걸음을 돌려 문의할 때는 잠깐 진료실에 들어와 추가로 상담하기도 한다. 하지만 병원에 오지 않은 분이 전화로 의사를 바꿔달라고 하는 경우는 매우 드물다. 원격 진료는 불법이기에 함부로 전화를 연결하기도 곤란하거니와 연결하고 싶어도 대학에서 일하는 의사는 개업이와 달리 진료와 교육, 연구 등 다양한 업무를 보느라 돌아다니기 때문에 항시 응대가 어렵기도 하다. 만약 진료가 목적이 아니라 항의가 목적이라면 공식 민원 창구가 따로 마련되어 있으니 그리로 안내를 받을 것이다. 이런 여러 가지 이유로 꽤 이례적이었지만 아이 어머니의 항의가 워낙 거셌기에 그 기세에 밀려 간호사분이 내게 통화를 부탁한 모양이었다. 그래서 진료를 잠시 멈추고 전화를 받았다. 항의 요지는 이랬다. 유명한 의사라고 해서 몇 년을 대기했다가 이제야 진료실을 방문했는데 질문에 대답도 잘 해주지 않고 성의 없이 상담했다는 것이다. 다행히 항의는 길지 않았다. 그래서 짧고 굵은 비난을 성심껏 들어드리고 통화를 마쳤다. 다음 진료에 별 영향은 없었다. 그래도 아이 어머니의 말을 들으면서 내가 아버님의 질문에 정말로 대답을 잘 하지 않고 무성의하게 상담했는지 돌아보았다. 그러지 않았다. 오히려 모든 질문에 나름대로 명쾌한 답을 드렸다고 생각했다. 상담 시간도 다른 분들에 비해 조금 길었던 것 같았다. 물론 그래도 사람에 따라 불만이 있을 수 있다. 하지만 나는 이미 20년 넘게 진료해온 입장이었기에 모두를 만족시킬 수 없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 똑같은 방식으로 상담해도 어떤 이는 중요한 통찰을 발견하고 어떤 이는 이해할 수 없는 헛소리라고 느낀다. 어떤 이는 의사가 너무 젊어서 싫다고 하고 어떤 이는 의사가 나이 들어서 싫다고 한다. 의사가 어찌할 수 없는 부분이 불만족스러울 수 있다. 상담 시간도 마찬가지다. 똑같은 시간을 할애해도 어떤 이는 너무 짧다고 불평하고 또 어떤 이는 그만큼 할애해줘서 고맙다고 한다. 물론 상담 시간을 더 늘릴 수도 있다. 하지만 그러면 예약 대기 기간도 늘어난다. 이분도 몇 년을 대기했는데 상담 시간이 너무 짧았다는 말씀 아닌가. 이는 상담 시간에 대한 항의일까? 대기 기간에 대한 항의일까? 나로서는 대기 기간은 줄이고 상담 시간을 늘리면 좋겠지만 동전의 양면처럼 맞물려 있는 부분이어서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이런 한계 속에서 균형을 찾는 것이 내가 해야 하는 일이라고 지난 20년에 걸친 시행착오 끝에 결론을 내려서인지 나는 항의 전화에 마음이 흔들리지 않았다.

여러분은 지금 타인을 이해하기 위한 마음 이론, 타인이라는 세계를 들으셨습니다. 이 책의 저자 홍순범은 서울대학교 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교수로 서울대학교 의과대학을 졸업하고 동대학원에서 박사학위를 받았습니다. 서울대학교 병원 신경정신과에서 전공의 과정을, 서울대학교 어린이병원 소아정신과에서 전임의 과정을 마쳤는데요. 수술을 통해 생명을 수호하는 흉부외과 의사가 되려 했지만 정신이 생명 못지않게 신비롭다는 깨달음 끝에 정신을 수호하고 고통을 줄이는 정신과 의사가 되었다고 합니다. 타인이라는 세계는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학생 대상의 강의와 수십 년간의 연구 및 진료 경험을 바탕으로 집필한 책으로 우리 인간을 독보적인 존재, 동시에 끊임없이 고통받는 존재로 만드는 마음에 관해 본격적으로 다룹니다. 마음의 기원부터 그 작동 원리와 마음이 저지르는 오류 및 마음 돌보는 방법을 담았고, 누구나 일상에서 마주할 수 있는 사례를 통한 사고 실험을 철학적으로 서술해 깊이와 재미를 더했습니다. 지은 책으로는 인턴 일기, 엄마의 첫 공부, 내 마음 새로 태어나고 싶다면과 온라인 전자책, 청소년 자녀의 뇌와 대화하는 방법, 자폐증을 가진 뇌를 이해하는 방법 등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성우 이규창이었습니다.

소설 극장 배명은 장편 소설 수상한 한의원 네 번째

0: 이 환자가 뭘 모르네.
1: 아닙니다, 환자분. 이래봬도 제가 서울 유명 병원에서 꽤 유명한 한의사였습니다. 일단 맥을 짚어보면 어디가 아프신지 딱 하고.
2: 미안해요.
3: 환자는 승범의 말을 가차 없이 자르고 붙들 새 없이 황급히 나갔다. 맥 빠진 정미와 태경이 어깨를 늘어뜨리며 데스크로 돌아갔다. 태경은 데스크 위에 들고 있던 전단지를 내려놨다. 승범은 굴욕감에 바닥을 노려봤다. 열린 창문 안으로 들어온 노을이 바닥에 눌러붙었다. 며칠간 이어지는 이명이라고 생각했는데 발끝에서 파리가 맴돌았다. 승범은 이를 악물고 창문가로 갔다. 한의원 맞은편, 다 쓰러져가는 단층 건물. 빛바랜 간판에 떨어져 나가 선만 남은 글귀, 수정 한약방. 잘못 왔다던 여자가 열린 문으로 들어갔다. 이어 할아버지와 할머니가 인사를 하며 나왔다. 다른 사람들이 다시 한약방으로 들어갔다. 쉴 새 없이 드나드는 환자들.
1: 아, 저 사람들 다 돈인데.
3: 저기만 없다면 다 자신의 차지였을 것이다. 창문 앞에 선 승범은 질투심에 배가 쑤시는 것 같아 배를 문질렀다. 급기야 한의원 내의 모든 조명이 꺼졌다. 갑작스러운 정전. 불에 물 뿌리듯 분노가 식었다. 신세 한탄이 절로 나왔다.
4: 어? 전기 나갔다. 사람 부를까요?
3: 그 마음도 모르고 정미가 핸드폰을 들었다. 승범은 그런 그녀를 만류했다.
1: 아, 부르지 마요. 사람 부르는 것도 다 돈이야.
3: 승범은 가운을 벗고 넥타이를 풀었다. 오늘 장사는 공쳤다고 구시렁거리며 연장통을 찾았다.
5: 도와드릴게요.
3: 태경은 핸드폰에 손전등 기능을 켰다. 두꺼비 집을 비추자 승범은 십자 드라이버를 꺼냈다. 스위치를 올렸다가 내렸다가 하다 드라이버 끝으로 여기저기를 찔러본다. 태경이 미심쩍은 표정을 지었다.
6: 뭘 아시고 하시는 겁니까?
1: 이런 거 뻔하지. 접촉 불량. 어? 이거 봐.
3: 승범이 어디서 떨어졌는지 모를 전선을 가리켰다.
1: 그럼 뭐다? 이어붙이면 된다. 이 말이야. 아이고, 고작 이거 가지고 사람 불렀어봐.
6: 아, 예, 그렇군요.
3: 승범은 연장통에 드라이버를 던져놓고 손가락으로 전선 끝을 잡았다. 손끝이 잠깐 찌릿하더니 갑자기 어마어마한 전류가 몸을 헤집었다.
5: 원장님!
3: 부르르 떨던 승범의 몸이 튕기듯이 뒤로 나자빠졌다. 넘어지면서 뒤에 있는 장식장 모서리에 머리를 박았다. 꽤 큰 소리가 났다. 핸드폰으로 유튜브를 보던 정미가 놀라 달려왔다. 태경이 정신을 잃은 승범을 붙들지도 못하고 옆에 서서 애타게 그를 불렀다.
4: 왜 그래?
5: 갑갑절인가 봐.
3: 승범의 몸이 축 늘어졌다. 태경이 119 전화번호를 눌렀다.
4: 김쌤, 일어나봐요. 어떻게 죽었나 봐. 움직이질 않아. 병원, 얼른 병원에 가야겠어. 엎혀요.
3: 다급해진 정민은 승범을 붙들려고 했지만 놀란 태경이 만류했다.
5: 아, 위험해요.
3: 그때 승범이 눈을 번쩍 떴다.
5: 이대로 죽을 순 없어.
3: 승범은 비명을 내지르며 부자연스럽게 상체를 일으켰다. 괴상한 그의 행동에 정미와 태경이 서로를 붙들었다. 승범이 어깨를 과도하게 들썩이자 그들은 슬금슬금 승범에게서 몇 발자국 떨어졌다. 승범은 충혈된 눈을 부릅뜨고 수정 한약방을 노려봤다. 감전으로 수그러들었던 분노가 다시 치솟았다.
5: 이대로 죽을 순 없다. 분명 저기에 내가 모르는 비밀이 있을 거야.
4: 원장님, 괜찮아요? 어디 안 아파요?
5: 아이고, 저기 괜찮아 보여요. 상태가 무척 안 좋아 보이는데.
3: 태경의 뒤에 숨은 정미가 묻자 태경이 이어 말했다. 승범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문으로 돌진하는 그 모습을 채 붙잡지 못하고 따라가 보라며 서로를 떠밀었다. 그러나 누구 하나 그 뒤를 따르지 않았다.

0: 가게 안은 텅 비어 조용했다. 딱히 할 말도 없으면서 승범은 헛기침과 함께 나무 문을 열었다. 안으로 들어서자 한약 냄새가 났다. 진한 계피향에 할머니 손을 잡고 동네 한의원에 갔던 기억이 났다. 그 내부가 딱 이랬는데 그는 오래된 소파를 지나 유리로 된 진열장 앞에 섰다. 총명탕, 소화제, 기침 감기약, 거담제, 탈모약. 첩지에 쌓인 약들과 포장 비닐에 쌓인 탕약 앞에 저마다의 이름이 주인장의 성격처럼 삐뚤게 적혔다. 진열장 넘어 반쯤 열린 약장들을 봤다. 그 틈을 보며 특별한 약재인지 확인했지만 한의원에서 쓰는 약재와 별반 다를 게 없어 보였다.
1: 그래서 그러면 안 됩니다.
0: 그때 사무실에서 수정의 목소리가 들렸다. 아직도 남은 손님과 상담 중인 듯 했다. 가만히 서서 귀를 기울여 보지만 그 뒷말이 제대로 들리지 않았다. 문득 문진의 기술이 궁금했다.
2: 사기꾼처럼 말을 잘하나? 아니면 송기훈처럼 거짓 공감과 아부를?
0: 주위를 두리번거리던 승범은 아무도 없음을 확인하고 발소리를 죽인 채 사무실 앞으로 갔다. 사무실과 연결된 창으로 눈만 빼꼼히 내밀었다. 조도가 대기실보다 낮은 사무실. 책상만으로 꽉 찬 내부에는 등을 진 긴 머리의 여자와 이쪽을 보며 자세히 설명하는 수정이 보였다. 소곤소곤. 서로 머리를 맞대고 하는 말들이 너무도 소리가 작아 창에 바짝 귀를 갖다 댔다.
1: 혹시 이와 비슷하거나 혀가 긴 아이를 보았나요?
2: 뭐라는 거야?
0: 승범은 고개를 갸웃거렸다. 수정의 목소리가 잘 들리지 않았다. 차가운 유리창이 귀에 눌렸다. 그러자 창틀에서 작게 소리가 났다. 그때 긴 머리의 여자가 이쪽으로 고개를 획 돌렸다. 여자와 눈이 마주쳤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눈이 아니었다. 창백한 낯빛에 끈적한 피가 얼굴에 범벅이고 두 눈은 파였는지 검은 구멍만 있다. 고개를 휙휙 돌리던 여자가 허리를 숙여 땅에 팔을 짚었다. 스르륵. 의자에서 미끄러져 내려와 손을 놀렸다. 습기 어린 손이 바닥을 짚고 몸을 끌어 그에게로 기어왔다. 입만 벙긋거리던 승범이 겨우 뒷걸음질 쳤다. 여자의 뒤를 본 승범의 눈이 점점 커졌다. 흙탕물로 더러운 치마 밑에 있어야 할 두 다리가 없었다. 도망치려고 몸을 돌리려던 찰나 두 팔을 제게 눌리며 여자가 쫓아왔다. 그녀가 손을 뻗어 그의 발목을 낚아챘다. 선뜩한 냉기가 등골을 타고 머리 꼭대기까지 올라왔다. 승범은 붙들린 발목을 연달아 흔들어댔다. 그러나 앙상한 소나기에 힘이 실리자 더는 발이 움직이지 않았다. 여자의 검은 눈구멍이 그를 올려다봤다. 혀가 사라진 입에서 이상한 소리가 새어나왔다. 비명이 먼저였는지 눈을 감은 게 먼저였는지 승범은 알 수 없었다.

다시 승범이 눈을 떴을 때 창백한 여자의 얼굴이 점점 승범의 얼굴 가까이 다가왔다. 목에서 내는 소리가 입에서가 아니라 텅 비어있다.

0: 몸구멍에서 나는 것 같았다. 승범은 입을 가장 크게 벌리고 소리를 질렀다. 꽉 막힌 듯 잘 나오지 않던 비명이 갑자기 봇물 터지듯이 터져나왔다. 자리에서 벌떡 일어난 승범은 온몸을 버르적거렸다. 여자가 붙들었던 다리를 연방 쓸어내리며 손을 떼어내려고 하다가 아무것도 잡히지 않자 그제야 눈을 뜨고 낯선 주위를 봤다. 봄이라지만 아직은 추운 밤이었다. 화목난로에서 하얀 김을 내며 주전자에 물이 끓어오르고 자신은 이불 위에 있다. 공기 중에 한약 냄새가 나는 것으로 보아 수정의 한약방이었다. 자신이 왜 여기에 있는지 생각하다가 까무러치기 전에 본 귀신을 떠올렸다. 다시 돋는 소름을 문지르며 그건 꿈이거나 감전되어 헛것을 본 것이라며 자신을 다독였다.
1: 젊은 한의사 양반 겠네.
0: 방으로 들어오는 중년의 아줌마가 반색했다. 한 손에 삶은 감자가 가득한 소쿠리를 든 아줌마를 보고는 무슨 말을 할까 고민했다. 어쨌거나 자신은 이곳에 몰래 들어온 손님이었다.
2: 손님이라고 할 수 있을까? 도둑이지. 뭘 훔쳤던가? 아, 기술을 훔치려고는 했지만.
0: 이어지는 생각에 일단 입꼬리를 올렸다. 감자를 베어물던 공실은 자신을 빤히 쳐다보는 승범 앞에 섰다. 그의 앞에서 이리 갔다가 저리 갔다 움직였다. 헛둘 헛둘 구령까지 붙이며 앉았다 일어났다. 갑자기 아줌마가 아닌 밤중에 체조를 하자 승범은 영문도 모른 채 마냥 그 모습을 봤다. 머리가 좀 아프신가 싶었다. 어쨌거나 경찰서행은 면하자고 생각한 그는 조신하게 무릎 꿇고 앉아 입을 열었다.
3: 무슨 생각이신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아까 감전이 되는 바람에 약을 좀 얻고자 온 것뿐입니다. 절대 이곳을 염탐하려고 했던 건 아니고요.
0: 생각해둔 변명을 내뱉는 승범 앞에서 공실이 손뼉을 쳤다.
1: 진짜네. 이 양반 진짜 날 보네.
3: 예?
0: 눈앞에 아줌마가 무슨 말을 하는지 몰라 눈만 끔뻑였다.
1: 무슨 말이냐면?
0: 공실은 옷을 걷어 배를 보였다. 창백한 배에 꿰맨 검은 자국을 손가락으로 뜯어내는 공실이 실실 웃었다. 늘어진 살이 벌어지며 바로 전에까지 씹어 삼켰던 감자가 바닥으로 후두둑 떨어졌다. 공실은 승범을 신기한 듯 쳐다봤다. 크게 뜬 두 눈이 저러다 튀어나오지 않을까 괜한 걱정을 하면서.
1: 반가워. 난 윤공실이야. 근데 자네 죽은 사람 언제부터 봤어?
0: 공실이 툭 치며 묻자 승범은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 한약방을 뛰쳐나갔다. 어두운 밤거리를 달리며 승범은 연방 뒤를 돌아봤다. 금방이라도 귀신이 휘적거리며 나타나 그를 쫓아올 것 같았다. 그 생각에 등줄기를 타고 소름이 돋았다. 비명을 지르며 100m를 10초대에 끊을 것처럼 다리를 빠르게 움직였다. 어느 집에서 키우는 개들이 그를 향해 짖어댔다. 한의원에서 조금 떨어진 집까지 달려간 승범은 현관문을 걸어잠그고 방문을 두드렸다. 급하게 여러 채를 구하기 어려워 일단 한 집에 다 함께 살기로 했기 때문에 각 방에서 정미와 태경이 거실로 나왔다. 짜증이 가득한 얼굴로 소파에 앉은 그들에게 승범은 한약방에서 겪었던 일을 두서없이 읊어댔다. 너무 놀라고 무섭고 10년 넘게 안 했던 뜀박질까지 해서 아직 숨이 찼다.
3: 진짜로 그 여자가 내 발목을 딱 하고 잡는데 얼마나 그 손이 차던지 잠깐 눈을 감았다 뜨니까 웬 윤공실이랑 아줌마가 감자를 먹으면서 깼냐고 묻더니 갑자기 자기를 본다고 하는 거야. 뭔 말인가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배를 딱 하고 까더니 그 배에 꿰맨 자국이 있는데 그걸 이렇게 막 뜯어내는 거야. 그 안에서 감자가 바닥에 막 우수수 떨어지는 귀신이야. 귀신이라고 나한테 언제부터 봤냐고 물었다고.
0: 허공에 손을 흔들어대고 발을 동동 구르는 승범을 보는 정미와 태경은 표정이 없었다. 팔짱을 낀 정미를 흘깃거린 태경이 먼저 입을 열었다.
4: 술 마셨어요?
5: 스트레스로 머리가 어떻게 됐나 봐.
0: 정미가 오히려 정신이 나갔다고 딱하게 봤다. 황급히 그들의 앞에서 손살에 쳤다.
3: 아니야! 진짜 내 눈으로 봤다니까!
0: 아무도 믿지 않자 답답함에 소리를 지르는 승범을 가만히 보던 정미가 손뼉을 쳤다.
5: 아, 있다면 좋겠다. 그러면 동영상 찍어서 막 유튜브에 올리고 대박나게요.
0: 그렇다면 저 돈돈거리는 남자가 자신을 좀 봐주려나? 근 5년간의 짝사랑이었다. 소설 극장 배명은 장편소설 수상한 한의원 텍스티 음악 엄은영 효과 노동걸 기술 김남희 김종찬 연출 전순아 해설 김봄 네 번째 시간이었습니다.

0: 하다가 고구려가 우리 신라와 동맹을 맺겠느냐?
1: 춘추공께서 위험한 처지에 빠지게 되면 내 말에 말벌굽이 평양성은 물론 사비성을 유신!
2: 춘추! 크로스!
3: 이름은 물론 출생연도마저 불명확한 미스터리한 인물 연개소문.
4: 연개소문이 아버지 연태조의 관직을 물려받아 망민지가 된다는 얘긴데.
5: 아니, 작전이라니요? 무슨 작전이요?

0: 자, 다음 날 말쑥한 헤어스타일과 검은 정장으로 이미지를 변신한 연계 소문은 웬일이래? 슬픈 동화 프란다스의 개에 나오는 파트라쉬의 견주 네로와 같은?
1: 파트라쉬요? 아니야, 더 슬프게. 파트라쉬요? 좀 더 슬프게. 파트라쉬요?
0: 순진무구의 애처로움을 더한 얼굴로.
2: 예.
0: 제일 먼저 대신 이를 찾아간다.
3: 안녕하세요.
2: 아이고.
3: 얼마 전 아버지를 여인 연계소문 인사드립니다.
2: 이 뭐야? 왜 이래?
3: 아버지가 세상을 떠나시면서 나라의 일꾼이 되라고 유언을 남기셨어요.

0: 그런데
1: 아버지의 관직을 물려받으면 동료와 사이좋게 지내며 민생 해결에 앞장서는 정말 성실한 관리가 되겠습니다.
0: 뭐 그래, 저 아버지처럼 훌륭한 사람이 되겠지.
1: 반드시 좋은 관리가 될 겁니다. 저 그리고 이거
0: 이 뭐야, 이거 왜 이래?
1: 저 디카페인 피로 회복제라고 새로 출시된 건데 이거 한번 드셔보세요. 이거 산삼 들어간 거예요. 인삼, 장내삼 그런 거 말고 산삼입니다.
0: 아이고 그래?
1: 저 다음에 뵐 땐 더 정중하게
0: 아이고
1: 인사드리겠습니다.
0: 그래. 아이고 야 이거 아이고 나도 아들이 있는데 이거 아이고 짠해서 이거 어떡해. 아이고 참.
2: 대신 일의 집무실을 나와서 바로 옆에 딸린 대신 이의 집무실을 노크하는 연기 소문.
0: 앉아.
1: 아 아닙니다. 그냥 아버지 생각이 나서 잠시 들렀습니다.
0: 네 아버지가 생각이 나는데 왜 나를?
1: 전 이제 아버지가 안 계시니까요.

0: 알아주던 막걸리 한 잔.
1: 더 이상 아버지랑 막걸리 한 잔도 못하고.
2: 이 막걸리 그까지 뭐 내가 사줄게. 내가 너 안주 뭐 좋아하냐? 빈대떡
1: 페퍼로니 피자요.
3: 왜 이래? 어? 참, 네로의 얼굴로 변신한 연기의 소문은 그렇게 대신들의 집무실을 순회한다. 참, 급기야는 영유왕 앞에 서게 되는 연기의 소문.
4: 그래, 그 하고 싶은 말 있으면 해봐.
1: 기회를 주십시오. 아버지의 유지를 받들어 고구려에 꼭 필요한 평화를 사랑하는 일꾼이 되겠습니다.
2: 아, 저 그 애가 좀 달라지더라고요.
3: 응?
2: 그 아비를 잃고 자식은 철이 든다 뭐 그런 말도.
1: 일을 처리하는 데 있어서 만에 하나 저의 인성이나 성품이 문제가 되면 그땐 스스로 사퇴하겠습니다.
3: 응?
2: 일단은 기회를 주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지은아.
3: 안 준다고 그냥 핏대 세울 때는 언제고 이제 와가지고 그냥.
5: 자, 어린 나이에 무릎을 꿇고 고개를 숙이며
1: 나라를 위해 젊음과 열정을 바치겠습니다. 부디 기회를 주십시오, 전하.
5: 허, 결국.
4: 그럼 저 청소년 그 연개소문에게 그 아버지의 뒤를 이어가지고
5: 목적을 달성하는 연개소문.

0: 실직의 위기에서 벗어난 연계 소문은 자 아버지의 관직을 상속받자 제일 먼저. 아버지 휘하의 장수들은 물론 자신을 따르던 조직원들을 집합시킨다. 그 다음
1: 좌회 앞으로 가! 제자리 서지 말고 뒤로 돌지 말고 위에 앞으로 가지 말고 제자리 앉아 일어나 앉아 일어나 앉아 앉아 대가리 푼다!
0: 총알 사이로 달리기, 인간 다리 되기, 낙하산 없는 공중 낙하 등
2: 당나라를 상대로 승리를 얻으려면 오늘도 내일도 그리고 그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0: 당나라와의 전쟁에 대비한 혹독한 군사 훈련에 전념한다.
3: 에? 아니 그 연계소문 그 어린 것이 말이냐?
4: 아이고 대체 왜 그러지? 전쟁을 놀이로 생각하는 게

0: 틀림없습니다.
1: 요즘 애들은 전쟁인지 게임인지 분간을 못하는 게 문제다 이 말입니다.
0: 아유, 진짜 문제는 연계 소문을 맹목적으로 따르는 젊은이들이 많다는 사실입니다.
2: 아니 그게 전쟁이 뭔지도 모르는 그 애송이들이
3: 태자 시절 장안성의 방어사령관으로 수나라의 대군을 물리치는 큰 공을 세우며 을지문덕과 함께 전쟁용으로 추앙받았던 영유왕.
2: 나도 한때는 주먹 좀 날렸던 사람이야.
3: 그러나 전쟁용에서 평화주의자로 대변신한 영유왕은 20년이 넘도록 큰 전쟁 없이 나라를 통쾌했덩.
2: 그나저나 우리가 군사훈련에 전념한다는 소식이 당나라 귀에 들어가면은 전쟁이야 전쟁.

0: 개인과 나라의 발전을 위하여!
1: 군사훈련에 이어 팀워크를 위한 뒤풀이가 이어지고
0: 우리 고구려는 수나라 113만의 대군을 물리친 세계 최강국이다!
2: 그려! 그려!
0: 고구려! 그려!
1: 고구려 용사로서의 자부심이 대단했던 연개소문과 그 추종자들. 그러나
3: 대왕께서는 더 이상
4: 태자 시절의 대왕이 아니십니다. 을지문덕 장군과 연합해
3: 전략적으로 적군을 소탕하며
4: 장안성을 사수했던
3: 고구려의 전쟁 영웅 고건무.
5: 고건 뭐냐고요? 고건 무란? 영유왕 태자 시절의 이름이다.
6: 아니 말이야. 응? 그 나이가 들면 도대체 왜 겁이 많아지는 걸까?
3: 설마 우리 고구려 용사의
4: 용맹함을 믿지 못하시고 우리 고구려가 당나라에
3: 똘마니가 되었다고 비웃는
4: 오랑캐들도 있습니다.
6: 아무리 봐도 전하의 곁에서 전하의 오감을 차단하고 있는 저 간신배들이 문제야.
3: 이러다 나라가 통째로
4: 당나라에 넘어가는 게 아닌가
3: 두렵습니다.
6: 막아야지. 우린 세계 최강의 용사들이다.
3: 용사들입니다.

0: 여자 시절의 대왕이야.
1: 아니십니다. 전하의 오감을 차단하고 있는 저 간신배들이 문제야.
2: 아무래도 할 바른 조치가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전하.
3: 근데 그 무조건 옷을 벗겼다가는 민심하고 여론이 가만히 있지 않을 거야.
4: 연계 소문은 지금 전쟁을 준비 중이다 이 말입니다.
2: 부글부글 끓고 있으니까 언젠가는 그냥 펑
3: 아이고 어리다고 동정표를 줬던 게 문제야 그냥.
4: 동정표가 가장 무섭다고 하더니 발등을 찢게 생겼습니다.
2: 아이고 발등이라면 차라리 고맙긴 하지. 만약 그게 심장이야.
4: 급한 대로 연계소문을 중앙 무대에서 멀리 아주 멀리 떨어뜨려 놓는 게 우선입니다.
3: 아니 떨어뜨려 놓다니 그 갑자기 어디로?

0: 역시 블루마운틴이야. 아니 무슨 일인데 이렇게 급한 목소리로?
1: 천리장성이요.
0: 어? 당나라가 천리장성을?
1: 아니야 그게 아니라 장군께서 천리장성으로 발령이 났습니다.
0: 갑자기? 내가 왜?
2: 뜬금없이 천리장성으로 발령을 받는 연계 서문. 고구려는 당나라 태종이 세계 정복에 대한 야심을 드러내자 한 손은 평화를 위해서 당나라와 악수를 하고 다른 한 손은 언제 있을지 모르는 당나라의 공격에 대비해가지고 부여성에서 비사성에 이르는 서부전선 천리길에 장성을 건축하는 중이었어. 역시 영유왕은

0: 아니 갑자기 내가 왜 천리장성 공사 현장으로?
1: 왠지 물배 차는 것 같지 않습니까?
2: 연계소문의 아버지 연태조는 동부대인으로 고구려 동쪽 지역을 통솔하던 관리였다. 즉 동부지역의 부족을 중심으로 세력을 키웠던 연씨 가문.
1: 그런데 갑자기 천리장성 현장에 있는 서부, 에? 이스트, 에? 서부로 보내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0: 내 팔다리를 잘라버리겠다는 수작이군.
1: 아, 이게 공사 현장 감독으로는 못 간다고 아쉽죠, 장군. 저스트 고!
0: 내가 못 간다고 하면 명령 불복종이 되지. 나를 쫓아내려는 자들에겐 그보다 더 좋은 명분은 없을 거 아니냐.
1: 아니, 천리장성으로 가신단 말씀입니까? 고고씽!

0: 우리 집은 고구려의 기사 대한민국 군인씨
1: 좋았어?
2: 왜 저러는 거야? 김자영 이명호
3: 와이파이 한국인 다음 시간에 계속됩니다.

0: 5분 여행기 구석구석 코리아.
1: 안녕하세요. 여행 작가 송일봉입니다. 5분 여행기 구석구석 코리아. 매주 일요일에는 여행을 통해 인문학에 대한 상식을 키울 수 있는 기류의 인문학 시간으로 꾸며지는데요. 오늘은 우리나라 최초의 천주교 사제인 김대건 신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그리고 김대건 신부와 관련 있는 명소인 솔매 성지를 찾아가 볼 텐데요. 솔매 성지는 충청남도 당진시에 있습니다. 그동안 기류의 인문학 시간에는 성우 배주원 씨가 수고를 해줬는데요. 이번 주부터는 성우 정다연 씨와 함께 하겠습니다. 오늘이 첫 시간인데요. 간단한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2: 네, 안녕하세요. 오늘부터 함께할 성우 정다연입니다. 오늘은 김대건 신부에 대해 소개해 주신다고 했는데요. 김대건 신부는 어떤 인물이었나요?
1: 네, 김대건 신부는 205년 전인 1821년 독실한 천주교 집안에서 태어났습니다. 당시는 천주교에 대한 탄압이 극에 달했던 시절이었는데요. 1791년의 신해 박해를 시작으로 1866년의 병인 박해까지 여러 차례의 박해가 있었고 수많은 천주교 신자들이 순교를 했습니다. 김대건 신부의 중조 할아버지와 아버지도 바로 이 시기에 순교를 했습니다.
2: 그럼 김대건 신부는 어떻게 천주교 사제가 될 수 있었나요?
1: 네, 천주교 박해가 심했던 시기에도 신앙을 지킨 소년 김대건은 15살 때 조선인 성직자 양성을 위한 예비 신학생으로 선발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카오와 중국 상해에서 열심히 공부한 결과 마침내 1845년 8월 17일에 조선인 최초의 천주교 사제가 되었습니다.
2: 천주교 사제가 된 김대건 신부는 어떤 활동을 했나요?
1: 네, 안타깝게도 김대건 신부의 활동 기간은 채 1년이 되지 않았습니다. 사제 서품을 받은 후 조선에 입국해서 전교 활동을 하다가 백령도 인근에서 관군에게 붙잡혔기 때문입니다. 이후 모진 고문을 당한 김대건 신부는 1846년 9월 16일 한강변인 서울 세남터에서 순교를 했습니다. 당시 김대건 신부의 나이는 겨우 25살이었습니다.
2: 그럼 순교를 한 김대건 신부의 시신은 어떻게 되었나요?
1: 네, 당시 조정에서는 시신도 찾을 수 없도록 한강변에 매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순교한 지 한참이 지나서야 천주교 신자인 이민식에 의해서 겨우 시신을 수습할 수 있었죠. 당시 17살이었던 이민식은 김대건 신부의 시신을 경기도 안성으로 몰래 옮겼는데요. 당시 세남터에서 안성까지 걸어가는 데는 밤길로만 닷새가 걸렸다고 합니다.
2: 자, 그럼 김대건 신부와 관련이 있는 솔매 성지도 한번 찾아가 볼까요?
1: 네, 충청남도 당진시 우광면에 있는 솔매 성지는 김대건 신부의 생가가 있는 곳입니다. 지난 2014년 8월 15일에 프란치스코 교황이 다녀가기도 한 성지인데요. 이후 솔매 성지는 우리나라 사람들뿐만 아니라 외국 순례자들도 많이 찾는 명소가 되었습니다.
2: 솔매 성지에서는 어떤 것들을 볼 수 있나요?
1: 네, 솔매 성지 정문을 지나면 왼쪽에 야외 예배당인 솔매 아레나가 있고요. 솔매 아레나 근처에는 지난 2004년에 복원한 김대건 신부 생가가 있는데요. 김대건 신부는 이 집에서 7살 무렵까지 살았던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김대건 신부 생가 옆의 울창한 소나무 숲에서는 김대건 신부 동상과 기념비를 찾아볼 수도 있습니다.
2: 오늘 재미있는 인문학 여행 이야기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1: 네, 감사합니다. 5분 여행기 구석구석 코리아. 오늘은 성우 정다연 씨와 함께 했는데요. 김대건 신부와 솔매 성지에 대해 소개했습니다.

0: 아픈 사람을 만나면 의사가 되고 위험에 빠진 사람을 만나면 구조대가 됩니다. 장애인에겐 친구가 되고 사회적 약자의 목소리를 전합니다.
1: 장애에 대한 정보나 뉴스가 접하기가 쉽지가 않은데 이제 다양한 장애 이슈를 들을 수 있어서 듣다 보면 평소에 잘 몰랐던 새로 알게 되는 것들도 많아요.
2: 사회적인 약자 이분들의 삶에 소중하게 잘 다뤄주시고 잘 이야기를 전달을 해주시고
0: 언제나 KBS 당신 곁에 라디오
3: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잠시 후 9시를 알려드립니다. KBS 3라디오 사랑의 소리 방송입니다. HLKC

0: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S 9시 뉴스입니다. 반도체 산업 호황으로 예상보다 많이 거친 세금, 추가 세수 활용에 대한 정부 구상이 나왔습니다. 미래 대응 기금을 조성해 이른바 3대 메가 프로젝트 등에 집중 투자한다는 내용입니다. 오늘 열린 고위 당정 협의 내용, 이에 대한 야당의 반응까지 첫 소식으로 이수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1: 반도체와 데이터 센터, 피지컬 AI 등 3대 메가 프로젝트 추진을 공식화한 정부. 당정청이 곧바로 한 자리에서 원팀을 외치며 속도감 있는 사업 추진을 약속했습니다.
2: 3대 메가 프로젝트로 속도감 있게 실행하면
3: 한성숙 국무총리입니다.
2: 새로운 성장 시대를 열어갈 수 있을 것입니다.
1: 반도체 호황으로 발생한 추가 세수로 미래 대응 기금을 만들고 메가 프로젝트와 청년 지원 등에 집중 투자하기로 했습니다.
4: 미래 대응 기금 신설은 대체불가 대한민국 시연에 초석이 될 것입니다.
1: AI 데이터 센터 구축을 위한 전력과 부지 인허가 지원, 서남권 반도체 거점 육성을 위한 기업형 첨단 도시 조성 등도 중점 추진 분야로 꼽으며 국가 역량을 모으기로 했습니다. 당 차원에선 3대 메가 프로젝트 지원 TF를 통해 후속 조치를 적극 뒷받침할 계획입니다.
5: 당 대표나 원내대표가 직접 위원장을
3: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대표입니다.
5: 이를 속도감 있게 추진하는 방안도 검토를.
1: 국민의힘은 자본시장과 핵심 산업 근간이 송두리째 흔들리고 있는데 정부가 치적 홍보에만 열을 올리고 있다며 비판을 이어갔습니다.
6: 실체 없는 메가 프로젝트란 허황된 불꽃놀이로 국민의힘 여론을 호도하는 행태를 즉각 중단하십시오.
1: 한편 당정은 국민 체감도가 높은 법안을 중심으로 3분기 중점 추진 법안을 선정해 빠른 입법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KBS 뉴스 이수민입니다.
0: 최근 미국 정부와 의회가 쿠팡 감싸기에 나선 가운데 새로운 사실 하나가 드러났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쿠팡 주식을 여러 차례 걸쳐

0: 거래한 내역이 확인된 겁니다. 한마디로 미국 현직 대통령이 쿠팡 주주라는 건데 이거 단순한 개인 투자로 볼 수 있을까요? 금철현 기자입니다.
1: 미국 정부윤리청이 홈페이지에 공개한 트럼프 대통령 재산 신고 자료입니다.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5월까지 운영사를 통해 모두 18차례에 걸쳐 쿠팡 주식을 사고 판 걸로 나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올해 2월엔 최대 28만 달러어치의 쿠팡 주식을 사기도 했습니다. 미 연방 하원 법사위가 쿠팡 사태와 관련해 한국 정부의 차별적 대우가 있었는지 조사를 벌이는 와중에도 트럼프 대통령의 자산 포트폴리오에 쿠팡 주식이 있었던 셈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쿠팡 주식은 재산 공개 시점인 이달 1일 기준으로 13만 달러, 우리 돈 약 2억 원 규모입니다. 투자 수익은 없거나 200달러 미만으로 신고된 상태입니다. 쿠팡 사태로 주가가 하락할 때 매매가 이뤄져 수익률이 높지 않거나 손해를 봤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 측은 투자 계좌 운용에 관여하지 않았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백악관과 미국 의회가 한국 정부가 쿠팡을 표적으로 삼았다며 압박하는 상황에서 미국 대통령 자산에 쿠팡 주식이 포함된 걸로 드러나면서 이해 충돌 논란이 제기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쿠팡 문제를 담당하는 제이미슨 그리어 미 무역대표부 대표와 후커 국무부 정무차관도 취임 전 쿠팡으로부터 각각 강연료와 자문료를 받았습니다. KBS 뉴스 금철영입니다.
0: 7월 장마가 시작됐습니다. 사실상 전국이 영향권입니다. 지루한 장마보다는 소나기처럼 짧고 굵게 오락가락 장마에 대비하셔야 합니다. 민정희 기자입니다.
2: 강한 비구름이 머문 호남 지역, CCTV에 빗방울이 맺혔습니다. 먹구름이 내려앉은 제주에서도, 서울 도심에서도 굵은 빗방울이 포착됐습니다. 정체전선은 아직 제주도 부근 해상에 머물고 있지만 오늘 전국에 산발적인 비를 뿌렸습니다. 정체전선은 내일 동쪽으로 잠시 물러났다가 오는 8일 다시 활성화되며 전국을 본격적인 장마권에 들게 하겠습니다. 당분간은 길게 비가 이어지기보다 소나기처럼 짧고 굵게 자주 오는 양상이 되풀이되겠습니다. 화요일과 수요일 사이 중부지방에는 시간당 20에서 30mm의 강한 비도 예보됐습니다.
3: 우리나라의 따뜻한 남서풍이 유입되면서 대기가 불안정해지는 곳에서 산발적으로 강한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2: 많은 수증기가 누적돼 언제든 강한 비를 쏟아낼 수 있는 만큼 산과 계곡에서의 야영은 자제하고 낙엽이나 쓰레기가 배수구를 막지는 않는지 수시로 확인하는 게 좋겠습니다. 남쪽에서 북상하고 있는 9호 태풍 바비는 대만 부근을 지나 중국 내륙에 상륙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중국으로 들어간 뒤 세력은 약해지겠지만 남은 비구름이 또 한반도로 몰려올 수 있습니다. KBS 뉴스 민정입니다.
0: 옛 연인을 찾아가 흉기로 살해한 50대 남성이 붙잡혔습니다. 범행 직전 여성이 스마트워치를 눌러 경찰이 4분 만에 도착했지만 비극을 막지 못했습니다. 먼저 이원희 기자입니다.
4: 어두운 새벽 골목길. 흉기를 든 남성이 다가오자 놀란 여성이 뒷걸음질 칩니다. 잠시 뒤 경찰이 뛰어오고 구급대가 도착합니다.
5: 차다가 뭐 저기 막 여성분이 크게 소리를 지르는 소리에
6: 하지마 하지마 그 뭐 그런 소리가 들린 것 같아.
4: 오늘 새벽 3시쯤 경기 성남시 주택가에서 50대 남성이 60대 여성에게 흉기를 휘둘렀습니다. 여성은 심정지 상태에서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고 남성은 범행 직후 자해를 시도해 크게 다쳤습니다.
7: 술을 많이 먹었던 것 같더라고요. 냄새도 심했고 너 죽고 나 죽자 이런 느낌의 소리를 좀 했던 것 같아요.
4: 이들은 과거 4년간 교제한 사이였는데 헤어진 뒤 남성의 스토킹이 이어졌습니다. 이 남성은 오늘 새벽엔 여성의 직장 근처에서 기다리다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8: 남성은 퇴근하는 여성을 약 400m 쫓아와 이 골목에서 흉기를 휘둘렀습니다.
4: 사고 당시엔 여성이 스마트워치로 위험을 알렸고 경찰이 약 4분 만에 도착했지만 범행을 막진 못했습니다. 경찰은 자해를 시도해 수술받은 남성이 의식을 회복하는 대로 살인 혐의를 적용해 체포하고 조사할 예정입니다. KBS 뉴스 이원입니다.
0: 이 여성은 지난달 초 가해 남성을 스토킹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경찰은 남성에게 접근 금지 조치를 취하고 여성에겐 스마트워치를 지급했습니다. 그럼에도 범행을 막지 못한

0: 이유 이어서 이유민 기자입니다.
1: 숨진 여성이 전 남자친구가 못 살게 군다며 경찰에 신고한 시점은 지난달 8일쯤입니다. 여성은 경찰에 남성과의 분리 조치도 요청했습니다. 남성의 문자 연락이 계속되자 피해 여성은 경찰 권유로 남성을 스토킹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이를 근거로 경찰은 여성에게 스마트워치를 지급했고 남성에겐 접근 금지, 연락 금지 등 스토킹 잠정 조치를 취했습니다. 경찰은 당시 위험 징후는 크지 않다고 판단해 위치 추적 장치 부착이나 유치장 구금이 가능한 조치는 신청하지 않았습니다. 또 이후 조사에서 남성이 범행을 자백했고 여성에게 다시는 연락하지 않겠다고 하자 경찰은 지난달 25일 이 남성을 불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겼습니다. 그동안 주 1회 이상 피해 여성과 연락하며 안전을 확인했고 여성이 요청한 주거지 순찰도 진행했습니다. 하지만 범행 장소가 된 직장 인근 순찰은 여성이 특별히 요청하지 않아 순찰하지 않았다는 게 경찰의 설명입니다.
2: 경찰에서도 이런 교제폭력의 특성상 피해자가 충분히 이제 위해를 당할 수 있는 장소가 어딘지는 실체적으로도 검토를 한번 했었어야.
1: 현행 보호체계로 이런 범행까지 막긴 어려운 상황. 교제폭력 피해자가 사망까지 이르렀을 때 수사기관의 보호조치 과정을 사후에 면밀히 점검하고 제도를 개선하는 사망검토제를 본격적으로 도입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KBS 뉴스 이유민입니다.
0: 광주 여고생 살해범 장윤기에 대한 새로운 정황이 포착됐습니다. 범행 전 장윤기 차량의 뒷문이 열려있는 장면이 블랙박스 영상에 찍혔습니다. 검찰이 왜 이 장면에 주목하는지 박세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3: 사건 당일 장윤기는 홀로 귀가하던 피해 여고생을 15분가량 미행한 뒤 인적이 드문 장소에 자신의 SUV 차량을 세우고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인근 차량의 블랙박스 영상에서 특이한 점이 포착됐습니다. 장윤기 차량의 뒷문이 열려 있었던 겁니다. 차로 납치하려 했던 의도를 보여주는 대목으로 검찰은 보고 있습니다. 범행 전 차 뒷좌석에 있던 물건을 미리 치웠다는 점도 검찰 조사에서 드러났습니다. 검찰은 또 장윤기가 과거 차량을 이용한 납치나 성폭행 등을 언급했다는 주변인 진술도 확보했습니다. 지난달 열린 첫 재판에서 장윤기는 대부분의 공소 사실을 인정했지만 성폭행하려다 살해했다는 범행 동기에 대해선 입장 표명을 미뤘습니다. 검찰은 장윤기의 성폭행 등 살인 혐의를 입증하기 위해 범행 장면에 찍힌 블랙박스 영상과 도주할 때 차 문을 닫으면서 남긴 피해자의 혈흔도 재판 증거로 추가 신청할 방침입니다. 한편 당시 경찰 수사부서가 장윤기의 아버지에게 아들의 집 주소와 현관 비밀번호를 알린 사실이 확인된 가운데 장윤기 체포 직후엔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라며 전화한 사실이 추가로 파악됐습니다. 경찰은 피의자의 보호자에게 구속수사 등 형사 절차를 설명하는 차원이었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장윤기의 아버지가 현직 경찰이란 점에서 적절성을 둘러싼 논란은 이어지고 있습니다. KBS 뉴스 박세은입니다.
0: 임광현 국세청장이 앞으로 과태료 등 국세 외 수입도 국세청이 통합 징수하겠다는 방침을 재확인했습니다. 임 청장은 오늘 KBS 의료진단에 출연해 현재 개별 기관이 담당하는 국세 외 수입을 국세청이 징수하면 체납이 줄고 징수율이 높아져 재정에 도움이 될 거라고 강조했습니다. 흔들렸지만 살아남았습니다. 월드컵 우승 후보 프랑스 상대 파라과이는 예상 외로 단단했습니다. 해결사는 역시나 음바페였습니다. 프랑스를 8강에 올려놓고 의미 있는 개인 기록까지 완성했습니다. 이성훈 기자입니다.
4: 아르헨티나의 메시가 한 골 달아나자 프랑스의 음바페가 하루 만에 추격했습니다. 음바페는 파라과이와의 16강전에서 후반 25분 페널티킥 기회를 놓치지 않고 선제골을 터뜨렸습니다. 파라과이의 오른쪽 구석을 노려 침착하게 마무리했습니다. 음바페는 대회 7호 골로 메시와 함께 득점 공동 선두에 올랐습니다. 월드컵 통산 득점도 19골로 늘리며 메시를 한 골 차로 따라붙었습니다.
5: 파라과이의 방식은 더티 플레이였습니다. 모두가 잘하는 걸 해야죠. 좋고 나쁜 방식이 어디 있겠습니까? 상대가 그런 방법으로 이기려고 했지만 역으로 우리가 그런 방식으로 이겼습니다. 킬리안 음바페, 프랑스 축구 국가대표의 말입니다.
4: 막강 화력을 자랑하던 프랑스는 파라과이의 촘촘한 수비에 막혀 후반 중반까지 고전했습니다. 하지만 두 해가 교체 출전하면서 답답하던 흐름을 바꿔놓았습니다. 뒤에는 빠른 돌파와

0: 드리블로 파라과이 진영에서 반칙을 얻어냈고 비디오 판독 결과 페널티킥으로 선언됐습니다. 해결사 은바페가 키커로 나서 득점에 성공하며 명예 균형을 깼습니다.
1: 드디어 터져나온 프랑스의 득점, 스코어 1대0입니다.
0: 은바페는 이후에도 날카로운 슈팅으로 추가 득점을 노렸지만 골키퍼 선방에 막혔습니다. 프랑스는 은바페의 PK골을 끝까지 지켜내며 파라과이를 1대0으로 제치고 8강 진출에 성공했습니다. KBS 뉴스 이성우입니다.
2: 월드컵 32강 진출에 실패한 뒤 대한축구협회가 뒤늦게 사과문을 냈습니다. 말 그대로 사과만 했을 뿐 책임의 주체와 쇄신 방안, 이런 알맹이는 쏙 빠져 있습니다. 이재영 기자입니다.
3: 지난 3일 저녁 대한축구협회가 홈페이지에 사과문을 올렸습니다. 월드컵 조별리그 탈락 닷새만입니다. 사과문은 팬들에게 실망을 안겼다며 깊은 반성과 성찰로 한국 축구의 미래를 준비하겠다는 내용으로 시작합니다. 축구협회 박항서 단장이 일주일 전 했던 말과 다른 게 없습니다.
4: 대한축구협회는 뼈를 깎는
5: 박항서 축구대표팀 지원단장입니다.
4: 다시 미래를 준비해 나아가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3: 최근 불거진 대표팀 갈등 의혹과 관련해서는 사실과 다르다고만 했을 뿐 구체적인 반박을 내놓지 않았습니다. 사과문 말미에는 차기 감독 선임과 회장 선거 계획을 언급하면서 선거는 FIFA와 대한체육회 정관의 충돌에선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같은 날 출범한 정부주도 혁신위원회를 의식해 외부 개입을 경계하는 메시지를 낸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옵니다.
6: 우리가 해야 될 거니까 아무도 우리한테 간섭하지 마라. 국제축구연맹 FIFA가 지켜볼 거다. 이렇게까지 문제가 빚어진 거에 대해서 문제의식이 여전히 없는 거죠.
3: 홍명보 전 감독 선임을 둘러싼 경찰 수사도 지지부진한 상황입니다. 서울경찰청 수사심의위원회가 지난해 9월 사건을 신속하게 처리하라고 권고했지만 종로경찰서는 9개월이 지난 이달 1일에야 사건을 서울청 금융범죄수사대로 넘겼습니다. KBS 뉴스 이자연입니다.
2: 지금 보시는 건 1년 전 문제의 전복 사고를 일으켰던 북한의 구축함 강건호입니다. 어떻게 다시 띄웠는지 이번엔 미사일까지 발사하며 타격 능력을 과시했습니다. 김경진 기자입니다.
7: 북한의 5,000톤급 구축함 강건호가 물살을 가르고 나아갑니다. 함수 갑판의 원격 조종 함포에 이어 좌현에서 다양한 근접방어 무기가 동시에 발사됩니다. 이어 화살 계열 수당미사일이 10발 이상 연속으로 날아오릅니다. 지켜보던 김정은 위원장이 만족스러운 표정을 짓습니다.
8: 구축함 강건호의 시험 공정을 책임적으로 끝내고 2개월 내에 해군에 투입시킬 때 대하여 지시하셨습니다.
7: 지난해 5월 진수 중 전복된 강건호를 한 달 만에 일으켜 세우더니 1년 사이 결함을 해결했음을 과시한 겁니다. 강건호는 북한 정권 수립일인 9월 9일 전후 취역할 가능성이 큽니다. 지난달 북한의 첫 5,000톤급 구축함 최현호가 서해에 배치된 데 이어 강건호는 동해에 배치될 거로 보입니다. 전술 핵탄두 탑재가 가능한 순항미사일 운용 구축함을 동서해에 동시에 전력화함으로써 군사적 압박 수위를 높이려는 의도로 풀이됩니다.
9: 발사 기반을 해상으로 이전했다는 것은 그만큼 북한 핵미사일 운용의 유연성이 확장됐다는 의미가 있고요.
7: 북한은 5년간 5,000톤급 구축함을 매년 두 척씩 건조하겠다는 계획인데 초음속 순항미사일을 추가한 3번 함은 당창건 기념일인 10월 10일 전 진수를 예고했습니다. KBS 뉴스 김경진입니다.
2: 강원도로 여행을 떠난 여자와 뒤따라간 남자, 같은 장소에 있지만 서로를 보지 못합니다. 두 남녀의 아슬아슬 비껴가는 과정을 독특한 연출력으로 풀어낸 강원도의 힘. 우리만 알던 홍상수 감독이 칸의 홍상수가 된 것도 이때부터입니다. 이화영 기자입니다.
10: 유부남 상권과 헤어진 지숙은 도망치듯 친구들과 강원도로 떠납니다.

0: 위해서 희생이 왔어.
1: 네가 말하는 꿈이라는 게 유부남이랑 사귀는 거니?
2: 같은 시기 상권도 강원도에 머물지만 둘은 끝내 마주치지 않습니다.
3: 그 친구하고 여기도 왔었다? 정말로 기다리시죠.
2: 불륜이 소재지만 거창한 서사도 파국도 없습니다. 사소한 대화와 어색한 침묵은 인물의 숨겨진 위선과 속물 근성을 드러냅니다.
4: 배우인 척하는 그런 거를 사실 진짜 싹 걷어낸 것 같아요. 그리고 감독님 그런 걸 되게 중시 여겼고 그래서 정말 어느 순간은 아 그냥 연기를 한다라는 생각들을 안 하게 된 것 같아요.
3: 아저씨 맥주 두 캔 주세요.
2: 엇갈린 편집을 통해 같은 상황을 다른 각도로 보는 건 영화의 숨은 재미입니다. 건조한 시선으로 관계의 단절과 공허함을 포착한 홍상수 감독의 독창적인 연출은 1990년대 후반 한국 영화가 상업적 도약을 준비하던 때 또 다른 가능성을 증명했습니다.
5: 독창적인 서사 구조와 보편적인 인간 내면에 집중을 하고 있는데요. 이러한 성격들이 유럽의 작가주의 전통에 있어서 굉장히 이채롭고
2: 비루한 일상에 숨겨진 인간의 내면을 날카롭게 포착해낸 강원도의 힘. 주류 한국 영화계의 통념과 싸우며 신선한 충격을 준 이 영화의 가장 큰 힘입니다. KBS 뉴스 이화연입니다.
6: 지금까지 이윤희 앵커가 진행한 KBS 9시 뉴스를 1TV와 동시에 들으셨습니다. 지금 시각 9시 19분입니다. KBS

0: 스포츠 스포츠.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아나운서 이창진입니다. 모로코와 프랑스가 월드컵 8강에 선착했습니다. 오늘 열린 16강전 첫 경기에서 모로코는 우나히의 멀티골과 라히미의 추가 득점으로 캐나다의 3대 0 완승을 거뒀는데요. 이로써 모로코는 아프리카 팀 최초로 2회 연속 월드컵 4강에 도전하는 새 역사를 썼고요. 캐나다는 북중 월드컵 공동 개최국 중에서 가장 먼저 탈락했습니다. 한편 유력한 우승후보 프랑스는 음바페 페널티킥 득점으로 파라과이를 1대 0으로 꺾었는데요. 이 골로 프랑스는 역대 네 번째로 월드컵 통산 득점 150골 고지를 밟으면서 4회 연속 월드컵 8강에 올랐습니다. 모로코와 프랑스는 오는 금요일 준결승 진출을 다툽니다. 자, 일요일 스포츠 월드컵 소식으로 시작합니다. 중앙일보의 박린 기자입니다. 안녕하세요.
1: 네, 안녕하세요.
0: 우승후보 프랑스가 힘겹게 8강에 진출했죠?
1: 네, 프랑스가 미국 필라델피아에서 열린 16강전에서 파라과이를 1대 0으로 꺾었습니다. 후반 23분에 프랑스 두해 선수가 드리블 돌파 과정에서 그 상대에 걸려 넘어지면서 페널티킥을 얻어냈고요. 키크로 나선 음바페 선수가 침착하게 성공하면서 결승골이 됐습니다.
0: 네, 파라과이는 격투기를 방불케 하는 경기로 비난을 받고 있죠.
1: 네, 맞습니다. 그 파라과이 선수단이 그 음바페 선수를 가격하거나 그 덴벨레의 정강이를 받기도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프랑스 출신 공격수 그 티에리 앙리 같은 경우에도 축구가 승리했다 또 이렇게 말을 하면서 거친 플레이로 일관했던 파라과이를 또 비판했습니다.
0: 네, 프랑스의 음바페 선수 메시와 득점 공동 선두에 올랐죠.
1: 네, 음바페 선수가 그 오늘 이번 대회 7번째 골을 터뜨리면서 그 메시 선수와 득점 공동 선두로 올라섰고요. 역대 월드컵 통산 득점으로 범위를 확대하면 음바페 선수가 19골로 그 20골로 최다골을 보유한 그 메시를 한 골 차로 또 추격을 했습니다.
0: 네. 모로코는 캐나다에 예상보다 큰 점수차로 이겼죠.
1: 네, 그 모로코가 그 미국 휴스턴에서 캐나다를 그 3대 0, 그 3골 차로 완파를 했습니다. 우나이 선수가 두 골을 몰아쳤고요. 모로코가 그 아프리카 팀 최초로 2회 연속 월드컵 8강에 진출을 하면서 최근 그 축구계에서 신흥 강호로 떠올랐습니다.
0: 네, 이제 모로코가 신흥 강호로 말씀하신 대로 신흥 강호로 떠올랐는데 돌풍 비결이 뭘까요?
1: 네, 그 모로코 대표팀 70%가 넘는 26명 중에 19명이 그 유럽에서 태어난 이민 2세대, 3세대거든요. 이민자 후손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였고요. 그리고 모로코 국왕 모함마드 6세 주도로 그 200억 원 이상을 들여서 축구 아카데미를 설립을 했는데 여기를 통해서 또 유망주를 또 잘 육성한 덕분입니다.
0: 네, 모로코와 프랑스가 이제 8강에서 맞붙게 되죠.
1: 네, 두 팀이 10일에 보스턴에서 4강 진출을 다투게 됐고요. 공교롭게도 두 팀은 4년 전에 그 카타르 월드컵 4강전에서 격돌을 했었고 당시에는 프랑스가 2대 0으로 이겼는데요. 이번에 다시 리턴 매치가 성사가 됐습니다.
0: 네. 자, 오늘 뭐 탈락했지만 캐나다가 16강에 오르면서 선전했는데 이 팀의 사령탑이 대한축구협회가 놓친 감독이라고요.
1: 네, 맞습니다. 그 제시 마치 감독인데요. 마치 감독이 캐나다를 맡아서 그 32강에서 또 우리나라가 졌던 남아공을 꺾고 최초로 또 16강행을 이끌면서 영웅이 됐는데요. 말씀하신 대로 2년 전에 대한축구협회가 클린스만 후임 1순위로 고려했던 감독입니다. 당시 마치 감독이 연봉을 3분의 1로 깎겠다면서 적극적이었지만 이임생 기술 총괄 이사가 또 국내 감독 홍명보 감독을 또 밀어붙였는데 이런 여파가 이번 대회의 또 결과와 또 차이를 만들어냈습니다.
0: 네. 자, 내일도 16강전이 이어지는데 내일은 어떤 팀들이 맞붙나요?
1: 네, 한국 시간으로 내일 새벽 5시에 그 영원한 우승 후보죠. 브라질 그리고 괴물 공격수 혼란을 보유한 노르웨이가 맞대결을 펼치고요. 그리고 내일 오전 9시에는 또 해리 케인이 이끄는 잉글랜드가 멕시코와 맞붙는데 그 장소가 멕시코거든요. 잉글랜드가 고지대 그리고 홈팬들의 또 열광적인 응원을 극복할 수 있을지가 관전 포인트입니다.
0: 네. 홍명보 감독이 미국으로 출국했는데 홍 감독에 대한 축구 팬들의 시선은 여전히 싸늘하죠.
1: 네, 그렇습니다. 홍 감독이 귀국 후 이틀 만인 지난 2일에 미국 LA로 출국을 했고요. 사실 선수단 뭐 브라설이라든지 홍 감독과 주장 손흥민의 또 라커룸 총동설까지 또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국회 청문회까지 추진 중인 상황이거든요. 네.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홍 감독이 좀 회피성 출국이 아니냐 이런 비판들이 축구계 안팎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0: 네, 대한축구협회의 사과문을 두고도 팬들의 반응은 냉소적이죠.
1: 네, 맞습니다. 그 탈락 닷새가 지난 금요일 저녁에 축구협회가 정말 기습적으로 사과문을 올렸는데요. 팬들은 뭐 정말 빨리도 올린다 이렇게 냉소적인 반응이고요. 그리고 사실 홍 감독이 사퇴 기자회견 때 1분 30초 동안 또 입장문만 있고 질문 없이 퇴장을 했는데 다른 나라 경우는 좀 달랐습니다. 우루과이 비엘사 감독 같은 경우에는 기자회견을 100분 동안이나 가졌고요. 네. 그리고 독일은 나겔스만 감독과 수뇌부가 그 3시간 넘게 또 마라톤 회의를 하면서 또 이런 잘못들을 반성한 모습을 보였는데 우리나라와 굉장히 대조적인 모습입니다.
0: 네, 독일은 차기 사령탑으로 클럽 감독 선임을 추진 중이라고요?
1: 네, 16강 진출 실패에 책임을 지고 나겔스만 감독이 물러났고요. 독일 축구협회가 발빠르게 나서서 또 리버풀 전성기를 이끌었던 또 클럽 감독과 협상 중이고 굉장히 또 긍정적으로 또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0: 네, 튀니지 대표팀 감독은 사임했네요.
1: 네, 우선은 튀니지는 그 북중미 월드컵 1차전에서 스웨덴의 대패를 당한 뒤에 그 라모시 감독을 경질하고 르나르 감독을 또 선임을 했는데요. 하지만 르나르 감독도 일본과 네덜란드전 패배를 막지 못하면서 조별리그 탈락을 맛봤고요. 결국에는 단 두 경기만 지휘하고 튀니지 지휘봉을 또 내려놓게 됐습니다.
0: 네, 대표팀 백승호 선수가 월드컵을 마친 소회를 밝혔다고요?
1: 네, 백승호 선수가 소셜미디어를 통해서 그 팬들께 죄송한 마음이 크다면서 그 월드컵에서 얻은 경험을 또 깊게 새기고 더 큰 꿈을 향해 달려보겠다 또 이렇게 글을 남겼습니다. 백승호 선수는 그 이번 대회 조별리그 3경기 모두 그 중앙 미드필더로 선발 출전을 했고요. 체코와 1차전에서는 결승골에 또 기점 역할을 하긴 했지만 그래도 조별리그 탈락을 막아내지는 못했습니다.
0: 네. 자, 그 밖에 월드컵 소식 전해 주시죠.
1: 네, 멕시코 대표팀이 그 유튜버로부터 고가의 명품 시계를 받았다가 돌려주는 일이 있었습니다. 이 미국인 유튜버가 그 멕시코와 에콰도르전 승리에 그 베팅을 해서 무려 18억 원을 벌자 멕시코 대표팀 캠프를 또 찾아가서 선수단에게 시계를 선물을 했는데요. 하지만 이거는 그 국제축구연맹 윤리위원회 징계를 또 위반할 우려가 있거든요. 멕시코 대표팀이 이를 인지하고 다시 유튜버에게 또 이런 명품 시계를 돌려주는 이런 해프닝이 또 벌어졌습니다.
0: 네, 자, 소식 고맙습니다.
1: 네, 감사합니다.
0: 월드컵 소식 중앙일보의 박린 기자와 함께했고요. 이어서 한 주간 이슈가 됐던 스포츠계 소식을 집중 분석해보는 최동호의 스포츠 칼럼 시간입니다. 배재고등학교 야구부가 5.18 민주화운동 조롱송 응원 구호를 사용해서 파장이 커지고 있는데요. 스포츠평론가 최동호 씨와 이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2: 예, 안녕하세요.
0: 일이 점점 더 커지는 모양새죠?
2: 예, 그렇습니다. 이 배재고 야구부 사건, 학원 스포츠에서 발생했습니다.

0: 화환 리본에 기죽지 마라, 뭐 이런 쓰레기 보고 상처받지 마라, 배재구 일베 선수 프로 지명 금지, 이런 등등의 글귀가 적혀 있었거든요.
1: 네, 네.
0: 아, 근데 뭐 이게 진짜 학생들의 미래를 걱정한다는 어른들이 할 얘기인지 진짜 는 모르겠습니다. 예, 학생들을 순동하는 문구에다 심지어 배재구 선수들을 일베 선수라고 낙인 찍기까지 했는데, 네, 네. 아, 뭐 어린 학생들을 정치적으로 선동해서 진영 싸움에 활용하겠다는 속보이는 얄팍한 계산이라고 보고요. 이런 이 삼류 정치가 이 배재구 사건에 개입하면서 일이 더욱 복잡해지고 있습니다.
1: 네, 배재구가 받은 6개월 출전 정지 징계에도 의견이 엇갈린다고요.
0: 예, 보수에서는 6개월 출전 정지가 집단적인 연좌제라고 반발했고요. 학생들의 진로를 막는다, 징계가 과하다, 뭐 이런 주장입니다.
1: 네.
0: 심지어 이 국민의힘 박상웅 의원은 이 학생들 야구 인생에 내려진 사형 선고라고 아주 이 대단히 자극적인 표현까지 갖고 왔습니다.
1: 네.
0: 이 보수 시민단체인 서민민생대책위원회는 대한야구스포츠볼협회 회장과 스포츠공정위원회 관계자 를 고발하기도 했습니다.
1: 네, 반대쪽 의견은 어떻습니까?
0: 민주당에서는 배재구 야구부 폐지까지 거론했고요. 진보 진영에서는 배재구 야구 선수들을 일베 선수라고 뭐 규정하기도 했습니다.
1: 네.
0: 일베로 낙인 찍는 거는 뭐 진짜 이 도를 넘는 정치 행태라고 보고요. 진보 보수 뭐 갈릴 것 없이 이번 사건에 개입하는 양상을 보면은 이 정치가 교육을 망치고 또 이 스포츠를 망치고 있다라고 봅니다.
1: 네, 어떻습니까? 6개월 출전 정지 중징계인가요?
0: 중징계이기는 하죠. 그러나 이 6개월 출전 정지가 결코 사형 선고는 아니거든요.
1: 네.
0: 또 이 선수 생활이 끝나는 것도 아니고요.
1: 네.
0: 일단 이 고등학교 선수들은 주말 리그 다 마쳤기 때문에 이 배재구 선수들도 대학교 입시에 활용할 수 있는 기본 자료는 다 갖고 있는 겁니다.
1: 네. 네.
0: 대통령배, 봉황대기, 전국체전, 세계대회가 남아있는데 배재구는 원래 이 대통령배에 출전한 계획이 없었고요. 이 전국체전은 이 서울시 대표로 선발이 돼야지 참가할 수 있죠.
1: 네.
0: 때문에 6개월 출전 정지지만 뭐 실질적인 징계는 이 8월에 열리는 봉황대기 참가 금지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1: 예.
0: 따라서 6개월 정지에 6개월 출전 정지에 대한 야구 소프트볼 협회가 징계와 선수들의 장례를 모두 다 이것저것 고려해서 내린 결정이라고 봅니다.
1: 네. 뭐 일이 좀 커지는 상황인데 이번 사태가 어떻게 마무리되면 좋을까요?
0: 이 배재구 야구부 36명과 이 학부모 교직원 포함해서 80여 명이 내일 이 광주일구를 찾아가서 사과할 네. 예정입니다. 그리고 5.18 묘역도 방문해서 참배할 예정이거든요. 징계를 주는 이유가 이 학생들인데 징계 자체가 목적은 아니라고 보고요.
1: 네.
0: 5.18의 참택과 이 차별과 혐오 금지, 인권 정신을 깨닫게 한다는 것이 이게 이제 교육적인 목표가 되겠죠.
1: 네.
0: 바라기는 내일 이 배재구 학생들이 광주 제1고 학생들을 만나서 진심으로 화해하고 또 이 광주 제1고 학생들도 배재구 학생들 좀 따뜻하게 안아주면 좋겠다는 생각이
1: 네네.
0: 들거든요. 그리고 이런 장면들이 뭐 우리 공동체의 갈등을 씻어내는 이 상징적인 한 장면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교육계도 그렇고 스포츠계에도 이 건강한 상식과 인권 의식을 갖고 계신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1: 네네.
0: 이런 분들이 이번 사건 잘 마무리할 것으로 보고 이 삼류 정치꾼들 개입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1: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0: 네, 고맙습니다.
1: 최동호의 스포츠 칼럼, 스포츠 평론가 최동호 씨였습니다. 일요일 스포츠 함께하고 계십니다. 9시 32분 지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골프 소식 전해드립니다. 이데일리의 주미희 기자입니다. 안녕하세요.
2: 네, 안녕하세요.
1: 김효주 선수 원샷 원킬이네요. 올해 국내 대회 두 번 출전해서 두 번 다 우승했죠?
2: 네, 월드클래스 김효주에게 국내 무대는 좁은 듯합니다. 김효주가 오늘 인천 서구의 베어드베스트 청라 골프클럽에서 열린 한국 KLPGA투어 롯데오픈 최종 4라운드에서 보기 없이 버디만 5개를 잡아 최종 합계 15언더파 273타를 기록했습니다.
1: 네.
2: 박예지와 유현조, 이다연, 이세희의 추격을 한타 차로 따돌리면서 우승을 차지했는데요. 그 전날까지 선두에 3타 뒤진 5위였지만 마지막 날 역전 드라마를 완성했습니다.
1: 네. 네,
2: 지난 5월 NH 투자 중

0: 여자권 레이디스 챔피언십에 이어서 시즌 두 번째이자 미국 LPGA 투어에서 거둔 2승까지 더하면 시즌 4승째를 기록했습니다.
1: 네.
0: 또 개인 통산으로 보면 KLPGA 투어 16번째 우승이고 LPGA 투어 9승, 일본 JLPGA 투어 1승, 또 유럽 및 대만 투어 3승을 더해서 개인 통산 29승째를 기록했습니다.
1: 네.
0: 대망의 전 세계 투어 통산 30승 고지까지 단 1승만 남겼습니다.
1: 네. 이제 우승 트로피를 들고 기분 좋게 LPGA 투어 메이저 대회 에비앙 챔피언십으로 향하게 됐네요.
0: 네, 김효주가 이번 대회 직전에 LPGA 투어 메이저 대회 KPMG 여자 PGA 챔피언십에 참가했다가 이 롯데 오픈 개막 이틀 전에 귀국해서 시차 적응도 제대로 하지 못한 상태였는데요. 난도 높은 코스에서 나흘 내내 안정된 경기를 펼치면서 세계 랭킹 3위의 저력을 과시했습니다.
1: 네.
0: 오늘 시상식을 마치고 9일 개막하는 메이저 아문디 에비앙 챔피언십 출전을 위해 프랑스로 가는 비행기에 바로 오르는데요. 2014년 우승 이후에 이 대회와 인연을 맺지 못하고 있습니다.
1: 네.
0: 김효주는 고국 팬들에게 더 좋은 경기력을 보여드려서 기쁘다면서 에비앙 챔피언십에서 이 기운을 이어가겠다고 말했습니다.
1: 네. 이세희와 박예지 선수의 첫 우승의 꿈이 아쉽게 무너지고 말았네요.
0: 네, 마지막까지 특히 우승 경쟁을 펼친 이세희는 김효주라는 큰 벽에 막혀서 생애 첫 승 꿈을 다음으로 미뤘습니다. 2021년 정규 투어 데뷔 후 117개 대회에서 우승이 없는데 이번에 기록한 공동 2위로 자신의 역대 최고 성적을 새로 쓴 데 만족해야 했습니다.
1: 네네.
0: 특히 이세희는 김효주와 공동 선두를 달리다가 17번 홀에서 3퍼 보기 실수를 한 점이 아주 뼈아팠습니다.
1: 네.
0: 또 데뷔 3년 차인 박예지도 아쉽게 첫 승을 놓쳤는데요. 박예지는 한타차 단독 선두로 출발했는데 11번 홀에서 세컨샷이 벙커에 빠져서 한타를 잃었고 또 13번 홀에선 공을 페널티 구역에 빠뜨리면서 벌타까지 받아서 우승 경쟁에서 멀어졌습니다.
1: 네, PGA 투어 우승을 노렸던 김주형 선수는 3라운드에서 중위권 하락했네요.
0: 네, 김주영은 오늘 미국 일리노이주의 디어런 TPC에서 열린 미국 PGA 투어 존 디어 클래식 3라운드에서 2언더파 69타를 치고 중간합계 9언더파 204타로 공동 19위에서 27위로 내려앉았습니다.
1: 네네.
0: 공동 선두인 루카스 글로벌이 호지스와는 7타 차입니다. 김주영은 최근 주춤한 성적이 이어지다가 2주 전 남자 골프 메이저 대회인 US 오픈 단독 3위를 기록하면서 반등에 성공했습니다. 했고요.
1: 네.
0: 그 상위권 선수들이 대거 불참한 이번 대회에서는 우승까지 노렸는데 오늘 타수를 많이 줄이지 못하면서 상위권과 격차가 벌어졌습니다.
1: 네,
0: 또 함께 출전한 임성재도 중간합계 8언더파 205타로 공동 37위에 머물렀습니다.
1: 네. 최근에 LPGA 투어가 한국 시장을 홀대한다는 논란이 있는데요. 자세한 내용 전해주시죠.
0: 네, 지난 2일 KLPGA 투어가 아시아 각국을 돌면서 이른바 아시안 스윙 대회를 여는 LPGA 투어가 오는 10월 해남에서 개최하는 BMW 레이디스 챔피언십에 KLPGA 투어 선수를 단 10명만 출전시키겠다는 방침을 통보해왔다고
1: 네.
0: 밝혔습니다. KLPGA 투어와 LPGA 투어는 BMW 대회에 출전하는 선수 규모와 또 중계방송, 공동 주관 여부 등을 놓고 작년 10월부터 8월 8개월 동안 대면과 화상회의 등 16차례 협상을 벌였습니다.
1: 네, 출전 선수 규모가 가장 큰 이견이란 얘기인가요?
0: 네, KLPGA 투어는 출전 선수를 30명 이하로 제한하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습니다.
1: 네네.
0: 특히 LPGA 투어가 중국에서 여는 블루베이 LPGA에는 출전 선수 108명 중 중국 골프협회 소속 선수 37명을 출전시키고 또 일본에서 개최하는 토토 재팬 클래식에는 78명 중 절반에 가까운 35명의 그 JLPGA 투어 선수에게 출전권을 주는데요.
1: 네네.
0: 이에 비해 한국에는 10명만 준다는 게 턱없이 적은 숫자라는 주장입니다.
1: 예.
0: 특히 또 일본, 중국과는 해당 협회와 공동 주관까지 허용하고 있는데 그 상금 규모나 경기력 수준에서 미국은 미국 다음이고 또 일본과 거의 대등한 KLPGA 투어를 차별 대우한다는 논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1: 네. 자, 고등학생 국가대표 김민수 선수는 한국과 대만에 이어서 일본 내셔널 아마추어 타이틀까지 품었네요.
0: 네, 김민수는 지난 3일 일본 미헤현에서 열린 제110회 일본 아마추어 골프 선수권 대회에서 최종 4라운드 합계

0: 17언더파 271타를 적어내 5타차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김민수는 2024년과 25년 허정굽에 한국 아마추어 선수권을 2년 연속 제패했고 또 작년 4월에 대만 아마추어 선수권에서 연장전 끝에 우승했습니다.
1: 네.
0: 특히 이번 이 한국 선수의 일본 아마추어 우승은 2004년 이동환에 이어서 2005년과 2006년 김경태, 2008년 김비호 이후 18년 만의 쾌거입니다.
1: 네, 소식 감사합니다.
0: 네, 감사합니다.
1: 골프 소식 이데일리의 주미희 기자였고요. 이어서 프로야구 소식입니다. 스포츠동아의 장은상 기자입니다. 안녕하세요.
2: 네, 안녕하십니까.
1: 자, 혹서기를 맞아서 주말 경기가 1시간 늦게 시작되는데 선수단과 관중들 반응은 어떤가요?
2: 네, 7월로 넘어오면서 프로야구 주말 시작 시간이 바뀌었죠. 이제 고척돔 경기를 제외하고는 주말 모든 경기가 기존 오후 5시에서 오후 6시로 시작 시간이 변경됐습니다. 선수단과 관중들은 무더위를 피할 수 있는 오후 시간 시작을 대부분 반기는 모습인데요. 선수단은 특히 평일과 비슷한 루틴을 유지할 수 있어 늦은 오후 시작을 대부분 선호하는 편입니다.
1: 네네. 비와 폭염에서 좀 자유로운 고척돔만 오늘 낮 경기로 진행됐는데요. 두산이 키움에 대승을 거두고 위닝 시리즈를 챙겼죠?
2: 네, 고척돔은 실내 구장이기 때문에 일요일에도 항상 흙더기에도 도시 경기가 시작되죠. 오늘 두산이 키움을 8-1로 꺾고 주말 3연전 위닝 시리즈를 거뒀습니다. 경기 초반 키움과 1-1의 팽팽한 승부를 이어가던 두산은 4회 초 1-4, 2-3루 상황에서 나온 강승호 선수의 2타점 적시 2루타로 리드를 잡았습니다.
1: 네.
2: 강승호 선수는 이후 팀이 5-1로 앞선 8회 초 1-4, 3루 상황에서도 1타점 적시 2루타를 날렸는데요. 9회 초에도 1타점 적시 2루타를 추가해 이날 경기에서만 2루타만 3개를 때렸습니다.
1: 네네네.
2: 여기에 선발 최민석 선수가 6이닝 무실점을 기록하면서 두산이 투타에서 키움을 완벽하게 제압했습니다.
1: 네. 자, 키움 선발 김윤하는 개인 통산 18연패에 몰렸네요.
2: 네, 키움 선발 김윤하 선수 4이닝 4실점 3삭 7초를 오늘 했는데요. 시즌 첫패를 기록했습니다. 김윤하 선수 2024시즌부터 올 시즌에 걸쳐 개인 18연패를 기록 중인데요. 이는 역대 2위에 해당하는 기록입니다.
1: 네.
2: 김윤하 선수와 함께 공동 2위를 기록한 선수는 은퇴한 심수창 선수고요. 1위 기록 보유자는 2020년부터 2023년까지 개인 19연패를 기록한 LG 장시환 선수입니다.
1: 네네. 자, NC와 눈물로 이별한 홈런왕 출신 데이비슨이 키움 유니폼으로 갈아입었는데 어떻게 잘 적응하고 있나요?
2: 네, NC 소속으로 KBO 홈런왕까지 차지했던 맷 데이비슨 선수. 지난달 27일 팀에서 방출 통보를 받았는데요. 공격력 강화를 원하는 키움이 데이비슨과 다시 계약을 맺었습니다.
1: 네네.
2: 데이비슨 선수는 어제 경기인 4일 두산전부터 키움 소속으로 타석에 들어섰는데요. 3타수 1안타, 2루타 1개를 기록했습니다. 오늘 경기에도 데이비슨 선수는 3번 타자 1루수로 선발 출전했는데요. 아쉽게도 오늘은 3타수 무안타에 그쳤습니다.
1: 네, 잠실 하나와 LG전은 국민 의례까지 한 다음에 우천 취소됐는데 만원 관중이었다고 하죠?
2: 네, 오늘 잠실 구장은 어제와 금요일에 이어 또다시 매진을 기록했는데요.
1: 네.
2: 23,750명의 관중이 굵은 빗방울로 인해 허무하게 발길을 돌렸습니다.
1: 예, 예.
2: 경기 전 국민의례를 마치고 시구 행사를 하려는 찰나에 많은 비가 쏟아졌고요. 방수포를 미쳐 덮기도 전에 그라운드는 순식간에 물로 가득 찼습니다.
1: 네네.
2: 경기 감독관과 심판진은 그라운드 정비에만 2시간 이상이 소요될 것이란 판단을 내렸는데요. 결국 최종 그라운드 사정에 의한 경기 취소를 결정했습니다.
1: 네. 자, 한화 류현진 선수가 대기록을 눈앞에 두고 있죠?
2: 네, 오늘 잠실 경기 선발 투수로 예정됐던 한화 류현진 선수 대기록 도전을 다음으로 미루게 됐습니다.
1: 네.
2: 류현진 선수는 현재 한미통산 2,499탈 삼진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삼진을 한 개만 추가하면 대망의 한미통산 2,500탈 삼진을 기록하게 됩니다.
1: 네.
2: 오늘 경기 우천 취소로 류현진 선수의 등판 날짜는 미뤄졌는데요. 현재 일정상 7일부터 9일까지 열리는 대전 NC 3연전에서 2,500탈 삼진을 기록할 예정입니다.
1: 네. 자, 문학에서는 SSG와 삼성이 맞붙었는데 최영우, 구자욱이 선발 라인업에서 빠졌는데도 SSG는 연패 위기네요. 지금 몇 회까지 네. 진행되고 있습니까?
2: 네, 현재 9회가 진행되고 있는데요. 네. 삼성이 SSG를 13-3으로 크게 앞서고 있습니다.
1: 네.
2: 삼성은 핵심 타자인 구자욱 선수와 최영우 선수가 오늘 각각 어깨와 골반 통증으로 선발 라인업에서 제외됐는데요. 그럼에도 타선이 폭발하며 SSG 투수진을 맹폭했습니다. 삼성은 2회 초 1-0으로 근소하게 앞선 2-4 만루 상황에서 김현준 선수가 3타점 싹쓸이 2루타를 날려 분위기를 올렸는데요. 김현준 선수는 이후 4회 초에도 1타점 적시타를 날려 초반 팀 분위기를 이끌었습니다.
1: 네.
2: 삼성은 이후 5회 초와 6회 초에 터진 강민호 선수의 연타석 홈런으로 11-0까지 달아나며 사실상 승기를 붙였습니다.

0: 있습니다.
1: 네. 자, 수원으로 가보죠. 상승세가 매서운 롯데와 3위 KT가 대결 중인데 지금 몇 회가 진행되고 있습니까?
0: 네, 오늘 수원 경기 방금 전에 끝났는데요.
1: 네.
0: 수원에선 홈팀 KT가 롯데를 4대2로 꺾었습니다.
1: 네.
0: 오늘 양팀 선발 투수들이 모두 좋은 모습을 보였습니다. KT 맷 타우어 선수는 6이닝 2실점을, 롯데 박세용 선수는 7이닝 2실점을 기록하며 제 몫을 다했는데요. 하지만 불펜 싸움에서 뒷심을 발휘한 KT가 롯데를 2점 차로 꺾으면서 최근 3연패에서 벗어났습니다.
1: 네네. 자, 광주 기아와 NC전도 우천 취소됐는데 기아 팬들은 다행이라는 의견도 많았어요. 기아가 최근에 흐름이 좀 안 좋죠?
0: 네, 어제 경기를 한 점 차로 내준 기아였죠. 9회 말 1-4-3루 상황에서 나온 박재현 선수의 주루 미스플레이가 결정적이었는데요. 이범호 기아 감독은 오늘 코치들과의 미팅을 통해 경험이 적은 선수들의 지도를 세심하게 부탁한다라는 주문을 강조했습니다.
1: 네네.
0: 여러모로 분위기가 어수선할 수밖에 없었던 기아인데요. 기아로서는 오늘 우천 취소가 꿀맛 같은 휴식으로 보입니다.
1: 네.
0: 좋은 흐름을 이어갈 수는 있지만 나쁜 흐름이 있는 상황에서는 끊어가는 게 더 낫겠죠. 기아로서는 네. 여러모로 좋은 선택지였습니다.
1: 네. 오늘 우천 취소된 경기는 언제 열립니까?
0: 네, 오늘 취소된 경기는 모두 추후 편성 일정으로 넘어가고요. 현재 예정된 정규 시즌 일정의 마지막인 9월 일정이 끝나면 잔여 경기 편성이라는 명목으로 가을 야구 이전에 모두 진행되게 됩니다.
1: 네, 네. 자, 메이저리그 샌프란시스코의 이정훈은 시즌 20번째 2루타를 터뜨리면서 팀 승리에 힘을 보탰죠.
0: 네, 이정훈 선수 오늘 콜로라도 원정 경기에 5번 타자 중견수로 선발 출전했는데요. 5타수 1안타 1타점 1득점을 기록하며 팀의 6-4 승리에 힘을 보탰습니다.
1: 네, 네.
0: 이정우 선수는 6회 초 2-4-1루 상황에서 2루타를 때렸는데요. 말씀해 주신 대로 올 시즌 20번째 2루타였습니다. 오늘 경기에서 안타는 이게 처음이자 마지막이었고요. 이정우 선수의 시즌 타율은 3할 1푼 7리로 다소 조금 떨어졌습니다.
1: 그런데 이정우 선수가 올스타전 참가가 무산이 됐어요?
0: 네, 이정우 선수 별들의 잔치 초대장을 받는 것으로 기대를 모았는데요. 메이저리그 사무국이 15일 열리는 올스타 명단을 오늘 공개했는데
1: 네.
0: 이정훈 선수는 끝내 이름을 올리지 못했습니다.
1: 네.
0: 올해 올스타 투표에서 최다 득표의 영예를 안은 선수는 LA 다저스 오타니 쇼헤이 선수였습니다.
1: 네,
0: 이로써
1: 네.
0: 오타니 선수는 개인 통산 6번째 올스타전에 나서게 됐습니다.
1: 네.
0: 올스타전 오타니 선수의 팀 동료인 프레디 프리먼과 애틀랜타 베테랑 투수 크리스 세일 선수는 10번째 올스타전 초대장을 받았고요. 마이크 트라우 선수도 12번째 별들의 축제 초대장을 받았습니다.
1: 네, 소식 고맙습니다.
0: 네, 감사합니다.
1: 프리야구 소식 스포츠동아의 장은상 기자였습니다.

0: 따뜻한 비판이 있습니다. 냉철한 분석이 있습니다. 스포츠 스포츠.
1: 이번에는 국내 축구 소식 전해드립니다. 베스트11의 임기환 기자입니다. 안녕하세요.
2: 네, 안녕하세요.
1: K리그1은 오늘 3경기가 열렸네요.
2: 모두 오후 7시 반에 열렸는데요.
1: 네.
2: 서울과 인천의 경인 더비가 상암골에서 열렸고요. 광주와 울산의 경기가 광주 월드컵 경기장, 김천과 제주 SK의 경기가 김천 종합운동장에서 열렸습니다.
1: 네, 지금 끝난 경기도 있고 아마 진행 중인 경기도 있을 텐데 먼저 서울과 인천의 경기부터 살펴볼까요?
2: 서울이 시즌 1호 골을 넣은 정승원의 선제 결승골을 잘 지켜내며 경인 더비의 승자로 우뚝 섰습니다. 경기 초반 흐름은 강한 전방 압박을 앞세운 인천이 주도했는데요. 서울은 전반전 슈팅을 단 한 차례도 기록하지 못한 채 수비에 급급했습니다.
1: 네.
2: 그렇지만 서울은 후반 35분 손정범의 패스를 받은 정승원이 페널티 지역으로 파고들며 슈팅을 때렸고 그대로 골문 구석을 때렸습니다.
1: 네.
2: 휴식 기전에 2연승을 달렸던 서울인데요. 이날 승리로 3연승을 질주하며 11승 2무 3패 승점 35점으로 단독 선두 자리를 굳건히 지켜냈습니다.
1: 네.
2: 같은 날 비긴 2위 울산과의 승점 차가 8점까지 벌어졌고요. 인천은 승점 21점에 머물렀습니다.
1: 네. 광주와 울산의 경기는 어떻게 됐나요?
2: 광주와 울산은 1대1로 비겼습니다. 울산이 원정에서 후반 8분 야구의 선제골로 장군을 놓았습니다. 10분 뒤에 광주가 문민서의 동점골로 멍군을 놓았습니다.
1: 네.
2: 이날 무승부로 울산은 8승 3무 5패 승점 27점으로 강원을 제치고 2위까지 순위를 끌어올렸는데 같은 날 서울이 이기면서 승점 차는 8점까지 벌어졌습니다.
1: 네.
2: 최하위 광주는 1승 5무 10패 승점 8점으로 11위 김천과 승점 7점 차를 기록했습니다.
1: 네, 김천과 제주의 경기도 짚어보죠.
2: 김천과 제주는 한 골씩을 주고받으며 승점 1점씩을 나눠 가졌습니다. 득점 없이 전반을 마친 양 팀은 후반 24분 김천의 박철우가 승부의 균형을 깨는 선제골을 터뜨렸습니다.
1: 네.
2: 그러나 제주가 실점 3분 만에 토비아스 선수가 동점골을 넣으면서 김천 원정에서 승점 획득에 성공했습니다.
1: 네.
2: 제주가 5승 3무 7패 승점 19점으로 8위, 김천이 2승 9무 5패 승점 15점으로 11위를 유지했습니다.
1: 네. K리그2는 4경기가 열렸는데 전남과 부산의 경기는 어떻게 됐습니까?
2: 6골이 터진 난타전이었는데요. 초반 기세를 올린 건 전남이었습니다. 전반 16분 상대 수비수 우주성의 자책골로 리드를 잡더니 전반 정규시간 종료 직전 윤민호의 추가골로 전반에만 2골을 앞서 나갔습니다. 부산이 후반 시작과 동시에 교체 카드를 투입하면서 후반 시작 8분 만에 교체 효과가 나타났는데요. 외국인 공격수 가브리엘 선수의 만회골로 한 골을 따라잡았습니다.
1: 네.
2: 그렇지만 광양예술 발디비아가 후반 35분 부산의 추격을 한 발 더 뿌리치는 골을 터뜨렸고요. 그런데 부산의 뒷심이 대단했습니다. 부산은 후반 39분과 추가 시간 1분 김진혁 선수가 순식간에 멀티골을 터뜨리면서 3대3으로 승부를 원점으로 돌렸습니다.
1: 네.
2: 이날 극장 무승부로 부산이 10승 3무 2패 승점 33점을 기록했는데요. 전날 승리를 거둔 수원 삼성의 승점 1점 앞선 단독 선두 자리를 지켜냈습니다.
1: 네.
2: 전남은 승점 9점으로 16위를 유지했습니다.
1: 네. 경남은 천안과 맞붙었죠?
2: 그렇습니다. 경남이 원기종의 극장골로 천안을 2대1로 꺾었습니다. 경남이 후반 35분 조상준의 선제 득점으로 먼저 포문을 열었는데요. 그러나 천안이 실점 3분 만에 라마스가 동점골을 성공시키며 승부의 균형을 맞췄습니다.
1: 네.
2: 무승부로 끝났던 경기는 후반 추가 시간 10분 원기종이 극장골을 터뜨리면서 경남이 홈에서 짜릿한 극장 승리를 연출했습니다.
1: 네.
2: 이날 승리로 경남이 10위, 천안이 9위에 각각 자리했습니다.
1: 네. 충남 아산과 김포FC, 김해와 서울 이랜드의 경기도 짚어주시죠.
2: 솔터 축구장에서 열린 김포와 충남 아산의 경기는 충남의 2대0 승리로 끝났습니다. 충남 아산은 후반 33분 터진 응고의 선수의 선제골에 후반 40분에는 김종민 선수가 추가골을 보태면서 원정에서 승점 3점을 따냈습니다.
1: 네.
2: 충남 아산이 8위, 김포가 7위에 올랐습니다.
1: 네.
2: 서울 이랜드는 후반 27분 박재용, 34분 에울레르, 추가시간 8분 오인표 선수의 골을 묶어 후반 39분 성호영이 한 골 만회한 김해를 원정에서 3대1로 대파했습니다.
1: 네.
2: 이랜드가 승점 29점으로 전날 승리를 거둔 대구와 수원FC를 제치고 3위까지 순위를 끌어올렸고요. 김해는 승점 6점으로 최하위를 유지했습니다.
1: 네, K리그 구단들이 여름 이적 시장을 맞아서 새 얼굴들을 영입하고 있죠?
2: 그렇습니다. 부천이 K리그 무대에서 풍부한 경험을 쌓은 베테랑 멀티플레이어 조성준을 영입하면서 측면의 전력을 강화했습니다. 조성준 선수가 1990년생이고요. 176cm, 72kg의 신체 조건을 갖춘 선수인데 빠른 스피드와 개인기, 활동량, 풍부한 경기 경험이 특징으로 꼽히는 선수고요. 안양의 창단 멤버로 프로 무대에 데뷔를 했고 2018년 아산 시절에는 24경기에 출전해 4골 6도움을 기록하면서 팀의 2부 리그 첫 우승을 이끌기도 했습니다.
1: 네.
2: 그리고 천안 같은 경우에는 여름 이적 시장의 첫 번째 영입으로 측면 수비수 차승현 선수를 선택을 했는데요. 안정적인 수비와 공격 가담을 겸비한 측면 수비수고요. 2023년 서울 이랜드에 입단해 공수 양면에서 존재감을 드러냈고 2024 시즌에서도 1골 3도움을 기록하며 꾸준한 활약을 이어갔고요. 2026 시즌을 앞두고 용인으로 이적해 새로운 도전에 나서 경험을 쌓은 선수입니다.
1: 네, 소식 고맙습니다.
2: 네, 감사합니다.
1: 네, 축구 소식 베스트 11의 임기환 기자였습니다.

0: 자, 이어서 다양한 종목의 스포츠 소식을 전해드리는 일요 스포츠 와이드 시간입니다. 이혜리 리포터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1: 네, 안녕하세요.
0: 자, 2026 아이치 나고야 아시안게임에 출전할 배드민턴 국가대표가 발표됐네요.
1: 네, 지난 2일 목요일에 발표를 했는데요. 역시나 우리나라 배드민턴 대표팀 전력의 중심에는 그 셔틀콕 여자 단식 세계 랭킹 1위

0: 안세영이 서 있습니다.
1: 네.
0: 이번 대회 우리나라 목표는 역대 최고 성적을 거뒀던 2002년 부산 대회 당시 금메달 4개, 은메달 2개, 동메달 3개였는데요. 그 이상의 성적입니다. 우리 배드민턴 대표팀은 지난 항저우 대회에서도 노메달 20을 씻고 금메달 2개를 따내면서 기세를 올렸는데요.
1: 네.
0: 이번에는 아예 역대 최고 기록을 깨겠다는 각오입니다.
1: 네네.
0: 특히 배드민턴이 1962년에 아시안게임 정식 종목이 된 이후에 여자 단식에서 2연패를 한 선수가 역사상 단 한 명도 없었거든요.
1: 네.
0: 안세영이 이번에 사상 첫 2연패 그리고 통산 두 번째 금메달을 동시에 조준하는 이 최초의 역사에 도전합니다.
1: 네. 자, 배드민턴 대표팀에 승선한 다른 선수들도 소개해 주시죠.
0: 네, 남자 복식 서승재 김오노조 그리고 여자 복식 이소희 백하나조 또 공이용 김혜정조 등 세 개의 톱 랭커들이 개인전과 단체전 모두 금메달 노리고요. 단체전에서는 이 김가은, 강민혁, 기동주의 역할도 큽니다.
1: 네.
0: 특히나 이 남자 단식에서 최근 성장세가 무서운 유태빈이 힘을 내준다면 남자 단체전 금빛 전망도 밝은데요. 그런데 지난 파리올림픽 이후에 혼합복식조들이 해체되면서 걱정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1: 네.
0: 이 박주폰 감독이 1년 넘게 고심한 끝에 이번에 그 김재현, 장하정조 그리고 조송현, 정나은조를 출격시키는데요. 특히나 김재현, 장하정조는 지난 4월 아시아선수권에서 금메달을 따내면서 가능성을 증명했거든요. 그래서 이번 아시안게임에서 깜짝 놀랄 결과를 기대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1: 네. 자, 아시안게임에 출전할 3x3 농구대표도 결정이 됐죠.
0: 네. 대한민국 농구협회가 발표한 3x3. 그 3대3 농구 여자 국가대표팀 소식인데 명단에는 허유정, 송유나, 최예슬 그리고 김정은 선수가 뛰게 됐습니다.
1: 네.
0: 이 허유정, 송유나, 최예슬 이 선수는 청소년 국가대표로 뛴 경험이 있는데 김정은 이 선수는 생애 처음으로 태극마크를 달게 됐어요. 사실 농구 팬들에게 김정은이라는 이름은 아주 익숙한데 그 WKBL 최다 득점 기록자인 선배 김정은이 은퇴하면서 이제 리그에 유일하게 남은 김정은 선수 부산 BNK 썸에서 뛰고 있습니다.
1: 네.
0: 이 선수는 2023-2024 드래프트 전체 2순위로 입단을 해서 첫 해 전 경기 출전하면서 눈도장을 찍었는데요. 두 번째 시즌에는 부상으로 고생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난 시즌 다시 전 경기 출전하면서 팀의 보배 같은 역할을 맡았어요.
1: 네.
0: 코너에서 터지는 이 3점 슛 그리고 이 강철 체력이 이번 아시안게임 농구에서 또 엄청난 무기가 될 겁니다.
1: 네. 남자 프로배구 현대캐피탈은 아시아쿼터 선수를 새로 영입했네요.
0: 네, 남자 프로배구 현대캐피탈이 새 시즌 아시아쿼터 선수로 중국 국가대표 공격수 장추안을 정식 영입했는데요. 사실 배구 팬들에게는 이미 낯익은 얼굴일 거예요. 지난 5월에 그 아시아 챔피언스리그 때 단기 계약으로 뛰었던 선수입니다.
1: 네.
0: 당시 현대캐피탈이 임시 외국인 선수로 합류시키면서 기량을 정밀하게 테스트했거든요. 근데 그때 보여준 활약이 워낙 뛰어나다 보니까 이번에 정식 계약까지 일사천리로 이어지게 됐습니다.
1: 네, 네.
0: 이 장추안 역시 9월에 그 아시안게임을 마치고 팀에 바로 합류할 예정이라서요. 현대캐피탈의 새 시즌 공격력이 벌써부터 무서워집니다.
1: 네. 전국 육상경기대회에서 송현근이 남자 400m에서 45초 64라는 신기록을 세웠다는 소식 전해드립니다. 자, 일요 스포츠와이드 이혜리 리포터와 함께했습니다. 수고했습니다.
0: 네, 고맙습니다.
1: 자, 행정안전부에서 전해드리는 호우 돌풍 낙뢰 대비 국민 행동 요령을 전해드립니다. 오늘 일부 지역에 호우 돌풍 낙뢰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안전에 유의하시기 바라겠고요. 또 호우 돌풍 낙뢰로 인한 피해가 발생할 수 있으니까 가급적 야외 활동은 삼가시고 빗길 교통 안전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또 물이 갑자기 불어날 수 있는 계곡과 하천변에 접근을 삼가해 주시고요. 산비탈이라든가 급경사지, 축대 같은 붕괴 우려가 있는 것도 접근을 삼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비가 일부 지역에 많이 올 수가 있으니까 여러분 안전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스포츠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저는 돌아온 토요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아나운서 이창진이었습니다. 스포츠.

0: KBS 58분 날씨.
1: 내일과 모레 전국에 비가 안 내리겠고 낮 기온이 30도 이상 올라 덥겠습니다. 서울 등 중부지방은 목요일까지 비가 자주 내리다가 금요일부터 소강상태 보이겠고 남부지방은 수요일부터 소강상태를 보이겠습니다. 주말 동안 전국적으로 구름 많이 끼겠습니다. 내일은 기압골의 영향을 받겠습니다. 전국이 흐리겠고 곳에 따라 비가 내리겠습니다. 시간당 20mm 안팎의 강한 비가 내리고 돌풍이 불고 천둥 번개 치는 곳 있겠습니다. 내일도 비가 소강상태 보이는 곳이 많겠습니다. 강수량은 중서부와 호남지방 20에서 60mm, 경상권 5에서 50, 강원도 동해안 5에서 20mm입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부산 22도, 광주, 대구 23도, 서울 24도 예상입니다. 낮 기온은 내륙에서 30도 이상 오르겠고 체감온도는 남부 내륙은 32도, 중부지방도 31도 안팎까지 올라 덥겠습니다. 대구 32도, 울산, 제주 31도, 광주 30도, 서울, 대전, 세종 29도, 인천, 부산 28도가 예상입니다. 미세먼지 농도 전국적으로 좋음으로 예상입니다. 서울지방 현재 기온 25도, 오늘 강수량 10.5mm입니다. KBS 58분 날씨 전근배입니다.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잠시 후 10시를 알려드립니다. KBS 3라디오 사랑의 소리 방송입니다. HLKC

안녕하십니까. 함께하는 세상 만들기 아나운서 김기만입니다. 지역 현장에서 묵묵히 장애인 복지에 힘쓰고 있는 실무자들에게 반가운 소식 전해드립니다.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이 지역장애인단체 실무자들의 전문성과 실무 역량을 높이기 위해서 2026 장애인단체 역량 강화 교육 업스쿨 찾아가는 교육을 제주도와 대전에서 진행을 하는데요. 이번 교육은 수도권까지 이동이 어려운 지역 실무자들에게 더 가까이 다가가서 현장에서 도움이 되는 교육을 전하기 위해서 마련이 됐습니다. 7월 8일 제주 혼디 누림터에서 인공지능 활용 실습과 재무회계 실무 그리고 노무관리 교육이 진행이 되고요. 이어서 7월 31일에는 대전 사회서비스원에서 사업계획서 작성법과 AI 활용 실습, 의사소통 교육이 이어질 예정입니다. 장애인단체의 실무자라면 누구나 신청을 할 수 있고요. 참가 신청은 구글 폼을 이용해서 온라인으로 할 수 있고 교육 수료자에게는 수료증이 발급됩니다. 자세한 교육 일정과 신청 방법은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홈페이지에서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누군가의 일상을 더 나아지게 만드는 그 노력들이 이번 교육을 통해서 더 단단해지고 더 멀리 퍼져나가길 기대하겠습니다. 함께하는 세상 만들기 장애인 문학 화제 집중 이 사람 장애인 일자리 장애 공감 시간으로 함께하겠습니다. 첫 곡입니다. 박성신의 한 번만 더.

0: 장애인 문학 소설과 동화, 스피를 창작하는 장애 작가와 문학 작품에 담긴 장애와 장애인을 만나는 시간입니다. 장애인 문학 차이정 문학평론가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1: 네, 안녕하세요.
0: 자, 오늘은 어떤 작품을 소개해 주시나요?
1: 예, 오늘은 정세랑 작가의 소설 목소리를 드릴게요라는 제목의 소설을 소개합니다. 그 소설은 판타지 장르답게 현실 너머의 사건이 발생하고 또 인물이 등장합니다. 작가는 그 한 사람 안의 유해함, 공동체와 시민사회 안의 유해함에 대해 고민하면서 스스로의 유해함을 신중하게 또 더불어 기꺼이 제거하기로 마음먹고 먹는 주인공의 목소리를 받아 적고 싶었다. 뭐 이렇게 말했는데요. 자신도 몰랐던 공동체 속의 자신의 유해함은 무엇인지, 또 왜 기꺼이 이를 제거하기로 결정했는지를 이해하는 독서의 과정은 개성적인 인물 출연과 또 개연성 있는 사건 전개로 매우 흥미롭습니다.
0: 예, 공동체의 유해한 존재가 등장한다니 어떤 인물들일지 궁금해지는데요.
1: 네. 그 소설은 정부가 나서서 공동체에 해를 끼치는 인물들을 색출해서 수용소에 격리하는 미래의 현실을 배경으로 그 다섯 명의 공동체 속의 괴물이 등장합니다.
0: 오, 예.
1: 그 소설의 주인공인 34세 영어교사 여승규는 그의 목소리가 폭력과 살인을 부른다는 이유로 수용소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제자 중에 무려 16명이 살인자가 된 것인데요. 그 평범했던 학생들이 졸업 후에 군대에서 그 동료와 선임을 쏘거나 또 MT에 가서 동기를 계곡에 밀어떨어뜨리고 또 술집에서 시비 끝에 맥주병을 꺼내 찌르거나 뭐 음주운전, 뺑소니, 방화, 고문, 유괴, 살인 뭐 이런 등등 아주 끔찍한 범죄자가 되었습니다.
0: 예.
1: 졸업생들뿐만 아니라 그 재학생들도 패싸움하고 날카로운 학용품 등으로 서로를 찌르고 해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승균의 목소리 때문에요.
0: 학생들을 가르치는 선생님이 한 분만은 아닐 텐데요. 왜 여승균 선생님의 목소리가 원인이라고 보는 거죠?
1: 수용소 소장의 말에 의하면 승균의 목소리가 폭력적 인자를 가진 이들에게 일정의 각성 효과를 만든다고 합니다. 그의 목소리가 살인자들 안에 잠재된 폭력성을 발현시킨다는 거죠. 소장은 승균에게 성대 제거술을 제안합니다. 연금을 최대한 주고 목소리를 쓸 필요가 없는 다른 직장도 알아봐 준다면서요. 만약 승균이 성대 제거술을 받지 않겠다고 결정하면 그는 평생 수용소에서 지내면서 가족들에게는 연수 중에 사고로 사망했습니다라고 통지할 거라는 내용도 전달합니다.

0: 소장은 수용소 안에서는 승균의 편의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하면서도 신중히 선택하길, 그러니까 성대 제거술 받기를 권고합니다.
1: 정말 놀라운 이야기고요. 목소리가 폭력성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건데 꽤 충격적으로 들리는데요. 정작 승균 자신은 이런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었는데 좀 억울하겠는데요.
0: 네. 그 자신이 공동체에 유해한 존재란 걸 몰랐던 이는 승균 말고도 3명이 더 있었습니다. 재수생이었던 21살 정하미는 자신의 생각과 감정이 머리카락과 함께 거리 곳곳에 떨어지고, 거리를 걷던 사람들은 하민의 생각을 자신의 생각이냐 받아들이는 문제로 수용소에 갇혔습니다. 예. 그는 머리카락을 비롯해 몸 전체의 레이저 제모를 고민하고 있는데요. 시술을 받기만 하면 군 면제에 국립대 학위까지 줘서 내보내주겠다, 이런 제안을 받고 있죠. 또 수용소의 터줏대감인 64세 슈퍼보균자 김경모는 스스로는 발병하지 않지만 온갖 바이러스와 세균을 아주 치명적인 형태로 타인에게 옮긴다는 이유로 스스로 정부에 연락해왔고 수용소에 갇혔습니다.
1: 예.
0: 그는 청소년기부터 자신의 곁에 있던 사람들이 갖가지 병에 감염되거나 죽거나 고통받거나 하는 모습을 보면서 괴로웠거든요.
1: 그런데 조금은 이상한 게, 그들끼리는 또 수용소 직원들은 아무 문제가 없는 건가요? 인사도 하고 뭐 일상적인 대화도 나눴을 텐데요.
0: 재밌는 게 그들끼리는 또 그들을 지키는 수용소 직원들에게는 아무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 수용소 직원들은 일목인이었기 때문인데요. 뭐 이런 겁니다. 그들은 돈이나 권력, 명예가치 이런 흔하고 뭐 그럴듯한 것에는 전혀 관심이 없어요. 하지만 뭐 특정 모델의 잠수함이라든가 멸종위기 양치식물 뭐 이런 다소 뜬금없는 것들에는 아주 집착하기 때문에 승균, 하민, 경모로부터 사실 어떤 영향도 받지 않았던 겁니다. 일목인이라 불리는 이들은 자신의 관심사 외에는 타인과의 소통이나 공감을 수행하지 않는데, 이는 사람들 사이의 관계가 의미 없다고 생각하는 현대인들의 모습일지도 좀 모르겠습니다. 수용소에 갇힌 또 한 명의 괴물은 어린 구울 11세 소년 이수현입니다. 구울은 시체를 먹는 식식위인데요. 식식위 수현은 정원에 이런저런 신체 부위를 묻어두고는 그 밤새 작은 삽을 들고 정원 이곳저곳을 지분거리고 다니고 있습니다.
1: 하민, 경모, 수현. 이 셋도 승균이만큼이나 위험하고 특별한데요. 주인공 승균이가 어떤 선택을 할지 궁금해지는데요.
0: 예. 승균은 결국 성대 제거술을 받게 될 거다, 뭐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때까지 그저 몇 달간 내가 유급 휴가를 누리겠다, 뭐 이런 결정을 하죠. 실제 승균에게는 월급이 그대로 나왔고요. 지내고 있는 생활 공간도 쾌적했습니다. 인터넷을 사용할 수 없다는 것 말고는 좀 불편함이 없었는데, 뭐 쇼핑도 자유로웠고 음식도 아주 좋았어요. 승균은 목소리가 사라질 것을 생각해서 그들에게 대형 노래방 기계를 주문합니다. 그리고 노래방 그 책의 첫 장 가로부터 시작되는 노래부터 하루 한 페이지씩 아는 노래는 다 불렀죠. 하민도 좋아하는 게임기를 실컷 사서 즐겼고요. 경모는 방에 특제 당구대를 들여놓았고 소장과 바둑을 즐겼습니다. 수현은 좀비 영화 DVD를 실컷 보았고요. 승규는 평화롭고 또 만나고 싶지 않은 사람을 만나지 않아도 되는 수용소가 이제는 좀 좋아지기까지 했습니다.
1: 예.
0: 특히 돈으로 인한 갈등이 깊었던 가족들을 피할 수 있어서 더욱 좋았죠. 그런데 마지막 수용자로 인해 수용소의 이러한 파편적 평화, 이건 깨집니다. 주변 사람들을 중독자로 만들었다는 혐의를 받고 수용된 27세 신현선이 그 주인공입니다.
1: 마지막 합류자 때문에 수용소가 어떻게 달라진 건가요?
0: 우선 정부는 명확히 연선이 어떻게 주변 사람들을 중독에 빠뜨리는지 밝혀내지 못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녀를 가둔 거죠. 그 연선의 능력이 뇌의 중독에 관련된 부위를 자극하는 것 같다, 뭐 이런 추론만으로 그녀를 가둔 건데요. 연선은 자신이 왜 갇혀야 하는지를 설명하라고, 또 내가 왜 유해한 괴물인지 증거를 대라고 며칠간 소리쳤지만 이내 수용소에 잘 적응하고 심지어 활력소가 되었습니다. 뭐 이런 겁니다. 요일별로 수용소 전체 구성원에게 요리를 하라, 뭐 이렇게 요리 담당을 정해주고요. 뭐 다양한 취미활동 모임을 만들고 정기적인 체육대회, 뭐 각종 모임 이런 것들을 만들어서 수용소 사람들은 어느 순간 굉장히 바빠졌습니다. 그리고 수용소 안에는 활력이 넘쳤죠. 구성원은 모두 연선을 좋아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연선에게 그 발열과 구토 증상이 나타납니다. 숨도 쉬기 어려울 만큼 점점 나빠지는 연선을 보면서 순경과 하민 또 경모와 수연은 연선을 수용소 밖으로 내보내기로 계획합니다. 경모로부터 감염되었을 것 같은데 자신과 달리 병을 얻은 연선은 자신들과는 다른 존재라는 확신에서였던 거죠.
1: 예, 연선 덕분에 사람들 사이에 어떤 연결이 생겼는데요. 예. 그렇다면 연선을 탈출시키려는 계획은 어떻게 성공을 했나요?
0: 성공했습니다.
1: 아, 예.
0: 승규는 해적 방송을 해서 일목인들을 유인했습니다. 그리고 감시가 소홀한 틈에 하민과 경모가 연선을 부축해 수연이 만든 무덤 굴 속을 통해 연선을 탈출시킵니다. 덕분에 승규는 며칠간 암흑 속에 격리되었고요. 이후 승규는 구성원 간 관계를 부정하거나 또 소통과 관계 구성의 필요와 의미조차 관심 없던 이들에게 어울림을 경험하고 또 그 기쁨을 느끼게 했던 연선을 그리워하게 됩니다. 연선의 얼굴은 보고도 기억할 수 없을 만큼 좀 몰개성적이었지만 승규는 그녀를 다시 만난다면 정확하게 얼굴을 기억할 수 있을 거라고 확신합니다. 특히 가족 간 절연과 또 사회에서 느낀 소통의 부재, 공동체에서의 소외 이런 것들을 경험한 승균에게 연선은 우리, 함께, 또 같이 이런 것들을 경험할 수 있게 해주었습니다. 그래서 승균은 성대 제거 수술을 선택하고 수용소 밖으로 나가 연선을 만나기로 결정합니다.
1: 네, 승균의 결정을 이해하지만 다른 이들은 이별이 아쉬울 것 같은데요.
0: 네, 뭐 하민도 자기는 정말 좋은 가발이 개발될 거라고 믿어요. 그러면 내가 가까운 미래에 세상 밖으로 나가서 당신을 만날 겁니다 라고 하고요. 경모는 세상에 스스로 자신이 병균을 퍼뜨릴 테니 나는 죽어서 또 화장이 되어서야 여기를 나갈 수 있겠다라고 슬프게 웃습니다. 수연도 헤어짐이 아쉽긴 마찬가지고요. 승규는 목소리가 없어도 연선과 통할 거라고 또 연선을 통해서 세상과의 관계 맺기는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확신합니다. 이렇게 소설은 명확히 규정할 수 없는 특정한 한 존재를 통해서 낱낱이 흩어져 버린 공동체 회복의 희망을 뿌려놓고 있어서 인상적입니다.
1: 예, 타인을 편견 없이 이해하고 함께 경험 회복의 희망을 이야기하는 정세랑의 소설 목소리를 드릴게요. 함께 만나봤습니다. 차희정 문학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0: 네, 감사합니다.
1: 노래 듣고 이어가겠습니다. 예성의 너 아니면 안 돼.

0: 함께하면 서로가 행복해집니다.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더불어 사는 지혜를 나누는 프로그램 KBS 3라디오 함께하는 세상 만들기입니다.
1: 정수진의 화제 집중 이 사람 정수진 리포터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2: 네, 안녕하세요. 경기도 김포에 덕포진 교육박물관이 있는데요. 이게 옛날 초등학교를 연상케 하는 고즈넉하고 추억이 느껴지는 박물관입니다. 여기에 두 분의 관장님이 계시는데요. 그 중에 한 분이 시각장애인인 이인숙 관장이세요.
1: 뭔가 네. 숨겨진 이야기가 있을 것만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데요. 어떤 사연일까요?
2: 네, 그 두 분의 관장님들은 부부고요. 원래는 초등학교 교사였습니다. 그런데 부인이 불의의 사고로 시각장애인 됐고 학교를 떠나게 된 거예요. 가르치는 일이 천직이라 믿었지만 더 이상 학생들을 만나지 못하게 됐기 때문에 그 부인을 위해서 남편이 옛 교실이 있는 교육박물관을 만들었고요. 96년부터 30년째 이어오고 있습니다.
1: 어떻게 보면 중도 실명을 하고 나서 제2의 교사로 활동을 하시는 게 아닌가 싶은데요.
2: 네.
1: 그러면 이인숙 관장은 어떤 걸 가르치고 계신 건가요?
2: 네, 박물관에 오신 분들에게 다양한 이야기와 함께 노래를 들려주는 음악 수업을 하는데요. 특히 지금은 보기 힘든 이 풍금을 연주하면서 동요를 부르기 때문에 예. 아이부터 어른들까지 다 좋아하는 시간입니다. 그 시작을 들어보시죠.
3: 첫날 이제 개관을 하는데 저를 이 교실로 데리고 들어와요. 그러면서 이 책상발상을 만져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몇 학년 몇 반이야? 그랬더니 3학년 2반이래요. 제가 이제 풍납초등학교에서 3학년 2반을 마지막으로 그만뒀거든요. 그리고 이제 저를 데리고 가서 저 풍금 앞에 앉히더라고요. 그러면서 뭐야 이게 그랬더니 올겐이라고 그래요. 근데 저기 음악 책이 있는데 이렇게 만져보라고 주면서 풍금을 한번 쳐보래요. 근데 속으로 앵거 가 올라오더라고요. 왜냐하면 이 사람이 내가 안 보인다는데 뭐 내가 거짓말을 하는 줄 아나. 저는 이거 생전 이제는 끝인가 보다 생각하고 있는데 한번 눌러보래요. 그래서 그냥 도레미파솔 되더라고요. 안 보여도. 그러면서 저한테 한 말이 할 수 있다 해보자 하면 된다 이 말을 자꾸 나보고 따라하래요. 따라했더니 저는 눈이 안 보여서 아무것도 못할 줄 알았더니 그걸 제가 해내더라고요.
2: 네, 그러니까 앞은 안 보이지만 풍금 연주하면서 노래도 부르고 이야기도 하시는데요. 특히 이인숙 관장은 음악과 시를 통해서 희망을 발견했기 때문에 박물관에 오신 분들에게 그 내용을 전해주고 있고 그 많은 시들 약 150편을 다 외우고 있습니다. 네,
1: 예.
2: 노래는 워낙 좋아해서 많이 부르시고 있고요.
1: 네. 풍금을 직접 연주하면서 부르는 노래를 들어보고 싶은데
2: 네, 주로 동요를 많이 부르시는데요. 그 현장 함께 감상하시면서 관련 내용도 들어보시죠.
3: 고향에서 그렇게 나를 쫓아다니던 오빠가 생각이 나서 오빠 생각 한번 부르겠습니다. 힘을 내자 힘을 내자 하고 아무리 주먹쥐고 이래도 그거는 나한테 도움이 안 돼서 구체적으로 그러면 내가 좋아하는 노래였으니까 노래를 부르자. 희망과 용기와 힘을 주니까. 다음 두 번째는 시를 외우기 시작했어요. 시 속에도 역시 다 메시지가 있으면서 또 힐링이 되는 시가 많잖아요. 그리고 이제 좋은 스토리텔링이 만약에 라디오나 이런 데서 나온다 그러면 귀담아 들어가지고 제가 각골명심을 해서 여기 오신 분들한테 꼭 전달을 하는 그런 의무감을 가지고 있어요. 또 스트레스 받고 우울하고 이럴 때 내가 이런 식으로 풀고 있으니까 여러분들한테 사실은 외치는 소리입니다. 그러면서 항상 수업에 임하고 있어요. 또 노래를 부를 때도 그냥 부르지 않아요. 힘차게 불러요. 그래야지만 좀 가슴속에 멍들은 게 뻥 뚫리는 것 같아서 막 여기 오신 분들이 기운 없이 부르고 그러면 제가 막 야단치잖아요.
2: 네. 덕포진 교육박물관에 가면 이렇게 늘 풍금 연주하면서 동요 부르는 이인숙 관장의 밝고 활기찬 모습을 만나볼 수 있습니다.
1: 네. 이렇게 행복하고 활기찬 모습을 만나기까지는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겠죠.
2: 그렇죠. 처음에 실명했을 때는 삶에 의욕도 없고 내가 쓸모없는 가치 없는 사람이 됐구나 하는 생각에 죽음까지 떠올렸는데요. 그때 남편이 어떻게 하면 부인을 살릴까 하는 고민을 한 끝에 덕포진 교육박물관을 만들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의 이인숙 관장을 만날 수가 있는 건데요. 이인숙 관장은 앞이 안 보이니까 이제 끝이구나 하고 좌절을 했는데 스스로 해내는 걸 느끼면서 아, 하면 된다, 할 수 있다 하는 말을 체감했다고 합니다.
1: 예. 네. 지금은 박물관에 오시는 분들과 함께하는 시간이 너무 좋으신 것 같은데요. 네. 어떤 보람을 느끼고 계실까요?
2: 네, 이인숙 관장이 초등학교 교사를 22년 동안 하셨기 때문에요. 많은 노래들을 알고 있고 지금 예전에 불렀던 거 다 연주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신감 있게 활동하고 있는데요. 교실에 한 분이 앉아있든 몇십 명이 있든 늘 좋은 음악과 감동 있는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거든요. 그 수업하는 기쁨, 보람을 들어보시죠.
3: 여기 오신 분들이 앉아서 수업을 듣잖아요. 그러면 제가 눈이 번쩍 뛰어요. 그냥 여기 누가 한 사람이 와도 저는 그냥 한 40명 앉아있다 그러고 수업을 해요. 그래서 제가 남을 가르친다는 것은 내 자신한테 파워를 주기 위해서 하는 거구나. 힐링하기 위해서. 나는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선생님 되고 싶었고 내가 최선의 노력을 하면서 내 운명 인정하면서 눈에 안 보여도 이렇게 수업을 한다. 어떤 할아버지가 만물 박사래 나보고 시외우지 좋은 스토리텔링 얘기해주지 풍금자치지 노래 부르지 그랬더니 선생님이 노래 부르는데 소름이 쫙 끼치면서 감동받았다는 얘기지. 제가 무슨 노래를 그때 불렀냐. 아우 전 진달래가 너무 보고 싶은데 진달래 못 보잖아요. 그래서 봄이 오면 산에들에 진달래 피네 진달래 피는 곳에 내 마음도 피어 그 노래를 해드렸거든요. 그랬더니 그 할아버지가 나보고 만물박이 근데 저는 자부심을 갖는 게 내가 하여튼 뭐 살아있는 동안은 요만한 일에도 최선을 다하자 그리고 제 자신을 아끼고 힐링하면서 자신을 잘 돌보아야지 남도 사랑하는 거다 그게 제 지로 거든요.
2: 네, 이렇게 사람들과 함께하고 또 노래를 힘차게 부르다 보면 본인도 위안받고 힐링되고 용기가 생긴다고 합니다.
1: 예, 이렇게 네. 제2의 인생을 행복하게 사는 부인을 보면 네. 이 박물관을 만든 남편도 아, 내가 이 일을 하길 참 잘했구나 이런 생각을 하실 것 같은데요.
2: 맞습니다. 또 남편인 김동선 관장이 참 애처가시더라고요. 부인이 좋아하는 동태찌개, 새우젓 호박찌개, 된장찌개를 직접 해주시는데 요즘은 먹는 것도 먹냐 간이 짜다 이러면서 부인의 불평이 늘고 있긴 하지만 예. 앞이 안 보이는 부인을 위해서 즐겁게 요리하고 있습니다. 특히 그 고난과 시련을 겪고 잘 지내고 있는 부인이 너무 대단하다는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요. 김동선 관장 함께 만나보시죠.
4: 그 처음에는 나만 수업을 했었어. 처음에 작범해 보고 이제 옛날 얘기를 많이 해주는 거지 그렇게 어려웠었다 우리나라. 그러면서 하다가 나와서 풍금도 쳐보고 좀 수업도 하라고 그랬더니 아 눈도 안 보이는 사람이 무슨 풍금을 치냐고 아니 해봐 그랬더니 자꾸 하더니 그냥 막 오시는 분들이 아주 참 좋다고 아우 대단한 사람이다 자기가 처음에는 수업도 안 오겠다고 그러고 그랬는데 지금은 나보다 더 유명해졌어 대학에서도 오라고 그래 강의해달라고 그래서 오시는 분들한테 그렇게 열심히 잘해주고 그러니까 좋죠 뭐 내가 만약에 시각장애인이 됐었으면은 나는 못 살았어 근데 그걸 다 이겨내면서 그게 고마운 거야 그게 이제 자기가 이제 다 이겨내고 풍금도 치고 노래도 하고 오시는 분들한테 또 좋은 얘기를 많이 하기 위해서 시도 많이 외우고 또 노래도 좋은 노래들을 많이 부르면서 이렇게 열심히 살아가는 게 그게 고마운 거죠.
2: 네, 이렇게 이인숙 관장은 늘 옆에 있는 남편과 함께 이 교사의 사명감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지금 연세가 80이시거든요. 네, 건강하셔서 본인이 좋아하는 일 오래오래 하시면 좋겠습니다.
1: 예, 화제 집중 이 사람 정수진 리포터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2: 네, 고맙습니다.
1: 노래 한 곡 이어서 듣겠습니다. 염수연이 부릅니다. 어쩌다가.

0: 장애인 일자리 김영아 장애인 재활상담사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1: 네, 안녕하세요.
0: 자, 오늘은 취업을 준비하는 분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주제입니다. 바로 직업훈련인데요. 일을 하고 싶은데 어디서부터 시작을 해야 할지 막막한 분들이 많이 있다고요?
1: 네, 맞습니다. 장애인 당사자분들이나 가족들을 만나다 보면 우리 자녀가 무슨 일을 할 수 있을까요? 저는 어디에서 훈련을 받아야 할까요? 라는 질문들을 굉장히 많이 하십니다. 그런데 직업훈련은 단순히 기술 하나를 배우는 과정이 아닙니다. 내가 어떤 일을 좋아하는지, 어떤 환경에서 안정적인지, 어느 정도의 지원이 필요한지를 알아가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취업 준비의 첫 걸음은 무조건 구직부터 하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맞는 일의 조건을 찾아 훈련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0: 예, 그러면 직업 훈련을 생각할 때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뭘까요?
1: 네, 첫 번째는요, 직업 평가와 상담입니다. 내가 손기능이 좋은지, 반복 작업에 강한지, 사람을 만나는 일이 좋은지, 조용한 환경이 필요한지 등을 살펴보는 과정인데요.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지역에 있는 지사나 장애인복지관 등을 통해서 상담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 결과에 따라서 훈련이나 현장실습, 취업알선 등으로 연결될 수 있습니다. 무슨 직업이 좋을까를 혼자 고민하시기보다는 전문가와 함께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0: 예, 장애인고용공단 구직상담과 직업훈련 정보를 얻으려면 어떻게 접근을 하면 좋을까요?
1: 네, 가장 현실적이고 빠른 방법은 가까운 곳에 있는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지사에 문의를 하는 것입니다. 공단은 장애인의 취업상담, 직업능력평가, 직업훈련, 취업발성, 고용유지까지 연결하는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기관입니다. 온라인으로는

0: 는 공단 홈페이지나 워크투게더를 통해서 훈련 정보와 채용 정보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정보 자체가 너무나 많기 때문에 처음에는 전화 상담이나 방문 상담을 통해서 본인의 상황을 설명하시고 방향을 잡는 것이 좋습니다.
1: 예, 직업 훈련이라고 하면 직업 능력 개발원을 떠올리는 분들도 많은데요. 어떤 곳인가요?
0: 네, 한국 장애인 고용공단에 속해 있는 직업 능력 개발원은 장애인 분들이 실제 취업에 필요한 직무 능력을 배우는 전문 훈련 기관입니다. 지역별로 운영이 되고 있는데요. 사무행정, 정보기술, 디자인, 제조, 서비스 등 다양한 직종에 전문화된 훈련 과정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일부 과정의 경우에는 기숙사 생활이 가능하기도 하고요. 훈련비 지원이나 훈련 수당 같은 제도와 연결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모집 시기와 과정이 계속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최신 공고를 살펴보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1: 발달장애인을 위한 별도의 훈련 기관도 있을까요?
0: 네, 맞습니다. 장애인 고용공단에는 발달장애인 훈련센터가 별도로 있습니다. 이곳은 지적장애인과 자폐성 장애인의 특성을 고려해서 직무훈련과 사회성 훈련을 함께 진행하는 곳입니다. 제조기술, 스마트 사무행정, 서비스 산업처럼 실제 현장에서 필요한 직무를 중심으로 훈련하고 직업 흥미와 적성을 발견할 수 있도록 직업 체험 과정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발달장애인분들의 경우에는 무슨 일을 배웠느냐 만큼이나 어떤 환경에서 안정적으로 배웠느냐가 중요하기 때문에 이런 특화 훈련은 매우 큰 의미가 있습니다.
1: 예, 부모는 보통 자녀가 빨리 취업하기를 바라는데요. 그런데 훈련을 먼저 하는 것이 왜 중요할까요?
0: 네, 사실 취업은요, 빨리 하는 것보다 우리에게 잘 맞는 곳을 찾아서 안정적으로 안착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준비가 충분하지 않은 상태에서 취업을 하시게 되면은요, 첫 직장에서 실패 경험을 크게 겪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훈련과 실습을 통해서 나에게 맞는 직무와 환경을 찾으면 취업 이후에도 오랫동안 일을 이어갈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특히나 발달장애인 분들은 낯선 환경이나 새로운 사람, 갑작스러운 변화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기 때문에 직업훈련 과정에서 출근 연습, 지시 이해, 동료와의 소통, 쉬는 시간 사용까지 총체적으로 배우고 취업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1: 예, 직업 훈련을 선택할 때는 어떤 기준으로 보면 도움이 될까요?
0: 네, 첫 번째로는요, 직무의 이름을 보시기보다는 실제로 이 과정에서 무엇을 하는가를 보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사무행정이라고 했을 때 이 업무가 전화응대가 많은지, 자료 입력을 주로 하는지, 문서 정리 업무가 많은지에 따라서 해야 하는 역할이 완전히 달라지겠죠. 두 번째로는 훈련하는 방식이 훈련생인 당사자에게 맞는지를 살펴봐야 합니다. 말로 설명하는 방식이 편한지, 그림이나 시범이 필요한지 등을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훈련 이후에 취업 연계나 사후 지도로까지도 이어지는지를 살펴봐야 합니다. 훈련만 받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실제 일자리로 이어지는 구조가 매우 중요합니다.
1: 예, 장애인 고용공단에는 실제 일자리로 이어질 수 있는 제도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0: 네, 가장 대표적인 제도로 지원고용을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지원고용은 중증장애인이 사업체 현장에서 훈련을 받으면서 취업 가능성을 높이는 방식입니다. 직무지도원이 현장에 함께하면서 업무 순서나 작업 속도, 동료와의 소통을 지원해드립니다. 교실에서만 배우는 것이 아니라 실제 일터에서 배운다는 점이 매우 중요합니다. 현장에서 해봐야지만 알 수 있는 당사자의 강점이 분명히 존재하기 때문이죠.
1: 예, 그러면 직업훈련은 꼭 취업 직전에만 필요한 건 아니겠군요.
0: 네, 그렇습니다. 직업훈련은 학교 졸업 직전, 전공과 과정이나 성인 기가 되어서 구직 준비하는 시점, 퇴사 후에 재입사를 준비하는 과정 등 여러 시기에 걸쳐서 필요할 수 있습니다. 한번 훈련을 받았다고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삶의 전체적인 시기에서 다시 점검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예전에는 나에게 제조업이 맞다고 생각을 했지만 나도 나이가 들면서 서비스 보조나 사무 보조가 더 맞을 수도 있고요. 건강 상태가 바뀌면서 근무 시간이나 직무를 조정해야 하는 상황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1: 예, 훈련을 받기 전에 가정에서 준비할 준비할 수 있는 것도 있을까요?
0: 네, 가정에서 준비할 수 있는 것들도 매우 많이 있는데요. 가장 중요한 것은 생활 리듬을 갖추는 것입니다. 정해진 시간에 기상을 하고, 씻고, 옷을 입고, 대중교통을 이용하고 약속 시간을 지키는 연습을 하는 것은 직업 훈련에서 매우 중요한 기초 작업입니다. 또한 집안일을 하나의 역할로 맡아보는 것도 매우 좋은데요. 분리수거나 식탁 정리, 빨래개기, 물건 정리처럼 정해진 순서가 있는 활동은 직무 훈련과도 매우 크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일은 갑자기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일상 속의 작은 책임에서부터 시작됩니다.
1: 예, 직업 훈련 과정에서 부모님들이 좀 조심을 하고 유의해야 할 부분이 있을까요?
0: 네, 우선은 자녀를 대신해서 선택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부모님이 보기에는 안정적인 직종이 좋아 보인다 할지라도 당사자에게는 너무 지루하거나 힘들 수 있습니다. 반대로 부모님이 걱정하시는 일도 당사자에게 의외로 잘 맞을 수가 있습니다. 때문에 이 일은 안 돼 라고 미리 정하기보다 여러 직무를 체험해보고 당사자의 반응을 관찰해야 합니다. 표정이나 피로도, 집중시간, 반복 가능성, 사람과의 관계를 총체적으로 함께 봐야 합니다.
1: 예, 결국 직업훈련은 일자리를 정하는 과정이라기보다 사람을 이해하는 과정이군요.
0: 네, 정확합니다. 직업훈련의 핵심은 이 사람이 어떤 직업을 가질까가 아니라 어떤 방식으로 배우고 어떤 환경에서 안정적인가, 전반적인 것들을 발견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1: 네, 오늘 내용을 정리를 해보면 장애인 직업훈련은 무조건 빨리 취업하기 위한 과정이 아니라 직업평가와 상담을 통해서 나에게 맞는 일을 찾고 직업능력개발원이나 발달장애인훈련센터, 지원고용 같은 제도를 활용해서 실제 일터로 나가는 준비 과정이군요.
0: 네, 그렇습니다. 직업훈련은 취업의 대기실이 아니라 가능성을 발견하는 현장입니다. 훈련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강점을 발견하고 일자리로 이어질 때 취업은 단순한 결과가 아니라 삶의 방향이 될 수 있습니다.
1: 네, 장애인 일자리 김영아 장애인 재활상담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0: 감사합니다.
1: 노래 듣고 이어갑니다. 김범수의 약속.

0: 생생한 장애계 뉴스와 실생활 정보 KBS 3라디오 함께하는 세상 만들기 진행의 김기만 아나운서입니다.
1: 장애에 대해 잘 알아가고 장애 감수성을 높일 수 있는 시간입니다. 장애 공감 김유화 장애인식 개선 강사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2: 안녕하세요.
1: 최근 장애 유형과 관련한 새로운 소식이 있습니다. 어떤 소식인지 청취자분들께서 궁금해하실 텐데요. 소개를 좀 해주시죠.
2: 네, 오늘은 23년 만에 달라진 장애 유형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우리나라에서 장애인으로 등록되려면 법에서 정한 장애 유형 중에 하나에는 해당돼야 하는데요. 혹시 먼저 떠오르는 장애 유형이 있으세요?
1: 뭐 지체장애, 청각장애, 시각장애 같은 유형이 먼저 생각이 나는데요.
2: 그렇죠. 말씀하신 세 가지는 실제로 우리나라 그 등록장애인 중에서도 비중이 가장 큰 장애 유형입니다. 보통은 겉으로 드러나는 장애를 먼저 떠올리기 쉽지만 장애 유형을 조금 더 들여다보면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 신장장애, 심장장애, 호흡기장애, 간장애처럼 몸 안의 기능에 이제 손상이 있는 경우도 장애로 인정되기 때문인데요. 그렇다면 당뇨도 장애로 인정될 수 있을까요?
1: 예, 당뇨장애라는 말은 조금은 생소한데요. 당뇨도 장애가 될 수 있는 건가요?
2: 당뇨장애라는 명칭은 없지만 2026년, 그러니까 올해 7월 1일부터 췌장장애가 새롭게 장애 유형에 포함되었습니다. 2003년 이후에 무려 23년 만에 장애 유형 확대인데요. 이번 신설로 기존 15개였던 장애 유형이 16개가 되었습니다.
1: 예, 23년 만이라고 하니까 예, 정말 오래 기다려온 변화인데요. 췌장장애와 당뇨는 어떤 관계인가요?
2: 췌장은 여러 역할을 하지만 그 중에 하나가 혈당 조절 기능입니다. 췌장의 내분비 기능에 문제가 생기면 몸은 혈당을 안정적으로 조절하기 어려워집니다. 법령에서는 췌장장애인을 췌장의 내분비 기능 부전으로 인한 혈당 조절의 장애로 일상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사람으로 설명합니다. 쉽게 말하면 혈당을 조절하는 췌장 기능이 심각하게 떨어져서 지속적인 치료와 관리 없이는 일상생활을 유지하기 어려운 경우라고 볼 수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1형 당뇨를 떠올릴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병명 자체보다 실제 기능 손상 정도와 그로 인해 일상생활에 얼마나 지속적인 제약이 생기는지입니다.
1: 예, 많은 분들이 1형 당뇨를 흔히 소아당뇨로 알고 계시는데요. 실제로는 어떤 질환인가요?
2: 1형 당뇨는

0: 말씀하신 대로 흔히 소아당뇨라고 불려왔지만 어린이에게만 해당되는 질환은 아닙니다. 또 단 음식을 조절하면 되는, 조심하면 되는 정도로 이해해서도 안 되고요. 1형 당뇨는 췌장에서 인슐린이 영구적으로 분비되지 않기 때문에 인슐린 치료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식사와 활동량, 컨디션에 따라서 혈당을 계속 확인하고 조절해야 되고요. 식사를 할 때도, 외출을 할 때도, 학교나 직장에 있을 때도 혈당 변화는 계속 신경 써야 합니다. 혈당이 너무 낮아서 생기는 저혈당이나 반대로 너무 높아져서 생기는 고혈당은 몸 상태를 급격하게 악화시킬 수 있고 때로는 빠른 의료적 대처가 필요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1: 예, 단순히 건강을 잘 관리하면 되는 문제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실제로는 생활 전반에 상당한 영향이 있겠군요.
0: 맞습니다. 이 어려움은 건강관리에서만 끝나지 않습니다. 혈당관리를 위해서는 병원 치료와 약 소모품 비용이 계속 필요합니다. 연속 혈당 측정기나 인슐린 펌프 같은 의료기기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부담이 더 커질 수밖에 없고요. 몸 상태가 불안정해서 학업이나 직장 생활을 안정적으로 이어가기 어려워지면 소득은 줄어드는데 치료와 그 치료비와 관리비는 계속 들어가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는 거죠.
1: 예, 결국 아프면 아플수록 더 힘이 드는데요. 지금까지는 개인이 버텨온 거잖아요. 이번 변화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0: 그동안에는 이런 어려움이 상당 부분 당사자와 가족 개인적으로 이제 감당이 되어 왔는데요. 그래서 췌장장애가 장애 유형에 포함되었다는 것은 혈당 관리, 의료비 부담, 그리고 학업과 직장 생활의 어려움처럼 서로 이어져 있는 문제들을 더 이상 개인과 가족의 부담으로만 두지 않겠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잘 보이지 않았던 어려움을 사회가 함께 바라보기 시작한 그런 변화로 생각할 수 있는 거죠.
1: 그렇다면 장애 등록을 하면 바로 여러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건가요? 실질적으로 어떻게 달라지는지도 궁금한데요.
0: 장애 등록을 한다고 해서 모든 지원이 자동으로 주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개인의 상황과 장애 정도, 소득이나 나이, 각 제도의 기준에 따라서 실제로 연결되는 지원은 좀 달라질 수가 있어요. 다만 등록 이후에는 의료비 지원, 활동 지원 서비스, 그리고 장애 수당, 공공요금 감면, 세제 혜택 같은 제도와 연결될 가능성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췌장장애 등록의 의미는 단순히 혜택을 받는 것으로만 이해하기보다는 필요한 지원을 신청할 제도적 기준, 그 기준 자체가 마련되었다는 점에서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 물론 그 지원이 실제 생활에 충분한 도움을 주는지는 앞으로도 계속 살펴봐야 될 부분입니다.
1: 당뇨병 외에도 평생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한 질환들이 있는데요. 장애 인정 여부는 어떤 기준에 따라서 결정이 되는 건가요?
0: 중요한 질문을 해주셨어요. 당뇨만큼이나 지속적인 치료와 관리가 필요하고 일상을 이어가기 어려운 질환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장애 유형은 보통 병명 하나만을 기준으로 정해지기보다는 몸에 어떤 기능에 손상이 생겼는지를 중심으로 나눠집니다. 그래서 간 기능에 심각한 손상이 있으면 간장애, 신장 기능에 문제가 있으면 신장장애, 호흡 기능에 문제가 있으면 호흡기장애처럼 분류되는 것이고요. 이번 췌장장애도 당뇨라는 병명 자체를 장애로 인정하기보다는 췌장의 내분비 기능에 문제가 생겨 혈당 조절이 어렵고 그로 인해 일상생활에 상당한 제약이 생기는 경우를 새롭게 살펴보게 된 것입니다. 물론 이렇게 설명드린다고 해서 다른 질환으로 힘든 분들의 어려움이 좀 덜하다는 뜻은 결코 아닙니다. 오히려 이번 변화는 우리 사회가 그동안 잘 보지 않았던 내부 기능의 어려움도 더 구체적으로 바라보기 시작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1: 예, 제도권 안으로 들어온 것 자체가 의미가 있을 텐데요. 앞으로 풀어야 할 과제들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0: 맞습니다. 이 장애 유형이 포함되었다고 해서 모든 문제가 한 번에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판정 기준이 엄격해 제도 밖에 남는 사람들이 생기지 않을까 그런 우려도 있고요. 의료기기 비용 부담이나 학교와 직장 안에서 관리 환경처럼 여전히 풀어야 할 과제들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이번 장애 유형 확대는 중요한 변화입니다. 췌장장애 신설은 단순히 새로운 장애 유형 하나가 추가된 것을 넘어서 우리 사회가 그동안 잘 보지 못했던 어려움을 제도를 통해서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기 시작했다는 그런 사례로 볼 수 있는 것이죠.
1: 예, 오늘 이야기를 듣고 보니까 췌장장애에 대한 이해를 넓히는 것뿐만 아니라 장애를 바라보는 우리의 치과, 우리의 기준도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봐야 할 것 같은데요.
0: 네, 저는 이번 변화가 장애를 이해하는 기준을 조금 더 넓혀준다고 같이 생각했습니다. 장애는 이름이나 진단명만으로 설명되기보다는 그 상태가 한 사람의 일상에 어떤 제약을 만들고 있는지를 함께 살펴볼 때 더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최장장애 신설도 그런 흐름 안에 있고요. 아직 풀어야 할 과제는 남아있지만 적어도 이제는 일상을 흔드는 지속적인 어려움을 제도 안에서 논의할 수 있는 출발점이 생긴 거니까요. 그럼 다음 시간에는 이 이야기를 이어서 장애를 보호나 지원의 대상으로만 보는 것이 아니라 권리의 주체로 바라보는 변화, 그 장애인 권리보장법을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1: 네, 오늘은 장애 유형의 의미와 최장장애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 나눴습니다. 김유화 장애인식 개선강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0: 감사합니다.
1: 네, 오늘 준비한 시간은 여기까지입니다. 전인권의 걱정 말아요 그대 보내드리면서 인사드리겠습니다. 함께하는 세상 만들기, 지금까지 아나운서 김기만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0: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1: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0: 해마다 여름철이면 장마와 집중호우 등으로 많은 피해가 발생합니다. 집중호우가 시작되면 라디오나 TV를 수신해 기상예보와 진행 상황을 숙지하고 호우에 대비해 대형공사장, 비탈면 등 안전상태를 확인해야 합니다. 소나기가 많이 내리는 여름철에는 낙뢰도 집중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기상 정보를 미리 확인하려는 노력으로 낙뢰를 예방하고 젖은 손으로 전기기구를 만지지 않는 등 감전사고를 방지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여름철에는 폭염과 전염병 예방에도 신경을 써야 합니다. 폭염특보가 발효되면 한낮에 뜨거운 햇볕과 격렬한 운동을 피하고 식중독 원인균이 집중적으로 발생하는 여름에는 위생관리에 주의를 기울여서 여름철 안전사고와 건강관리에 유의해야겠습니다. 재재난예방, 재난방송 주간방송사 KBS 라디오가 함께합니다.
1: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잠시 후 11시를 알려드립니다. KBS 3라디오 사랑의 소리 방송입니다. HLKC

0: 홍준구의 세상 보기.
1: 올해 2026년은 송암 박두성 선생이 한글 점자 훈맹정음을 반포한 지 10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이걸 기념하기 위해 올 한 해 다양한 행사가 열리고 있는데요. 혹시 뭔가 참여해 본 적 있으신가요? 안녕하세요. 시각장애 방송인 심준구입니다. 오늘은 경기도 일원에 사는 분들에게 훈맹정음 관련 전시를 하나 소개해드릴까 합니다. 국가유산청 국릉유적본부 세종대왕유적관리소에서는 훈맹정음 반포 100주년을 기념하는 특별전 훈민정음과 훈맹정음 28자의 빛 6개의 별을 마련했습니다. 훈민정음 기록물과 초기 한글 점자 제작 도구 등 역사적 유물을 대거 공개한다고 하는데요. 장애의 벽을 깨다 훈맹정음 구역에서 박두성 선생이 직접 쓴 맹사일지와 훈맹정음 점자표를 비롯해 점자 아연 원판, 점자 사자기 등의 유품도 만날 수 있다고 합니다. 주말에 방문한 시각장애인 관람객은 현장 영상 해설사의 안내를 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요. 경기 여주시 세종대왕 역사문화관에서 7월 19일까지 열린다고 하니까요. 특히 시각장애 자녀가 있는 가정에서는 꼭 한번 방문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첫 곡은 둘다 서세 노래 듣습니다. 긴 머리 소녀.

김준규의 세상보기 방송 내용 소개해드립니다. 오늘 방송을 시작할 때도 말씀드렸지만 올해는 우리나라 한글 점자 훈맹 정음이 세상에 나온 지 10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1926년 일제강점기라는 어려운 시대 속에서도 시각장애인들이 우리 말을 읽고 쓸 수 있어야 한다는 신념 하나로 훈맹 정음을 만든 분이 있었죠. 시각장애인의 세종대왕이라 불리는 송암 박두성 선생입니다. 훈맹정음은 단순한 문자체계를 넘어 시각장애인에게 교육의 기회를 만들어주고 세상과 소통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준 소중한 문화유산인데요. 올해 훈맹정음 반포 100주년을 맞아 송암 점자도서관에서는 박두성 선생의 발자취를 따르는 특별한 역사문화 탐방 프로그램을 마련했습니다. 오늘 초대석에서는 송암점자도서관 박수화 관장을 모시고 박두성 선생은 어떤 분이었는지, 훈맹정음 100주년이 갖는 의미는 무엇인지, 그리고 기념 투어에는 어떤 내용이 담겨 있는지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시각장애 바이올리니스트 김정인의 귀에 쏙 클래식 명곡에서는 줄리아니의 기타 협주곡 1번 작품 번호 30을 감상합니다. 쿨의 노래 먼저 듣죠. 슬퍼지려 하기 전에.

0: 책 한 권을 읽는 일, 편지 한 장을 쓰는 일, 누군가에게는 너무나 쉬운 일이지만 누군가에게는 오랫동안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100년 전 박두성 선생은 시각장애인도 자신의 언어로 읽고 쓰며 살아가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한글 점자 훈맹 정음으로 결실을 맺었는데요. 2026년 훈맹 정음 반포 100주년을 맞아 그 의미를 다시 돌아보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송암 점자 도서관 박수아 관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관장님 안녕하세요.
1: 네, 안녕하세요.
0: 네, 지난해 1년 전 여름에도 모셨는데 네. 네, 1년 만에 다시 인사드려요.
1: 아, 그러니까 다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0: 더위 어떻게 지내세요?
1: 열심히 100주년 기념 행사들 많이 마련해서 준비 중에 있어서요. 정신없이 지금 지내고 있습니다.
0: 송암 점자도서관이 인천에 있죠?
1: 네.
0: 잘 모르는 분들을 위해서 먼저 도서관 소개부터 부탁드립니다.
1: 네. 저희 송암 점자 도서관은 인천의 하나뿐인 유일한 점자 도서관으로서 시각장애인들의 문화 프로그램이나 그다음에 정보 접근에 대한 그런 많은 프로그램들을 지금 진행을 하고 있고요.
0: 네.
1: 그다음에 점자 도서 제작, 그다음에 기타 다른 대체 자료 제작을 통해서 인천에 계시는 시각장애인들에게 정보를 제공하는 그런 일들을 하고 있고, 또 저희는 박두성 기념관, 송암 박두성 기념관을 운영함으로써 우리 박두성 선생님의 업적을 널리 알리고자 하고 있는 도서관입니다.
0: 네. 관장님도 시각장애인 당사자시죠?
1: 네.
0: 송암 점자도서관을 이끌고 있는 게 한편으로는 자부심도 있으실 것 같아요.
1: 네. 너무나 네. 큰 자부심이죠. 네.
0: 지금 시각장애가 어느 정도세요?
1: 저는 현재 저시력이고요. 오른쪽은 거의 잘 안 보입니다. 그래서 왼쪽으로만 좀 생활을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가까이 있는 것들을 잘 그러니까 볼 수 있고요.
0: 네.
1: 멀리 있는 건 저도 잘 못 보고요.
0: 올해는요. 훈맹정음 반포 100주년이 되는 해잖아요.
1: 네.
0: 그 중도에 실명한 분이나 비장애인은 박두성 선생이 훈맹정음을 만들었다는 게 이거 무슨 얘기지? 처음 듣는 말일지도 몰라요.
1: 네.
0: 설명을 좀 해 주세요.
1: 송암 박두성 선생님은 1888년에 인천 강화의 교동이라는 곳에서 태어나셨고요.
0: 네.
1: 9남매 중에 장남으로 태어나셨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우리 시각장애인 그 선생님. 으로서 재직을 하시면서 우리나라에 한글 점자가 없음을 가슴 아파하시고 본인이 직접 연구와 또 많은 고민을 거쳐서 한글 점자를 창제하시고 반포하셨고요. 그다음에 그 반포를 통해서 우리 한국에 있는 시각장애인들이 지금 이렇게 잘 살고 있게끔 네. 해주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0: 그 비장애인들이 세종대왕을 생각하는 거나 우리 시각장애인들이 박두성 선생을 생각하는 거나 별다르지 않아요, 사실은.
1: 아, 그럼요.
0: 저도 네. 지금 점자 예, 방송 진행하면서 읽고 있습니다만은 이거 없으면 어쩔 뻔했어요.
1: 그럼요.
0: 네. 네. 근데 우리 박두성 선생은 시각장애인이 아니셨죠?
1: 네, 비장애인이셨습니다.
0: 네, 시각장애인을 가르치는 교사셨는데 그래서 점자에 관심을 가지셨다고 이해해도 되는 겁니까?
1: 그렇다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때 시각장애인들이 가르치는 그 순간에 박두성 선생님이 선생님 하셨던 순간에는 사실은 그때는 일제강점기 시절이었기도 했고요.
0: 네. 그래서
1: 근데 이제 일본어 점자를 배우면서 시각장애인들이 너무나 어려워하고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면서 아마 그 우리의 점자, 우리나라 글에 대한 점자에 대한 그 필요성을 너무 절실하게 느끼셨던 것 같아요.
0: 네.
1: 그래서 비장애인이시지만 직접적인 학생들의 고통을 어린 모습들을 보면서 아마 그 한글 점자 창제를 마음을 먹으신 것이 아닌가
0: 네.
1: 그런 생각을 합니다.
0: 그 앞서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박두성 선생의 생가가 교동에 있잖아요.
1: 네.
0: 지금 강화도에서 그 교동도 거기까지 다리로 연결이 돼 있더라고요.
1: 네.
0: 가봤는데 그 생각 둘러보고 하면서 정말 시각장애 한 사람으로서 마음이 여러 가지 생각이 드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 시각장애인들을 그렇게까지 생각하셨을까. 그러니까 앞으로 우리가 좀 얘기를 더 나누겠습니다만 참 어려운 시기에 그 일을 해내셨단 말이에요.
1: 네.
0: 그리고 그런 뭐 시각장애인들 점자가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은 맹학교 교사라면 누구나 생각할 수 있었겠죠.
1: 네.
0: 그러나 그걸 실제로 연구하고 하면서 만들어낸다? 이거 쉬운 일 아니지 않습니까?
1: 몹시 어려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0: 그러니까 말이죠. 그런데 이 훈맹정음이 만들어지기 전에 말이죠. 네. 아예 점자가 없었던 겁니까?
1: 아니요. 그렇진 않고요. 일본 점자와 그다음에 그 로제타 홀 그 선교사님이 가지고 들어오신 뉴욕 점자라고 있었습니다.
0: 네.
1: 그래서 그거를 이제 한국의 그 어순에 맞게 이렇게 뭐라 그럴까요? 다듬어서 이렇게 사용을 했었는데 그게 뉴욕 점자 같은 경우는 네 점씩, 사 점씩이어가지고 우리나라의 그 다양한 초성, 중성, 종성을 표현하기가 어려웠다고 합니다. 그래서
0: 네.
1: 그런 것들을 이제 직접 보시면서 이게 한글 점자가 따로 정말 조금 더 편리하고 효율성 있는 점자가 있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신 것 같습니다.
0: 네. 훈민정음 있잖아요. 한글.
1: 네.
0: 그 창제하실 때 세종대왕과 집현전 학자들이
1: 네.
0: 함께 했다.
1: 네.
0: 어렸을 때 그렇게 많이 배웠죠.

0: 그리고 특히 집현전 학자들의 무게가 많이 실렸었어요. 저 어렸을 때 배울 때는. 근데 요즘 들어보니까 세종대왕의 역할이 절대적이었다.
1: 네.
0: 이런 이야기들도 많이 나오더라고요.
1: 네.
0: 우리 훈맹정음은 어떤 과정을 통해 만들어졌는지 박두성 선생님 혼자 만드신 건지 같이 만드셨는지
1: 네,
0: 이 부분 좀 설명을 해 주신다면요.
1: 처음에 이제 필요성을 우리 박주성 선생님께서 느끼시고 많은 고민들을 아마 하셨던 것 같아요. 그럼에 있어서 그 제자분들을 아마 이렇게 모집을 하셨던 것 같습니다.
0: 아, 네.
1: 비밀리에 육화사라는 점자 연구회를 만드셔서 그 사실은 좀 힘든 시기였으니까 조용히 아마 그 제자분들과 같이 이 훈맹정음을 만드신 것 같습니다.
0: 네. 1920년대에요. 이때가.
1: 네.
0: 일제강점기였잖아요.
1: 네.
0: 조선어 말살 정책을 실시하던 시기였는데 당시에 한글 점자를 만든다는 거 이거 어려울 뿐 아니라 위험한 일 아니었을까 싶어요.
1: 몹시 그렇죠. 되게 많이 어려웠던 시기고 사실은 선생님께서도 아마 많은 용기가 필요하지 않으셨을까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이제 그 어떤 시각장애인도 장애가 있지만 본인의 글을 읽고 쓰고 하면서
0: 네.
1: 우리 장당한 사회에 한 그 사람으로서 자리를 잡아야 한다는 그 신념 아래 아마 끝까지 그 이 창제를 멈추지 않고
0: 네.
1: 펼쳐내신 것 같습니다.
0: 결국 박두성 선생이 그런 어려움을 감수하면서까지 훈맹정음을 만들려고 했던 이유가 애맹정신?
1: 네.
0: 그런 마음일까요?
1: 그렇죠. 우리 박두성 선생님께서는 시각장애인이 잘 그러니까 읽고 쓰고 해야 비로소 그 비록 눈은 안 보이지만 정신은 살아 있게끔 한 나라의 어떤 그 구성원으로서 자리 잡게끔
0: 네.
1: 하시기 위해서 애맹 정신을 직접 몸소 보여주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0: 네. 자 그렇게 훈맹 정음을 만들었어요.
1: 네.
0: 네 훈민 정음 같은 경우는. 왕이 반포를 했잖아요.
1: 그렇죠.
0: 널리 사용하라고 네. 권장까지 했지 않습니까?
1: 네.
0: 그런데 훈맹정음을 반포한 당시는 일제 강점기였단 말이죠.
1: 네.
0: 전국의 시각장애인에게 이걸 어떻게 알리고 익히게 할 수 있었을까요?
1: 박두선 선생님께서는 그렇지 않아도 많은 고민을 아마 하셨을 건데
0: 네.
1: 그때 당시에 박두성 선생님이 친히 일본 그 총독부에
0: 네.
1: 직접 이제 탄원서 같은 걸 내셨습니다.
0: 아.
1: 그래서 비록 눈이 안 보이지만 일본 점자로 하기에 너무 어려우니 한글 점자라도 배워서 우리가 장애인이지만 그래도 최대한 우리가 이 사회에서 살 수 있도록 해달라 그렇게 허락을 받는 그 요청을 아마 하셨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행히 총독부에서 허락을 해 주셨다고 해요.
0: 한글.
1: 네. 한글 점자를 배우게끔.
0: 인데도.
1: 네네네. 그것이 이제 막 시각장애인에 아마 국한되었었기 때문에
0: 네.
1: 그러지 않았을까는 싶습니다만 어쨌든 그런 허락을 받으셨고 그 과정을 통해서 조금은 이제 편안한 마음으로 아마 그 반포 작업을 하신
0: 네.
1: 것 같은데 전국에 있는 시각장애인들에게 그 우편을 통해서 네, 그 점자 교육 자료라든가 점자를 쓸 수 있는 도구라든가 이런 것들을 보내셔서 직접 독학으로 배울 수 있게끔 그렇게 이제 그 이렇게 룰을 짜셨 것 같아요.
0: 네.
1: 그래서 이제 그걸 배우고 또 그 사람이 다 배우면 다시 그 도구나 이런 것들을 받아서 또 다른 사람에게 우편으로 보내고
0: 네.
1: 이런 식의 방식으로 반포를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0: 네. 그때 뭐 인터넷이 있었겠습니까?
1: 아,
0: 뭐
1: 네.
0: 전화가 있었겠습니까? 전화도
1: 없었죠.
0: 없었다고 네, 봐야 되거든요.
1: 네, 네. 그때 네. 우편으로 보내기 시작했던 게 이제 지금도 점자로 된 우편물은 무료로 보낼
0: 네.
1: 수 있잖아요.
0: 점자 재종이라고 쓰면
1: 네, 네,
0: 무료로
1: 네, 네.
0: 보낼 수
1: 그때
0: 있죠.
1: 그때 당시에 이 제도가 처음 생기고 박두성 선생님께서 직접 이거를 만드신 분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0: 네. 네. 박두성 선생은요. 훈맹정음을 만든 뒤에 조선맹인사업협회
1: 네.
0: 네, 이런 단체를 또 조직을 해서 보급 사업을 펼쳤다고 들었어요. 네.

0: 네. 박준서 선생님께서는 이제 한글 점자 창제도 물론 중요한 일을 이제 해내셨고, 그 이후에 또 시각장애인들이 책을 읽고 싶어도 못 읽잖아요. 자료가 없으니까. 그래서 그 협회를 조직하셔가지고 그 전국에 있는 시각장애인들에게 본인이 직접 그 점자 제작을 하신 책들 같은 것을 이제 대출을 해주고,
1: 네.
0: 또 이제 그거를 돌려서 전국에서 필요하신 분들이 신청을 받아서 또 이렇게 우편으로 보내서 독서를 하실 수 있게끔 지원하고, 그 다음에 자립을 또 지원하고,
1: 자립까지.
0: 네네네. 이런 사업을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1: 네. 근데 이게 한글 점자로 보면요. 완성도가 정말 대단해요.
0: 네.
1: 어떻게 이렇게 세밀한 데까지 우리 시각장애인들의 필요를 반영했나.
0: 네.
1: 이런 생각 정말 점자를 쓰면 쓸수록 더 깊이 느껴지거든요. 근데 이렇게 완성도를 높게 하기가 쉽지 않았을 텐데, 예전에 뭐 어느 정도 좀 만들어 놓고 후진들이 좀 점점 발전시키자, 뭐 이렇게 하자라고 생각할 수도 있었을 법한데 절대 그렇지 않단 말이죠.
0: 네.
1: 정말 과학적이다 이런 얘기들 많이 평가받고 있죠.
0: 네. 우리나라 한글이 과학적인 걸로 평가받고 있듯이 우리나라 그 한글 점자 역시도 정말 효율적이고 과학적이다라는 평가를 지금 현재 받고 있습니다.
1: 네.
0: 그 여섯 점의 점으로 그 모든 글씨 글을 표현할 수 있다는 것은 정말 대단한 그 과학적 그 개념이지 네. 않을까, 예, 그런 생각이 듭니다.
1: 한글은 특이하게도 초성, 중성, 종성이 있잖아요.
0: 네.
1: 이거를 이제 점자에서는 쭉 풀어서 쓰게 되는데,
0: 네.
1: 초성 쓰고, 중성 쓰고, 종성 쓰고,
0: 네.
1: 그 다음 나오는 글자에 초성 쓰고, 중성 쓰고, 종성 쓰고.
0: 네.
1: 근데 이걸 쭉 쓰면요, 사실 이게 초성이 없는 글자도 있기 때문에,
0: 그렇죠.
1: 이게 이 글자에 종성인지 저 글자의 초성인지 이런 걸 순간순간 헷갈릴 수가 있습니다.
0: 네네.
1: 그런데 이 한글은요, 그 한자 한자가 중성을 중심으로 이렇게 모이도록 설계가 되어
0: 네.
1: 있어요.
0: 네.
1: 이게 참 기막히지 않습니까?
0: 너무 네 과학적이죠.
1: 그 가치를 또 인정받아서 문화유산으로도 지정이 됐죠.
0: 네. 2020년도에 국가문화유산으로 지정이 돼서 현재까지 이제 관리되고 있습니다.
1: 네. 지금 훈맹정음을 반포한 게 1926년인 거잖아요.
0: 네.
1: 올해가 2026년이니까 꼭 100년이 이제 된 건데, 우리 시각장애인에게 올해 2026년은 정말 뜻깊은 해가 아닌가 그런
0: 네.
1: 생각 들어요.
0: 몹시 그렇습니다.
1: 네. 송암 점자 도서관에서도 그래서 준비하고 계신 것들이 많이 있죠.
0: 네. 저희가 송암이라는 또 우리 박조성 선생님의 호를 따서 또 그 도서관 이름으로 또 사용을 하고 있는 것도 있고요. 그다음에
1: 네.
0: 저희가 박조성 기념관 또 운영을 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정말 올해가 어느 해보다도 뜻깊은 해인 것이 정말 맞고요. 또 저희가 살아있는 동안에 또 100년을 맞을 수는 없을 거잖아요. 그래서 너무 많은 이 정말 소중한 점자에 대해서 알리고 또 이렇게 홍보를 하려고 저희가 많이 준비는 하고 있습니다만 이게 큰 뭐 단체나 이런 것들은 아니기 때문에 어쩌면 좀 미비할 수도 있겠지만 저희 입장에서는 엄청나게 준비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1: 네. 우선 기념 투어가 있더라고요. 이거 어떤 건지 설명을 좀 해 주세요.
0: 네. 그 박주성 선생님의 그 발자취를 따라서 그 박주성 선생님의 이제 기념관, 그다음에 생가, 그리고 그 광화에 가면 그 박주성 선생님의 로드 길이 있어요.
1: 네.
0: 그렇게 해서 그 프로그램을 짜서 예, 원하시는 분을 신청을 받아서 저희가 7월 22일부터 25, 28 이렇게 세 번에 걸쳐서 문화 탐방을 기획을 하고 있습니다.
1: 네, 저도 의미 깊게 느껴졌는데, 아니, 선생님 이름을 딴 길이 있더라고요.
0: 네.
1: 박두성로가
0: 네.
1: 있어요.
0: 네, 네.
1: 거기도 다 이렇게 가볼 수 있는
0: 네,
1: 거군요.
0: 네. 바로 그 생가 옆에 쪽이어서요.
1: 네.
0: 생가와 함께 그쪽도 같이 함께 둘러보고 우리 박조정 선생님의 어떤 발자취와 업적에 대해서 생각하고 느낄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려고 합니다.

0: 실제로 손으로 만지면서 아 이건 무슨 자네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들을 서로 나누실 수가 있고요.
1: 맞아요.
0: 예, 그 다음에 그 뒤쪽에는 이제 우리 박두선 선생님 흉상이 네. 또 있으면서 바다 뒤편에 흉상 뒤편이 바다거든요.
1: 여기가 네. 교동 섬이에요.
0: 네네 그러니까. 맞아요. 네. 거의 북한하고 맞보고 있다고 보셔도 될 것 네. 같긴 한데 어쨌든 예, 그렇게 현재 조성은 되어 있고요. 그때 같이 이제 만약에 문화탐 한방을 가시면 시각장애인 해설사 분이 네, 함께 이제 동행을 하셔서 네. 직접 박두성 선생님의 업적에 대해서 해설을 해드릴 예정입니다.
1: 네. 네. 그 벽에 보니까 저는 이제 정한이하고 같이 갔기 때문에 네. 읽어주셨는데 그 박두성 선생이 어떻게 해서 점자를 만들게 되셨는지 그리고 교편 잡으셨던 일들 그런 것도 간략하게 정리가 돼 있더라고요. 벽에.
0: 네, 네.
1: 그런 것들도 다 설명을 들을 수가 있군요.
0: 그럼요. 저희가 작년에 이제 100주년을 준비하기 위해서 네. 시각장애인분들을 직접 이제 까다로운 감별이라 그래야 되나 하여튼 심사를 통해서
1: 네.
0: 우리 그 해설사 하실 수 있는 분들을 뽑았고 직접 교육을 해드렸어요.
1: 그래서 특별히 그렇게 준비를 하셨군요.
0: 예, 그래서 전맹이시거든요. 저희 해설사분들이. 그래서 그분들이 직접 동행을 하시면서 원래 이제 그 기념관에 비장애인분들이 오시거 나 기념관 관람을 오셨을 때 우리 해설사님들이 직접 이제 기념관을 또 설명을 해주시거든요.
1: 네.
0: 그래서 그거를 이제 조금 더 넓혀서 100주년이니까 그 문화탐방 때 같이 동행을 하시기로 예, 예정돼 있습니다.
1: 행사는 언제 진행됩니까?
0: 7월 22일, 25, 28 이렇게 네. 세 번에 걸쳐서 진행이 될 예정입니다.
1: 이번 투어가 단순한 역사답사가 아닌 거죠. 후맹정음 100주년을 기념하는 행사잖아요.
0: 네.
1: 참여자들은 이번 행사에서 어떤 걸 느낄 수 있을까요?
0: 뭐니 뭐니 해도 박두성 선생님이 우리 시각장애인을 얼마나 위했는가에 네. 대한 애맨 정신과 함께 또 그 점자에 대한 그 과학적인 원리, 그 다음에 또 소중함, 그 다음에 꼭 필요성, 그런 것들을 좀, 잘 아시는 기회가 되셨으면 네. 합니다.
1: 이번 기회에 시각장애인 당사자들뿐 아니라 그 주변의 가족들, 정한인들, 친구들 같이 가면 더 뜻깊지 않을까 네. 하는 생각도 합니다.
0: 너무 필요할 것 같습니다.
1: 네, 저도 같이 간 분이 막 감탄을 하는 거예요. 와, 이렇게까지 점자가 훌륭한 거였어? 막 그런 네. 얘기를 막 감탄하더라고요.
0: 네.
1: 참가 희망하는 분들 언제까지 어떻게 신청하면 됩니까?
0: 저희가 지금 7월 14일까지 신청을 받고 있고요. 전화 또는 방문, 도서관 휴대폰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로 네. 문자로 해 주셔도 되고요. 성함과 연락처를 주시면 저희가 신청을 받아서 14일까지 접수받고 있습니다.
1: 네. 032
0: 네.
1: 876에
0: 네. 3502
1: 네.
0: 아, 3504.
1: 네, 3504.
0: 네.
1: 032
0: 네,
1: 876에 3504
0: 네.
1: 번호로 연락하시면
0: 네, 네. 네,
1: 등록하실 수 있고요. 한글 점자의 우수성에 대해 얘기했습니다만 아 이게 현실에서는 점자 대신 음성 기능을 활용하는 시각장애인이 더 많잖아요.
0: 네.
1: 이 부분 어떻게 말씀하시겠어요?
0: 저도 되게 많이 저도 음성을 이용을 하고 있는 입장이긴 하지만 저는 사실은 점자가 가장 기본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1: 네.
0: 각종 그 음성 기기는 사실은 에너지가 고갈이 되면 활용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근데 우리 점자는 사실은 아무것도 없어도 종이 한 장이나 전필 뭐만 있으면 어디서든지 소통이
1: 네.
0: 가능한 네, 매개체로서 사용할 수 있는 거고 그다음에 모든 그 지식이나 이런 거는 귀로 들으면은 사실은 오래 남을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1: 네.
0: 메모하고 쓰고 그런 것들을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점자라고 생각을 합니다.
1: 네, 그리고 정확한 네. 표기법을 또 알 수 있다는 것도
0: 네.
1: 큰 장점이 아닌가
0: 네.
1: 생각이 되고요.
0: 맞습니다.
1: 올해가 훈맹정음 반법 100주년이잖아요.
0: 네.
1: 그런 만큼 이번 투어 외에 또 다른 기념사도 있을 것 같은데.
0: 네, 저희가 이제 11월 달에 기념 점자의 날 기념 식을 또 준비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기념 뭐 특별 도서 같은 것도 지금 현재 네. 발간 기획을 하고 있는 상황.

0: 상황이고, 그다음에 그 점자 뭐 세계 문화 세계 문자 박물관이라고 해서 인천에 또 있거든요.
1: 네.
0: 그다음에 이제 대구대학교 그쪽하고 연계해서 저희가 또 순회 전시를 또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예, 네, 그래서 전시 회와 그다음에 기념식과 그다음에 도서 특별 도서 발간 그리고 또 우정사업본부와 함께 그 박두성 선생님 기념 우표를 지금 기획해서 이렇게 제작 네. 할 예정이에요. 이미 다 끝났고요. 네, 그때 맞춰서 제작을 해서 선보일 예정입니다.
1: 네, 그것도 네. 또 의미 있고 기념이 될 만한 일이 네. 아닌가 하는 생각이고요. 자, 끝으로 우리 시각장애인에게 한글 점자란 어떤 의미인지 예,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0: 시각장애인에게 한글 점자란 정말 그 캄캄한 어둠을 밝혀주는 빛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1: 네.
0: 저 역시도 점자로 공부를 했고 그게 없었으면 사실 이 자리에 제가 있었을지 예, 조차도 저도 자신할 수 없는데요. 그만큼 점자를 정말 소중히 여겨주시고 또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고 예, 이 점자가 얼마나 우리 시각장애인들한테 필요하고 중요한 것인지를 꼭 인식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1: 네. 올 한 해 그 준비하는 행사들도 많은데 모두 계획대로 잘 진행되기를 바라고요.
0: 네. 감사합니다.
1: 귀한 시간 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0: 네, 네. 감사합니다.
1: 네. 심준구의 세상 보기 송암점자도서관 박수아 관장과 함께했습니다. 전람회의 노래 같이 듣죠. 기억의 습작.

시각장애인일 수도 있습니다. 며칠 전의 일입니다. 엘리베이터에 올라탄 뒤 제가 가려는 층에 버튼을 눌렀는데요. 갑자기 이런 말이 들려왔습니다. 왜 끄는 거예요? 눌러놨는데. 먼저 타고 있던 분이었는데 감정이 실린 날카로운 말투였죠. 당황스럽기도 하고 마음이 상하더군요. 이 일은요, 그분이 눌러놓은 층수 버튼을 제가 다시 한번 누르는 바람에 선택된 층이 취소된 데에서 비롯된 것이었습니다. 시각장애인을 위한 음성안내 기능이 잘 되어 있는 엘리베이터의 경우는 버튼을 한번 누르면 층수를 읽어주고 다시 누르면 취소됐다는 안내 음성이 나옵니다. 하지만 많은 엘리베이터가 도착 층만 음성으로 안내하거나 층수 버튼을 누르면 불빛으로만 표시돼서 시각장애인은 제대로 확인하기 어렵습니다. 그날 이용한 엘리베이터도 이런 경우였죠. 저는 차분히 시각장애인이라 볼 수가 없다고 이해시키고 다시 버튼을 눌렀죠. 그제야 상황을 이해한 그분은 어찌할 바를 모르더군요. 모든 엘리베이터의 음성안내 기능이 도착층의 안내뿐 아니라 행선 버튼의 선택과 취소 상황까지 알려주는 기능이 설치되기를 바라고요. 이미 선택된 버튼을 누군가 눌러서 취소했다면 그 사람이 시각장애인일 수도 있다는 점 한 번쯤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금잔디의 노래 듣습니다. 오라버니.

0: 친숙한 근래의 생명법과 그에 얽힌 재미난 이야기를 들어보는 귀에 쏙 근래의 생명곡, 시각장애 바이올리니스트 한빛 오케스트라 김종훈 음악 감독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1: 네, 안녕하세요.
0: 올여름은 피서 대신 시원한 집에서 악기를 하나 배우고 연습해보겠다. 네, 이렇게 계획을 세운다면 너무 어렵지 않은 걸로 어떤 악기 추천하시겠습니까?
1: 그 보통 남성분들은 취미로 색소폰 많이 하시잖아요.
0: 아, 그거 멋있어 보여요.
1: 그런데 이 색소폰은 소리가 너무 커요.
0: 오호.
1: 그래서 특히 아파트에서는 좀 곤란하고요.
0: 네.
1: 연습실을 꼭 가야 되거든요. 정말로 그 조용하면서 재미있는 악기는 기타죠. 기타.
0: 기타.
1: 그렇죠. 밤에 이렇게 쳐도 가족들도 모르고 조용히 혼자 연습할 수 있는 악기가 기타예요.
0: 네. 고등학교 여름방학 때 그 한 달 내내 그 손에 막 물집 생기도록 기타 배웠던 기억이 새록새록 나는데 그만큼 매력 있는 악기가 기타 아닌가 싶습니다.
1: 네.
0: 네. 자, 오늘 감상할 곡은 줄리아니의 곡이에요. 기타 협주곡 1번. 네, 그래서 기타 말씀을 해주셨군요. 작품 번호 30인데

0: 줄리아니는 좀 낯선 작곡가예요. 어떤 사람입니까?
1: 고전시대 작곡가예요. 이태리 사람이고요. 처음에는 첼로와 바이올린을 배웠는데 기타로 악기를 바꿔서 이미 20세 무렵에 세계적인 명성을 얻게 되죠.
0: 네. 그 왜 기타로 바꿨을까요? 매력이 너무 있었나요?
1: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각자의 성향인 것 같아요. 멜로디에 꽂힌다 그러죠. 멜로디를 네. 굉장히 그 표현하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멜로디 악기 쪽으로 가고,
0: 네.
1: 기타는 화성을 마음대로 또 표현을 하잖아요. 그 화성에 대해서 좀 더 관심이 그러네요. 가면은 기타로 가고, 줄리아니는 실제로 그래서 기타리스트 겸 또 작곡가예요.
0: 네.
1: 노래도 잘했나 봐요. 가수로 활동했다 그래요.
0: 네. 그러면 기타가 딱이죠. 근데 20대에 벌써 당대 최고의 기타리스트가 됐다는 말이 있어요.
1: 네. 아무래도 굉장히 재능이 출중했기 때문에
0: 네.
1: 그 20대 기타리스트. 그래서 작곡도 굉장히 열심히 했어요. 그 젊을 때부터 해서 출판된 그 출판 번호가 붙은 작품만 150여 곡, 그리고 출판되지 않은 곡들이 또 70여 곡. 상당한 연주자로서는 또 상당한 작품을 남기고 있죠.
0: 네. 오늘 감상할 기타 협주곡 1번 작품 번호 30이요. 네. 이 작품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해 주신다면요.
1: 고전 양식의 기타 협주곡이에요. 빠르고 느리고 빠른 악장이고요. 작품 번호 30이 말해주듯이 젊은 시절 작품이고, 그래서 그 모차르트 같은 굉장히 그 정결하고 우아한 느낌의 그런 협주곡입니다.
0: 네. 어떤 깔끔한 느낌일까요?
1: 그렇죠.
0: 음악을 들으면서 이야기 계속 이어가죠.

0: 이 곡이 기타 협주곡이잖아요.
1: 네.
0: 기타를 기다리고 있는데 주인공이 안 나오고 계시네요. 근데 음악은 너무 멋집니다. 쉬운 곡 해설부터 좀 부탁드립니다.
1: 전형적인 고전 형식의 협주곡이에요. 처음에 주제를 오케스트라가 먼저 소개를 하고요. 그 오케스트라의 서주가 끝나면 주인공이 등장을 하지요.
0: 네.
1: 그 이태리 작곡가답게 굉장히 그 밝고 노래가 아주 자연스럽게 잘 흐르는 그런 주제가 연주되고 있죠.
0: 네. 줄리아니의 기타 연주곡에 베토벤도 감탄을 했다면서요?
1: 네, 베토벤이 줄리아니 기타 연주를 듣고 기타야말로 작은 오케스트라다 뭐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 기타 그 작은 기타 한 통 줄 여섯 개짜리 악기에서 오케스트라를 느꼈다면 특히 그 악성 베토벤이 그렇게 말을 했다면 줄리아니 네. 연주 얼마나 뛰어나다는 걸 알 수 있죠.
0: 그러니까요. 네.

0: 기타가 드디어 등장했는데 심쿵했습니다. 너무나 아름다운 소리가 나네요.
1: 네.
0: 기타가 그 당시만 해도 지금 같은 독주 악기가 아니었다고 들었어요. 기타 협주곡은 어떤 느낌을 주었을까요? 그 당시에.
1: 기타 협주곡은 그렇게 흔한 형식은 아니었죠. 왜냐하면 기타 자체가 음량이 작고 그래서 노래 반주로 주로 쓰였죠. 휴대하기 좋고. 그래서 작곡가 슈베르트도 자기 개인 소유의 피아노가 없었기 때문에 기타를 많이 이용을 했다고 알려져 있죠.
0: 네.
1: 그 슈베르트의 가곡에 보면 기타로 그 분산 화음, 펼친 화음을 연주한 것 같은 패시지도 많이 나오고요. 하지만 이 시대 줄리안이나 또 소울 같은 기타 명연주자들이 기타를 그 독주악기로서 예술적인 경지를 높여놓고 있죠.
0: 네. 이 줄리아니가 그 활동하던 그 시대가요. 지금 말씀하신 베토벤이나 슈베르트 이런 분들하고 함께하던 시대 아니었습니까?
1: 네.
0: 지금 시대의 기타는 클래식이라기보다 대중음악에 쓰이는 악기라고 들 생각한단 말이죠. 왜 그럴까요?
1: 보통 집에 한 대쯤 있는 그 통기타라 그러죠. 그 기타는 쇠로 된 줄, 그 플라스틱 피크로 치잖아요. 우리가 얘기하는 클래식 기타는 정식으로는 스페니쉬 기타라 그래요.
0: 네.
1: 그래서 전혀 기타 자체에 증폭 장치가 전기적인 증폭 장치가 없고요. 나일론 줄에다가 우리 그 손가락에 있는 손톱과 살을 같이 해서 줄을 튕깁니다. 그래서 음량 자체가 작은 대신에 소리가 상당히 부드럽죠.
0: 네.
1: 그래서 다른 뭐 현악기들하고 양상불에서도 상당히 조금 그 음향적으로 균형 맞추기가 힘들고요. 그래서 심지어 이런 오케스트라와의 협연은 정말 기타들은 굉장히 드문 일이고 오케스트라가 상당히 그 섬세하게 반주를 해야 되는 그런 점이 있죠.
0: 네. 일반적으로 보는 기타만 생각하기 쉬운데
1: 네.
0: 클래식 기타가 이렇게
1: 섬세한
0: 부드럽게
1: 그렇죠.
0: 네, 있다는 말씀이고요.
1: 네.
0: 오늘 연주자는 누굽니까?
1: 요즘 한창 각광받고 있는 연주자죠. 에로아르도 페르난데즈 그리고 조지 말코미지아는 잉글리시 체인버 오케스트라 연주입니다.
0: 네. 정말 멋지네요. 줄리아니의 기타 협주곡 1번 작품 번호 30 이렇게 멋진 곡이었습니다. 오늘도 선곡 감사드리고요. 다음 주도 기대하고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고맙습니다.
1: 네. 감사합니다.
0: 네. 귀에서 클래식 명곡 시각장애 바이올린 연주자 한빛 오케스트라 김종훈 음악감독과 함께했습니다. 이 아름다운 음악과 함께 저도 인사드리죠. 지금까지 시각장애 방송인 심준구였습니다. 음악 더 감상해 보시죠.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잠시 후 자정을 알려드립니다. KBS 3라디오 사랑의 소리 방송입니다. HLKC

이런 말 많이들 하죠. 휴가나 여행 가서는 남자가 부엌 일을 해야 한다. 아니면 밥은 절대로 해먹지 말고 사먹는 걸 원칙으로 한다라는 말이요. 놀러 가서도 늘 하던 사람이 밥을 하면은 그 순간 그건 여행이 아니라 일상으로의 복귀가 되기 때문입니다. 평일이 일상이라면 주말은 여행 같은 날이죠. 평소 먹기 어려웠던 음식도 좀 먹고 예쁘고 값비싼 그릇으로 기분도 좀 내보고 공연도 보고 영화도 보면서 기분 좋은 호기를 좀 부려보면 어떨까요? 일요일엔 말이죠. 안녕하세요. 대한민국 인기가요 박노원입니다.

대한민국 인기가요. 오늘은 김혜림의 이젠 떠나가볼까와 함께 출발했습니다. 월화수목 금요일까지가 일상이라면 일요일은 훌쩍 떠난 여행 같은 날입니다. 이전에 다시와는 다른 날로 살아보고 싶죠. 여러분은 어떻게 보내고 계십니까? 특별한 계획이라도 갖고 계신가요? 특별한 일 없더라도 뭐 마음만큼은 가볍고 행복하게 기분 좋게 보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대한민국 인기가요는 여러분의 신청곡들로 함께 하겠습니다. 여행길 이야기했는데 최희선님께서는 일하는 중이시군요. 반갑습니다. 재고조사 때문에 밤샘 일하고 있어요. 박상민의 지중해 부탁드립니다 라는 신청곡을 보내주셨습니다. 최희선님께서는 늘 출근길에 함께 해주신다고 사연 보내셨는데 사연 보내신 이날은 밤샘 작업을 하고 계셨나봐요. 오늘은 어디에서 듣고 계실지 궁금하네요. 네, 신청곡 준비하겠고요. 박현배님께서 정하신 가수 최민수의 의미 없는 시간도 이어드리죠. 박상민의 지중해 그리고 최민수가 부릅니다. 의미 없는 시간.

박상민의 지중해, 최민수의 의미 없는 시간 두 곡 이어드렸습니다. 이 의미 없는 시간을 청하신 박현배님께서는 저희 홈페이지에 어머니 방의 낡은 선풍기에 대한 이야기를 아주 아름다운 한 편의 단편소설처럼 남기셨어요. 이 시간에 다 소개해드리면 좋을 텐데 시간상 좀 길어서요. 또 줄여서 전해드리면 글이 훼손될 것 같아서 온전히 소개는 못해드리는데 여러분들 저희 홈페이지 가셔서 읽어보시면 많이들 공감하실 것 같습니다. 한번 읽어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박현배님, 콩 게시판에 하루에 두 번 듣고 주말에도 일하신다고 종종 글 올려주신 그분 맞으시죠? 글솜씨가 참 좋으신데요. 사연 고맙습니다. 대한민국 인기가요. 오늘은 이렇게 애청자 여러분께서 보내주신 신청곡으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하철수님께서 어니언스의 편지 부탁드립니다 라고 보내주셨죠. 신청곡 준비했습니다. 하철수님 듣고 계시나요? 네. 잠시 후에 전해드릴게요. 또 전은주님께서는 뱃따라기에 그대 작은 화분에 비가 내리네. 조심히 내려놓고 갑니다 하셨어요. 장마철에 들려주시든 맑은 날에 들려주시든 다른 분들 곡 다 배송해 주신 후에 시간 나면 들려주세요 라고 적어주셨습니다. 전은주님 오늘 준비했습니다. 오늘 전해드려도 괜찮으시겠죠? 박경자님께서는 곧 다가오는 소풍가 신엄마의 생신 꼭 이럴 때만 생각나네요. 현이와 덕이의 소녀와 가로등 기다리겠습니다 라는 사연 주셨습니다. 다른 곡들도 청하셨는데 오늘은 이 곡이 좋을 것 같습니다. 박경자님 잠시만 기다려주시고요. 유현성님 새내기입니다. 2년 넘게 아침 6시부터 애청하고 있습니다. 처음 회원 가입하고 글을 씁니다. 요즘에는 아침마다 인근 둘레길을 걸으며 듣고 있는데 항상 이 시간이 기다려집니다. 앞으로도 좋은 방송 부탁드립니다 하면서 삼포로 가는 길 신청합니다 하셨습니다. 정중하게 사연 보내주셨는데요. 유현성님 오늘은 어디에서 함께하고 계실까요? 총하신곡 강은철의 삼포로 가는 길 맞죠? 이 노래 골라놨습니다. 자 그럼 하철수님의 신청곡부터 듣겠습니다. 어니언스의 편지.

방금 들으신 곡은 강은철의 산포로 가는 길이었고요. 그전엔 어니언스의 편지, 배따라기의 그대 작은 화분에 비가 내리네, 그리고 현희와 덕이 앨범 가운데 장덕의 목소리로 소녀와 가로등 함께 들었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대한민국 인기가요를 듣고 계십니다. 이진아님께서 죄송해요, 이런 좋은 라디오 프로그램이 있는지 오늘 알았네요. 앞으로는 자주 찾아서 들을게요. 좋은 곡들 감사합니다 하면서, 그럼 저는 이승환님의 세상에 뿌려진 사랑만큼 신청합니다 라고 사연 주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이진아님. 사연 보내신 지가 좀 됐는데 기다리고 계실지 모르겠네요. 신청은 오늘 전해드리죠. 꼭 듣고 계셔야 되는데, 아, 이진아님 사연 고맙습니다. 양희열님께서는 노디, 갑자기 뇌리를 스쳐가는 노래가 있어 신청해보고 싶네요. 더운 여름에 노디를 비롯해 방송 관계자분들, 청취자분들 항상 건강하시기 바라며 무한궤도의 여름 이야기 한번 들려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라고 남겨주셨어요. 양열님, 일단 덕담 감사드리고요. 노래도 아주 계절에 잘 맞는 것 같습니다. 신청하신 곡 준비하겠습니다. 또 신정희님께서는 문득 듣고 싶어요, 거북이의 빙고 라고 청해 주셨죠. 문득 듣고 싶은 그 노래 오늘 전해드리죠. 자, 그럼 먼저 이진아님의 신청곡부터 나갑니다. 이승환, 세상에 뿌려진 사랑만큼.

방금 들으신 곡은 신정희님께서 청하신 거북이의 빙고였고요. 앞서 들으신 곡은 이승환의 세상에 뿌려진 사랑만큼, 그리고 무한궤도의 여름이야기였습니다. 대한민국 인기가요, 오늘은 여러분의 신청곡들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김형호님께서 은퇴 후 계약직으로 재취업 성공해서 지금 일을 계속 이어가고 있네요. 이찬원의 시절 인연 신청해봅니다 라고 하셨어요. 이 곡 드라마 꼰대 인턴 OST죠. 김형호님과 비슷한 상황이 있는 주인공 이야기로 알고 있는 드라마인데 그래서 청하셨나요? 김형호님께서 청하신 곡 준비해뒀습니다. 박미희님께서는 노디 복지관 학습권이 긴 방학에 들어갔네요. 그래서 몇 년 전 엄마가 부여여행 때 연잎밥을 너무 맛나게 드셔서 한 번 더 모시고 갔다 오려고 날 잡아놨어요. 저 잘했죠? 하면서 나훈아의 친정엄마 신청합니다 라는 사연 주셨습니다. 두말하면 잔소리죠. 박미님 잘하셨습니다. 정말 잘하셨습니다. 노래까지 전해드리면 어머니께서 더욱 좋아하실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노래 두 곡 됐죠? 이찬원의 시절인연, 이어서 나훈아가 부릅니다. 친정엄마.

김형우님께서 청하신 이찬원의 시절 인연, 박미님의 신청곡 나훈아의 친정엄마에 이어서 박보경님께서 사연과 함께 신청하신 장필순의 어느새까지 세 곡 이어드렸습니다. 오늘 끝곡 하치와 TJ가 함께하는 남쪽 끝섬 전해드리면서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대한민국 인기가요 박노원이었습니다. 여러분 내일 만나요.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방송 KBS가 잠시 후 1시를 알려드립니다. KBS 3라디오 사랑의 소리 방송입니다. HLKC

안녕하십니까. 세월 따라 노래 따라 원석현입니다. 요즘 어떤 운동을 즐겨 하십니까? 평생 운동을 가까이 한 어떤 분 얘기를 들어보니까요. 초등학교 때는 동네 야구를 많이 했고 중학교 때는 농구, 고등학교 때는 축구, 군대에서는 족구를 많이 하셨답니다. 그리고 지금은 수영을 열심히 하고 있는데 신기한 게 다 다른 운동이지만 처음 배울 때 늘 공통적으로 듣는 말이 있었다고요. 바로 어깨에 힘 빼세요 라는 말이었습니다. 너무 잘하려고 의욕이 앞서면은 자기도 모르게 몸에 힘이 잔뜩 들어가고 그러면 제 실력이 나오지 않는 게 모든 운동의 공통점 같습니다. 일상생활도 마찬가지죠. 요즘 뭔가 일이 잘 되지 않고 슬럼프 비슷한 게 느껴지신다면 몸에 너무 힘이 들어가 있지 않은지 점검해 보시죠. 자, 오늘 하루 몸에 힘을 빼고 편안하게 숨도 고르고 시작해 보시기 바랍니다. 첫 곡은 구창모의 노래 준비했습니다. 희나리.

0: 네, 1호 초대석 오늘은 90년대 감성 발라드 여왕을 모셨습니다. 너를 사랑하고도의 전윤아 씨입니다. 안녕하세요.
1: 안녕하세요. 네. 가수 전윤아입니다.
0: 이 자리에 처음 모시는데 네. 옛날 그 청순했던 모습이 여전하시네요.
1: 아, 그랬으면 좋겠는데요. 예. 그렇진 않고요.
0: 빈말은 아니고. 네. 예.
1: 그냥 그때의 모습이 남아있다는 말씀으로 듣는데 그것만으로도 네. 너무 감사한 일인 것 같아요.
0: 아니, 그냥 남아있는 정도가 아니라 그대로 남아있습니다.
1: 아이고, 감사합니다.
0: 요즘 어떻게 지내시나요?
1: 별일이 없이요. 예전에는 별일이 없다는 게 창피할 때도 있고 네. 좀 뭔가를 막 해야 될 것 같은데 네. 근데 이제는 별일 없다는 게 너무 감사한 그런 날들을 보내고 있고요. 네. 여전히 노래하고 있고 그리고 요즘에는 시간이 좀 많이 있어서 네. 어머니랑 좀 시간을 많이 보내고 있습니다. 네. 네. 음악 활동은 쉬지 않고 계속하고 있고요.
0: 학생들 가르치는 것도 계속하지 않으셨어요?
1: 그거는 그만둔 지 좀 됐습니다. 한 몇 년 됐어요.
0: 네. 예. 서울 예전이었나요 아마?
1: 아니요, 서울 예전 아니고요. 예, 예. 백석 예술대학교도 있고 뭐 경희대도 있고
0: 여러 곳에서 가르치셨구나.
1: 네, 여러 군데에서 아이들이랑 같이 저도 공부하고 네. 아이들에게 제 경험을 또 얘기해주면서 네, 서로가 도움이 되는 그런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0: 그런데 그 좋은 일을 또 왜 그만두신 거예요?
1: 일단 제가 라디오 진행을 하면서 예, 예. 시간을 맞추기가 쉽지 않았고요. 예, 예. 그리고 이제 목 상태도 좀 안 좋아서 좀 너무 무리를 하는 게 아닌가 싶기도 하고 네. 그래서 그만두게 됐죠.
0: 네. 라디오 진행은 그 예전에 그 국방 FM에서 네. 너를 사랑하고도 전윤아입니다.
1: 너를 사랑하기에 너를 사랑하기에 네. 너를 살짝 비틀어가지고요.
0: 아니 너를 사랑하고도를 부른 분이 왜 살짝 그것도 비틀어가지고 또 헷갈리게
1: 그냥 도보다는 네. 애가 낫다 뭐 이렇게 비틀어서 했는데요. 네. 이제 그 방송을 들으셨던 분들은 제 노래가 너를 사랑하기에인 줄 알고 계신
0: 그러니까
1: 분들 계세요.
0: 그러니까 말이죠. 예, 혼동하실 것 같아요. 네. 그 방송도 꽤 오래 하셨는데 지금은 안 하시는 거죠?
1: 네. 지금은 예. 네, 안 하고 있습니다.
0: 네. 네. 자, 우리 전윤아 씨 처음 뵌 게 1989년도 대학가요제였어요.
1: 네. MBC 대학가요제요.
0: 그때 딱 나오자마자 대상 받으셨잖아요.
1: 아, 진짜 꿈 같은 일이 벌어졌던 거죠.
0: 네. 그때가 몇 학년이었어요?
1: 저 2학년이요.
0: 대학교 2학년 때. 네. 88학번.
1: 88학번이고 네. 89년도에 네. 네, 12월 23일.
0: 날짜도
1: 잊혀지지 않죠. 그럼요.
0: 그때 모습이 저도 어렴풋이 기억이 나는데 그 당시에 뭐 워낙에 대학가요제나 강변가요제가 인기 많았으니까 네. 인상적이었던 거는 보이시한 어떤 패션?
1: 맞아요.
0: 이었던 것 같아요. 네. 모자 같은 것도 썼던 것 같고 뭐
1: 멜빵 바지. 예. 네. 그리고 컨셉이 아니라 네. 목이 너무 아파가지고 그 빨간색 수건을 두르고 빼는 걸 잊어버리고 나간 거예요.
0: 스카프 아니었어요?
1: 스카프가 아니고요. 그 목이 아파서 잠시 동안 겨울이니까 네네네. 좀 따뜻하게 하려고 그 수건을 메고 있었는데 빼는 예. 걸 깜빡한 거죠. 근데 다들 그걸 가장 많이 기억을 하시더라고요.
0: 눈에 딱 띄잖아요.
1: 네, 맞아요. 빨간색이. 잘 됐어요.
0: 일부러 그 코디한 게 아니셨구나.
1: 네, 그 손수건은 정말 빼지 않고 나간 건데요. 네. 오히려 좋았죠.
0: 그때 대상 탔던 곡의 사랑이라는 건?
1: 네.
0: 네. 그 곡은 좀 발랄한 곡이었잖아요. 네. 경쾌하고.
1: 빠르고 정말 대학생다운 노래였죠.
0: 네. 네. 그 복장에도 너무 잘 어울렸고.
1: 맞아요.
0: 네. 아주 그 모습이 잊혀지지 않는 분들이 많을 것 같고요. 저도 그렇습니다.
1: 아이고. 네.
0: 그게 워낙 또 인상적이어서 네. 심사위원들도 좋게 평가를 하신 것 같고요.
1: 네. 아마 그랬을 것 같아요. 저는 그때 여러모로 행운이 많았던 게 네. 그때가 여자 출연자들이 엄청 많았거든요. 근데 다 거의 많은 분들이 발라드를 불렀었어요. 그리고 제가 마지막 번 지금 발음이 조금 그렇게 했는데 18번이었거든요.
0: 마지막 참가자.
1: 네. 마지막 참가자인데 계속 이제 발라드가 많이 나오니까 조금 지루할 쯤에 대해서 제가 사랑 뭐 이렇게 부르니까.
0: 그런 효과도 있었겠네요.
1: 그러니까요.
0: 자리 배치 효과.
1: 네. 그래서 처음에는 끝까지 기다려야 되는 그 긴장감에 네. 되게 싫었었는데 오히려 그것도 좋은 효과를 낸 거죠.
0: 야,
1: 여러 가지 행운이
0: 마지막에
1: 많았어요.
0: 마지막에 임팩트가 또 강했네요.
1: 네.
0: 그 당시에 혹시 금상곡은 어떤 거였습니까? 기억나세요?
1: 그 기억나죠. 그 이은영 씨라고요.
0: 네네.
1: 네. 그 이백천 선생님의 따님인데.
0: 아, 그래요. 네. 평론가 이백천 선생님.
1: 네. 노래 너무 잘하고 노래도 좋았는데 이제 제가 좀 더 대학생답지 않았을까.
0: 그분은 약간 기성가수 같았구나.
1: 노래 너무 잘하니까요. 아. 노래도 그 아주 잘 다듬어진 멋진 곡이었고. 근데 저는 정말 대학생 같은 애가 대학생 같은 노래를 신나게 부르니까 그게 좀 강하게 왔던 것 같아요.
0: 그게 대학가요도 취지에 맞는 거죠, 딱. 서서히 이제 변해가긴 했지만은 네네. 어느 정도 약간 네. 프로화되긴 했지만은 네. 그때까지만 해도 어떤 아마추어 정서, 순수한 정서가 네. 또 돋보였던 것 같아요.
1: 그런 것 같아요.
0: 예, 네. 그런 순수의 시대를 잘 건너오셨고
1: 네.
0: 그리고 그 이듬해에 데뷔 앨범이 나왔는데 이게 대박이 났습니다. 아주 그냥 그게 너를 사랑하고도 수록된 앨범이죠.
1: 네. 1년 예. 뒤에 나왔죠.
0: 그렇죠.
1: 네, 12월 말에 나왔으니까.
0: 거기에 아주 쟁쟁한 작곡가들, 뮤지션들이 다 붙었던데요. 하광훈 씨. 뭐.
1: 네. 김진용 씨, 하광훈 씨.
0: 김기표 씨. 작곡가도 있었고.
1: 네. 김기표 선생님도 계셨고. 네. 정말 그 당대에 가장 유명한 저는 생각도 못했던 그 유명 작곡가 분들이랑 작업을.
0: 그분들이 유명한 분들이라는 걸 알고 계셨어요?
1: 아, 그럼요. 아. 네, 제가 또 좋아하는 가요들이 있으니까.
0: 예, 예, 예.
1: 그래서 그때는 사실은 너무 어린 나이에 부산 촌에가 그때만 해도
0: 부산에 있었죠.
1: 네, 지방은 이제 촌에서 왔네 뭐 이럴 때니까요.
0: 네.
1: 왔는데. 너무 뭐 쟁쟁한 분들이 작업을 해주시고 또 연습도 시켜주시고 네. 막 그러니까 얼떨떨하고 신기하고 그랬던 것 같아요. 네. 어떻게 녹음했는지 기억도 안 나요. 너무 그냥 재밌게.
0: 노래마다 작곡가 선생님이 달랐기 때문에 또 약간 배움의 방식, 가르침의 방식도 좀 달랐겠네요.
1: 그렇죠.
0: 예.
1: 요즘에는 보컬 트레이너나 디렉팅 하는 분이 딱 이렇게 정해져 있지만 그때는
0: 예. 작곡가들이.
1: 네, 작곡가 분들에게 이제 이 노래는
0: 받으셨죠.
1: 어떤 식으로 부르면 좋은지 이렇게 연습을 하고 녹음을 네. 했거든요.
0: 하여튼 네. 이 너를 사랑하고도가 이제 타이틀곡이 됐고
1: 네.
0: 김진용 작곡가가 네. 만든 곡이었고
1: 네.
0: 딱 받았을 때부터 느낌이 딱 왔습니까? 이건 되겠구나. 좋다.
1: 일단 그냥 멜로디가 귀에 쏙 들어왔고요. 그리고 가사도 좋았고
0: 네.
1: 그리고 무엇보다도 저는 잘 모르겠는데 그 녹음 가이드라는 걸 하거든요. 그
0: 가이드 보컬.
1: 네, 연주분들이 이제 노래를 하기 위해서 들어가서 그냥 한번 불러 같이 불러 이렇게
0: 예, 예.
1: 해서 부르는데 한 소절을 딱 불렀는데 이제 제가 사랑이라는 건을 불렀던 가수
0: 예.
1: 출신이 그러니까 대학가요제 출신이잖아요.
0: 네네.
1: 그래서 그런 느낌이 나올 줄을 상상을 못 하셨나 봐요. 그 작곡가분이.
0: 네. 바로 이런 태세 전환이 될 줄 몰랐고요.
1: 네, 이렇게
0: 감정 전환이.
1: 이런 쓸쓸한 노래를 이렇게 소화할 줄은
0: 예.
1: 상상이 좀 못 하셨나 봐요.
0: 예예.
1: 제가 워낙 그 쓸쓸한 노래도 좋아하니까
0: 네,
1: 불렀는데 야, 생각보다 잘하네 이런 소리를 들었던 기억이 나요. 잘 맞네 이렇게.
0: 근데 의외였네요. 왜냐면은 사랑이라는 건이라는 경쾌한 노래로
1: 네.
0: 톡톡 튀는 노래로 대상을 받은 젊은 신인 가수에게
1: 네.
0: 유명 작곡가들이 붙어서 하나의 이제 또 막 기획을 할 거 아닙니까?
1: 그렇죠.
0: 어떤 식으로 가야 한다.
1: 네.
0: 레코드사에서도 그렇고.
1: 네.
0: 근데 이렇게 아주 감성적인 발라드로 타이틀을 걸었다는 게 좀 의외네요.
1: 처음에는 이제 여러 장르의 곡들을 받게 되는데
0: 예, 예.
1: 이제 나중에 다 받고 나는데 모니터를 하잖아요.
0: 네네.
1: 근데 압도적인 1위.
0: 아, 네. 그게 너를 사랑하고도.
1: 네.
0: 그러면은 처음에 들어가서 불렀던 그 버전이 최종 버전이 된 겁니까?
1: 거의 다시 불렀기는 했는데요. 안 어울려서 그 감정선이 이렇게 좀 쫙 이어져야 되는데
0: 예.
1: 하면 할수록 더 흔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 곰곰이 들어보시면
0: 네.
1: 뒤에 반복하는 부분 이런 데는 굉장히 거의 찍지도 않았거든요. 이게 왜 찍어서 간다는.
0: 찍는다는 게 뭐죠?
1: 그 소절만 다시 불러서 이렇게.
0: 아, 편집하는 거?
1: 네. 편집하는
0: 예.
1: 거죠. 그때 그렇게 하는데 그 감정선이 살아나질 않아서
0: 네.
1: 조금 흔들리고 불안해 보여도 그냥 가자. 이렇게 가서 지금 들어보시면 굉장히 힘들어합니다. 노래가.
0: 오히려 그게 맞죠.

0: 이게
1: 그랬던 것 같아요.
0: 힘든 상태에서 노래하는 거잖아요. 감정적으로.
1: 네, 그게 끊어지니까 안 네. 좋더라고요. 아. 그래서 조금 부족하지만 네. 그냥 연결성을 가지고 감정을 그대로 갖고 가는 걸로 이제 거의 처음에 부른 버전이었던 거죠.
0: 예.
1: 네, 이렇게 힘이 있어야 되는 노래라서.
0: 그게 제일 어려운 거잖아요.
1: 그래서 지금도 너무 어렵습니다.
0: 예. 힘을 빼라면서 어떻게 또 힘을 또 내라는 거지?
1: 그 이건 뭐 하이라이트 참. 부분에는 또 힘이 들어가야 되니까 예, 예, 예. 참 어려운 노래예요.
0: 아. 네. 어쨌든 이 노래로 뭐 최고의 물론 이제 대학가요제 대상도 큰 몫을 했겠지만은 이듬해 나온 이 데뷔 앨범에 너를 사랑하고도가 또 하나의 슈퍼스타의 탄생을 알리게 됐고 이 노래가 네. 또 놀라운 기록을 가진 게 가요 톱10에서 16주 연속 2등을 했어요.
1: 그게 연속이었는지
0: 아니고.
1: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는데요. 한 16주 정도를 2위로 있으면서
0: 네.
1: 1위 하신 분들을 계속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하고 보내드렸던 기억이 나요.
0: 얼마나 서글펐어요. 그럼요.
1: 아니 처음에는 괜찮았는데요. 나중에는 조금 계속 나오니까 좀 창피하더라고요.
0: 아니 그러면은 네. 그 사이에 가요톱텐이 이제 5주 연속 한번 다 나가잖아요.
1: 네.
0: 몇 곡이 이제 지나갔을 거 아닙니까?
1: 세 곡쯤 지나갔던 것 같아요.
0: 세 곡쯤.
1: 네.
0: 어떤 곡들인지 기억? 아 그녀를 만나는 곳 100m 전
1: 뭐 미소 속에 비친 그대 만남 뭐 이런 식으로 당대 최고 히트곡들
0: 정말 대곡들.
1: 네.
0: 뭐 연말 대상을 줘도 손색이 없는 곡들 아니에요?
1: 그렇죠.
0: 다들. 야 네. 거기에 조금씩 밀렸구나.
1: 네 항상 끼어 있었는데 그거조차도
0: 예.
1: 저에게는 지금까지.
0: 네.
1: 이렇게 회자되는 노래로 남아 있을 수 있는.
0: 네.
1: 그러고 보니까 저는 안 좋았던 일들이라고 생각했는데 훨씬 좋은 일들로 된 게 많네요. 얘기하다 보니까.
0: 아니 그러니까 1위만 계속했으면 5주 만에 사라졌을 텐데.
1: 그렇죠.
0: 2위를 했기 때문에 16주간
1: 계속 나가는 거죠.
0: 시청자들도 인사하고
1: 네.
0: 예, 존재를 알리고 했던 거 아닙니까?
1: 맞아요. 예. 너무 좋은 거였던 것 같아요.
0: 예. 혹시 그 생각이 나네요. 최근에 그 개봉 중인데 지금 상영 중인데 와일드 싱이라는 영화가 있는데
1: 네.
0: 거기에 보면 거기 극 중에서 오정세 씨가
1: 아.
0: 내가 좋아한가
1: 네네.
0: 그 노래 그게 아주 밈이 돼가지고 아주 화제가 되고 있어요.
1: 네 그렇더라고요.
0: 그 노래가 극 중에서 39주 연속 2위 설정이거든요. 가요톱텐 39주 연속 2위
1: 와.
0: 설정이라
1: 네.
0: 아, 갑자기 그 생각이 났습니다.
1: 그럼 저는 아무것도 애기네요. 애기. 애기였네요.
0: 뭐 영화는 못 봤지만
1: 네. 네,
0: 그런 설정을 들은 게 있어서
1: 와, 그렇군요.
0: 문득 생각이 났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 노래 듣고 나서
1: 네.
0: 이야기를 좀 나누죠. 너를 사랑하고도

0: 너를 사랑하고도 전윤아의 노래 듣고 왔습니다. 세월 따라 노래 따라 이로 초대해서 90년대 발라드 여왕 가수 전윤아 씨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너를 사랑하고도 이 앨범이 뭐 나중에 결국은 이제 가요 토텐 1위는 못했지만 네. 앨범은 참 많이 팔렸잖아요.
1: 그때 여자 가수로는 많이 팔렸죠. 제가 마지막 들은 건 아니고요. 중간쯤에 한 30만 장 나갔다는 얘기를 들었었거든요.
0: 그럼 뭐 최종 한 50만 장은 팔렸겠네요.
1: 그 뒤로는 못 들어서 모르겠고요.
0: 그 당시에 네. 30만 장이면 어마어마한 건데.
1: 여자 가수로는 어마어마한 거였던 예. 거죠.
0: 저 네. 100만 장 넘는 가수들은 이제 뭐 신승원 씨나 김건모 씨 같은 경우는 네. 남자 가수들이었으니까 네. 여자 가수는 드물었죠, 진짜.
1: 네, 쉽지 않았어요.
0: 예. 그리고 91년도에 KBS 라디오에서 조사했는데 그해 가장 많이 방송된 노래였다고 합니다.
1: 아, 네, 라디오.
0: 이게 또 엄청난 거죠.
1: 네, 라디오 뭐 틀만 나왔던 기억이 나요. 한때는.
0: 맞아요.
1: 네.
0: 본인도 많이 들으셨죠? 네. 라디오에서.
1: 그리고 지인들한테 그렇게 전화가 왔어요. 야, 네 노래 나온다. 아. 막 이러면서. 네.
0: 아, 그 억양이 나오네요. 또 부산 억양이.
1: 아, 그럼요. 예.
0: 자, 부산 얘기를 잠깐 더 해보면 고향이 부산이시고 부산의 경성대학교를 다니시다가 대학가요제 나오셨습니다. 네. 그런데 경성대학교 하면은 아주 유명한 동아리가 있죠. 여운.
1: 네.
0: 네, 통기타 동아리.
1: 맞아요.
0: 뭐 정말 대학가요제, 강변가요제 출전해서 상 받은 선배들이 참 많았잖아요.
1: 네, 여운 저도 여운 출신이고요.
0: 예, 예.
1: 뭐 홀로 된 사랑 그리고 도시의 그림자의 그 아. 노래하는 하란이 선배님,
0: 김하란 씨,
1: 김하란 선배님 예, 예. 그리고 바다새의 김혜정 선배님 아. 그분들이 다
0: 여성 보컬들이 많이 배출됐네요.
1: 네, 네.
0: 남자들은 없었습니까?
1: 남자는 이제 그 여운.
0: 그 여운이라는 팀?
1: 팀은 말고는 네. 다른 분들은 이제 작사, 작곡은 동의대 아. 쪽에서 많이 아. 했고 보컬은 이제 경성대 여운 동아리 여자 보컬이었죠.
0: 그러고 보니까 동의대도 참 많이 나왔었어요.
1: 네, 맞아요.
0: 그 당시에 80, 90년대에 부산 출신들이 휩쓸었습니다.
1: 맞아요.
0: 높은 음자리 뭐 네, 해가지고 네. 예.
1: 무슨 아. 캠퍼스 가요제를 그냥 거의 휩쓸었죠.
0: 아니 부산 분들 노래 잘하는 비결이 뭔가요?
1: 그러게요. 그거는
0: 노래 잘하는 것뿐만 아니라 끼가 네.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또
1: 글쎄요. 저도 그게 참 불가사의한데 일단은 부산 출신 분들이 많긴 하더라고요.
0: 그러니까요.
1: 네. 네. 사투리가 눈에 이렇게 띄어서 더 그런 건가요?
0: 노래할 땐 전혀 안 나오잖아요.
1: 근데 이제 말할 때 부산 억양들을 다 쓰니까 더 이렇게 유독 튀는 게 아닐까.
0: 아니 노래는 가수는 노래로 승부하는 건데 물론 이제 평소에

0: 정감 있는 말투는 네. 예능이나 다른 토크 프로그램에서 또 이제
1: 네 그래서 더 밝혀져서
0: 감, 조미료가 되는 거고
1: 아니면 바닷가니까 그 음악을 요즘에는 뭐 인터넷으로 받아들이지만 예. 그때만 해도 뭐 백판 뭐 이런 얘기 많았었잖아요. 일본에서 백판 같은
0: 데 일본에서 많이 뭐가 많이 건너왔죠.
1: 네 그렇다
0: 불법으로
1: 네네 맞아요.
0: 아 그래서
1: 그 영향도 있을까라는 생각도 드네요.
0: 해외 음악을 또 빨리 접했던 그런 네, 바닷가니까. 있겠고 네. 아 그랬겠네요. 예. 어쨌든 그런 선배들이 쟁쟁했기 때문에 본인도 출전하면서 나도 꼭 상은 받아야겠다 그런 각오였겠죠.
1: 아 근데 상을 받으면 좋은데 그 가서 이제 동아리 활동을 하면서 너무 노래도 잘하고 네. 피아노 저 기타도 잘 치고 곡도 잘 쓰고 하는 분들이 많으니까 네. 아 저는 대학가요제 한 번만 나갔으면 좋겠다라는 그 바람만 있었어요. 네. 감히 상을 탈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을 못했고
0: 그래요.
1: 네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꿈이 대학가요제 나가는 거였거든요. MBC 대학가요제는 꼭 나가보겠다.
0: 그래서 우리 또래에서는 그 대학 가기 싫은데 대학가요제 나가려고 대학 간 친구들도 많았어요.
1: 저희 때는 그런.
0: 어, 맞아요.
1: 네. 저도 어쩌면 그랬을 수도 있어요. 네.
0: 안 가도 되는데
1: 네.
0: 그건 나가야겠다.
1: 가요제 나가려면 가야잖아.
0: 그러니까.
1: 뭐 이런 얘기들 네. 많이 했던 것 같아요.
0: 참. 이 곡을 주신 선배님은 여운 동아리 선배님이었나요?
1: 아니요. 다른 음악석, 음악 동아리 그랬어요. 선배였어요.
0: 그분 지금도 음악 하십니까?
1: 지금은 이제 부산에서 네네. 나름대로 이제 음악 활동도 하면서 뭐 여러 가지 하는데 본업으로 하지는 않는 걸로 알고 있어요. 네.
0: 자주 연락은 못 하시는 거죠?
1: 연락은 하는데 하고 싶은데 네. 약간 걸쳐져 있는 상태인 네. 것 같아요. 본격적으로 뭔가를 하기가 생각이 많은 그런 네. 상태인 것 같은데 아마 또 하시겠죠?
0: 네. 음악을 한번 하면은 그건 평생 가는 거니까요. 자기의 어떤
1: 그 네, 그런가 봐요.
0: 에너지처럼 생명처럼.
1: 네.
0: 그리고 서울로 이제 정착을 해야 됐을 거 아닙니까? 대학과 이제 대상 타고 나서 또 레코드사 계약도 하고.
1: 네, 그리고 바로 올라왔어요.
0: 그러니까 근데 네. 대학을 또 왔다 갔다 다니셔야 되잖아요. 학업은 네. 해야 되니까 네. 졸업은 하신 거잖아요.
1: 졸업했죠.
0: 그때
1: 이제 방송하면서 수업도 들으러 가고
0: 네.
1: 그랬는데
0: 그 당시엔 KTX도 없었을 텐데
1: 네. 뭐 차로 갈 때도 있고 그냥 새마을로
0: 새마을 타고.
1: 네, 그래도 많이 저기 출세한 거죠. 무궁화 타고 통일호 타고 다녔었는데
0: 그렇죠.
1: 뭐 비행기도 타고 했으니까
0: 예, 예.
1: 가서 이제 수업을 하기도 했는데 이제 방해된다고 제가 그때 활동을 제일 많이 할 때라 수업하는데 방해된다고.
0: 오히려 교수님들이 싫어하셨어요?
1: 좀 애들이 막 구경 오니까. 요즘에는 안 그렇겠지만 예전에는 그런 데 가면 TV에 나왔던 애다 이러면서 막 관심을 가지잖아요.
0: 그렇죠. 그렇죠.
1: 네, 예. 그랬던 재밌는 기억도 있고 그리고 친구들의 배려와 교수님의 그 해넓은 아량으로 예. 무사히 졸업을 할 수 있었습니다.
0: 또 멀리서 또 그 고백은 못하고 짝사랑하던 남학생들도 많았을 거예요. 아주
1: 아, 제가 모르니까 네. 없는 거죠.
0: 많았을 겁니다. 네, 많았어요. 네. 사랑이란 노래를 참 많이 부르셨는데 일단은 뭐 너를 사랑하고도 대표곡이고 또 대상곡도 사랑이라는 건 사랑에 들어가고 일단 그 곡을 들어보겠는데 오늘은 2019년도 다시 부른 버전으로 준비하신 것 같아요.
1: 아, 네. 이거는 저 좀 더 브러스를 많이 넣어서 좀 더 펑키한 느낌이 들게
0: 예.
1: 한번 바꿔봤는데
0: 네.
1: 오늘은 그 버전 들려드리고 싶어서
0: 네.
1: 네, 가지고 왔습니다.
0: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청춘애라는 곡 함께 들어보시죠.

0: 네, 오늘 1호 초대석 주인공 가수 전윤아 씨의 노래 두 곡 듣고 왔습니다. 좀 더 펑키해진 리듬으로 리메이크가 된 사랑이라는 건 들어보셨고요. 그리고 방금 들으신 곡은 전윤아 작사 작곡 2021년도에 발표된 청춘해라는 곡이었어요. 저는 이 느낌 너무 좋은데요. 어떻게 이런 곡을 만드셨어요?
1: 그 어느 날 문득 이제 세수를 하고 네. 거울을 보잖아요. 근데 너무 낯선 사람의 얼굴이 보이는 거예요.
0: 가끔 그럴 때 있죠. 내 얼굴 보고 깜짝 놀랐대.
1: 저 그때는 진짜 좀 놀랬거든요. 어머 어떻게 뭐 이런 여러 가지. 그때 이제 한참 곡 작업을 하고 있을 때인데 앨범 작업을. 그래서 쓴 가사에 그때 느꼈던 그 가사에 그냥 담담하게 부를 수 있는 그런 멜로디를 제가 직접 처음으로 붙여본 거예요.
0: 이야.
1: 가사는 썼었는데 곡은 처음 써봤는데요.
0: 작곡 데뷔곡이네요.
1: 네. 오. 그래서 썼는데 이제 원래는 이렇게 밑에 까는 곡이었는데.
0: 앨범에 까는 곡.
1: 네. 수록곡이었는데.
0: 곡이 모자라니까.
1: 네네. 모니터 상에 1위를 해서요. 제일 좋은 반응을 받아서.
0: 예.
1: 그냥
0: 타이틀곡이 됐습니까?
1: 네, 타이틀곡이 돼버린 곡이에요.
0: 이야, 네. 아 그럴만해요.
1: 아이고, 이 노래야말로 정말 힘을 빼야 되는 노래라서.
0: 그러니까요. 네. 아, 저는 이런 분위기 너무 좋아합니다.
1: 아 그래요?
0: 네.
1: 많이 들어주세요.
0: 아니 이 노래를 왜 몰랐을까요? 나온 지 꽤 됐는데 몇 년 됐는데?
1: 2021년이니까.
0: 그러니까 코로나 한창 때.
1: 네, 그때 작업했고요. 네. 그리고 아무래도 좀 예전처럼 많이 들려드릴 수 있는 무대가 없다 보니까
0: 네.
1: 지금도 그냥 꾸준히 부르고 있습니다.
0: 네. 저희 방송에서도 뭐 가끔 들려드릴 수 있겠지만은
1: 네.
0: 그렇네요. 지금 저희 KBS에도 뭐 7080 콘서트 프로그램도 없어지고 해서
1: 맞아요. 네.
0: 전윤아 씨 같은 연배의 가수들이 설 자리가 많이 없어진 게 좀 네. 안타깝네요. 진짜.
1: 그리고 선다고 해도 네. 항상 그 너를 사랑하고 너를 맞아요. 불러야 되기
0: 맞아요.
1: 때문에
0: 제작진이 원하는 건 그거죠. 네. 신곡을 그래서, 원하는 게 또
1: 맞아요.
0: 아니고.
1: 그래서 발라드 두 곡을 부르기가 쉽지 않으니까
0: 예.
1: 그게 항상 지금도 저는 신곡이라 생각하는데
0: 네.
1: 이 노래는 언제 부르지 이런 생각을 참 많이 합니다.
0: 나중에 기회가 있으면 너를 사랑하고도 말고
1: 네.
0: 사랑이라는 건 이 리메이크 버전과
1: 네.
0: 청춘회를 같이 부르시면 참 좋을 것 같아요.
1: 그러니까요.
0: 예.
1: 꼭 그럴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0: 네. 좋은 기회가 찾아왔으면 좋겠네요.
1: 네.
0: 예.
1: 감사합니다.
0: 무명 생활 없이 데뷔하자마자 톱톱 가수가 됐는데 중간에 이제 좀 슬럼프가 찾아오신 것 같아요. 3집 앨범까지 내시고
1: 네.
0: 나서
1: 네.
0: 어떤 이유가 있었습니까?
1: 글쎄요. 저는 이제 세월이 흐름에 따라 드는 생각 중에 하나가 모든 건 완벽하게 맞지는 않겠지만 총량의 법칙이 있는 것 같아요. 저는 너무 행운을 거머쥐어서 고생
0: 행운
1: 안 하고.
0: 총량의 법칙.
1: 네,
0: 예.
1: 네. 그래서 무명 가수가 안 적이 없잖아요.
0: 그러니까.
1: 그래서 그 3집 후에 뜸하게 그때도 계속 활동은 하고 있었지만
0: 예.
1: 저는 감히 저의 인생에서는 그때 무명 가수 시절을 이제야 내가 보내는구나라는 생각을 저 스스로가 그렇게 생각하면서 활동을 좀 했던 것 같아요.
0: 한창 인기를 누리던 인기인이
1: 네.
0: 가수건 배우건
1: 네.
0: 인기가 조금 수그러들었을 때 누그러들었을 때
1: 네.
0: 느끼는 그 상실감 어떤 그 묘한 느낌이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1: 네. 근데 뭐 저는 그렇게 탑이었던 어떤 적이 없기 때문에 그 정도까지는 아니었지만
0: 네.
1: 일단은 못 알아보는 분들이 많이 계셔서 자유로움은 느꼈지만 그 무대에 설 때의 그 또 다름은 있거든요.
0: 네.
1: 그거부터 시작해서 설 무대가 자꾸 줄어드는 에 있어서 그런 걸 느끼면서 이게 나의 무명 시절 감히 네를 보낸다고
0: 무명
1: 생각하면서
0: 시절이 이제 왔구나.
1: 네. 근데 정말 힘들게 하셨던 무명 가수 시절을 보냈던 분들에겐 죄송하지만
0: 네네네.
1: 저 나름대로는
0: 네.
1: 이때 뭔가를 좀 많이 느끼고 배워야겠다라는 생각을 참 많이 했던 것 같아요.
0: 뭐 그때 여러 가지 뭐 얘기들이 뭐 은퇴설도 있었고 뭐 결혼설도 있었고 막 이런 소문들이 있었던 것 같긴 한데
1: 그거는 아마 그냥 기자분들이
0: 네.
1: 안 보이니까
0: 가더라도.
1: 어련히 그랬을 거다라는 생각을 하셨던
0: 전혀 아니었고
1: 전혀요. 네.
0: 스스로 조용하게 무명 시절을 맞이하고 계셨군요.
1: 나름대로 이제 부족한 게 너무 많은데 너무 큰 행운을 받았던 것 같아서 나름대로는 좀 많이 배우고 싶었던 시절이었죠.
0: 네. 네. 보통은 이제 그 시절이 오면은 그 자기 자신의 어떤 함량과 상관없이 그러니까 갖고 있던 걸 잃어버리면은
1: 네.
0: 주체하지 못하고 막 무너지는 경우가 있거든요. 막 분노하고. 근데 전윤아 씨는 그게 아니었네요. 긍정적으로 좀 받아들인 모습도 있었던 것 같은데요.
1: 저는 가졌다고 생각을 해본 적이 없어서.
0: 그러셨구나.
1: 네. 예, 예. 오히려 지금. 네. 지금 이제 더 느끼는 게, 아, 그때 이 노래가 정말 많은 사랑을 받았구나라는 걸 뒤늦게야 느끼고 있고요. 네네. 그때는 그냥 그런 줄 알았어요. 근데 참 엄청 감사한 일이었더라고요.
0: 네. 네. 어찌 보면 이제 그 데뷔 이후에 몇 년간이 가장 빛났던 시기였고.
1: 맞아요.
0: 그 이후로는 스스로 또 생각을 많이 하게 되는 그런 시기가 찾아와서.
1: 네, 정말 엄청 예. 많은 생각들을 하게 됐죠.
0: 그 사이에 또 방송, 다른 방송도 하고 DJ도 하고 또 아이들 가르치기도 하시고.
1: 네, 그리고 제가 직접 제작을 하거든요.
0: 아.
1: 네. 저 인디예요.
0: 아, 본인의 앨범은 꾸준히 그래도 싱글이라도 나왔던 거잖아요. 발표를 하시고.
1: 미니 앨범 두 장하고 예. 석장하고 싱글하고 이렇게 계속 내고 있는데 예. 제가 직접 제작을 합니다.
0: 직접 제작하시네요. 네. 직접 프로듀싱도 하시는 거고.
1: 프로듀싱은 이제 아는 동생이 이제 해주고요.
0: 예, 예, 예.
1: 네, 직접 이제 만들어내는 과정이죠. 열심히 일해서 벌어서 네. 앨범 내고 열심히 일해서 앨범 내고 그러고 있어요.
0: 가수는 노래가 자산이잖아요.
1: 아, 그럼요.
0: 예. 네. 그리고 팬들에게도 남길 수 있는 떳떳한 어떤 하나의 의무이기도 하고.
1: 네, 네. 맞아요.
0: 예, 보람이기도
1: 맞아요.
0: 하고.
1: 그거는 정말 게을리하면 안 되는데
0: 네.
1: 아, 쉽지가 않네요. 이렇게 계속 매년마다 내는 게 목표였는데 참 쉽지가 않아요.
0: 매년은 너무 힘들죠. 그래도 네. 많이 내신 거예요. 2019, 2020, 2022 그래도 꾸준히 이렇게 좋은 노래들 많이 만들어 오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방송을 통해서 아마 많은 분들이 못 들으셨을지언정
1: 네.
0: 전윤아에게 이런 노래가 있었다는 걸 또 한번 알려주는 계기가 될 것 같네요.
1: 맞아요. 그래서 너무 좋아요. 지금 이 프로그램에서 네. 얘기할 수 있어서.
0: 자, 그럼 노래 두 곡도 듣고 올게요. 너라는 위로라는 곡이 있고요. 그리고 그 사람이란 곡이 있는데 두 곡 다 가사를 전윤아 씨가 쓰셨어요.
1: 네. 네,
0: 두 곡 듣고 오겠습니다.

0: 네, 이로쳐 돼서 오늘 가수 전윤아 씨와 함께하고 있고요. 노래 두 곡 들었습니다. 너라는 위로 그리고 그 사람이었는데요. 정정을 하자면은 너라는 위로는 전윤아 씨가 가사를 쓰셨고 그 사람 방금 들으신 곡은 가사를 쓴 게 아니라고 하십니다.
1: 네.
0: 다른 분이 쓰셨습니다.
1: 네, 임상혁이랑 전다운이라는 그 친구가 썼는데요.
0: 네네. 네.
1: 젊은 친구들에게 곡을 받았죠.
0: 보면은 그 손아름 작곡가도 그렇고 네. 젊은 분들하고 작업을 많이 하시네요.
1: 일단 좀 제가 물론 예전에 같이 활동했던 분들 곡도 좋지만
0: 네.
1: 조금 새로운 느낌을 느끼고 싶어서 제 스스로가 그리고
0: 그래서 하나도 네. 변치 않으셨구나. 더 이렇게 젊음을 유지하시는구나.
1: 네, 저는 항상
0: 청춘을 유지하시는 부분. 그러니까 젊음이란 보다 청춘이란 말이 더 어울릴 것 같네요.
1: 아, 그래요?
0: 느낌이.
1: 네. 저는 항상 현재 진행형이고 싶은데 너를 사랑하고도가 너무 강력해서 자꾸 과거로 돌아가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너무 감사한 일이지만
0: 예.
1: 더불어 지금도 이제 좀 살아가고 싶어서
0: 네.
1: 좀 젊은 친구들에게 많이 배우고 싶더라고요.
0: 네.
1: 네.
0: 정말 저도 지금 노래 들으면서 느끼지만은 너를 사랑하고도 뭐 사랑이라는 건 정말 좋은 곡들이지만 요즘 나온 그 전윤아 씨의 노래들 좋은 노래 정말 많습니다.
1: 네, 감사합니다.
0: 그 한번 음반을 구입해서 들으면 좋겠지만 그게 아니면 뭐 너튜브 통해서 검색하면 좀
1: 그럼요.
0: 나오니까
1: 네.
0: 쭉 한번 들어보시면은 아 전윤아에게 이런 면모가 있었네 많이 느끼실 것 같아요.
1: 많이 들어봐 주시고
0: 예.
1: 또 저 그 댓글도 남겨주시고 저 전윤아 TV 있거든요.
0: 아 네, 너튜브 활동은, 하십니까?
1: 활동은 열심히 못하고 그냥
0: 예, 예, 예, 예.
1: 음원들을 올려놓고 있는데요.
0: 그래요.
1: 찾기 쉬우시라고
0: 네네.
1: 네 들어봐 주시고 또 쓴소리 좋은 소리 많이 남겨주셨으면 좋겠어요.
0: 네. 네. 뭐 원래 발라드로 알려졌지만 본인이 하고 싶었던 음악은 좀 다양하게 있었을 텐데 혹시 또 곡 작업을 꾸준히 하고 계시니까
1: 네.
0: 신곡을 내신다면 또 어떤 풍의 음악을 하게 되실까요?
1: 저는 빠른 노래도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그리고 어쩌면 더 잘 어울릴 수도 있는 곡인데
0: 예,
1: 대학가요제처럼
0: 예. 네.
1: 그래서 좀 비트 있고 신나고 펑키하고 뭐 해보고 싶고 또 락 또 해보고 싶어요.
0: 아, 락도.
1: 네. 저 되게 좋아하는데
0: 그래요.
1: 기회가 없었고
0: 많이 불러보셨습니까? 방송 다른 무대에서.
1: 저 공연할 락발라드. 때는 많이 부릅니다.
0: 아 그래요?
1: 락발라드도 부르지만 그것보다는 그
0: 정통 락.
1: 네. 락적인 완전 헤비는 아니지만
0: 아.
1: 락적인 그 비트를 좋아해서
0: 예, 예.
1: 뭐 디스코 음악 이런 것들 커버해서 많이 불러요.
0: 아.
1: 네. 그런 거를 제 노래를 한번 만들어보고 싶어요.
0: 예. 갑자기 그 뭐 콜미라든가 옛날에 그 유행했던 노래 있잖아요.
1: 네, 네. 옛날에 뭐 예. 저희 어렸을 때
0: 디스코 시대에 엄청 빠른 템포의 그
1: 네.
0: 여성 가수가 부른
1: 네, 콜미도 있고 뭐 원티드도 있고
0: 원티드.
1: 뭐 또 저는 비지스 좋아하니까 비지스 노래도
0: 그렇군요.
1: 커버하고
0: 뭐 예. 네. 오늘 마지막 곡으로 준비한 We Are Still이라는 곡도 약간 그런 빠른 템포의
1: 네, 이 노래는 지금 싱그러운 여름에 되게 잘 어울리고요.
0: 네.
1: 그리고 시티팝이라고 보통 부르죠.
0: 예, 예. 한때
1: 그런
0: 유행했던.
1: 아주 살랑살랑 리듬 타면서 기분 좋아지는 노래입니다.
0: 네, 아까 얘기했던 현재 진행형이다. 이 말과 딱 어울리는
1: 네, 그러고
0: 그런
1: 싶어요.
0: 제목이네요.
1: 네.
0: 네,
1: We Are Still.
0: We Are Still. 시간상 정말 여기서 보내드려야 될 것 같은데 오늘 처음 나오셨는데 이렇게 인연 맺었으니까
1: 네.
0: 저희 자주 봬요.
1: 네, 자주 불러주십시오.
0: 예,
1: 네.
0: 가끔 모셔가지고 또 사는 네. 얘기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1: 네, 감사합니다. 오늘 굉장히 편안하고 즐거운 시간이었습니다.
0: 네, 전윤아 씨였습니다. 전윤아의 We Are Still 들으면서 인사드리죠. 세월 따라 노래 따라 원석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잠시 후 2시를 알려드립니다. KBS 3라디오 사랑의 소리 방송입니다. HLKC

0: 때는 세월이 흐를수록 오히려 더 깊어지고 시절마다 찾아와 우리의 추억을 소환해주고 위로해주는데요. 1980년대 수많은 젊은이들의 가슴 속에 새벽 기차, 수요일엔 빨간 장미를, 풍선 등을 노래한 그룹 다섯 손가락도 그렇습니다. 40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지만 다섯 손가락의 노래는 인생의 배경음악처럼 여전히 불리워지고 있는데요. 다섯 손가락의 리더 싱어송라이터 이두헌 씨가 최근 에세이 2층에서 본 거리를 출간했습니다. 책에는 노래가 태어나게 된 인생의 순간들, 또 예술가로 살아가며 마주한 외로움과 설렘, 그리고 세월이 지나서야 비로소 이해하게 된 삶의 의미들을 담았는데요. 오늘 명사들의 책 읽기에서는 한 시대의 청춘을 노래했고 그 삶을 글로 기록하고 있는 다섯 손가락의 리더 이두헌 씨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1: 네, 안녕하세요.
0: 네, 오랜만에 뵙습니다. 네. 네, 지난번 책 이야기도 너무 재밌게 이야기했던 기억이 있는데 많이 아시겠지만 그래도 소개부터 해드리겠습니다. 대학생이었던 1983년 밴드 다섯 손가락을 결성했습니다. 리드 기타, 보컬, 작사와 작곡을 모두 맡았고 새벽 기차, 풍선, 수요일에는 빨간 장미를, 2층에서 본 거리 등의 명곡을 남겼습니다. 동국대학교 경제학과를 졸업했고 중앙대학교 신문방송대학원 광고홍보학과를 수료했고요. 버클리 음악대학교에서 퍼포먼스를 전공했습니다. 또 미국의 서던 캘리포니아 대학교 대학원에서 스튜디오 재즈 기타 석사 과정을 마쳤습니다. 재학 중에는 올해 학생상을 받기도 했고요. 학문과 연주 모든 분야에서 탁월함을 인정받았습니다. 저서로는 키체인지, 노래 시 필사집, 우울한 날엔 어떤 옷을 입을까 등이 있고요. 최근에는 노래 글 에세이 2층에서 본 거리를 출간했습니다. 와, 여전하시네요. 영국으로 사랑받은 대중음악 뮤지션이자 프로듀서이고 또 대학 교수, 기업 강연자의 작사, 뭐 작가로까지 꽉꽉 인생을 살고 계신데 이번에 노래 글 에세이 2층에서 본 거리를 쓰셨어요. 네. 노래에 대한 에세이 출간은 처음이잖아요.
1: 처음이죠.
0: 네.
1: 누가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이 책이 제일 먼저 나왔어야 되는,
0: 그러니까요,
1: 거 아니냐고. 예. 생각해보면 그게 맞는 얘기 같아요.
0: 노래들이 다 익숙함에도 또 책을 읽어보면 이런 사연들이 숨겨져 있었구나 하면서 노래를 또 다시 듣게 되는 그런 책인데요. 네. 그 많은 명곡 중에서 2층에서 본 거리를 제목으로 선택하신 이유가 있을까요?
1: 의외로 제가 이제 가끔 사람들을 만나면 저 2층에서 본 거리 좋아했어요 이러면 그 노래 아세요? 이렇게 제가 반문을 해요.
0: 다른 곡들이 워낙 더 사랑을 받았으니까.
1: 당연히 오히려 새벽 기차나 수요일 풍선 같은 노래는 다들 알지만 2층에서 본 거리는 조금 그 곡들에 비해서는 좀 마니아들만 아는 그런 곡들이라고 할 수 있어서 왠지 그 노래를 안다고 하면 친구 같은 느낌?
0: 정말 찐팬이구나.
1: 네,
0: 싶기도
1: 그런 느낌이
0: 하고.
1: 좀 들었죠. 그리고 네. 사실 그 곡에는 이제 여러 가지 그 시대, 제가 살아왔던 80년대의 그 시대들,
0: 네.
1: 또 그때 뭐 어지러웠던 또는 뭐 우울했던 고독했던 모든 것이 담겨 있는 노래여서 이 책의 모든 것이 그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는 제목을 제 노래 중에서 2층에서 본 거리로 했습니다.
0: 네. 그룹 다섯 손가락이 1983년도에 만들어졌다고 소개해드렸는데
1: 네.
0: 와, 벌써 41년 전입니다.
1: 그렇죠.
0: 예. 전공이 경제학이시거든요.
1: 네네네.
0: 예. 근데 워낙 뭐 음악을 좋아하셨었겠죠. 원래 가수가 꿈이셨나요?
1: 그건 전혀 아니었고요.
0: 네.
1: 집에 묘하게 음악이 좀 많이 흘렀어요. 아버님이 실향민이셨는데
0: 네.
1: 좀 그런 어떤 슬픔 같은 것들을 주로 노래로 좀 많이 달래신 것 같고 또 예전에는 이제 예비고사 본고사가 있었던 시절이에요. 저희 그 대구에 살던 저희 사촌 누이가 서울에 본고사를 보러 오면서
0: 네.
1: 기타를 한 대 갖고 왔어요. 그래서 제가 공부하다가 기타를 치는 거예요.
0: 네.
1: 그래서 그 기타 소리를 듣고 제가 저 소리 괜찮은데? 그러면서 누나 없을 때 조금씩 이렇게 뺏어서 쳐보고
0: 네.
1: 그러다가 이제 자연스럽게 음악하고 좀 가까워졌죠.
0: 그렇군요. 그러다 이제 그룹까지 결성하게 되셨는데
1: 네.
0: 다섯 손가락 어떻게 정해진 이름인가요?
1: 우리 각자 한 중학교 때부터 서로 다른 학교에서 각자 유명했던 친구들이에요.
0: 음악 좀 한다는 친구들이었군요.
1: 그렇죠. 기타는 뭐 네. 누가 있고 드럼은 저쪽에 무슨 학교에 누가 잘 치고. 저희가 이렇게 모였는데 나중에 우리 노래하던 이명순 씨가 네. 그렇게 이름을 쳤죠. 손가락이 다섯 개인데 하나도 뺄 손가락이 없고 그 손가락이 뭐 뭉쳐서 주먹을 쥐면 또 손을 모으면 주먹이 된다. 뭐 이런 얘기를 가지고 어떻게 보면 네. 제목 이름을 지을 땐 좀 유치했던 얘기 같아요.
0: 근데 지금 들어도 쏙 들어오는 게 너무 잘 지으신 것 같긴 해요. 네. 83년에 결성을 했고 이제 1집 앨범이 1985년에 나왔거든요. 근데 1집 앨범부터 빅히트를 칩니다. 그 수록곡들이 무려 새벽 기차, 수요일엔 빨간 장미를 뭐 이런 곡들인데 아, 그때는 뭐 수요일에 빨간 장미를 같은 경우는 그게 뭐 하나의 약간 명언처럼 돼가지고 장미 들고 다니는 사람도 봤던 것 같고 예 네, 영향력이 대단했었죠. 그때 너무 뿌듯하기도 했지만 신기하기도 했을 것 같아요.
1: 그렇죠. 사실 새벽 기차나 수요일은 저희가 앨범 준비했던 그 상황에 네. 가장 나중에 만들어진 노래예요. 원래는 이제 곡들이 한 10곡 이상 있었는데 네. 이제 음반사에서 이 곡으로는 성공하기가 힘들다. 새로운 노래, 좀 다른 스타일의 노래가 두 개가 있어야 되겠는데 그 노래를 한번 네가 만들어봐라. 네. 저를 콕 찍어서 얘기를 하셨어요.
0: 네.
1: 그래서 그때 만들었던 노래가 이 두 곡인데 그러니까 짧은 시간에 만들었죠.
0: 네.
1: 이제 어떻게 이 노래가 나중에 알려져서 저도 참 많이 신기했어요. 사실은.
0: 네. 그때 갑자기 너무 바빠지셨겠네요.
1: 네. 생각보다 그때 어떻게 보면 저희가 데뷔했을 때가 21살, 22살 이럴 때잖아요.
0: 네.
1: 사실 저희 때는 그 나이에 데뷔하는 사람이 거의 없었어요. 지금이야 뭐 22 뭐 이러면 이미 이제 네. 뭐 아마
0: 기획사 같은 것들이 생겼으니까 네,
1: 지나가야 될 나이일 수도 있지만 10대 때 다 데뷔를 하니까 저희 때는 20대 초반만 해도 굉장히 일찍 데뷔한 거였죠. 뭐 그래서 또래라고 생각했는지 저희를 굉장히 좋아해 주는 사람들이 많았었어요.
0: 네. 이런 노래에 얽힌 여러 이야기들을 2층에서 본 거리에 담았는데 책 프롤로그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제겐 그리운 온도가 있습니다. 여기서 말한 그리운 온도라는 게 뭘까요?
1: 저는 기억이라는 게 좀 그런 것 같은데 어떤 일이 있었을 때 또는 어떤 만남이 있었을 때 제일 먼저 생각나는 게 저는 온도예요.
0: 네.
1: 추울 때 만났었지. 또는 따뜻했었지.
0: 네.
1: 또는 서늘했었지. 뭐 이런 온도들. 그래서 누군가를 생각하거나 제 기억 속에 좋았던 시절이든 아팠던 시절이든 꼭 그 시절에는 사람이나 사건보다 먼저 떠오르는 게 그날의 온도. 그래서 이 온도를 참 잊질 못해요.
0: 네.
1: 그래서 나중에 세월이 지나서 30, 40년 전의 일도 생각할 때 그 사람 얼굴은 가물가물하고 그때 무슨 일이 있었는지는 조금 생각이 잘 안 나는데 디테일하게는. 근데 그날의 온도만큼은 겨울이었어.
0: 네.
1: 뭐 이런 생각, 바람이 불었었지.
0: 그게 또 그 날씨를 이야기하는 것도 있을 수 있겠지만 네. 그 사람의 온도가 될 수도 있겠네요.
1: 맞는 말씀이에요.
0: 네. 네. 41년간 노래를 불렀던 순간들을 노래가 아닌 글로 이렇게 풀어내신 거잖아요. 워낙에 노래를 만드신 분이니까 뭐 익숙하기도 했을 것 같지만 또 책을 쓴다는 건 또 다른 일이니까
1: 네.
0: 뭔가 다섯 손가락 리더 이도원의 인생을 정리하는 느낌? 이런 게 좀 있었을 것 같아요.
1: 뭘 정리를 하려고 사실 생각한 건 아닌데 이 글을 쓰다 보니까 내가 왜 노래를 시작했었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0: 네, 네.
1: 지금 또 질문하신 것처럼 기타는 왜 쳤을까? 이런 이야기들을 이제 뒤로 이렇게 시계바퀴를 거꾸로 돌리다 보니까 그 노래 때문에 내가 처음 음악을 하려고 마음을 먹었었구나. 그때 우리 누나 때문에 기타를 처음 쳤었지. 이런 게 좀 하나씩 좀 선명해지면서
0: 네.
1: 그 글로 만들어지면서는 더 이렇게 조각이 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 책이 어떻게 보면 그런 면에서는 좀 정리가 되는 그런 부분도 뭐 없지 않아 있다고 볼 수 있겠죠.
0: 네. 오늘 나눌 이야기들이 많습니다. 지난번 키체인지로 만나 뵀을 때는 뭐 책 내용도 워낙에 이론적인 것들이 많았고 말씀을 너무 또 쏙쏙 들어오게 해주셔서 교수님 맞으시네 했는데 오늘 또 기타를 메고 오시니까 또 다른 분 같으시네요. 역시 이제 본업으로 돌아오신 네. 느낌이 들고 맞아 이도원 씨가 가수였었지 또 그런 생각을 하게 됐는데 그 기타는 오래된 기타인가요?
1: 이 기타도 이제 저를 위해서 누가 만들어준 기타예요. 그래서 보시면 여기에 지금
0: 네. 자개로 된 너무 예쁜
1: 기타의 지판에 빨간 장미가
0: 네.
1: 빨간 장미
0: 그 장미군요.
1: 네네 장미를 이렇게 심어주셨어요. 근데 이분은 이걸 만드신 분은 이제 돌아가셨어요.
0: 아, 그래요?
1: 네, 세월이 많이 흘렀어요.
0: 기타

0: 기타 장인이셨군요.
1: 네, 기타 장인이셨어요.
0: 와, 그 자개로 된 게 장미의 줄기였고 그게 네. 수요일에 받은 빨간 장미였군요.
1: 네, 그렇죠.
0: 네, 오늘 기타 소리 잠깐 들어도 너무 정겹고 좋은데 중간중간에 이제 들려주시면 너무 좋겠네요. 네, 2층에서 온 거리 이야기 읽어보기에 앞서서 뭐 먼저 뭐 이 책의 제목이기도 한 2층에서 온 거리 초금 좀 들어볼까요? 예. 오, 붙이면 좋을 것 같습니다.

0: 여러분께서는 지금 KBS 라디오의 명사들의 책읽기 함께하고 계십니다.
1: 오늘은 다섯 손가락의 리더 이도원 씨의 노래 글 에세이 2층에서 본 거리 만나보겠습니다. 아, 2층에서 본 거리 라이브부터 시작하니까 책 속으로 쑥 빨려 들어가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아, 너무 좋네요. 책이 고독에 대한 이야기부터 시작이 되는데 고독은 참 있어 보이는 단어다라는 문장으로 시작됩니다. 고독 이야기부터 쓰신 이유가 있나요?
2: 제가 처음으로 뭐랄까요 곡을 작곡을 하고 작사를 한 거는 사실 어렸을 때부터이긴 한데 음반에 처음으로 실려서 공식적으로 이제 음반에 실린 첫 번째 노래는 새벽기차나 수요일엔 빨간 장미들이 아니라 네. 1집에 들어있는 고독한 이에게라는 곡이 있어요.
1: 아.
2: 그래서 그 곡이 이제 제가 어떻게 보면 공식적으로 발표한 첫 번째 곡이에요.
1: 네.
2: 그래서 그때 이제 그 이야기를 쓰면서 제가 생각했던 게 바로 저희 때는 고독하다. 뭐 찻집의 고독. 누가 커피숍에 앉아서 혼자 뭐 이렇게 물끄러미 표정 없이 있으면 네. 고독해 보이고.
1: 맞아요. 고독마저 감미롭다라는 네. 말도 있고.
2: 고독해 보이면 또 있어 보이는.
1: 네. 맞아요.
2: 문장의 첫 단어가 고독이 참 있어 보이는 단어다. 이렇게 시작을 했죠.
1: 네. 아, 수요일엔 빨간 장미를 이야기도 안 할 수가 없는데 뭐 네. 노래 들을 때마다 항상 아, 이 노래 주인공은 누굴까? 또 이 노래의 주인공이 되고 싶다 이런 생각들 많이 했을 것 같은데 책 안에는 그 풋풋한 여학생과의 만남 이야기가 숨겨져 있더라고요.
2: 대학교 때 저희 때는 왜 그 신입생들 사전 미팅이 있잖아요. 네. 오리엔테이션이라고 해서 네. 체육관에 쭉 모아놓고 이제 앞으로의 대학 그 생활을 어떻게 해야 된다 뭐 이런 이야기 쭉 하는데 각 단과 대학별로 모이는데 제 앞에 줄에 우리 윤지영 아나운서만큼이나 아름다운 여학생이 한 분이 딱 서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제가 아주 해맑고 너무 천진난만한 그 웃음하고 표정에 제가 첫눈에 반해버렸어요. 그런데 지금처럼 뭐 휴대폰이 있는 시대도 아니고 네. 또 뭐 이렇게 제가 용기가 있는 사람이 아니어서 주변만 맴돌다 보니까 친구들이 이름 부르면 아 이름이
1: 아, 뭐구나.
2: 그리고 가슴에 품고 다니는 책을 보면 아 저 책 전공책 저거면은 무슨 과구나.
1: 아.
2: 혼자 짐작만 하고 그렇게 혼자 좋아했었어요.
1: 네.
2: 그러다가 이제 나중에 저희 고등학교 선배가 한 8년 선배가 뒤늦게 복학을 하면서 그 과에
1: 아.
2: 그 과에 들어간 거죠. 그 네. 여학생이 있는 과에.
1: 어.
2: 그래서 나중에 저를 이제 소개를 시켜줬어요. 둘이 만나서 이제 만난.

0: 근데 제가 너무 마음에 안 들었나 봐. 한 5분 앉아있다가 5분 앉아있다가 발이 일어나서 나갔어요.
1: 그래서 그래요?
0: 그날 이제 제가 혼자서 명동거리를 걸으면서 마침 비가 오는 날이었고 네. 아, 명동에서 그때 백화점 앞에서 할머니가 흔치 않게 양동이에 네. 장미꽃을 팔고 있었는데 연인들이 지나가면서 서로 이제 장미꽃을 사주고 이러더라고요.
1: 네.
0: 그게 저는 굉장히 좀 배알이 틀렸죠.
1: 아,
0: 저는 지금 이렇게 거절당하고 왔는데 마침 집에 가는 버스를 탔는데 버스 뒤에 여학생들이 앉아가지고 수다를 떠는데 네. 야 밖에 비 온다. 오늘 무슨 요일이니? 오늘 수요일이야. 그러니까 아 수요일 숫자가 물 숫자니? 뭐 그러면서 지금 같으면 그런 얘기할까요?
1: 정말 그때는 다들 감성적이고 그러니까요. 시인이었네요.
0: 그래서 제가 예. 그래? 비 오는 수요일? 아까 그 장미? 그래서 제가 그 다 합쳐서 비 오는 수요일엔 뭐 그래서 빨간 장미를 그렇게 먼저 메모를 하고 네. 바로 이제 차에서 쓴 노래가 수요일 빨간 장미를 이었죠.
1: 그렇군요. 와, 그녀가 과연 이 빨간 장미의 주인공이 본인인 걸 알까요?
0: 알 수밖에 없는 게
1: 네.
0: 이제 나중에 저희 과의 친구 하나가 방송반에 프로듀서를 했었어요. 그래서 이 친구가 이제 이 노래 사연을 알고
1: 네.
0: 등교길에 이 노래를 틀면서 경제학과의 이두원 군이 무슨 과에 무슨 누구 양을 위해서 만든 노래.
1: 아, 진짜요?
0: 네, 이 노래 틀겠습니다 하고 방송을 했어요.
1: 와.
0: 점심에는 또 점심시간에 또 틀고
1: 예.
0: 하교길에 또 틀고.
1: 세상에.
0: 계속 그렇게 트니까 나중에는 이제 여학생이 저를 좀 만나자 그러더라고요.
1: 예.
0: 아, 친구한테 그 노래 좀 못 틀게 해라 그러면서 부담스럽다고. 제가 지금도 그 부담스럽다는 말을 그래서 참 싫어합니다.
1: 그때는 그렇게 이야기했지만 그 노래가 또 아직도 이렇게 울려 퍼지고 있으니
0: 그러게요.
1: 주변에 자랑하고 있지 않을까요? 저 노래가 말이지 막 이러면서. 예, 뭐 사실 5분 만에 끝나버린 짝사랑이지만 그 덕분에 또 이렇게 아름다운 노래가 탄생을 했네요. 예.
0: 네.
1: 사실 노래는 아픈 이별 뒤에 명곡이 탄생하는 것 같아요.
0: 그렇죠. 네.
1: 네. 네. 이 수요일은 빨간 장미를 녹음할 때 어떻게 보면 첫 앨범 녹음이었던 네네. 거잖아요. 떨려서 소주를 몇 잔 마시고 녹음하셨다고요.
0: 이게 첫 녹음이기도 했고
1: 네.
0: 원래 이 노래를 제가 부르기로 돼 있었던 게 아니에요. 원래 저희 싱어인 이명순 씨가 부르기로 하고 연습을 다 했어요.
1: 네.
0: 근데 막상 이제 녹음실에 갔는데 이명순 씨가 이 노래를 자기가 부르지 못할 것 같다. 생각보다 노래가 자기한테 안 맞는다.
1: 네.
0: 그리고 이 노래가 너한테 어울릴 것 같다고 저한테 미뤘어요. 그랬더니 이제 프로듀서께서 지금 녹음실이 녹음이라는 게 장난이냐.
1: 네.
0: 누가 만들었느냐 이 노래.
1: 네, 네.
0: 제가 만들었다 했더니 그럼 네가 불러라. 제가 노래 불러본 적이 없어서.
1: 그렇군요.
0: 네, 그래서 그 앞에 있는 식당에 가서 제가 소주 한 잔만 마시고 부를게요. 그래서 불렀죠. 그래서 그 보면은 나중에 보면 노래할 때 이렇게 나와요. 막 수요일에는 빨간 장미를 지금은 이렇게 부르는데 네. 그때는 뒤가 수요일에는 빨간 장미를 1집에 들어보면 엄청나게 떨고 있어요.
1: 그렇군요. 근데 그 떨림이 듣는 사람 입장에서는 굉장히 묘하게 더 매력적으로 다가왔을 것 같아요. 네.
0: 어쨌든 그걸 나중에 기사로는
1: 네.
0: 이두원의 중저음 음색에 따라 나오는 그 바이브레이션이 절묘하다라고 했는데 그 바이브레이션은 전혀 바이브레이션이 아니라 저의 그 떨림이었습니다.
1: 그렇군요.
0: 네. 근데
1: 그게 그 떨림이 정말 진심 어린 떨림이었기 때문에
0: 네.
1: 듣는 사람 마음을 더 움직였고 예, 명곡이 탄생을 했겠죠. 그 가사가 너무 좋거든요.
0: 네.
1: 개인적으로 그중에서도 좀 더 마음에 와닿는 가사가 있으신가요?
0: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 부분 제 마음이 이랬던 것 같아요.

0: 그러니까 한 송이는 외로울 것 같고 네. 한 다발은 너무 무거워서 뭐 정말 부담이 될 것 같고 이런 마음이 제가 담겨 있었기 때문에 아마 네. 진짜 좋아했나 봐요.
1: 그러니까요.
0: 그런 것까지 배려할 네. 정도로.
1: 그래도 그게 감정이 아직도 마음에 남아있는 상태에서 또 이 노래를 불렀으니 네네. 얼마나 애절하게 다가왔겠어요. 예, 뭐 한 다발이면 어떻고 한 송이면 어떻습니까? 이런 노래가 나왔는데. 네, 이번에 새벽기차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아, 정말 이 노래 나오면서 젊은이라면 그 새벽기차를 반드시 타봐야 된다 뭐 이런 이야기가 돌았을 정도라고 하는데 네. 이것도 그렇게 빨리 쓰신 거라는 거잖아요.
0: 그렇죠. 이것도 네. 뭐 그렇게 몇 분 안 걸렸던 것 같아요. 이것도 사실은 저희 그 음악하는 동료 중에 한 친구가 자기의 사랑 이야기를 아. 갑자기 이제 어떤 자리에서 얘기를 했어요. 네. 근데 좀 믿기지 않는 그런 이야기였어요. 좀 노래하는 친구였는데 작곡하는 네. 그 여자 아이였는데 자기를 좋아했던 남자 친구가 있었는데 어쨌든 먼저 일찍 세상을 떠났어요. 아. 그 남자가 네. 그러면서 나중에 세상을 떠난 다음에 이제 자기한테 날라온 편지 한 통. 이제 예전에는 편지를 보내면 뭐 보통 3, 4일, 5일씩 이렇게 그렇죠. 걸렸잖아요. 언제 써놨는지 모르지만 자기한테 이제 세상을 떠난 사람한테서 온 편지가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 편지 이야기를 하는데 제가 갑자기 너무 좀 충격적이었어요.
1: 그러네요.
0: 뭐 그때만 해도 그 편지라는 영화가 나오기도 전이었는데.
1: 정말 영화 같은 이야기네요.
0: 네네네. 예. 그래서 그 영화의 그 남자분으로 제가 한번 감정 이입을 해서 만들어봤던 노래가 새벽기차였죠.
1: 아, 그래서 그렇게 슬프게 들렸구나, 노래가. 새벽기차를 쓰던 당시 심정이 책에 담겨져 있거든요. 이 부분의 본문 내용을 이두원 씨께 청해 듣겠습니다.

0: 이 노래를 쓰던 당시에 나는 이 가사가 정확히 어디에서 온 것인지 알지 못했다. 다만 떠나야 했던 사람과 남겨진 사람 사이에 놓인 길고 어두운 시간의 그림자에 대해 들었고, 나는 그 그림자를 붙잡아 영원히 마르지 않을 노래로 남기고 싶었을 뿐이다. 훗날 알게 된 사실이지만 이 노래는 단순히 사랑의 끝을 말하는 이별 노래가 아니었다. 그것은 떠날 준비가 되지 않은 한 젊음이 감당해야 했던 막막하고도 서글픈 시간에 관한 기록이었다.
1: 네, 정말 떠날 준비가 되지 않은 젊은이가 감당해야 했던 막막하고도 서글픈 시간에 관한 기록. 평생 잊혀지지 않은 기록일 것 같은데,
0: 네.
1: 아, 노래 들은 분들 새벽 기차 탄 것처럼 이두원 씨도 이 노래 만들고 나서 새벽 기차 타보셨나요?
0: 본의 아니게 탄 적이 사실은 많아요.
1: 네.
0: 나중에 저희가 지방 공연을 하면은
1: 많으셨겠죠.
0: 공연이 끝나고 나서 이제 마지막에 서울역으로 돌아올 때 그 당시에 이제 침대칸이 있었어요.
1: 아.
0: 요즘은 침대칸 없는 것 같은데.
1: 네, 그렇군요.
0: 침대칸에 타고 오면 서울역에 도착할 즈음에 이 노래가 나왔었어요.
1: 아.
0: 저희가 어느 정도
1: 철도청에서 거의 약간 홍보대사
0: 알려준 다음에 네. 이 노래가 서울역에 도착할 즈음에 흘러나왔었어요. 그래서
1: 아, 그렇구나.
0: 그때 기분이 참 묘했죠.
1: 네, 아 정말 낭만의 시절이었네요. 네.
0: 글쎄 말이에요.
1: 예. 그 이도환 씨는 대학 갈 마음이 전혀 없었다고 하는데
0: 네.
1: 노래 만드는 사람이 돼도 좋겠다라고 조언해 준 분이 음악 선생님도 아닌 국어 선생님이었다고요?
0: 고등학교 2학년 때 이제 담임 선생님이었는데
1: 네.
0: 좀 독특한 분이었어요. 저희 때 선생님들은 주로 하루 종일 입시 얘기만 하는 분들이 대부분이었고
1: 요즘도 그렇죠. 뭐.
0: 네. 그리고 굉장히 권위적이고 조금 뭐 하여튼 선생님들이 대부분 그랬는데 우리 선생님은 조금 달랐어요.
1: 어.
0: 수염이 링컨 대통령처럼 이렇게 수염을 검게
1: 기인이셨네요.
0: 예, 예. 기르고 그 아주 검은 뿔테 안경을 쓰신 분인데 수업 시간에도 거의 책에 나와 있는 이야기보다는
1: 네.
0: 책 밖에 문학에 관한 이야기 이런 얘기도 많이 하고 하셨는데 그분이 이제 뭐 제가 쓱 뭐 이렇게 뭐 연주하는 거
1: 네.
0: 우리 학교에서 이제 축제 같은 때 기타 치거나 이러는 것도 보고 하다 보니까 어느 날 제가 다 남의 노래만 하니까 저한테 한 날 그러시더라고요. 이제는 네 노래를 할 때가 된 것 같다고. 그래서 계속 뭐 남의 노래 부르지 말고 네가 만들어서 한번 네가 불러보면 뭐 어떻겠느냐.
1: 와.
0: 그래서 저는 제가 무슨 노래를 만들어서 부르느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네 안에는 이미 네가 하고 싶은 얘기가 다 꽉 차 있는 것 같다고.
1: 네.
0: 그래서 수업 시간에 제가 가사를 쓰고 있거나
1: 네.
0: 뭐 때는 뭐 노트에다가 뭐 악보를 그리고 있어도 전혀 뭐라고 안 하셨어요.
1: 와, 너무 멋지시다.
0: 네, 오히려. 네.

0: 네. 노래 탄생 배경에는 만화가 있었다고요?
1: 네네네. 얘기도 재밌는데.
0: 네.
1: 제가 그 어렸을 때부터 이상하게 만화 보는 걸 참 좋아했어요. 옛날에 뭐 길창덕 선생님 뭐 꺼멍이 같은 예. 만화도 좋아했고 뭐 각시탈 뭐 이런 뭐 되게 좋아했었는데 이상무 선생님 만화도 좋아했었고 아. 근데 만화 단행본이 나온 적이 있어요. 대학교 예. 제가 1학년 때쯤에 만화 보물섬이라는 아주 거의 전화번호부 두께 정도
0: 저 정기 구독했었어요.
1: 그랬었어요?
0: 네.
1: 거기에 네. 그 순정 만화의 대부라고 하시는 이 김동화 선생님이
0: 제일 예쁘게 그리시는 분.
1: 네네. 예. 그때 요정 핑크라는 만화를
0: 너무 예쁘고 네. 좋았죠.
1: 거기에 예. 연재하셨어요.
0: 그렇죠.
1: 그래서 제가 그 만화를 보기 위해서 매달 기다렸거든요.
0: 아.
1: 그런데 어느 날 그 만화에 핑크가 사실은 계속 여기 지구에서는 꼬마로 있잖아요.
0: 네.
1: 자기가 저 빈을 사랑함에도 불구하고 그냥 네. 꼬마기 때문에 네. 꼬마 취급만 받아야 되는.
0: 맞아요.
1: 그래서 어느 날 혼자 독백을 하면서 저 풍선을 타고 날아가고 싶다라는 장면이 이렇게 커트도 크게 풍선이 나고 그 위에 핑크가 타고 있는
0: 네.
1: 그 그림이 있었어요. 제가 그걸 보고 바로 이제 쓴.
0: 그렇군요. 핑크 표정 생각나네요. 네. 너무 귀엽고 아름다운 표정.
1: 네네.
0: 그렇군요. 그래서인지 정말 노랫말도 동화 같다는 생각을 했거든요.
1: 네네. 그래서 거기 이제 노래들 보면 이제 뭐.

0: 아, 이 노래는 진짜 따라 불러도 그렇고 들어도 그렇고 너무 행복해지는 노래인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사실 뭐 전 국민이 떼창할 수 있는 네, 네. 그런 노래가 됐는데 동방신기가 리메이크 했잖아요.
1: 그렇죠. 동방신기 네. 리메이크 때문에 사실은 많이 알려졌죠.
0: 아니죠. 예전에 제가 기억나는 게 그 새벽기차가 1위를 하고 있던 무렵에 보통은 다음 노래가 1위 하려면 다른 곡들이 이렇게 좀 하다가 네. 다시 와야 되는데 그 다음 네. 주에 풍선 1위 했던 기억 맞아요. 제가 하고 네. 있거든요. 그래서 와 이런 일도 있구나 막 그런 기억이 지금도 있는데 네. 뭐 듣는 순간 너무 사랑에 빠질 수밖에 없는 노래인 것 같습니다. 네. 동방신기가 리메이크 했을 때는 좀 기분이 묘하셨겠어요?
1: 설마 이 노래를 이제 개사를 해달라고 이제 개사를 네. 해야 되니까 저한테 이제 허락을 해달라고 이제 왔는데 동방신기가 이 노래를 한다고? 왜? 이제 저는 왜 그랬죠 처음에는. 그 친구들이 이 노래를 글쎄 이 옛날 노래를 근데 막상 이제 나중에 해서 나온 걸 보니까 네. 아 이유가 있었구나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좋았었어요. 근데 원래 제 노래 가사는 이제 노란 풍선인데 동방신기 팬클럽이 빨간색을 써요.
0: 그렇죠.
1: 그래서 가사를 바꾸겠다. 빨간 풍선으로 바꾸게 해달라. 아. 처음엔 제가 안 된다 그랬어요.
0: 네.
1: 원곡대로 해라라고 했다가 나중에는 그냥 아 그럼 그렇게 하라고 하면서 5명 전체 사인이 들어가 있는

0: 싼 CD를 10장만 나한테 보내라.
1: 아, 그게 단가요? 너무 약소한데요.
0: 조카들한테 굉장히 네. 아주 대단한 삼촌으로 인정받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1: 그래서 이제 빨간 풍선으로 고쳐주신 덕에 이제 네. 콘서트 마지막 피날레를 장식하는 노래로 네. 네. 기억이 됐죠. 이 풍선과 얽힌 노래 사연과 관련된 본문 내용 이도원 씨 낭독으로도 만나보겠습니다.
0: 풍선, 이 노래를 부르는 당신이 오늘 조금 괴롭다면 부디 기억해 주길 바란다. 당신이 너무 커버렸다고 생각하는 그 순간에도 당신만의 어린아이는 여전히 노란 풍선을 손에 꼭 쥐고 있다는 것을. 그리고 언제든 마음만 먹으면 그 풍선을 타고 당신만의 아름다운 기억들이 있는 그곳으로 다시 날아갈 수 있다는 것을 말이다. 나의 서툰 젊음이 빚어낸 노래가 당신의 하늘에서 작은 점이 되어 사라질 때까지 나는 이 싱겁고도 아름다운 기적을 오래도록 감사하며 지켜볼 것이다.
1: 네, 명곡의 힘이 이런 것 같습니다. 그 노래 듣다 보면 그 시절로 돌아갈 수 있다는 거, 그리고 또 그 노래 부르다 보면은 내가 어느덧 작은 아이가 되어 있다는 거. 근데 그거를 세대를 아울러서 함께 한다는 거, 나와 내 딸아이 또 부모님이 함께 할 수 있는 노래가 정말 귀한 노래잖아요.
0: 그렇죠.
1: 예, 그런 곡을 없어. 갖고 계시니까 얼마나 뿌듯하실까요?
0: 그러네요. 사실 그 저는 노래를 참 오래 하고 싶었고 지금도 이제 계속 새 노래를 만들고 그렇게 하고 있지만
1: 네.
0: 그렇게 이전 세대와 또 지금의 세대가 같이 부를 수 있는 노래가 제 노래다. 뭐 이건 사실 대단한 기쁨이고요.
1: 네.
0: 뭐하고도 바꿀 수 없는 그런.
1: 네. 오늘은 2층에서 본 거리의 저자이시고 다섯 손가락의 리더이신 이도원 씨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노래 눈물 없는 나라의 이야기를 해볼게요. 이 노래 만들게 된 사연에도 또 편지와 그녀가 있던데 다른 그녀인가요?
0: 이 얘기는 네. 그 저희 그 제 아내가 네. 제일 많이 하는 얘기예요.
1: 아.
0: 그 노래는 또 누구야? 그 노래는 또 누구야?
1: 왠지 저도 그렇게 해보고 싶었어요.
0: 이거는 같은 그 여학생 이야기인데
1: 네.
0: 사실 그 편지를 너무 많이 썼었어요.
1: 아.
0: 저는 그 당시에 사실 편지 받는 사람 입장이었거든요.
1: 네.
0: 팬레터를.
1: 그렇죠.
0: 네, 편지를 이 여학생한테는 그렇게 많이 썼어요. 근데 이 학생이 서울로 유학 온
1: 네.
0: 부산이 고향인 사람이에요.
1: 아.
0: 그래서 방학이 되면 부산으로 갑니다.
1: 네.
0: 집으로. 그러면은 집이 어딘지도 모르고 부산에 어디 갔는지도 모르면서 저도 이상하게 부산을 한 번씩은 가요.
1: 그래요?
0: 네. 네. 그 비슷한 거리에 있고 싶다는 그런 생각에.
1: 아.
0: 그때도 이제 한번 그런 식으로 혼자 내려갔다가 돈이 다 떨어졌어요.
1: 네.
0: 이제 서울로 어떻게 올라가야 될지도 모르겠는 그런 상황이 됐는데 해운대에 그때 이렇게 포장마차가 쫙 섰었어요.
1: 네.
0: 옛날에 거의 한 30년 전에. 근데 거기서 누가 이렇게 기타를 치면서 노래를 하는 거예요.
1: 네.
0: 그래서 기웃기웃했더니 그 포장마차 주인이 혼자 기타를 치면서 노래하고 있다가 저를 보더니 그냥 들어오라고. 그래서 저 돈 없어서 못 들어간다 그랬더니 혹시 기타 좀 칠 줄 아냐 그래서
1: 네.
0: 기타는 조금 칠 줄 안다 그랬더니 그럼 기타 좀 치면서 노래나 하고 불러보라 그래서 제가 거기서 노래를 하나 불렀죠. 그랬더니 그 노래를 듣자마자 이제 그날 그 안주와 술 전부 다 공짜로 먹었어요. 그러면서 밤새도록 거기서 이 노래 저 노래 많이 불렀던 것 같아요. 그러고 나서 끝나고 났더니 저한테 서울 올라가기에도 충분한 돈을 손에 쥐어주면서 인사를 서로 했던 기억이 있어요. 그 이후에 다시 만나진 못했지만
1: 네.
0: 어쨌든 그때 그 기억이 저한테는 너무 지금도 잊지 못할 그런 기억 중에 하나예요.
1: 아, 그래서 노래까지 만드신 거군요.
0: 보면 이제 누구 때문에 만든 노래가 아니라 시작이 눈물

0: 뭐 말이 되는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지만 그때 제 마음은 이제 그런 마음이었죠.
1: 와, 그 짝사랑 안 했으면 큰일 날 뻔했네요. 노래 몇 곡이나 나갈 뻔했어요. 예, 네네. 짝사랑을 정말 제대로 하셨는데 노래 사랑할 순 없는지도 짝사랑과 연관.
0: 그렇죠. 이 노래는 네. 이제 1집 수요일엔 빨간 장미를 나오고 이제 제가 이제 거절을 당했죠. 너 싫다 이렇게.
1: 네.
0: 그래서 그때 만들었던 노래가 이 노래예요. 사랑할 순 없는지.
1: 아.
0: 똑같이 아까 말씀드린 것들만 저희 그 과의 그 친구가 방송반 PD가 네. 또 이 노래를 틀면서 이 노래는 경제과의 네. 이두원 군이 누구를 위해서 만든 2탄.
1: 와.
0: 수요일엔 빨간 장미를 이은 2탄입니다. 그러면서 이걸 한 거예요. 근데 생각해보면 지금도 그 저를 만나자 그러더라고요. 이 여학생이 네. 다시. 그래서 저는 이때는 이제 자기 노래가 두 곡이나 되니까
1: 네.
0: 이제 저랑 좀 사귀자 그럴 네, 것 같았어요.
1: 좀 감동을 받았거나.
0: 네. 감동을 네. 받아서 네. 네 노래 들어보니까 너무 좋다 그럴 줄 알았더니 그날 했던 말은 더 잊혀지지 않는데
1: 네.
0: 정말 부담스럽다고 저한테. 정말 부담스럽다고. 그래서 제가 지금도 네. 그 부담이란 단어를 싫어하는데
1: 네.
0: 지금 생각해보면 이 노래 앞부분이

0: 어, 너무 좋네요. 그분은 좀 너무 차가우신 분 아닌가요? 극티이신가?
1: 제가 지금 들어도, 네. 들어도 누군가 이 못난 나를 사랑할 수는 없는지 서글픔 몹시 가난한 내 영혼까지. 야, 이런 가사는, 네. 아, 제가 여성이었어도 좀, 네. 부담스러웠을 것 같아요.
0: 그러니까 뭔가 그 노래를 듣고 너무 좋다가도, 네. 이 가사랑 이런 것들이 장난이 아니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가볍게 시작하기에는,
1: 맞아요.
0: 뭔가 좀, 네. 네.
1: 너무 진지했어요.
0: 네. 그래서 그분도 일말에 이제 이런 게 있다가도, 아, 네. 한번 발을 담갔다가, 네. 헤어나지 못한 것이 아닐까. 네. 그런 게 겁난 게 아니었을까, 네. 하는 생각도 듭니다. 예. 네. 암튼 그분은 분명히 뿌듯해하고 계실 겁니다. 이 곡들을 듣고. 이 2층에서 본 거리라는 노래가 또 검열 때문에 가사가 바뀌었다고 하는데, 네네. 글쎄 왜 가사가 바뀌었을까요?
1: 그때는 이상하게 가사에 조금이라도 조금 글쎄 뭐 좀, 네. 오해가 있을 소지가 있다든지 이런 건 아마 많이 금지했던 것 같아요.
0: 네.
1: 이 노래는 사실은 그냥 제가 본 2층에서 본 풍경을 그대로 그린 그림이에요.
0: 네.
1: 제 친구가 2층에 커피숍에서 제가 커피를, 저는 대학생이죠. 커피를 마시고 있는데 바로 아래층 버스정장에 컨테이너에 이제 그 구두 닦기, 구두 수선 이게 써 있으면서,
0: 네.
1: 제 중학교 때 제일 친했던 동창이 거기서 구두를 닦고 있더라고요.
0: 네.
1: 좀 있으니까 이 친구가 슬리퍼 몇 개를 들고 2층 그 커피숍으로, 아. 구두를 이제.
0: 아, 마시는 동안 닦아주려고.
1: 네, 마시는 동안 닦아주려고.
0: 예전에 많이 그랬죠. 예. 네.
1: 그 올라왔어요. 그러다 제 얼굴을 보고, 아주 그 구두통부터 전부 다 내던지고, 네. 그냥 도망을 가버렸어요. 아,
0: 그래요.
1: 예. 마침 이제 그랬는데 이제 길 건너편을 보니까 약국 밑에 녹색으로 담배라고 간판이 같이 붙어 있는 거예요.
0: 네.
1: 그때 수녀가 다섯 분이 그때 마침 밑을, 아. 지나가고 또 좀 있었더니 한 뭐 초등학교 한 1, 2학년도 안 돼 보이는 애가 마분지에다가 뭐 이렇게 쓴 글을 가지고 와서 껌을 이렇게 한 세 통 정도 놔두고, 테이블마다,
0: 아.
1: 그러고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보는 순간 이제 제가 그대로 쓴 거죠. 그러니까.

0: 가사가 이렇게 됐던 거죠. 저는 사실은 이제 제가 2층에서 봤던 그 풍경을 그대로 그린 건데
1: 네.
0: 거기 약국에서 담배를 파는 것이 모순이라는 얘기나 뭐 또는 친구가 구두를 닦는 얘기 또 껌을 파는 아이.
1: 너무 현실을 네. 닮아 있는 게 뭔가 찔리는 분이 있었군요.
0: 그렇죠. 그래서 이 부분은 다 수정을 해라라고 해서 제가 전부 다 어쩔 수 없이 수정을 했죠.
1: 아, 그게 사실이었다는 게 정말 신기하네요. 또 근데 그 관찰력이나 또 감성이 워낙에 또 남다른 분이셨기 때문에 그거를 노래로 만들어냈겠죠. 그 진짜 그게 다 그 시절에 또 있었던 일들인
0: 있었던
1: 거잖아요.
0: 있었던 일이죠.
1: 예. 얼마 전에는 제주 올레길 만든 서명숙 이사장께서 갑자기 세상을 떠났는데 그때 이제 이 제주 올레길과 관련된 노래도 만드셨다고요?
0: 제주 올레길과 관련된 노래는 사실은 오래전에 만들었죠. 2006년, 7년 이때. 그러니까 서명숙 이사장이 제주 올레길을 처음 만들었을 때가 2007년이에요. 드디어 내년이 이제 20년이 되는
1: 네, 큰 행사를 할 거라고 알고 있었는데 네, 갑자기 돌아가셨어요.
0: 매년 네. 그 원래 행사 때마다 이제 제가 가서 연주도 하고 네. 했었어요. 그래서 사실은 제가 제주 올레 때문에 사람이 변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이거든요. 그 2007년이 제 입장에서는 굉장히 어렵고 어둡고 암울했던 시기였는데
1: 네.
0: 서명숙 이사장이 그 1코스를 처음 만들었을 때 저보고 한번 1코스를 걸어봐라. 그때만 해도 깨끗하게 정비도 안 돼 있었던 그 길을 걷고 나서 제가 조금씩 좀 평화를 찾기 시작했었어요.
1: 네.
0: 그래서 그때 그 마음을 담아서 제가 이제 만들었던 노래가 이제 사련이 숲길에서 혼자 만들었던 노래예요.

0: 노래가 이제 제주의 길이라는 노래인데 네. 이 노래를 이제 만들어서 2007년도에 제가 발표를 했어요. 제주에서 아. 느낀 어떤 감정을 네. 그대로 담은 노래였죠. 그래서 아 그런데 이제 성형수 이사장하고 올해 1월 24일 날 그래서 네. 같이 만나서 아주 건강하게 얘기도 하고 저랑 끌어안고 야 아. 우리가 20년이 됐어.
1: 내년에 이제 기념 때 꼭 노래해야 네, 된다
0: 내년엔
1: 이거.
0: 내년에 네가 다 해야 돼. 뭐 네. 이러면서 그날따라 또 꼭 식사를 같이 하자고 해가지고 네. 같이 식사를 하고 그 집 메뉴가 아닌 메뉴인데 네. 야 여기는 메밀이야. 제주는 메밀이 유명해. 내가 메밀 좋아하잖아. 그래서 주인한테 부탁해가지고 메밀로 무슨 죽 같은 거 하나 해가지고 저한테 꼭 먹어보라고 입에 떠먹여 주기까지 했는데 네. 불과 이제 뭐 한 석 달도 안 돼서 아이고. 갑자기 세상을 떠난 거죠.
1: 그래서 그렇군요.
0: 제가 너무 사실은 충격을 받아서 그랬는데 네. 그래서 돌아가시고 연결식 날 당연히 제가 노래를 해야 된다고 얘기를 하셔서 내려가기로 했는데 그날 모든 비행기가 결항이 됐어요. 어머. 참 신기하죠.
1: 네.
0: 그래서 제가 못 내려가고 밤새도록 영상을 하나 만들어서 그날 영상을 거기서 제 노래로 영상을 틀었는데
1: 그랬군요.
0: 그게 굉장히 또 좀 여러분들한테 좀
1: 울림을 줬겠어요.
0: 네, 그랬다고 예. 하더라고요.
1: 네. 뭐 그분은 뭐 안타깝게 안 계시지만 네. 20주년 때 가서 이 곡 불러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네요. 아, 저도 사려니 숲길 너무 좋아하거든요. 근데 아, 네. 그곳에서 이 노래 울려 퍼지면 진짜 좋을 것 같아요.
0: 네네. 네.
1: 책 마지막에 소개된 노래가 그대는 강물처럼 흐르고 이거든요. 이 노래에는 어떤 이야기가 있을까요?
0: 이 노래는 사실은 아직 발표를 안 한 노래예요.
1: 아.
0: 노래는 있으나 노래는 아. 발표하지 않은 네. 곡인데 사실 인연이라는 게 다 보면 사람의 인생이 저마다 한 사람 한 사람 다 우주가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제가 그 생각을 가끔 하게 되는 게 많이 걷다 보면 처음 만나는 사람들이 많죠. 저희가 네. 자주 만나는 사람보다 처음 만나는 사람이 많아요. 오늘 만나고 다시는 못 만나는 사람들.
1: 네.
0: 그러면 그 사람의 인생을 저는 오늘 만난 그 하루밖에 모르잖아요. 근데 알고 보면 그분도 30년이면 30년, 40년이면 40년 태어나서부터 지금까지 굉장히 큰 우주를 살아오신 분이거든요.
1: 네.
0: 근데 저는 그 우주를 알 길이 없죠. 그러니까 저한테만 인생이라는 우주가 있는 줄 알았는데 알고 보면 이 세상 사람들은 모두 하나하나 그 사람마다의 우주가 있다. 그래도 이제 결국 언젠가는 우린 다 이제 흘러서 강물처럼 가겠죠. 그래서 이거 아직 발표 안 된 노래인데 혼자 이렇게 쓴 노래입니다.

0: 너무 좋네요. 예.
1: 아직 발표 안 된 노래이긴 합니다. 꼭 언젠가는 발표해 주세요.
0: 아, 정말 노래가 마지막에 불러주신 게 꼭 정리해 주신 것 같은 그런 또 의미들이 가사에 담겨져 있는 게 신기하네요. 네. 예. 이 곡도 또 20주년 때. 아, 노래들이 다 사연이 있고, 그래서 우리가 그걸 그렇게 좋아했구나. 들을 때 몰랐었지만, 네. 아, 이런 사연이 숨겨져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오래도록 이 노래들을 사랑했구나라는 거를 알 수 있게 해준 시간이었고, 네. 그런 또 책인 것 같습니다. 많은 분들이 책 읽으시면서 노래 함께 들으시면은, 아, 진짜 행복해지실 것 같아요.
1: 네.
0: 자, 오늘 끝곡은, 가장 대표곡이기 때문에 또 안 들어볼 수가 없잖아요. 수요일엔 빨간 장미를 준비했거든요.
1: 네, 네.
0: 예, 이 곡 아마 많은 분들이 아, 이 곡은 언제 들려주시나 했을 텐데, 네. 이 곡 끝곡으로 네, 네. 해도 되겠죠?
1: 네, 네, 예. 네, 네. 알겠습니다.
0: 혹시 조금 불러주시면 저희가 예, 마지막에 듣다가 오버랩을 하면 더 멋질 것 같습니다. 사실, 특별한 시간일 것 같기도
1: 사실
0: 하고요.
1: 사실 예전에는 이렇게 기타 하나 가지고 우리가 네. 밤새는 좀
0: 더 좋은 것 같아요. 예.
1: 수요일에는 빨간 장미를 그녀에게 안겨주고
0: 네, 이 곡 보내드리면서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명세들의 제국이 윤지영이었고요. 이도원 씨 노래하고 계신데요.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0: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잠시 후 3시를 알려드립니다. KBS 3라디오 사랑의 소리 방송입니다. HLKC
1: 지금까지 대한민국 서울에서 방송하는 KBS 한국방송 제3라디오 사랑의 소리 방송을 들으셨습니다. KBS 3라디오 사랑의 소리 방송은 수도권 FM 104.9MHz, AM 1134kHz, 전주 675kHz, 창원 936kHz, 순천 576kHz로 매일 오전 6시부터 다음날 오전 3시까지 하루 21시간 방송하고 있습니다. KBS 한국방송은 2026년 방송지표를 세계를 잇다, 내일을 밝히다로 정했습니다. KBS는 언제나 국민 곁에 함께하겠습니다. KBS 한국방송은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 심의규정을 준수합니다. 라디오 방송 편성 책임자는 라디오센터장 하종란입니다. 다음 방송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한민국 서울에서 방송하는 KBS 한국방송 제3라디오 사랑의 소리 방송입니다. KBS 3라디오 사랑의 소리 방송은 수도권 FM 104.9MHz, AM 1134kHz, 전주 675kHz, 창원 936kHz, 순천 576kHz로 매일 오전 6시부터 다음날 오전 3시까지 하루 21시간 방송하고 있습니다. KBS 한국방송은 2026년 방송 지표를 세계를 잇다, 매일을 밝히다로 정했습니다. KBS는 언제나 국민 곁에 함께하겠습니다. KBS 한국방송은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 심의규정을 준수합니다. 라디오 방송 편성 책임자는 라디오센터장 하종란입니다.

좋은 방송 밝은 내일 KBS가 6시를 알려드립니다. KBS 제3라디오 사랑의 소리 방송입니다. HLKC

사실 실천하는 게 어렵지 다짐하는 것은 쉽습니다. 운동해야지, 다이어트 해야지, 영어 공부 좀 해야지, 이런 말 자주 하곤 하잖아요. 근데 포기하긴 쉽죠. 오늘은 이 일이 늦게 끝나니까 운동 포기, 회식 있으니까 다이어트는 포기, 언제 쓸 일 있겠냐 싶어 영어 공부도 미룹니다. 근데 이걸 한 문장으로 엮어보면 다짐을 포기하는 거더라고요. 그러니까 왠지 사는 게 의미도 없고 무가치하게 느껴집니다. 그래서 결론을 내렸습니다. 계속 뭔가를 포기하게 되더라도 다짐하는 일만큼은 포기하지 말자. 오늘도 마음 다잡고 한 주 기분 좋게 시작해보죠. 안녕하세요. 대한민국 인기가요 박노원입니다.

대한민국 인기가요. 오늘 첫 곡은 김현철의 오랜만에였습니다. 30년이 훌쩍 지난 곡인데 요즘 젊은이들에게도 큰 사랑을 받는 곡이죠. 다짐과 포기, 여러분은 어느 쪽을 더 자주 하시나요? 또 둘 중 하나를 택하라고 하면 어떤 걸 고르시겠어요? 어쩌면 둘 다 나를 위해서, 내가 좀 편하기 위해서 하는 건데, 저는 실천은 못하더라도 계속 다짐하면서 사는 게 낫겠다 싶습니다. 포기는 왠지 실패 같은 느낌이 들잖아요. 오늘도 상처받지 않고 기분 좋게 한 주 생활해보겠다 다짐하면서 오늘 순서 함께하겠습니다. 대한민국 인기가요. 오늘은 LP카페에서 편안한 추억여행 함께하려고 하고요. 또 신세미의 언타이틀에서는 익숙한 듯 낯선 곡으로 찾아뵙겠습니다. 해변의 모래밭 한번 밟아볼까요? 방주연의 당신의 마음, 이어서 에보니스가 부릅니다. 모래 위의 발자국.

방주연의 당신의 마음, 그리고 에보니스가 부른 모래 위의 발자국이었습니다. 조선숙님, 월요일 장사 준비로 정신없는데 노래가 달래주네요 라는 사연 보내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조선숙님, 주로 월요일에 와주시는 것 같네요. 이번 한 주 손님 많이 오시길 바랍니다. 이번 한 주뿐만 아니라 앞으로 계속 많이 오시길 바라겠습니다. 현은서님께서는 좋은 노래는 들어도 들어도 질리지 않아요 라는 말씀해 주셨어요. 맞습니다. 이게 바로 명곡이 지닌 힘이죠. 언제 들어도 아무리 들어도 질리지 않는 노래. 질리지 않는 대한민국 인기가요 만들어 보겠습니다. 김의리님께서는 아버님께서 옛날 호떡 드시고 싶다 하셔서 서문시장 가서 호박죽이랑 호떡, 술빵, 찐빵 사갖고 갑니다 라는 사연 보내셨습니다. 우와, 제가 다 좋아하는 거네요. 호박죽, 호떡, 술빵, 찐빵. 아버님께서 얼마나 좋아하셨을까요? 김의리님, 정겨운 사연 고맙습니다. 대한민국 인기가요. 밴드 노래 듣고 LP카페로 넘어가 보죠. 플라워의 애정표현, 그리고 체리필터입니다. 낭만고양이.

아날로그 선율 속에서 우리의 지난날을 만나보는 LP카페. 오늘도 그 시절의 음악들과 함께 편안한 시간 마련해 보겠습니다. 먼저 전해드릴 곡은 희자매의 대표 히트곡 실버들입니다. 희자매, 인순이를 중심으로 김재희와 이영숙으로 구성된 3인조 걸그룹이었죠. 비주얼이 독특하고 세련됐었고요. 가창력도 압도적이라서 데뷔하자마자 사람들의 마음을 단숨에 사로잡았습니다. 특히 남성 팬들을 아주 많이 확보했는데요. 그래서 1년 동안 무려 280일이나 군대 위문 공연을 했다고 해요. 이들의 히트곡이자 데뷔곡, 오늘 들으실 실버들인데요. 김수월의 시에 안치행이 곡을 붙인 노래죠. 실버들은 가지가 아주 얇고 긴 버드나무를 가리키는데요. 떠나는 님을 붙잡지 못하는 이별의 안타까움과 허물을 실버들 가지가 수천만 가닥이나 뻗어 있어도 단 한 가닥도 붙잡지 못하는 것으로 묘사해 풀어냈습니다. 한국적인 멜로디, 디스코풍의 리듬과 비트가 접목된 실버들, 이 시간에 함께 듣기로 하고요. 이어서 전해드릴 곡은 피버스의 그대로 그렇게입니다. 피버스는 1978년 연세대에서 결성된 캠퍼스 밴드인데요. 그해 제1회 TBC 해변가요제에서 인기상을 받으면서 데뷔했습니다. 보컬 이명훈의 뛰어난 외모와 카랑카랑한 목소리로 사랑을 받았죠. 오늘 함께 하실 그대로 그렇게는 피버스의 데뷔곡인데요. 떠나가는 연인을 향한 애절한 그리움과 서글픈 마음을 솔직하고 직관적으로 표현한 노래입니다. 이명훈 특유의 시원하면서도 감성적인 보컬이 노래와 완벽한 조화를 이루면서 지금도 70, 80세대를 대표하는 곡 중에 하나로 사랑받고 있죠. 그럼 두 곡 이어 듣겠습니다. 희자매의 실버들, 이어서 휘버스가 부릅니다. 그대로 그렇게.

대한민국 인기가요에서 전해드리는 추억의 LP카페. 이번엔 신조음계의 데뷔곡인 나만의 꿈을 준비했습니다. 신조음계는 두 장의 음반을 발표하고 해산했는데요. 오늘 함께 하실 나만의 꿈이 사랑을 받았죠. 드라마 응답하라 1994에 삽입돼 사람들의 관심을 다시 받으면서 재결성을 했었고요. 한 장의 음반을 더 내놓기도 했습니다. 신조음계 보컬은 이성욱인데요. 그는 신조음계가 해체되고 부활의 보컬로 들어가 7집 앨범에 참여하기도 했습니다.

강변가요제 대상곡은 이상은의 담다디였죠. 재밌는 건요, 아기 천사의 출전곡은 훗날 신해철의 2집 솔로 앨범에 다른 제목으로 실려서 큰 사랑을 받았는데 어떤 곡이었냐면 바로 슬픈 표정 하지 말아요였죠. 근데 그 전에 이미 아기 천사 데뷔 앨범에 같은 제목으로 수록이 되기도 했습니다. 그러고 보면 아기 천사는 좀 운이 없었던 것 같기도 하죠. 이들의 데뷔 앨범엔 신해철의 이 곡 말고도 조정연의 탁자 위의 장미까지도 있었는데 또 사랑할 거야 라는 노래도 실렸었죠. 이 사랑할 거야는 이상은이 자신의 2집에 실으면서 대표 히트곡이 되기도 했습니다. 그럼 여기서 노래 두 곡 들어볼 텐데요. 먼저 신조음계 나만의 꿈 듣고 이어서 이상한 버전으로 듣겠습니다. 사랑할 거야.

0: 오늘 LP카페에서는 1970년대 말 사랑받았던 두 곡, 희잠의 실버들, 휘버스의 그대로 그렇게 이어서 80년대 말 90년대 초 히트곡이죠. 신조음계가 부른 나만의 꿈, 그리고 이상은의 사랑할 거야까지 전해드렸습니다. 대한민국 인기가요, 바로 신세미의 언타이틀로 이어갑니다. 만남은 늦었지만 오래 듣게 될 노래와 만나보는 신세미의 언타이틀. 이번 한 주도 신세미 음악평론가와 함께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1: 안녕하세요.
0: 신세미 평론가는 뭐 음식 가리지 않고 골고루 잘 드시는데
1: 네네.
0: 평생 한 가지 음식만 먹어야 한다면 뭘 고르시겠습니까?
1: 이런 거 참 어려운 질문인데요. 네. 그래도 김밥을 고를 것 같은 게 뭐 지금까지 평생 제가 거의 일주일에 세 번씩은 먹는 것 같은데
0: 자주 드시는 편이에요. 네,
1: 질리지가 않고 그리고 심지어 이제 제가 해먹 너무 좋아하니까 네. 해먹는 지경까지 왔고
0: 그래요?
1: 네, 그래서 김밥은 뭐 사먹어도 해먹어도 평생 잘 먹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0: 요즘 뭐 예전에는 볼 수 없었던 새로운 김밥들이 많은데
1: 맞아요.
0: 뭐 소개해 주실 만한 아주 이색적인 김밥, 특이한 김밥 맛있는 거 있으면 좀 하나
1: 제가 좋아하는 김밥은 예, 예. 계란말이 김밥이라고 예. 그 김 대신에 예, 예. 계란을 얇게 이렇게 편 그

0: 지단 만들기 직전에 그 계란으로 예. 이제 김밥을 감싸는 건데요. 그게 되게 그 김밥의 따뜻한 온기도 예. 오래 가면서 그 계란말이 김밥은 또 겉에가 이제 부드러워가지고 식감도 좀 좋아서 만약에 부드러운 식감 좋아하시는 분들은 계란말이 김밥은 진짜 한번 드셔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1: 김도 들어가나요? 아니면 김 대신에 아예 계란 지단?
0: 김이 없습니다. 김이 없이 조금은 느끼할 수도 있어요. 기름에다 이제 계란을 예. 붙였기 때문에. 근데 그런 종류의 느낌 좋아하시면은 와. 훨씬 더 저는 맛있던데요.
1: 좀 아이러니합니다. 김 없는 계란김밥. 네.
0: 그냥 계란김밥입니다.
1: 그러네요. 네. 자, 오늘 우리가 만나볼 언타이틀곡은요?
0: 네, 오늘은 박정현이 2002년 6월에 발표한 오퍼스 4 앨범에서 수록곡 가져왔습니다. 사실 2002년의 여름은 월드컵을 빼놓고 이제 얘기할 수가 없는데요. 이 한일 월드컵이 열렸던 당시에 이제 개막식에서 박정현이 브라운 아이즈랑 한국 대표로 무대에 올라서 공식 로컬 주제곡 Let's Get Together를 불렀었어요.
1: 아, 그랬었나요?
0: 네. 그리고 이제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제 월드컵 뜨거운 열기가 여전할 때에 이제 오퍼스 4라는 이 R&B 발라드 앨범을 발매했는데요. 사실 여름에 그것도 이런 월드컵 시즌에 이렇게 잔잔하고 좀 깊은 음악을 발매했다는 게 참 이 음반에 이 아티스트가 자신감이 좀 있었겠다라는 생각이
1: 보통
0: 들고요.
1: 보통 자신감 아니면 이런 거 감행 못하죠.
0: 실제로 이 4집 타이틀곡인 꿈에라는 예. 곡이 이제 박정현의 첫 음악방송 1위 곡이 됐고요. 그리고 또 마지막 1위 곡으로 남았는데요.
1: 아, 그랬군요.
0: 예, 본인도 이 곡이 이런 시기에 어떻게 1위까지 갔는지 모르겠다라고 밝혔을 만큼 진짜 온 국민이 월드컵에 정신이 뺏겨있는 와중에 이 꿈에라는 곡은 진짜 좋은 음악의 힘으로 1등까지 갔던 곡입니다.
1: 그렇군요.
0: 네, 진짜 자신감을 가지고 이렇게 월드컵 시즌에 앨범을 냈듯이 사실 타이틀곡 외에도 좋은 곡들이 정말 많이 수록된 앨범인데요. 네. 오늘은 수록곡 중에 좀 처절한 이별 노래 미장원에서라는 곡을 들어보려고 합니다. 사실 예전에는 미용실 가서 머리 짧게 단발로 해달라고 하면 당연히 이별하고 왔구나 이렇게 생각하던 시절이 있었잖아요.
1: 먼저 떠올리게 됐죠.
0: 네, 요즘엔 다양한 스타일이 있지만 근데 이 미장원에서라는 곡은 이제 이별 후에 여성이 머리를 자르러 가서 이제 이별 후에 자신이 겪어온 그 많은 이별의 단계들, 감정들을 이제 하나하나씩 묘사하는 그런 곡인데요. 그래서 좀 더 이렇게 처절하게 슬픔이 느껴지는 곡이고요. 이별 후의 감정들을 다 아시는 분들이라면 정말 공감하면서 들으실 수 있는 그런 가사 덕분에 이 곡은 이제 수록곡이지만 한번 마음에 들어오면 되게 오랫동안 마음에 남는 그런 힘을 가진 곡이어서 오늘 함께 들어보려고 합니다.
1: 그럼 박정현의 미장원에서 전해드리면서 신세미 평론가와 는 내일 다시 만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0: 감사합니다.

박정현의 미장원에서 오늘의 언타이틀곡이었습니다. 대한민국 인기 가요와 함께 하시다 보면은 떠오르는 노래들이 있거나 또 하고 싶은 이야기가 생각나실 때가 분명 있을 겁니다. 그럴 때면 언제든지 저희에게 보내주세요. KBS 라디오 홈페이지에서 대한민국 인기 가요 입력하시고 청취자 참여란에 신청곡과 사연 남기셔도 되고요. 인터넷 라디오 콩에 적어주셔도 됩니다. 이승기의 노래 듣죠? 추억 속의 그대.

0: 이승기의 추억 속의 그대 듣고 왔습니다. 오늘 끝곡 전해드릴 시간입니다. 프라이머리와 다이나믹 듀오가 함께 부른 잔이 전해드리면서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죠. 대한민국 인기가요 박노원이었습니다. 여러분 내일 만나요.
1: 여보세요? 동훈아 나와. 개코랑 같이 있어 지금. 아 그냥 우리끼리 소주나 한잔하지 뭐 소박하게. 클럽? 에이 너 가면 또 잠들 거잖아.

0: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잠시 후 7시를 알려드립니다. KBS 3라디오 사랑의 소리 방송입니다. HLKC
1: KBS 오디오북 최고의 클립

0: 타인이라는 세계. 홍순범 지음. 성우 이규창 읽음. 첫 번째 실험에서는 참가자들에게 역겨운 맛의 음료를 마시도록 하면서 그들의 얼굴 근육 활동을 측정했다. 비교를 위해 달콤한 맛의 음료나 물을 마실 때도 측정했다. 이를 통해 역겨운 맛을 느낄 때만 반응하고 다른 맛을 느낄 때는 반응하지 않는 얼굴 근육을 확인했다. 두 번째 실험에서는 역겨운 장면을 사진으로 보여줬다. 똥이나 상처나 벌레 등의 사진이다. 앞에 실험에서 사용한 역겨운 맛의 음료를 사진으로 바꾼 것이다. 그리고 비교를 위해 달콤한 음료나 물 대신 슬픈 사진이나 중립적인 사진도 보여줬다. 물론 달콤함과 슬픔은 다르지만 이 실험의 주된 관심사는 역겨움이니까 그렇게 사진을 보여주면서 참가자들의 얼굴 근육 활동을 측정했다. 그 결과 첫 번째 실험에서 역겨운 맛을 느낄 때 반응한 얼굴 근육이 두 번째 실험에서 역겨운 사진을 볼 때도 반응하는 것을 확인했다. 달콤한 맛에는 반응하지 않았듯이 슬픈 사진에는 반응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음료든 사진이든 역겨운 자극에 특별히 반응하는 얼굴 근육이 있더라는 것이다. 이는 당사자의 주관적인 느낌으로도 확인되었다. 사진을 보고 더 역겹다고 느낄수록 이 얼굴 근육이 더 강하게 반응했기 때문이다. 이를 통해 연구자들은 맛에 있어 역겹다고 느끼는 것과 시각적으로 역겹다고 느끼는 것이 얼굴 근육 반응 면에서 공통점이 있다고 주장했다. 여기까지는 준비 단계였다. 연구자들이 정말로 궁금했던 것은 세 번째 실험 결과이기 때문이다. 이 마지막 실험에서는 게임을 통해 참가자들을 불공정한 상황에 놓이게 했다. 그러면서 그들의 얼굴 근육 활동을 측정했다. 이를 통해 윤리적으로 역겨운 상황에서는 얼굴 근육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보는 것이 이 연구의 최종 목적이었다. 말하자면 불공정한 상황에서 느끼는 감정도 일종의 역겨움이라고 가정한 것이다. 미각적으로 역겹거나 시각적으로 역겨울 때가 있듯이 윤리적인 차원에서도 역겨울 수 있지 않을까? 이것이 얼굴 근육에서 확인이 되지 않을까? 이제 결과가 짐작이 갈 것이다. 이번 실험에서도 앞에서와 같은 얼굴 근육이 반응했다. 게임에서 맞닥뜨리는 상황이 더 불공정할수록 참가자는 더 역겹다고 느꼈고 해당 얼굴 근육의 활동도 증가했다. 불공정한 느낌이란 일종의 윤리적 역겨움이고 그 기원은 신체 건강을 위해 나타나는 신체 반응일지 모른다는 이야기다. 어째서 그렇게 되었을까? 해로운 음식에 대한 거부 반응은 우리보다 더 단순한 생물들도 보인다. 윤리적인 판단을 내릴 뇌가 없거나 심지어 바깥 세상을 바라볼 눈이 없더라도 무언가를 입에 넣었다가 뱉는 행동은 한다. 안 그랬다간 건강과 생명이 위협받을 테니까. 다만 그러려면 입에 들어온 것을 뱉으라고 알려주는 신호가 필요하다. 그런 신호 중 하나가 역겨움 아닐까. 오늘날 우리가 느끼는 역겨움과는 차이가 있을지 모르지만 인류 이전부터 존재하던 단순한 생물에게도 그들 나름의 어떤 신호가 있지 않았을지 짐작해본다. 그리고 그런 생물들에게 바깥 세상을 볼 수 있는 눈이 생긴다면 그때부터는 뱉어야 할 대상을 조금 더 일찍 알 수 있을 것이다. 입에 넣어보기 전에 거부할 수 있는 것은 물론이고 멀리서 점점 가까워지기만 해도 미리 피할 수 있을 것이다. 맛을 보기 전에 눈으로 보고 반응하면 되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때도 거부하거나 회피하라고 알려주는 신호는 필요하다. 다만 그런 신호를 새로 만들 필요까지는 없을 것 같다. 역겨움이라고 하는 이미 내장된 신호를 계속 사용하면 되기 때문이다. 더러운 무언가가 입안에 들어왔을 때 울리던 신호를 그것이 시야에 들어왔을 때도 울리게 하는 것이다. 이처럼 시야에 들어오는 것 중에 거부하거나 피해야 할 대상을 역겨움이라는 신호가 잘 알려주었다고 가정해보자. 그런데 살면서 피하고 싶은 대상이 상한 음식이나 오물 같은 구체적인 대상만 있는 것은 아니다. 그런 것 말고 때로는 어떤 상황이나 사건을 피하고 싶을 수도 있다. 그렇다고 맹수의 위협처럼 무서워서 피하는 것은 아니고 뭔가 더러운 사물을 대할 때처럼 피하고 싶은 상황이다. 그렇다면 그것을 알려주는 신호도 필요하다. 다만 이때도 신호를 새로 만들라는 법은 없다. 이미 내장된 신호를 사용하는 편이 더 효율적일 테다. 이런 식으로 건강을 위한 신체 반응을 윤리적인 판단에도 확장해서 사용하게 되지 않았을까? 앞선 연구 결과를 통해 이렇게 추론해 보았다. 다시 죽고 싶은 느낌으로 돌아가 보자. 공정함에 대한 윤리적 판단이 역겨움이라는 신체 감각에 뿌리를 두고 있다면 생을 끝내야겠다는 판단 역시 나름의 신체 감각에 뿌리를 두고 있더라도 그리 이상한 일은 아니다. 그런데 신체 감각 자체가 불현듯 죽고 싶다는 판단이나 죽어야 한다는 결론으로 이어지는 것을 과연 합리적인 의사결정으로 볼 수 있을까? 때로는 그럴 수도 있을 듯하다. 예를 들어 깨어있는 매 순간 극심한 통증에 시달리고 있으며 앞으로도 나아질 희망이 보이지 않는다면 어떨까? 그래도 삶의 의지를 유지하는 사람이 있겠지만 가끔은 너무 고통스러운 삶을 이만 마치고 싶다는 생각이 들 수 있을 것 같다.
1: 이것 좀 봐, 신기하지? KBS 오디오북.
0: 그렇다면 이런 경우는 어떨까? 통증이 있지는 않지만 다른 불쾌한 느낌에 시달리고 있으며 본인은 그 느낌이 심한 통증만큼이나 괴로워서 죽고 싶다면 역시 반박하기 어렵다. 당사자가 아니니 뭐라고 말하기가 쉽지 않다. 다만 내가 경험한 바로는 죽고 싶다는 생각의 이면에 있는 신체 감각을 포착하고 나니 애초에 내렸던 죽고 싶다는 판단이 합리적이지 않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희한하게도 그 느낌이 들기 시작하면 자기도 모르게 죽고 싶다는 생각으로 이어진다. 그리고 막상 그런 생각을 떠올리게 만든 처음의 신체 감각은 감쪽같이 숨어버린다. 일단 그 감각을 직접 포착해서 깨닫고 나니 생각이 달라졌다. 물론 이러한 사실을 깨닫는다고 해서 감정적인 부분이 완전히 사라지지는 않는다. 그 감각은 여전히 불쾌하다. 하지만 죽고 싶다는 생각으로는 덜 이어진다. 이 감각이 과연 그런 판단과 결정의 근거가 될 자격이 있나? 하는 의문이 들면서 죽고 싶다는 몽상에 사로잡혀 기본 설정 네트워크에 발이 묶이는 것을 막아준다. 내면을 관찰하는 활동이 이런 통찰을 주기도 하더라는 말이다. 이렇게 명상은 자기 자신을 무비판적으로 관찰하는 데 도움이 된다. 마음이 힘든 분들은 명상하는 생활을 실천해보면 좋겠다. 이 지점에서 다음과 같은 의문이 들지 모르겠다. 어떤 결정의 뿌리가 신체 감각에 있음을 깨닫고 나면 그 결정에 덜 사로잡히게 된다지만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도 있지 않을까? 예를 들어, 불공정에 대한 거부의 기원이 신체 반응임을 인식함으로써 그 거부감이 누그러져 버린다면 윤리의식이 무뎌지는 셈이지 않을까? 그래서 자칫 불공정을 묵인하고 순응하는 사람이 되지는 않을까? 충분히 생각해 볼 수 있는 가설이지만 실제로 그럴 것 같지는 않다. 왜냐하면 어떤 생각의 뿌리가 신체의 감각임을 깨닫는다고 해서 그 감각이 완전히 사라지지는 않기 때문이다. 따라서 불공정에 순응하기보다 그 불공정한 느낌을 다양한 각도에서 검토할 수 있게 된다. 이로 인한 이점은 불공정한 상황에서도 되도록 평정을 유지하며 최선의 선택을 하는 데 도움을 준다는 점이다. 섣불리 도망가기보다 더 나은 대처 방법이 있을지 돌아볼 수 있게 만든다. 이는 주로 당사자 개인에게 이로운 점인데 사회가 얻는 이득은 없을까? 서로 상충하는 윤리나 가치가 존재하는 경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다. 예를 들어 자유라는 가치와 평등이라는 가치가 충돌하는 상황을 떠올려보자. 자유만 강조하다 보면 평등이 무너질 수 있고 평등만 강조하다 보면 자유를 억압할 수 있다. 우리 사회가 그렇게 한 방향으로만 치우쳐서 나아간다면 안타깝고 위험한 일이다. 하지만 도대체 어쩌다가 그렇게 되는 것일까? 그 시작은 다음과 같을지 모른다. 눈앞에서 자유가 억압받는 상황을 목격하면 우리는 윤리적인 역겨움을 느낀다. 하지만 거기서 더 이상의 판단을 멈춰버리면 그 시점 이후로 사회를 발전시키기 위한 모든 노력은 평등의 중요성을 간과한 채 진행될 것이다. 그 반대도 마찬가지다. 눈앞에서 평등이 무너지는 상황을 목격하면 우리는 윤리적인 역겨움을 느낄 수 있다. 하지만 거기서 더 이상의 판단을 멈춰버리면 그 시점 이후로 사회를 발전시키기 위한 모든 노력은 자유의 중요성을 간과한 채 진행될 것이다. 비록 머릿속 표상 세계에서는 오로지 하나의 가치만 추구해도 될지 모르지만 현실에서는 중요한 여러 가치 사이에서 균형을 잡아야 하는데 말이다. 지금까지의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몽상 속을 방황하다 보면 자칫 행복을 갉아먹히기가 쉽다. 그러니 몽상에서 벗어나기 위해 기본 설정 네트워크에 머무는 시간을 줄이자. 자기 자신이 기본 설정 네트워크에 있다는 사실을 이따금 알아차리기만 해도 도움이 된다. 그런 다음 내 뇌의 기본 설정 네트워크를 그만 쓰자. 당분간 여기서 벗어나 있자. 하고 마음 먹자. 그렇게 하기만 해도 순간 머릿속이 맑아지고 심리적 무게가 가벼워진다. 뇌로 보면 기본 설정 네트워크지만

마음으로 보면 그것은 몽상의 세계다. 둘 중 어느 쪽으로 접근해도 무방하다. 예를 들어 과거의 어떤 일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아 괴로울 때가 있다. 그럴 때는 마치 텔레비전을 마냥 켜놓듯이 내 머릿속에 상상의 동영상을 틀어놓았구나 하고 자각해보자. 이 생각 자체만으로도 몽상에서 빠져나오는데 도움이 된다. 나는 명상의 고수가 아니다. 그냥 일상에서 필요하다고 느낄 때마다 나름의 방식으로 명상을 활용하고 있을 뿐이다. 세상에는 이미 다양한 명상 방법이 소개되어 있는데 거기에 덧붙일 말은 아주 단순하다. 가끔은 한 가지 목표를 염두에 두어 보는 것이다. 그 목표란 마음에 있어서는 내면의 표상세계에서 벗어나는 행위인 동시에 뇌에 있어서는 기본 설정 네트워크를 멈추는 행위다. 살면서 이 목표를 떠올리기만 해도 도움이 된다. 그렇게 내면의 표상세계에서 벗어난 상태로 뇌의 기본 설정 네트워크를 멈춘 상태에서 가만히 바라보는 시간을 가져보자.

여러분은 지금 타인을 이해하기 위한 마음이론, 타인이라는 세계를 들으셨습니다. 이 책의 저자 홍순범은 서울대학교 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교수로 서울대학교 의과대학을 졸업하고 동대학원에서 박사학위를 받았습니다. 서울대학교 병원 신경정신과에서 전공의 과정을, 서울대학교 어린이병원 소아정신과에서 전임의 과정을 마쳤는데요. 수술을 통해 생명을 수호하는 흉부외과 의사가 되려 했지만 정신이 생명 못지않게 신비롭다는 깨달음 끝에 정신을 수호하고 고통을 줄이는 정신과 의사가 되었다고 합니다. 타인이라는 세계는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학생 대상의 강의와 수십 년간의 연구 및 진료 경험을 바탕으로 집필한 책으로 우리 인간을 독보적인 존재, 동시에 끊임없이 고통받는 존재로 만드는 마음에 관해 본격적으로 다룹니다. 마음의 기원부터 그 작동 원리와 마음이 저지르는 오류 및 마음 돌보는 방법을 담았고, 누구나 일상에서 마주할 수 있는 사례를 통한 사고 실험을 철학적으로 서술해 깊이와 재미를 더했습니다. 우리는 관계에서 갈등이 생기면 자연스럽게 상대방의 성격이나 도덕성부터 의심하곤 합니다. 저 사람은 원래 이기적이다, 멍청하다, 나쁘다. 하지만 타인이라는 세계는 이 익숙한 판단 방식이 뇌의 구조적 한계와 깊이 연결되어 있음을 보여줍니다. 인간의 뇌는 타인의 행동을 볼 때 그 사람의 의도를 빠르게 추정하도록 진화했지만 동시에 이 능력은 수많은 오류와 편향을 만들어냈는데요. 저자는 마음 이론을 통해 우리가 왜 남 탓을 멈추기 어려운지, 왜 정치적 분열과 혐오가 쉽게 증폭되는지, 왜 가까운 사람일수록 오해가 깊어지는지를 과학적으로 설명합니다. 저자는 서문에서 가상의 독자를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학생들로 설정하고 수업에서 실제로 다뤘던 사고 실험과 그동안 연구한 현대 뇌과학 및 심리학, 임상 사례를 옮겼다고 밝히는데요. 이 강의는 2022년 서울의대 교육상을 수상하며 교육적 성취를 공식적으로 인정받았습니다. 책의 일장은 다양한 뇌과학, 심리학 실험을 통해 타인의 마음을 추론하는 능력으로서의 마음이론을 소개하고 뇌의 어떤 영역이 이 능력에 관여하는지를 구체적으로 설명합니다. 이 장에서는 언어의 미묘한 차이에서 오는 착각과 인간의 인지, 기억, 경험이 얼마나 주관적인지 등 흥미로운 연구 결과를 통해 우리 마음의 재료가 되는 요소의 오류를 짚어봅니다. 3장에서는 이러한 사실들을 통해 뇌과학적으로 마음을 통제하고 올바른 방향으로 다루는 현실적인 방법을 알아보고, 마지막으로 4장에서는 그동안 통찰한 인간의 마음을 통해 과학이 아직 밝혀내지 못한 홍순범 교수만의 마음 너머의 이야기와 그 가능성을 철학적으로 서술합니다. 저자는 마음 이론이 사실을 읽어내는 능력이 아니라 제한된 정보 위에서 각자 자기만의 설명을 만들어내는 능력이라고 밝힙니다. 그래서 우리는 같은 장면을 보고도 전혀 다른 해석에 도달하는데요. 마음 이론을 어지럽히는 대표적인 원인을 꼽자면 개인차, 상황의 복잡성, 정보의 부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책은 이 세 축을 통해 우리가 왜 서로를 오해할 수밖에 없는지를 보여주는데요. 또한 남 탓으로 고통을 돌리는 심리, 즉 자신의 선택과 역할을 보지 않으려는 심리적 가림막이 어떻게 원망과 혐오를 강화하는지도 구체적 사례로 제시합니다. 우리가 이미 알고 있다고 믿었던 사람 이해의 방식을 근본부터 흔들어 놓는 책, 타인이라는 세계. 지금까지 성우 이규창이었습니다.

라디오 극장 담요 한 장이라는 우리 자매들만의 게임이 있다. 네 명이 마주 앉아 담요 한 장에 다리를 집어넣고 그 안에서 발로 오재미를 주고받는 것이다. 오재미는 양옆으로 꼬리는 할 수 있지만 발이나 다리가 담요 밖으로 나오는 순간 그 팀이 진다. 담요 한 장 게임이 재미있었던 만큼 나는 나만의 아지트가 필요했다. 누구하고도 공유하지 않는 시간과 공간. 고요와 평화가 있었고 내 꿈을 키울 수 있었던 그곳.

0: 저 리더스 다이제스트 신년호 들어왔어요?
1: 네. 잠시만요.
2: 저 월간 팝송 들어왔어요?
1: 1월 호는 아직 안 왔는데.
2: 그럼 저 12월호 주세요.
3: 야 임마, 너 문제집 사러 왔지 이거 사러 온 거야?
2: 아이 진짜 제 취미까지 간섭하실 거예요? 저 빌보드지 받아보던 사람이에요.
1: 아유 그러셔요.
4: 리더스 다이제스트 여기 있습니다.
0: 아 네, 이거 좀 이따 계산할게요.
3: 아 저기 고의 교과서는 안 팔아요?
4: 교과서는 서점에 없죠. 헌 책방이나 가보면 모를까.
2: 저 월간 팝송 1호로 언제 들어와요? 그냥 정기 구독할까?
4: 들어오면 연락 줄까?
2: 아니요, 생각 좀 해보고요.
0: 은수야, 뭐 봐?
5: 아가사 크리스티 책. 이거 마저 읽고 가면 안 돼?
0: 고모님이 사다 달라는 책은 다 골랐어?
5: 아, 누나? 저쪽에 있어.
0: 그럼 빨리 계산하고 가자. 내일 출근해야 돼.
5: 아, 나

0: 거 읽다 가고 싶은데.
1: 야, 내일 읽어, 내일. 여차하면 또 쟤네들이랑 같이 걷게 생겼어.
0: 뭐 어때?
1: 근데 저기 쟤 너랑 동갑인가 봐. 고2 교과서 찾더라?
0: 그럼 나보다 더 어린 거 아니야? 난 고3 올라가는데? 내 교과서 줄까 보다.
1: 네 걸? 넌 공부 안 해?
0: 다 배웠는데 뭐. 그럼 얘기해 보든가.
2: 에이, 됐다. 입주과외 선생까지 두고 사는데 지가 알아서 하겠지.
1: 저쪽이랑 같이 갈 거 아니면 지금 빨리 나가자.
0: 알았어, 알았어.

0: 큰 언니는 출근했고 둘째 언니는 눈치우러 갔고 응? 지수는?
1: 오, 언니!
2: 이거 봐. 밤새 너무 추웠나 봐. 봄이 고양이가 새끼들을 데리고 창고로 왔어.
1: 너무 귀여워.
2: 우와, 동네에서 못 보던 고양인데? 추운 겨울에 어디 살다 왔을까? 이제 여기가 니들 집이다. 내가 잘 돌봐줄게.
3: 근데 엄마한테 허락은 받았어? 키워도 된대?
2: 어, 대신 집안에는 들이지 않고 창고에서 돌보기로 했어. 스티로폼 박스도 구하고 비닐로 바람막이도 해주고 뜨개질해서 푹신한 침대도 만들어줄 거야.
3: 내 당뇨도 내줄게.
2: 그 애착 당뇨를 내준다고? 참아.
3: 아니야, 이제 그 당뇨와 헤어질 때도 됐어.
2: 정말? 고마워. 근데 얘네는 뭘 먹여야 되나? 생선을 구워줄까? 멸치를 줄까?
3: 쥐 잡아먹겠지, 쥐. 특히 가끔씩 천장 위를 뛰어다니는 그 쥐들.
2: 고등어를 줄까?
3: 아니, 갈치? 쥐 잡아먹는다니까. 얘들아, 그 쥐들 다 니들 거야? 많이 먹어?
2: 생쥐는 안 돼.
3: 아니야, 내가 생선 먹을 거란 말이야.

0: 시야. 벌써 얼어붙었나. 빗자루 갖고는 안 되네. 삽 가져와서 깨부숴야겠다. 아, 깜짝이야.
1: 와, 부지런한데?
0: 야!
1: 이름을 불러주면 더 좋을 텐데 말이야.
0: 거기 계속 있는 거야?
1: 무슨 소리지? 여기 계속 있는 건데?
0: 그럼 방 좀 옮겨줄래? 나 굉장히 불편하고 불쾌하거든.
1: 왜? 나 때문에? 내가 뭘?
0: 여기. 이 옥상은 내 공간이었는데 그 방에서 너무 훤히 보이고 다 들리잖아.
1: 아, 그럼 주로 창문 닫고 커튼 치고 있을게. 봐도 못 본 척 입도 다물고.
0: 회장님 댁에 빈 방 많을 거 아니야. 다른 방으로 옮겨줘.
1: 그건 쉽지 않겠는데? 빈 방이 많긴 하지만 마음에 드는 방은 이 방이고 이 방에서 그 방이 보이는 건 구조적으로 어쩔 수 없는 거라 서로 조심하자고.
0: 글쎄, 난 조심하기 싫고 시시때때로 네가 거기서 불쑥 말을 걸고 나타나면 이 공간을 뺏긴 거나 마찬가지지?
1: 생각 좀 해보고 맨입으로 되려나?
0: 뭐, 내기라도 해? 골목 눈 치우기 내기라도 할 거야?
1: 아, 무슨 내기야?
0: 내려와. 어? 골목 눈 치우기 대결 지금부터 시작! 어?

0: 딱 반 나눠서 치우는 거야.
1: 째째하긴. 알았어.
0: 뭐? 째째해?
1: 내기에서 지면 옮겨라.
0: 아 진짜 그건 좀
1: 시작!
0: 어, 야!

0: 무슨 이런 내기가 있어.
1: 해서 너도 할래? 어! 자, 너도 무기 하나 들어.
0: 야, 이건 약속이 틀리지.
1: 그쪽도 지원군 있으면 부르시지요.
0: 아, 치사하네 진짜. 이렇게 머릿수로 밀어붙인다고? 아이씨, 야!
1: 명중이다.
2: 너무 세.
1: 울 거야? 너 울면 내 동생이다.
0: 선전포고도 없이 공격이라 이거지? 좋아, 니들 다 죽었어.
1: 저 오빠가 돼가지고 약한 내 동생을. 하. 그렇다면 우리 필살기를 보여주지. 해수야, 준비됐지?
2: 그럼.
0: 야,
2: 준비됐지?
0: 해봐.

0: 들어와.
1: 회장님 안 계셔?
0: 아침 일찍 어디 가셨는지 안 계시네.
1: 아직 내기 안 끝났어.
0: 방 옮기기 말고 다른 거 하자.
1: 방 옮겨라.
0: 네가 옥상에 올라올 때마다 불편한 건 나거든.
1: 그러니까 네가 옮기면 되겠네.
2: 둘이 무슨 얘기하는 거야?
0: 아 진짜. 뭐 따뜻한 우유라도 줄까?
2: 응, 괜찮아.
3: 우와, 회장님 댁에 처음 들어와 봐.
0: 그래?
1: 이 집엔 술병이 쫙 있을 줄 알았는데 돌이 많네.
0: 수석 모으는 게 할아버지 취미야. 강이나 산에 가면 꼭 이런 돌을 잘 보시더라고. 잃어버린 가족 같대나?
1: 회장님 양조장엔 가봤어?
0: 아직.
1: 그럼 너도 모르겠구나.
0: 뭘?
1: 막걸리 맛.
0: 어, 맛은 알지. 설마 술 내기 하자는 건 아니지? 궁금하냐? 좀 줄까?
1: 됐고 방이나 옮겨.
0: 아 진짜 끈질겨.
3: 우와 피아노다. 오, 지수 언니가 엄청 좋아하겠다.
0: 지수? 아 셋째?
2: 어 피아노 학원 다니다가 요즘은 안 다니고 있거든. 내 생각엔 너무 잘 치니까 자꾸 전공하라고 해서 부담돼가지고 간둔 것 같아.
1: 아 그건 꼬맹이 네 생각이고 내 생각엔 자기 미래를 남이 이러쿵 저러쿵 하니 싫어서 관둔 것 같던데.
2: 피아노는 회장님이 치는 거야?
0: 어? 어 아니 이건
4: 내 딸 거다. 어? 그 피아노. 아,
0: 오, 할아버지
1: 안녕하세요.
3: 안녕하세요.
4: 골목에 쌓인 눈은 너희들이 치었나? 아,
1: 네 저희가
2: 준호 오빠도 같이.
0: 너무 옷이 젖어가지고요 말리고 가라고요.
1: 아, 안 그래도 회장님께 드릴 말씀도 있고 제가.
4: 어, 그래 무슨 얘기야?
0: 야, 너
1: 아, 준호가요? 야,
0: 다음에 와. 잘 가라. 또 놀러 와. 혜수야 너도 다음에 해보자.

0: 엄마!
1: 어, 이제 언니?
2: 회사 끝나고 바로 왔어요. 연말이라 일이 많죠.
1: 올 가을부터 주문이 들어온 게 겨울 되니 감당이 안 되네. 그래서 좀 도와달라고 불렀어.
2: 엄마 뜨개 솜씨가 좋으니까 사람들이 엄마 옷만 찾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가게에만 있는 외국산 실들이 있으니까.
1: 예전 같으면 하루면 뚝딱 만들었을 옷들이 요즘엔 며칠씩 걸린다.
2: 어디 줘보세요. 자, 뭐부터 할까요?
3: 이거 사이즈 재서 도안 만들어 놓은 거거든. 꽈배기 뜨기로 뒷판부터 해봐.
2: 알았어요. 엄마, 그 이 회장님네 손자는 겨울에 잠깐 온 게 아닌가 봐. 입주과에 선생이 있던데요?
3: 아마 같이 살 거야.
2: 준원의 부모님은요?
1: 회장님께 아들이 하나 있었는데 결혼해서 잘 살다가 어느 날 교통사고로 죽었대. 준호 엄마가 준호 키우며 살다가

0: 됐지? 어리긴 뭐가 어려요. 애도 아니고 다 컸던. 한참 말 안 듣게 생기긴 했어요.
1: 아, 우리가 언제 집으로 초대해서 식사라도 대접할까?
0: 치, 그날도 우리 집 내자매 보고 깜짝 놀란 눈치던데. 넓고 조용한 집에 사는 애가 좁고 복잡되는 분위기에 놀라서 거의 도망치듯 나가던데요.
2: 우리 집 애들이 좀 말이 많긴 하지.
1: 아, 근데 뭘 대접하지? 김치전을 부쳐볼까?
0: 그거 별론데.

0: 자활, 성인, 오부득이, 견지의, 득견군자자 사가의, 자활, 선인, 오부득이, 견지의, 득견유항자 사가의, 망이위유, 허이위영, 야기위태, 난호유항의. 공자가 말하길, 성인을 내가 만나볼 수 없다면 군자라도 만나보면 좋겠다. 공자가 말하길, 선인을 내가 만나볼 수 없다면 한결같은 사람이라도 만나보면 좋겠다. 없는 것을 있다고 하고 비었으면서 가득한 척하며 가난하면서 부유한 척하면 항심을 갖기가 어려울 것이다.
1: 이제야 무슨 소린지 알겠다. 중국 고전은 역시 해석이 있어야.
0: 더 읽어요?
1: 오늘은 거기까지 하자.
0: 네. 아. 근데 고모, 이 많은 책들 중에 왜 하필 논어예요?
1: 난 늘 궁금했다. 이 많은 책들 중에 네 고모부가 왜 하필 논어만 있는지. 그래서 한 번은 읽어보고 싶었지. 은수, 네 생각은 어떠냐?
0: 글쎄요. 전 고모가 돌아가신 고모부의 그늘에서 아직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생각이 드네요.
1: 뭐라고?
0: 그렇잖아요. 이 책들은 다 고모부의 책인데 이 방 밖으로 한 권도 움직이질 못하고 있잖아요.
1: 그럼 내가 고모부의 유령이라도 붙잡고 산단 말이냐?
0: 어쩌면요?
1: 어린 게 못하는 말이 없구나.
0: 전 제가 어리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1: 어린 게 나이를 말하는 건 아니지. 네 애비 사업 망했을 때 책임 못 지고 나한테 와서 돈 빌려달라 하더라. 그리고 취직도 시켜줬지. 자기 식솔들 책임 못 지면 그게 어른이 아닌 거지. 말만 번지를 하고 공부만 많이 했다고 어른이 아니지.
0: 저희 어려울 때 도와주신 건 감사해요. 그런데 고모님은 고모님이 공격받는다고 느낄 때마다 그 얘기를 꺼내시네요.
1: 은혜를 알아야 한다는 거다.
0: 감사하게 여기는 것과 눈치 보며 사는 것은 다르잖아요.
1: 그래, 다르지. 은수, 넌 몽상가야.
0: 그렇다고 현실 감각이 아주 없지는 않아요.
1: 넌 대학에 갈 생각이냐?
0: 네. 국문과에 가서 문학 공부하고 싶어요. 뭐, 영문과나 불문과도 생각하고 있고요.
1: 그래. 꿈을 포기하진 말아야지. 너희 집안의 희생은 네 언니 하나로 됐다.
0: 언니가 무슨 희생을 해요?
1: 대학을 가라고 했는데도 왜 취직을 택했는지. 연수 같은 인생은 희생만 하다 끝낼 거다. 집안이 어려우면 당연히 도와야지만 그런데 몇 년 생활비 보탠다고 나아질 살림이면.
0: 고모! 저희 집안에 대해 함부로 말씀하지 마세요. 저희 그렇게 어렵고 힘들게 살지 않아요. 하루하루 즐겁다고요. 썰렁하고 유령 나올 것 같은 이 집안보다 백배, 천배, 만배는 더 따뜻하고 행복하다고요. 안녕히 계세요.
1: 철없는 건

0: 아버지의 유지를 받들어 고구려에 꼭 필요한 평화를 사랑하는 일꾼이.
1: 청소년 그 연계 소문에게 그 아버지의 뒤를 이어가지고
2: 총알 사이로 달리기, 인간다리 되기, 낙하선 없는 공중 낙하 등
3: 전쟁을 놀이로 생각하는 게 틀림없습니다.
2: 전쟁 영웅에서 평화주의자로 대변신한 영유왕은
0: 막아야지. 우린 세계 최강의 용사들이다.

0: 천리장성 현장의 감독관으로 부임한 연계 수문은 공사 현장에서도 끊임없이 자신을 따르는 팬덤과 소통을 계속한다.
1: 아니, 그 연계 소문이 아직도 그냥 그 SNS로 자신의 팬덤을 관리한다고?
2: 저 문자를 통해 훈련을 지시한다고 합니다.
3: 더 늦기 전에 결심을 하셔야겠습니다. 전하.
2: 올라오는 새싹 하나야 발바 뭉갤 수 있지만 그 가지가 뻗어나가기 시작하면 여기저기서 새로운 싹들이 그리 되면 무슨 일이 벌어질지 아무도 모르는 일입니다.
1: 그렇지.
3: 어떻게 전문업체에 연락을 할까요?
1: 그래. 저거 이왕이면은 닌자, 그쪽으로 알아봐.
3: 예, 전하.
0: 천리장성 공사 현장에 나가 있는 연계 소문을 암살하기로 결정이 나고.
3: 여보세요? 그 닌자 형이라고 아직도 근무합니까?

0: 조정의 새로운 분위기가 포착되자.
1: 여보세요.
2: 아, 여보세요. 여기는 빨개 샴.
0: 연계 소문이 궁한 이곳저곳에 정성을 다해 심어놓은 빨대들.
1: 산빨대. 무슨 일이야?
2: 그 조정에서 청소 전문 업체 닌자 영역에 입금한 사실이 확인되었어요.
1: 뭐? 청소 전문 업체 닌자영이라면
2: 곧 현장에 닌자영이 도착할 것 같아요.
1: 이런, 조정에서 나를 암살하려고 한단 말이냐?
2: 그 사고사로 위장을 할 테니 각별히 주의하세요.
1: 결국 당나라의 무릎을 꿇겠다는 소리구만.
2: 아이, 근데 그 고구려가 당나라의 협곡이 되는 거는 시간 문제인 것 같아요.
1: 막아야지. 그것만은 반드시.
2: 하지만은 그게 이미 전하께서 간신배들에게
1: 뭐라고?
2: 가셔요.
1: 전하께서 용서할 수 없다.
3: 용서할 수 없는 일이다.

0: 642년 10월
1: 신라가 같은 해 여름 백제에게 대야성을 잃고 멘탈이 붕괴돼 있을 무렵의 일이었다.
2: 네, 비밀 요원입니다. 여보세요.
3: 무궁화 꽃이 피었느냐?
4: 네, 무궁화 꽃이 활짝 피었습니다. 개소문 씨,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1: 조정에서 자신을 암살하려는 무리가 있다는 사실이 감지되자 역공을 준비하는 연개소문.
5: 연개소문이? 예, 전하! 그동안의 공사 현황을 브리핑하겠대요!
6: 아, 때요? 아, 그럼 연개소문이 궁으로 온단 말이냐?
5: 어차피 집안에 잔치가 있어서 오는 길이라고 해요.
6: 그래, 알았어, 알았어. 아, 이봐, 대신들.
7: 아, 예, 예. 아,
6: 어떻게 하는 게 좋겠나?
7: 그 뭐 마지막 희망사항이라 생각하고 들어주시지요.
8: 그러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어차피 이제 뭐 곧.
5: 아, 아,
6: 왜, 왜,
5: 왜? 죄송해요.
6: 전화 왔어?
5: 여보세요.
9: 이보시오 황관, 나 연개소문이요. 대왕 계십니까?
5: 잠깐만요.
6: 왜?
5: 연감독이에요.
6: 아, 연감독? 야, 너 좀 저기 정신 없으니까 저만 가 있어라 좀. 응?
5: 가 있을게.
6: 전화기 주고 가.
5: 아, 여기 있어.
6: 아이고 연감독.
9: 아, 폐하 죄송합니다. 아무래도 내일 시간이 촉박해서 제가 궁으로 들어갈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6: 어? 아니 그럼 어쩌겠다고?
9: 아, 궁 정문 앞 시청자 광장에서 잠깐 뵙고 보고 드리면 어떻겠습니까?
6: 아이 뭐, 아 그것도 뭐 자네 편한 대로 해.
9: 예, 전하. 그럼 내일 궁 정문 앞 시청자 광장에서 뵙겠습니다.
6: 그래. 내일 봐. 들어가.
9: 그럼 살펴서 잘 들어가십시오.
6: 그래. 아, 영감이 인사성 밝아가지고 그냥.
7: 뭐라고 합니까?
6: 응, 그 시간이 없다고. 내일 뭐 그 앞에 뭐 그 저 뭐 시청자 광장인지 뭔지 뭐 거기서 보자고 그러네. 응. 아니 근데 얘가 원래 인사성이 밝았나?
10: 글쎄요.

0: 늦은 밤 천리장성 현장을 떠나 평양에 도착하는 연개소문.
1: 자, A팀은 한니발, 멋쟁이, 그리고 머독.
2: 예. 예.
1: 자, B팀은 BA 혼자.
2: 헤이, BA 나 간다. 헤이.
1: 다들 잘 들어. 한치의 실수로 우리 모두의 삼족이 멸한다는 사실 잊지 마라.
0: 비장한 눈빛으로 서로의 마음을 확인한 연개소문과 일동은
3: 고구려를 위하여!
4: 위하여 우리는 살아있어. 위하여 오늘도 살아있어. 위하여
5: 크게. 아! 왜?
6: 천하! 정문에서 연락이 왔어!
5: 연개소문 도착했다고?
6: 예, 연개소문이 기다리고 있다고 해요.
5: 너 정말 한치 좀 가있어. 너 때문에 정신이 없어.
7: 가실게.
8: 전하, 가시지요.
5: 그냥 연개소문 그냥. 얌전히 시키는 일만 조용히 하면 얼마나 좋아. 이놈의 연개소문 그냥.
0: 평양성 성문 앞 연개소문을 중심으로 좌우 뒤쪽으로 줄과 열을 맞춰 완전 무장한 군사들이 모여있고,
3: 이제 곧 완성될 천리장성을 위해 미리 축하하기 위해서 군사들을 모아봤습니다.
5: 아이고, 그럼 이벤트야?
3: 서프라이즈라고 해두죠. 자, 전화 시작하시죠.
5: 아니, 뭐 시작이라니. 뭐 군사 사열이라도 이렇게 하려고 그러는 거야?
3: 그동안 천리장성 공사를 하느라 애쓴 군사들입니다.
5: 아이,

0: 갈 길 바쁘다고 했으니까 그 웬만한 거는 생략하는 게 좋겠다.
1: 알겠습니다. 그러면 천리장성의 현황 보고를 드릴 테니 이리 앞쪽으로 나오시죠.
0: 그래.
2: 연계 소문의 요구에 아무런 의심 없이 앞으로 나서는 영리왕.
3: 외부에서 이렇게 가까이 뵙게 되니
0: 잘생겼지?
3: 감개가 무량합니다, 전하.
0: 그 객체에서 수고가 많구나. 그 젊어서 고생이야 뭐 사서도 한다고 하지 않느냐.
3: 사고 싶은 게 얼마나 많은 나인데 하필 고생을 사다니. 아, 농담입니다, 전하.
0: 뭐냐? 그 천리장성은 언제쯤이면은 공사가 끝날까?
3: 제가 계산을 잘 해봤는데 말이죠. 아무리 계산을 해도 답이 나오질 않아서요.
0: 왜? 천리장성 공사에 뭐 문제라도 있다는 거야?
3: 그게 아니라 천리장성 준공식은 전하께서 굳이 보실 일이 없을 것 같습니다.
0: 볼 일이 없다니? 야, 천리장성을 만들라고 명한 사람이 바로 나야. 우리나라에서 가장 크고 높고
3: 길고 이제 곧 저 위로 가셔야죠, 전하.
0: 버르장머리 없는 놈 같은 일하고 여봐라.
2: 그러나 영유왕보다 한 발 빠르게 하늘을 향해 공포탄을 발사하는 연계 소문, 그 소리를 신호로
0: 아니, 내 앞에 연계소문이 버티고 서 있는데 어디로 피하겠느냐?
4: 반역자 연계소문은?
0: 안 돼!
5: 마지막 예의를 갖춰 전하는 제 손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0: 아니, 환관 죽였으면 됐지. 네가 나하고 무슨 오해가 있었던 모양인데.
5: 저 하늘 좀 보시지요. 저 죽기 딱 좋은 날씨 아닙니까? 이렇게 보내드려서 죄송합니다, 전하.
0: 잠깐. 어차피 죽을 것 같으니까 연계소문!
5: 아디오스!
2: 642년 10월 기분 좋은 찬바람이 불기 시작했던 그날 연계소문과 부하들은 순식간에 100여 명이 넘는 귀족들을 처단하고 궁을 점령하는 데 성공한다.

0: 신! 연개소문! 신고합니다, 전하.
1: 저기, 네가 꼭 그 의자에 앉아야겠느냐요?
2: 영유왕 동생의 아들 되시겠다.
0: 야!
1: 잡았어.
2: 연개소문이 발로 걷어차주는 왕좌를 반사적으로 간신히 잡는 보장왕 되시겠다.
0: 그 자리에 앉으시죠. 전하.

0: 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 어머, 개소문씨 움직인 거 다 봤어요. 일로 와서 깍지겨요. 이자요?
1: 네, 여기 성호는 천의 목소리를 가진 게 아니고요. 예, 천 가지 만 가지 성격을 묘사하는 겁니다. 그래서 소리가 다 거기서 거기예요. 예, 박영재.
2: 반역자 연기 성호는 판관 주병문.
3: 와이파이 한국인 다음 시간에 계속됩니다.

0: 5분 여행기 구석구석 코리아.
1: 안녕하세요. 여행작가 송일봉입니다. 5분 여행기 구석구석 코리아. 오늘은 경상북도 예천군에 있는 정자인 선몽대를 찾아갑니다. 예천 8경 가운데 하나인 선몽대는 낙동강의 지류인 내성천변 야트막한 산 아래에 자리 잡고 있는데요. 외지 사람들에게는 그리 많이 알려지지 않은 숨은 명소이기도 합니다. 정자 주변의 넓은 백사장과 소나무숲이 펼쳐져 있는 선몽대는 현재 국가지정문화유산인 명승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선몽대는 내성천변의 단단한 바위에 세워져 있는 정자인데요. 기둥의 일부는 자연석을 초석으로 썼고요. 정자로 올라가는 계단 역시 바위를 깎아서 조성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선몽대를 볼 때마다 번뜩이는 창의성이 돋보이는 건축물이라는 느낌을 받곤 합니다. 선몽대는 지금으로부터 460여 년 전인 1563년에 처음 지어졌습니다. 당시 선몽대를 지은 사람은 그동안 퇴계 이황의 제자인 우암 이열도인 것으로 알려져 있었는데요. 최근에 정밀 조사를 한 결과 우암 이열도의 아버지인 이괭이라는 분이 지은 것으로 최종 확인되었습니다. 그리고 선몽대라는 정자의 이름은 신선이 내려와 논이는 꿈을 꾼 후 꿈에 보았던 그 자리에 정자를 세웠다라는 데서 유래가 되었습니다. 정자가 완공되자 퇴계 이황은 이 정자에다 선몽대라는 이름을 붙여줬고요. 직접 편액 글씨도 써줬다고 합니다. 선몽대에 걸려있던 편액은 현재 경상북도 안동시에 있는 한국국학진흥원에 소장되어 있습니다. 퇴계 이황 말고도 선몽대를 찾은 인물들이 많습니다. 서해 유성룡, 한음 이덕형, 학봉 김성일 등이 선몽대를 찾아와서 아름다운 시를 썼는데요. 이들이 쓴 시를 새긴 시판 역시 한국국학진흥원에 소장되어 있습니다. 선몽대는 풍수지리학적으로 평사나간, 즉 넓은 백사장에서 기러기가 한가롭게 논이는 형국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선몽대는 건물 자체도 아름답지만 주변에 있는 내성천, 백사장, 소나무숲이 멋진 조화를 이루고 있는 명소이기도 합니다. 특히 넓은 백사장에서 바라보는 선몽대와 소나무숲 경치가 무척 아름답습니다. 그래서 선몽대 앞을 흐르는 내성천과 넓은 백사장을 보기 위해 이곳을 찾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봉화군 선달산에서 발원하는 내성천이 오래전부터 모래가 흐르는 강으로 유명했기 때문입니다. 상류로부터 모래를 실어온 내성천은 그 절경을 보여주기 위해서 잠시 물길이 멈춘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선몽대와 백사장 풍경은 불과 10여 년 전만 해도 꽤 운치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내성천 상류에 영주댐이 완공된 이후로는 모래강으로서의 명성을 잃고 말았는데요. 티 하나 없이 깨끗했던 백사장에는 잡목들이 하나둘 자라기 시작을 했고요. 넉넉한 물이 흐르던 내성천 역시 작은 하천으로 변하고 말았습니다. 그래도 선몽대 앞 백사장 곳곳에서는 조금이나마 옛 정취를 느낄 수 있습니다. 선몽대 옆에 있는 울창한 소나무숲도 명물입니다. 이 소나무숲은 내성천에서 불어오는 모래바람을 막아주는 방풍림 역할을 했고요. 홍수가 났을 때는 마을을 보호해주는 수구마기 숲의 역할도 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풍수지리학적으로 지세, 즉 땅의 모양과 기운이 약한 곳을 보완해주는 비보림의 역할도 했던 숲입니다. 5분 여행기 구석구석 코리아. 오늘은 경상북도 예천군에 있는 선몽대에 대해 소개했습니다. 지금까지 여행작가

0: 장애인에겐 친구가 되고 사회적 약자의 목소리를 전합니다.
1: 장애에 대한 정보나 뉴스가 접하기가 쉽지가 않은데 이제 다양한 장애 이슈를 들을 수 있어서 듣다 보면 평소에 잘 몰랐던 새로 알게 되는 것들도 많아요.
2: 사회적인 약자 이분들의 삶에 소중하게 잘 다뤄주시고 잘 이야기를 전달을 해주시고
0: 언제나 KBS 당신 곁에 라디오
3: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잠시 후 8시를 알려드립니다. KBS 3라디오 사랑의 소리 방송입니다. HLKC

안녕하십니까. 아름다운 우리 가곡 아나운서 김태규입니다. 오늘 들으실 곡은 박화목 씨 임금수 곡 그대의 창밖에서입니다. 테너 박인수의 노래로 전해드립니다.

아름다운 우리 가곡, 오늘은 박화목 씨 임금수 곡 그대의 창밖에서를 테너 박인수의 노래로 전해드렸습니다.

안녕하세요. 건강365 아나운서 최인경입니다. 잇몸은 우리 치아의 뿌리를 덮고 있는 선홍색의 점막 조직입니다. 잇몸이 들뜬다, 내려앉았다, 잇몸이 길어졌다, 색이 변했다. 잇몸에 대한 변화들을 경험할 때 흔히 하는 말인데요. 어떤 상태인 걸까요? 치은염, 치주염을 비롯해서 잇몸병의 위험은 왜 생기는 걸까요? 오늘은 전신 건강에도 영향을 줄 수 있는 잇몸병, 치주 질환에 대해 알아봅니다. 그리고 청취자 사연으로 함께하는 우리 집 주치의로 이어가겠습니다. 건강 365 싸이의 어땠을까 듣고 시작하겠습니다. 내가 그때 너 잡아

0: KBS 라디오 건강365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잇몸이 건강해야 치아 건강을 유지할 수 있다는 말을 합니다. 잇몸에 생기는 어떤 변화들이 문제되는 걸까요? 인제대학교 상계백병원 치과 최혜란 교수에게 도움 말씀 듣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1: 안녕하세요.
0: 나이 들수록 잇몸이 내려앉는 것 같다는 말을 합니다. 느낌일까요? 실제로 그런 변화가 생길 수 있는 걸까요?
1: 네, 느낌이 아니라 실제로 일어나는 변화가 맞습니다.
0: 네.
1: 이거를 저희가 치음 퇴축이라고 부르는데요. 치아를 덮고 있던 잇몸이 뿌리 쪽으로 내려가면서 원래 안 보이게 됐던 치아 목 부분이 바깥으로 드러나는 현상이죠. 다만 한 가지 꼭 말씀드리고 싶은 건 나이 자체가 잇몸을 끌어내리는 요인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세월이 흐르는 동안 쌓인 잇몸 염증이나 잘못된 칫솔질 습관이 그 자리에 흔적을 남기는 거라고 이해하시는 게 더 정확합니다. 같은 연세라도 관리를 잘해오신 분들은 제가 봤을 때 잇몸이 거의 그대로인 경우가 꽤 있었습니다.
0: 치아를 지지해주는 게 잇몸이라는 생각을 하는데요. 어떻게 이해하면 될까요?
1: 네. 꽤 많은 분들께서 잇몸 부분을 살짝 오해하시는 부분이 있어 오늘 짚어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치아를 진짜로 붙잡고 있는 주인공은 잇몸이 아니라 그 속에 숨어있는 뼈입니다. 우리 눈에 보이는 분홍빛 잇몸은 예를 들면 마치 흙위를 덮은 잔디 같은 역할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치아를 단단히 자리 잡게 하는 건 그 아래의 단단한 흙, 즉 치조골이라고 부르는 잇몸뼈입니다. 그래서 잇몸병이 무서운 이유가 바깥 잇몸만 상하는 게 아니라 보이지 않는 뼈 부분까지 서서히 무너뜨리기 때문입니다.
0: 이가 없으면 잇몸으로 산다는 말이 그래서 나온 걸까요? 근데 정말 잇몸만으로 살 수 있는 건 아니겠죠?
1: 이 말은 좀 안타깝게 들리실 수도 있는데 어떤 어려운 상황에서도 저희가 버텨야 한다는 의미로 많이 쓰는 표현이잖아요. 하지만 실제로 잇몸만으로 식사를 하시는 거는 무척 힘든 일이에요. 잇몸은 치아처럼 단단하지 않아서 음식을 으깨는 일을 계속 시키게 되면 헐게 되고 결국 이 자리에 염증이 생기거든요. 무엇보다 치아가 빠진 자리에 씹는 이 건강한 자극이 사라지게 되면 뼈, 즉 그 아래 치조골이 점점 줄어들어서 얼굴 모양까지 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잇몸만으로 산다는 건 어디까지나 비유일 뿐이고요. 가능한 자연 치아를 오래 지키시거나 상실된 부분은 적절한 보철 치료로 꼭 회복하시기를 권장드립니다.
0: 치주 조직이 무너졌다는 말도 하잖아요. 치주 조직을 구성하는 중요한 요소가 또 잇몸으로 이해를 하면 될까요?
1: 네, 그렇습니다. 잇몸이 그중 하나인 것은 맞습니다. 치과 용어들 접하시다 보면 치주, 치은, 치조 이런 비슷한 용어들 접하실 때 다소 혼동스럽게 느껴지신 적 많으실 텐데요. 치주 조직은 치아를 감싸고 지탱하는 네 가지 구조물의 한 팀이라고 생각하시면 쉽습니다. 일단 첫 번째 치은이라고 불리는 저희 핑크빛 잇몸, 그리고 그 아래 잇몸뼈인 치조골, 그리고 세 번째는 치아 뿌리와 또 치조골 사이를 그물처럼 단단하게 연결해주는 치주인대라고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치아 뿌리 표면을 덮고 있는 백악질이라는 이 네 가지 요소가 한 팀처럼 움직여요. 근데 통상적으로는 저희가 치주 조직이 무너졌다는 표현은 보통 이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뼈, 즉 치조골이 녹아내렸다는 의미로 쓰이는 경우가 많으니까 간단히 이해하셔도 무방하겠습니다.
0: 그러면 잇몸은 어디부터 어디까지인가요? 치아 위에 붉은 부분을 생각하면 될까요?
1: 청취자분들 이해를 도와드리기 위해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거울로 입술을 살짝 젖히셔서 아래 앞니를 자세히 보시면 치아 쪽으로 딱 붙어있는 연한 그 산호빛의 단단한 부분이 있어요. 그리고 더 아래로 입술 쪽으로 내려가면 좀 더 붉고 말랑한 부분으로 이어지는 걸 보실 수 있을 거예요. 흔히 잇몸은 치아의 목 부분을 둘러싸고 있는 부분부터 그리고 그 아래 잇몸뼈에 단단히 붙어있는 연한 산호빛의 부위까지를 말합니다. 근데 이 부분이 검게 변하거나 검붉게 변하거나 부어 있으면 잇몸이 보내는 이상 신호라고 보시면 됩니다.
0: 네, 치아와 치아 주변을 덮고 있는 점막이 잇몸인 거네요.
1: 네, 정확하십니다. 이 치아 주변을 감싸면서 잇몸뼈를 덮고 있는 점막이 바로 잇몸인데요.
0: 네.
1: 특히 치아에 단단하게 붙어있는 이 잇몸 부분은 음식을 저희가 이제 씹는 압력이나 칫솔질의 마찰을 견디도록 좀 더 질기고 두툼하게 만들어져 있어요. 네, 일종의 보호막인 셈이죠. 그래서 이 보호막이 이제 염증이로 헐거워지게 되면 그 틈을 타고 세균이 잇몸 깊은 부위로 침투하기가 쉬워집니다.
0: 네. 그러면 잇몸 건강을 해치는 요인이라고 한다면 치석일까요?
1: 네. 가장 직접적인 요인이 맞습니다. 음식을 드시고 나서 닦이지 않고 남은 찌꺼기에 세균이 붙게 되면요. 끈적한 막이 생기는데 이걸 치태라고 합니다. 그리고 처음에는 이제 이게 이솔질로 이렇게 닦이거든요. 근데 이거를 이제 그대로 두시게 되면 침성분과 함께 이제 점점점 돌처럼 단단한 치석이 되어버려요. 예, 근데 이 문제는 이 치석이 표면이 거칠어서 세균이 더 아이러니하게도 더 잘 달라붙을 수 있는 발판이 된다는 점이고요. 그리고 여기서 이제 독소가 또 끊임없이 나와서 잇몸을 공격하게 됩니다. 그래서 한번 굳어버린 치석은 칫솔질로는 잘 떨어지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꼭 치과에 오셔서 스케일링으로 제거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0: 치석까지 가지 않도록 구강 관리를 잘 해야 되겠네요. 잇몸 건강의 위험을 알리는 신호랄까요? 또 증상이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1: 네, 맞습니다. 우리 잇몸은 생각보다 이제 솔직해서 이상이 생기면 바로 신호를 보내는데요.
0: 네.
1: 가장 먼저 나타나는 건 양치하실 때 이렇게 피가 조금씩 비치시는 거예요.
0: 아, 네. 네,
1: 그다음에 출혈 다음으로 잇몸이 붉게 붓거나 색이 변하거나 또 구취가 심해지는 증상이 따라오거든요.
0: 네.
1: 그래서 이제 여기서 더 진행되면 치아가 아프거나 뭐 시리거나 아니면 치아 사이가 벌어지게 되고요. 또 심하면 미세하게 흔들리는 느낌까지 오게 되죠. 그래서 이런 신호들을 이제 며칠 지나면 괜찮아지겠지 하고 진통제로 넘기지 마시고 이게 뼈가 조용히 녹고 있는 신호일 수 있어서 꼭 점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0: 그렇게 잇몸에 문제가 생기면요. 일단 먹는 즐거움을 방해하지 않을까 싶은데 어떨까요?
1: 네, 맞습니다. 이 바로 이 점이 환자분들께서 가장 힘들어하시는 부분입니다.
0: 아, 그러시군요.
1: 네, 잇몸이 염증이 있으면 이제 이게 따뜻하거나 찬 음식에도 치아가 그 불편하게 될 수도 있고요. 그리고 그 잇몸과 함께 씹을 때마다 묵직하게 아파서 좋아하시던 음식도 잘 못 드시게 되면서 이 일상생활이 조금씩 흔들리게 되거든요. 네, 그러다 보면 환자분들께서 이제 부드러운 것만 드신다고 하세요. 그리고 또 영양 균형도 깨지기가 쉬워서 제가 항상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 잇몸 건강이 꼭 삶의 질이라는 점을 꼭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0: 이런 잇몸 질환은 나이와 상관없이 특히 젊은 층에서도 생길 수 있는 거겠죠?
1: 네, 맞습니다. 잇몸병을 이제 흔히들 저희가 어르신들의 질환으로만 생각하시는데 사실 초기 단계인 치은염, 그러니까 잇몸 이제 겉부분에만 생기는 치은염은 젊은 분들에게도 아주 흔해요. 특히 학업이나 뭐 일로 바빠 양치가 소홀해지거나 아니면 흡연을 하거나 또 아니면 스트레스로 면역력이 떨어진 20, 30대에서도 충분히 생길 수 있습니다. 드물게는 이게 유전적인 영향으로 젊은 나이에 빠르게 진행되는 형태도 있어서 혹시 가족 중에 일찍 치아를 잃은 분이 계시다면 더 신경 써서 관리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0: 이런 잇몸 질환이 치아뿐 아니라 전신 건강으로도 영향을 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런가요?
1: 네. 이 부분이 오늘 건강 365 청취자분들께서 가장 주목하셔서 들어주셨으면 하는 대목입니다. 잇몸병은 입안에서만 끝나는 국소적인 문제가 아니고 저희 온몸의 건강과 긴밀하게 연결된 만성 질환입니다. 잇몸 속에 염증이 이제 시작이 되게 되면 저희가 이게 결국에는 전신으로 확장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학계에서는 이제 잇몸병을 당뇨, 심혈관 질환, 조산, 심지어는 치매와도 연관지어서 활발히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입안에 이제 작은 불씨가 온몸으로 확산될 수 있다는 점을 꼭 기억해 주셨으면 합니다.
0: 그러니까 잇몸 속에 있는 염증들이 혈관을 통해서 돌아다니면서 전신으로 영향을 주는 거네요.
1: 네, 정확하게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0: 네.
1: 이 잇몸은 우리 눈에 작아 보일 수 있잖아요. 입안 염증은.
0: 네.
1: 근데 이게 염증이 생긴 잇몸 주머니 안쪽 표면을 저희가 전부 펼쳐보면 이제 비율을 들어서 거의 손바닥만한 넓이가 된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그만큼 이제 큰 상처가 입안에 열려있는 셈이죠. 그래서
0: 네.
1: 이 세균이나 뭐 독소, 염증 물질이 혈관 속으로 이제 침투해서 이게 결국에는 전신을 순환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구강 관리가 이게 치아 문제가 아니고 전신 건강을 지키는 일이라고 보셔도 무방하겠습니다.
0: 전신에 영향을 미친다고 하셨는데 그래서 심혈관이나 뇌혈관에 문제를 일으킬 수도 있는가 보죠?
1: 네. 상당히 여러 연구에서 그 연관성이 지금 꾸준히 보고되고 있는데요.
0: 네.
1: 이 잇몸병을 일으키는 세균과 염증 물질이 이제 혈관 벽에 영향을 주면서 동맥경화와도 상관성이 있다. 뭐 이런 연구도 있고 또 결국에는 이것이 심근경색이나 뇌졸중 같은 더 큰 질환의 위험을 높일 수 있다는 연구들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물론 잇몸병이 있다고 해서 반드시 뭐 100% 심장질환, 뇌혈관 질환으로 이어진다는 뜻은 절대 아니고요. 근데 다만 잇몸 관리를 잘하는 것이 전신 건강에는 분명히 도움되는 방향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0: 그리고 또 당뇨병 환자들에게도 잇몸병에 대한 관리가 강조가 되는데요. 치주염과 같은 잇몸병의 위험이 합병증으로 올 수 있지 않나요?
1: 네, 맞습니다. 사실 이 치주염을 당뇨에 저희가 여섯 번째 합병증에 부를 만큼 둘은 뗄래야 뗄 수 없는 사이거든요.
0: 네.
1: 그래서 흥미로운 거는 이제 이 관계가 한쪽 방향이 아니고 서로 상호 주고받을 수 있다는 점이에요.
0: 네.
1: 그래서 혈당이 높으면 잇몸의 작은 혈관들이 이제 손상되게 됩니다. 그래서 면역력이 떨어지면서 잇몸병이 훨씬 빨리 심하게 진행되고요.
0: 네.
1: 또 잇몸 염증이 심하면 그 염증 물질이 혈당 조절을 방해해서 당뇨 관리를 더 어렵게 만들기도 합니다.
0: 네.
1: 그래서 당뇨 있으신 분들은 이제 매일 혈당 수첩 챙기시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 잇몸도 함께 관리를 해주셔야 이제 관리를 잘 건강을 지키실 수 있을 겁니다.
0: 당뇨병 환자들도 잇몸 관리하셔야 되는 거고요. 누구나 조심해야겠지만 임신 중에도 걱정입니다. 잇몸이 들뜬다는 말도 하고 잇몸병으로 고생하는 분들이 있거든요. 호르몬의 영향일까요?
1: 네, 그렇습니다. 이 호르몬의 영향이 큽니다.
0: 아, 그렇군요.
1: 임신을 하면요.
0: 네.
1: 이 여성 호르몬이 저희 이제 전신에서 크게 증가를 하는데 그 호르몬이 잇몸 혈관을 이제 이 조금 더 취약하게 만들어서 평소와 똑같은 그 세균의 양에도 훨씬 쉽게 붓고 피가 나게 돼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임신성 치은염이라고 부르는데요.
0: 네.
1: 심한 경우 이제 잇몸에 작은 혹처럼 막 부어오르 올라서 오시는 분들도 있어서 대부분은 출산 후에 이제 이게 호르몬이 안정되면서 가라앉거든요.
0: 네.
1: 그래서 이제 관리를 잘 해놓으시면 진짜 치주염으로 넘어갈 수 이제 있는 거를 막기 때문에 임신 중에도 꼭 부드러운 칫솔질과 관리를 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0: 임신성 치은염이 올 수 있다고 하셨는데요. 그럼 임신 전에 치과 검진을 받는 것도 좋겠네요.
1: 네. 아주 권해드리고 싶은 부분이에요.
0: 네.
1: 이 임신 중에는 저희가 약물이나 뭐 엑스레이 촬영 같은 것에 제약이 많습니다.
0: 네.
1: 그래서 저희가 적극적인 치료가 부담스러워지거든요. 어쨌든 태아가 가장 최우선이지
0: 그렇죠.
1: 않습니까? 네, 그래서 가능하시다면 임신 계획하는 단계에서 미리

0: 스케일링도 받으시고 뭐 충치나 잇몸 상태를 점검해 두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불가피하게 임신 중에 치료가 꼭 필요하다면 네. 몸이 이제 저희가 비교적 안정되는 임신 중기에 예, 받으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1: 잇몸 건강의 위험도 초기에 발견해서 치료를 시작하는 게 좋을 텐데요. 위험 신호 있을까요?
0: 네. 잇몸은 저희가 이제 무너지기 전에 반드시 신호를 보낸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네. 가장 이제 먼저 떠올리셔야 할 게 이제 세 가지가 예, 피, 붓기, 냄새입니다. 예, 그래서 양치하실 때 뭐 출혈이 난다던가 네. 아니면 잇몸이 붉게 부어오른다던가 구취가 점점 심해진다면 이거를 저희가 이제 첫 번째 SOS라고 생각하셔야 되고요.
1: 네.
0: 여기서 더 진행되면 뭐 치아가 사이가 점점 벌어진다던가 씹을 때 뭐 통증이 따라온다던가 하시면 네. 이거를 꼭 치과 오셔서 엑스레이를 찍어보시고 또 진단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1: 잇몸이 붓고 피가 나고 또 냄새가 나기도 하고 이런 건 흔한 증상이고 일시적일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잇몸색이 변하기도 할까요?
0: 아, 네. 이게 이제 한두 번 저희가 칫솔에 뭐 잘못 긁혔거나 일시적경으로 상처가 난다면 이거는 금방 이제 돌아오지 않습니까? 근데 네. 이게 계속 반복되면은 또 이거는 잇몸에 좋지는 않을 수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건강한 잇몸은 저희가 이 살짝 닦는다고 피가 나진 않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여기서 꼭 그 출혈과 그리고 색깔. 제가 말씀드린 색깔이 좋은 척도가 돼요. 그래서 네. 이제 건강한 잇몸은 이제 저희가 코랄 핑크라고 하는데요. 이 코랄 핑크라는 단어를 꼭 기억해 주셨으면 합니다. 네. 연한 산호빛에 단단하고 탄력이 있는 잇몸이 가장 건강한 신호고요. 염증이 생기면 점점 색이 변합니다. 그래서 네. 뭐 검붉게 되거나 물컹하게 부어오른다면 이거는 염증이 진행되고 있다는 신호라고 보셔야 합니다.
1: 또 치아 사이가 넓어지는 것 같은 느낌도 들던데요. 왜 생기는 걸까요?
0: 아, 네. 이거는 저희가 이제 자연스러운 시간에 따른 잇몸의 변화일 수도 있지만 잇몸병이 또 꽤 진행됐을 때 나타나는 신호예요. 그래서 이 치아 사이를 채우고 있던 잇몸과 그 아래 뼈가 이제 이게 염증으로 점점 녹아내리거든요. 네. 그러면 그 사이에 삼각형 모양의 틈이 점점 커집니다. 그래서 예전에 안 끼던 음식물 자꾸 끼고 사이가 벌어져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좀 거울을 보셨는데 평소보다 좀 치아 사이가 넓어 보인다거나 좀 약간 치아가 목 부분이 좀 가늘어 보인다던가 느낌이 드시면 네. 잇몸병이 상당히 진행됐을 수 있으니 꼭 치과에 오셨으면 합니다.
1: 잇몸병을 예방하는 게 중요할 것 같은데요. 치석 관리나 올바른 양치 습관이 참 중요하겠어요.
0: 네, 맞습니다. 이 치석 관리나 양치 습관은 이게 가장 기본이면서도 가장 강력한 예방법이에요. 네. 그래서 잇몸병의 시작은 어쨌든 그 저희가 세균 덩어리가 만든 치태이기 때문에 네. 이 치태를 매일 부지런히 걷어내는 것만으로도 절반 이상은 막을 수가 있습니다. 네. 다만 칫솔질만으로는 저희 치아 사이사이 그 옆면 이 옆 측면은 닦을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제 60%밖에 제거되지 못한다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때는 치간 칫솔이나 치실을 꼭 함께 쓰셔야 합니다. 그리고 아무리 잘 닦아도 저희가 서서히 이런 치태가 치석으로 변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칫솔로 잘 떨어지지 않으니 1년에 한 번 저희가 국가에서 스케일링이 보험이 되는 그런 혜택도 있으니까 정기적으로 꼭 스케일링을 받으셔서 묵은 치석을 정리해 주시는 것이 잇몸뼈를 지키는 열쇠라고 하겠습니다.
1: 또 잇몸병이 치은염과 치주염으로 구분된다고 하셨는데요. 아무래도 치은염 단계에서 치료를 하는 게 초기 치료라고 할 수 있겠네요.
0: 네, 바로 그 치은염 단계가 우리가 저희가 놓치지 말아야 될 황금 같은 시기예요. 그래서 네. 이때는 아직은 뼈가 괜찮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치은에만 문제가 생기는 거기 때문에 스케일링으로 치석 제거하고 올바른 양치 습관 교정해 주시는 것만으로도 다시 잇몸이 건강한 코랄 핑크색으로 돌아옵니다. 그래서 이제 이때는 비용이나 뭐 시간도 거의 들지 않고요. 근데 네. 이 시기를 놓쳐버리시면은 뼈가 녹는 치주염으로 넘어가게 돼요. 그래서 그때부터는 잇몸을 열고 들어가는 수술까지 이게 필요해지면서 치료가 몇 배로 복잡을 해집니다. 그래서 잇몸에서 피날 때 저희가 이제 치은염 단계 얘가 가장 치료하기 좋은 시기라는 점을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1: 네, 잘 들었습니다. 오늘은 잇몸병, 치주 질환에 대해 살펴봤는데요. 인제대학교 상계백병원 치과 최혜란 교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0: 감사합니다.
1: KBS 라디오 건강365 함께하고 계신데요. 10cm의 네가 참 좋아 듣고 다시 오겠습니다.

0: KBS 라디오 건강 365 함께하고 계십니다. 청취자 사연으로 알아보는 건강에 대한 궁금증, 순천향대 서울병원 가정의학과 조현 교수에게 도움 말씀 듣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1: 네, 안녕하세요.
0: 청취자 사연, 오늘은 60대 남성이 주신 질문부터 들어보시죠.
2: 지금 나이가 있어서 그런지 건강검진 받으면 뭐 고지혈증 약 먹으라고 뭐 병원으로도 하고 그게 걱정이 되더라고요. 이제 나이가 있으니까 60 중반이 넘었으니까 나이가 갈수록 이제 지방이 쌓이니까 이제 옛날에는 덜 했는데 이제 배가 좀 나오고 굉장히 그렇더라고요. 그러니까 기름진 거나 그런 걸 먹지 말아야 하는데 계속 맛있는 거 뭐 기름 튀긴 거 닭강정이나 뭐 그런 걸 먹게 되더라고요. 나는 고지혈증 한 2, 3년 먹었어요. 갖고 지방을 내려갔어요. 피 빼고 뭐 해봤는데 정상이라고 갖고 그래 갖고 지금까지 2, 3년 동안 지금 안 먹고 있거든 고지혈증. 그래서 그게 지금 나고 나 지금 안 먹고 있는데 그걸 평생 먹어야 된대요. 근데 죽을 때까지 먹어야 할지 궁금합니다.
0: 네. 사연 주신 분은 60대이신데요. 고지혈증으로 약 처방을 받아서 2, 3년 정도 약을 복용을 하셨다네요. 그런데 수치가 조절되면서 약을 임의로 끊은 것 같은데 약을 안 드신 지도 2, 3년 정도라고 합니다. 어떤가요? 사연 주신 분처럼 임의로 약을 중단하는 분들이 많죠?
1: 네, 정말 자주 보는 편이고요. 네. 이 고지혈증 약을 먹고 이제 콜레스테롤 수치가 좋아지면은 이게 이제 정상으로 돌아왔나 보다라고 생각하시고

0: 그래서 약을 끊더라도 한동안은 별 문제가 없는 것처럼 느끼지만 이 콜레스테롤이라는 거는 다시 올라갈 수가 있고요.
1: 네.
0: 그러는 사이에 혈관에는 또 이제 부담이 또 쌓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약을 중단할지는 반드시 검사 결과하고 이 의사하고 상의해서 결정을 하셔야 됩니다.
1: 네. 고지혈증 진단을 받는 분들이 많잖아요. 아주 흔한 질환이죠.
0: 굉장히 흔합니다.
1: 네.
0: 뭐 나이가 들수록 뭐 체중이 늘수록 운동량이 줄어들수록 이 고지혈증 진단을 받게 되는 경우가 많아지고요.
1: 네.
0: 특히나 이제 40, 50대 같은 경우에는 이제 건강 검진에서 이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다고 듣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1: 네.
0: 이 고지혈증이라는 거는 그냥 콜레스테롤하고 중성 지방이 그 피로 이상으로 많은 상태를 말을 하거든요.
1: 네.
0: 그래서 이제 본인 같은 경우에는 이제 특별히 아픈 데가 없는데 검진에서 이제 갑자기 또 약을 먹으라고 하니까 당황하시는 경우가
1: 그렇죠.
0: 굉장히 많습니다.
1: 네. 그럼 원인은 식습관이 가장 클까요?
0: 아무래도 이제 가장 중요한 원인은 식습관이고요.
1: 네.
0: 그래서 뭐 기름진 음식이라든지 뭐 과식이라든지 뭐 탄수화물 섭취가 많아지게 되면은 이 콜레스테롤이라든지 중성지방이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1: 네.
0: 근데 단순하게 이 식습관 문제는 또 아니고요. 나이라든지 유전, 체질 뭐 이런 여러 요인들이 작용을 하거든요.
1: 네.
0: 특히나 이제 부모님이 이제 고지혈증이거나 뭐 혈관 질환이 있었던 분들 같은 경우에는 식사를 조심한다고 하더라도 이 수치가 또 높게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1: 아, 네.
0: 그래서 내가 기름진 것만 좀 먹어서 생겼다라고 생각하시기보다는
1: 네.
0: 체질이 함께 작용한 결과로 이해하시는 게 좋습니다.
1: 네. 사연 주신 분은 평소 기름진 음식도 좋아하고 또 배가 나와서 걱정이라고 하는데요. 그럼에도 현재 약을 끊은 상태입니다. 의사와의 상의 없이 임의로 약을 끊으면 어떤 위험이 생길까요?
0: 이게 이제 고지혈증 약 같은 경우는 이제 먹을 때 이제 당장 이게 몸이 좋아지는 느낌이 또 나지도 않고
1: 네.
0: 끊는다고 하더라도 이제 별 문제가 없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콜레스테롤 약을 먹지 않아도 뭐 큰 변화가 없구나 해서 이제 끊으시는 경우가 많은데 이게 문제가 되는 부분이 콜레스테롤이 올라가더라도 증상이 거의 없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혈관 안쪽에 천천히 쌓이다가 어느 순간을 좀 넘어서게 되면은 심근경색이라든지 뇌졸중 같은 이제 큰 문제로 이제 나타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약을 끊을지 말지는 단순하게 이제 수치가 정상이다라고 보고 판단하는 건 아니고요. 나이라든지 혈압이라든지 당뇨, 그다음에 이제 가족력, 그다음에 이제 심혈관 질환 위험도까지 이제 함께 보고 결정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임의로 중단하기보다는 의사하고 상의하는 게 가장 안전할 것 같습니다.
1: 네. 그러니까 고지혈증 진단을 받고 약을 먹기 시작하면 콜레스테롤 수치가 낮아지잖아요. 그건 약의 효과라는 건데 그런데 그 생각들은 잘 안 하시는 것 같아요.
0: 예, 네, 맞습니다. 이제 약을 먹고 이제 정상으로 수치가 내려오면은
1: 네.
0: 그건 이제 약이 잘 듣고 있다는 뜻이거든요. 근데 이제 대부분 많은 분들이 이거를 이제 병이 나았다고 생각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물론 뭐 생활 습관을 잘 바꾸시고 체중도 줄이시고 하는 경우에 수치가 좋아지는 경우도 있지만 약을 이제 복용 중이었다라고 하면은 약의 효과가 가장 큰 역할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고지혈증 약이라는 거는 콜레스테롤을 낮춰가지고 혈관에 쌓이는 부담을 줄여주는 약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수치가 좋아졌다는 거는 약을 끊어도 된다는 신호라기보다는
1: 네.
0: 치료가 잘 되고 잘 맞는다라는 신호로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1: 네. 약은 평생 먹어야 한다는 말을 듣긴 했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약 복용에 부담을 느끼는 분들이 좀 많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또 부작용의 위험이 있나요?
0: 그러니까 일단 많은 분들은 이걸 평생 먹어야 된다는 말에 부담을 가장 먼저 느끼시고요.
1: 그러시죠.
0: 그리고 약을 오래 먹으면 간이나 콩팥이 나빠지는 건 아닌지
1: 네.
0: 그다음에 이제 알려져 있는 뭐 근육통이라든지 이런 게 생기지 않는지 걱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이제 고지혈증 약 특히 이제 스타틴 계열의 약물 같은 경우는 대부분의 경우에는 부작용이 없이 잘 복용을 하시는데 일부에서는 이제 근육통이 생길 수가 있고요. 약 때문에 약간 피로감을 느끼실 수도가 있고 간에 조금 무리가 가는 부작용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부작용이 있다고 해서 약을 끊는 건 답이 아니고요. 용량을 조절한다든지 다른 약으로 바꾸는 또 방법이 있거든요. 그래서 중요한 거는 약이 뭐 위험하다든지 부작용을 보는 게 아니라 약을 끊으셨을 때 올라가게 되는 심근경색이라든지 뇌졸중과 같은 혈관 질환의 위험도 같이 보셔야 됩니다.
1: 네. 콜레스테롤이나 중성 지방이 피로 이상으로 많이 이제 생기는 상태라고 하셨는데요. 그럼 이런 고지혈증이 있을 때 고지혈증 자체도 문제지만 고지혈증으로 인한 건강상의 위험이라고 한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0: 그러니까 가장 관리를 해야 되고 좀 우리가 걱정을 해야 되는 부분은 이 혈관이 망가지는 변화.

0: 생기기 때문입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가 나쁜 콜레스테롤이라고 부르는 LDL 콜레스테롤이 높은 경우에는 혈관벽에 서서히 쌓이게 되고요. 네. 시간이 지나면서 혈관이 좁아지거나 딱딱해질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굉장히 좀 조용하게 진행이 되고 특별히 아프거나 이제 불편하지도 않는데 혈관 안에서는 이제 변화가 계속 생긴다는 말이거든요. 그러다가 어느 순간 심장 혈관이 막으면 심근경색, 뇌혈관이 막히거나 터지면 뇌졸중으로 이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고지혈증 치료라는 거는 지금 당장 뭐 증상이나 불편감을 없애는 치료라기보다는 앞으로 발생할 수 있는 혈관 질환을 예방하는 치료라고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1: 네. 또 노년기에 고지혈증에 갖는 위험은 나이가 주는 또 다른 의미도 있을 텐데요. 이분처럼 임의로 양을 끊었다가 다시 드실 때는 보관 중인 약을 다시 복용하면 되는 건가요? 아니면 다시 검사하고 의사와 상담을 해야 될까요?
0: 일단 다시 검사하고 상담하시는 게 맞습니다.
1: 아, 네.
0: 그 약을 굉장히 좀 오래 보관하시는 분들이 꽤나 많으신데 네. 예전에 먹던 약은 그냥 이제 폐기하시는 게 좋으시고요. 왜냐하면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약의 효과도 떨어질 수가 있고,
1: 네.
0: 그다음 본인의 그 콜레스테롤 수치도 달라질 수가 있거든요. 그다음에 또한 이제 혈압이라든지 당뇨가 있다거나 아니면 이제 간 기능이라든지 신장 기능이 또 달라질 수가 있기 때문에
1: 네.
0: 새로 검사하고 약을 드시는 게 맞습니다.
1: 네.
0: 그리고 이제 60대 이후라고 하시면은 나이 자체가 이 심혈관 질환 위험을 높이는 요소가 되거든요. 그래서 단순하게 우리가 콜레스테롤 수치만 하나만 보는 건 아니고
1: 네.
0: 전체적인 또 위험도를 평가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예전에 먹던 약이 지금도 맞는지 용량은 또 적절한지 이런 것들을 이제 검사를 통해 가지고 다시 결정을 하셔야 됩니다.
1: 네. 뭐 앞서 기름진 음식, 과식, 탄수화물 이런 것들 지적을 하셨지만요. 고지혈증으로 약을 복용하는 분들에게도 식습관이라든지 지켜야 하는 생활습관은 있지 않을까요?
0: 그러니까 약이라는 거는 이제 콜레스테롤을 낮춰주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1: 네.
0: 이 생활습관이 계속 나쁘다라고 하면은 약의 효과가 충분히 발휘되기가 어렵고요.
1: 네.
0: 그다음에 이제 고혈압이라든지 당뇨와 같은 다른 질환도 함께 생길 수가 있습니다.
1: 아.
0: 그래서 이제 기름진 음식이라든지 가공식품이라든지 뭐 튀긴 음식을 조금 줄이시는 게 좋으시고요.
1: 네.
0: 뭐 생선이라든지 채소, 견과류 같은 혈관 건강에 좀 도움이 되는 식사를 좀 늘리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술은 조금 줄이시고 운동은 뭐 거창하게 하실 건 아니지만 뭐 걷기처럼 꾸준히 할 수 있는 운동을 한 일주일에 3회 정도 실천하는 게 굉장히 좋으십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약하고 생활 습관이 함께 가는 그런 치료 방법이라고 생각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1: 네, 알겠습니다. 이제 다음 사연도 들어보시죠. 50대 여성이 주셨는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무좀이 손톱부터 시작됐습니다. 벌써 1년쯤 된 것 같은데요. 부지런히 약을 발랐습니다. 집안일을 할 때는 일회용 장갑을 끼고 하느라 참 많이 불편하지만 빨리 낫기를 바라는 마음에 열심히 치료했는데요. 손톱이 조금씩 자라면서 이제 반쯤 남았습니다. 무좀균의 손톱이 모두 잘려나가면 완전히 치료가 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너무 오랫동안 고생을 해서 아주 징글징글합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3개월 전인가부터 발톱에도 무좀이 생겼습니다. 왼쪽 발의 엄지 발톱에 무좀이 생겼는데요. 이건 또 어찌해야 할지 매니큐어처럼 바르는 약을 타와서 발톱 무좀도 치료하고 있는데 참 이상한 건 정말 조심을 하거든요. 근데 발톱에도 무좀이 또 생긴 건 이해할 수가 없어요. 제가 너무 깔끔해서 유난스럽다는 말을 듣는 사람인데 이게 무슨 일인지 또 다른 발톱으로 전염될까 봐 걱정입니다. 왜 자꾸 생기는 걸까요? 라고 사연을 주셨습니다. 무좀으로 고생을 하시네요. 손톱 무좀으로 시작해서 발톱으로까지 무좀이 생겼다고 하는데요. 손발톱 무좀도 흔하죠?
0: 예, 흔합니다.
1: 네.
0: 우리가 보통 이제 무좀이라고 하면은 이제 발가락 사이가 가렵고 이제 벗겨지는 이제 피부 무좀을 먼저 떠올리게 되는데
1: 네.
0: 손톱이나 발톱에도 이제 무좀균이 들어가서 이 손발톱 무좀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손톱보다는 이제 발톱 무좀이 비교적 흔한데
1: 네.
0: 그러니까 발은 아무래도 신발 안에 오래 갇혀 있고 땀도 차고 이 통풍이 잘 안 되기 때문에 발생하기가 조금 더 쉽고요. 손톱 무좀은 뭐 비교적 더 흔하지만
1: 네.
0: 물리를 많이 하시거나 손이 자주 젖는 분들,
1: 네.
0: 그다음에 이제 손톱 주변 피부가 약해진 분들에서 또 생길 수가 있습니다.
1: 네. 손발톱 무좀이 좀 흔하다고 하셨는데요. 그럼 피부에 생기는 무좀과 손발톱 무좀에서 원인이라든지 좀 차이가 있는 건가요?
0: 그러니까 원인균은 비슷한 경우가 많습니다.

0: 있습니다. 네. 곰팡이균 특히 이제 피부 사상균이 이제 피부라든지 손발톱의 각질을 먹고 자라면서 생기거든요. 네. 근데 이제 생기는 위치가 다르면은 양상이 조금 다르게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피부 무좀은 이제 가려움, 각질, 벗겨짐, 갈라짐처럼 비교 좀 눈에 빨리 띄는 증상들이 나타나게 되고요. 네. 이 손발톱 무좀 같은 경우는 그냥 색깔이 조금 누렇게 변하거나 아니면 하얗게 뜨거나 그다음에 두꺼워지고 부스러지는 식으로 나타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손발톱은 아무래도 딱딱하고 자라는 속도가 굉장히 좀 느리기 때문에 그 치료도 훨씬 더 오래 걸리는 편입니다. 그래서 이제 손발톱 무좀 같은 경우에는 새로운 손톱이나 발톱이 자라올 때까지 좀 기다려야 되기 때문에 몇 달 이상 걸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1: 사연 주신 분은 피부 무좀에 대한 얘기는 없는데요. 손톱과 발톱에만 무좀균이 있고 피부에는 증상이 없는 경우도 많은가요?
0: 네,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네. 손발톱에만 변화가 좀 눈에 띄고 이 피부 증상은 거의 없거나 본인이 좀 느끼지 못할 정도로 약한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특히 이제 발가락 사이가 뭐 하얗게 붉거나 각질이 생긴 정도는 이게 무좀이라고 생각하지 못하고 지나가는 경우도 많거든요. 그리고 이제 발톱 무좀 같은 경우는 신발이나 양말, 발 주변 피부에 남아있던 균이 발톱으로 들어가면서 생기게 되거든요. 다만 근데 이제 손발톱이 변했다고 해서 모두 또 무좀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외상이라든지 건선, 습진 이런 걸로도 이제 손발톱 모양이 변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게 오래 지속되거나 뭐 치료가 잘 안 되거나 그런 경우에는 확인하시는 게 좋습니다.
1: 네. 무좀균이 참 끈질긴 것 같습니다. 1년 이상 치료 중이라고 하는데요. 손톱 무좀으로 약을 바르기 시작하면서 이제 손톱 반쯤 남았다고 하는데요. 하얗게 변형된 남은 손톱이 사라지면 손톱 무좀은 완치로 보면 될까요?
0: 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1: 아, 그렇군요.
0: 왜냐하면 이제 손톱 무좀 같은 경우는 약을 바른다고 이제 변색된 손톱이 이제 바로 깨끗해지는 건 아니고요. 네. 그러니까 새로운 손톱이 자라면서 이 병들어 있는 손톱이 밀려나가는 방식으로 좋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뿌리 쪽에서 그 깨끗한 손톱이 자라 나오게 되고요. 하얗게 변하거나 두꺼워진 부분은 점점 끝으로 밀려나가면서 그 잘려나가게 되면은 호전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게 또 겉모양만으로 또 완치를 단정할 수가 어려운 게 이 무좀균이 사라졌다라고 하더라도 이 손톱이 한동안은 좀 울퉁불퉁하거나 이 색깔이 좀 남아 있을 수가 있고요. 반대로 이제 겉으로 조금 좋아 보여도 균이 또 남아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는 우리가 깨끗한 손톱이 계속 자라는지 이 변형 부위가 새로 생기지 않는지 이런 것들도 볼 필요가 있습니다.
1: 네. 일상에서도 일회용 장갑을 끼고 살림을 하셨다고 합니다. 신경을 많이 쓰고 있는데 그렇게 관리를 해야 하는 거죠?
0: 네, 굉장히 좀 좋은 방법이십니다. 왜냐하면 이제 손톱 무좀이 있을 때는 손이 오래 젖어 있거나 세제에 자주 노출이 되는 걸 줄이는 거 굉장히 도움이 되고요.
1: 네.
0: 왜 그러냐면 이제 주변 피부가 약해지고 갈라지게 되면은 그만큼 또 균이 들어가기 쉬운 환경이 되기 때문에 이 설거지나 물리를 하실 때 장갑을 끼는 거 굉장히 좋은 습관입니다. 근데 이제 너무 이제 불편할 정도로 관리하실 필요가 또 없는 게 이 중요한 거는 손을 씻은 뒤에 잘 말리시고 손톱을 너무 짧게 깎거나 손톱 주변을 뜯지 않는 게 더 중요할 수가 있습니다. 오히려 이제 장갑을 끼실 때도 안에 습기가 너무 오래 차게 되면 또 오히려 좋지 않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비닐 장갑보다는 면 장갑을 먼저 끼고 그 위에 고무 장갑을 끼시는 게 훨씬 더 좋으시고요.
1: 네.
0: 그다음에 일이 끝난 다음에 손을 잘 말려주시는 게 훨씬 더 중요합니다.
1: 네. 그런데요, 이렇게 치료도 열심히 하고 전염이 되는 걸 예방하기 위해서 신경을 썼는데 3개월 전부터 발톱 무좀도 생겼다고 합니다. 이런 경우도 많은가요?
0: 그게 이제 손톱 무좀이 있다고 해서 반드시 발톱으로 옮는 건 아니지만
1: 그러니까
0: 무좀균이라는 건 이제 손이나 발, 그다음에 이제 신발, 양말, 그다음에 이제 손톱깎이 같은 도구를 통해서 옮겨갈 수가 있거든요.
1: 아, 그렇군요.
0: 특히나 이제 발 같은 경우는 이제 워낙에 습하고 이 따뜻한 환경이기 때문에 균이 또 자라기가 쉽습니다. 그리고 이제 본인은 이제 피부 무좀이 없다고 생각하시는 경우가 많은데 이 발가락 사이에 약한 무좀이나 각질이 또 있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런 경우에는 본인은 모르시지만 그런 균들이 발톱으로 들어가면서 발톱 무좀이 또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이 깔끔하지 않아서 생기는 문제라고 보실 건 아니시고요. 아무리 조심해도 이 손발톱이라는 건 자라는 속도가 느리고 또 이제 균이 들어가게 되면은 오래 머물기가 좀 쉬운 구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거는 잘 점검하시는 게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1: 발톱 무좀에 대한 약 처방은 손톱 무좀과는 다르게 매니큐어처럼 바르는 약이라고 하네요. 손발톱에 처방되는 약이 다른가요?
0: 이 손톱하고 발톱 무좀의 원인균은 비슷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네. 치료 원칙도 크게 다르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제 다만 어느 손발톱에 생겼는지 몇 개가 침범됐는지 얼마나 깊이 들어갔는지에 따라 약 선택이 조금 달라지게 되고요. 네. 그 매니큐어처럼 바르는 약은 이 표면에 항진균제를 꾸준히 바르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비교적 척이거나 이 침범 부위가 넓지 않을 때 사용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네. 다만 이제 손발톱은 이제 아무래도 단단한 구조이기 때문에 약이 좀 깊게 좀 침투하기가 어렵고 그다음 발톱 같은 경우는 좀 더 두껍고 천천히 자라기 때문에 네. 시간이 좀 훨씬 더 오래 걸리는 편이고요. 아.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이제 먹는 약을 함께 고려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1: 네, 먹는 약은 좀 독하지 않나요?
0: 이게 예전에는 좀 간에 좀 무리를 주기 때문에 독하다고 생각하시는 경우들이 많았는데 예. 요새는 약도 좀 많이 좋아지면서 이제 간이라든지 이런 데 영향을 주지 않는 경우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1: 네. 가족 간의 전염을 막기 위해서도 그렇고요. 감염에 대한 부담이 있을 텐데요. 신경 써야 하는 부분 있지 않을까요?
0: 사실 뭐 손발톱이 무좀이 있다고 해가지고 뭐 가족과 일상생활을 완전 분리해야 된다는 정도는 아니시고요.
1: 네.
0: 그다음에 이제 그 따뜻하고 습한 환경을 좀 줄여주는 게 굉장히 중요하시거든요. 그래서 발을 씻고 난 다음에 발가락 사이까지 잘 말려주셔야 되고요.
1: 네.
0: 양말 같은 경우는 매일 갈아 신으시고 그다음에 땀이 많이 난 경우에는 중간에 한 번 더 갈아 신는 게 좋습니다.
1: 네.
0: 그리고 신발 같은 경우는 이제 매일 같은 것만 신기보다는 이제 번갈아 신으시면서 충분히 말려주시는 것 도움이 될 수가 있거든요.
1: 네.
0: 그다음에 이제 집안에서는 이제 맨발로 다니시기보다는 이제 슬리퍼를 신는 게 조금 더 좋으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수건이라든지 손톱깎이 뭐 이런 거는 이제 따로 개인 용품으로 이제 사용하는 게 좋으시고요.
1: 네.
0: 그다음에 이제 손발톱을 깎은 도구는 깨끗하게 또 관리를 또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발가락 사이 피부 무좀이 같이 있는 경우에는 그것도 함께 치료를 하셔야지
1: 네.
0: 발톱 무좀 재발을 또 줄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뭐 무좀 같은 경우는 오래 걸리긴 하지만
1: 네.
0: 꾸준히 관리를 하게 되면은 치료가 되는 그런 감염으로 이해하시는 게 좋습니다.
1: 네. 청취자 사연으로 함께한 우리 집 주치 잘 들었습니다. 순천향대 서울병원 가정의학과 조현 교수 감사합니다.
0: 예, 감사합니다.
1: 서인국의 애기야 보내드리면서 인사드릴게요. 오늘 방송은 KBS 콩 유튜브 채널로도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건강365 아나운서 최인경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야. This song is dedicated to my girl. I wanna kiss you. You're my world. You.

안녕하세요. 바른말 고운말입니다. 몸을 움직여서 하는 모든 동작이나 행동 또는 몸가짐 같은 것을 가리켜서 행동거지라고 합니다. 이 말은 한자어 표현인데요. 여기서 거지는 들것자에 그칠 지자를 쓰는 것으로 몸을 움직여 하는 모든 짓을 뜻하고 행동거지와 같은 표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저 사람의 행동거지가 수상하니 잘 지켜보십시오 라고 한다든지 결혼해서 시부모님과 함께 살 테니 지금부터 행동거지를 조심해라 같이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거지는 거지라고 첫 음절의 모음을 길게 발음하지만 행동거지에서는 길게 발음하지 않고 그냥 행동거지라고 짧게 발음합니다. 이는 우리말 표준어 규정에 모음의 장단을 구별하여 발음하되 단어의 첫 음절에서만 긴 소리가 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는 내용에 따른 것입니다. 참고로 우리 고유어 표현에 틀거지라는 것이 있는데요. 이는 듬직하고 위험이 있는 겉모양을 뜻합니다. 예를 들어 그는 점잖고 틀거지가 있어 보이는 진중한 청년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바른말 고운말 아나운서 국혜정이었습니다.

0: KBS 장애인식 개선 캠페인
1: 전국일보 장애인 자립생활센터에서 자립생활 지원 사업을 담당하는 뇌병변 장애인 김송희입니다. 저는 다양한 장애인을 만나 현장에서 소통하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장애인 이용자들이 원했던 부분이 활동 지원이나 일자리였다면 지금은 삶의 즐거움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재밌고 적극적으로 움직일 수 있고 따분하지 않은 활동을 하고 싶어 합니다. 하루하루 즐거워야 자립생활을 잘할 수 있고 지역사회에 정착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관계기관에 장애인이 즐겁게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더 마련되었으면 좋겠습니다.
0: 장애인식개선 캠페인 KBS 라디오와 함께합니다.

0: 믿음과 신뢰, 웃음과 감동을 선사하는 국내 유일의 지상파 사회복지 채널
1: KBS 3라디오 프로그램을 소개합니다.
0: 매일 아침 장애계 이슈를 분석하는 함께하는 세상 만들기
1: 건강한 삶의 지혜 건강 365
0: 국내 유일의 시각장애 전문 방송 우리는 한 가족
1: 한낮의 웃음폭탄 강월래의 노래 선물
0: 장애에 대한 올바른 인식 개선 내일은 푸른 하늘
1: 노년의 삶을 응원하는 출발 멋진 인생 이지연입니다.
0: 시각장애인이 직접 진행하는 정보 프로그램 심준구의 세상 보기
1: 장애인과 노인, 소외계층을 응원하는 국내 유일의 지상파 사회복지 채널 KBS 3라디오
0: 든든한 목소리가 되어 여러분 곁에 언제나 함께하겠습니다.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잠시 후 9시를 알려드립니다. KBS 3라디오 사랑의 소리 방송입니다. HLKC

안녕하십니까. 함께하는 세상 만들기 아나운서 김기만입니다. 보건복지부가 복지 서비스를 보다 쉽게 안내받을 수 있도록 새로운 제도를 시행합니다. 맞춤형 급여 안내, 이른바 복지 멤버십 서비스를 정기적으로 안내하는데요. 복지 멤버십은 한 번 가입하면 소득과 재산, 가구 정보를 바탕으로 받을 수 있는 복지 서비스를 자동으로 찾아서 안내를 해주는 제도입니다. 그동안 가입 당시 정보만 반영돼서 이후 상황 변화가 제대로 반영되지 못하는 한계가 있었는데요. 이번 제도로 최신 복지 서비스 정보를 1년에 두 번 새롭게 안내를 받게 됩니다. 이번 복지 서비스 안내는 134만여 명을 대상으로 카카오톡이나 이메일로 전달이 되고요. 안내를 받은 국민은 복지로 고용24 홈페이지 또는 주민센터에서 해당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번 제도가 복지 서비스를 보다 쉽게 확인하고 신청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기대하겠습니다. 함께하는 세상 만들기 장애계 이슈진단 건강한 생활 아이러브 스포츠 취업과 일자리 정보 시간으로 함께하겠습니다.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고용개발원이 장애인 고용률과 실업률 등 장애인 고용정책 수립에 필요한 노동시장 자료를 마련하기 위해서 2026년 상반기 장애인 경제활동 실태조사를 합니다. 이번 조사는 무작위로 선정된 만 15세 이상 등록장애인 1만 1,000명을 대상으로 오는 7월 12일까지 진행하고요. 조사 내용은 인적사항과 장애정보, 경제활동 상태, 고용서비스 수요, 직업훈련 수요 등입니다. 전담조사원이 가정을 방문해서 1대1 면접 방식으로 조사하고 결과는 올해 12월 한국장애인고용공단과 고용개발원 홈페이지에서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한국장애인개발원 경상남도 장애아동 발달장애인 지원센터와 거제시 장애인복지관이 발달지연 영유아 조기발견과 중재지원사업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번 협약은 발달상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유아를 조기에 발견해서 장애 위험을 줄이고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지원하기 위해서 마련이 됐는데요. 발달지연 영유아를 위한 전문 컨설팅과 사례 지원을 제공하고 전문 인력과 보호자, 교사의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프로그램도 운영할 계획입니다. 인천광역시 장애인훈련협회는 7월 15일 남동구 어울림체육관에서 제1회 인천장애인훈련협회장배 훈련대회를 개최합니다. 훈련은 네덜란드 전통 스포츠로 셔플보드라고도 하는데요. 나무 원반을 밀어 4개의 홀에 넣어서 점수를 내는 경기입니다. 이번 대회는 발달장애인, 청각장애인, 기타장애인 등 장애 유형별로 참가할 수 있고요. 비장애인 부문도 함께 운영됩니다. 또 단체전은 장애인 1인 이상을 포함한 3인 팀으로 구성해서 참여를 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뉴스 사랑의 소리였습니다. 함께하는 세상 만들기 첫 곡입니다. 전람회의 취중진담.